그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각시가 2분의 파이다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또 그려줄게요, 대충. 네, 그럼 여기 C가 90도. 근데 A가, 사인 A가 13분의 5라고 했으니까 A를 왼편에 두고,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했을 때좀 편하게끔 여기다가 A, 그리고 여기 C, 여기 B라고 하냐면, 사인 A가 13분의 5이므로, 우리 선분 AB 길이를 13K라고 두면은, 선분 BC의 길이는 5K라고 둘수 있어요. 그러면 AC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C 길이의 제곱은 169K제곱 마이너스 25K제곱이고, 그것은 144K제곱이기 때문에 AC의 길이 뭐가 된다? 12K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AC의 길이는 현재 6이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은 얼마? 네,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그러면 각각의 변의 길이를 알아요. 여기 2분의 13이에요. 여기는 2분의 5예요. AC의 길이는 얼마다? 6이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요걸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 나누고 들어가면은 정답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량이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였어요. 4번까지는. 자,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의 경우는요, 또 내분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행히도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기는 편해요.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AD 길이는 3, DB 길이는 1, BE 길이는 3, EC 길이는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사인 EAD, 얘는 각이 여기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DEA, DEA면 각이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 근데 코사인 법칙을 써서 선분 AE와 DE 길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각각 다 60도인 3분의 파이 라디안이거든요. 그래서 선분 DE 길이의 제곱을 먼저 구하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1제곱, 3제곱, 10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인 2분의 1. 그래서 얼마? 얘는 7이 나옵니다. 그래서 D 길이는 루트 7. 그 다음,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AE 길이의 제곱도 구해줄 수가 있어요. AE 길이의 제곱을 구하면은 여기에 4제곱이랑 1제곱이니까 얼마? 17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똑같이 따져주면 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여기는 13이 돼서 선분 AE 길이는 루트 13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노란색 각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따지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코사인 EAD의 값은 각 EAD는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13 분의 339 루트 13 제곱 루트 7의 제곱 요거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 코사인 각 DEA는 이 각에 대한 거니까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루트 13분의 루트 7의 제곱 루트 13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이니까 9, 요걸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이거 두 개를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누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냐? 네, 정답만 쓸게요. 코사인 각 EAD를 코사인 각 DEA로 나눈 것은 11분의 5 루트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나눈 거 계산 정리해 보시면은 11분의 5 루트 7이라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5번의 경우도 문항을 봤을 때 얘네들의 계산량이 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할때 얘는 15, 그죠? 얘는 11. 하고 어차피 이거 두개 나눌 테니까 그대로 두고 풀때 루트 13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2도 미리 지우고 남는 게 33분의 15 루트 7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네, 33분의 15 루트 7. 그래서 얘로 나오죠. 11분의 5 루트 7. 네, 그래서 같은 비율로 그냥 코사인 값 구할 때 이것도 이걸 위로 두고 이걸 밑으로 두게 되면은 똑같은 부분들을 소거한 다음에 계산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완성하기 1번부터 5번까지 쭉 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진짜 도형하고 관련돼서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문제 4번을 풀면서 계산하는 그 계산 과정들을 보면은 좀 다소 복잡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다 보면은 문항 4번에서 인수분해를 저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서술형 확인하기 6번과 고난도 도전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총 7문제? 네, 7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느라고 이게 계산량들이 좀 많았는데 조금 힘드셨겠지만, 네,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 바로바로 네, 작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완성하기까지 5번까지 했고요. 남은 문제 한 문제와 다음 시간에 고난도 도전 문제 6문제까지 총 7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공업 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수능 완성 교재 실전 모의고사 3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회입니다. 11번이에요. 11번. 자, 다음 A와 B 기업의 경영활동 분석 내용과 제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A 기업 경영활동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산량 감소 해결을 위해서 일시적인 조직인 TFT를 구성해서 운영함. TFT가 태스크 포스팅이야. 그래서 어떠한, 그러니까 이런 생산량 감소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시적,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모였다가 원래 부서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예를요,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조직, 경영 조직 지원, 경영 지원 조직 중에서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제품 그 분석을 해봤더니 제품 시장 분석에서 매출액이 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익은 적자 상태에 있고 경쟁 업체가 적다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제품의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입 기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 쇠퇴기가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수명 주기별 매출 및 이익의 변화입니다. 일단, 도입기야. 도입기에는요, 일단 매출액 이익이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이때는 경쟁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으로는 시장 규모 확대를 해야 되고, 제품의 인지도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성장기긴 해. 성장기에서는 이제 막 이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해서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나오죠.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야. 급격히 증가했어. 그쵸?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돼. 경쟁업체가 이제 대거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기 때는요, 이렇게 갔지만 이럴 때 정체가 돼. 최고 수준을 유지하지만 성장률이 정체가 된다. 그래서 이익이 극대화지만 이 점유율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마케팅 전략이. 쇠퇴기에서는 이렇게 쇠퇴하는 거야. 매출액이 감소합니다. 최저 이익을 유지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품의 수명 주기가 점점 요즘에는 짧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 수명 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시장 분석에서 매출액이 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이익은 적자 상태에 있지만 경쟁 업체가 없다. 이건 뭐죠? 도입기 해당이 되는 거죠. 도입기. 도입기. 자, 그다음 B 볼게요. B기요. 구매, 생산, 관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낭비 제거 방식이야. 낭비 제거 방식. 이거는 린 생산 방식이죠. 린. 미국에서 경영에 도입한 것 같아요. 낭비 제거 생산 방식을. 린 생산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또 볼까요? 제품 품질을 점점 높이기 위해서 불량 개선 활동을 자발적으로 줄땐 사내 소노임을 조직함. 품질을 위해서 어떠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소모임 하나밖에 없어. 품질 분임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품질 분임조. 품질 분임조. 자, 그랬을 때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 A 기업의 제품 수명 주기는 성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입기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북입니다. 그쵸? 그다음 니은 볼게요. 자, A 기업이 생산량 감소 해결을 위해서 구성한 경영 조직은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한다. 맞는 북입니다. 그 다음, B기업의 불량 개선 활동으로 제시한 조직은 품질 분임조 활동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자, B기업의 경영 활동 분석에서 적용한 낭비를 제거하는 방식은 린 생산 시스템에 해당한다? 어때요? 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5번이에요. 그러면 린 생산 방식 선생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어떻게 났냐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이 방식이 있어. 그게 바로 생산 방식 중에 GT, 적시 생산 시스템 GT가 있습니다. 이거에 자동화를 도입한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은 GT 시스템이 일본의 생산 시스템이야. 이걸 가지고 자동화까지 한게 이게 TPS, 도요타 생산 시스템입니다. TPS 생산 시스템이에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필요한 때 필요한 양품만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 자동화하니까 이걸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야. 그게 바로 린 생산 방식입니다. 벤치마킹한 거야. 얘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이니까 낭비도 제거되잖아요. 효율적이잖아. 낭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경영에다가 도입을 한 거야. 미국만의 방식으로. 그게 바로 린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경영 방식으로 얘는 생산할 때만 하는 거지만 구매랑 생산 관리 등의 전 과정에서 낭비를 제거하는 방식 린이다. 이거 정의 그대로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우리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소재입니다. 신소재. 다음 사례에 나타난 신소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땡땡 기업은 꿈의 신소재를 이용한 발열성이 높은 라디에이터 제품을 개발하였다. 자, 제품 형태는 Z 형태의 폴더블 구조이고, 사용된 신소재는, 자, 이렇게 생긴, 이건데, 얘는 탄소 원자들이 벌집 모양의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강철보다 200배 튼튼하고, 유연하고, 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또한 열 전도도가 기존 코일 방식의 히터보다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소재를 이용한 거야, 여기에다가. 했더니,

이겁니다. 자, 얘를 구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 거. 이거를 우린 또 뭐라 한다? 플러렌드라 한다. 요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탄소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탄소에 관련된 거야.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거는 플라스틱에, 이건 이제 복합 소재입니다. 플라스틱에 얘를 플러스한 거야. 넣었더니 얘가 강철보다 강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또 많이도 쓰죠. 그래서 보통 카본, 자전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강철보다 얘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탄소의 역할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은 2번입니다. 12번은 2번. 자, 그래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1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땡땡 기업의 제품 개발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이건 주식회사 표현입니다. 주식회사 땡땡 기업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부드러운 타구감과 뛰어난 비거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신소재를 적용한 골프채를 개발하였다. 자, 이 골프채는 신소재 혼합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기술에 대해 뭐를 취득했다? 특허권을 취득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높은 만족을 제공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품질 관리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품질 관리 기법, 품질 관리야, 품질, 퀄리티 관리, 자, 컨트롤이야. 그래서 품질 관리 QC에서 우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이 품질 관리에서 뭐가 있냐면 과학적인 품질 관리를 한 거야. 과학적인 품질 관리. 그래서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했다. 그게 바로 SQC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이야. 자, 그런데 이거에서 이제 또 뭘로 가느냐? 뭘로 가느냐? 전체를 품질을 관리한다. 그래서 이거를 토탈, TQC라고 합니다. TQC. 근데 이제는 모든 경영에서도 한다. 그래서 얘를 또 TQM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 부분에서 선생님이랑 이거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한 과학적 품질 관리 기법. 뭐에 해당한다? SQC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품질 관리 도구로는 불량, 결정, 고장 등의 발생 건수와 손실 금액을 항목별로 시각화한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로. 이를 통해서 문제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들이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도 제일 많이 불량률이 나온 거, 제일 많이 불량률이 나온 거딱 한눈에 보이잖아. 피놀이잖아, 피놀. 그쵸? 문제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막대 그래프야. 그쵸? 그리고 얘는 누적 꺾근성 그래프야. 이두 개를 조합한 그래프, 품질 관리 도구, 우리 이거, 이것도 많이 쓰죠. 얘를 뭐라고 한다? 파레토도라고 한다. 파레토도. 파레토도입니다. 자, 그럼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땡땡 기업은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서 알수 있냐? 여기 있는 주식회사야. 주식회사. 선생님이랑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유한 책임이냐, 무한 책임이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돼. 무한 책임 사원이냐. 자, 무한 책임은 한 책임이 무한하다. 한도가 없을 무 없다. 무한한 거야. 자, 근데 책임이 또 유한. 한도가 있어. 한도가 있는 거야. 유한한 거야.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치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렇게. 선생님 요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유한 책임. 100만 원치 주식을 샀으면 100만 원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지. 그 회사가 잘못됐을 때내 재산이 담보가 되진 않아. 그게 바로 유한 책임이다. 그게 바로 주식회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식회사는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이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주식회사도 있고요. 유한 회사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가 있습니다. 한명 회사. 요두 가지가 조합된 회사. 합자회사. 이거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기억은 틀린 무기다. 자, 그다음 니은 제품 생산에 적용한 품질 관리 기법 SQC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 선생님이라고 했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품질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는 파레토도. 이거는 파레토도.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 파레토도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관리 존속 기간. 자, 이거는 이제 권리 존속 기간입니다. 권리 존속 기간 여기를 한번 보면 예,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식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지식재산권. 자, 요 안에 뭐가 있냐?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산업재산권. 자, 그리고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그리고 기존에는 요것만 있었어. 근데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이 범주로는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만들어서 이걸로도 또 보호해주고 있죠. 자, 이 중에서 권리 존속기간은 우리가 또 요거 안에서 봐야 돼요. 산업재산권도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있고요. 특허권. 특허권. 자, 그리고 특허권은 최초 발명한 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는 겁니다. 특허권. 그리고, 자, 기존에 있는 것을 고안한 거야. 새롭게. 이게 바로 실용신안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 모양, 이런 거에 관련된 거. 디자인, 거, 형상,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 상표권도 있어요. 상표권. 자, 이랬을 때, 요랬을 때, 자, 이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권은 20년이다. 20년. 자, 실용신안은 10년이다. 디자인권은 20년이다. 자, 상표권은 10년이지만 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특허권을 가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20년입니다. 20년.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관리 존속기간, 이거는 10년이면 갱신이 가능하다.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죠? 이건 상표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린 보기다. 그래서 13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14번입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지우지 않고 시작을 할게요. 자, 다음은 제품 개발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개발 보고서에 초음파 가습기를 통해서 제품 개발 과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디어 그 창출. 그리고 두 번째 시제품 디자인. 이렇게 나왔어. 세 번째 시제품 설계를 하고 네 번째가 공정 계획이 있다. 그랬을 때 하나씩 찾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기억 볼게요. 아이디어 창출 단계의 상호 비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 이게 바로 브레인스토밍 방식이지. 한번 볼까요?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라고 써 있어요. 그쵸? 제시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시제품 설계 단계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도면 작도 시에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설계.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얘를 디자인하는 거야. 이걸 바로 CAD라고 하죠. CAD. 시제품 모양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하고 제품 제작 과정을 검토함이라고 되어 있죠?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시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제시한 지식 재산권의 권리 존속 기간이 시제품 디자인 단계 한번 볼까요? 시제품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제품 디자인을 검토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 디자인권 나왔습니다. 디자인권은 몇 년이다? 20년이다. 출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가 아니라 20년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공정 계획 단계에 제시된 공정은 제품 생산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 생산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제품 생산을 위해서 얘를 라인 공정으로 계획한다. 그럼 라인으로 해놓는 거야. 그래서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 이게 바로 라인 공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4번은 기역과 니은,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1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생산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시문 보면 땡땡 기업은 불량 재고 과잉 생산, 그다음 운반 등의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재고를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요거 선생님이 지금 체크해 놓은 거 이게 핵심이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거. 이게 바로 적시 생산 시스템이죠. 적시 생산 시스템.

선생님 이걸 뭐라 한다? 얘를 지트라 한다. 지트. 이거 지트. 지트. 자,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볼게요. 식스 시그마 품질 혁신 활동을 진행하였다라고 됐습니다. 식스 시그마 혁신 활동이야. 얘는요. 자, 원 시그마, 이게 시그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부터 식스 시그마까지 간 거야. 그래서 적하품,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데 제품 중에서 적하품, 불량품 말고 적하품이 거의 99.999뭐 이렇게 퍼센트까지 나오게끔. 그래서 거의 결점이 없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얘를 식스 시그마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결점 운동이라 한다. 시그마 척도를 활용했다. 그래서 얘를 통계적인 측정 단위를 활용했다. 그래서 시그마 척도. 그래서 얘는 단위가 또 ppm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나오게 하냐면 3.4ppm이란 얘기야. 3.4ppm 이내로.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생산을 한다. 그러면 3.4ppm라는 거는 서너 개 이하. 불량품이 3개에서 4개 이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100만 개 중에 3개에서 4개라는 거는 거의 결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식스 시그마입니다. 알겠죠? 식스 시그마. 불량품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무결점 운동이다. 통계적 측정 단위를 활용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랬을 때이 식스 시그마 품질 혁신 활동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외국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ISO 9001 표준을 획득하였다는데 이 ISO가 뭐죠? 국제. 얘가 인터내셔널이잖아. 국제 표준화 기구야. 국제 표준화 기구. 그랬을 때 9001 인증이라는 거는 9001 선생님 왜 그러고 있어? 얘는 품질에 관련된 거야. 품질. 그쵸? 이거에 대한 표준을 획득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품질에 관련돼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을 위한 생산과 영업, 재무 등 기업 내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수주부터 출하까지 회사 전체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 여기 이제 땡땡 기업 있잖아. 땡땡 기업. 이 땡땡 기업 안에는 무수히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생산부서 있고요. 여기 있는 생산부서. 자, 그다음 이거 영업부서들 따로 있어. 영업부서들도 있고. 뭐 많은 부서들이 있겠지. 재무부서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볼까? 자,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기업 내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원래는 이렇게 따로 운영이 됐는데 얘를 통합해서 운영한 거야. 그래서 수주부터 출하까지, 그러니까 주문하는 거야. 어떤 구입업체, 공급업체부터 주문을 해. 여기서부터 출하, 내보내는 데까지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위별 데이터들을 통합했다. 얘를 그래서, 아, 전체를 통합했네. 전사적으로 하나하나의 자원을 관리했네. 전사적 자원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사적 자원 관리야. 이걸 우리가 뭘 한다? ERP라 한다. 요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볼게요. 기억 볼게요. 적용한 생산 시스템은 지트 시스템을 말한다. 지트. 이게 지트 시스템. 벽시 생산 시스템.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획득한 표준은 국제 표준화 기구의 환경 표준에 관한 규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 ISO 국제 볼까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맞지? 얘는요. 환경이 아니라 품질에 관련된 거야. 그럼 자, 이 환경에 관련된 건 뭐냐? ISO 14000 시리즈. 이게 바로 환경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구분해야 돼. ISO 9000 시리즈. 이게 패밀리야. 자, 요거는 품질에 관련된 거다. 그다음 얘는 환경에 관련된 거다. 이거 너무 자주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거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뒤져볼게요. 회사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 이거는 전사적 자원 관리 ERP에 해당했는데 공급 사슬 관리에 해당한다라고 했어. 자, 이거는 뭐냐? 공급 사슬 관리는 어떤 거냐? 이겁니다. 일단은 기업 내에서 이것만은 여기까지야. 공급 사슬 관리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공급 업체가 있어. 얘를 어떤 이제 제품을 생산하려면 이 원재료를 공급해 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랑 그다음 이제 소비자. 소비자까지, 그리고 뭐 이거를 유통해주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자, 이렇게, 이 모든 업체들요, 사슬처럼, 요렇게, 요렇게,
엮은 거야. 다 엮었어. 이렇게 엮었어. 사슬처럼. 이거를 뭐냐면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합니다. 공급 사슬 관리. 그래서 공급 업체로부터 소비자까지의 모든 자원을 관리한 거. 이건 또 공급 사슬 관리야. 그래서 ERP와 SCM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틀린 부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자, 리을. 진행한 품질 혁신 활동은 이게 뭐야? 식스 시그마 활동이잖아요. 제품 100만 개 중에서 불량품은 3개에서 4개 이내 수준으로 추구하는 품질 활동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보기.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거를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나와.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생산했어. 거기에 6개, 7개 나왔다. 불량품이. 얘는 6시그마의 수준을 뭐 이제 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 그러면 100만 개 중에 3개에서 4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얘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얘는 맞는 보기다. 15번은 리을이 맞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다음은 환경 오염 발생 사례이다. 가와 달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환경 오염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가 지역을 한번 선생님이랑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A, 이 지역은 온실 효과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등이 원인 물질이다.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이걸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 사막화 현상, 기상이변 등이 발생한다. 맞는 보기. 이거는 우리 공업에서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나입니다. 나 지역. 이 지역의 빗물을 수질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pH 5.6 이하의 빗물로서 대기 중에 방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 수분과 반응해여 나온 비. 이거를 한다. 이거 무슨 비야? 얘는 산성비라고 합니다. 왜 산성비를 하느냐? 이거 우리 이것만으로도 시험 문제 나와.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얘는요, 여기 나와 있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다. pH라고 됐습니다. pH. 자, pH는요, 수소 이온 농도야. 요, 수소잖아. 수소의 이온 농도입니다. 그래서 1부터 14까지. 7이 가운데잖아. 얘를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요렇게 갈수록 뭐다? 얘는 산성이다. 자, 얘는 알칼리성이다. 그래서 자, 이게 수치가 1부터 7까지인데 수치가 낮아질수록 산성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6이야. 5.6. 7보다 아래야. 5.6 이하의 빗물이니까 그래서 얘가 산성이잖아. 그래서 얘를 산성비라 합니다. 자, 이 산성비는 주로 원인 물질들이 무엇이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야. 여기 나와 있죠.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굉장히 많고 황산화물은 공장의 매연들 중에서 많아. 그럼 요것들이 있죠. 비가 내려서 수분과 반응해서 산성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수질의 측정 지표는 수소 이온 농도 값이며 요까지는 맞았어. 알칼리성의 크기를 나타낸다가 아니라 물론 수소 이온 농도는 산성의 크기도 나타내고 알칼리성의 크기도 나타내죠. 그러나 7 이하의 5.6 여기에 나온 이 지표 pH 5.6 이하니까 산성, 여기 있는 산성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죠. 자, 그다음 답원 볼게요. 답원이에요. 디귿이에요. 다 지역은요. 이 지역의 주변 고속도로 건설 후에 자동차에서 배출된 배기가스에 의해서 스모그가 발생했다. 스모그. 자, 자동차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이 태양에 의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유독한 안개를 형성한다. 스모그입니다. 스모그. 이 스모그는 눈, 코, 기도 점막을 자극하고 고무 제품을 노화시키는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 맞는 보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 물질도 나오고 스모그의 원인 물질들도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스모그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정리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스모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스모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황 스모그냐 아니면 광화학 스모그냐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유황이야. 황.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황. 자, 그다음 광화학은 광화학. 이거는 질소산화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염물질에서 선생님 이야기했었습니다. 오염물질에

예를 들어서 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같은 거는 1차 오염 물질이야. 그쵸? 1차 오염 물질이야. 그러니까 질소가 얘가 고온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 옆에 굉장히 뜨겁잖아. 그쵸? 거기에서 딱 분리가 되면서 산소와 합쳐지면서 질소산화물이 되죠. 이게 1차 오염 물질이 됩니다. 그럼 이게 오염 물질이 되는 거야. 근데 바깥에 있는 이또 산소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2인데, 얘가 분리가 되면서 이 떠돌아다니는 요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돼서 얘가 질소산화물, 요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과 또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왜 반응을 하냐면, 광화, 빛을 받으면, 빛광, 빛을 받으면 얘가 또 다시 뭐가 되냐? O3가 됩니다. 여기는 O3가. 이 O3가 돼. 그럼 얘는 1차 오염 물질이야. 근데 얘는 2차 오염 물질이 되는 거죠. 이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광화학 반응을 할수 있는 거. 광화학 반응이야. 광화학 스모그, 질소 산화물 오존.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 많이 나온다.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은 오존 질소 산화물이다. 자, 그래서 보통 광화학 반응이 되려면 낮이 길어야 될거 아니야. 햇빛이 많은데. 그게 바로 LA. 보통 LA 같은 경우는 낮이 더 길어요. 그래서 여름, 한낮 기상 조건이 이렇게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면 된다. 오염 물질을 공부를 했다면 요거를 암기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황산화물은 선생님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나와야 안 나와? 이걸 물어보는 친구들 다 오지. 근데 선생님이 외우기 쉽게 황산화물은 공장의 매연, 굴뚝의 매연 이런 거 생각하라고 했어요. 황산화물은 보통 굴뚝, 가정, 골덩이 굴뚝 이런 데서 많이 배출돼. 그쵸? 석탄을 떼니까. 그러다 보니 생각해보세요. 가정에 우리 동화책에 보면 가정에 굴뚝을 떼려면 추운 날 떼잖아. 보통. 그쵸? 그래서 겨울 새벽에 한다. 석탄 사용으로. 그래서 얘는요. 황산화물 먼지가 오염 물질이다. 근데 런던은 조금 어두워.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그래서 얘를 또 런던형 스모그라 한다. 그래서 요거를 묻는 문항들이 정말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어. 우리 친구도 요거 꼭 공부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거를 몰라도 이렇게만 봐도 알수 있지만 선생님은 이 스모그 두 개를 같이 구분하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리을 보도록 할게요. 가와 다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화재 사고 사례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재 사고 사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례 내용을 봤더니, 사례 내용이. 자, 원단 보관 창고에서 환풍기 과열로 발생한 스파크가 원단에 옮겨 붙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보관된 제품이 전소였다. 자, 과열로 발생한 이 스파크가 어쨌든 이게 이제 열원이야. 얘가 어디에 붙었냐? 원단에 옮겨 붙었어. 얘가 가연물이 되는 겁니다. 가연물. 그쵸?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거야. 그럼 연소의 3요소, 여기는 연소의 3대 요소가 있었잖아요. 세 개는 뭐냐? 가연물도 있어야 되고, 가연물. 무엇이 타느냐? 그 다음, 불꽃. 그게 바로 점화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열원이라고도 합니다. 열원. 그리고 산소야. 이세 가지가 있어야 불이 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원단에 옮겨 붙었어. 가연물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두 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3주간의 입원 진단을 받음이라고 됐어요. 자, 4번 볼게요. 석유 저장 시설에 주변 공사장에서 날아온 불티가, 이 불티가 유류 증기에 옮겨 붙어서 화재가 발생함이라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가연물이 원단이야. 얘는 가연물이 유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죠? 자,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동시에 화상을 입고 한 달의 치료를 받고 회복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 가해 화재의 원단은 원소의 3대 요소 중 점화원이 아니지. 이거 열원 아니잖아. 점화원, 여기는 스파크, 여기는 불티. 근데 얘는 가연물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의 화재의 유형을 볼게요. A급 화재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 아니, B급 화재에 해당한다. 이거 알아야 돼. A급, B급, C급, D급, E급.
입금.

너무 자주 나와. 화재는 항상 나옵니다. A급은 보통 우리는 일반 화재라고 하죠. 그래서 종이, 목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타는 경우, 가연물이 그거인 경우를 말합니다. B급은 유류 화재야, 유류.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유류 증기 옮겨 붓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C급은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되죠. D급은 금속 화재. 예를 들어 알루미늄이라든가 칼슘 이런 분말 이거를 이게 폭발해서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이거를 이제 가스 화재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볼게요. 구분 색까지 같이 봐야 돼. 일반 화재는 보통 우리가 종이가 탄다. 그래서 이제 흰색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백색이라고도 하죠. 백색. 자, 백색. 유류 화재는 누렇잖아. 기름 봐봐. 누렇죠. 그래서 얘를 황색. 자, 전기 화재는 청색입니다. 청색. 자, 금속은 구분색이 없습니다. 가스는 얘 규모에 따라서 B급으로도 분류해. 어떤 교과서는 이게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황색으로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소화기를 보면 가끔 소화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B, C. 그러니까 소화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일반 화재? 그다음 유류 화재? 얘는 전기 화재다. 그리고 여기 색깔도 나와 있어요. 색깔. 색깔 같은 건 백색, 황색, 청색으로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볼까요? 얘는요, 원단에 옮겨 붙었어. 그럼 얘는 A급 화재야. 그쵸? 자, 얘는 유류에 붙었어. 그랬기 때문에 얘는 B급 화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B급. 자, 그럼 볼까요? B급 화재에 해당한다?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디귿. 가와 나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자, 중대재해는 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얘 사망이야. 자, 그 다음. 두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이걸 말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야. 근데 가와 나에 발생한 사고를 보면 여기 가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3주간의 입원 진단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재해는 아니죠. 자, 근데 나만 볼까요? 10명이 동시에 화상을 입었다. 이건 중대재해야. 근데 가와 나가 모두 다 중대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니은만 조합이 되겠네요. 니은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제조 현장 관리자의 직무 활동 사례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돼 있어요. 제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현장을 관리하는 김땡땡 씨는 리크루트제로 채용된 신입 사원들에게 매달 특정 제조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A 프로그램으로 가공 공정 교육을 통해 가공을 하는 거야. 자, 직무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B 프로그램으로 소그룹별 3정 OS 캠페인을 진행하였다라고 됐어요. 자, C 프로그램은 불량 원인을 찾기 위해 특성 요인도를 활용한 품질 활동을 매주 진행해서 제품 품질의 향상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1 기억 볼게요. A 프로그램이에요. 제품이 변경, 변질되는 과정에 대한 공정 교육을 말한다. 가공. 이게 바로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맞는 보기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신입 사원들은 일정 기간 부서에서, 현장에서, 부서 및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한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일정 기간 부서 및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했다. 이거 자체를 우리는 인턴이라고 하죠. 이러고 나서 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대. 그럼 이건 인턴 사원제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입 사원들 볼까요? 리크루트제로 채용되었대. 리크루트제.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채용 기간에 선배가 후배 사원을 추천하는 거야. 선배가 후배 사원 학교로 가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채용하는 게 바로 리크루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뒤급 볼게요. B 프로그램은 정품 정량 정위치. 이게 바로,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 얘는 3정입니다. 3정. 그 다음.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거나, 이거를 OS라고 합니다. OS. 자, 얘는 3정으로 시작해. 그쵸? 근데 얘는 S. 이거는 일본식 영어 표기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정 OS입니다. 가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정품 정량, 그리고 여기 정리가 나와. 정위치가 아니라. 정품 정량 정리해놓고 얘는 3정이다. 이렇게도 나와. 그래서

함정은 요거 정품 정량 정위집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OS도 이렇게. OS는 이제 청소한다 생각하면 돼. 정리정돈을 해. 정리정돈. 우리가 청소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정리정돈을 하고 청소기를 밀어. 이렇게. 그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청결해지고, 그리고 나서 습관화를 하자. 이게 바로 OS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디귿은 만년복이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자, C 프로그램. 특성 요인들을 활용했다고 했어요. 품질 향상 활동에 필요한 것은 원인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작성한 그림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만년복이죠. 특성 요인도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선 뼈처럼 이렇게 생긴 거. 큰 가지가 있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이 이제 결과가 있죠. 결과. 어떤 결과, 뭐, 예를 들어 내가 성적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 요인들을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 요인들을 하나씩, 그 원인들이 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걸 한눈에 보는 거야. 한눈에. 내가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뭐, 잠도 너무 많고, 막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다. 이게 바로 특성 요인도 피시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만년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8번은 격과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19번. 자, 다음은 재해 사례집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만이에요. 자, 그럼 가범 보도록 할게요. 부품 생산업체 내 프레스 작업 중 현장 근로자의 손이 해당 기계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끼였다는 거야. 협착 사고가 일어난 거죠. 자, 보안점을 봤더니 페일세이프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직무를 부품 재료를 넣는 업무와 기계 작동을 확인하는 업무로 분리해서 2인 1조 작업 형태로 변경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사례 볼게요.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근로자가 실수로 순서에 맞지 않게 측정 작업 중에 단락 사고가 발생한 실수란 거야. 근로자가 실수한 거예요. 순서에 맞지 않게 측정 작업을 했네요. 자, 그래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및 전압 측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발생한 사고의 유형은 얘는 물리는 사고야. 그쵸? 끼임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가해 보안점은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 중 외형의 안전화에 해당한다. 가해 보안점이 페일 쉐이프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봐야 돼.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이 있습니다.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계 설비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이 안전화 방안에 해당이 되는 거. 안전화 방안.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외형의 안전화라는 게 있어. 외형을 안전하게 하는 거야. 외형의 안전화. 외형. 그러니까 그야말로 외형. 바깥을 안전하게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에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방어 덮개를 덮거나 방어 장치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야. 그래서 약간 적색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외형을 안전하게 하는 거잖아. 그게 외형 안전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이 외형 안전화가 여기에 있는 내용과 전혀 없잖아요. 그쵸? 외형을 안전하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가 어떤 안전이냐면 구조의 안전화라는 게 있어. 구조. 구조 자체를 안전하게 한다. 그래서 기계를 만들 때그 기계가 어떤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아니면 어떤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정말 튼튼하게 만들 때 이게 구조의 안전화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작업의 안전화라는 게 있어. 작업을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기계 설비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작업자의 위치라든가 그 기계를 비추고 있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작업할 때 안전하게 하자. 그 얘기고요. 네 번째가 기능의 안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의 안전화. 자, 기능의 안전화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거야? 그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일 쉐이프라는 게 있어요. 페일 쉐이프. 그다음 두 번째, 풀프루프가 있어. 풀프루프. 자, 여기서 페일 쉐이프라는 거는 페일, 실패하는 거야. 기계가, 그러니까 시계가 고장나면 얘를 안전하게 막아주는 거야. 이겁니다. 풀프루프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 풀.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얘를 이렇게 막아준다.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막아주는 기능. 얘는 기계가 고장났을 때 해결해주는 기능이야. 이 기능을 넣는 게 기능이 안정화입니다. 그럼 여기 보안점 볼까요?

셀프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기계 설비 안전하니까 기능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들림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나의 사고 원인을 보면 버드의 제1원 중에 직접 원인에 포함된다. 나는 볼까요? 근로자가 실수로 순서에 맞지 않게 측정 작업을 했다. 그럼 버드의 우리가 제 모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버드는요, 하인리의 이론을 수정 개선한 거야. 그래서 하인리 이론이랑 단계는 똑같습니다. 3단계는 직접 원인이야. 그 다음 사고가 나. 이거로 인한 인적 피해.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인적 피해, 그 다음 물적 피해를 우리는 재해. 여기서는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이 전에는 기본원인 통제 부족이 있다. 그럼 뭔가 사고가 일어나기에, 일어나는 그런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야. 그걸 우리가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죠. 자, 불완전한 행동. 행동. 이게 이제 작업자가 잘못한 거지. 상태는 작업 환경이 안 좋은 거야. 자, 그랬을 때 볼까요? 작업자가 실수로 순서에 맞지 않게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요, 불완전한 행동, 직접 원인에 해당됩니다. 직접 원인,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리를 볼게요. 자, 나에서 발생된 사고는 두 개의 선이 붙는 경우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접촉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이거 같은 거. 나에서 발생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단락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락. 합선에 해당되는 거죠. 합선. 같은 말입니다. 자, 어딨어? 여기 단락이란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9번은 기역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 자, 다음은 축산 신제품 개발 진행 현황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품명이 유기농 치즈야. 공장 위치는 생산된 치즈의 파손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로컬 푸드 매장 주변에 위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공장 위치 입지 유형은 운송비 지향형 중에 시장 지향형에 해당한다. 요것만 보고 파악을 하는 거야. 그 우리가 보통 치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치즈는 보통 그 수송 운송비를 아끼려고 목장 근처에다 두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제시문 자체에 파손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에 로컬 푸드 매장 주변에 위치한다. 아예 딱 직접적으로 제시해줬어. 대놓고 제시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장 지향이 맞죠. 로컬 푸드 매장 주변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시장 지향형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제품 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 중 자선적 책임에 해당한다라고 되는데 한번 볼까요? 제품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공인 증진을 위해서 포장 용기 디자인 및 제작을 지역 학교 학생과 함께 진행하고 참여 학생에게 장학금 및 재료비를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함. 그러면 어떤 것들 때문이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번 볼까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했을 때 기업은 첫 번째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이윤 창출을 위해서 두 번째 어떠한 근로 기준법이 있다 그럴 때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게 법적으로 강요되진 않지만 소비자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번째가 자선적 책임도 져야 된다. 이거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문화활동, 기부활동,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 사회적 책임 중에서 얘 같은 경우는 자선적 책임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이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제품은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제품 같은 경우는 유기농 치즈야. 치즈는 생산재가 아니라 호프만은 두 가지로 소비재냐, 자, 생산재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재야. 치즈 소비하잖아요. 소비재에 해당이 되죠. 생산재는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철강 제품이라던가 기계 이런 것들을 말해요. 중공업에 해당되는 거, 얘는 경공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다. 자, 그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원유 생산량을 10% 증가 요구를 받은 업체의 업종은, 자, 업체에, 자, 이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항목제 B에 해당한다. 대분류 코드를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B는요, 뭐에 해당되는 거야? 광업에 해당되는 거죠. 광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20번은 격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3회까지 내용을 다 점검을 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 총 수능, 우리 실전, 여기 실전 모의고사

0: 선생님, 총 10회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는 진짜 아껴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개념 다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아껴서 풀어보여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3회도 선생님이 보니까, 문항들이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맞았다고 우리 친구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우리 올해 수능,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려운 문항에 대비하는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문항들을 꼼꼼하게 외운 자만이 다 맞을 수 있게 나오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들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선생님이 항상 칠판에 쓰는 것들도 우리 친구들도 백지에 쓸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수능 실전 모의고사 4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중경입니다. 3회차 모의고사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번 시간 이제 12번부터 쭉 이어서 또 어려운 고난도 문항들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문항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3점짜리 문항인데도 조금 난도가 있는 문항도 있었고요.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조금 쉬운 문항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이제 4점짜리 문항 뭐 9번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10번, 11번 넘어와서 12번 또 어렵지 않습니다. 12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2번 보시죠.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삼각방정식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 이제 대칭성이죠. 대칭성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보통 삼각방정식에서 식의 모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처음에는 각이 주어 깔끔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각을 통일하는 일들을 이제 각변환에서부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함수를 통일하는 일도 하죠. 함수를 통일하는 데 쓰이는 건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 제곱의 합이 1이다. 이런 것 단계들을 거쳐야 각도 통일되고 함수도 통일한 이런 간단한 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2번에서도 이러한 단계들을 조금 더 얹고 갔으면 학생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이제 함정이라고 할까요? 보통 삼각 방정식에서 한 주기가 주어지면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할 때 이제 등호가 0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0의 등호 빠져 있고 2파이의 등호 들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스텝 1. 삼각함수를 포함한 2차식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고요. 지금 각도 x로 함수도 코사인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되겠죠? 얘는 3배의 코사인 x 빼기 1과 코사인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삼각 코사인 x가 3분의 1이거나 또는 코사인 x가 1이 되도록 하는 이런 x 값들을 구하는 겁니다. 코사인 x가 3분의 1, 얘는 그래프에서 대칭성 생각하면서 찾으면 될 거고요. 코사인 x가 1이 되는 이 순간, 들은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경계를 잘 살펴주셔야 되겠죠. 자, 스텝 2. 코사인 x 함수의 그래프 그려봅니다. y는 코사인 x. 처음에 0,1에서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와서 1까지. 여기가 2파이 되겠죠? y는 코사인 x입니다. 자, 최대값이 플러스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 뭐라 그랬어요? 0에서 등호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2파이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경계를 포함한다는 거죠. 자, y는 3분의 1 그었습니다. 교점 두개 생기네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교점 두개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y는 1 그었습니다. 교점 몇 개? 한개 생기죠? 얘가 y는 1. 자, 왼쪽에서 교점 없고요. 오른쪽에서만 하나 생겼습니다. 2파이라는 것도 알려줬네요. 근데 작은 애들부터 크기 순으로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으니 자, 1, 4분면에 알파 있고요. 그리고 3, 4, 여기 4, 4분면이죠? 4, 4분면에 베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알수 있는 한 가지는 알파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는 건 압니다. 예각이에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예각입니다. 자, 우선 스텝 2까지 왔어요.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감마의 사인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감마가 얼마인지 알죠? 감마는 2파이예요. 자, 스텝 3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건 대칭성이 있잖아요. 알파와 베타는 어디? x는 파이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얘가 파입니다. 이렇게 합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거 똑같은 결과예요. 근데 이제 대칭성을 생각하면 0부터 알파까지랑 2파이부터 베타까지와 제곱 거리가 같으니까 베타라는 애를 2파이 빼기 알파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베타를 알파에 대한 각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걸 사용할 거냐. 같은 표현이지만 해석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갑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3 감마가 있어요. 근데 감마가 얼마인지는 알죠? 얘는 2파이야.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써먹으면, 그럼 여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가파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2파이잖아요. 그럼 여기 베타 남겠지. 베타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 베타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아, 이건 알파가 남을 테니까 여기에서 베타 자리에 대입하는 것이 좀더 간단해지겠네요. 사인 알파 더하기 얘는 두 배의 2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세 배의 2파입니다. 그럼 결국에 계산하면 얘는 사인 10파이 빼기 알파가 되고요. 근데 사인의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죠. 그러니까 여기 2파이를 더하고 빼도 사인 값은 안 변하겠지. 2파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뺍니다. 10파이를 빼더라도 얘는 사인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툭 뱉어내면 얘는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 되겠습니다. 근데 사인 알파가 얼마냐 이거죠. 나는 코사인 알파는 알아. 코사인 알파는 얼만데?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잖아. 아, 여기에 이 단계가 들어가네요.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앤드 알파는 예각이죠. 2분의 파이. 자, 예각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사인 제곱 알파가 얼마야? 제곱하면 9분의 1 되니까 사인은 제곱하면 9분의 8 돼야 되고요. 그럼 사인 알파는 양수 이내로 택해줍니다. 3분의 2 루트 2 되겠죠.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마이너스 사인 알파잖아요. 정답.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처음에 코사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코사인 x가

3분의 1 또는 코사인 x가 1이 되도록 하는 각 x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등호가 2파이에는 들어가 있고 0에는 빠져 있다. 이게 함정 주의. 그래서 구했더니 알파와 베타 대칭성 찾고 감마는 2파이라는 것 알아요. 그러면 여기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감마 생각하는데 감마 자리에 2파이 넣는 것 이건 문제 없잖아. 그럼 베타 자리에 2파이 빼기 알파를 넣는 순간 결국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를 구하라는 거구나.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야. 알파는 예각이야. 사인 알파 구할 수 있니? 부호 반대로 바꾸면 끝. 12번이었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시죠. 13번은 어때요? 평가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곡선과 곡선이, 두 곡선이 만나서 생긴 도형입니다. 혹은 곡선과 다른 직선이 만나서 생긴 도형입니다. 근데 각각의 넓이를 구할 거냐? 그렇지 않고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의 정적분으로 표현할 거라는 거죠. 적분 구간마저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는 13번 문제 보시죠. 상수의 a에 대하여 a는 0과 2 사이. 그때 fx는 ax의 4제곱 플러스 2x의 3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자, y는 fx 그래프 위에서 원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보통 우리가 이제 접선의 수직이다 그러면 이거 법선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접선의 수직이다라고 하면 여기 수직 조건 얘가 중요하잖아요. 이 접선에서는 결국에 기울기 f'0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직선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스텝 1 갑니다. f'x는 안 써도 되는데 4a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빼기 1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우선 f'0인데요. f'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분에서 0 넣으니까 여기 1차 항의 계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직입니다 라고 했으니 여기에 수직입니다 라고 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아, y는 x야 라는 것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왔어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y는 fx와 누구라는 거야? y는 x라는 거야. y는 fx와 y는 x가 만나서 생긴 도형이 있습니다. 그때 각각의 넓이를 a와 b라고 했을 때 b 빼기 a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스몰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죠? 그림 봅니다. 자, y는 fx 보이고요. 그리고 직선 1, 정체가 뭐라고? y는 x라고 했죠. y는 x.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생기는데 하나는 원점이고 나머지 q와 r은 모르죠. 여기 p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긴 교점의 x좌표들을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죠. 자, 스텝 2. fx 누구야? ax의 4제곱 플러스 2x의 3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x 얘가 x가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식은 4개나 나올 거야.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0 나왔으니까 이게 x로 묶일 거라는 생각은 했죠. 그리고 이제 3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ax의 4제곱 플러스 2x의 3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야. 뭐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묶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a가 있는 애들, 그리고 a가 없는 애들 이렇게 묶어도 되겠네요. 그럼 ax의 제곱 묶어내고 여기 x제곱 빼기 1 플러스 2x 묶어내고 x제곱 빼기 1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1 보이죠? x제곱 빼기 1 묶어냈더니 뒤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한번더 이제 최종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 x 하나, ax 플러스 2까지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자, 0이 되도록 하는 x 값들 다 나왔어요.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1. 언제? 0.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2까지.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1. 좋아요. x는 1. 좋습니다. x는 0. 좋아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2야. 근데 나는 교점이 0에 생긴다는 거 알지? 플러스 1. 얘가 1이네. 근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분의 2. 누구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있는 거지. A가 0과 2 사이야. A가 0과 2 사이야.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오케이. 왼쪽이 마이너스 A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좋아요. 이렇게 온 거야. 이제는 왼쪽 볼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나는 만나는 순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 이 상황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B 빼기 A잖아. 누구 빼기 누구야? B 빼기 A.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직선 빼기 FX 하면 B 나오고요. 직선 빼기 FX 하면 마이너스 A 나오고요. 오케이! 스텝 3입니다. 스텝 3. B-A의 정체는 물론 나는 A를 따로 구하고 B를 따로 구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1까지 정적분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아니라고요. 정적분의 성질 가지고 이제 한 방에 가지고 가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직선 빼기 fx예요. 그러니까 x 빼기 fx 얘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어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 빼기 fx예요. 마이너스 a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dx 됐어요. 적분 구한 이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차수가 올 수 있는 애들 땅땅 날리고 그러면 두 배에 0부터 1까지 갈 겁니다. A도 묶어낼까요? A 묶어내고 마이너스 5분의 1x의 5제곱 플러스 3분의 1x의 3제곱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예요. 그럼 얘는 2a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계산 깔끔하죠? 15분의 2에 2a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얘는 2a 곱하기 15분의 2 가 얘가 얼마?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누구야? A는 3분의 1에 누구를 곱해? 얘는 4분의 15를 곱해요. 자, 3으로 약분해줍니다. 정답 4분의 5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선 이 문제에서 첫 번째 관문은 뭐예요? Y는 FX 4차 함수야. 근데 이 직선을 그냥 깔끔하게 주지 않았어요. 원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이런 거야. 원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이런 거야. 근데 원점에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F'0 오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수직이에요. 기울기가 1인데 원점 지나요? Y는 X를 찾는 것부터가 첫 단계였어요. 자 이제 Y는 X와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4식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a분의 2인데 여기에서 a가 0과 2 사이야 라는 사실로부터 제일 왼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으면 계산이 복잡했을 텐데 이게 문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 계산하는데 a를 따로 구하고 b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간다는 거죠. b 빼기 a를 구하는 거니까 b가 그대로 나와야 돼. 위 빼기 아래 직선 빼기 fx 그럼 왼쪽에서는 직선 빼기 fx 하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니까 한 방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적분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입니다. 대칭성 생각하는 거야. 우함수 기함수 알죠? 차수가 올 수 있는 애들은 날리고요. 차수가 짝수인 항들 남았습니다. 적분과 0부터 1까지 가져가면서 두 배예요. 뽑아내고 계산하면 분수 계산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a가 4분의 5야 까지 찾아주면 끝. 13번이었네요. 자, 13번 넘어서 이제 14번으로 갑니다. 상가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13번 이후로 나오면 좀 부담돼요. 15번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13번, 14번에 나오면 아,

네. 도형 노트 따로 만드세요. 발상 노트 한 부분을 할애해서 도형에 대한 개념 정리를 따로 해두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 접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접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원 위에 점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쭉 왔어요. 여기에 점피가 있습니다. 자, 접점과 그리고 여기 다른 교점들 있죠? E와 C. 중학교 때 봤던 거 이거 기억나요? 이 지난 시간에 이건 했잖아. 원이 있고 여기 밖에 점이 있으면 이렇게 둘을 딱 이어요. 그래서 곱하고 곱해, 곱하고 곱해, 곱이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디에서 오는 거였어요? 삼각형의 닮음에서 오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제 패스. 그러면 여기에 이점두 개, 얘가 점점점점점점 가면, 아, 여기 A죠, A.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제 PB 곱하기 PC가 PA 곱하기 PA. 이게 접하는 점이니까, 우리 이차함수에서 중점처럼 생각을 하면, 여기에 PA 곱하기 P. PA의 제곱이 PB 곱하기 PC가 되는 이 과정.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설명 못할 거예요. 그냥 외웠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선들을 이어서요, 삼각형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이 각이 공통인 건 맞잖아요? 각 BPA나 CPA나 얘가 지금 우선 똑같은 건 맞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 각이 서로 같은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접선과 현에서의 관계라고 해서요. 이게 접현 정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결국에 이 공식을 왜 암기하자, 암기하자는 이야기 아니야. 암기하자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이 닮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봅니다. 선생님, 이 각이 같은 게안 보이는데요. 우연히 이 상황이 좀 비슷해진 건 아닐까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 접점에서부터 접선에 수직으로 이렇게 쫙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직각인 애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누구야?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직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두색 두 개가 서로 같은 크기의 각이에요 라는 게한 번에 잘 나오진 않고요. 근데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 접선에서 수직으로 빵! 접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고 나면 여기에서 재밌는 게 하나 등장합니다. 여길 D라고 할까요? 그럼 호 BD가 있잖아요. 호 BD에 대해서 원주각이 여기에 분홍색, 원주각이 여기에 분홍색, 여기 호 BD에 대한 원주각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연두색은 직각 90도에서 여기 분홍색을 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직각에서 분홍색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직각 직각 두개 찾고 옆에 있는 이 원주각이 서로 같은 걸 찾으면 그럼 이 연두색이 서로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고 나면 이제는 닮음인 삼각형이 등장을 하죠. 연두색 각 분홍색 CPA라고 할까요? 삼각형 CPA랑 여기에서도 연두색 각 주황색 삼각형 APB 얘가 서로 닮았다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삼각형에서 PC 곱 PC 대 PA가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누가 돼요? 안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PA 대 PB가 돼요. 그러면 둘을 곱하고, 둘을 곱해서, 결론! PA의 제곱은 PB 곱하기 PC와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 PA의 제곱은 한 번, 두번 하면, 얘는 PB 곱하기 PC. 이렇게. 됐나요? 자, 원과 비례해서 닮은 삼각형에 대한 개념 정리해 드렸고요. 그럼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건들 한번 써볼게요. 각 ABC가 2분의 파이. 각 BAD는 얘는 3분의 2 파이.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근데 각 BED가 3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선분의 길이들 주어져 있습니다. 선분 EB의 길이가 3, 선분 ED의 길이가 2. 그때 삼각형 EBC의 외접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을 구해주세요. 문제 그림 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먼저 표현해 보면 각 ABC 여기가 이제 직각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BAD 여기가 3분의 2파이 되어 있어요. 선분 AB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서로 같다와 그리고 각 BED 여기가 3분의 파이인 것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 선분이 길이도 있네요. 선분 EB랑 ED 여기가 3이랑 2인 것도 있어. 근데 지금 사각형 내부에 점이 있는 모습,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외부에 점이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원이 없는데요? 저기에서 원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원이 보여요? 제가 그냥 의미 없이 방금 개념 설명을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이 보여? 어디 있어요? 지금 중심각이의 절반. 길이가 같네요. 그러니까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 아, 요렇게 원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원을 발견하는 게 스텝 1입니다. 스텝 1. 지금 점 A로부터 점 B와 점 D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점 B와 점 D는 원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근데 점 E가 원 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중심각의 절반이니까요. 그러니까 각 BAD. 얘가 지금 3분의 2파이잖아요. 여기에 절반 했더니 각 BED가 되는 걸 보고 점 E도 원 위의 점이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더알수 있는 건 뭐냐? 지금 각이 특수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은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특수각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쉬워요. 이등변 삼각형을 발견하고, 그럼 여기가 120도니까 30도, 30도. 6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가 보여요. 자, 6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가 보이죠? 근데 여기 직각에서 하나가 6분의 파이 가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면서. 그럼 여기 있는 각, 얘는 지금 공통이고요. 삼각형이 닮음인 애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저렇게 특수각으로 이제 상황이 이쁘게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보조선 그어서 그 상황들을 안다면, 아, 이 3분의 파이와 여기 있는 3분의 파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도 눈에 보이겠죠? 자, 이제 문제는 다 풀었어요. 스텝 2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저 원을 찾아낼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제 BD를 구하러 갑니다. 선분 BD의 길이, 이건 간단하잖아요. BD의 길이는 3이랑 2 있어요. 우선 이렇게 할까요? 삼각형 BDE에서 BD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3 곱하기 2 하니까 1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고요.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 얘가 얼마?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13 빼기 6 하면서 7 나왔어요. BD의 길이가 얘가 루트 7이야. 이렇게 된 거야. BD의 길이가 루트 7. 선생님, BD의 길이를 알면 뭘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닮음인 삼각형을 그대로 써먹으면 끝이 나겠죠. 닮음인 삼각형 이하에 갑니다. E, CB. 삼각형 E, CB와 이번에는 B, CD. 삼각형 B, CD가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그러면 닮은 B가 어떻게 됩니까? 닮은 B는 밖에 있는 삼각형 EB, 안에 있는 삼각형 BD, 아, 선분 ED, EB랑, 그리고 선분 BE랑 BD죠. 얘들의 B가 이게 3대 루트 2, 7이잖아요. 이게 삼각형에서 이제 닮은 B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요? 아까 비례식 세운 거 알잖아. 지금 모습 보이죠? 곱하기 빵 얘랑 제곱이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건 삼각형에서 이제 닮음 이용해서 가는 거죠. 삼각형에서 닮음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3분 C의 길이 대 3분 CB의 길이는 얘는 3분 CB의 길이 대 3분 CD의 길이가 되니까 3분 CB의 길이를 제곱한 것이 3분 CD 곱하기 3분 CE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닮은 B를 알고요. 이렇게 관계식도 있고요. 끝! 난 거야. 어떻게 해? 닮은 B? 그럼 밖에 있는 얘를 그냥 3K라고 하면 되죠, 뭐. K는 양수. 그럼 여기 얘가 루트 7K라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3대 루트 7 가잖아요. 3대 루트 7 그냥 비율 관계 그대로 가져가니까 대입. 그러면 7K 제곱이 누구야? 얘는 3K 곱하기 3K-2예요. 근데 이걸 만족하면 누굴 찾는 거예요? K가 양수야. 이걸 찾는 거죠. 자, KK 하나 약분해 줍니다. 그럼 7K가 9K 빼기 6 되고요. 그럼 넘어가면 2K가 6 되니까 K 얼마야? K가 3이죠. K가 3이야. 근데 결국에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삼각형 EBC로 가는 거예요. 삼각형 EBC 여기로 가는 거잖아. 삼각형 EBC로 짠올 거면 결국에 사인 법칙 쓰잖아요. 그럼 항상 마주 본 각과 변이 쌍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길이를 아니까 이 각을 구할까요? 아니. 여기 각을 아니까 이 길이를 구할까요? 이렇게 온 거죠. 오케이. 이제 스텝 4. 마지막 삼각형 EBC가 있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3분 BC의 길이가 얘가 2R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나는 이 BC의 길이를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였네요. 3분 BC의 길이 얼마야? 루트 7K니까 3루트 7은 얘는 2R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에서요. 루트 3R이 3루트 7 되는 거니까 R은 루트 3분의 3루트 7. 루트 3으로 한번 약분할까요? 그럼 루트 21 됩니다. 자, 파이 R 제곱은 정답 21 파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중학교 때 도형으로 이제 여기 스텝 3를 뚫어내는 것.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선분 BD의 길이를 구한 건 전혀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에서 닮음 찾을 수 있나? 그러면 이제 닮은 B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 대사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나? 그럼 3대 루트 7이야. 3K, 루트 7K, 비례상수 넣는 순간, 그냥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게. K의 값 나오면서 사인 법칙 하니까 계산이 몇줄안 돼요. 사실 적어보면 이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끝! 14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번외로 플러스 알파.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이 강의를 이제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미적분 들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 미적분에서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적분에서 내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삼각함수의 활용 이 유형을 뚫어내기 위해서 이 삼각함수에서의 덧셈 정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꽤나 많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평가원이 출제할 때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더 쉽게 풀리는 문제는 절대 출제될 리가 없어요. 이거 근데 이 방법이 절대 사용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풀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 유리한 부분은 없다. 계산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출제하겠죠. 출제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알고 있으면 아까 전처럼 이제 도형의 성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짧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사인 법칙을 오면 항상 이제 쌍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여기 3분 bc의 길이. 아, 사인 3분의 파이와 그리고 여기 3분 bc의 길이. 얘가 이제 2r이야.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뭐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사인 알파분의 3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게 수학 1에서의 이야기였다면, 그리고 사인 알파를 구하는 건 이제 미적분에서의 가능한 이야기 가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제 상황들이 해석이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한번 해봐요. 베타. 그러니까 각 B, D, E 얘를 베타라고 하면, 그럼 생각해봐. 여기 3분의 파이 베타 있죠? 여기 3분의 파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 3분의 파이, 베타, 알파 있으니,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얘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알파라는 건, 사인 알파는 사인, 얘는 3분의 파이 빼기 베타가 되고요. 그럼 이제 덧셈 정리해서 나는 사인, 코사인, 3분의 파이랑 사인, 코사인, 베타를 알면 이제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구하니? 그러면 여기 있는 장삼각형이 보이잖아요. 삼각형 EBD에서 얘는 사인 3분의 파이 아니죠?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3분 BD 루트 7이랑 사인 베타 분의 누구야? 2랑 얘가 같으니까 사인 베타 구하면서 코사인 베타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 이제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한 계산 방법까지 우선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 1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5번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gx가 이제 범위가 나뉘어져 있죠. 근데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한 2차함수. 이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오른쪽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거야. 스텝 1. 나 fx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사실만 압니다. 2차항의 일장 상수항은 모르지만 미정계수 놓고 계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gx가 누구야? 라고 살펴봤더니, 자, gx는 왼쪽에서는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묶어낼까요? 그리고 여기에 2x 플러스 3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만나고 원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함수입니다. 됐죠?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기가 y는 fx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y는 gx가 되는 거죠. 우선 상황은 이해가 됐죠? 자, 조건가부터 갑니다. 조건가. 여기 아래 써볼까요? 조건가. 지금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dt가 있어요. 쟤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합시다. x에 대한 함수. 지금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dt가 있는데, 이 hx라는 말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얘가 도함수잖아요. 그러니까 hx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건두 가지죠. 첫 번째는 h0이 0이라는 것. 원점을 지나고요. 두 번째는 h'x가 gx라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h'x가 결국에 gx. 아, 얘는 h'x. 결국 hx의 도함수야. 이런 이야기야. 도함수야. 됐지? 그러면 이제 스텝 2. 여기에서 무엇을 알수 있어요? 지금 극값을 갖는다고 했잖아.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조건 가에서 알수 있는 건, 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h'x는 x는 1에서 부호가 바뀌는구나. 그냥 단순히
h'1이 0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때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런 거야. 뚫고 지나가는구나. 뚫고 지나가는구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이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는 없지만 여기에서 얘가 극대입니다. 극소입니다. 까지 주어졌다면 부호를 반드시 체크. 이런 아이디어들. 어? h'1? 아, g1. 어? g1? 오른쪽에서 이야기니까 와우, f1 이런 거야. f1이 0입니다. 알았어요. 여기 1,0을 지나요. 아래에서 위로 뚫고 가는지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을 지나요. 이런 거야. 이제 스텝 3.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gt dt. 얘가 0 이상이야. 인테그랄 b부터 x까지 gt dt. 얘도 0 이상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런 a와 b가 있네. 근데 b는 1보다 크네. b는 1보다 커요. 여기 1이 있는데 얘보다 큰 b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봐.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얘를. 선생님 hx는 0부터 x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 에서 뺀 거죠. 0부터 a까지 gt dt를. 이게 정조권의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hx. 이건 뭔데? ha. 아하! hx 빼기 ha가 0 이상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hx가 hb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러네. 선생님, 그러면 결국에 y는 hx, hx는 최소값이 있다는 거죠. 최소값. 언제? ha. 또 hb. 근데 최소값이 어떻게? 같나? 아, 이렇다는 거구나. 이런 거죠. a에서랑 b일 때랑 같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얘가 최소이기도 하지만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동시에 극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극소값 두 개가 서로 같다 라는 이야기네요. 와우, 됐네.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는 결국에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G 다시 H'X 얘가 누군데? GX인데 얘는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언제? A랑 B에서 X는 A X는 B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네. 그럼 오른쪽에서 3차 함수라고 해도 얘는 최대 부호가 3번 바뀔 텐데 여기 0,0 지나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얘가 쏘리 연속이라고 했으니 연속이라고 했으니 우선 F0도 0입니다. 이 조건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어서 요렇게 3차 함수가 만들어져야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바로 이 순간 아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바로 이 순간 여기가 이제 B 1보다 크다는 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특정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건이네요.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마지막 스텝 4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나는 y는 h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요. 언제? 여기 x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요. 근데 증가하다가 스톱! 다시 또 증가하잖아요. 언제? 여기가 x는 0 그리고 x는 1입니다. 근데 감소하다가 극소값 극소값 극소값 극소값 빵 치고 올라가는 얘가 바로 y는 hx인데 여기가 x는 b라는 이야기니까
극소값이 서로 같아요. 걔가 바로 최소값이에요. 이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거죠. 진짜 hx를 범위 따라서 구할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hx를 뭐 x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때 에이 이렇게 오기엔 좀 번거롭고. 물론 fx라는 애가 이제 식은 누군지 알잖아. fx는 얘는 x라는 인수가 있어요. x-1라는 인수가 있어요. x-b라는 인수가 있어요. fx를 찾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fx 여기 마이너스 4x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각각 이제 구하는 것도 물론 번거롭지만 할 수는 있겠죠. 한 가지 방법. 근데 그거보다 여기에서 이제 도함수에서의 정적분 넓이만큼 결국에 원래 함수 적분 함수에서 얘가 함수값의 차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S1, S2, S3라고 하면 얘는 S1만큼 증가하고 S2만큼 또 증가하고 근데 S3만큼 얘가 감소하면 아하! S1 더하기 S2가 S3랑 같다는 거구나. S1 더하기 S2가 S3랑 같다는 거구나. 요런 이야기. 오케이. 그럼 S1 구하고 S2 구하고 S3 구할까요? 할수 있겠지. 하지만 얘를 넘기면 아, S1과 마이너스 S2 더하기 S3. 그러네. 그러면 이제 S1이 얼마인지는 알잖아. S1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dx고요. 근데 이건 2차 함수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6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 3분의 2 나오고요. 3분의 2 하나 약분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4분의 9 이렇게 되네요. 자, S1이 4분의 9인 거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S2 더하기 S 빼기죠. 빼기 S3. 얘는 S2 빼기 S3. 여기 정적분 한 방에 딱 하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x dx인데 이게 얼마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이 정적분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할 만하잖아. 그럼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불러보세요.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bx dx입니다. 4분의 1, x의 4제곱. 그냥 바로 할게요. 저 b 넣는 거니까. 4분의 1, b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b 플러스 1의 b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 곱하기 b제곱 이렇게 했어요. 정리하면 12분의 3b의 4제곱 4b의 4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b의 4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b의 세제곱 나오고요. 뒤에 플러스 6b의 세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2b의 세제곱 되죠. 얘가 4분의 9야.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죠? 마이너스 4분의 9.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양변에 12 곱할까요? 마이너스 12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b의 4제곱, 플러스 2b의 3제곱, 얘가 12 곱하면 마이너스 27 되면서, 뭐 이거 찾는 거네요. 얘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 딱 보더라도 b가 3인 건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애가 누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나? y는 x의 세제곱에 x-2. 생각해봐. 자, 0에서 삼중근 2에서 뚫고 올라가요. 요렇게. 근데 얘가 y는 27이 되는 건 음수인 거 하나, 양수인 거 하나, 이렇게밖에 없겠지. 근데 내가 찾는 B라는 애는 B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굳이 이거 4차 방정식 안 풀어도 되겠죠? B가 3인 건 눈에 보이니까요. 그지? 그래서 B가 3입니다. 자, 따라서 FX는 X 곱하기 X-1 곱하기 X-3 정체를 찾았고요. F 4의 값을 구하세요. 계산은 깔끔하네요.
4 곱하기 3 곱하기 1 하니까 정답 12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제 확인을 해보죠. 문제 굉장히 좋네요. 귀하디 귀하디 귀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양질의 최고난도 문항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습니다. 아, gx는 연속이야. 근데 왼쪽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3차 함수 얘를 찾아주는 거야. 둘을 합치면 gx가 되는데 얘가 hx의 도함수라는 거죠. 근데 gx가 연속이잖아. 그래서 f0은 0이야. 이런 거 알죠? hx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 했더니 h0은 0이고, 그리고 h'x가 gx라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h'x. 여기 hx가 x내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도함수가 x내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h'1은 0이야. g1은 0이야. f1이 0이야. 여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갔더니 이제 스텝 3에서 조건 나를 해석하는데, 조건 나. 정적분을 적이 된 함수예요. 근데 이걸 hx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죠. hx는 최소값이 있어요. 근데 ha랑 hb가 서로 같아요. 미분가능한 함수니까 이때가 극소값이기도 해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 두번 있다는 거지. a랑 b. 그러려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최소값이 같을 수 있을까요? 증가한 양이랑 감소한 양이 같아야 되는 거죠. S1 더하기 S2랑 S3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S1 구하고 S2 빼기 S3. 얘는 이제 한 번에 정적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B가 유일해. 3. 재구하는 순간 바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객관식에서 최고난도 문항 15번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리고 정적분, 도함수에서의 정적분이 적분함수에서 함수값의 차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 잘 적용되어 있는 좋은 문제였고요. 자,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맛보기 16번 시작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단답형 문항은 보통 이제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보다는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사후 과정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구하는 건 명확하거든요. 앞에 있는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시그마 수열의 합, 얘가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그마라는 건 절대값과 마찬가지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이지만 이해하기에는 친절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이게 뭐야? 등차야? 등비야? 잘안 보이잖아요. 그럼 뭘 해보자는 거야? 망설이지 말고 나열해봐. 나열하면 느껴집니다. 그러한 평가 기출도 굉장히 많죠. 평가원이 되게 좋아라라는 소재예요. K에 1 넣었어요. 마이너스 1. 1 넣었더니 플러스 되고,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플러스, 요렇게가 쭉쭉쭉쭉 가는 거죠. 뭐몇개안 되니까. 하다 보면 이제 느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홀수 따로 더하고 짝수 따로 더할까? 그러지 말고. 얘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는 게 항상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이디어는 있어야 돼요. 두 개씩 끊어서 관찰하자. 두 개씩 끊어서 관찰하자. 자, 두 개씩 끊어서 관찰합니다. 1, 1, 1, 1, 1. 와우, 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정답,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는 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60 빼기 5 하면 돼요. 정답이 55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우선 시그마의 성질은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가 k 곱하기 ak 플러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 제곱인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합 시그마를 찢어주고 찢어줍니다.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고요. 시그마 분배하고 나면 상수변 튀어나오지. 근데 얘들은 상수배가 아니잖아. 전부 다 k에 따라서 변하는, k에 따라서 변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더 뽑아낼 건 없고요. 앞에 있는 얘를 통째로 더하는 거,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만 구하면 돼. 나열해봐. 간단하잖아요. 16번. 좋네요. 깔끔하고요.

0: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17번으로 갑니다. 지금 fx가 몇 참수예요? 3참수예요. 근데 x는 b에서 극대, x는 2에서 극소라고 했으니 최고차항의 계수와 양수입니다. 얘가 y네, fx인데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사이즈는 그림 나오죠. 여기 x는 b고요. 그리고 오른쪽 x는 2입니다. 근데 언제 극대와 극소, 극값들을 갖는지 미분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 이야기하는 거죠. 자, f'x는 미분해 보세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 됐어요. 근데 여기서 뭘 아는 거야?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극값을 갖는데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F 프라임 누가 2가 0입니다. 이 사실 스텝 1입니다. F 프라임 2는 계산 12 더하기 4a 더하기 4a 0이에요. 자, 8a가 마이너스 12고요.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습니다. 자, 이제 a의 값을 알았어요. 그러면 fx는 누구야?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a에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x까지. 얘가 바로 fx예요. 근데 언제 극값을 갖는지 극대값 fb 얘를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스텝 2. a가 마이너스 2분의 3.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됐죠? 얘가 x는 2에서 0이 된다는 거 알아요. 여기 안에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숨어 있겠죠. 3을 묶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입니다. 역시나 인수분해 불러보세요. x 마이너스 2가 있고 또 다른 애는 누구야? x 플러스 1이에요. 아!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가된 거죠. 이제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지막. 이제 극대값만 구하면 끝이잖아요. f 마이너스 1, 1 값을 구해봅시다. 자, 극대값 구하러 가요. 마이너스 1 대입. 시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이에요. 5에서 2분의 3을 빼면 되고요. 그래서 얼마? 2분의 7 되겠죠. 자, 따라서 a 더하기 fb입니다. a는 누구였더라?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fb. 아까 우리가 구했죠? f 마이너스 1 찾는 거고요. 여기에서 f 마이너스 1 극대값이었어요. 2분의 7입니다. 자, 2를 더하는 순간 정답 2 되겠네요. 자, 기본적인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일 때, 최고차항의 계수와 양수인 3차함수, 극값을 가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 극값을 가죠? 극값을 갖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 음수인 3차함수의 그래프예요.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또 그런 경우들 그려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치? 극값을 이미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왼쪽에서 극대, 오른쪽에서 극소, 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x는 2에서 극소값, x는 b에서 극대값, 그래프 개형이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a의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극대값이 얼마인지 둘을 더해달라는 건데 극값을 갖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 뭐라고? 극값을 갖습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 미분과 가능한 함수인데 극값을 가져.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f'2가 0이에요. 그냥 대입하는 순간 이건 a 구하는 건 너무나 쉬운 계산이잖아요. 그럼 A를 구하는 순간 뭐가 결정되는 거야? FX가 결정되는 거야. 또 F'X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FX를 알고 F'X를 아니까 또 다른 극값은 어디에 있을까? 도함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자, 도함수를 인수분해 하는 순간 아, X는 마이너스 1에서 또 다른 극값을 갖는구나. X는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갖는구나. 극대값을 갖는구나. 그럼 이제 극대값까지 구해주는 순간 극대값과 A의 값을 짜잔. 더하면 정답. 이렇게 찾아지겠죠. 자, 이번 시간 이제 3회차의 12번부터 이제 어려웠던 고난도 문항 넘어서 이제 단답형의 17번까지 왔어요. 남아있는 문제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문항들 중에서도 굉장히 귀하드귀하 고난도 문항들이 있었어요. 그 문항들 여러분들이 꼭잘 정리하셔서 다음번에 그 문제들 맞춰주시기를. 자, 다음 시간 우리 18번부터 이어서 3회차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기왕급 한왕 정종영이었습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제 공통 과목 수학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강의로 이제 우리 파이널 실무 2회를 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1번부터 11번 문항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나는 시간을 줄였어. 선생님은 여기서 이러한 스킬을 썼어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 훈 스킬을 좀 이렇게 잘 전수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잘 이제 기록해 주셨다가 여러분들의 실전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금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누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26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로 한번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항들이 조금은 아마도 중난도 문항들과 이제 약간의 고난도 문항들이 선생님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또 여기서는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갔었어야 되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지금 딱 보아하니까 뭐 거리 어쩌고 저쩌고 속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로 보아서 이제 점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봤더니 시각 t 꼴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여러분 원점 동그라미 하시고 초기 위치가 원점이란 얘기입니다. 혹시 적분을 해야 되면요. 자, 봤더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시각 t일 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속도를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V1이라고 하는 거는 점 P라고 하는 것과 V2는 점 Q의 이제 어떤 속도를 말해주는 건데요. 일단 기억을 먼저 봤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T 이꼴 1일 때 두 점 PQ가 움직이는 방향,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움직이는 방향을 갖고 있는 그 정보는 누구일까요? 이건 바로 속도의 부호가 되겠습니다. 돼지꼬리 표시하시고 속도의 부호. 즉 속도의 부호가 같으면 같은 방향이고 만약에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기억을 풀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시각 t 이꼴 1일 때 그 p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v1은 2-1이니까 1이 돼서 얘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양수예요. 그런데 V2를 한번 구해볼까요? Q의 움직임은 어떨까? 1을 넣었더니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건 음수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는 부호가 플러스고 하나는 부호가 마이너스구나. 그 얘기는 결국 두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였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문제의 복병이 니은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봤더니 0부터 2일 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오리지널 풀이는 만약에 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위치의 차죠. 그러니까 이 PQ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PQ의 위치의 차예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X1T, 지금 원래

이 P의 일단은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E-T를 적분을 해서 ET-2분의 1 태지고, 그 다음에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초기 원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부정적부 상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X2T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X2T는 지금 저렇게 되면 구하기가 힘드니까 빨리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게 되면, 적분을 해주게 되면 t의 3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에 3,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돼요. 그럼 원래는 지금 PQ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 PQ 사이의 거리는 원래는 x2t 마이너스 x1t라고 하는 요 지금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을 씌운. 즉, 다시 말하면, 선생님, 여기서 여기를 한번 빼볼까? 그러면 t의 3제곱, 그럼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t 제곱, 마이너스 2t. 원래는 이 그래프를 어디서 그려서, 그쵸?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려서 최댓값은 6이다. 요렇게 원래 찾아줘도 돼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그래프를 0에서 2까지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또 미분해가지고, 또 극대, 극소 구해서, 함수값 넣어서, 그렇게 구해보면은, t가 0일 때는 원점을 딱 지나고요. 여기 0을 넣으면 0이니까. 그리고 2일 때, 이거 절대값을 보시면 2일 때 여기가 6을 지나서 아마 선생님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보니까 대충 그래프의 모양이 0하고 2 사이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딱 보고, 아, 이거 왠지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 제가 저 V1하고 VT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봐봐요. 지금 보니까 이 V1T가 E-T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VT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2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얘가 이제 우리가 P의 입장에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속도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3T 곱하기 T-1이기 때문에 0하고 2를 끊으면서, 그럼 내가 두 번째 Q의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점 Q의 속도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P는요, 0부터 2까지 계속 플러스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플러스로 오른쪽이라고 한번 볼게요. 보통 물리에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만 갔어요. 그러다가 2에서 왼쪽으로 오네. 이해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1초일 때 얘는 플러스였고 얘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기억이 참이었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 알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Q는 0에서 2까지 계속 어디 있었냐면은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P는 계속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었고, Q는 계속 왼쪽으로 가다가 이제 Q도 2 지난 다음에 약간 뭘 잊어버렸는지 다시 오른쪽으로 오고, 얘도 왼쪽으로 오니까 그때서부터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는 얘네들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그 거리가 멀려면 바로 2초일 때 가장 거리가 멀죠. 그랬을 때이 그래프 하단 면적이 말해주는, 여기 그러면은 2 곱하기 2, 4 나누기 2. 그러면 요 2가 뭐냐면 이 P가 2초 동안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단 얘기고,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스킬 배웠습니다. 여기 면적 어떻게 구하죠? 여기 면적? 뭘 어떻게 구해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얼마예요? 3 배웠다잉? 그 다음에 2-0의 몇 제곱? 3제곱. 선생님이 학습자료실에다가 공식 어떻게 된 건지도 말해줬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8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면적이 4가 돼요. 여기 음수 쪽 면적이. 그럼 이 얘기는 무슨냐면 P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고 Q는 왼쪽으로 4만큼 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6만큼의 거리 간격이 가장 최대로 벌어지고 다시 가까워지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여기 한 번만 가볼까요? 그래서 최댓값은 6이다. 이러나 저러나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속도 그래프로 문제를 풀었다는 점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디귿 진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0부터 3까지 Q가 움직인 거리가 8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움직인 거리는 선생님이 VT 그래프의 절대값을 적분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Q는 이미 벌써 0부터 2까지는 4만큼 간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3만큼 여기 별표 넓이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별표의 넓이는 2부터 3까지 어떤 거로 적분해 주면 되냐면 3t 제곱 마이너스 6t만 적분해 주면은 뭐 어렵지 않게 뭐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부터 3까지 구해주시게 되면 요 값이 4가 나와요.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별의 넓이 부분도 4만큼이거든요. 따라서 얘가 들어

저 올라가면 당연히 면적은 4가 될 거고 여기에 4가 될 거니까 0부터 3까지 절대값 그래프를 적분해 주게 되면 4 더하기 4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디귿에서 말한 0부터 3까지 Q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 8만큼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소급 적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볼까요? 다시. 그래서 디귿의 진술도 동그라미.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뭐 디귿 여기가 괜찮고 우리가 니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원래는 거리의 차의 그래프를 그러니까 위치의 차를 가지고서 우리가 거리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지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VT 그래프만으로도 우리가 문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특수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신기했다라고 보여져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첫 번째 문제인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13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3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꽤나 보병이었을 거라고. 선생님, 보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중간중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 문제가 수능에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굉장히 옛날에 많이 물어봤던 문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문제에서 결국에는 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주어진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잘 그려서 정말 격자점을 잘 자신만의 논리로 세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 풀이를 한번 이해해 봐주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은 생각보다 쉽게 끝냈거든요. 자, 선생님의 이 알고리즘을 한번 익혀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봤더니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2의 x-n제곱 -1이 있다 이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수 함수의 모양을 띄고 있는 거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러한 지수 함수 f(x)가 있어요. 알겠다. 나뭐 그리라면 그리라는 거뭐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f(x)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gx라 하자. 우리 이거 뭐 대한민국 너무나 유명한 GX는 당연히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함수일 것이다. 너무 뭐 당연히 알고요. 아주 예쁜 모양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다고 했겠죠. 그리고 그 대칭시킨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이거나 혹은 그 경계도 괜찮다. 바운더리도 괜찮다. 거기에 있는 점 중에서 그쵸. 많이 나왔던 스타일입니다.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격자점의 개수가 근데 격자점의 개수를 세라가 아니고 격자점의 개수가 뭐가 되라? 짝수가 되라. 전 여기서 느낌을 딱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약간 출제자가 13번이기 때문에 좀 다운그레이드 해줬나 보다. 뭔 소리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뭐라도 제가 얻어보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얻어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한번 이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를 듣는 그 이유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가 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냥 구태여 나보고 세라고 안 하고 이게 그냥 짝수만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한 그 n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할 때 그럼 뭐 n이 만약에 1일 때가 돼요. 그러면 1 체크. 그러면 a1은 1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2일 때도 돼요. 그러면 a2가 1, 뭐 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K번째 수를 AK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되는 자연수, 두 번째로 되는 자연수, 세 번째로 되는 자연수를 더해라. 선생님,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나요? 자, 제가 그리고 선택지를 봤습니다. 선택지가 8, 9, 10, 11, 12예요. 그러면 제가 N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세 개나? 근데 예를 들어서, 3, 4, 5이기만 해도, 벌써 12예요. 지금 5번이 돼버려요. 지금 정답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자연수가 생각보다 작겠다. 나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고 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뭐를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도록 하죠. 자, 1번 알고리즘 하시고 일단 제가 fx를 대충 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1, 4분면을 크게 그렸냐? 이게 어차피 지금 점근선이 y 이퀄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올 거거든요. 어떤 선생님 말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올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0을 넣었을 때는 2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인 건 대충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요렇게 넘어오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럼 내가 여기 x축을 어디서 끊는 거지? 라고 했더니, 제가 여기다가 n을 딱 넣었더니, 그때 함수 값이 0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n,0을 지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에다가 n을 넣게 되면 얘가 0이 되는구나. 그럼 얘가 그래프가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모양이 되겠죠. 뭐, 요런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y는 x도 한번 멋지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y는 x를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y는 x에 대해서 이 주어진 y는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완벽하게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번엔? 그럼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요 교점을 정확하게 만나면서 이번에는 이 그래프가? 어떡해. 다시 한 번만 엔지 요런 그래프 그려지겠죠. 여기가 n이 요렇게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잠깐만, 그러면 내가 지금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는 지금 아무도 못 만나요. 지금 격자점이 정수인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격자점은 여기 0이니까 내가 세더라도 여기서부터 세야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럼 내가 몇 개인지 몰라. 뭐 요런 식으로 세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여기도 이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 세고, 여기 세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요 바운더리. 지금 선생님 빗금친 거 보이세요? 요거? 요 빗금친 부분에, 그리고 경계에 들어가는 격자점을 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y는 x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모양이 완전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두개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도 두개 있고, 여기가 3개 있다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3개 있고, 만약에 여기가 50개 있다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50개 있으니까 그거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짝수가 돼요. 그렇다면 나는, 아, 결론적으로는 이 y는 x라고 하는 요 직선 위에 이 교점까지, 교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론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칠한 이 핑크 색깔 위에 짝수개만큼이 있으면 전체가 짝수인 거고, 만약에 혹여라도 이 지금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에 만약에 홀수개의 점이 딱 찍혔다 그러면 여기 개수하고 여기 개수 더해서 짝수인데 거기다가 홀수만큼을 더했으니까 개수가 홀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요 조건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y는 x 위에 몇 개가 있어라. 짝수개가 있어라. 이 얘기라는 얘기죠.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선생님 지금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이제 선생님이 격자점을 그렸는데 이 격자점 그대로 연출만 하면 됩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2번. 선생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격자점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얘들아, 어차피 수능 때 컴사 볼 거잖아, 컴사 쓸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밑바닥을 먼저 그려라, 좌표를. 그리고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그려라. 제가 이런 팁들도 줬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자. 선생님 보실게요. 자, 우리 할수 있어. 자, 이제 군더더기는 다 필요 없어. 자, 우리 어차피 여기서부터 출발, 여기서부터 출발이니까. 자, 볼게요. 제가 격자점을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경훈아, 잘 그려야 돼. 집중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경훈아, 집중해. 집중해. 무너져선 안 돼. 무너져선 안 돼. 무너져선 안 돼. 무너져선 안 돼. 여러분, 저도 진짜 이렇게 풀었다니까요? 지금 웃으면 안 돼. 지금 웃으면 안 돼. 자, 지금 제가 이거를 한칸한 칸씩 1, 2, 3, 4, 5, 6, 1, 2, 3, 4, 5, 6, 7. 뭐, 여기는 7개만큼 그렸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y는 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자, 이게 y는 x예요. 자, 나 이제 안 되겠어. n이 1일 땐 한번 해볼래. 자, 그래서 선생님의 첫 번째. n이 1일 때 한번 해볼까?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일단 해보는 수밖에. 그리고 내가 숫자가 이미 적을 거라는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일단 1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이때의 그 그래프는요. y는 2의 x-n이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x-1-1제곱.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예요. 그럼 어차피 fx의 그래프만 그리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나는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요 교점 안에 있는 여기만 세면 돼요. 뭐 어차피 이 그래프 필요 없어요.
F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지금 그러면 X축을 어디서 끊느냐? 1, 0에서 끊으니까 여기서

있어요, 그냥. 이해됐죠? 그럼 봐보세요. 하나, 둘, 셋, 짝수예요. 잠깐만, 감독님, 여기 와보세요. 내가 y는 x 위에 짝수계 찾고 있었는데 세상에 n 이퀄 1이 되는 거야. 몇 개? 네개 나와요. y는 x 위에. 선생님, 찾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문제가. 웃을 때가 아니에요. a1은 그래서 1이에요. n이 1일 때 되기 때문에. 나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자, 그럼 봐봐. n이 2일 때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때의 함수의 그래프는 y는 2에 x-2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어요? 이거 어차피 이 그래프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거기 때문에 금방 규칙성이 생겨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랄랄랄랄.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1, 2, 3, 4, 5일 때만 어디를 지났는지만 보면 돼. 그럼 내가 여기다가 5를 한번 넣어볼게,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2의 3제곱이니까 8 빼기 1이 돼서 7이 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1, 2, 3, 4, 5, 6, 7이니까 벌써 막 여기쯤 찍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미쳐 요렇게 올라, 요런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격자점의 개수가 이제 정확하게 그 정수가 나오는 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못 갔어, 여기를. 다섯 개밖에 못 갔어. 이러면 나또 스타트라이스 받는다. 왜? 우리는 y는 x 위에 있는 개수가 짝수계가 되기를 바라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얘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a2는 조금 더 가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따라서 우리가 세 번째.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방식을 찾았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때 함수 값을, 아니, 함수의 모양은 x-3-1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움직인 겁니다. 오, 그러면 봐봐요.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아까 전에 7이 여기만 커왔어.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들어오면서 예! Yeah! 여기는 지금 조금 앞에 있어요, 여기. 이게 몇 콤마 몇이니? 1, 2, 3, 1, 2, 3, 4, 5, 6. 그러니까 6,6을 채못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5,5, 4,4, 4,3, 2,2, 1,1, 0,1.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찾았다. 너구나. 되네. N이 1일 때 되고, 2일 때안 되고, 3일 때 되네요. 그러니까 A2는 얼마였다? 3이 되겠다. 오, 괜찮은데? 이제 금방금방 찾기만 하면 돼요. 규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야. N이 4일 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때 Y는 2의 x-4-1제곱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또한번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제 여러분 솔직히 이런 데 관심 없죠. 요런 데. 요런 데. 여기 세상에. 여기가 딱 여기랑 맞물려지게 되죠. 왜? 1, 2, 3, 4, 5, 6, 7,7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얘가 딱 지나거든요. 너네. 너다. 찾았다. 너구나. 이해됐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n 이퀄 4일 때는 아우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확하게 8개가 되면서 여기에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 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볼 수가 있겠다. 우리는 8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this is 짝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 됐습니다. 너네. 됐어. 그래. n이 작은 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추측이 의심에서 합리적인 정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네, a1의 값은 1이고요. 두 번째, a2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고요. 세 번째, a3의 값은 4가 되면서 도합 1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달라. 최종적인 정답은 8이 됐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네, 정말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요렇게 격자점을 그려서 격자점을 여러 개 그리지도 않고 이렇게 딱 하나의 그래프 안에 그냥 n을 바꿔가면서 어차피 그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할 거니 나는 그렇게 풀어보겠다라고 했던 그

그 문제.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 요 정도면은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이 격자점 세기의 문항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해설을 저는 충분히 해드린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정말 답안지처럼 그렇게 나이브하게 연역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1번의 규칙성을 찾아서 아, 이게 y는 x 위에 짝수계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 알고리즘으로 선생님들처럼 풀면 그래도 조금 네,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문항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 2회차에서 좀 포인트가 됐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조금 고비였던 격자점 세기 문제, long time ago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14, 이제 도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CG 감독님한테 제가 요 그림을 좀 뒤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크게 좀 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앞에서도 도형 문제 하나가 더 있었고, 이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수학원에서 조금 난도가 좀 어려워요라고 느낄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 생각보다 쉽게 해결했거든요. 자, 어떻게 선생님은 해결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 두 가지의 중학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정말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근데 선생님이 수학원 할때 얘기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문항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봤더니 그림과 같이 PQ의 길이가 3이고, 자, 여러분들 호흡을 가다듬고 표기하면서 자, PQ의 길이가 3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PR이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6이네요. 이런 거 심심해서 알려주는 거 절대 아니죠. 그쵸? 절대 아니죠. 자, 눈을, 매의 눈을 뜨고 내가 정말 독수리처럼 나의 먹이가 저기 지상에 있는 거를 딱 잡아먹을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매의 눈을 가지고서 뭐 하나라도 정보를 끄집어내서 무조건 내가 이걸 점수로 확보하겠다. 그런 마인드 없으면 아까 전에 격자점 그리다가 종치죠. 근데 선생님처럼 아니야 이거 분명히 할수 있을 거야. 그래봤자 숫자 몇개안 돼. 경훈아 파이팅! 이러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오히려 빨리 풀수 있겠다. 그럴 거 아닌 거 같으면 차라리 14번으로 넘어가야죠. 왜? 어차피 틀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전 모의고사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건 간에 이러한 삼각형 PQR이 원시에 내접한다. 네, 그렇게 보여요. PQR이 내접하는 걸로. 근데 삼각형 PQR의 내각 QPR의 이등분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딱 보는 순간 각이 이등분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몇대 몇? 1대 2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럼 선생님 여기를 L이라고 하고 여기를 E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여러분들 표시해 주셔야 돼요. 쓸지 안 쓸지는 I don't know. 하지만 표기는 해놔야 된다. 대야 줬어요. 줬어요?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 이등분선을 QR하고 내가 이렇게 쭉 그었을 때 만나는 고점을 A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또 다른 점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죠. 여기 B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느낌이 하나가 들었냐. 아이고, 봤더니, 봐봐요. PB가 3PA래요. 잠깐만. 잠깐만, PB가 어딨네? PB가 요거의 3배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 길이를 K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몇 K예요? 2K란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래야지 여기에 3배가 여기 길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3K가 되는 거. 잠깐만. 나 1번. 나 1번. 선생님 지금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할선 정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정확하게 이 그림이 할선 정리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할선 정리가 뭐냐? 요 A를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보이세요? 네 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식이 성립하느냐? K 곱하기 2K는 L 곱하기 2L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K 곱하기 2K가 뭐랑 똑같다? L 곱하기 2L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정보를 알게 되냐? 결국 K와 L이 같습니다. 그러네. 재밌네. 아, 그러네. 뭐야? 그러면 여기가 K랑 똑같았단 얘기잖아. 여기가 K, 여기가 K. 여기. 그러면서, 아, 여기가 K와 K, 그러면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선생님 생각했어요. 내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됐고. 아, 이제 뭐 이런 걸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원C의 넓이를. 그러면 나 이제 이 C의 넓이를 구해야 되고. 여러분, 그럼 C의 넓이를 구하려면 난뭐 해야 되나요?
그쵸. 왜저번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저번의 반지름. 그럼 이제 나는 왜저번의 반지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원의 내접하는, 그쵸?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3하고 6하고, 그 다음에 요 3K만 가지고서는, 여기가 3K죠? 이것만 가지고도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보조선을 그어봤어요. 봐봐, 여기 봐봐.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더니, 와,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왜? 여러분, 여기와 여기가 똑같으면 요각과 요각도 우리가 원주각으로 똑같고요. 또 요각과 요각으로도 똑같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지금 등변사다리 꼴입니다. 아, 잠깐만. 아, 그러면 여기가 6인 거예요. 또 여기도 6인 거예요. 왜?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도 똑같겠죠. 왜냐면 여기랑 똑같으니까. 뭐, 지금 각이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됐죠? 아,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1번에서 할선 정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가 정보를 찾아왔으면, 지금 보니까 우리는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 사인값만 알면 끝나요. 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동그라미 각의 사인값은 6이랑 같이 우리가 사인 법칙 써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찾을까 봤더니, 지금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각을 끼고 있는 이쪽 삼각형이 있고, 이쪽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각형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2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코사인 동그라미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첫 번째는 여기 왼쪽에 요 삼각형 보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각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2 곱하기. 자, 마주 보는 두 각, 사, 아니, 두 변, 3 곱하기, 요쪽은 3K니까 3K 분해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3의 제곱 9 더하기 3K의 제곱 9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이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도 각이 지금 동그라미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이번엔 3K하고 6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되셨어요?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3K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1.5K거든요. 그러면 6분의 1.5K가 바로 코사인 값이 돼요. 요렇게. 왜냐면 여기 전체가 3K니까, 여기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이렇게 왜곡해서 그렸지만 여기가 3K니까 여기가 1.5K잖아요. 그러면 6분의 1.5K가 바로 코사인 동그라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주게 되면 K값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K값 구하는 것만 선생님이 생략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K값을 한번 구해봤더니 그 K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면 그 K값이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됐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루트 6이다. 어차피 이거 지금 4분의 1이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코사인 동그라미의 값이 여기 4분의 K, 4분의, 뭐야, 4분의 K니까 4분의 루트 6이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돼요. 어때, 맞아요? 됐다. 그러면 우리는 4분의 루트 6이라는 걸 알았으면,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랬냐면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3번 하시고, 나 지금 우리 뭐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K 찾았고 코사인 동그라미까지 찾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냐면, 지금 이 원씨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원씨. 그러면 원씨의 넓이를 어떻게 내가 구하려고 했냐면, 아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요 동그라미의 대변이 6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P, B, R은 이 원씨에 꽉 껴져 있는 내접원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C가 바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끝날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사인 동그라미는 2R분의 6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R분의 3이 된다. 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R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인 동그라미 분의 3.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해보면 됩니다. 코사인 동그라미가 4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알겠지만 동그라미 두 개도 지금 우리가 요 안에, 지금 원 안에 이렇게 지금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예각일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사인 동그라미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요게 선생님이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쓰던 원을 한, 아니 뭐야, 그 삼각형의 그림을 그려봐라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잠깐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를 동그라미 각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4분의 루트 6이 되는 거니까 16에서 16을 빼게 되면 여기가 루트 10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 사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루트 10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꺾어서 이제 넘겨주게 되면 여기가 4분의 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의 넓이?

그러면 이제 파이 곱하기 요거의 제곱만 하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144가 되는 거겠죠. 기하분수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5분의 72고 272가 되겠죠? 5분의 72 파이가 되겠다.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죠? 5분의 선생님이 선택지에 표기를 안 하나? 5분의 7, 아, 그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요렇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 만한 부분을 골라보시오. 그러면 저는 잘 보세요. 자,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이 문제에서 이등분선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서 제가 이 다음 그림에서 여기와 여기의 비율을 1:2라고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분선의 성질을 제가 이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할선 정리를 이용해서 근데 여기의 비율만 알려준 게 아니라 여기의 비율도 알려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선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K와 L이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재밌어집니다. 왜? 바바바바바바바박 등비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 되면서 너 6이구나, 너 6이구나, 그다음에 너 3이구나 이러면서 요 각에 대한 정보만 내가 알고 있으면 이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식은 죽 먹기다. 그러면 제가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사인값을.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의 사인값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알고리즘 3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알고리즘은 바로 이 2번의 알고리즘에서 내가 두 삼각형을 이용해서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결국 사인 값을 구하는 과정에 이제 스텝으로 밟혀 있는 거고 요 부분이 조금 우리 친구한테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 이제 우리가 수선의 발을 긋게 되면 밑변이 이등분 되더라. 요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소급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직각 삼각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잘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할선 정리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다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었던 또 어떻게 보면 할 만한 문제 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 문제 언젠가는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도망쳐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이 특히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선생님 제가 기하가 많이 약한데 어떡하죠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많이 풀어봐라. 너가 못 풀 사점이 나올지 풀 사점이 나올지는 하늘만이 알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애들이 되게 애매한 표정을 짓고 집에 갔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의 아마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어제 선생님이 TMI를 조금 하자면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강이 보이는 딱 이러한 그 탁 트인 뷰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수학 문제 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면서 아, 그래도 우리가 1회 때 15번 생각하면 이거 진짜 할 만한 건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선생님의 조금 영특한 선생님의 이 매 눈을 가지고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추론해라 이거네요. 그랬을 때 F4의 최대값은 이랬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찍어서 맞췄죠. 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정확한 원리까지 조금 이해를 해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그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f4라고 하는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fx를 좀 구해야 되나 봐. 근데 가를 봤다? 이게 뭔 말이야? F0도 0이고 F2도 0이라는 얘기는 0하고 2가 바로 Fx 이꼴 0의 근이라는 거 아니니? 어때 선생님 말 맞아요? 그러니까 근이 두 개만 있는지가 하나에서 중근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근이 있는지는 내가 몰라.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지? 이왕이면 특수한 경우를 먼저 해봐라. 잠깐만. 그럼 선생님이 1번 하시고 그럼 나는 먼저 스페셜 케이스를 해보겠다. 선생님이 X는 0에서 중근을 갖고 X2에서 또 다른 근을 갖는 그 그래프 하나랑 두 번째 X는 0이라고 하는 근 하나랑 X=2에서 중근을 갖는 요런 두 가지 그래프를 먼저 해보죠. 아님 말고요.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 돼. 아님 말고. 왜? 어차피 틀려도 본전이거든요. 그러면 0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0에서 중근을 갖고

0에서 하나 끊어야 되니까 제가 이 그래프 아마 앞에서 그렸을 때는 0에서 뭉개지면서 2에서 요렇게 근 하나 끊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2에서 중근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2였을 거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으면서 여기서 중근 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찍어서 맞췄을 것이 이랬냐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정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정답이었다라고 한다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만요, 감독님 여기 재밌는 게저 지금 나 읽지도 않았거든요. 나 읽지도 않았는데 f4의 최댓값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4의 값이 얼마죠? 16 곱하기 2니까 여기서는 32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다가 4를 넣어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4를 넣었어요. 그럼 얼마죠?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44니까 여기는 16이라는 값이 나와요. 내가 보기 선택지를 봤거든. 보기 선택지에 뭐가 있어요? 16도 있고 32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댓값? 얘인가? 이러고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전 그것도 네,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여줘. 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맞춰보겠다는. 그것도 요 정도의 논리는 있어야지 찍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서 발생하게 되죠. 그걸 저는 오히려 따져본다는 거죠. 답은 이미 알아. 왠지 예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를 따져. 이런 마음으로 이 나를 보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가 아까 전이랑 지금이랑 진짜 한 1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요게 조금 스쳐 지나갔다고 갑자기 컨피던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브레이브해진다,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왠지 알것 같은 거야. 자,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이제 나에서.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일단 나를 봤더니, GX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게 FX가 0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모는 어차피 0이 안 되는지라, 0보다 크면 FX로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뿐이고, 만약에 마이너스를 안 달고 나왔다라고 하면 FX니까 그냥 얘가 1이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 그랬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잠깐만. 그래서 나는 이 G 표현도 썩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GX를 내 입맛대로 조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만약에 FX가 0보다 컸다. 이러면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f'x가 그냥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0이다 그러면 뭐 출제자가 나한테 뭐 0으로 그린다고 알려줬네. 어떻게 할 거야? 어쩔 거야? 그냥 여기다 0으로 쓰면 되지.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뭐 좌고, 음수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마이너스 fx분의 fx가 되는데 그게 어차피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f'x가 되겠다. 요 말이거든요. 얘들아, 여기서 잠깐만 볼래요? 저좀 볼래요? 뭐 보고 있겠지만 지금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서 GX를 그릴지는 누가 결정해? FX가 결정해. 그리고 그려야 되는 건 누구야? 도함수를 그려야 돼. 뭐 도함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G라고 하는 그래프를 완성형으로 그리려면 FX도 알아야 돼, F'X도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 GX를 짠! 이러고 예쁘게 그려봤더니 그 그래프에서 뜩 하고 끊어져 있는 거는 오직 there is only one 한 개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자, 이 밑에다가 x축을 하나 더 그리고요. 그 밑에다가 x축을 한번더 그리겠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럼 이게 뭘 그리는 걸까요? 저는 여기다가는 f를 그리고 여기다가는 f'을 그리고 여기다가는 g를 그리려고요. 맞죠? 그럼 봐봐요. 내 알고리즘은 얘를 먼저 할 거예요. 왜? 만약에 얘가 내가 그렸더니 불연속인 값이 얼마가 나왔다? 하나밖에 없다. 그럼 무조건 얘는 이제 이거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볼 것도 따질 것도 없어요. 보기 선택 중에서 가장 큰게 30이기 때문에. 경훈아 너무 흥분했어. 답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해보는 거고 얘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 선생님이 중근인 걸 해봤으니까 중근 아닌 것도 한번 이제 심심해서 해보는 거고 그거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가 일단은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0하고 2에서 이제 세로선을 한번 그은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fx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저 지금 여기 밑에다가 f'을 그을 건데 지금 여기가 극되고 지금 극소는 여기쯤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여기 값도 뭐 2대 1의 비율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적용하면 그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불연속적인 점만 찾는 거니까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굳이 여기를 찾진 않고 제가 세로선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이해되셨어요? 지금 요 간격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f'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어때 선생님 말 맞죠? 여기서 증가하다가 0 찍고 감소하다가 다시 0 찍고 증가하고 이해됐죠? 그럼 저 이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가지고서 최종적인 g의 그래프 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선생님 한번 보세요. 자 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럼 봐봐요 f가 0이었던 지점에서는 0을 찍으라고 했어요. 요렇게 여기가 지금 fx가 0인 부분이에요. 됐고 그럼 여기는 끝났어. 그러면 이제 fx가 0보다 크면 그럼 fx가 0보다 큰 부분이 2보다 큰 부분 여기만 지금 fx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요 부분만 지금 얘를 그리란 얘기예요. 아 그러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0보다 큰 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0보다 큰 부분이 여기니까는 여기에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부분, 여기 지금 요 부분을 내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모두 다 함수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f'x를 뒤집어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그린다는 얘기는 여기를 요렇게 그려주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그려지는 요런 모양이 되는 거겠죠. 요거네. 그러니까 지금 불연속인 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2라는 것도 알 수 있네. 끝났네. 정답이네. 5번이네. 끝났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는 한 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1번에서 끝나요.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지금 요 경우에도 요렇게 요렇게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도 요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f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f'의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0 찍고 여기서 0 찍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지금 프라임이 0이 되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이 되는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금 0이 되는 부분은 여기 지금 내가 G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러면 G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일단 찍히고 여기도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는 0부터 오른쪽에는 모두 다 지금 함수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x를 그냥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0의 오른쪽 부분부터는 그냥 그려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 뭐 지나겠네. 여기는 그냥 그려줘. 근데 0의 왼쪽 부분은 지금 여기 음수기 때문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f'x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멀쩡히 여기 오던 걸 이쪽으로 뒤집어서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케이스도 한 곳에서만 불연속인 점이 나오는 게 맞긴 합니다만 16보다는 32가 더 크기 때문에 정답이 32였던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설을 한 거는 어떤 것만 해설을 했냐? 이리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1번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1번은 어찌됐건 간에 제가 중근을 갖는 것만 했거든요. 저 이제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2번. 그러면 2번은 뭐냐면 검산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f equal 0의 근이 0하고 2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게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거 한 번만 좀 그려보고 이 문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안 하고 싶은데 왜?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미 벌써. 하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 만약에 존재했다 그랬으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는 거는 뭐냐면 누가 그러니까 0하고 2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뭐 그건 모르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f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똑같은 색깔로 한번 선생님 흰색 잠깐만 흰색 여기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f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나 지금 여기다가 g 그릴 거고 여기다가 f'을 그릴 건데 지금 선생님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차피
점을 찍어요. 왜냐하면 f가 0인 곳에서 g는 0을 갖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함수가 0인 부분은 요런 데 극대랑 요런 데 극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서 f 프라임은 근을 갖죠. 그러면서 증가하다가 0 찍고 감소하고 0 찍고 증가하니까 사실은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요렇게 생긴 요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왼쪽 부분에서는 음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마이너스를 달고 붙여야 되는 거니까 요쪽으로 내려오면서, 요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겠고, 벌써 불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함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그냥 얘 f'x를 그대로 그려줘야 돼요. 그럼 벌써 여기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뭐야? 벌써 불연속이야. 망했네. 우리가 원했던 그림은 이게 아니에요. 벌써 지금 스포일 다 그림이 망가졌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불연속인 게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뭐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요 지점을 기점으로 오른쪽 부분에는 F 값이 음수기 때문에 얘를 꺾여 올려서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가 요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꺾여 올라가면서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도 역시 음수니까 여기까지 꺾여 올라가니까 요렇게 꺾여 올라가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오른쪽 부분에서는 F가 양수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 붙이게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뭐 이미 안 해봐도 알겠지만 왜? 그러면 지금 불연속 기점이 몇 점이에요? 너무 많아. 하나, 둘, 세 개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감독님. 하나라며. 하나래매. There is only one. 하나래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자, 이제 끝났어요, 이 문제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시 봐도, 아래에서 봐도 정답은 이거였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일단 여기에서 어떻게 이 알고리즘 1번으로 넘어갔냐면, 얘들아, 우리가 케이스가 되게 많은 케이스가 나오겠지만, 실전에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씩 헤쳐갈까를 따져봤을 때, 저의 오랜 경험으로는 분명히 특수한 케이스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확률 게임이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있음직한 케이스를 먼저 해보고, 우리가 그 다음 거를 따져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fx 이퀄 0의 근이, 0하고 2만 있는지, 또 0하고 2에 또 다른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0하고 2만 있다라고 한다면 중근 처리가 되는데, 그 중근이 또 x이고 0에서 중근인지, 2에서 중근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라, 분명히 둘 중에 답이 하나일 것 같은데, 어? 선택지에 32도 있고 16도 있는 거야. 그럼 32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얘를 먼저 도전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되긴 되는데 16보다는 32가 크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거의 검산으로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역시 네 그럴 줄 알았당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왜 불연속점의 개수가 알파가 하나 둘세 개가 나오면서 이 그래프는 망가지게 된다.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에. 저는 이런 풀이를 제가 이 15번에서만 할까요? 아니요. 제가 또 분명히 다음번 해설 강의 때 그래프의 추론을 할때 제가 한번더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전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 선생님이 중간에 그 GX라고 하는 부분을 자, 여기 부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에는 걔가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나오기 때문에 F'X가 되고 Fx가 된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지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세 개의 X축을 그려서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1회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풀었던 15번에 비해서는 저는 또 충분히 할수 있었던 문제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좀 마크 표시를 좀 해두시면서 정확하게 선생님의 이 알고리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더 거듭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실제 실전에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는 실제로는 안 해봤습니다. 정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게 분명히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뭔가가 망가졌을 텐데. 라고 해서 이제 그게 뭐였을까라고 해서 선생님이 시험을 다푼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봤더니 아 역시 불연속점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선생님은 소급 적용해서 풀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의 풀이에 훨씬 더 확신을 주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었고 문항이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는 문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 fx와 f 프라임을 통해서 gx를 그리는 거 그거 한 번만 더 체크 표시해두고 복습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답.

14평 이제 16번부터 시작되는 문제는 다시 이제 난도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수방 정식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방정식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지수방 정식이 가장 단촐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딱 그냥 단일계의 항으로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x값을 금방 찾을 수 있죠. 왜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2의 세제곱이 된 거죠. 왜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세트 문항인 2회차에서 요 문항이 처음으로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단일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게 되면 2의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아예 생각을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그랬다면 요거를 좀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2의 x 플러스 1제곱이 만약에 2의 x제곱이라고 딱 이렇게 되면 그냥 x 플러스 1이 3이다. 이렇게 지수를 지수끼리 비교해서 x는 2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4의 x제곱과 2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한 번에 갔어요. 왜냐면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두면은 공통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2의 x 플러스 1제곱을 2의 x제곱 곱하기 2라고 해서 벌써 앞으로 10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16은 0이다. 요렇게 이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렇게 2의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면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요 값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쵸. 여기를 t라고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수 함수를 2의 x제곱이라고 두고 그 2의 x제곱을 t라고 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t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이 지금 우리가 t로 바꾼 다음에 이 범위에 제한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서 28에서 일단 다행인 것은 모두 다 t의 값이 두 개가 양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t 값은 2거나 혹은 t 값은 8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실수 x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의 x제곱이 2거나 혹은 2의 x제곱이 8이거나.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왜그 설명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x의 값이 1이 되거나 혹은 2의 x제곱이 8이 되는 그 x 값은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인 근은 1 또는 3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4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1회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패턴의 지수방정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알수 있었던 지수방정식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왜 이걸 이렇게 치환을 할 수밖에 없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t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그 범위의 그 범위도 꼭 표현을 해줘야 된다. 요거를 좀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t값을 찾은 다음에 바로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t에 해당되는 x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x는 1 또는 x는 3까지 정확하게 가주셔서 저기 맨 밑에 있는 여기까지 답을 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됐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시그마의 성질인 1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는 제가 이 수능 특강 시간에 또 수능 개념 시간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는 문제를 봤는데, 어라? 시그마 1부터 10까지, 시그마 1부터 10까지, 시그마 1부터 10까지 이렇게 시그마가 변하지 않으면 문자화 식처리를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결국에는 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구한 것은 선생님이 라지 A,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BK를 더한 것을 제가 라지 B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상수는 여기 있는 몇개 있는지를 곱하고 이거 충분히 다알수 있죠? 따라서 여기가 2A 더하기 32, 60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15다라는 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것은 15에서 B를 뺀 것이 5가 되겠다. 요렇게 우리가 소급 적용해 주시고 결론은 여기서 B의 값이 10이 되겠다. 선생님이 보다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자화식처럼 풀어라. 시그마 1부터 10까지가 동일하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A가 15고 B는 10인데, 여기서 BK 더하기 2에 1부터 10까지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0 더하기 20이 되겠죠. 2 곱하기 2가 10개 있는 거니까 10이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0이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풀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17번.

0: 3번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18번 문제서부터 풀어볼 테니까 복습 잘해주시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서양 윤리 사상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 차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종합적인 문제들이 다 나오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사상가들의 주요한 핵심 물음들, 그리고 사상적인 주요한 개념들, 논리들 잘 복습하고 떠올리면서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대표 문항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수능 대표 문항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수능 강의를 하면서 최대한 작년 수능 문제가 여러분들이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대표 문항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최대한 평가원 기출 문제, 그리고 EBS 연계 교재 문제들, 이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길 바라고요. 지문과 선지들이 이왕이면은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6월,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사실 이미 끝났지, 그치? 네, 9월 모의평가 수능의 경우에는 계속 그런 것들이 활용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낯설고 힘들었던 것들을 계속 배워가면서 익숙해지고 구분하고 비교하고 심화시키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저와 함께 끝까지 모의평가, 수능, 대비까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네, 일단 수능 문제 계속 갖고 오고 있다는 걸 참고. 일단 눈의 탁월성이 나와 있습니다. 보는 기능을 잘 수행하게 만들고 눈을 좋은 눈으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발의 탁월성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눈이랑 발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기관을 얘기하면서 탁월하게 발이 되는 걸 말하고 있구나를 지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눈과 발 말고도 여러분들 시계의 경우에도 얘기할 수 있고요. 리모컨의 경우에도 얘기할 수 있고 요 볼펜의 경우에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각각의 것들이 각자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 탁월하게 여러분들 발휘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덕이라고 한다. 탁월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부분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자체에도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인간에게 기능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싶겠지만 당시 여러분들 고대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퍼져있던 기본적인 사고인 거예요. 아, 모든 것들에는 기능이 존재하고 인간에게도 기능이 존재하고 인간의 기능을 잘 파악해야지 인간이 탁월하게 발휘하는 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래야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흘러갔던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 듣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인간의 사용설명서가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샀을 때 사용설명서에 이 물건에 대한 기능들이 상세하게 써있죠. 우리가 이 기능들을 잘 알아야지 이 기능을 바탕으로 물건을 잘 쓸 수 있겠지, 그치? 네,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어떤 기능이 있을까라는 물음을 여러분 던진 다음에 영양 섭취와 생장을 말합니다. 이거는 식물에게도 있대요. 따라서 인간 영혼으로부터 제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영양과 생장 같은 경우에는 식물도 동물도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덕에 대한 얘기할 때 이건 좀 제외해두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 인간만 갖고 있는 걸 얘기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래에 내려가서 감각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있으니까 제외. 그럼 남는 것은 뭐야?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고 이성은 동물도 식물도 갖고 있지 않은 거다. 인간만 갖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게 바로

덕일 거고 행복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곧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상가가 여러분 떠오르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떠올라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참 좋아하는 사상가인데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강의할 때마다 힘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문제 풀때다쓸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리 이렇게 해서 물결을 쳐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윤리와 사상 문제를 풀때 아리스토텔레스와 앞글자가 겹치는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풀어도 괜찮아요. 내려갈게요. 기억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욕구적 부분에만 귀속되는 덕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분류에 따르면 뒤에 또 개념 복습할 건데 인간의 영혼에는 크게 이성을 갖고 있는 부분과 이성이 없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성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욕구적인 부분. 감정과 욕구의 부분이라고 떠올리면 되고요. 이 감정과 욕구의 부분이 중용을 습관화하게 되면 품성적인 덕이 발휘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을 떠올렸을 때 영혼 안에 있는 욕구적 부분에 귀속되는 덕, 바로 품성적 덕이 있다. 도덕적 덕이 있다. 용기와 절제가 있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니은입니다. 좋은 분별력, 여러분들. 좋은 분별력, 달리 말하면 실천적 지혜를 떠올리면 돼요.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중용인지를 알려주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지성적 덕의 하나인 실천적 지혜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것은 품성적 덕을 동반할 뿐, 그 자체가 덕은 아니다. 삐, 틀렸어. 아, 그거 지성적인 덕이야. 걔도 덕이야. 지성적인 덕이야. 따라서 니은 틀렸다. 디귿 여러분들, 삶의 목적적 위계의 최정점은 좋음의 위계의 최정점과 같다. 삶의 목적의 위계의 최정점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좋은 것의 위계의 최고의 위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최고선 행복이 있죠, 그쵸? 따라서 디귿 여러분들,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을 떠올리면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삐, 틀렸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안 되죠. 네.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덕을 실현해야 되고, 덕을 잘 발휘해서 행복에 이르러야 되겠지, 그치? 연결, 연결, 연결. 이것만으로 부족해. 따라서 기억과 디귿 정답은 2번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경우에 조금 깊이가 있고요. 논리도 강하고요. 구분되는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되어도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 잘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26학년도 수능입니다. 무려 세 문제가 고대 서양 윤리 사상가들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비교되었다는 거 지난 시간 복습. 두 번째로 경우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단독으로 방금과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두번 나온 거예요? 네, 두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이 나왔는데 사실은 주제가 다르긴 합니다. 요 14번 문제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사회 사상 파트에서 연결되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사회 사상 파트에서 플라톤이 얘기했던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얘기했었던 국가의 모습, 이것들이 또 비교되어서 출제가 되었던 게 바로 14번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고대 서양 윤리 사상과 뒤에 있는 사회 사상이 연결되어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도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우리가 이 사회사상 문제랑 별개로 얘만 맞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결해서 사회사상까지 맞춘다는 느낌으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흐름까지 봤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구조 판서입니다.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들어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란 경우에 우리가 지난 시간 복습,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돌렸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지식일까? 어떤 게 우리에게 좋은 삶일까, 옳은 삶일까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던졌다. 그런 물음표 속에서 소피스트의 경우에는 뭘 얘기했죠, 여러분들? 아이, 윤리라는 건 상대적인 거야.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다를 수 있는 거야. 지식이라는 것도 너에게 나에게 다를 수 있는 거야라는 입장을 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관습은 규범은 잘 지키자 정도로 끝나는 게 바로 소피스트. 반면에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아니야. 분명히 보편적인 좋음이라는 게 보편적인 옳음이라는 게 존재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참된 앎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를 자각해서 영혼을 돌봐서 참된 삶을 얻어서 덕을 지녀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걸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플라톤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소크라테스를 여러분들 이어와서 야, 보편적인 조음,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조음이라는 거 분명 존재해. 어디에? 저기 이데아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데아 세계에는 영원 불변의 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삶의 기준되는 국가 통치에 기준될 수 있는 조음의 이데아라는 게 존재한다. 마치 태양의 비유에서 태양과 같은 존재인 조음의 이데아가 존재한다라고 플라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런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조음의 이데아를 탐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이세 가지 부분들. 이성, 기계, 욕구의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잘 발휘해서 덕을 발휘해서 조화 이룰 때 정의로운 인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이제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자마자 비판합니다. 누구를? 플라톤을. 플라톤 선생님, 아닙니다. 무슨 세계가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두 가지로 쪼개집니까? 무슨 이데아가 있습니까? 선의 이데아가 뭡니까? 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어떤 세계의 본질이 있다고요? 사물 그 자체가 있다고요? 그거 맞는 겁니까? 라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바로 현실주의 관점 속에서 플라톤을 비판했다라는 게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때쯤 정리가 될 때가 됐다면 그래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교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비교 포인트 잘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목적론적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고유한 목적 선을 추구하고 인간 또한 선을 추구하는데 가장 좋은 건 바로 행복이다. 행복이 왜 최고선일까?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선택되는 거야. 완전성. 그것은 부족하지 않아. 자족성. 그것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해야 돼. 성취 가능성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행복의 정의와 함께 최고선으로서 행복의 특징들 잡으시면 돼요. 동론 여러분 갑니다. 동론 여러분들 앞에 나왔던 기출 문제랑 연결되죠. 그렇죠? 이성이 있는 부분과 이성이 없지만 이성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 바로 욕구적인 부분, 감정과 욕구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이성은 교육을 잘 받으면, 이 욕구적인 부분은 중용을 습관하면, 각각의 덕이 발휘됩니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그리고 이 품성적인 덕을 키우기 위해 가장 알맞은 상태의 중용이란 것은 실천적인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실천적인 지혜가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알맞은지를 알려줄 거고, 우린 그것들을 습관화시킴으로써 이 덕이라는 걸 형성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여러분들 행복에 이 덕을 지녀야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포인트 이어가면 되고요. 이 덕이라는 게 행복에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나온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덕이라는 게 분명히 필수적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외부적인 조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조음들. 우리가 이번 수능 완성에 나왔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적절한 건강, 부, 좋은 친구들, 이런 외부적인 조움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추가로 덧붙여서 좋은 외모, 준수한 외모 또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운과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넘어가서 중용입니다. 모든 행위와 감정이 중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요. 이제 소크라테스랑 대비되는 부분들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악행의 원인은 뭐죠? 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로 오게 되면 무지한 거 플러스 여러분들 바로 자제력 없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아도 나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까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는 관주적 활동이라는 거, 이번 또 수능 완성에 나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교 포인트 여러분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셋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이성과 지혜와 덕 있는 삶을 중시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만 소크라테스랑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지행합일과 자제력 없음이 비교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선의 이데아를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두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플라톤과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회 사상 측면에서는 정치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포인트가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출에 나와 있는 그런

공통점, 차이점은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번 또 복습을 해봤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바로 한번 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풀어오셨어야 돼요. 알겠죠? 혹시 미리 못 풀어오지 못했다면 잠깐 멈췄다가, 잠깐 여러분들 멈췄다 그러면 좀 몸도 좀 풀고, 문제도 풀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각기 여러분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그쵸? 진술을 골라주는 문제. 갑부터 보겠습니다. 알무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의 이데아. 많은 것들을 관통하여 모든 곳에 퍼져 있음을, 그리고 서로 다른 많은 이데아들이 하나의 이데아에 의해서 바깥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음을 분명하게 지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문장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좀 이게 처음 보는 뭔가 이데아들과의 관계를 막 설명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어. 일단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여러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실제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는 게 먼저인 거예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이 연습 문제들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상가를 특정해서 문제를 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런 생각들 속에서 조금 낯설고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연습시켜 드리려고 이 출제하신 분들이 좀 복잡한 질문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풀때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풀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에 맞게 연습하면 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강의를 듣거나 질문을 남기거나 하면서 채워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채워가면서 수능 만점 대박을 같이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여러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의 이데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 멍멍이 여러분들. 그 개의 이데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개의 이데아라는 거는 우리 강아지 뽀롱이한테도 옆집 강아지 재롱이한테도 뽀삐한테도 여러분들 아니면 네뭐 여러 가지 강아지들 그치 다양한 이름의 강아지들한테 다이 개의 이데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데아가 많은 것들을 관통해서 모든 곳에 퍼져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수 있죠. 나아가서 여러분들 개의 이데아 옆에 고양이의 이데아도 있을 거고요. 옆에 여러분들 토끼의 이데아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개, 고양이, 토끼의 이데아는 더 크게 여러분들 동물의 이데아 속에 있겠죠. 그래서 아래 나오는 것처럼 서로 다른 많은 이데아들이 하나의 이데아에 의해서 바깥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런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런데 몰라도 사실 괜찮다고. 네, 걱정할 건 없다고. 아, 그냥 이데아의 관계를 설명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또 그는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이데아가 많은 전체들을 관통하여 하나 속에 함께 합쳐져 있음을 알게 된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동물이라는 존재를 떠올렸을 때, 동물은 존재 플러스 움직임이란 운동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운동이란 이데아, 존재란 이데아가 같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데아들이 전적으로 분리되어 구별되어 있음도 분명하게 알게 된대요. 여러분들,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데아가 있어. 예를 들어, 운동과 정지. 이건 같이 있을 수가 없지. 그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아, 이거 무슨 말이야? 막, 이거 아직 모르겠어. 내가 지금 고3이고 수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아, 이게 이런 맥락이었구나, 이데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구나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데아를 얘기하고 있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데아를 부정하고 있진 않네, 이데아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 이거 플라톤이겠구나라고 가면 된다고요. 네,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갑은 누구? 플라톤. 다음 이제 을 보겠습니다. 사물은 이데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사실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자꾸 이데아 이데아 거리는데 사물은 이데아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데아가 원형이고 다른 것들은 이것을 나누어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시적인 비유와 같습니다. 지금 위에서 막 나누어 갖는다고 얘기하시고 하는데 이거 비유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데아의 시선을 두고 이를 본뜸에 일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상상해봐. 세상에 어떤 존재가 막 이데아 세계의 이데아를 본떠서 이번엔 한번 강아지 이데아에 따라서 강아지를 만들어 볼까? 네. 이런 지금 존재가 있냐라고 지금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의 것이 어떤 것을 본뜨지 않고도 있을 수 있어. 소크라테스가 있든 없든 소크라테스의 아예 쏙 다시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이데아가 있든 없든 소크라테스를 닮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래서

끝나지 않는 긴 이름, 그쵸? 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을 봤을 때 그냥 지문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네. 이런 밑줄 친 부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또 출제가 가능해요. 네. 비판하는 걸로도 출제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공통점 차이점으로 출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갑과을 합답형에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계속 지문들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내려가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보겠습니다. 범례입니다. 간단하죠? 갑의 경우에는 이제 A의 경우에는 갑에게 yes, 을에게 no. B의 경우에는 둘다 yes. C의 경우에는 갑에게 no, 을에게 yes가 되겠죠. 볼게요. 기억입니다. 이성적 인식으로 얻은 알미, 감각으로 얻은 암보다 상의의 알미일 수 없다.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플라톤은 이데아계와 현상계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이데아라는 것은 이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변화하는 이데아를 모방한 여러분들, 이 사물들이 있는 현상 세계에서는 우리가 감각으로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해. 플라톤이랑 같이서는 분명히 이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걸 통해 얻은 이데아에 대한 알미, 감각으로 얻은 암보다 더 상위의 알미입니다.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원한 불변한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알미라는 건 이데아에 대한 알미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기억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플라톤에게 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답은 될수 없겠죠. 네. 기억은 X. 니은입니다. B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종중 최상의 것을 인식할 수 있다. B의 여러분 경우에는 플라톤 예스, 아리스토텔레스 예스입니다.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 모든 종 중에 최상의 것은 여러분들 좋음의 이데아가 되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최고로 좋은 것, 최고선 행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둘 모두에게 공통점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되겠습니다. 생성하고 소멸하며 변화하는 세계에만 존재의 참모습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데아라고 하는 존재의 참모습은 영원한 불변한 세계, 바로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죠. 그렇죠? 따라서 플라톤은 여러분들, 디귿의 물음에 대해서 아니야, 존재의 참모습은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엔 아래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좋음이 존재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의 물음에 대해서는, 디귿의 선지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예스라고 얘기할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존재의 본질이 존재합니다. 이 사물과 사물의 실체는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어떤 이데아 세계의 본질이 있습니까? 참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디귿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제 노, 예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입니다. 모든 좋음에 공통되는 하나의 좋음 자체라는 실체는 있을 수 없다. 이 리을이 여러분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플라톤님, 좋음의 이데아가 있다고 하면서 말을 하지만, 에이, 그런 모든 좋음에 공통되는 하나의 좋음, 자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예스, 플라톤 노가 되겠죠.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를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의 이데아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리을은 여러분들 따라서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의 몇 번? 네,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비교할 수 있었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낯선 지문이지만 연습해 보면서 실력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갈게요. 네, 6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답을 할 질문입니다. 부정의 답을 할 질문 골라주겠습니다. 나라가 올바르게 수립되었다면 여러분들 올바르게 수립되었다. 올바르다. 정의를 딱 떠올라야 돼. 즉, 나라가 정의롭게 수립되었다면 이 나라는 지혜롭고 용기 있으며 절제 있고 정의로운 나라일 것이네. 바로 지금 또 연결해주고 있네, 그치? 이 나라의 부분적인 것들 중에 어떤 것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전체랑 여러분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가 대내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가장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수기하고 결정해주게 될 그런 지식은 나라를 지키는 수호술이며 완벽한 수호자들인 통치자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아,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 결정적인 게 뭐야? 바로 여러분들, 이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 네. 이 지식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분별 있고 참으로 슬기로운 나라라고 불릴 걸세. 성향에 따라 수립된 나라. 사람들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통치자가 되고, 방위자가 되고, 생산자가 된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전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최소 집단과 부류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통치자 집단의 지식에 의해서 것일세. 네. 통치자들이 무엇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정의로워질까요? 앞에 나왔던 선의 이데알 이런 바탕으로. 네. 통치자들이 통치하게 되면 그 나라가 정의로워질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플라톤 얘기했을 때 말했던 철인 정치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성질상 최소 부류가 됐는데 모든 지식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혜라고 불리며 마땅한 그런 지식에 관여하는 게 어울리는 것은 바로 이 부류에 있어서일세. 이 부류 통치자 집단 되겠죠? 누가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바로 플라톤 정의로운 국가 떠올라야 됩니다. 뭔가 사회 사상 느낌의 문제가 이렇게 6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번입니다. 세 계층은 절제의 덕을 발휘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그쵸? 네. 영혼의 세 부분이나 국가의 세 계층이나 다 절제의 덕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절제 여러분 덕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리면 돼요. 더 나은 부분이 그쵸? 그렇지 못한 부분을 잘 지배하고 통치하는 부분을 떠올리면 되고 여러분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 생산자 계층이 절제해서 생산하고 있는 모습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혹은 욕구의 부분이 절제하는 부분들 모습들 떠올리면 돼요. 네, 1번 여러분들 예스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2번입니다. 통치자가 지혜의 덕을 갖출 때 나라 전체가 지혜로울 수 있는가? 바로 2번이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통치자 집단이 선의 이데아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면 지혜로운 나라가 된다.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3번입니다. 수호자 생산자가 정기적으로 역할을 교환할 때 정의가 실현되는가? 말만 딱 봤을 때는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역할 교환 괜찮지 않을까 할수 있어. 근데 B 틀렸습니다. 플라톤 여러분들 말하는 1인 1업의 원리를 떠올리세요.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계층에서 그 덕을 발휘할 때 정의로운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역할 교환하는 거안 됩니다. 네. 생산자가 통치자가 되려하거나 혹은 방위자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그 나라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3번 노가 되고요. 정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방위자는 비겁함이나 만용에 빠지지 않고 이성의 명령을 잘 따라서 용기의 덕을 발휘해야 되겠죠. 따라서 예스. 5번, 생산자는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타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야 되는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이 국가의 생산을 잘 맡아서 해야 되겠죠. 절제의 덕을 발휘해서 따라서 예스가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3번 체크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의 부분이 이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물음이었기 때문에 별표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문제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고 그것을 자기가 할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나은 것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 여러분들 말이 길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쵸?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좋은지 알면 그 좋은 걸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있다는 걸 알면은 그걸 할수 있다면 그걸 할 거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할수 있다면 좋은 것을 할 거야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다름 아닌 무지이고,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것은 다름 아닌 지식이다. 빨간펜 여러분들. 악행의 원인은 무지이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무지는 그릇된 의견을 갖고 중대사에 관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잘못된 걸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게 자기에게 정말 나쁜 걸 알았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그 사람은 안 했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누가 떠올라야 돼? 바로 소크라테스 떠올라야 돼요.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지행합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인 동시에 자제력 없는 사람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천적 지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었던 지성적 덕 부분의 하나 기억하면 돼. 이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요. 중용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그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품성적인 덕도 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행력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자제력이 없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고 그것이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자제력 없어서 이거 못했어라고 할 경우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고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품성상 신실한 사람이기도 해. 게다가 아는 것만으로는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수 없어. 이 사람은 아는 것 플러스 실행력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아니야.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좋은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욕망에 휘둘려서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가 나쁜 행동을 했던 이유는 알지만 의지가 박약해서. 자제력 없음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을은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지행합일에 대한 모습, 분명히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알기도 하고 할 거니까, 지행합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제력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욕망에 휘둘려서 어쩔 수 없이 악행을 하기도 합니다. 악행의 원인은 무지만이 아니라 때로는 의지의 나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비교 포인트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수능과 평가원 9월에도 여러분들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문제. 다시 발표치고 복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갈게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네, 악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거나 의지박약의 결과이다. 엥?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무지의 결과라고 얘기하죠. 네, 의지의 박약의 결과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의지박약의 결과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기억은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니은입니다.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암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 사람이야. 니은 별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얘기했었던 이 지행합일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실천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일 거야. 그치? 네, 지금 그 말을 또 연결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니은 별표 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디귿입니다, 여러분들. 합리적 선택 없이 법이 규정한 것을 억지로 행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동그라미,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로운 사람은 여러분들, 정의로운 걸 알면서 정의로운 걸 여러분들 기꺼이 즐겁게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택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을입니다. 무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유덕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 둘다 여러분들 지혜,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둘 모두에게 공통점을 왔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네. 니은, 디귿, 리을의 바로 5번 되겠죠. 그쵸?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과 선지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 연계 강의를 듣는 만큼 이런 좋은 지문과 좋은 선지가 나왔을 때는 꼭 윤리 노트에다가 옮겨서 여러분 실력을 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낯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여러분들. 실천적인 지혜나 다른 어떤 품성 상태도 각자로부터 나온 즐거움 때문에 방해를 받진 않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정의라는 덕, 용기라는 덕, 절제라는 덕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 중에 한번 용기라는 덕을 떠올려 볼게요. 용기 있게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용기 있게 행동하면서 즐겁게 용기 있게 행동할 거예요. 자기가 용기 있게 행동하는 여러분들, 거기서 나온 즐거움 때문에 방해를 받진 않을 거예요. 내가 용기를 막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막 멈칫멈칫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이질적인 즐거움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들 막 공부를 열심히 막 하고 있어. 덕에 따라서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고 막 이제 막 불을 막 태우고 있어. 그런데 때로는 공부를 막 하다가 배가 고파서 혹은 문득 왔을지 모르는 그 연락을 여러분들 보겠다고 막 휴대폰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런 품성 상태를 방해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실천적 지혜라던가 다른 어떤 품성 상태의 경우에도 이 각자로부터 나온 즐거움 때문에 방해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앞서 나왔던 지문과 연결됩니다. 덕을 발휘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에 동반된 즐거움 놀이가 함께 누리고 있는 걸 연결하면 돼. 내가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하면서 덕을 발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엔 맞지 않습니다. 관조나 배움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들은 더욱 관조하게 하고 배우게 만들 것이야. 내가 배우는 게 여러분들 즐거워. 그래서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배우는 과정에서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게 방해받을 수 있을지언정 배움에서 느끼는 즐거움

자체 때문에 방해받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두 번째, 어떤 즐거움은 최고선일 수 있어. 비록 많은 즐거움이 나쁜 것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즐거운 거, 쾌락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아니라고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합니다. 네, 내려갈게, 여러분들. 아니야. 분명히 어떤 즐거움은 최고선일 수 있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해. 행복 안에 즐거움을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덕을 잘 발휘해서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 울먹이면서 덕을 발휘할까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 막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아 용기 있게 행동해야 돼. 이게 습관화 됐어. 이러진 않겠지, 그치?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들 덕을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할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시중의 사람들이, 대중의 사람들이 즐거움이라는 걸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떤 즐거움은 분명히 최고선일 수 있어. 행복한 삶은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사람들은 행복 안에 즐거움을 집어넣고 있어. 이거 일리 있는 말이야. 타당한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상식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덕과 윤리를 말했던 위대한 사상가기도 합니다.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네. 행복은 완전한 것들 중에, 다시. 어떠한 활동도 방해를 받아서는 완전해지지 않는데, 행복은 완전한 것들 중에 하나야. 이런 이유로 행복한 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 좋음과 외적인 좋음, 그리고 행운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데, 바로 이런 점들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외부적인 좋음들, 외부적인 선들, 잠깐 여러분 떠올려 보면 돼요. 분명히 행복하기 위해선 덕을 잘 발휘해야 돼. 근데, 때론 여러분들, 덕을 잘 발휘해도 행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어떨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네.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먹을 걸잘 먹지 못할 때, 혹은 좋은 친구를 두지 못할 때, 혹은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할 때 행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행복에 필수로 덕이 필요하지만 플러스 행운과 외부적인 좋음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내려와서 여러분들, 네, 쫙 이제 그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상가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 다 쓰자. 오케이. 좋아요.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움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네, 오케이, 침착하자. 네, 여러분도 침착하게 들어야 돼. 네, 즐거움 중에 나쁜 것이 존재하므로 어떤 즐거움도 최고선일 수 없다. 1번은 여러분들 독서 문제와 같습니다. 그쵸? 1번 OX, X예요, 그쵸? 바로 빨간색 부분, 파란색이었네. 쏘리 여러분들, 여기 부분만 확인해도 오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이 나쁜 것들이고 경우에 따라서 단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많은 즐거움들이. 근데 분명히 어떤 즐거움은 최고선일 수 있어. 행복에 동반되는 즐거움 연결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은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 2번입니다.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덕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좋은 것들도 필요해. 지금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때로는 외적인 좋음도 필요해. 가장 적절한 거라면 옳은 거 바로 2번 되겠죠, 그쵸?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덕이라는 게 여러분 중심이야. 알겠죠? 덕이 중심이 돼야 돼. 네. 외부적인 막 좋음만 갖고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네, 오해하시면 안 돼. 3번입니다.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완전하지는 않다. B 틀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던 최고선으로서의 행복, 완전성 떠올리면 됩니다. 행복은 여러분들 그 자체로 추구되는 거예요. 돈이라던가, 부라던가, 명예라던가, 여러분들, 권력 같은 것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추구되는 수단으로서의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돈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해 무언가를 살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그렇지 않아. 행복은 그 자체로 선택되는 완전성을 갖고 있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3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옆에다가 완전성, 정리. 네, 4번입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 있고 이성이 없는 부분은 없다. B 틀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도 봤었던 이성적인 부분과 이성이 없지만 이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분. 네, 이 있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욕구적인 부분. 기억하면 돼. 감정과 욕구의 부분. 네, 4번 여러분들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인간이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모든 좋음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동등하다. B 틀렸습니다. 왜?
좋음 중에서도 최고의 좋음이 있거든. 뭐예요? 바로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이 있다. 따라서 그 가치가 동등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지워주고 정답 2번인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관통하면서 보면 좋았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9번입니다. 고대서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용기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어떤 부류의 의해서이다. 용기란 일종의 보존이다.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서 두려워할 것들이 무엇이며 또한 어떤 것들인지에 관해 생긴 판단의 보존이다라고 합니다. 이를 지킨다는 것은 고통, 즐거움, 욕망, 공포에 처해도 그 판단을 버리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여러분들 용기에 대한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갑은 플라톤. 을입니다. 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하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겁함과 무모함을 이렇게 지금 양극단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용기 있는 건 뭐냐? 용기의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서 보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용기라는 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여러분들. 네, 바로 그. 네, 가장 알맞은 중용에 의해서 보존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그럼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플라톤. 여러분들은 플라까지만 써도 괜찮아. 풀만 써도 사실은 돼. 알겠죠? 어린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됐죠? 문제 푸는 방법 복습 여러분들. A에 들어갈 질문에 대한 답의 yes랑 no가 나와야 돼. 따라서 갑은 yes, 을은 no. B의 경우에는 갑이 yes가 나와야 돼. 따라서 이렇게. C의 경우에는 을이 yes가 나와야 돼. 따라서 이렇게 yes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기억 볼게요. 행복한 삶을 위해 초월적 세계에 있는 진리를 인식해야 되는가? 플라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야 되는,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둬야 되는 게 뭐예요? 현상 세계에서 마주하는 변화하는 이런 게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 바로 이데아 세계에 있는 좋음의 이데아를 우리가 탐구하기 위해서, 이성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플라톤의 경우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초월적 세계에 있는 진리, 바로 좋음의 이데아. 이데아 세계에 있는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플라톤은 예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그러한 입장에 비판했다고 그러면 얘기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좋음의 이데아가 뭡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이데아 세계에 무슨 좋음의 이데아가 있습니까? 라고 비판했던 부분을 떠올리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기억의 물음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정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여러분들.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둘 모두에게 예스가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A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점으로 묶어서 정리하기 좋은 질문. 네. 나중에 혹시라도 합답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벤다이어그램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공통점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통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지혜를 갖춰야 되는가? 플라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통치자가 지혜의 덕을 발휘해서 정의로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통치해야죠, 그렇죠? 따라서 예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네. 이렇게 플라톤만 예스. 네. 위치가 조금 애매하네. 네. 이렇게 플라톤만 여러분 예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지성적인 덕과 달리 품성적인 덕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인가? 필삐 여러분 틀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노입니다. 잠깐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에 여러분 따르면 품성적인 덕이라는 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본성적으로 생기지 않고 본성에 반하여 생기지도 않는다. 본성에 반하여 생기지도 않는다. 이 표현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들이 바로 여기 리을 이 질문을 푸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용기와 절제와 같은 이 품성적인 덕이라는 건 본성에 본성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용을 습관화해야지 만들어지는 덕이란 소리야. 네. 빨간 펜 여러분들. 잘 보이죠? 즉, 바로 습관화가 필요하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거저 용기의 덕과 절제의 덕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의 덕이라는 건 우리가 중용을 습관화해서 길러나가야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여러분들,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 우리가 본성적으로 용기라던가 절제의 덕을 받아들일 수 있다란 소리예요.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오케이, 내려갈게요.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음이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고 있는 품성적 덕에 대한 좀 설명 중에 하나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기역과 디귿의 몇 번? 네,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는 문제입니다. 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품성적 덕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성적인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상가 바로 떠올라야 돼. 아리스토텔레스 유추할 수 있겠죠? 아닌 게 아니라, 우린 여러분들 품성적인 덕, 그쵸? 정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이해력이 깊은 자랑 지혜로운 자도 칭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성적인 덕에 해당하는 이해력이 깊은 자, 지혜로운 자도 칭찬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덕이나 업적이 칭찬의 대상이라고 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덕이라는 건, 특히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잘 받았을 때, 품성적인 덕은 중용을 습관했을 때 길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 덕이나 업적이 칭찬의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활동이 아니며 그것들을 실현하는 활동이 있을 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실현하는 활동이 있을 따름이다. 한편 지성적인 덕들은 이성과 함께하므로 그러한 덕들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 속하고 그 부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뭔가 구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딱그 영혼의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 이성적인 부분이 잘 발휘된 게 지성적인 덕, 지적인 덕의 부분.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적인 덕이라는 건 영혼의 이성적 부분에 속하고 그 부분은 이성을 갖고 있는 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어떤 거 여러분들? 이성이 없는, 하지만 이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욕구적인 부분. 감정과 욕구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연상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 품성적인 여러분 덕들은 비이성적이지만 본성상 이성을 가진 부분에 따를 수 있는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지성적 덕의 하나인 실천적 지혜가 우리에게 중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중용을 습관화했을 때 바로 용기와 절제와 같은 품성적인 덕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잘 키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 그 좋은 생각을 바탕으로 좋은 감정과 좋은 욕구를 갖게 되면 우리가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욕구적인 부분은 이성의 말을 때로는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반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성을 갖고 우리가 잘 타이르고 잘 지도하게 되면 덕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고 품성적 덕을 기를 수 있게 되고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상가 여러분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한번 1번 보겠습니다. 행복은 인간에 의해서 추구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최고선 동그라미. 품성적 덕의 올바른 실현이 실천적 지혜에 따라 결정되는 거저 여러분들. 따라서 2번 정답.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 체크. 3번,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거저, 그쵸? 인간의 고유한 기능, 인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인간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거다. 4번입니다. 품성적인 덕은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이 이성적 부분을 따를 때 갖출 수 있습니다. 그쵸? 아까 얘기했던 맥락들을 다 연결하면 돼. 위에도 연결 가능. 5번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성을 따르는 여러분 삶이 가장 좋고 즐거우며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별표입니다. 행복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삶은 우리가 지성적인 덕 중에서 철학적 지혜를 발휘해서 관조하는 활동을 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행복의 부분에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룰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정답 바로 2번 되겠습니다. 네, 퀴즈 여러분들 풀어보면서 후기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자, 오늘 대도시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되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다 보면요, 크게 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지리는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가는 거예요. 항상 늘 큰 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짜잘짜잘한 거를 되게 많이 해야만 할 것 같잖아.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대도시권의 확대인데요. 아, 이 부분 너무 쉽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하는데 그냥 한 번만 복습하듯이 한번 가보자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특히 대도시권 제일 많이 나올 때 수도권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 이게 가장 뚜렷하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로도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왜? 뭔가 이론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이론대로 가지 않아요. 근데 수도권은 뭔가 좀 이론대로 잘 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문제 내기에도 되게 용이하죠.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기능 등을 인천 및 경기 일대로 분산하면서 이제 공업 기능도 좀 주변으로 분산을 시켰죠.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어떻게 돼요? 반월, 시화, 그러니까 안산, 시흥 이런 지역들이 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천, 안산, 시흥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이때 이후에 성장을 한 지역이에요. 그 흐름을 보자고, 흐름을. 알겠죠? 흐름을. 자, 그리고요. 신도시. 우리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는요, 위치하고 이름 정도, 그러니까 지역 이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도시 이름을 지금까지 문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나왔지.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역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신도시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자, 1990년대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가 건설된 곳은 어때요? 90년대 건설됐으니까 90년대 인구 급증이 좀 가파르게 일어났단 말이야. 이제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치? 그래서 뭐 고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뭐 안양, 부천, 고양, 성남, 뭐 군포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다섯 군데가 있었잖아요. 서울하고 좀 붙어있는 지역들. 자, 2000년대 인구가 갑자기 급증했어요 라고 한다면 2기 신도시라고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면 되겠죠? 어떤 지역이 있었어? 제가 이것도 뭐 좀 이따가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알겠지만 제가 그냥 선을 그으면 쉽다라고 했잖아요. 고양시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대각선을 딱 선을 그어봐. 그럼 거기를 지나는 모든 지역들이 다 2기 신도시란 말이야. 그치? 뭐 양주라든지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인천 지역 고양시 딱 지나죠. 또 성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남에서 평택까지 선을 딱 그어봐요. 그럼 거기 지나는 쪽 뭐 하남, 성남은 1기 신도시면서도 2기 신도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로 다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뭐 수원,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그치 않니? 아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좀 나와야 돼. 머릿속에 지도가 딱 그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모르면은 그냥 문제를 못 푸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포, 파주가 좀 대표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한 가지 더 이렇게 보자면은 90년대 이후에 교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대구 주변인 경산 지역이 좀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부산 주변 지역인 김해 양산 지역이 좀 성장하게 됐었다. 그래서 90년대 인구가 좀 증가했다. 근데 경산 지역이 나왔어? 아니면은 뭐 김해 양산 지역이 나왔어? 아 그러면은 그쪽일 가능성도 되게 높겠구나. 또는 뭐 1기 신도시일 가능성도 높겠구나. 수도권이 나왔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하면 좋겠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서울 구별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도요 내부 구조는 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늘 많이 나와. 특히 서울이 제일 많이 나오고 부산이 좀 간혹 출제가 되죠. 그래서 부산도 몇 개 포인트만 좀 짚어보면 그게 다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이 좀 나와 있네요. 여기 A는 노원구. 노원구라고 한다면요, 그냥 주거 기능이 좀 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좀 중구가 많이 나오는데 중구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긴 어디예요? 종로구가 되겠지. 종로구. 그치? 그리고 이쪽은 구로구, 금천구잖아요. 금천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강아지 모양 아래. 구로구, 금천구. 그렇지? 강아지 모양 같지 않니? 좀 귀엽잖아요. 나만 좀 그렇게 생각하나? 아, 이게 실제로 여기

그 광고할 때도 꼭 그러니까 강아지 모양이다 이러면서 좀 광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어딜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귀여운 동네예요. 자, 여기는요, 뒤는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강남구. 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종로구는 뭐로서 많이 나오니? 여기는 결국 도심으로서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도심. 그리고 이쪽은 부도심. 근데 우리가 그냥 부도심으로 기억하지 말고 좀 서울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은 1960년대 때 원래 한강, 이 한강의 이북 지역만 서울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서울이 확대될 필요가 있었었지. 그쵸? 왜? 서울로 인구가 계속해서 모이니까. 그래서 한강 이남 지역을 개발하게 된 거잖아요. 왜? 주거 목적으로, 처음에는 주거 목적으로 개발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교통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부도심으로서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교통의 결절지. 그치? 그래서 부도심이지만 여기는 무슨 기능이 있는 거야? 상업 기능이 있으면서도, 상업 업무 기능이 있으면서도 또 주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반면 종로구는 상업 업무 기능이 좀 핵심이었고, 노원구는 외곽이다 보니까, 주거 기능이 주였지. 그치? 여기 외곽이었잖아요. 주변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외곽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우리 공업 지역은 이렇게 두 군데 해가지고 묶어서 좀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교과서에서는요, 이 중구 옆에 있는 이런 지역도 많이 나오는데요. 좀잘안 나오죠, 여기. 성북 지역이 좀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로구, 금천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여기는 공업 지역이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갑니다. 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주요 포인트 한번 짚어보면은, 봐봐. 상주 인구 어디가 많겠어? 주거 기능일수록 좀 많지 않을까? 보통 서울에서 주거 기능이라고 한다면요. 한 40만에서 60만 사이에 분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아, 50만!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주변 지역, 특히 주거 기능이 좀 주인 지역은 한 50만 정도 인구가 되는구나. 요 정도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하고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하고 라는 한 50만 언저리가 돼요. 이게 노원구 아니면 강남구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또 얘들아,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구는 인구가 얘들아 있잖아. 한 12만, 10만 정도 돼요. 근데 종로구는 한 15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만이라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도 돼요. 15만, 15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아니면 10만에서 15만 사이 요 정도라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상주 인구가 확실히 좀 적잖아. 왜? 상업 업무 기능이기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이 아주 높아가지고 그런 거지. 그치? 이런 이론을 좀잘 적용하란 말이야, 얘들아. 알겠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가 적은 가하고 다 중에서 종로구하고 금천구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적응되다 보면은 에이, 가가 무조건 10만 대니까 종로구가 될 수밖에 없어라는 걸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여러분들이 여기도 인구를 막 외울 수도 있어. 여기 한 25만 되고요. 이쪽은 한 40만 돼요. 그치. 구로구 한 40만, 금천구 한 25만. 요 정도도 좀 기억해두면은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해라 이건 아니야. 그치? 그냥 기억해두면은 유리한 거예요. 기억해두면 유리한 거. 그럼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냥 해, 하세요, 하세요. 네, 꿀팁입니다. 그냥 이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는 보통 상주 인구하고 좀 많이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주간 인구 대비 상주 인구가 많은 가하고 라가 도심 아니면 부도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종로구도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주간 인구 지수 한250 정도 돼.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좀이 정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우면은 도심, 부도심, 도심 지역은 한 200이 넘어가. 그치? 상주 인구 대비 주간 인구가 두배 이상은 넘어. 그치? 중구 같은 경우는 300도 넘어갔잖아. 저.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구가 많은데, 상주 인구가 많은데 들어오는 인구도 많단 말이야. 근데 들어오는 인구 자체는 많지만 상주 인구가 워낙에 많아서 한 200이 살짝 안 돼요. 200 정도 됩니다. 한190 언저리 딱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200 가까이 되는 것만 해도 얘들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 거기 사는 사람 대비 그만큼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떠니?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상주 인구 대비 주간 인구가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됩니다. 보통 외곽 지역은 뭐 92만, 심한 경우에 82만인 지역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노원구는 한90 정도, 92만 정도,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100이 안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확실하겠지.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나름 일자리는 있는데 보통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팩 언저리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유리하단 말이야. 공업 지역은 한100 언저리, 금천구가 한120 정도 되고요. 구로구가 한100 정도 됩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 그냥 100 언저리. 뭐그 정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초등학교 학생 수는 당연히 얘들아. 상주 인구가 많을수록 되겠지. 상주 인구가 많은 곳, 어디야? 나하고 라 따라서 딱 그대로 가잖아요. 그치? 노원구 아니면 강남구인데, 아까 정해졌지. 라가 강남구가 되는 거고, 나가 노원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 밑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조업이 나오거나 생산자 서비스업이 나오면은 워낙에 꿀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조업 나왔어? 생산자 서비스업 나왔어? 그럼 그거부터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왜? 서울의 내부 구조이나, 부산의 내부 구조이나, 제조업체가 많은 곳은요, 뚜렷하거든. 그냥 성질이 되게 뚜렷해요. 부산이 나왔어? 그럼 강서구, 뭐 사하구, 사상구, 뭐이 정도 나올 거고요. 그치? 서울이 나왔어? 구로구, 금천구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 수 다가 제일 많네. 그럼 다가 금천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바로 찾으셔도 되고요.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수, 아, 도심, 부도심이 제일 많겠구나라고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심화하면요. 강남구가 부도심이긴 하지만 도심 지역보다도요. 이 부도심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자체는 도심이 높긴 하지만 주간 인구 자체는 또 강남구가 더 높아요. 그 말은 유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낮 동안에. 그러니까 일자리가 중구보다 또는 종로구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도 그 수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심보다도 부도심이 더 이렇게 높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치?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수와 뭐 그런 것들. 도심과 부도심, 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좀 심화적으로, 심화적으로. 알겠죠? 그 정도는 좀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왔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요. 수도권의 지역별 인구 특성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것도. 요새는 내부 구조만 나오잖아요. 내부 구조하고 이렇게 대도시권 묶어서 나오죠. 작년 수능에서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치? 여기 A는 파주시죠. 파주시. 파주시. 아주 다 알아야 돼요. 이 같은 경우는 두물머리가 있는 양평. 그쵸? 시는 수원. 성남이죠. 수원이 아니라. 그치? 성남.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다 있습니다. D는 용인이죠. 용인. 용인. 용인하면 제가 놀이공원 있으니까 이렇게 와, 신난다. 놀이동산이다. 이러면서 신나게 뛰어노는 사람을 한번 그려보면 되게 쉽다고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B는 화성이 되겠죠. 화성. 그치? 제조업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뭐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어디에라고 한다면 일단 화성, 용인 제일 많잖아. 그럼 제일 많은 쪽이 가하고 라가 화성 아니면은 용인이겠다. 뭐 이렇게 일단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그치? 아니면은 뭐 가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나 마나 라 중에 하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죠. 그치? 그래서 용인, 화성이 이 중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어쨌든. 그치? 그래서 용인, 화성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간다라는 걸좀 기억해두면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요.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 요거 요새 좀 많이 나옵니다. 되게 좀 중요하지. 네.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은요. 서울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을까? 높을까?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높을까? 이거는 좀잘 맞추더라고 그래도 서울과 거리가 가까울수록이에요. 그래서 서울과 가까울수록 서울 가까워. 그러면은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높아져요. 서울과 멀면은 굳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좀 많이 나오는 게 수능 특강에서도 언급이 됐었을 거야. 바로 출근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통근통학 통근 시간은 평균 통근 시간은 어디가 더 짧아요? 이러면은 바깥쪽, 서울 바깥쪽일수록 더 짧을까? 아니면 서울과 가까울수록 더 짧을까?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출퇴근이 가깝죠. 그러니까 평균 시간이 더 줄어들 거예요. 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서울과 멀면은 애초에 서울로 출퇴근을 잘안 한다니까? 그냥 그 지역에 출근하지. 출퇴근하지. 그럼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은

서울과 가까운 쪽이야. 그치? 그래서 통근 시간도 서울과 가까울수록 더 높아진다라는 좀 아이러니가 있죠. 그치? 뭔가 멀수록 통근 시간이 당연히 멀것 같은데, 멀면은 아예 서울로 출퇴근을 안 하니까. 그치? 그런 것도 좀 주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을 봤을 때, 마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다른 지역에서 좀 압도적으로 되게 높은 반면에 인구수도 정말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인구수 많은 쪽 성남, 화성, 용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서울과 제일 가까운 쪽이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은 성남이 되겠지. 성남이 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은 자체적으로 좀 정보통신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도 맞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성남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성남에서 또 서울로 많이 가기도 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상쇄가 되어가지고 은근 주간 인구 지수는 100을 넘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과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요. 약간 그런 포인트도 되게 좀 주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다음 뭐 이제 가하고 라 중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인구 많은 쪽. 화성 아니면 용인이 될 텐데 일단 주간 인구 지수를 기반으로 봤을 때 100을 넘어간다는 건 얘들아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건낮 동안의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나가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다는 거야. 그 말은 일자리가 많다라는 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으려면은, 아니, 무조건 이거는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많을수록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대도시권 안에서는. 왜?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 서울로 출퇴근을 하니까. 서울과 거리가 멀면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으면은 대체적으로 좀 100을 넘어요. 물론 인구수도 되게 중요해. 인구수 자체가 적으면은 외부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주간 인구 지수가 좀 뻥튀기가 되거든. 이제 그런 쪽에 보통 포천 이런 지역이었죠. 그쵸? 120을 넘어가는. 아니면은 이천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죠. 120 가까이 되는. 그치? 그래서 이제 가하고 막 이렇게 볼수 있고요. 참고로 화성이 원래는 성남보다 인구가 더 많긴 합니다. 성남이 한 90만, 화성이 한 100만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주간 인구 지수는 2020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화성은 이제 이 당시에는 조금 더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구가 많은 것 중에서 한번 그냥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고. 자, 다음 용인인데요. 화성은 가였고 용인이 라가 되겠죠. 용인 같은 경우도 특이 케이스. 왜냐면 여기도 제조업이 발달하긴 했어. 이 제조업 반도체 라인이 있잖아. 화성, 수원, 용인, 이천, 평택 이 라인이 있는데 용인은 일자리가 많긴 하지만 보통 용인에서 어디 많이 살았어? 이러면은 이 끝부분에 제일 많이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이 끝부분에서 서울, 수원, 성남, 뭐 화성 이런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주간 인구 지수가 한90 정도밖에 안 돼. 그렇죠? 이거 되게 좀 신기한 겁니다. 아니, 서울과 거리가 먼 외곽 쪽인데 어떻게 주간 인구 지수가 90밖에 안 되지? 사람 사는 쪽은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쪽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주변에 일자리가 워낙에 많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주 인구는 많지만 주간 인구 지수는 뭔가 좀 낮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자료를요. 이제 제 수능 특강 강의 학습 자료실에 보면은 다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 자료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소중한 자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수능 특강은 안 듣고 수능 완성만 들어요라는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제 수능 특강의 학습 자료실에 보면은 꼭 학습 자료 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좀 구체적으로 쓰여 있고요. 설명도 다 구체적으로 다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가 이제 거기 안에 다 숨어 들어가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 다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꼭꼭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 얘들아. 꼭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인구가 더 많은 쪽은 뭐 파주가 되겠죠. 나머지 찾는 건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나하고 다 같은 경우를 주간 인구 지수나 아니면은 뭐 서울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로 찾기는 좀 어렵죠. 그치? 상주 인구를 가지고 찾는 거지. 그치? 근데 또 양평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할 수 있어. 아니, 선생님, 이 외곽 쪽 보면 원래 수도권에서 서울 외곽 쪽을 보면은 이쪽 라인들이 서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굳이 서울로 출퇴근을 안 하고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에 가깝거나 100을 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양평은 왜 100보다도 낮은 95 정도인 거예요? 좀 이런 질문을 할 텐데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거를 그냥 굳이 좀 이해를 해보자고 라고 한다면은 양평 자체에 뭐 일자리가 많이 없기도 하겠지만

남평에서 주로 사람들이 서쪽에 많이 살고 있거든. 자, 이러면은 그래도 주변으로 출퇴근하기가 나름 용이하지 않을까? 굳이 이해를 해보자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를 굳이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양평이 뭐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의문을 가질까봐 이제 굳이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강조하는 주요 포인트는 뭐 용인, 성남, 화성, 자,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자, 그럼 문제로. 아, 드디어 문제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 제일 많이 좀 시간을 끈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앞부분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방송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GTX A 노선도인데요. 최근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요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에 GTX A 노선도 나왔다, 이거 외워야 되겠다, 지나가는 동네 다 외워야 되겠다, 이거 아니야. 하지 마.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이도 쉬운데도 불구하고, 알겠죠? 그래서 개통되다 보면, 읽어보면은, 아, 통근 시간은 되게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고 서울로 더 접근성을 높였다, 약간 좀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보면은 서울과 AB의 접근성이 더 향상되었다. 왜? 더 빨리 서울로 갈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용이도가 더 높아졌겠죠? 맞는 말입니다. 수도권의 통근 통합권이 축소될 것이다. 그쵸? 이것도 맞죠? 통근권이 원래 서울 주변만이었는데, GTX A 노선도가 뚫리면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용이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통근 통합권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었지. 그치? 그래서 수도권의 송근 통합권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해야죠. 근데 심리적으로는 또 축소가 되겠지. 더 가깝다라고 느껴질 거니까. 알겠죠? 확대될 것이다라고 해야 되고요. 디귿입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아, 이것도 맞겠죠. 그치? 이전에 개발되지 못했던 게더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서울로 출퇴근 가능하니까 이제 굳이 서울과 가까운 곳에 안 살아도 되겠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A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B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그쵸? 둘다 2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의 공통점은 얘들아, 다 붙어 있었어. 그치? 서울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퐁당퐁당으로 붙어 있잖아. 퐁당퐁당퐁당. 그치? 성남, 안양, 군포, 부천, 고양.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기, 2기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 알겠지? 자,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구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치? 상주인구, 주간인구. 그쵸? 가에서 다에 들어갈 지역으로 A에서 D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건데요. 뭐, 이제 고르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약간 6월, 9월, 수능의 그런 유형보다는 좀 3월, 뭐 5월, 10월. 학력평가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 같아요. 그래도 내용은 되게 좀 중요하단 말이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이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보면은 여기는 아까 봤던 그 지역 그대로네. 노원구. 그치? 자, 여기는 종로구. 말로 할게요. 여기 도심입니다. 여기는 강남구. 부도심이죠. 주거 기능과 더불어서 상업 업무 기능이 있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금천구. 뭐예요? 제조업.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은 좋겠죠? 참고로 이렇게 주간 인구하고 상주 인구 지금까지 이렇게 표가 주어지진 않았는데요.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우리는 손쉽게 주간 인구 지수를 구할 수가 있지. 왜? 주간 인구 지수가 20일 때 상주 인구 20인 곳이 주간 인구 100이잖아요. 상주 인구 40만일 때 주간 인구 40만이면은 그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잖아요. 항상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야.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200도 한번 구워봐. 200도. 상주 인구가 20만일 때 주간 인구 지수가 40만이면은 주간 인구 지수가 200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200선이 되겠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않겠니? 그래서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아, D 같은 경우는 100이 안 돼요. 반면에 A나 C 같은 경우는 거의 200이 넘거나 200 가까이 돼요. 그치? B는 100보다는 넘고 200은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주간인구 지수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겠다. 어떻게? 200을 넘어가요. 뭐야? A. 그치? 200을 넘어가요. A. 자, 200에 가까워요. C. 100이 안 돼요.

D, 그리고 그 사이 B, 120 정도. 그냥 주간 인구 지수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은 이게 너무 유리한 거야. 그럴 때는 그냥 해두는 게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외워 외워 약간 좀 이러는 게 싫지만 이론을 기반으로 아 100보다 기준을 두고 100보다 살짝 안 돼요. 100보다 살짝 넘어요. 뭐 200보다 훨씬 넘어요. 200 정도 돼요. 약간 요 정도는 그래도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니? 뭐 다른 구하는 방법도 있지. 이제 어떻게 또 구하면 되냐면요. A하고 C는 주간 인구 지수가 높지만 A, C 상주 인구의 차이가 많이 나지. 그치? C하고 D는 상주 인구 자체가 50만 정도예요. 그래도 이것도 봐봐, 얘들아. 50만 정도라는 거 알면 얼마나 또 유리하게 풀려. 왜? 노원, 강남? 50만 정도 되잖아. 그치? 이게 되게 유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종로구 같은 경우는 15만 정도 되잖아. 바로 상주 인구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인 거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요새는 좀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면 오히려 좀 땡큐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더 중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C하고 D는 상주 인구는 많아요. A는 상주 인구는 적어요. 근데 A하고 C는 주간 인구 지수가 되게 높아요. 라고 본다면요. A가 종로, C가 강남, D가 노원. 약간 요렇게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야, 생각보다. 알겠죠? 뭐 나머지 보는 거는 어렵지 않지. 자, 여기서 보면요. 많은 지역을 선택하면 되는데, 많은 지역 선택해 봅시다. A하고 B 중에서요. 제조업 종사자 수, B입니다. 통근 통학 유입 인구,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수록 유입 인구가 높겠죠. 그치? 그러면은 C하고 D 중에서는 뭐가 더 상업 업무 기능이 강해요? C가 더 강하지. 주간 인구 지수 어디가 더 높아요? C. 그럼 찾을 수 있죠? BCC. BCC. BCC. 4. 그렇죠? 정답 4번이죠.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3번입니다. 지도는요. 서울의 시기별 행정구역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뭐, 문제의 정답 찾는 것은 되게 어렵지 않았겠지만요. 제가 이 문제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보면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서울은 이 강북 쪽만 서울이었다니까? 그래서 중구하고 종로구가 도심이 되는 거예요. 왜? 강북만 봤을 때그 가운데, 계란 노른자 부분이 딱 중구하고 종로구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이 주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자, 서울이 포화가 됐어요. 우리는 서울을 더 확장시켜야 돼요. 언제부터? 1960년대부터 이 강남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 강남 지역을 개발할 때 여기를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애초에 개발했던 거란 말이야. 너무 이 강북 쪽에만 인구가 몰려있고 자꾸 서울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유도한 거지. 그래서 여긴 애초에 개발할 때이 여기가 강남구가 있잖아요. 주거 기능을 원래는 목표로 이렇게 개발했다니까. 이제 그런데 교통도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 업무 기능도 같이 발달한 거야, 얘들아. 물론 이 이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부도심이지만 주거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서울의 부도심의 특징이었습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고요.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네. 물론 강남구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치? 자, 어쨌든요, 내용을 봤을 때요, 1914년에서 1949년 서울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점점점 확대가 됐겠죠. 네, 맞는 말이고요. 1963년 이후에 한강 이남 지역의 시가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쵸. 어디? 1963년에 흰색 부분이 만들어졌네요. 그쵸. 맞는 말입니다. 시가지가 건물이 늘어선 모양이잖아. 여기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요. 네. 디귿입니다. 1963년에 행정구역 확장은 수도권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1990년대예요. 너무 쉽지? 그렇지? 요거 틀리면 안 돼, 얘들아.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찾는 건 쉬웠는데 왜 강남구가 대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에 대한 답은 요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자체는 뭔가 좀 도심에 비해서 높진 않지만 주간 인구 자체는 상주 인구 대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만 보면은 도심보다도 여기 부도심이 더 일자리 자체는 더 많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의 특화, 여기는 주거 기능도 같이 특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수능 실전 문제 4번입니다. 요 문제 좀 까다로웠지. 나도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일단 지역부터 볼게요. 읽어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에 시간대별 뭐래요? 유입 인구와

때는 느낌인 걸볼수 있어요. 물론 이 수치가 하루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좀월 평균을 낸게 아닐까? 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평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가가 중구라는 건 여러분들 좀 그래도 쉽게 찾았을 거예요. 아, 왜냐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유입 인구가 전체적으로 좀 많잖아. 아, 이러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되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좀 유입이 많이 되겠다. 그게 바로 어디였어? 중구였겠지. 이건 찾았겠지만요. 요 수치가 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하루짜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구에서 이제 주간 인구 자체만 비교했을 때한 40만 명 정도가 되잖아. 여기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한 40만 명이 들어온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 시간대만 25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니까 뭔가 하루 수치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뭐 수치가 나오든 우리가 이 수치에 대해서 뭐 명확히 알것 같지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나하고 다에 비해서 가 같은 경우가 좀 출근 시간대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좀 유입 인구가 되게 많아요.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그럼 일자리가 많은 중구일 것이고요.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찾는 방법이 한두 가지 정도 있었을 것 같아. 다는요, 퇴근 시간대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상주 인구 자체가 좀 많은 거지. 일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인구. 이렇게 봤을 때 노원구가 다이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었고요. 아니면은 제조. 일단 제조. 이게 제조업을 물어보는 거였어. 물론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유입 인구 비율이 높아요라고 한다면은 거기는 제조업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제조업은 남성이 주로 많이 일을 하니까 여성 대비해서. 그치? 성비가 굉장히 좀 높은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 인구가 훨씬 더 유입이 많이 돼요. 바로 나인 거죠. 이게 두 번째 찾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알겠죠? 뭐, 정답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다닥 한번 볼까요? 중구에서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쉽지? 중구는 금천구보다 시가지형 성씨가 이르죠. 강북 지역이 먼저 개발이 되고 강남 지역이 의외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천구는 노원구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이것도 맞는 소리죠? 정답은 기역, 니은, ㄷ이시겠네. 그리고 노원구는요, 중구보다 상업용지 평균 지가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평균 지가가 제일 높았던 곳, 그치? 제일 높은 곳, 중구에 있죠. 명동 지역에. 그치? 네. 어쨌든 뭐 이거 명동인 거 몰랐어도 되더라. 그치? 노원보다는 상업 업무 기능이 훨씬 더 비싸겠지.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자, 수능 실전 문제 5번입니다.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간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보니까요. 대구 나왔고요. 오, 경산이 나왔네요. 그치? 교회화로 성장을 했던. 자, 안동. 그쵸. 여기 전통 촌락이 좀잘 나타나던 곳이었죠. 그 하회 마을. 기억하시죠? 하회 마을. 그쵸. 유네스코가 지정한 곳이었잖아요. 그쵸. 네. 굉장히 중요한 곳. 그치? 자주 나옵니다. 양동 마을과 더불어서 하회 마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문화, 세계 문화유산이죠. 자, 어쨌든요,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요, 결국 도시에서의 많이 나오는 문제, 도시 체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도시 순위가 제일 높아요라고 했을 때, 대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경산, 안동이 가장 촌락적인 성향이었거든요. 그것만 파악했으면 되게 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봤을 때 얘들아, 전입, 전출, 인구 비용인데요. 인구 이동인데요. 전입, 전출, 가에서 가로 간게 60만 명, 나에서 가로 간게 40만 명, 다에서 가로 간게한 2만 9천 명, 나에서 가로 간게한 4천 명, 뭐요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수치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전입한 것만 비교해도 도시 체계가 느껴지지 않니? 가가 제일 높은 도시 체계, 그 다음 다, 나가 제일 낮은 도시 체계, 약간 좀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사실은 찾을 수 있긴 했었어. 가, 대구, 그리고 다, 경산, 나 안동 이렇게 말이야. 도시 체계도 되게 쉽게 풀리죠. 그렇죠? 근데 좀 특이한 점은요. 가에서 다로 간 것과 그렇죠? 그리고 다에서 가로 간 거를 비교했을 때 그렇죠? 가에서 다로 간걸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많아요 하면은 가에서 다로 간게더 많거든요. 자, 이 말은 대구에서 경산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거지. 교회화예요, 교회화. 교회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근통학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재밌는 점은요. 대구에서 경산.

을 가는 사람의 인구와 경산에서 대구를 가는 사람의 통근통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비교했을 때요. 의외로 다에서 가로 간 것보다 가에서 다로 간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경산으로 출퇴근한 사람 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간인구 지수를 봤을 때 사실 대구보다 경산이 더 높거든요. 수치적으로 보면은. 아, 근데 이게 이론상 맞지 않잖아. 원래 대구가 더 높아야 되잖아. 경산은 교외 지역이니까 주로 대구로 출퇴근을 하지 않을까? 주간인구 지수는 대도시엔 대구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주간인구 지수를 물어볼 때는 보통 수도권에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특성으로도 뭐 이게 가나 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치? 뭐 정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지 않나씩 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배우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영향력 정도가 넓다. 당연히 넓죠. 그치? 기능의 영향력 정도가 더 넓습니다. 더 멀리서 대구까지 온다라는 말이지. 그치? 자, 니은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다가 더 면적도 조그맣고 인구도 더 많잖아.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다가 더 많다라고 해야죠. 자, 들으십니다. 다는 나보다 전체 가구 대비 농가 비율이 낮다. 촌락일수록 농가 비율이 더 높겠죠. 더 도시적인 거는 경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농가 비율이 낮다? 맞는 말이고요.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산과 대구를 비교했을 때다 전입 전출이 인구 이동이나 통근 통학이나 더 이렇게 경산으로 많이 들어왔었어. 대구로 가는 것보다. 그치? 순유입이 나타나는 것도 맞습니다. 이 그래프 보고 풀면 되는 문제였고요. 정답 기역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수능 실전 문제 6번. 아까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풀면 여기 가평. 여기 용인이죠? 누가 더 도시야? 용인이 더 도시잖아. 항상 얘들아, 이거 볼때 너희들 막 성비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성비부터 보지 말고 무조건 인구 구조부터 보세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나? 유소년층하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나? 자, 가는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나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죠. 아, 이것만 봐도 얘들아. 나가 가평이고 가가 용인이야. 그치. 그래서 사실 요 성비는요, 큰 힌트가 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나마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젊은층에서 나아가 좀 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평에 군 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한 가지 수치만 좀 잡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은데요. 저는 실선인 가를 중심으로 도시의 특성을 찾아볼게요. 자, 중위 연령 당연히 더 낮을 거고요. 그치? 그쵸? 자, 아파트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더 높을 거고요.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도 더 높을 거고요. 인구 밀도도 더 높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7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에서 다및 A의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지역이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보면은 두물머리 있는 양평. 양평군이죠. 그치? 그리고 여기는 성남이네, 성남. 성남. 밑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쪽은 이천이 되겠네요. 그치? 반도체, 또 쌀. 이렇게 유명한 곳이죠. 자, 봤을 때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 이렇게 두개 묶어서 3차 산업, 여기 1차 산업, 2차 산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아니,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아, 왜냐면은 금방 찾잖아. 제조업 어디예요? 2차 산업이 발달한 이천 나가 될 거고요. 또 농립업이 그나마 좀 많은 가가 양평이 될 거고요. 그치?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그리고 다가 정보통신업이 많잖아. 어디예요? 성남이지. IT가 발달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같이 있는 성남이 되겠죠. 저 판교가 있는 곳. 그치? IT 발달했던 곳 되게 쉽게 좀 찾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좀 여거였던 것 같아요. 시는 쉬워. 왜? 시는 논밭 면적 자체가 작잖아. 근데 얘들아, A하고 B 너희들 솔직히 한 번에 맞췄니? 아니,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아니 왜 헷갈릴만한 게둘다 그래 상대적으로 이천도 쌀이 발달하고 양평도 좀 촌락적이니까 둘다좀 논밭 비율이 다 높긴 하겠다. 근데 이천이 그래도 논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논밭 경지 면적을 보니까 면적 자체를 보니까 B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지역 자체를 보니까 이천보다는 양평의 면적 자체가 넓은 거야. 그래서 B가 이천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닌가? B가

양평인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 거죠. 근데 또 보니까 A는 또밭 비율이 더 높아. 아, 이천이 밭 비율이 더 높을 수가 있나? 논 비율이 더 높아야 되지 않나? 평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서 그냥 두고 풀었거든요. 두고. 두고 풀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저처럼 헷갈리면 그냥 두고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풀다가 막힐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좀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좀 많이 어렵긴 했어요. A가 뭐였니? 결국 A가. A가 양평이었어. B가 이천이었어요. 의외로. 왜? 양평은 면적이 넓지만 좀 주로 산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경지율 자체가 막 엄청나게 높은 지역은 아니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그런 의도로 낸것 같아요. 근데 그러긴 좀 쉽지 않죠. 아니면은 논밭 비율을 봤을 때 그래도 논 비율이 B가 더 높잖아. 그래서 이천이 B야. 약간 이런 의도로 문제를 낸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긴 했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상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어쨌든요.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부터 볼게요.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맞는 말이죠. 촌락이니까. 나는 이천은요. 다 성남보다 경지 면적 중 밭채 면적이 높다라고 되는데 이거 상대적으로 좀 비교하면 되겠죠. 그치? 자, 나 B고요. 그리고 다 C입니다. 그러면은 B는 C보다 밭채 비율이 높다인데 보면은 밭채 비율 압도적으로 높죠. 면적 자체가 좁지만, 그치? 다가 더 높으니까 아닙니다. 서울로부터의 통근통학 유입 인구는 다가 가보다 더 많다라고 되는데 가까우니까, 그치? 맞는 말입니다. 정답 니은 리을이었어요. 네, 좀 어렵긴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8번입니다. 그래프에서 가에서 라에 대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라는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라고 나오는데, 여기, 아산. 이게 평, 아 라인이지. 화성, 평택, 아산 라인. 화평아. 여기는 세종. 서비스업이 주로 많이 발달한 세종. 여기는 대전. 대도시죠. 그리고 여기는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치, 금산군 지역이죠. 자, 보도록 할게요. 인구만 보더라도 좀 쉽게 찾을 수 있긴 했었어. 그치. 가가 인구가 제일 적어요. 대전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세종하고 아산 중에서는 세종이 더 많은데 조금 그게 어려우면은 주간인구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또는 제조업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가 더 많아요. 이런 걸 보면은 아산이 나인 거구나라는 힌트는 충분히 좀 얻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 그래서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쪽은 인구가 좀 적을수록 제조업체가 좀 발달한 지역일수록. 근데 선생님, 세종도 그래도 좀 서비스업 많이 발달했잖아요. 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럼 제조업 사업체 수부터 보라고 했잖아, 제가. 그래서 제조업 사업체 수 보고, 아, 나가 아산이구나. 라는 그런 힌트는 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찾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요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죠. 이 말은 그냥 금산에 있으면 금산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외부에서 조금만 더 들어와도 주간 인구 지수가 뻥튀기가 된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막 요거까지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생각보다. 그렇죠? 보통 수도권을 제외하면은 막 이렇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진 않으니까. 알겠죠? 네. 어쨌든 뭐요 정도 이해하고 문제 풀면요. 세종이 아산이 나고 세종이 다가 되겠죠.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적고 봅시다. 나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없고요. 가는 나보다 서울과의 최단거리. 자, 가하고 나 중에서 나가 더 가깝죠. 네. 다는 나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에서 상위 계층, 그러니까 시도에 속한다라는 건데요. 다는 나보다 시도, 특별자치시에 속하지. 맞네요. 맞는 말이고요. 라는 가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잖아. 뭐가 더 촌락적이니? 근데 낮다니까 누가 더 도시적이니? 라가 더 도시적이네. 그럼 맞는 말이네. 정답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좀 빠르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빛의 도시 광주, 그치? 그리고 배, 나주 배죠. 나주. 그리고 여기는 무안이죠. 영산강 하류 무안. 뭐 양파 유명한 곳 평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을 좀 찾아냈습니다. 가, 나. 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결국 물어본 게 뭐냐면요. 광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 가까울수록 대도시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높다니까요. 그럼 나가 뭐가 돼?
나주가 되는 거야. 이런 의도를 좀 물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어디가 더 짧게 걸려요? 이러면 다가 더 짧게 걸릴 거야, 아마. 나가 더길 거야, 의외로. 왜? 다는 굳이 대도시도 출퇴근을 안 하니까 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니까 가까운 곳 출퇴근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문제 보면은 나는 도청 소재지 무안에 있어요. 도청 소재지에 되게 기본적이고요. 나는 가보다 서울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 도시체계 물어보는 거죠. 나는 가보다 도시체계가 더 낫죠. 가는 다보다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접하지 않고요. 그치? 다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나에 있지.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가와 나는 내륙, 다는 해안. 정답 5번. 네. 뭐, 정답 찾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10번입니다. 그래프는 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가, 나는 각각의 서울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 지역 내 총생산 중 하나이고요. A에서 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다.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내용, 어려운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보면요. 여기 고양이죠. 고양이 꼬리가 있어요. 여기 수원. 수원은 옛날부터 도시였지. 이게 화성, 용인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을 많이 물어봤네요. 그치. 하나씩 찾아볼까요? 인구 밀도. 놀랍게도 인구가 다 100만 초반대로 비슷해. 근데 어디가 제일 쪼그매? 이러면은 수원이 제일 쪼그맣잖아. 수원이 A. 그 다음 B가 쪼그맣죠. 그럼 B가 고양. 그리고 C, D 중에서는 어디가 더 쪼그말까? 그쵸? 좀 애매하죠? 넘기죠? 그래서 반반 좀 나눠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하고 나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 A하고 B는 찾았잖아. 여기 B가 고양이고 수원이잖아. 여기 수원이고 고양인데 하나는 지역 내 총생산이고 하나는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죠. 사실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은 고양이 많을 것 같아? 수원이 높을 것 같아? 수원은 자체적으로 좀 일자리가 많잖아. 고양이 더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더 압도적으로 높은 나가 뭐가 돼요?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되고요. 그리고 가가 지역 내 총생산이 되겠지. 수원이 훨씬 더 일자리가 많죠. 그치? 고향은 일자리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을 좀 많이 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찾는다면은 총생산 제일 많아요. 화성, D. 그리고 C. 그쵸?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었고요. 통근통학 인구 비율, 그래도 용인이 서울로 더 많이 출퇴근을 해요. 그치? 왜? 용인은 끝부분에 많이 살았으니까. 이런 걸 이해한다면 또 그렇게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찾든 여러분들이 좀 찾는 방법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 자, 3번하고 5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B는요. B는 고향은 화성보다 2020년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향은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반면 화성은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화성은 100을 넘고 고향은 100이 안 되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D는 B보다 최근 10년 내에 신축 주택수. 이거 그냥 1기 신도시니 2기 신도시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2기 신도시일수록 10년 내에 신축 주택수가 더 많겠죠. 그치? 그래서 화성이 더 많다. 이거 옳은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설명은 3번이 됐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부분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 좀잘 짚어봤죠? 그 포인트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일곱 번째 강의는요, 세계 인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적용시키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세계 인구 성장부터, 그리고 세계 인구의 분포, 그리고 인구 이동, 그래서 인구 이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구 이주로 인한 지역 변화까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구는 정말 개념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정립되어 있어야지만, 선지를 풀 때, 해결할 때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빠른 속도로

속도로 한번 관련된 개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륙별 인구 규모 잘 알고 계시죠? 선생님이 수능 개념 할 때부터 아시, 아프유, 라, 앵, 오 이거 정말 여러 번 정말 선생님을 희생하면서 말씀을 해드린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대륙별 인구 분포를 보시면 지금 우리 지구인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푸는 그 우리 세계 인구 전체 규모는 80억을 기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인구 성장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 데이터까지 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대륙별 인구 구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소년층이 뭐를 의미하죠? 그렇죠. 출생률을 대변하는 층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여전히 출생률이 매우 높은 대륙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륙 중에서 가장 노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대륙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수능 완성이잖아요. 수능 완성이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부양비를 이야기할 때 청장년층의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청장년층의 비중만 봐도 총부양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전체 대륙 중에서 전체 우리 6개 대륙 중에서 청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낮은 대륙이 어디죠, 여러분? 네, 아프리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대륙이 어디다? 아프리카다. 그래서 이게 선지에 간혹 나오는 이유가 이 아프리카 그러면 출생률이 높고 왠지 이 젊은 층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의 비중도 높겠지라는 이게 약간 선입견, 오개념이 발생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청장년층의 비중이 6개 대륙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총부양비를 다른 어떤 대륙하고 비교를 해도 아프리카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별 비교를 해도.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아시, 아프유, 라, 앵, 오. 이 순대로 여러분들 대륙별 인구 규모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80억 지구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가 지금 아시아라는 대륙에 살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지금 거의 15억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요. 유럽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현재는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가 구대륙에 해당하는 대륙, 그리고 뒤에 세 개가 신대륙에 해당하는 대륙인데요.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전체 인구 수, 절대 양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지표와 관련된 여러분들 개념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출생률과 사망률은 여러분들 천분율로 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퍼밀이라는 이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 보실 때잘 살펴보시고요.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인구 출생아 수, 그리고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이렇게 해야지 조금 그 숫자가 딱딱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 우리 문제 풀면서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리고 학계 출산율도 가끔 언급이 되는데, 이거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용어 자체는 율로 끝나기 때문에 단위가 퍼센테이지나, 안 그러면 이제 퍼밀, 이렇게 퍼센트나 퍼밀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명입니다. 이게 단위가 명이에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여전히 6명, 7명, 이 정도 높은 학계 출산율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명대로 떨어졌죠. 자, 그다음에 성비도 여러분들 가끔 비교를 하는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분모 문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성분의 남성 인구수 곱하기 100이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100을 넘어서면 남초현상, 100 이하면 100 미만이면 여초현상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위연령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지표죠. 자주 언급되는 지표이고요. 오늘 문제 풀면서도 선지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국가 인구를 연령 순대로 쭉 세웠을 때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연령으로서 그 나라의 고령화 수준을 한눈에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고요. 우리나라도 중위연령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데, 뭐, 과거에는 살짝 혼용해서 쓴 경향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다 노령화 지수라 그러고, 고령화율이라 그러죠. 근데, 이 지리에서는, 우리 세계 지리에서는 고령화율을 비교하는 그 선지보다는, 노령화 지수 선지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모하고 분자 잘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고령화율이든 노령화 지수든 뭔가 고령화 수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는 다 노년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모를 잘 보셔야 됩니다. 노령화 지수는 분모가 뭐죠, 여러분? 유소년층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노령화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선지 분석하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총부양비,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부양비는 당연히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겠죠. 그래서 이 부양을 하는 층이 청장년층이기 때문에 분모에는 다 청장년층이 있고요. 총부양비는 어차피 청장년분의 유소년과 노년을 더한 거기 때문에 이 유소년과 노년의 각각의 비율 혹은 인구수를 모르더라도 청장년층의 인구 그리고 비율만 알더라도 우리가 이 선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별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를 보시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매우 높고 유소년층이 매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대륙이다 보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그 어떤 대륙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대륙이라고 했죠. 그래서 노년 부양비가 가장 또 높게 나타나는 대륙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총 부양비의 변화 요게 한번 보시면 지금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거, 요거 하나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대륙이 아프리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청장년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대륙이다라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밀도는요, 우리 A당 B. 그렇죠. 단위 면적당 인구수가 인구 밀도잖아요. 그래서 요걸 적용해서 총 인구를 이제 지역 면적으로 나누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분모 분자 거꾸로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가끔 비교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국가별 인구수 중에 우리가 적어도 1위부터 4위는 좀 알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우리 그 종교할 때도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중국. 그래서 둘다 14억이 넘는 인구 대국인데, 3위가 미국인데요. 뚝 떨어지죠. 3.4억으로 아주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래서 2.8억. 그 다음에 파키스탄. 2.5억. 이렇게 나오는데, 적어도 1, 2, 3, 4위 정도는 알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알아야 되죠. 아시아 인구 1위면서 세계 1위가, 인도이고요.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 인구 1위가 미국이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인구 1위가 아이고 아프리카를 놓쳤네요. 아프리카부터 다시 아프리카 인구 1위가 나이지리아, 라틴 아메리카 인구 1위가 브라질, 그다음에 유럽 인구 1위가 러시아인데 하나가 없죠. 바로 오세아니아입니다. 오세아니아는 인구 1위 국가가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거기는 2,500만 즉 0.25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냥 국가별 인구 순위 10위권 안에는 들지 못한다는 거, 그냥 한번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는 빠르게 실전 문제 1번부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개념들을 적용시키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시기별 인구 변화를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인구 변화가 절대 양이 아니고요. 1990년에 각 국가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자, 그럼 90년이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앞에 시기가 1960년이 있고요. 그뒤 시기가 2023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여러분들 보시면, 가나다, 모든 국가가 지금 1990년은 100으로 딱 기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국가가 지금 언급이 되었는지 한번 지도에서 살펴보시면, 자, 여기 인도인 거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세 국가의 인구 변화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가를 한번 보시면, 그 어떤 국가보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가장 가파르게 인구가 성장했습니다.

그쵸.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세 국가의 중에서는 가장 완만하게 인구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 달을 잘 보시면 달은 가 못지않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그 증가세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파른 상승세, 지금도 가장 높은 최근에 높은 상승세를 보인 바로 인도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완만하다, 선진국형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도 산하 제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좀 인구가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를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엔 바로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2023년에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요. 2023년부터 우리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위 국가는 인도를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가는 나보다 1960년 총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1960년, 그리고 2023년을 이렇게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가 인도잖아요. 그리고 나가 미국인데, 지금 이 1960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 인구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오히려 알고 있죠. 현재 인도의 인구가 우리가 14억 정도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4억. 근데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하고 그리고 1960년의 이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죠.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인도는 1960년에 지금 현재 인구의 약30%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60년의 인구 규모가 한 절반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적고 한번 보시면, 14억의 30%가 1960년대 인구니까 이게 대략 한 4.2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절반이니까 1.7억. 금방 나오죠. 그래서 요걸 딱 적용을 해봐야 가나의 1960년의 총인구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총인구, 네. 이때 인도가 훨씬 많다는 거 한눈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가는 나보다 1960년에 인구, 총인구가 많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느낌으로 풀지 말고요. 정확하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연습도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나와 달을 비교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 이 기간 동안에, 어디가 더 증가한 인구가 많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여러분들 각 시기를 잘 비교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와 다의 네, 1990년에서 2023년의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에서 한135 정도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990년이 지금 100이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딱 있기 때문에 한35% 정도 성장했다. 그 결과가 3.4억인 거잖아요. 그러면 1990년에는 얼마 정도였냐? 1990년에는 2.6억이었던 거예요. 2.6억. 거기서 이제 35% 성장하면 3.4억 정도 나오거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25, 정확하게 125처럼 보이죠. 그래서 25% 성장한 게 14억의 인구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1990년에는 얼마였다? 약 11억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11.5억? 뭐이 정도 나올 텐데, 여튼.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한 1억이 채 성장을 못했겠죠. 근데 여기는요, 그쵸. 약 3억 정도가 성장했기 때문에 어디가 훨씬 더 증가한 인구가 많다? 네, 원래 양이 많은 중국에서 그 증가율은 낮지만, 증가율은 낮은데, 네, 워낙에 절대 양이 많았기 때문에 증가한 인구 수는 중국이 많았다라고 해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른가 보다 2023년에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중국하고 인도의 인구 밀도를 비교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나 중국이나 인구가 14억을 조금씩 넘는 거, 인구 규모는 비슷해요. 근데 면적이 누가 봐도 중국이 인도의 약 3배 정도 되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인구 밀도는 어디가 더 높은 거죠? 그죠? 인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도 잘 거꾸로 됐고요. 가는 우리 인도 아시아고요. 다는 마찬가지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렸네요. 아까 정답은 2번에서 나왔죠.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도 우리가 좀잘 살펴봐야 될 지표들이 좀 나오는데요. 일단 이세 대륙, 자, 세 대륙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세 대륙의 인구 특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세 대륙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느낌이 어때요? 개발도상국의 약간 좀 평균적인 그런 대륙, 그리고 약간 저개발국이 많이 모여있는 대륙 아프리카, 그리고 선진국이 많이 모여있는 유럽. 약간 이런 식으로 경제 수준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구별되는 대륙을 제시한 것 같죠. 자, 항상 우리가 인구는 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수준하고 연결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 있는 지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있고요. 그리고 조사망률.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조사망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순이주율이 있는데, 뭐, 순이주율은 이런 식으로. 네, 유입에서 유출을 뺀, 네, 전체 인구에서 유입에서 유출을 뺀, 네, 천분율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선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먼저 보면 어떤 대륙인지 금방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가, 나, 다에서 이 자연적 인구 증가율 있죠? 이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인구의 자연 증감은 인구의 자연 증가. 오랜만에 한번 적어볼게요. 인구의 자연 증감. 뭐에서 뭐 빼는 거죠? 출생에서 사망을 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인구 증가율, 뭐 증가율 이렇게도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을 빼서 계산이 되는 건데 지금 사망률은요, 이게 지금 그 조사망률 그냥 사망률로 봐도 되거든요. 사망률 보시면 사실 사망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연적 인구 증가율을 보면 그 대륙에 뭐를 유추할 수 있다? 그쵸? 출생률을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이 지금 현재 월등히 높은 이 대륙, 아프리카인 거 알겠죠? 반면에 지금 인구의 자연 증감이 계산을 했을 때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 말은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거겠죠. 이게 유럽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대륙을 다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자연적 인구 증가율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찾고 선지에서 뭘 물어보는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선지를 보시면 가해 인구 증가율은 2023년보다 1980, 아, 2023년이 1980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또 이야기했지만 인구의 자연 증감은요. 출생에서 사망을 빼는 거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지금 네, 인구의 자연적 인구 증가율 요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기하고 어떤 시기를 비교하라고 했죠? 네, 2023년 하고요. 그다음에 1980년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구 증가율이 요거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 증가율이 자, 일단은 인구 증가, 요거 다시 쓸게요. 네, 인구 증가는 사실 자연적 증감하고요. 증감은 뺄게요. 그 다음에 사회적 증감을 네,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계속 자연적 증감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수정을 해보면 인구 증가율은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 둘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연적 증감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적 증감이 바로 인구 순이주율 요거거든요. 네, 요거를 적용을 시켜 보시면 이것 두개 값을 더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23년 같은 경우에는, 자, 금방 더 해볼게요. 25에서 지금 7 정도를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는 29에서 네, 16 정도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높죠? 네, 1980년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계산해보면 나오죠. 그래서 1980년이 높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저출생률은 방금 저사망률도 있고 저출생률도 있는데 이거는 그 나라의 전체 인구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5천만에서 그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5만이에요. 뭐 최근 실제로 존재했었던 데이터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천분율이, 즉 연황 인구라고 해서 그해그 나라의 7월 1일자 전체 인구에서 그해 태어난 출생아 수를 천분율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예요. 그래서 요걸 하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5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었던 데이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출생률이라는 약간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풀어보지 않은 선지가 나오더라도 그냥 출생률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자연 증감은 출생에서 사망을 빼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출생률을 알고 싶으면 자연 인구 증가율에서 우리가 제시된 자연 인구 증가율에다가 뭐를 더하면 돼? 사망률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나를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부터 볼게요. 1960년 자연 증가율이 인구의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29 정도 나오죠. 그리고 저사망률이 13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하면 1960년에는 42였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2000년을 보시면 이때가 지금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16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 그냥 한6 정도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2. 그래서 2000년이 1960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습니다. 3번 갈게요. 다는 1980년에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다의 1980년 가볼게요. 1980년에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으면 이거는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뭐만 나오면 되죠? 네, 무조건 0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답이 너무 쉬운 게 1980년에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누가 봐도 플러스 4잖아요. 그래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오히려 되게 쉽게 나왔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 그다음에 4번 선지 볼게요. 나는 가보다 2023년에 출생아 수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나와 가의 2003년에 네, 출생아 수를 각각 실제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연적 인구 증가율과 그다음에 저사망률을 보면 뭐를 알수 있다? 출생률을 알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약 24에서 24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아까 25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대로 25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해도 되니까. 25에서, 그 다음에, 뭐, 거의 0이니까 그냥 25 이렇게 적을게요. 25.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도 사실, 저사망률은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적 인구 증가율,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냥 8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출생률, 사망률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죠? 퍼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에 기본적으로 출생률도 여기가 높죠. 네, 가가 높습니다. 게다가 가지고 있던 전체 크기도 어디가 원래 높았을까요? 그렇죠? 아프리카가 지금 전 세계 인구 2위 대륙이잖아요. 아프리카가 크기도 크고 그리고 비율도 높고 당연히 출생아 수도 네, 아프리카가 높았겠죠. 그래서 거꾸로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선지는 쉽습니다. 나와 다의 산업화 시작 시기를 물어봤는데요. 당연히 유럽이 가장 이르겠죠. 아까 정답은 3번에서 나왔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다 대륙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연령층별 인구 비율의 변화예요. 그쵸? 변화. 그래서 그 시기가 1950년과 2023년을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A하고 B가 각각 하나는 유소년층을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는 노년층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다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에 하나다. 네, 찾아야 될게 많네요.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이 검정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과거 자료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자료잖아요. 근데 X축부터 보시면 모든 대륙이 X축 값은 다 어떻게 됐죠? 감소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다음 Y축, A 값은요. 모든 대륙이 네, 차이는 있지만 모두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별로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륙에서 뭐는 좀 낮아지는 편이죠? 그죠?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도 좋아지고, 뭐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노년층의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성이 모든 대륙의 공통점이잖아요. 거기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방금 큰 힌트를 이미 드렸는데, 지금 X축, B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감소 추세예요. 자, 뭐가 감소한다고요? 출생률. 그러니까 B가, 0에서 14세 유소년층의 인구를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 A, B 구별할 때 B부터 먼저 찾아봤고요. 그리고 여기가, 네, 65세 인구. 노년층이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소년층, 노년층 바로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대륙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를 보시는 게 좋아요. 네, 항상 데이터는 통계는 현재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 그 어떤 대륙보다 현재 유소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다. 즉 출생률이 가장 높은 대륙이다. 어디다? 아, 다는 아프리카구나. 자, 반면에 지금 네,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출생률은 가장 낮고 Y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년층의 비중은 제일 높죠. 이래저래 유럽인 거를 확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중간값을 가지는 것을 아시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 다 찾았으니까요. 우리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나보다 2023년에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을 보시면, 일단 비율도 아시아가 높죠. 근데 게다가 전체 그 규모도 어떻죠? 유럽은 약 7.5억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는요, 무려 48억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많고 비율도 높은 아시아가 당연히 유소년층 인구도 많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도 많고 비율도 높은 나가 더 많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2번 선지 보시면 나는 나보다 1950년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 총부양비를 물어본 얘기는 청장년층의 비율을 읽어내라 이거잖아요. 자, 근데 청장년층의 비율은요. 지금 X축이 유소년층 비율이고 Y축이 노년층 비율이기 때문에 100%에서 X축과 Y축의 값을 더해서 그쵸?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100에서 지금 1950년이죠. 1950년에 유소년하고 노년. 이거 더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아, 유소년하고 노년 더하면 한 22에서 10을 더하니까 네, 32 정도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를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950년을 선생님 계속 보라고 해놓고는 선생님이 계속 2023년을 읽고 있었죠? 이런 실수하면 안 되고요, 다시. 자, 나 같은 경우는 37에서 4를 빼야 되네. 그쵸? 한 37과 4를 더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적을게요. 나를 보시면, 유소년층 37, 그리고 노년층 4. 이렇게 하면, 네. 41을 빼니까 약59%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100에서 1950년 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유소년층 42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 3. 그러면, 네, 55%.

그래서 청정여층의 비중이 어디가 높게 나오죠? 나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총 부양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더 낮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2번 선지도 자주 언급되는 선지고요. 자료 잘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한 계산만 해주시면 금방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는 가보다 2023년에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노령화 지수는 정말 반드시 나오는 지표잖아요. 노령화 지수. 근데 이 노령화 지수가 원래식은 뭐죠, 여러분?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인데요. 우리 가끔 나왔는데, 네. 여기서는 너무 이제 쉽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할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한번 가보시면, 다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 2023년에 노령화 지수 이것뿐에 이거죠. 그 다음에 가는 이것뿐에 이거죠. 누가 봐도 어디가 훨씬 높죠? 그렇죠? 유럽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래프 X축, Y축 그대로 적용시켜서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아시아의 2023년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의 2배 이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 이 내용이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게,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 그 자료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바로 적용시켜도 되는 거 알고 있죠. 노령화 지수 구할 때.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 해도 노령화 지수 나옵니다. 그쵸? 왜냐면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네, 번분수 처리되면서 똑같다는 거, 그거 하나 챙겨가시고요. 여기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대륙 안에서 같은 시기의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비교했기 때문에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잖아요. 분모도 똑같고 곱하기 100도 똑같으면 그냥 분자만 비교하면 돼요. 자, 분자가 유소년은 22고요. 노년은 네, 110입니다. 당연히 22와 10의 싸움이거든요? 두배 이상이죠. 정답 4번입니다. 맞죠? 자, 그다음 5번. 아프리카의 2023년 노년층 인구 비율은 유럽의 1950년 유소년층 인구 비율보다 높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선지냐면, 너가 가나다 대륙을 제대로 찾았니? 그리고 A하고 B의 지표를 제대로 찾았니? 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찾으면 이 5번 선지는 눈만 뜨고 똑바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볼게요. 아프리카의 2023년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그냥 4.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반면에 유럽의 1950년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요. X축 이렇게 내려오시면 한 26? 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낫겠죠. 네, 그래서 눈 뜨고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아까 4번에서 나왔습니다. 1, 2, 3번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4번 또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세 국가의 두 시기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나왔습니다. 요거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시기별 X축, Y축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일단 우리가 지도에서도 여기가 어떤 지역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랑스 나왔고요.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튀르키예. 그 다음에 여기가 케냐죠. 아프리카 케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하나, 아시아 하나, 유럽 하나, 경제 수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들이 나왔고요. 다가 제일 쉽겠죠. 예나 지금이나 노령화 지수 제일 높고요. 노년 부양비 제일 높고요. 바로 여기가 프랑스의 지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프랑스, 다로 연결시키면 되고요. 근데 항상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현재를 보셨을 때, 노년 부양비, 그리고 노령화 지수 가장 낮은 이 나가 그럼 상대적으로 유소년 부양비가 높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출생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리카에 속한 출생률이 높은 네, 케냐가 되겠습니다. 이 케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대륙과는 달리 노년 부양비하고 노령화 지수가 네, 많이 떨어졌죠, 오히려. 네, 그만큼 출생률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간값에 위치하는, 지금 현재 중간값에 위치하는 가죠? 네, 가로. 네, 가.
가로 고칠게요. 가 이렇게 적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해 2023년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50% 미만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다를 지금 다 찾았고요. 그래서 바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노년 부양비 요 정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한15 정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노년 부양비가 뭐죠?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청장년의 그 본값을 100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약15 정도 되니까, 노년 부양비가 15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100분의 15 곱하기 100에서 15가 나왔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노령화 지수를 한번 보시면, 2023년에 가구의 노령화 지수는 약45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을 해서 45가 나오려면요, 여기가 약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 됩니다. 유소년층의 비율이 약 3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전체 인구가 148이고요. 거기서 청장년이 10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50% 훌쩍 넘죠. 네, 50%가 74인데 지금 10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훌쩍 넘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미만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선진 틀렸고요.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는 2023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를 보시면 2023년에, 자, 노령화 지수 바로 읽으면 되겠죠. 왜냐면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이 노령화 지수라고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 해서 지금 130이 나왔다는 거는, 그쵸? 이게, 잠깐만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해서 130이 나왔다는 거는 분자가 분모보다 높은 값을, 큰 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요거 적용시켜서 바로 해석하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노년 부양비가 더 높습니다. 2번 선지 틀렸고요. 3번, 가는 나보다 2023년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 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아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다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다 같은 경우에는 노년 부양비가 35 정도 나옵니다. 35. 그러면 얘를 또 마찬가지로 100, 청장년층 100으로 잡고요. 노년을 35로 잡고요. 그리고 아까 노령화 지수가 130 정도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여기가, 네, 이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을 해서 130이 나오려면 이게 27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인구를 얼마나 볼수 있죠? 162명의, 그쵸? 162명의 35가 노년층의 비율이고요. 여기는 다시 148명에서 15가 노년층의 비율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가 더 값이 높죠? 네, 다가 더 값이 높겠네요. 그쵸? 요거는 약 10분의 1이잖아요? 요거는 10분의 1이고, 요거는, 네, 그래도 한 20%는 넘게 나오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 더 노년층의 비율이 높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나는 가보다 1950년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라고 하는데요. 자, 나하고 가의 1950년을 보는 건데, 자,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아냐?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노령화 지수의 식이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을 해도 무방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 그 결론에 해당하는 노령화 지수가 가와 나의 1950년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만 비교하면 돼요. 얘는 7분의 7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겠죠. 왜냐면 분모 분자 비슷해가지고 노령화 지수 10 정도 나왔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7분의 0.7 곱하기 100 해서, 그죠? 이게 10분의 1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10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X축에 비례해서 Y축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게 맞아요.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보시고요. 5번은 학계 출산율은, 자, 다는 나보다 학계 출산율이 높을 리가 없겠죠.

빠르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인구 이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구 이주도 경제 수준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순 유입 대륙 3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륙들, 그리고 순 유출 대륙 3개,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가 있는데, 아시아의 이 규모가, 유출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도 한번, 아시아의 유출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지역별, 시기별, 인구, 순, 이주를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요 대륙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하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최근에 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륙이 세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이렇게 작게 유입되는 거는 이제 그 대륙 전체 인구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유출이 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는 나와 있고 이 가가 유출 규모가 가장 크니까 방금 언급한 대로 아시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나이는 최상위 세계 도시 도쿄, 런던, 뉴욕인데 그죠? 해당하는 거 없죠? 자,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없죠. 인도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자, 유럽은요? 유럽. 2023년에 자연적 인구 증가가 사회적 인구 증가보다 많다? 여기는 오히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서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오히려 이것 덕분에 그래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편이죠. 자, 가는 나보다 2023년 영아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영아 사망률은 아프리카, 경제 수준이 낮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자, 라는 가보다. 네, 이거는 고령화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대륙보다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대륙은 유럽이라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은 대륙별 인구 이동에 따른 그 결과를 비율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요거 약간 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야 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지표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답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하고 아시아를 줬죠. 이게 힌트라는 거예요. 왜 힌트냐면 지금 여기 아프리카의 존재감,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한 대륙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가 제일 많이 이주하긴 하지만 아프리카의 비중이 이렇게 월등히 높다? 여기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와 가까운 어디다? 유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 유럽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유럽을 딱 넣어보세요. 다 유럽을 딱 적용을 시켜보면 가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많이 온대요. 근데 거기가 앵글로 아메리카일까요? 라틴 아메리카는 일단 유입 대륙은 아니고, 그쵸? 네, 여기가 바로 오세아니아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라든지, 그쵸? 아, 중국인들, 인도인들이 오세아니아 많이 가는 거 그거 떠올려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이 가하고 나가 가가 요거죠? 네. 가하고 나가 도대체 어디냐? 지금 보시면 라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가는 찾았고 가는 오세아냐고요. 자, 가는 오세아냐고 우리가 찾아야 될게 나하고 란데요. 나하고 란데. 지금 라가 여기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라가 나로 많이 왔다. 라틴에서 앵글로로 많이 갔을까요? 앵글로에서 라틴으로 갔을까요? 그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간 거죠. 그래서, 라가, 라틴이고요. 나가 앵글로입니다.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의 관계성을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일단 아프리카 보고 유럽 찾고, 유럽 대입해서 오세아니아 찾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의 관계를 따져서, 네, 나와 라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지 볼게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주로 사용하는 대륙은 가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겠죠? 자, 나는 지금 앵글로 아메리칸데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다. 유입 인구가 더 많은 거 맞죠? 여기는 이제 유입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대륙이고요. 특히 라틴에서 대부분 옵니다. 자, 가는 다보다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데 오세아니아는 그 어떤 대륙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대륙이에요. 자, 4번. 나는 라보다 국가의 수가 많다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거는

0: 국가의 수가 두 개밖에 없는 앵글로 아메리카랑 다른 대륙을 많이 비교하죠. 미국하고 캐나다가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꾸로 됐습니다. 자, 그다음 단은 나보다 유선형 부양비가 높다라고 하는데요. 단은 지금 우리가 유럽이었고 라는 라틴 아메리카였는데 출생률이 어디가 더 높죠? 라틴이 그래도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유선형 부양비도 라틴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8번 문제인데요. 이 8번 문제는 이 난민의 이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난민의 이주는요, 뭐 이제 여러 이주 난민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의 목적은 경제적 목적이 제일 커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문화적인 공통점이 큰 지역, 요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리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이 폴란드에서 가장 가까운 독일로 많이 갔겠죠. 가는 독일인 것 같고요. 방글라데시, 예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뭔가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올머니를 벌로 사우디로 간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알제리, 모로코, 과거에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국가에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라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가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를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튀르키예 이렇게 찾아주시면요. 남초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뭐니 뭐니 해도 여기서 가장 남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나는 다보다 국가 내 크리스트교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나하고 다를 비교했습니다. 다가 훨씬 높겠죠. 그다음 디귿. 라에서 가로 이주하는 목적은, 자, 라에서 가로 이주도 하거든요. 그쵸? 트르키에서 독일로. 네, 요거는 경제적 목적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리을. 가와 단은 서로 국경선의 일부를, 네, 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인구와 관련된 문제 열심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와 관련된 개념, 그리고 실전 문제 통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시정 모의고사 들어왔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14번부터 풀어드린다고 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봅니다.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노시오가나 갑자기 뜬금없이 A가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뭔데? 왜? 뭐 때문에? 라고 얘기하게 되겠네. 난데? 난데? 도시대? 도시다노? 도시다노? 다 돼요. 그랬더니 나니까 이것도 되면 아르 미다이 아르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미다이다 다가 지금 생략된 건데 뭐뭐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라도 있는 것 같아. 야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 같아. 너 왜 그래? 말했더니 싱글싱글 하고 있나 보지. 그랬더니 라이게즈 다음 달에 한국 가라 도모다치가 소빈이 그런데요. 예, 다음 달에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와 이랬습니다. 아 안나이스를 덕으로 강가에 때르네 이랬습니다. 아 그래서 너 안내할 곳 데리고 갈 곳 네,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에, 니혼와 하지메떼 명사 나노데 명사에다 노데 붙일 때 중간에 뭐 들어야 돼? 명사 노데는 안 되는 거야. 명사 나노데 자, 처음이기 때문에 민나 뭐 하고 있을까? 모두가 너무 재밌겠다라고 기대하고 있겠지. 요로코비 데스 기쁨입니다. 타노시미 데스 모두 즐거운 기대감입니다. 민나 키가츠키마스 키가츠쿠는 알아차립니다. 키니나테이마스 신경이 쓰입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타노시미

시대면서 이게 맞겠죠.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시다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모두 타노시미 시대면서 지금 모두 다 뭐 하고 있어? 뭐 기대하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14번의 자연스러운 대답 5번. 자, 15번 들어갑시다. 삼뽀라고 하는 영화가 있나 봐요. 또 나왔습니다. 그죠? 어제 삼뽀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노부데시다카. 노부데시다카? 이게 무슨 말이지? 어제 삼뽀라고 하는 영화를 미탄데스 요네? 이랬습니다. 아, 이 요네에 들어간 게 지금 내가 봤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너가 어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주어가 생략되었잖아. 그러니까 어제 삼뽀라고 하는 영화를 봤다 요네? 그쵸? 맞죠? 이런 식으로 원래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너 어제 삼뽀라는 영화 봤잖아. 그지? 맞지? 그런 얘기죠. 너 되시다가 어땠어요? 라고. 아, B가 본 삼뽀라는 영화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마, 되시다. 마, 뭐, 그저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오모테 있다 호도대와 호도는 최고의 정도입니다. 자, 내가 생각한 정도는 아니었어. 호도대와 나갔다 데스네. 소레와 잔넨.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잔넨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잔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어? 어? 어떤 느낌이야? 이게, 아, 유감입니다라고 해서 뭔가, 좀 안타까운 느낌이잖아요. 아우, 안타깝네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원래 전제가 뭐냐면 되게 좋은 일이 있었어. Good thing.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 근데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나쁜 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잔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전제가 뭐야? 좋아야 되는 게 전제가 있어야 돼. 그냥 나쁘기만 하면 뭐 써야 돼요? 아우, 그거 힘들겠네요. 다이헨데스네. 다이헨을 써야 돼.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뭔가, 아우, 내가 영화를 돈 주고 가서 봤단 말이야. 좋은 경험을 하려고 봤는데, 되시다라고 뭔가 좋았을 것이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냥 그저 그랬다. 생각한 것보다 그냥 그랬다라고 얘기하니까, 잔냉이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래? 나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아다시모 미니고 보러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뭐인데라고 하는 아쉬움과 같이 나타내기 딱 좋은 조사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1번부터 해석해 보면 아이나쿠 데지 안넨데스 만날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키토 우마쿠 이키마스요. 분명히 틀림없이 잘될 거야. 도테모 타노시카타 데스카라. 분명히 예, 아 분명히가 아니구나. 도테모 무척 예, 즐거웠기 때문에 보러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모시로 에이가가 미다이.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다. 자, 여기서 답은 4번이겠죠? 여기까지. 자, 이제 16번 드디어 들어왔어요. 자, 안내문이 뭐냐면, 선생님이 안내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게 여름이야.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짜 딱 여름 쨍쨍한 아주 휴가 기간이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 가와데! 타노시코 아소비 마센까? 이제 강의에서 즐겁게 놀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 더운데, 방에서 논다고 선생님, 탈것 같아.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야. 마이니치 주지까라 주니지. 아, 오전에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봐봐. 1번은 오후 아니야. 오전. 오전은, 가와데, 타노시코 아소베루. 놀수 없어요. 일본의 여름 이 강에서 이거 논다는 거는 한 가봐. 진짜 더워. 근데 선생님 여름에 이제 일본 못 가요. 늙어가지고 가면 죽을 것 같더라. 한번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 정말. 아, 너무 덥던데. 빨리 젊을 때 일본은 가보시는 걸로. 자, 두 번째. 예, 노미모노와 유메코엔데 모라에루. 진짜? 모테쿠루 모노인데? 이게 준비물이잖아. 준비물 모시는 뭐야? 모자. 멘또는 뭐지? 도시락. 노미모노는 가지고 와야 돼. 유메코엔에서 안 줘요. 그 다음에 타올 있고요. 수건. 그 다음에 후크예요. 아, 왜냐면 물놀이 하면 갈아입을 타올과 그 다음에 후크. 옷이 필요하겠죠? 자, 3번은요. 메쯔니라고 했으면 이거는 그다지 별도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별도로라는 뜻입니다. 별도로 후크오, 모 이치마이. 한장더 모테크루, 모테이크.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내신형 인간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보면 선생님 한 장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3번 답을 골랐네. 못 골랐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해. 나도
동의해, 그거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여기서 여벌옷이라고 하니까 여벌이라고 하는 건한장 더지 뭐 다섯 장 더라고는 좀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는 좀 여러분이 유연하게 생각해 주는 게 어떨까. 어머, 어떨 땐 유연하라 그러고, 어떨 땐안 유연하라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해도 선생님 할 말이 없네. 하여간 나머지 것들은 아니니까. 선생님은 약간 이거는 그냥 별 위화감 없이 풀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따지고 싶으시면 뭐. 에이, 나머지 거가 너무 안 되니까 속어법으로 푸셔야 돼, 이런 거는. 자, 4번입니다. 오또나또 이쇼나로, 이쇼나라. 어른과 함께 라면. 멘토와 일하나이, 도시락은 필요 없어. 어? 그런 말 없었지. 자, 6살까지의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와주세요. 왜냐면 강의잖아. 위험해요. 예, 보호자가 있어야지. 자, 5번입니다. 6살의 코도모와 히토리 데 아손데 모이 혼자서 놀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른과 같이 와야 돼요. 자, 유메 공원에서 여름 딱 휴가 기간에 오전 딱 2시간에 한해서 이렇게 준비물을 챙겨 가지고 오면 물놀이를 강에서 할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유메 공원에 마대 이런 거 좋잖아, 그지? 으로 전화해 달라는 거야. 마대가 까진데 이게 되나? 그러니까 연락처에게 남길 때 이렇게 이런 마대 쓴다 이런 거 보면 좋잖아요. 나중에 빈칸 딱 뚫어놓고 마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거 보면 좋잖아. 마대의 기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자, 17번 들어왔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 볼게요. 김과 쯔꼬닌이에요. 쯔꼬닌, 행인입니다. 보통 행인 안 쓰고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AB로 이렇게 썼나? 쯔꼬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김이 스미마셍 하고 고에오카케루 말을 걸었어요. 고노치카크데, 이 근처에서 오마츠리가 아루 또 키이테 있다는 데스까? 자, 이 근처에 이 부근에서 마츠리 축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존재 동사예요. 존재하는 거지. 근데 어디 어디에서 존재한다라는 건뭐 어디 어디에 존재한다. 선생님은 교실에 있다. 그 에니 아루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아루가 있다야. 아루랑 이루는 있다잖아.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아루는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고 생명력이 있다 없다. 생명력이 있건 없건 간에 움직이지 않는 거. 뭐 나무 같은 건 생명력 있어도 아로 쓰잖아. 이거는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는 거.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생명력도 있어야 돼. 이게 이루가 존재 동사야. 둘다 뭐야? 우리나라 말로는 있다야. 그런데 이 아루는 존재하는 위치기 때문에 장수다음에 니 아루예요. 예를 들면 고노 치카쿠니, 이 근처에 은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치카쿠니. 그런데 대는 언제 쓰는 거야? 마츠리 같은 게 고노 치카쿠데 마츠리가 아루. 여기서는 니안 쓰고 대 쓴단 말이야. 왜? 그 장소에서 어떤 사건 행위가 일어날 때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동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를 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거. 지진이나 행사, 축제, 체육대회 이런 거. 이런 게 어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운동성 있죠. 그래서 아루를 쓴다. 대 아루.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 소코노 진자데 야떼마스요. 신사에서 하고 있어요. 고코 마 쓰고 있게 봐. 아시죠? 고코 오. 여기에서 쭉 가면인데 대안 쓰고 오 써요. 통과니까, 이동 통과니까 대안 씁니다. 대안 써. 자, 이인데스까? 이로 쭉 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행인이 마 쓰고 있대. 미기니 마가레바 아리마스. 쭉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있어요. 니기야 까다까라 쓰그 와그리마스요. 막 사람이 북적북적 하고 있나 보지. 그래서 바로 곧장 알수 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길 물어보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화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닌자와 니기야 까데 하이레나이. 신사는 너무나 북적거려서 들어갈 수 없다. 하이루. 우리 선생님 이거 지금 30번에서 하이루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하이루는 들어가다 들어오다인데 가는 동사로 만들어서 하이레루가 된다. 그 얘기야. 들어갈 수 없다. 근처 신사에서 오마츠리를 하고 있다. 근처에 신사에서 오마츠리를 하고 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이게 신사가 있다고 했죠. 자, 김은 쿄 하지메테 오마츠리, 그건 모르는 거고요. 김은 오마츠리오 미타 또 보고 나서 신사에 간다. 이것도 모르는 일이고, 은꼬님와 행인은 쭉 가면 신사가 있다고 했는데, 쭉 가면 아니라 마쓰그
그때 미기니 마가레바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쭉쭉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근처 신사에서 있는 마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거 조금 더 봐. 이거. 이게 이제 선생님 사실 좀 엑기스, 엑기스. 자, 니를 취한 동사인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대를 쓸것 같으나 이게야. 대를 쓸것 같으나 니를 쓰는 거. 그러니까 니 오크예요. 장소에다. 이게 다 장소야, 장소. 여기 다 장소 들어갑니다.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예요. 장소에 두다. 장소에서 두는 게 아니라 장소에 두다. 존재하게 한다는 거지. 이 분필을 칠판 밑에 들려? 두다. 칠판 밑에서 두다가 아니라 칠판 밑에 이 칠판 밑이라는 장소에 존재하게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그곳에 거주하여 존재한다. 하지만 와타시와 소울은 있음. 나는 서울에 산다. 와타시와 소울은 데 그라스. 여기도 산단데? 근데 여기는 뭐야? 뭔가 운동성이 감지되는 거야. 난 서울에서 버스도 타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는 EBS에 가서 근무해. EBS니 지또메르. 그러면 EBS의 근속, 근무, 그러니까 개근, 정근 할때 근,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EBS 대 하타라쿠, EBS에서 뭐 카메라 들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 회의하고 이런 어떤 운동성이 느껴지는 게 조사태. 그러니까 둘다 살다, 둘다 근무하다 있지만 조사를 달리 써요. 똑같이 EBS, EBS 들어가도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호텔은 이토마르, 호텔에서 묵다가 아니라 호텔에 묵다예요. 묶는 거는 뭐 어떻게 묶는 걸 행동으로 해봐. 어떻게 묶어야 돼? 문을 열고 침대에 뛰어들고 이렇게 묶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호텔에 그 사람이 잠자면서 뭔가 그 체류 기간 동안 존재한다라는 게더 핵심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의미가 존재를 나타내느냐, 핵심 의미가 존재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행동을 나타내느냐의 문제인데 핵심 의미가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 다이 장소에 존재하게끔 하기 때문에 조사 니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마르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앞에 차 세우지 마세요. 근데 가게 앞에서 차 세우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예요? 아니면 가게 앞에 차를 존재하게 하지 마세요예요? 자, 핸들 이렇게 틀고 잠깐만 오른쪽으로 좀 뺏겠다가 이런 거 아니잖아. 뭐야? 차를 영업방해가 되니까 내 가게 앞에 대지 마세요. 그 얘기잖아. 자, 아츠마르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일 7시까지 교실 앞에, 집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교실 앞에 집합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실 앞에 존재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모이다. 조사가 뭐야? 다 니다라는 거예요. 대가 아니라 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긴 한데 사실상 밑줄 친 표현, 이런 식으로 해서 29번, 27번 막 이런 데 나오잖아. 조사 표현. 밑줄 친 쓰임 하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키워드는 뭐다? 핵심 내용이 존재이기 때문에 조사대를 쓰지 않고 니를 쓴다! 라는 거예요. 자, 18번 들어왔습니다. 자, A와 D, B의 대화 한번 봅니다. 시다 또 코데오가 내일 어디서 만날까?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봐봐. 이거 A 들어가도 되고, B 들어가도 되고, 여기도 A 들어가도 B 들어가도 돼, 사실. A가 아니라 B 들어가도 되고, C 들어가도 되고, 그지? 역 앞, 히가시구찌는 어때? 이래도 되고. 역 앞에 그 코오반마에 있는 콤비니는 어때? 편의점은 어때? 파출소와 편의점 다 써도 돼. 거기가 근데 좀, 소코다토 저도 와카라나이까 뭐, 까모 시레나이인데, 시레나이 지금 생략된 거야. 모를지도 모르는데 거기 좀 헷갈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히토모 오이시 사람도 많고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이게 그냥 이 동쪽 출구가 좀 뭔가 더 되게 특정되지 않아서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B가 될것 같은 게 자연스러울 것 같고 조금 더 대안을 제시한 게더 좁혀지잖아. 역 앞에, 파출소 앞에, 이렇게, 편의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조금 나을 것 같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얘는 A잖아. 오늘 몇 시에 만나냐 했더니, 3시 반에 만나자 했으니까. 그런데 뒤가 지금 A 다. 그러니까 이거 출제하신 분들도 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다르게 배열한 거를 골라라 했을 때 선택지로 안 주는 거야. 이것도 될수 있잖아요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그게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게 뭐야? 범위를 좁혀서 물어보는 게좀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은 좀 해주자. 너그럽게. 답은 4번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9번 들어왔습니다. 포스터를 이해한 내용. 아, 이거 정말 선생님도 진짜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이거 중독되지 않니? 선생님도 요즘에 특정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어떤 스포츠에 꽂혀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아 이거 계속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눈을 막 혹사하는 것 같아. 이게 스포츠 중계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잠이 잘 오냐고, 잘안 오지. 근데 이게 요 그림이 요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파악이 되죠? 조금 그림이 약간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직관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 뭔가 칸을 좀 나눠주는 게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하여간에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쁘고 얘가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보통 일반적일 수 있어요. 자, 1번 갑니다. 히루 뭐 주분이 내 마쇼. 예, 낮에도 충분히 자자. 두 번째, 아따따카쿠 시테 내 마쇼. 좀 따뜻하게 해서 자자. 이불 덮고 자자. 그 얘기. 3번, 케이다이와 네루마이니 시마쇼. 그러니까 핸드폰은 자기 전에 하자. 뭐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기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놨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 그다음에 유메오 미루 주일강어 다이세친 심하쇼. 꿈을 꾸는 습관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엉뚱하네요. 자, 5번 갑니다. 요리와 케이다요 스카이 스기나이 요니 심하쇼. 나이 요니 심하쇼. 여기 가자. 나이 요니 스루. 요니 스루. 원무하도록 하다. 목적이야. 그지?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요니 스루. 이끄 요니 스루. 가도록 하다. 자, 그 다음에 나이 요니 스루. 나이형에다가, 동사의 나이형에다가 요니 스루. 뭐야? 원무하지 않도록 하다. 금지. 이거 의지대로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뭐, 수험생이니까 잘 알아서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지금 힘들죠. 밤에 뭔가 보상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스카이 스기르. 너무 지나치게 과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답은 5번입니다. 수면 방해도 많이 된대요. 자, 20번 갑니다. 사야와 켄의 대화입니다. 네, 켄. 고노 스카이 카타 오모이치도 이랬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좀 차가워. 야, 나 이거 사용 방법 좀한번 더, 이렇게 더한 번이 아니라, 한번 더라고, 이렇게 직역하면 더한 번이자 더한 번이 아니라 한번 더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한번더좀 가르쳐 줄래?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 맞다? 이랬습니다. 또? 이러면서, 야, 혼니아르 데쇼. 혼니, 어떻게 아르야? 카이테아르 데쇼라고 선생님 그랬니? 다로우를 좀 볼게. 이 다로우가 사실 좀 놓치기 쉬운 문법인데, 선생님, 다로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어요. 이거 먼저 볼까? 다로우가 뭐냐면, 사실 좀 짧게, 나로?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 으쏘 다로? 으쏘 대쇼? 이런 식으로, 대쇼, 다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짧게도 말해요. 이마카라 이케바, 지금부터 가면, 네이션이 많이 아우까 모시레나이.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거하고, 다로우하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스노트 강의. 자, 뭐뭐일겠지랑, 지도 모른다. 자, 어떤 게 그것이 이 가능성, 이 앞에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큰건뭔것 같아? 시간에 맞게 갈수 있겠지야. 아니면 시간에 맞게 갈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게 시간에 맞게 더갈것 같아? 그치? 얘가 더그 추측의 어떤 사실에 가까운 추측인 거지. 그지? 얘는 되게 낮은 확률의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추측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이러면서 스노트 강의 조금 다뤘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동의 확인. 야, 그거 거짓말이지? 야스미다로. 아시다와 야스미다로.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일 쉬는 거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조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같이 쓰면 내쇼? 울은 생략됩니다. 내쇼? 아시다와 야스미대쇼? 아시다와 야스미다로. 내쇼는 사실 조금 존경도 떨어진다고 했어요. 확인을 할 때는. 자, 약한 확신 단정을 피함. 그러니까 사실은 단정을 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단정적으로 말하면 조금 상대방이 들을 때 거칠게 들릴 수 있으니, 소나 와루히토와 이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다. 걔가 제일 나빠. 아니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예를 든가, 아무튼 그런 뜻인데, 이 나이다로. 이런 식으로, 그런 나쁜 사람은 없다. 그치. 없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단정을 피해서 말하는 그런 투과보다 다로다. 요 앞에 거는 이제 의례 표현이야. 의례 표현은 조금, 다시 해볼게요. 부문하고서. 자, 20번 들어왔습니다. 자, 네. 걘, 고노 츠카이 갔다 와, 뭐 있지도 가르쳐 줄래? 이랬습니다. 오시에 떼 끄레나이? 미나쿠 때 이, 보지 않아도 돼? 오시에 떼 하게르? 내가 가르쳐 줄까? 나라 떼 끄레르? 좀, 배울래? 예. 배워 줄래? 좀 이상하지만. 나라 떼 모라에 나이? 나라 떼, 모라와 나이는 좀 이상하다. 그지?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 줘야 돼? 나라 떼 모라우라는 거는 배워봤다요. 나라 떼 모라이 마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어떤 거를 배워받았다라는 거는 나라 떼 몰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받는 행위를 받아내야 되는데 상대방의 행위가 나라우 하는 거야. 어? 이 상대. 상대의 행위가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걸 받았다. 그럼 이거 교사가 받는 거네. 그지? 그렇잖아. 오시에 때 몰아오는 건 선생님 저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오시에로 하는 상대방의 행위를 내가 받는 건데, 나라 때 몰아오는 거는 거의 별로 없는 일이죠. 내가 진도를 좀 많이 빼가지고 애들한테 한 10페이지를 애들한테 받아냈어. 뭘 받아냈어? 배우는 걸 받아냈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지. 이게 비문이긴 하나. 한번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이게 방향성에서 헷갈리잖아요. 근데 나라 떼 모라와 나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야, 나한테 좀 배워받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합니다. 조금이야지 많이 어색하지. 약간 비문이긴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 선생님이 해설을 해드린 거고요. 여기는 그냥 이게 답이야. 아, 오시에테 끄레르? 오시에테 끄레르? 오시에테 끄레나이? 좀 가르쳐 줄래? 이 얘기지. 야, 또? 이거 생략 가능해. 책에 써 있잖아. 지분 데미나 사이요. 마시형 플러스 나 사이. 명령입니다. 야, 스스로 좀 봐라. 이렇게. 솔직히 네가 좀 봐. 이때 뭐 와까라 나이까라 했습니다. 뭐뭐이니까. 나 봐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지분 데 야라 나이 또네. 네, 스스로 안 하면 어버에라레 나이 다뤄. 했으면 이 다뤄 똑같이 두개 나왔어요. 하나는 생략된 형태, 하나는 생략되지 않은 형태로 나왔죠. 야. 너 네가 스스로 안 하면 전혀 모르잖아. 학습이 안 되잖아.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인데. 야, 이거 좀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읽어라. 책에 있잖아. 어? 그랬더니 야, 봐도 모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네가 스스로 안 하면 계속 몰라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가워요. 네, 좋습니다. 예, 아주 캐는 예, 대단히 예, 심지가 굳은. 답은 4번. 자, 이거 뭐, 왜 이거 가지고 나왔냐면 이렇게 뭐라고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야. 헷갈리니까. 테이든 똑같아요. 뭔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오시에 때. 나 이거 사용법 좀 알려줘. 오시에르는 여기는 오시에가 들어가는 이테 앞에 요거를 빼고 여기 오시에가 다 들어가는 거야. 이 물결은 다 오시에가 되는 거야. 오시에 때? 오시에 때 크레르가 어떻게 돼? 모라 에르가 되는 거야. 모라우가 아니야. 오시에 때 모라에 나이 이렇게 되겠지. 받을 수 없을까? 오시에테 모라에 마스카 이렇게 되겠죠? 다 공통적인 게 뭐야? 가능능능형으로 이가 아니라 에라는 거. 오시에테 모라에 마센카 이렇게 되겠죠? 자, 높여 높여. 여기는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낮아지는 겸양어가 되겠죠? 오시에테. 자, 뭐가 돼? 그렇지. 이따다케 마스카. 이거 어떻게 돼? 이타다케 마센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뭐야? 의례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자진해서 내가 주는 테쿠레로 생각하고 테 모라우는 내가 해 받아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는 상대방의 행위, 이 뒤에 있는 것도 상대방의 행위. 그죠? 가르쳐는 거를 해줄래? 내 가르쳐 받을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결국에 상대방이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거고, 나는 상대방이 가르치는 행위를 받아서 배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루 한번 했고요. 자, 21번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어디냐면,

공항이야, 공항. 공항에서 미카와 지희가 우연히 만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미카가 지희한테, 아, 지희짠잖아, 있잖아, 뭐뭐잖아, 지희짠 다로? 그 얘기야. 지희짠 다로? 이래 되는데, 지희짠잖아, 뭐뭐지죠? 뭐뭐잖아? 라고 이제 확인하는 거야. 아, 곤니치와. 아, 안녕하세요. 이랬습니다. 곤나토코로 데 아우난테 라니다니.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라니.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뭐 이런 거지. 곤나토코로 데 아우난테 군인이 가에르노? 너 고향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응, 야치아시미다 까라. 응, 여름방학이니까. 1까게지 그라이네. 1개월 정도. 여름방학이 이제 뭐, 1개월 정도 있으니까 이제 쉬나 보죠. 미카짱 와. 그랬습니다. 미카는 어디가? 아다시와 오스트라리아니. 오이? 오스트라리아. 도모다치가 이렇게, 아, 친구가 오스트라리아에 있는데, 오스트레리아에 가는 모양, 오스트리아에 가는 모양,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네? 와, 이나, 너무 좋겠다. 오스트라리아 마데, 히코키, 케코 다카이 데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비행기 값 물어보고 있어. 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는, 오스트리아까지 가는 비행기표 되게 비싸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데쇼? 데쇼? 따로? 자나이 다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3세트 보자. 반문하면서 반문이라기보다 확인이라고 하자. 확인 3종 세트. A 나로? A 자나이? A 대쇼?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거 진짜 안 가르쳐 주지 않니? 바로 자나이 대쇼? 아, 저기 누구지? 저 사람, 그 유명한 그 연예인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신세경. 어, 저 신세경 씨 아니야? 신세경 다로? 신세경잖아. 신세경 대쇼?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야. 그지?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아, 맞지 않아? 뭐, 이렇게 묻는 그런 거죠. 다카이 대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확인에, 이 아주 캐주얼한 문장은, 문제를 풀때그 뉘앙스나 상황 설정에 대해서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알아두면 참 편해요. 그때 뭐라 그래? 네, 데모, 도모다치 노 이엔이 도마레르 까라, 도마레르 묵을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나 친구 집에, 자, 니 있었습니다. 니. 니? 왜니 있었어? 아까 했잖아. 이거 존재에 포커스가 있다니까? 티켓도 다케, 티켓만 카에바인다. 티켓만 사면 돼. 아, 자기는 그 호텔 이런 거 필요 없고 항공료만 있으면 이제 가는 거야. 친구가 저 오스트리아에 있으니까. 소리 나라 요깟다. 그거 좀잘 됐다. 되게 가성비 좋네. 기어츠케 데이트 키테네. 조심해서 다녀와. 그 얘기입니다. 미카는 오스트리아에 친구가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답은 1번이네요. 바로 나오는데 2번은 왜 틀렸어? 지희는 티켓만 사서 친 아니 미카가 가잖아. 자, 미카는 여름방학이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지희는 한달 정도 여행을 가려고, 여행 아니고 실가, 직가, 그치? 자기 본가에 가는 겁니다. 예, 이제 가는 거지, 쿠니. 고향으로 가는 거야. 자, 지희는 미카에게 줄 선물을 사올 예정입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 대화의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의 대화. 자, 이것도 되게 이렇게 생각보다 시계 같은 거 나오면 헷갈리려나 했더니 되게 심플한 그런 문제였어요. 자, 볼게요. 건방 이번 밤에 오늘 밤에 미션이 망고항우 다메마생까 함께 저녁밥 안 먹을래? 뭐라고 했어? 이데스네. 좋아요. 자, 시고또가 우와테카라 뭐뭐 하고 나서입니다. 아, 이거 아직도 모르는 친구 없어. 테카라는 뭐뭐 하고 나서, 타카라는 뭐야? 뭐뭐 했기 때문에. 이건 이유. 위에 거는 순차. 뭐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아따까라는 끝났기 때문에고요. 오아떼까라는 끝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이까이 데 아이마쇼. 1층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6시와도 데스까? 6시는 어때요? 스이마셍. 예, 쿄와 스코시 이소가시이 노데 오늘은 조금 바빠서요. 6시와 소또 오늘 좀 6시 좀 빠듯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 소 데스까? 1시간 그라이 아토니 시마쇼까? 뒤로 할까요? 아토니스를. 뒤로 순차를 바꾸는 거고, 아또데스를, 그러면 나중에 한다는 거죠. 뒤로 하는 거, 나중에 하는 거. 같은 뜻이 될수 있어요. 자, 이에, 30분 아또데, 예, 30분 후에, 예, 나이저브 데스. 그랬습니다. 어, 6시부터 30분 후면 몇 시야? 6시 반. 이렇게 그랬다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하이, 와카리마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23번 들어왔습니다. 자, 스즈키와 다나카의 대화 들어갈게요. 자, 다나카상 고려 산주마이 코피 시대. 코피가 뭐야? 복사. 복사에서 가이기시츠. 이 모테키테 그다사이. 회의실에 30장

목소리 쏘세요? 그렇습니다. 다나카, 와카리마시타. 이마 오자노 준비 をしていますから 지금 차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왔다라 すぐします. すぐにします. 니는 지금 생략 가능합니다. すぐします. すぐにします. 제가 끝나면 곧장 하겠습니다. 오자와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봐야지. 그 다음 거 빨간색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사키니 시테 크다사이. 아토니 스르. 사키니 스르. 이런 거좀 그냥 알아도 문제 풀때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나중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다음으로 그 순서를 뒤로 미루는 거고 순서를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자, 거치라고 사키니 시테 크다사이. 이거 먼저 하세요. 뭘 먼저 하래? 복사. 야, 복사 먼저 하고 차 준비해. 음료는 나중에 준비. 하이, 와카리마시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자와 차는 뭐래요? 나중으로 한다는 거. 아또데 이이 데스요. 나중으로 괜찮아. 고에뉴 쿠다사인 삼가라 사양하라는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자, 이마와 나이조부 데스. 지금은 괜찮아. 마다 논데 입맛이 아직 막 마시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그건 뭘까? 어떤 그 조금 자기보다 위 상사가 와가지고 야 이거 30장 복사해서 와. 차는 나중에 하고 이거 먼저 해. 복사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는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 A, C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에 2번. 시간 문제였죠? 자, 볼게요. 여기는 지금 다나카와 야마시다의 대화입니다. 자, 다나카와 야마시다는 이제 둘다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하나 딱 섞이잖아요. 그러면. 아, 뭔가 그 언어와 문화의 차이나 뭐 잘못 쓰인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본인들끼리의 대화니까 뭔가 다른 주제가 있겠지? 야마시타상, 에키마이 인데키다 데파토 뭐 있다? 이랬습니다. 벌써 가봤어? 라고 이제 과거의 경험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 맞아. 이랬습니다. 응, 아직.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오모테 이름 닦게도, 닦게도, 응, 닦게도, 응, 닦게도, 응, 닦게도. 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자, 그건 또 이천이 꺼요. 자, 그럼 다음에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따라시 셔츠 카이다이 또 오모테른다. 새로운 셔츠 좀 살려고 그래. 그랬더니, 응이요. 이랬습니다. 자, 응, 마다. 이랬습니다. 마다. 아직 안 갔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자, 가려고. 이꺼 또 오모테르. 이꺼가 없는데 지금? 이케나이. 갈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키타쿠나이.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같이 가자고 했는데 좋다고 했잖아. 그럼 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 자, 이때미타이 또 오모테이루. 아, 나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것도 좋다. 아니면 이코우토 오모테이루. 이거. 콘도 이코우토 오모테이루. 이렇게 더지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희망을 나타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이키타카타카라. 이키 뭐라고? 이키타카타. 아, 이키타카타라. 이키타이. 아, 선생님이 이키타이라고 하는 거는 가고 싶다지. 이키타 까따라. 까따라 할 쓰면 뭐가 돼? 이형사에 까따라 할 쓰면 뭐가 돼? 과거 아니야. 이거 뭐죠? 가정이잖아. 가고 싶다면이야, 그냥. 가고 싶다면. 여기 가고 싶다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죠. 자, 이까나이가 호. 이까나이 호가 이. 가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어드바이스 하는 것도 아니고 답은 이때미다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이거 보고서 이거 잘못 들어간 건가 했어. 네, 봤더니 아니더라고. 보자. 유미하고 아야가 대화해. 아야짱 미테 기레이나 사쿠라 이랬습니다. 야 봐봐. 아우 너무 예쁘다 사쿠라 그랬습니다. 유미짱 미테 이러면서 얘는 또뭘 보는 거야? 소코니 타코야키 노 미세가 데테루 이랬습니다. 자 미세가 데루가 뭐죠? 가게가 나와서 나와 있는 거예요. 미세가 데테이루. 가게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포장마차 같은 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야. 나니까 뭔가 오이시소나 니오이 머스를 오이시시. 자, 이거 좋다. 우리 맛있는 냄새 이러면 니오이라고 이렇게 쓰고 맛있는 어떻게 줄 거야? 오이시 니오이 이럴 거야? 틀린다고 그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오이시소나 니오이야. 그러니까 오이시 니오이. 니오이는 우리가 이 향을 맡고 맛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이시가 추측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맛있을 것 같은 추측으로 넣어줘야 돼. 그래서 오이시 소우나 니오 이거 조금 다시 볼게요. 선생님 이거 준비해온 게 이런 거거든. 한국어 해석으로는 괜찮은 일본어. 그럼 먼저 볼게요. 자, 오이시 니오이 안 된다고. 오이시 소우나 니오 이를 써야 돼요. 니오이는 먹을 수가 없어. 자, 아츠이 텐키 날씨 더운 날씨예요. 우리나라 되잖아. 근데 텐키가 아츠이 이런 말은 일본에서는 쓸수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아츠이 데스네 오늘 덥네요 이렇게는 되지만
아지 땡기는 수.

피에 아찌 사무이 못 붙어요? 사무이 땡큐도 당연히 안 돼요? 자, 스즈시코라도 안 되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말해서 시원한 콜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스즈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선생님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스즈시, 스즈시, 이런 스즈시야. 그러니까 뭔가 이 촉각적으로 다가오는, 아니면 마시면서 이 미각으로 느끼는 차가운 맛이 아니라 바람이나 어떤 환기 뭐 이런 느낌의 스즈시가 되는 거지. 쓸 수가 없어요, 콜라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틀려요. 갈아다가 후벤다. 그죠? 갈아다가 후벤다는 몸이 불편하다인데, 이 불편이라고 하는, 맨니 후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기계나 어떤 뭘 조작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의성이 있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쓸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분이 앉는 좌석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불편은 되게 뭐 어떤 기계가 불편하거나 사용감이 좋지 않은 거를 불편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라다노 구아이가 와루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아니면 부자유라는 말을 써요. 쓰는 단어는 아니죠. 후지유나 부자유한 사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몸이 불편하다 쓸수 없다라는 거. 약간 우리나라 말로 될것 같지만 일본 말에 쓰면 되게 어색한 그런 표현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야? 오이시니오이라고 하지 않고 오이시소나니오이라고 했습니다. 오이시소나니오이. 나니까 오이시소나니오이모스를, 니오이가 스르라고 하는 것도 맛이 나단데, 맛이 하다라는 이렇게 동사 스르를 쓰죠. 아야짱, 사쿠라니와 젠젠 쿄미가 나이네, 이랬습니다. 야, 너 전혀 흥미가 없구나. 너뭐왜왜 무슨 말이야? 유빈, 야, 사쿠라 너무 예쁘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야는 야야 저 타코야끼 나왔어, 너무 맛있어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먹을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자, 어떤 거야? 그렇지, 금관상도 식후경. 답은 3번입니다. 이거 한장더 있었네. 한국어 해석으로는 괜찮은 일본도 있다. 이거 선생님도 좀 사실 많이 틀려요. 니간 다시 때 그다사이, 그럼 시간 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깡 오다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그럼 지깡 오 토르를 씁니다. 시간을 테이크, 토르를 씁니다. 스코시 지깡 오 토떼, 시간 내서 얘기합시다. 지깡 오 다시 때 아니고 지깡 오 토떼 씁니다. 아니면 지깡 오 츠크르 이런 거 씁니다. 지깡 오 츠크떼,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만들어 봐봐. 우리는 만들다 써, 그지? 근데 일본에서는 지강오다스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 토르나 뭘 써? 스크류를 쓴다. 이런 것도 이거 선생님 그냥 갑자기 이런 거좀 그럴 것 같아라고 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무조건 다 기출에 있거나 수능 특강이 있거나 수능 완성이 있었거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볼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번, 빈칸에 들어갈 말또 찾아볼게요. 약간 이 되게 굉장히 길어요. 원래 의사소통 기능에서는 이렇게 길게는 잘안 나오는데 꽤긴 문장이 나왔습니다. 볼게요. 이마와 마이니치 노 세이카츠가 메니나 때. 자, 편리하게 됐다. 생활이 편리하게 된다라는 말을 쓸수 있어. 그치? 기능적인. 뭐 되게 인프라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카라다오 우고카스. 움직이다. 움직이는 것이 즈이븐 스쿠나쿠 났다. 꽤, 어떻게 됐대? 적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꽤 적어졌다. 이 즈이븐 조금 꽂히는데, 즈이븐. 이게 뭘까? 즈이븐. 선생님, 이제 즈이븐이 뭐지? 꽤. 약간 놀라움이 들어가 있어요. 오크에다가 명사 붙는 거. 명사에다 오이 명사 안 쓰고 오크노 명사를 쓴다라는 거. 호도대와 나이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 대단한 정도는 아니다. 키가스르는 느낌이 들다. 키니나루는 걱정되다. 비호키니나루는 병이 나다. 오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무 표현이죠. 해부투.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여기서 앞에서 보게 될 거야. 자, 보자. 뭐가 나왔어? 즈이븐. 꽤좀 놀라워. 놀라운 느낌. 화자가 스크나크 났다. 좀꽤 적어졌다. 얘기입니다. 뭐가? 생활이 편리해져가지고 자동차 타고 다녀, 뭐 이렇게 다 인터넷으로 다돼 이러니까 움직임이 좀 적어졌다는 거죠. 비만이 막 환자가 늘어나고 막 이러잖아. 노코에 이끄니, 뭐 어디에 가더라도, 그죠? 가는데도 구루마야 덴샤니 노리, 차나 전철을 타고, 아르쿠고 또 스크나쿠 났다. 걷는 것도 이제 적어졌다. 그래서 걷는 게 적으면 이제 왼쪽 오른쪽 밸런스를 잘못 맞춰가지고 뭐 장기

남기면 몸이 되게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좋아졌대요? 히토가 후에테키다 늘어났대요. 어떤 사람이 늘어났을까요? 안 좋은 사람, 뭔가 되게 부정적인 게 늘어났겠지. 자, 오오쿠노 히토가 묘잉에 있고 호도데와 나이가 뭐뭐 그렇게 대단한 정도는 아니야.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는 정도는 아닌데 카라다가 요와쿠나테 이루 키가스르.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은. 그치, 안 움직이면 뭐가, 그치, 근손실. 그치, 근육이 빠지잖아. 오기 묘기니나 히토가 후에 나케레바 이나 아나 늘지 않으면 좋겠다. 나케레바 뭐뭐 하지 않으면 좋겠다. 선생님 지금 뒤에 뭐 가지고 왔지? 나케레바 나라나이 가져왔지? 그게 아니라 나케레바 이 하는 거는 뭐뭐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뭐뭐 하지 않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거죠. 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 좋은 거 찾아보자. 차나 전철을 타지 않는다. 묘기대와 나이도 뭐 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르쿠 토끼니 주의시데이르. 걸을 때 주의하고 있다. 토나리니 메이와고 가게르. 이웃에게 폐를 끼친다. 카라다 누구아이가 아마리 유쿠나이. 그치, 이게 들어가야지 문맥상 맞겠죠? 그래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늘었어.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몸이 많이 약해졌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 되겠죠? 자, 이제 27번부터는 문법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어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네츠가 아르노데. 뭐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 스키나 다케는 뭐뭐 만도 되지만 뭐뭐만큼도 돼요. 그러니까 수량이 그만큼, 이만큼. 이거는, 이거 온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만큼. 스키나다케.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는 만큼, 요리어 토떼 이데스. 요리를 가져가도 됩니다. 사토우산 시카. 다음에 부정의 날짜, 원마지 않았다. 원마 빠께. 사토우상만, 무가이니 키테 그레 나갔다. 데리러 나오지 않았다.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고노 지쇼와 아시타 마데니 나왔습니다. 자, 마감 기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늦어도 그때까지는 뭐 해달래요? 내주세요. 제출해주세요. 돌려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카에스. 반환하다, 돌려주다. 자, 이 사전은 내일까지 돌려주세요. 회의입니다. 5번입니다. 호도는 여러분 뭐냐면은 대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최고의 정도. 최고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소의 정도죠? 최소한의 정도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호도에서. 그럼 최소한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 뭐야? 그라이입니다. 지분노 쇼크지와 지분 대 츠쿠타 호가이. 그러니까 아휴 야 적어도 어? 최소한 네 식사 정도는 네가 해야지. 그럼 뭐 써야 돼? 그라이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호도와 그라이에서 어디 나와? 14강에 나와. 그래서 호도는 최고의 정도, 그라이도 최고의 정도를 쓸수 있지만 최소한의 정도는 구라에만 쓸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한번 볼게요. 보통은 일을 1시간 정도라는 대략의 정도, 너무 최고의 정도, 울 정도, 너무 많아서 울 정도래.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이거 최고의 정도죠. 그 다음에 이 호도는 뭘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비례는 여기는 구라에 쓸 수가 없어요. 뭐뭐 하면 뭐뭐의 수록은 호도만 된다. 여기도. 네, 카르케라바 카루이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비교. 오늘과 어제를 비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정도는 아니다. 자, 마지막 이게 최소한의 정도죠. 이소가시이노와 바쁜 거는 와루이케도 나쁘지만 메이루크라이 시테크다사이 와가루케도 나쁘지만 아니네. 알겠지만 야너 바쁜 건 알겠는데 메이루 매일 정도는 해. 문자 정도는 해. 최소한의 정도. 답은 아까 쿠라이였죠. 최소한을 나타냅니다. 자, 이건 되게 쉬웠었어요. 켄상 아노네 했습니다. 아, 고나이네. 고나카타네. 뭐 20분 뭐 쓰겠대로 2시간이 20분이나 지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연락도 안 오고 말이요. 키테나이시. 키타데쇼. 이는 아니겠죠? 키테나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 마다 키테나이. 마다 테나이라고 하는 미완의 상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동사의 활용 부정형 살펴봤죠? 자, 29번 들어왔습니다. 포스터에 네모에 들어갈 글자 조회해 볼게요. 누워와 시즈카니 시메데 크다사이. 뭐뭐하게라고 하는 나형 용사의 동사 수식형. 뭐뭐하게.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나, 겐키나 이치니치와 건강한 하루는 유뉴가라, 우유부터 마시다. 그입니다. 우주 마시는 캠페인이네요. 나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어요. 나까, 안, 나츠, 여름, 아니, 형. 쿠니 나라예요. 답은 3번. 자, 30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읽는 방법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선생님 읽는 방법 조금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先週, 지난주에 야스쿠테 오이시코토데 싸고 맛있는 걸로 유명해. 뭐뭐로 유명한 가게에 돈마다치도 있다. 친구랑 갔대요. 자, 친구가 아쿠 마에 나노니 미세가 아쿠 마에 나노니 그 가게가 열리기 전이었는데 뭐 닥산의 히토가 나란 데 있다. 줄 서고 있었대요. 호카니모 그 밖에도 산주니 호도 있다가 30명 정도 있었는데요. 민나 나레테이르 라시쿠 모두 멈한 듯이 익숙한 듯이 하나시나가라 맛대 있다.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 맛집인가 보네. 시바라쿠 시테 좀 지나니까 대인가 데테키테 점원이 나와가지고 쿄와 고코마데 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쿄와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쓰여 있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로 마감하겠습니다 이거야 이걸로 쓰여 있는 종이를 와타시타치 노 주닌 호도 우시로 아 다행이다 마에가 아니라 우시로니 오 있다 그러니까 줄을 막 쓰고 있는데 우리 그막 쓰고 있는데 여기 딱 여기 10명 정도 뒤에 어그 남기 아 여기 10명 정도 뒤에 여기 남기고 여기다 마감을 딱 쿄와 고코마데를 쓴 거야 여기까지 끝낸다는 거야 어 그랬더니 소노토케 요카타 타베나이 토코로 닷다 먹지 않을 뻔했다가 아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먹을 수 없을 뻔했다 먹지 못할 뻔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안 먹을 뻔했다가 아니잖아 그지? 타베나이 토코로 닷다 그럼 어떻게 돼? 가능형으로 바꿔야지 타베루의 가능형 타베 라레루 타베 라레 나이 먹을 수 없을 뻔했다 이 토코로는 뭐뭐 할 뻔하다의 뻔이야 뻔 뭐뭐 할 뻔했다라고 친구가 말했다 예, 가게에는 나카나카 예, 들어가다가 하이루잖아. 그래서 여기 이레나이로 아는 거 하이렌을 써야 돼요. 하이레나이다로 들어갈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30분 정도로 시간이 경과했더니 나카니 하이랬다. 이랬다가 아니라 하이랬다. 들어갈 수 있었다. 자, 다 가능 동사가 와야지 맞는 거지. 요리는 쓰그 데테키다가 곧장 나왔는데요. 유끄리 쇼크지요. 타노시무 코토와 데키나카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리는 금방 나오는데 약간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는 하기 어려웠다 그런 얘기죠. 타베나이가 아니라 타베라레나이 도꼬로 뭐할 뻔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음은 C가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에 실전 모의고 3회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코로사마 데시타. 자 맞다.

슬픔 더할 슈마이스터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실은 3회 실전 모의고사 뒤쪽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문법 요소에서 조금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문항이 오늘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문항 꼼꼼하게 정리할 거니까 앞에 의사소통 기능 영역부터 정리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뒷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문제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은 뭔가 둘이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이건 알 수 있네요. Guten Tag, ich habe mein Gepäck verloren. 뭐라고 물어봤더니 Es ist ein schwarzer Koffer. Leider haben wir noch keinen schwarzen Koffer gefunden. 이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Gepäck, 짐이에요. 저의 짐을 verlieren 이라고 하는 동사의 PP형을 썼어요. 분실하다, 잃어버리다 이거든요.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뭐뭐라고 물어보니까 검은색 가방이에요 라고 있어요. 검은색 여행용 가방입니다.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예요? noch keinen 아직 없다 라고 있어요. 뭐가?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네요. 아직 습득된 검은색 여행용 가방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분실물 보관소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아래쪽에 아가 검은색이다 라고 하는 특성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모양인가요? 라고 하는 외향적 특징을 묘사해달라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질문을 찾아야 되는

그거 어디에서 분실하셨나요라고 해서 사실은 분실물 보관소에 가면 충분히 나올 법한 대화 상황들이 쭉 나열되어 있긴 한데 정확하게 보면 특징을 얘기한 것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5번 상황에서 어디에서 분실하셨어요라고 하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제가 놓고 내린 것 같아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어디에서 그것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장소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2번이 정답입니다. verlieren이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이 자주 헷갈려 하더라고요. 시제 변환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PP형이에요. 그래서 완료 시제로 활용된 걸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요. 원형은 이에라고 하는 복모음을 씁니다. verlieren. 그다음에 이 동사가 과거형 시제로 가면 어간 모음이 오로 바뀌어요. verloren로 가고요. fair라고 하는 비불리의 전철이 붙은 동사이기 때문에 ge라고 하는 과거 분사형의 접두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verloren이라고 하는 PP형의 형태를 만들게 돼요. 여기 왜 ke가 없는데 계속 과거 분사형이라고 하시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 여러분 일단은 수능 문법편에서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점 문항이니까 한국어 선지로 나왔네요. Suchst du eine Arbeit für die Sommerferien? Wir finden etwas für dich. Von Putzarbeit bis Küchenhilfe. Nur für Jugendliche ab 16 Jahren. 하고 전화번호 나와 있고 이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Suchst du eine Arbeit? 일을 찾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sie로 안 쓰고 du를 썼거든요. 너라고 하는 저 인칭 대명사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 광고였냐면 청소년들을 위한 광고였거든요. 일자리를 찾고 있니? 라고 하고서 언제? Für die Sommerferien. 여름방학을 위한이에요. 즉 여름방학에 할 단기 일자리 찾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선 우리가 찾아줄게 라고 한 거예요. 너를 위해 우리가 etwas, 무엇인가를 찾아줄 수 있어 라고 하고선 von bis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von bis는 뭐뭐부터 시작해서 뭐뭐뭐뭐까지라고 해서 시작, 종결 지점을 나타내는 전치사였는데 어떤 어떠한 종류부터 이러이러한 종류까지라고 해서 다양한 종류를 나열할 때도 쓸수 있어요. 봤더니 von Putzarbeit 청소일부터 그다음에 Küchenhilfe 합성어로 쓰였어요. 주방 보조까지라고 했어요. 다양한 직종에 대한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어라고 한 거죠. Nur는 단지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만 가능해요? Für Jugendliche 청소년만을 위한이라고 했어요. 앞전치사 뭐뭐부터이죠.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만을 위한 일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광고 문구였네요. 임금이면 사실은 얼마만큼 돈을 준다이잖아요. 뭐뭐뭐뭐 bezahlen이라는 동사를 써서 얼마만큼을 업체에서 지불해주다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뭐 die Stunde 이런 표현. 하지만 그 동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언급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연락처 아래쪽에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한 나이는 16세 넘어야 돼요. 그렇죠?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방학 단기 일자리라고는 걸 했거든요. 일의 종류는 fun bis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시기는 여름방학이다. 라고 있습니다. 16세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15세까지는 10시 이전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이런 근무 시간에 제약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가능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도 좀 늘어나거든요. 독일이 사실은 그 나이 기준대에 따라서 하루에 몇 시간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16세 이상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들어간 것도 사실은 문화적인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1번이었던 정답 확인하면서 네, 2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대화 먼저 한번 볼게요. The next bus comes um 5 Uhr. Wie spät ist es? Viertel vor 5. Dann müssen wir noch 뭐뭐뭐 warten 이라고 했더니 So ist es 라고 해서 사실은 시간 표현과 관련된 문항이거든요. 다음 버스가 5시에 도착해 라고 있어요. Wie spät ist es jetzt? 지금 몇 시인데? 라고 해서 시각을 물어봤더니 Viertel vor 5 라고 했네요. 5시가 되기 15분 전이라고 했으니까 4시 45분이에요. 현재 시각은. 자, 그랬더니 B가 다음 뭐라고 했냐면 Dann müssen wir. 그럼 우리 뭐뭐뭐 해야만 해. 라고 하고선 아직 뭐뭐뭐 해야 한다라고 했네요. 15분을 더 기다려야 해. 라고 하는 표현을 쓴것 같아요. 맞아. 라고 했거든요. So ist es가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맞다. 라고 할 때도 쓰는 응답 표현이에요.

처음 보시는 표현이죠. 어떤 의미인지 기억해 주시고요. 15라고 하는 숫자를 Viertel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거 독일어식 숫자라는 표현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를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10 Minuten, 10분간 이런 표현이고요. 20 Minuten, 20분간. 그 다음 우리가 찾는 15분이 어디에 있나요? 3번에 있네요. 15 Minuten, 그럼 우리 15분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네. 맞아 라는 표현이에요. Halb라고 하는 저 표현은 반절이죠. 그래서 30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eine halbe Stunde 라고 했습니다. 30분부터는 미니트를 안 쓰고 뭐를 써요? 슈톤데를 써서 1시간의 반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45 Minuten 요거는 뭘까요? 45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네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Viertel의 의미가 무엇인가요?를 묻는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2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항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Herzlich willkommen bei mir zu Hause. Komm doch herein. Das ist mein Hund Matrix. Oh nein, ich habe doch Angst vor Hunden.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서 Ich halte in zurück. 이라고 했어요. Dankeschön. 뭔가 고마워라는 인사로 끝났거든요. 자, 환영합니다. 라고 했고요. Bei mir 하면 누구누구네 집이죠. 근데 누구누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장소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집일 때는 집이라고 하는 전치사 구를 넣는다라고 했어요. By me to house라고 해서 내가 사는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herein이라고 하는 전치어를 썼습니다. here라고 하는 건 어디 어디를 향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향하여 오다 이때 쓰고요. e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으로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딜 향해? 들어오다라고 해서 뒤에 이동 의미를 지닌 동사를 같이 쓴 거죠. Come herein 안으로 들어오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너를 써서 안으로 들어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자, 이것은 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지금 가리키며 소개했어요. 나의 반려견인 매트릭스야라고 했더니 오 나인 오안 돼라고 했어요. 오왜 그런가 봤더니 Angst vor etwas haben이라고 하는 표현이 썼네요. 무엇을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는 강아지를 무서워하잖아. 너를 씀으로써 알고 있지 않았어라고 하는 맥락이 이 문장 안에 숨어 있어요. 나 강아지 무서워하잖아라고 했더니 뭐뭐뭐 하면서 zurückhalten이라고 하는 분리 동사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자, halten 동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정리했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멈추다의 뜻도 있지만, 맞아요. 무엇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다고 했거든요. 추극은 되돌려 반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추극할텐이라고 하면 반려견이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겨서 잡고 있을게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추극할텐. 자, 그랬더니 고마워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잡고 있을게. 이 샬트인이라고 하면 그냥 잡고 있는 건데 추극할텐이라고 했으니까 목줄을 내가 당겨서 잡고 있을게. 같이 다가가지 못하게라고 한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볼게요. Alles gut. Alles gut은 이거 축하 인사나 감사 인사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 맥락에서 어떤 의미였으면 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어라고 하는 표현 Alles gut이라고 합니다. 좋아, 오케이.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내가 목줄 잘 잡고 있을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Ich bin froh. froh는 감정 표현하는 형용사예요. 기쁜이거든요. 나 기뻐. 네가 반려견을 무서워한다고? 이런 맥락으로 쓰진 않겠죠. 알맞지 않은 건 2번이고요. 3번, keine Sorge.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잡고 있을게. 가능하죠. Kein Problem. 문제될 거 없어. 내가 잘 잡고 있을게. 이것도 가능합니다. Hab keine Angst. 앞에 나왔던 표현인데 부정어 써서 뭐뭐 하지 마인 거죠. 무서워하지 마라고 하는 Haben 동사의 2인칭 do에 대한 명령문이 쓰였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 내가 강아지 잘 잡고 있을게. 가능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Zurück이라고 하는 전철이 활용된 분리 동사를 우리 사실은 자주 볼 일이 없거든요. Zurückkommen, zurückgehen.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Zurückhalten이라고 하는 동사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출입이라고 하는 전철 자체가 어떤 의미였지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혹시라도 우리가 미처 잘 적응하지 못했던 분리동사가 나와도 의미 유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의 문화 영역의 지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Kannst du mir mal schnell 10 Euro leihen? Tut mir leid, dass ich gleich
mit der Tür ins Haus falle. Mit der Tür ins Haus fallen? Was meinst du damit? Ist die Tür bei dir kaputt gegangen? Nein, das sagt man, wenn jemand ohne Einleitung sofort zur Sache kommt. Ach so, klar doch, hier hast du 10 Euro, 라고 했습니다. Kannst du mir mal schnell, 너 나에게 빨리 뭐뭐뭐 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은 뭐를 하는 건가 일단 부탁하는 상황이고요. Lion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빌리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나에게 10유로만 빨리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 라고 바로 사과를 합니다. 그래 놓고선 뭘 했냐면 Das ist gleich mit der Tür ins Haus fallen. 일단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Fallen이라고 하는 동사는 떨어지다 또는 넘어지다의 뜻이 있어요. 자, 봤더니 밑전체가 썼거든요. 그러면 문과 함께 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어딘가로 문과 함께 넘어져서 들이닥친 거예요. Gleich라고 했으니까 내가 곧장, 바로, 시간차도 두지 않고 뭐였냐면 문과 함께 넘어져 들어와서 떨어져서 미안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활용되는 관용구는 아닙니다. 자, 내가 집 안으로 문과 함께 떨어져 들어와 미안해 라고 했더니 문을 가지고 집으로 떨어졌다고? 넘어졌다고?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문을 가지고 집으로 넘어지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놓고선 니네 집에 my dear 라고 했어요. 너희 집 문이 혹시 kaputt gegangen 이라고 해서 고장 난 거야? 라고 해서 그냥 kaputt 아니면 고장 난 상태니? 라고 묻는데 고장이 난 거니? 를 묻고 있어요. 즉, 무엇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장이 난 상황이 생긴 거야? 를 묻고 싶어서 gehen 동사를 같이 쓴 거예요. 그랬더니 nein, 아니, 이 말은 언제 하냐 하면 누군가가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명사가 나왔습니다. Einleitung은 서론 도입부예요. 어떤 글을 쭉 쓰고 나면 서두를 말하는 거예요. ohne Einleitung이니까 서론 없이, 즉 도입부 없이 뭘 하는 거예요? sofort, 즉시, 그 다음에 zur Sache kommen 관용구인데 이거 관용구라고 한번 강조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다라는 표현이에요. zur Sache kommen, 원래 Sache가 여러분이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 거는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물건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zur Sache kommen은 본론으로, 핵심으로 가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없이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안해. 아 알겠어 라고 하고서 klar doch 해서 klar는 여러분 선명한 맑은 또는 명확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doch가 없는 표현으로 klar라고 하는 응답 표현을 보셨어요. 언제? 동의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다음 주에 우리 수영하러 갈까? 아, 클라! 좋아! 라고 하는 표현인데 강조어인 더크를 같이 써서 물론이지, 당연하지, 안 될 거 뭐 있어? 훨씬 더 적극적인 동의의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하고선 here has to 10 euro, 여기 10유로가 있다인 거죠. 뭐가 당연한 거예요? 아, 10유로 당연히 빌려줄 수 있지! 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은 밑줄 치는 표현의 의미는 봤더니 뭐냐 하면 느닷없이 용건을 꺼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통은 야, 내가 지금 급 내가 뭐를 살려고 하는데 10유로가 모자라거든? 그래서 너한테 혹시 10유로가 있을까? 내가 빌려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서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왜 필요한지 그거 없이 야, 10유로만 빌려줘 바로 본론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Mit der Tür ins Haus fallen. 즉, 문을 채 열지도 않고 뭐 한 거예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다 이런 표현의 의미이긴 한데 문을 들고 들어와 버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느닷없이 용건을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었고요. 여기 대화문 안에서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동사들이 조금 있었으니까 그 동사들의 의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옆에 나와 있는 표현 보면 주어자의 커맨이 아까 뭐라고요? 용건을 말하다, 본론을 말하다라고 하는 거 전에 한 적 있어요. 커맨 동사 우리 하면서 정리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셨다면 오, 이거 이렇게도 활용되네? 라고 하는 거 조금 기쁜 마음으로 이 텍스트를 접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매달려 달리는 열차입니다. Schwebebahn 이라고 하고요. 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했어요. 이 매달려 다니다는 뜻이 뭐냐면 아래쪽에 선로가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사실은 전기 선로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로 다니다 보면 Schweben이

즉 부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중 부양을 하다. 이걸 schweb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schwebebahn이니까 공중에 떠 있는 열차. 직역하면 그렇지만 위에 뭐에? 레일에 달려 있습니다. Die Schwebebahn ist das Wahrzeichen der Stadt Wuppertal. Sie begann 1901 zu fahren und fährt heute 13 Kilometer durch die Stadt. Meistens fährt sie über den Fluss Wupper. Nur vier von den 20 Haltestellen sind auf der Straße. Jeden Tag benutzen mehr als 80.000 Menschen die Schwebebahn. Sie ist damit ein wichtiges Verkehrsmittel für die Menschen in Wuppertal. Auch viele Touristen finden die Schwebebahn interessant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이 매달려 달리는 열차, 일단은 발문에 있는 걸로 읽을게요. 이것은 와차이션이라고 했고요. 와차이션은 상징물이에요. 네, 어디에? 우퍼탈 시의 상징입니다라고 했고요. begin 동사의 과거형 있었습니다. 시작했어요. 뭐를 시작했나? 라고 했더니 운행하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수학은 1901년에 운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날 운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현재 시제 동사로 와서 13km를 운행을 하는데 어느 구간을 운행하나? 라고 했더니 Duaisti-Stadt이라고 했습니다. Duaisti는 가로질러 관통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Stadt라고 하는 명사를 썼으면 시내를 관통하여 가로질러 즉 시내 곳곳을 13km 구간 동안 운행하는 거예요. Meistens 대부분의 경우 fährt sie는 Schwebebahn을 받은 거고요. 자 봤더니 뒤에 über den Fluss Wupper라고 했어요. Wupper가 우파탈이라는 지명이 어디에서 만나라고 했더니 그 도시에 있는 강 이름에서 온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퍼강 위를 운행합니다. 즉, 아, 이렇게 철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열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강이 있고 그 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퍼방 강 위를 주로 운행하게 되죠. 라고 했어요. Nur vier von den 20 Haltestellen sind auf der Straße. 자, 일단은 이 우퍼탈에 있는 매달려 달리는 열차는 총 20개의 정류장을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0 Haltestellen, 이거 von이라고 했어요. 그것들 중 몇 개만, 4개만 어디에 있냐면 auf der Straße라고 했습니다. auf der Straße는 길 위, 도로 위죠. 즉, 도로 위에 있는 정류장은 20개 중 4개밖에 되지 않아요. 16개가 어디? 강 위에 있어요. 매일 이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몇만 명 이상의, 8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 매달려 달리는 열차를 이용해요. 그리고 damit, 이로써 이것은, 즉 매달려 달리는 열차는 부파탈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라고 했어요. 많은 관광객들도 이 매달려 다니는 열차를 흥미롭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통 이 놀이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강 위를 계속해서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했는데 흥미롭네? 라고 관광객들이 본다라는 뜻이죠.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Wo ist sie? 우퍼탈에 있어요. 대답 찾을 수 있고요. Wie alt ist sie? 1901년부터 운행했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연도에서 1901년을 빼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어요. Wie schnell ist sie? 얼마나 빨리 운행해요? 그러면 Sie fährt 30km die Stunde 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당 몇 킬로 운행하다 근데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13km는 운행 구간이에요. 시내 곳곳을 속속들이 관통해서 운행하는데 그 구간의 총 길이가 13km다 라고 한 거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답은 3번이고요. Über welchen Fluss fährt sie? 이것은 어떤 강 위를 지나다니나요? 부퍼강 위를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열차를 이용하나요? 라고 했더니 8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대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네요. 찾을 수 없는 건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도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Diese Stadt liegt im Westen der Schweiz. 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독일어권 국가의 도시는 자주 보는데 일단 국가가 Schweiz가 나왔습니다. Es gibt viele wichtige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in der Stadt. Sie ist besonders berühmt für die Uhren, für ihre Uhren. Die Menschen sprechen dort Französisch. Auch Henri Dunant, einer der Begründer des Roten Kreuzes, kam dort zur Welt. Jedes Jahr kommen viele Besucher dorthin.
자, 일단은 이 도시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스위스. 이 도시는 스위스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곳엔 있어요. 뭐가 있냐면, Viele wichtige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기구 또는 조직이고요. Internationalen 국제적인입니다. 즉, 많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이 이곳에 위치합니다. 라고 했어요. 국제기구가 위치한 도시 스위스에 어딘지 여러분 대충 감은 오시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사실 선지에. 왜냐면 그 도시를 독일어로 부르는 명칭 표현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도시가 혹시 알파벳 뭐로 시작하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게이로 시작하는 어떤 도시를 아마 찾고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특히나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 이어레 우어렌이라고 했어요. 이 도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상징이 시계래요. 원체 시계 관련되어 있는 공업이 유명한 도시다라고 했거든요. 아, 어딜까? 볼게요. Die Menschen sprechen dort Französisch.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 나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스위스의 프랑스어권 지역과 독일어권 지역이 좀 나뉘어진다라고 했는데 스위스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이래요. 헨리 듀낭이고요. 헨리 듀낭이 누굴까라고 했더니 begründer, 설립자입니다. 적십자사를 설립한 사람 중에 한 명, 설립자 중한 명인 헨리 듀낭도 이곳에서 zur Welt kommen, 태어났습니다. 매년 많은 방문객이 dorthin, 그곳을 찾습니다. 갑니다라고 했고요. 국제기구가 있는 스위스에 있고 그다음에 시계 관련되어 있는 공업으로 유명한 이 도시 여러분 제네바예요. 맞아요? 제네바가 그런데 없죠. 제니브라고 하는 이 명칭이 프랑스어식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일식으로 바꿔서 읽어요. 뭐라고 읽냐면 독일식으로는 겐프라고 읽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1번이에요. 1번. 네, 제네바라고 하지 않고 독일어권 국가들에서는 해당하는 도시를 겐프라고 읽어요. 옛날부터 불렀던 그냥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위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도시이고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죠. 여기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유명하고 뭐 쉔부른 궁이 있다, 뭐 무슨 무슨 궁이 있어요라고 하면 요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죠. 그래서 뭐 박물관 섬이 있어요, 베를린 장벽이 있어요, 뭐 역사 분단을 상징해요 이런 거 나오면 베를린이구나 찾으시면 되고요. 츄리시가 스위스에는 또 다른 도시 중에 하나이죠. 네, 츄리시는 사실은 호수에서 하는 분수놀이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츄리시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사실은 많은 성당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면 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시계탑이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명소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드레스덴은 독일에 있는 도시이고요. 아마 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이미 만났던 도시이거든요. 네, 제후의 행렬이라고 하는 모자이크 벽화가 있는 그 도시가 드레스덴입니다. 독일의 백색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샘퍼 오페라 등의 유명한 그쵸, 명소들이 있다라고 했던 곳이에요. 스위스의 제네바는 겐프라고 부르고요. 저런 식으로 조금 다른 명칭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좀 다른 명칭으로 불려진 도시가 있다라고 하면 피렌체를 독일에서는 플로렌스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5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크프리드 렌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시크프리드 렌츠 인물 문화 관련된 내용이고요. War einer der wichtigsten deutschen Schriftsteller. Er kam 1996 in Ostpreußen zur Welt. Nach dem Zweiten Weltkrieg studierte er in Hamburg und arbeitete bei einer Zeitung. Danach fing er richtig mit dem Schreiben an. Er interessierte sich vor allem für den Nationalismus und die Frage der Verantwortung für den Krieg. Sein bekanntestes Buch heißt Deutschstunde. Er schrieb es im Jahr 1968. Lenz bekam viele wichtige Preise für seine Bücher. Er starb 2014 in Hamburg. 네, 시크릿 렌츠는 이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 부정대명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I know라고 하고 받은 건 남성인 세상의 단수형을 쓴 거거든요. Schriftsteller 작가라고 하는 남성 직업명사인데 지금 뒤는 이격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중요한

작가들 중 하나이다라고 했고요. 이런 부정대명사 I는 앞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정관사 어미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남성 일격 어미를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는 1926년 Ostpreußen이라고 해서 동프로이센에서 zur Welt kommen 아까 나왔던 문장 구조죠?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Zweiten Weltkrieg이라고 해서 Weltkrieg은 세계대전이고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 표현을 서수식으로 읽습니다. 그걸 대문자로 그리고 써요. Zweite가 두 번째라는 의미인 서수이잖아요. 지금 삼격 변화한 거예요. 남성, 역변화 남성 삼격 어미를 붙여서 2차 세계대전 후라고 했으며, 뭐뭐 지난 다음에 그는 함부르크에서 studieren 했다라고 했으니까 대학을 다닌 거죠. 그쵸? 그리고 arbeiten, by, 조금 전에 우리 정리했었던 표현이죠. 지난 시간에.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라고 한 거예요. 어디에서 일했나 봤더니 by einer Zeitung이라고 해서 신문에서 일했다가 아니라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라고 했네요. 자, 전쟁, 그는 함부르크에서 뭐 하고, 대학을 다니고, 그런 다음에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을 한 거죠. Danach. 그런 이후에, 즉, 신문사에서 재직을 하게 된그 이후에, 그는 뭘 했냐면, fing er richtig mit dem Schreiben an. 안방에 시작하다이고요. 그 다음에 Schreiben이면 집필을 시작했어요. 근데 richtig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서, 제대로 집필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로서. 제대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Er interessierte sich vor allem, 특히나 무엇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관용구라고 했었죠. Sich interessieren für라고 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 나온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수거 구문이었죠. 뒤에 섞였습니다. 그는 특히나 무엇에 관심을 두었나라고 했더니 나치즘과 그 다음에 책임이에요. 뭐에 대한 책임? 전쟁과 관련된 책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나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과 관련된 글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의 유명한 책은 가장 유명한 책이네요. 최상급이어서 이름이 뭐냐면 독일어 수업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Deutschstunde. 그는 이 책을 언제 썼냐면 1968년에 썼고요. 렌츠는 Für seine Bücher, 그럼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죠. 그의 책들과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4년 함부르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968년에 발간된 독일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은 그의 생전에 발간된 책이네요. 보도록 할게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Viele wichtige Preise, 중요한 상을 많이 받았다라고는 했지만 이 중에 노벨 문학상이 있다라는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요거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고요. 함부학에서 태어났다. 함부르크라는 지명 우리 본적 있어요. 어딘가 봤더니 함부르크에서 뭐 했어요? 슈도디아간 하고 그곳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태어난 곳은 Ostpreußen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이 아니었네요. 네, 3번 볼까요? 학업과 작가 활동을 병행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운투르 연결된 구문이 있기는 했어요. 그는 함부르크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뭐도 했어요? 이때 신문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작가 활동은 언제 했나요? 다나. 그래서 그 이후였거든요. 즉, 학업도 마치고, 그 다음에 뭐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된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작가로서 글을 집필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나치즘과 전쟁 책임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Sich interessieren für? 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Deutschstunde는 그의 사후가 아니라 그 생전에 사실은 출간이 됐습니다. 1968년에 발간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알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실은 Siegfried Lenz의 이 마지막 독일어 수업이라고 하는 요 소설책을 읽어보면 2차 세계대전 요 당시에 사실은 있었던 여러 가지 학교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습을 조금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마슈허스 축제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Das Maschseefest ist ein großes Fest am Maschsee in Hannover. Es findet jedes Jahr im Sommer statt und dauert etwa 3 Wochen. Das Fest
geht bis in den späten Abend. Viele Menschen kommen, um zu feiern, Musik zu hören und gutes Essen zu genießen. Während des Festes gibt es auch Konzerte und andere Veranstaltungen. Die Besucher können auf dem See mit Schiffen fahren oder am See spazieren gehen. Es gibt auch viele Programme für Kinder. 마시제라고 하는 마시호수이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열리는 축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시제라고 하는 지명, 그 다음에 페스트. 마시호수 축제는 ist ein großes Fest am Maschsee in Hannover. 이것은 큰 축제인데 어디에서 열리는? 마시호수가 근처에서 열리는 언데 그 마시호수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하노버에 있대요. 하노버시의 마시호수가 근처에서 열리는 큰 축제입니다. 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어떤 동사가 나냐면 문화 영역에서 자주 보는 동사죠. stattfinden 이라고 하는 분리 동사이고요. 개최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마시세페스트는 jedes Jahr im Sommer 언제? 매년 여름 개최됩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축제가 얼마간 지속되는 날을 dauern 이라고 했어요. findet, 뭐뭐뭐, statt 하고선 보통은 기간을 바로 언급하는 그러지 않고 dauer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drei Wochen 이라고 했고 etwa를 썼네요. 그러면 이때 etwa는 어떤 의미죠? ungefähr라는 의미로 대략이란 뜻이에요. 대략 3주간 열립니다. 라고 했어요. 즉, 지속됩니다. 라고 했어요. 열린다. 축제 기간 한 3주간 정도 되네요. Das Fest geht bis in den späten Abend. 그 다음에 축제와 관련된 표현에서 지속되다라는 동사의 의미처럼 쓰인 gehen 동사가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3주간 지속된다고 했는데 뭐가 또 나오나? 라고 했던 이번엔 bis in den späten 하고 시간 표현의 명사가 나온 거죠. 자, 요거 사실은 우리가 내가 밤새 공부했어 뭐 이런 문장에서 우리가 한번 할 때 배웠는데 bis in 전체를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몇 격을 쓰냐 하면 여기 뒤에 삼격 관사를 씁니다. 여기 뒤에 사격 관사를 쓰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격이라고 써놓고 삼격이라고 했네요. bis in 하고 뭐뭐까지 지속되다 기인 동사 이동 동사를 보통 쓰기 때문에 인전체 사격 지배하고요. 중요한 건 이 시간 단위 명사를 써서 해당하는 시간까지 계속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가로 안의 의미는 그 해당하는 시간까지 늦은 시간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나흐트, 아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날까지 꼴딱 밤을 새서 아니면 쉼없이 그때까지 계속 이런 표현이 더해지는 동사예요. 그래서 밤새다 라고 할 때 bis in die Nacht 라는 arbeiten 할 때 써왔어요. 이번엔 spät까지 써가지고 그러면 늦은 저녁까지 이 축제는 계속됩니다. 라고 한 거죠. 그 축제가 꽤 늦은 시간까지 진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중에선 마을 축제들이 5시, 6시 되면 또 끝나는 축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늦은 저녁 시간까지도 계속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옴추,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요. 일단은 파얀도 하고,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즐기고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요?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다라는 동사를 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처음 보는 동사를 썼어요. genießen이 즐기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즐기다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음식도 맛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기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에 genießen이라는 동사를 써요. 음악도 듣고 음식을 즐기기 위해 오죠. 그리고 während는 이격 집의 전치사로 동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während des Festes. 그래서 이 뒤에 이격 어미가 붙은 거죠. 축제 동안이라고 했어요. 모두 열리는가 봤더니 콘서트, 복수형 써서 콘서트들도 열리고요. Veranstaltung은 행사입니다. 그걸 복수형 써서 콘서트와 또 다른 행사들도 열려요 라고 했어요.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콘서트도 열리고 그 다음 음악 축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행사도 열려 라고 한 거예요. Die Besucher, 방문객들은 können 이라고 하고선 이번엔 auf dem See 라고 했네요. 호수 위에서 라는 표현이에요. 뭐를 할 수 있어요? mit Schiffen fahren, Schiff 배죠. 복수형 써서 배를 이용해서 호수 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운항할 수 있어요. 그 배 타고 뭐 여객선 타고 여행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네요. 그 또는 암세 호숫가에서 산책을 갈 수도 있죠. 라고 했고요. Escape Field Programme für Kinder. 지금 아까 행사가 많이 열려요. 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혹시 성인만을 위한 건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축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쓰는 동사는 기본 어휘는 아니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사이고요. 지금을 즐겨. Genießen Sie die Zeit. 우리 집에 오신 시간을 즐기세요. 뭐 이럴 때도 이 Genießen 동사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좀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을 충분히 이기고 즐겁게 이겨내세요 할 때 Genießen Sie die Zeit und lernen Sie fleißig weiter.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쓸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 어휘는 아니지만 나중에 독일 간다면 한 번쯤 써볼 수 있는 동사입니다.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글의 내용을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2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Alle zwei Jahre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Jedes Jahr. 매년 열려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틀린 정보이고요. 호수에서 배를 탈수 있다라고 하는 Auf dem See mit Schiffen fahre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건 맞는 정보이고 해가 지기 전에 라고 하면 Bis in den späten Abend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정보이고요. 아이들이 있는 가족도 즐길 수 있어요. Programme für Kinder도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을 알맞은 것만을 모두 찾으면 B를 선택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 영역 지문이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대화에서도 자주 보는 비스 인 하고 시간 표현 나오는 거, 요 전치사 구문 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의사소통 기능 표현에서 나왔을 때 아, 끊임없이 뭐뭐를 했다는 거지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잘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문법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문법은 중요한 요소들이 좀 많아요 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요소가 출제가 되었었는지 여러분도 풀어봤으니까 이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조금 궁금증이 있었던 별표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빈칸 아, 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27번은 비교적 쉬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격집의 동사였고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구문으로 나왔어요. 그쵸? Es geht이라고 해서 안부를 묻는 표현으로 이 Es geht가 쓰이면 그때는 삼격 지배를 한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Wie geht es Frau? 라고 했네요. 자, 근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의 이라고 하거나 너의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텐데 수유관사 당신 썼으니까 당신의 부인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해서 삼격 쓸 거예요. 수유관사 이어 쓰고 여성이니까 여성 삼격 형태를 써야 돼요. 여성 삼격일 때 수유관사 뒤에 붙는 어미는 뭐였죠? 에, er입니다. 즉 수유관사 뭔가를 쓰고 에, er로 끝나는 아이가 밑줄 친 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Danke, 감사합니다라고 하고선 Geht es ganz gut, 아주 잘 지내요라고 하고선 여기는 수유관사를 쓰지 않고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면 존칭 대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녀라고 할 거예요. 당신이라고 하는 이 대문자 Sie가 아니라 그녀는 이죠. 나의 부인에 관한 얘기니까 그녀는 잘 지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 Sie, 그녀의 삼격 형태를 찾아야 해요. 자, Z의 삼격 형태 여러분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소문자로 쓴 이어가 삼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사격 형태가 다시 Z로 돌아오는 아이가 사격이었어요. 그러면 B는 우리 벌써 찾을 수 있네요. 뭐를 넣으면 돼요? 이어를 쓰면 되죠. 그래서 소문자로 되어 있는 이어를 쓸까라고 했더니 단케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이어기 드세하고 여기 Z는 쓸수 없네요. 일격인지 사격인지 모르겠지만 1, 2, 1, 3, 5번 중에 정답이 나올 거고요. 아까 끝에 뭐로 끝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소유관사 여성 삼격 어미는 에, 아르로 끝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Wie geht es Ihrer Frau? 당신의 부인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녀는 잘 지냅니다. Danke. Ihr geht es ganz gut.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자, 사실은 Es geht는 어렵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이 이어러라고 해서 이어라는 소유관사 뒤에 에, 아르로 붙인 형태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사실은 요 1학년 때 선생님 학교 친구들도 배울 때도 이 뒤에 또 발음 붙이니까 이상해요. 형태가 이상해요라고 많이 느껴서 생소해하긴 하거든요. 네, 격변화 어미 그대로 적용해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계속해서 우리 2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Hast du einen Löffel? 너 숟가락 하나 있어? 라고 물어보고선 Nein, ich habe. 라고 했는데 빈칸이 하나예요. 뒤에 뭐가 없나요? 명사도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곳에 들어갈 말은 나는 그것이 있다인 줄 알았더니 일단은 아니다이니까 부정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하는 표현 중에 받을 수 있는 건 부정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명사부정관사. 명사부정관사는 뭐가 있죠, 여러분? 카인을 지금 활용을 할 거예요. 카인을 가지고 변화형을 활용을 하든지 보통 이렇게 명사부정관사 카인을 쓰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명사를 없이 쓴다라고 하는 건 이건 대명사.

사적 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정대명사를 써도 돼요. 부정대명사도 여전히 무엇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부정대명사를 쓰나요? 카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동일하게 씁니다. 대신 뒤에 뭐를 안 붙일 뿐이에요. 명사를 붙이지 않고 활용할 거예요. 격변화를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자, 위에 나와 있는 일단은 부정관사 요 경우라고 하면 뒤에 지금과 같은 요런 단문에서는 구어체에선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미 위에서 레페리라는 명사를 썼으니까 아 뒤에다가는 밑에 다음 답변할 때는 관사만 써주고 해당하는 명사를 생략한 구문처럼 우리가 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대명사의 용법으로 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볼게요, 한번. 자, 만약에 부정관사였었다면 요거는 부정관사 격변화를 해야 하고요. 레펠은 성이 뭐예요? 남성이었죠. 그러면 남성 사격 부정관사 어미가 뭐였나를 봤더니 an을 붙여요. 만약에 부정대명사로 쓰인 거다라고 하면 격변화를 어떻게 하는 거였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더니 그때 부정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정관사 어미 변화를 합니다. 정관사처럼 격변화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 정관사이면 사실은 사로 어미가 다른 거잖아. 얘는 부정관사처럼 변하고 얘는 정관사처럼 변화해야 되니까 이 대명사 용법이었을 땐. 근데 마침 뭐예요? 남성 사격이에요. 남성 사격은 어미가 an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더라고요. 부정관사로 갔어도 an이었을 거고 명사로 우리가 대명사적 용법을 봐도 일단은 여기는 an으로 끝나는 용법 하나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 부정관사 용법으로 만약 여러분이 조금 쉽게 푸셔서 접근하셨으면 정답 4번. 이거 조금 더 고민해서 명사가 없네? 그럼 대명사적 용법이지? 라고 하면 부정대명사 카인의 남성 사격도 카인으로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이었던 거는 아마 우리 잘 이해는 하셨을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좀덜 익숙한 대명사, 여기 관사용법은 우리 익숙하잖아요. 부정대명사로 쓰인 카인의 용법을 한번더 정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대명사는 일단은 수능 특강 14강에 나와 있었던 요 내용이고요. 명사를 생략하고 부정관사가 명사로 사용된 경우에 쓰는 거고, 중요한 거는 중성 일사격에서는 AS, IS 쓰지 않고 주로 S만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행하는 난물에 관사가 없어요. 즉, 불관사 명사가 쓰이거나 복수형이 쓰여요. 그럼 매실을 대신해서 쓸수 있다. 사람을 뜻할 경우는 무조건 남성형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너, 카이너 등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von euch kann mit mir fahren. 너희들 중한 명은 나랑 같이 있어. 갈수 있어라고 하면 아이너, von euch이라는 형태로 쓰면 되고요. 라이자라고 했네요. weiß die Antwort.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해. 라고 해서 wissen 동사를 쓰면 무엇을 알다이잖아요. die Antwort이면 그 누구도라고 했을 때는 라이다. Weiss는 여기 위로 앞으로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einer를 써서 그 누구도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Wir brauchen noch Eier. 지금처럼 관사 없이 복수형을 썼어요. 더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 아, 우리 이미 냉장고에 몇개 있는데 그때는 뭘 쓴다고요? Welch이라고 하는 형태를 쓰고요. 복수형 격변화 하면 됩니다. 복수형 사격 어미 붙여서 Welch. 그런 것들 몇개 아직 냉장고에 있는데 라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아이들은 정관사처럼 격변화 어미를 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보겠습니다. Ich vergesse den Termin beim Arzt. 시제 변화형과 관련된 거고요. 봤더니 과거형의 형태인 것 같아요. Vergessen 동사의 과거형은 vergaß라는 형태를 써서 지금 형태가 틀렸고요. 나는 의사, 진료 예약을 까먹었어. Früher trug sie immer die dunkle Jacke. 그녀는 항상 그 어두운색 재킷을 예전엔 입고 있었는데, 해서 tragen 동사의 과거형 올바르게 쓰였고요. Sie schloss das Fenster, weil es kalt war. 라고 했는데, schließen 동사의 과거형은 schloss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그리고 13인칭일 때 인칭 변화 어미 과거형에선 붙이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틀린 거예요. 추웠기 때문에 그녀는 창문을 닫았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Die Preise für Lebensmittel stiegen im letzten Monat stark. Stark에는 급격히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난주에 식료품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라고 했고요. Steigen 동사의 과거형은 stieg이 맞는 대신 복수형이거든요. 이것도 복수형 어미가 올바르게 활용이 된 거네요. 그래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골라
골라보면 B를 선택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3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Die Hose passt sehr gut zu 하고 전치사와 zu의 격집에 올바른 건지 보는 거예요. Passen 동사 zu랑 같이 쓸 수 있고 이때 삼격 씁니다. 그 바지는 나에게 굉장히 잘 맞네. 맞는 표현이고요. 삼격집에 Team gehört zu unseren besten Freunden. 그 회원은 zu도 zu 전치사를 활용하는

관용적 표현이고요. 수거구문. 그 다음에 삼격으로 씁니다. 팀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한 명이지. 복수형이니까 모두 다 복수형 어미 올바르게 쓰고 명사도 복수형 어미 any 쓰였네요. Die Karten gibt es jetzt nur noch zu 100 Euro. 이 표현이 처음을 보셨을 텐데요. 어떠어떠한 가격으로 값으로라고 할때 추전치라 쓰고 씁니다. 이제는 티켓을 100유로로만 구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문장용법, 즉 추전치사의 활용용법이 올바른 것을 모두 다 고른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마 얼마의 가격으로라고 할때 to 쓰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봤을 때 지금처럼 to 얼마 얼마 가격이라고 하면 gibt es die T-shirts auch zu einem günstigeren Preis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티셔츠 살수 있나요?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직접 가격 제시 안 하고 지금처럼 to passen to etwas gehören은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뭐와 뭐가 서로 잘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표현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das gehört zum Spiel 이거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아, 그거는 언제나 게임에 따르는 부수적인 결과.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수거 구문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 실전 모의고사를 만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이 순간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소중한 투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는요, 유와제입니다. 유는 있을 유, 제도 있을 제인데요. 같은 있다라는 뜻이지만, 유는 가지고 있다, 소유의 개념이고요. 제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무할 때는 이 있을 유자를 쓰고요. 이 부재중일 때는 어디 어디에 있지 않는 동안에 이런 의미로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쓰입니다. 이처럼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른 두 한자를 구별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시험을 볼때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한번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3회 모의고사 16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고전에서 얻는 지혜라고 되어 있네요. 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만물을 접할 때 생기는 불평은 대부분 내 생각과 같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불평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 불평이 생긴다. 그래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 요게 이제 핵심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글과 관련이 있는 성어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선택지를 좀 살펴보면요. 3, 4, 2, 런. 세 번. 생각할 사자죠.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한다. 즉, 말할 때 신중하게 말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역지사지. 처지를 바꿀 역자.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 즉, 내가 처한 그 입장, 그 사람이 처한 그 처지를 생각해서 바꾸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 요걸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자, 유지경성은요.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표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성공하게 된다. 입니다. 그런데 글의 내용과는 딱 맞지 않고요. 다다익선. 만을 다짜죠. 많을수록 더욱 좋다. 요것도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성어지만 글의 내용과는 딱 관계가 있지 않고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응보, 응하여 갚는다, 응하여 답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글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2번 역지사지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역지사지를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공감과 배려의 태도는 우리 한문 문항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더 깊이 다른 성어와 문장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지사지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 그죠? 그 사람이 처한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추기급이는 뭐예요? 나를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미칠 급자죠. 즉, 나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입장을 헤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제가 통하는 성어고요. 그것을 우리가 문장으로 좀 살펴보면 기소무력 물시어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소무력 물시어인 뭐예요? 자기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문장이에요. 즉,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남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기급인 역지사지,
기소부력 물시어휘니 모두 공감과 배려의 태도를 나타내는 성어와 문장입니다. 이렇게 좀 주제, 중요한 주제들은 이렇게 성어와 문장들을 한꺼번에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는 이 주제를 찾는데 모두 한자 어휘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제 부재지속, 제 면지여하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는 재주, 재능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부재, 어디 어디에 있지 않다. 재,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가로를 쳐볼게요. 재주라는 건 어디 어디에 있지 않고 어디 어디에 있다. 문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재주는 지속이라고 하면 지자는 더디는 거. 지각, 지체할 때 지고요. 속은 빠르다 속자예요. 서로 반대가 되겠죠. 늦음과 빠름에 있지 않고. 면지, 면이 힘 역자가 들어가 있네요. 힘쓸 면자예요. 힘씀이 여하, 어떠하다라는 의미예요. 힘씀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늦음과 빠름은요, 속도예요. 즉, 어떤 속도냐면, 무언가를 배우고 이해하는 그런 속도는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주는 그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야. 빠르고 늦음에 있는 게 아니라, 노력, 힘씀이 어떠한가, 많이 노력하는가, 덜 노력하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거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재주는 늦음과 빠름에 있지 않고 힘씀이 어떠한가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빠름과 늦음이 아니라 면, 힘씀에 어떠한가. 즉,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선택지를 볼게요. 1번은 뭐예요? 오, 노력. 그쵸. 이 글자가 힘력자죠. 힘써서, 마음과 몸을 힘써서 한다. 노력.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1번에 답이 나와 있네요. 자, 2번은 뭐예요? 검소. 검소는 사치스럽지 않고 꾸밈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검소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경청이에요. 기울 경자에 들을 청자,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경청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을이에요. 을이. 이거는 올바름이죠. 올바른 이치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올바른 이치는 아닙니다. 자, 신의, 믿음과 의리. 여기서도 신뢰나 어떤 의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힘쓰다, 요거에 포커스를 둔다면 이 재주라는 거는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강조하는 것은 우리 1번 노력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주제도 우리 수능 한 문에서 되게 단골로 나오는 주제예요. 그쵸? 그래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화 문장 선생님이 한꺼번에 같이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노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어가 우공이산이 아닐까 해요. 그죠? 우공이산 어떻게 해석해요? 우공이 산을 옮기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성어잖아요. 그래서 우공이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한번 문장 나왔었습니다. 급시당 면역, 면, 힘쓸 면자 나왔죠? 려자는 힘쓸 여자예요. 세월, 부대인, 요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때에 미쳐서 마땅히 힘써 해야 하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죠? 제때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세월은 그냥 가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면이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쓸 면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수특에서 본 문장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천하지사 막귀 어습. 어떻게 해석했나요? 천하의 일은 연습보다 귀한 것이 없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문장들과 성어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요거는요, 단문과 함께 선택지가 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겠죠.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되고, 선택지에 있는 성어들도 잘 우리 뜻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인데, 비교적 단문이 어렵지 않고 또 금방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백사제니. 불염자흑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자, 백사가 뭐예요? 흰 백자의 모래사자예요. 흰 모래가 제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냐면 진흙 니자. 진흙에 있어요. 흰 모래가 진흙에 있으면 불염. 염자는요, 물들 염자예요. 염색할 때 염자입니다. 스스로자 거무룩. 물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검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하얗고 고운 모래가 진흙에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걔를 더럽히지 않아도 스스로 까매지고 더러워지겠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요. 흰 백과 거무흑자가 반대가 되죠. 이 글자는 모래 사자예요. 이 글자는 진흙 이 자인데 둘다 어때요? 물수자가 들어가 있죠. 물들다 염자도 자주 나오는 한자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죠? 어디에 처해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1번은요, 사상누각이라는 성어입니다. 모래 위에 누각이다라는 거죠. 모래 위에 누각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무르기 때문에 부서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오래가

자는 불글 적자, 불거지죠. 그죠? 자연스럽게 어떤 것에 가까이 하면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흰 모래가 스스로 검어지듯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진다. 주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어,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거, 군주 자적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자, 강, 불, 식. 어떻게 해석해요?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 그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자강불식이라고 해요. 자, 5번. 명제, 경각. 목숨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경각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잠깐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숨이 아주 잠깐 사이에 달렸다. 매우 이태로운 상황을 말할 때 우리가 명제 경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가 중요하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답은 우리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9번,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요,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이제 세트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 두 개의 문항이 지금 딸려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19번은 기억의 짜임, 단어의 짜임 문항이 나왔고요. 20번은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 글의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항을 좀 기억해 보면서요.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무 읽는 지인. 무가 두번 나오니까 요렇게 헷갈리니까 가로를 쳐볼게요. 약취 십백인 이 각용 기장 편의 통제라는 문장입니다. 자, 천하는 세상이죠. 세상에 없다. 뭐가 없냐면 일능지인. 여기서는 하나의 재능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요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재능도 없는 사람은 없으니. 그죠? 다들 어떤 장점 한 가지씩은 다 재능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약은 여기서 뭐로 쓰였냐면 만약 가정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만약 10백인 10명과 100명의 사람을 모아서 모을 칩자예요. 여기서 10백인은요. 10명, 1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각각 그 장점이에요. 여기서는 장은 그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죠. 길다, 뭐 잘하다, 우두머리. 여기서는 장점, 잘하는 것을 활용하게 한다면, 쓰게 한다면, 이 편자도요, 여기서는 곧이란 뜻이에요. 편하다, 편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곧 통제가 된다. 통하는 재주, 능통한 재주, 여러 방면의 능통한 재주가 될 위자, 된다란 뜻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세상에 하나의 재능도 없는 사람은 없으니, 만약 10백인, 여러 사람을 모아서 각각 그 장점을 쓰게 한다면, 활용하게 한다면, 곧 능통한 재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우리 한자도 좀 살펴보면요. 아까 요거는 재능, 능력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지자는 사람을 꾸며주는 형태의 뭐뭐의가 되겠고요. 얘는 만약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렇죠? 자, 장자는요. 어떻게 쓰였어요? 잘하는 거, 장점. 편자는 곧 뭐뭐가 된다의 의미였죠. 윗자는요, 하다, 위하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능통한 재주가 된다. 통제라는 말 자체가 능통한 재주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 방면에 쓸수 있는 능통한 재주가 될 것이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항을 좀 풀어볼게요. 자, 19번 한번 볼게요. 기억과 짜임.

의미 같은 거? 자, 단어에 짜인 문항인데요. 천하가 우리 단어에 짜인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관계일까요? 자, 천하, 아래는 아래인데 하늘 아래에 온 세상을 말하죠.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수식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우리가 수식 관계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연소라고 했어요. 연소.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프리가. 그러면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주술 관계가 되겠죠. 주술. 아, 뭐뭐가 뭐뭐 하다. 자, 그 다음에 독서. 책을 읽다라고 프리가 되겠죠. 을을로 프리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술목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죠? 자, 초목, 풀과 나무, 뭐뭐와 뭐뭐 이렇게 비슷한 성분의 말이 나란히 이루어져 있는 거. 우리 무슨 관계? 병렬 관계. 여기서는 병렬이다.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그죠? 황토는 뭐예요? 누를망자의 흑토자, 누런 흑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 흑토자를 꾸며주고 있어요. 오, 수식관계. 그러면 우리 답은 4번. 수식관계인 건 4번이 되겠죠. 자, 입학은 어떻게 우리 풀이하죠?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서술어와 보호의 관계, 술보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식관계인 거 4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어의 짜임 정복하기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달아놨는데, 단어의 짜임이 꼭한 문항씩 나오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자, 단어의 짜임 출제 빈도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 다섯 개의 관계 중에서 수식과 병렬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술목, 그 다음이 주술, 술보, 요렇게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주로 자주 출제가 되는 수식, 병렬, 술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수식 관계는요, 수식어와 비수식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뭐뭐 하는 뭐뭐. 앞말이 뒷말을 꾸며준다. 예를 들면, 차가운 물. 물은 물인데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깊은 밤. 밤은 밤인데 깊은 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관계, 수식 관계다. 요걸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항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수식 관계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아닌 거 찾는 거.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 3개년간 기출되었던 육모, 구모, 수능에 기출되었던 거, 그리고 수특에 나왔던 걸로 한번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시면 딱 화면 멈추고 한번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맞출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다시 또 재생을 한번 시켜보세요. 자, 고르셨나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대. 그러면 하나의 시대죠. 한 시대. 시대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식 관계죠. 요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내년. 오는 해죠. 작년이 될 수도 있고, 올해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는 해. 내년이 되니까 요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은 청탁이죠. 맑은 것과 흐린 것. 요거는 뭐예요? 수식 관계가 아니라 병렬 관계죠. 그죠? 얘와 얘가 나란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병렬이 되는 거예요. 청탁이라는 요 단어는. 그래서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3번이 되겠죠. 자, 명의는 뭐예요? 유명한 사람. 사람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관계. 자, 소식은 뭐예요? 먹기는 하는데 적게 먹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관계고요. 얘만 병렬 관계네요.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다면, 아, 나 수식 관계 확실하게 알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문항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어떤 일이든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된다. 아, 통할 통사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융통성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올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미리 대비하거나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어떤 일이든 정해진 순서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아니었죠. 자, 4번.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죠? 각각 그 장점을 발휘하며 온갖 방면에 능통한 재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만 믿고 학업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아, 재능에 대해서 같이 나왔지만 뭐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20번 문항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문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도급 문항이 나왔고요. 가에 대한 이해로 오른과 최흥효라는 인물의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흥효, 통국지 선서자야. 최흥효라는 사람은 통국 온 나라의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서자가 글씨를 쓰다라는 말이에요. 최흥효는 온 나라의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다. 상북어 서권 득 일자 유 왕희지라고 돼 있네요. 자, 일찍이 북어가 뭐냐면요. 과거를 보러 간 거예요. 겉자는 과거의 겁니다. 서권은요, 이 권자가 책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과거를 보러 갔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의미합니다.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썼죠. 쓰다. 글씨를 쓰다예요, 서자는. 그러다가 한 글자를 얻었어요. 한 글자를 얻었는데, 어떤 글자냐면, 요렇게 가로를 쳐볼까요? 왕희지는요, 사람 이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글씨를 잘 쓰는 명필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왕희지와 비슷한 한 글자를 얻었다. 과거 시험을 쓰는 답안지를 쓰는 도중에 왕희지처럼 아주 잘쓴 글자를 하나 얻었다는 거죠. 좌시 종일. 앉을 자 보이시죠? 앉아서 보았어요. 종일은요, 끝 종자의 날일 자예요. 끝이 나도록. 하루가 끝이 나도록 우리 하루 종일이라는 말은 지금도 쓰죠. 종일토록 앉아서 보았는데 인불능사. 자, 이는 참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참아 뭐뭐 할수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사자는 버릴 사자예요. 참아 버릴 수 없어서 회권이 귀. 권자가 아까 뭐였죠, 여러분? 과거 시험 답안지였어요. 그 답안지를 품고 서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앞에서 보면요. 최흥효라는 사람은 온 나라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과거를 보러 가서 답안지를 쓰는데 왕희지라는 사람의 글자와 비슷한 한 글자를 얻었어요. 앉아서 종일토록 그것을 보는데 차마 버릴 수 없어서 그 답안지를 품에 안고서 돌아왔다가 되겠죠. 자, 버릴 수 없다라는 건 여기서는 그 과거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출을 했어야 했는데 그 글자가 너무 소중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품고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기억의 도금 한번 볼게요. 도금 문제는 비교적 쉬운 단어에 밑줄을 쳐주는데요. 일단 일자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뒤가 1인 거니까 4번, 5번은 답을 지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종자는 우리가 마치다 끝 종자예요. 그래서 종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금 문항은 한자를 아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아주 쉬운 보너스 문항이 되는데 또 한자를 모르면 또 앞뒤 문맥을 통해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이 되겠고요. 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최흥효라는 인물이 어때요? 글씨를 잘 쓰는데 이 글씨를 쓰는 일에 상당히 애정을 갖고 몰입해 있다.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내가 잘쓴이 글자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더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공부하는 일에 몰입하고 있다. 그렇죠. 글씨를 잘 쓰는데 그 일에 몰입해서 굉장히 그 일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답이 1번 바로 나왔네요. 어떤 일이든 옳은 방법으로 처리하려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우리 1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3번, 24번 문항은요, 한시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시 문항은 가와 나시, 이렇게 두 개의시가 항상 짝을 지어 나오고, 흔히 가는 5원시, 나는 7원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작야 천촌설, 금조 만수매. 자, 2, 3으로 이렇게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젯밤, 온 마을에 눈이 내렸다. 천자는 일천 천자인데요. 여기서는 정확한 일천이라는 숫자보다는 많은 마을, 온 마을, 이렇게 풀이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젯밤 온 마을에 눈이 내렸는데, 금조, 아침 조자죠. 오늘 아침 만수라는 것은 여기서도 많은 나무, 만자가 일만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아까 천자처럼 온 나무, 많은 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온 나무에 매화가 핀것 같네. 실제로 매화가 핀게 아니라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 나무가 마치 매화꽃이 핀것 같다. 그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온 마을에 눈이 쌓여서 그 나무에 꼭 매화, 하얀 매화꽃이 핀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동, 추, 호출, 오희, 시, 춘내. 아동은 지금도 쓰고 있죠? 아이, 아 자에, 아이, 동 자예요. 아이들이 문을 밀어서 나가니, 오희, 오 자가요, 그릇된 오, 잘못된 오, 착각하다는 뜻이에요. 잘못 기뻐하네. 봄이 온 것으로 알고, 잘못 기뻐하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매화가 핀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니까, 봄이 왔나 봐요 하면서 잘못 기뻐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눈설자를 통해서 계절적인 배경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풍경을 매화꽃이 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또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봄이 온것 같은 그런 겨울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나시도 한번 볼게요. 자, 고인 서사 황항루, 연화 3월 하양주. 자, 요거는 4, 3으로 이렇게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고인은요, 옛사람. 여기서는 친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친구, 고인. 서쪽으로 작별을 해요. 어디서 작별하냐면 황항루라는 누각에서 작별을 합니다. 친구를 서쪽으로 황항루에서 작별하니 연화 3월. 여기서는 연기 연자의 코타자인데요. 봄 안개에 핀 꽃이에요. 그래서 봄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인데요. 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 안개에 핀 꽃, 3월에 양주로 내려가네. 아주 꽃이 피고 하는 그런 봄날에 그 친구가 양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항루에서 이거는 이별의 장소가 되겠고, 여기서 양주는 이 친구가 떠나가는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고범원, 자, 고범, 원영, 벽공진, 요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외로운 돛단배가 먼 그림자, 외로운 돛단배의 먼 그림자가 푸른 하늘에서 사라지네. 자,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친구가 배를 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돛단배가 먼 그림자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가 점점점점 작아지면서 푸른 하늘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눈에 더 이상 안 보이게끔 멀리 떠난 거예요. 유견 장강 천재 유 오직 장강이 하늘 끝에서 흐르는 것을 보는구나. 자, 어때요? 친구가 이제 멀리

배를 타고 떠나가서 안 보이는데도 그 강이 계속 흐르는 것만 하염없이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자, 요 나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친구를 황학루에서 서쪽에서 작별하네. 꽃피는 3월에 양주로 내려가니 외로운 돛담배 먼 그림자 푸른 하늘로 사라지네. 오직 장강에 장강만이 하늘 끝에서 흐르는구나, 흐름을 보는구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 아쉬움. 그래서 하염없이 그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여러분도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기억부터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마을이죠. 그죠? 온 마을에 눈이 내렸다고 했어요. 맞아요. 자, 니은, 밀다 추자, 문을 밀어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밀다 맞고요. 디귿, 함락하다. 아, 여기서 아래아 자는 양주로 내려가는 거죠. 그 친구가. 그래서 함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려가다, 양주로 내려가다라는 의미예요. 자, 리을은 그림자 맞죠? 외로운 돛담배의 먼 그림자예요. 그림자 맞습니다. 자, 미음은 하늘 끝에서 흐른다, 끝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과 하늘이 그 맞닿은 그 선으로 장강이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의 끝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귿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는 계절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었었나요? 그쵸. 눈 설자, 온 마을에 눈이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겨울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가의 둘째 구에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어. 자, 오늘 아침에는 온 나무에 매화꽃이 핀것 같다. 아침조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내어 있는 시어가 있었습니다. 나의 첫째 구에서 공간적 배경을 알수 있어. 어때요? 친구를 서쪽의 황학루에서 떠나보내줘. 그래서 이별의 장소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적 배경 알수 있고요. 나의 셋째 구에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어. 자, 아까 나의 셋째 구는 외로운 돛담배의 먼 그림자가 푸른 하늘로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멀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멀어지는 그 친구의 모습, 돛담배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도 맞고요. 가 나의 시적 화자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어. 요거는 아니죠.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친구가 떠나기 때문에 굉장히 쓸쓸하고 슬퍼하는 그 이별의 슬픔이 느껴지지 만족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로 옳지 않은 거, 우리 답을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번, 26번, 27번 세 문항이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 문항이 나왔네요. 맹자 문장.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거. 26번은요. 니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거. 풀이 순서를 묻고 있고,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오른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맹자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자왈, 인, 인신야, 으, 인노야라. 맹자가 말하였다. 인은 사람의 마음이다. 으는 사람이 사람의 길이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인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고, 으라는 건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즉, 실천해야 할 방법이나 일이다라는 의미죠. 사기로이 분류. 그 길을 버릴 사자예요. 앞에 손수변이 붙어 있는 것과 통용돼서 쓰입니다. 그 길을 버려두고서 말미암지 않고. 방은 놓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고 잃어버리고서 구할 줄 알지 못하니. 에, 슬프랬자. 애제라 아주 슬프구나.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 을

길을 버려두고서 가지 않아요.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방자. 그런데 구자는 찾는 거예요. 찾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으면 빨리 찾아야 돼 하는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유개견방, 즉 지구지. 사람은 닭개자입니다. 닭과 개를 잃어버림이 있으면 뭐뭐 하면 그것을 찾을 줄 아는데, 그죠?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빨리 찾으려고 해요, 그죠? 유방심이 부지구. 자, 여기서는 마음을 잃어버림이 있어도 찾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대비가 됐죠? 개나 닭은 찾으려고 하는데, 마음은 잊어버려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학문 지도 무타라. 구기 방심 이의라. 자, 학문을 하는 도, 학문의 방법, 또 학문의 도리는 달을 탔자. 다른 것이 없다. 자, 요거 요렇게 내모쳐 볼까요? 구기 방심일 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의는 문장의 종결, 한정형이라면 여기서는 뭐뭐일 뿐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구기 방심,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맹자가 말하였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은은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려두고서 말미암지 않으니. 말미암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서도 찾을 줄 알지 못하니 슬프구나.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림이 있으면 그것을 찾을 줄 아는데, 마음을 잃어버림이 있어도 찾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요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 문장을요, 조금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글의 전개 과정 및 주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죠? 은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첫 문장에 제시를 했습니다. 올바른 길을 버리고 잃어버린 마음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애제라, 안타까워했어요. 그죠? 닭이나 개를 잃으면 찾아요.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학문 지도. 학문의 참된 목적은 어디에 있다? 구기방심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학문은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선한 본성,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찾는, 회복하는 것에 이 학문이, 맹자가 말하는 학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학문 지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선한 본성의 회복, 구기방심을 가리킨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와서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의미상 기억과 한번 볼게요. 사 어떻게 해석했어요? 버리다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1번은 집 가짜. 2번이 뭐냐면 버리다 기자예요. 우리가 기권, 그죠? 유기, 버리다의 의미가 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버리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은 다니다, 행. 얘는 합하다, 합. 그리고 이 글자는 요청하다, 청하다의 청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2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풀이했어요, 아까? 사람이 닭과 개를 잃어버림이 있으면이었죠. 그래서 뭐뭐가 있다,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있을 유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풀이 순서를 보면 사람들이, 그쵸? 닭이나 개를 잃어버림이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5번.

마지막 오풀이 되는 거는 있을 유자입니다.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였어요? 마지막에 있죠. 학문 지도, 학문을 하는 방법에는 다른 게 아니야.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1, 2, 3, 4, 5번 중에서 중심 내용은 학문을 하는 방법. 맹자가 말하는 학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8, 29, 30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28번 문항 한번 보죠.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여기 있죠. 이 약자를 묻고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가의 태도와 관계 있는 거, 요것도 인물의 일화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이 후백이라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30번, 니은의 의미로 옳은 것, 이 밑줄 친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의미를 묻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특정한 문장을 밑줄을 치고 그 의미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후백왈, 후백이 말하였다. 나 오자예요. 기록할 록자입니다. 내가 그대의 이름을 기록하여. 자, 자자는 여기서 2인칭으로 쓰였습니다. 장은요, 장차 뭐뭐하다. 미래형의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으망이라는 거는, 자, 그 바라는 걸 헤아리다. 헤아리다 으자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을 헤아리다. 여기 보면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으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대의 이름을 적어서 장차 후보자로 추천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그대가 어떤 말이 있었던 거죠. 관직을 구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다. 그죠? 후보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침 그 사람이 저 관직, 이거 관직을 구합니다. 이 관직을 주십시오. 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약, 구자, 득지, 비, 공도야, 석호. 자, 만약, 가정이에요. 만약 그 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는다면, 비, 뭐뭐가 아니다. 요렇게 가르쳐 볼까요? 공평한 도리, 공정한 도리가 아니다. 석호, 이것은 슬프구나, 슬플 석자예요. 자, 그 구하고자 하는 사람, 관직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면 공정한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청탁을 한 사람이 그 청탁의 결과를 얻게 되면 이것은 공정한 도리가 아니게 되다. 슬프구나, 석호, 그죠? 요거는 안타까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약, 불언, 가이, 득, 관이. 그대가 만약 말하지 않았다면 가이, 뭐뭐 할수 있다. 관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 그래도 후보자로 추천하려고 하였는데 청탁을 한 거죠. 근데 그 청탁을 들어주게 되면 공정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대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관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요런 일화가 되겠습니다. 자, 46번. 기역과 바꾸어 쓸수 있는 거. 이 글자 가정으로 해석했죠. 만약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 만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만약 뭐뭐 한다면의 의미이기 때문에 기역과 바꾸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번 가의 태도가 어떠한가요, 여러분? 오,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평무사, 아주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번 니은의 의미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그대가 만약 말하지 않았다면 관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풀이했어요. 그죠? 그래서 관직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관직에 대해 궁금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도 아니었죠. 자, 다른 사람에게 관직을 양보했어야 했다. 관직이 계속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우리 말하지 않았다면 득관, 관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요게 답이 되겠죠. 업적을 쌓았다면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우리 풀이하고 의미로 옳은 것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모의고사 함께 풀어

봤는데요. 조금 어려우셨다면 어려운 표현이나 문장, 한자들을 따로 정리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형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뭐냐면요. 걸리버 여행기예요. 걸리버 여행기 어렸을 때 읽어봤나요? 자, 걸리버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면서 처음에 소인국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걸리버라는 사람 너무 멋있잖아. 키도 크고 너무 똑똑하고 우리들의 영웅이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치켜 세워줘요. 걸리버는 생각합니다. 와, 나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 그런데 다음 목적지는 바로 거인국이었어요. 자, 거인국에 가니까 걸리버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거기서 걸리버는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었어요. 걸리버는 다시 생각합니다. 아,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자, 이 두 개의 장소에서 이 걸리버는요, 뭔가가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외모도 성격도 지능도 그대로였어요. 자,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걸 갖다가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자아 실현, 뭐 자아 찾기, 아니면 자아 존중감 이런 얘기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자아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일까요? 자, 그게 바로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자아는 누가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읽어볼 거고요. 또 이전에 수능 특강 지문에서는 이 자아라는 것이 불안정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지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자 좀 더 상세하게 읽어보면서 오늘 또 풀어볼 문제들 같이 잘 공부해보도록 하자고요. 알았죠? 자, 우리 빈칸 문제 풀어보고 있었잖아요. 빈칸 문제 어떤 문제였었죠? 자, 우리 빈칸 문제 이렇게 생긴 문제였고 꽤 고난도지만 또 열심히 풀어보면 생각보다는 풀만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프랙티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의 어디 위치를 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from this point 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점부터 빈칸이 comes to be perceived. 어떻게 되냐면 perceived 하면은 인식이 되다라는 뜻이잖아. 인식이 되기 시작한대요. 무엇으로써? As an expression of hostility to science, it may be labeled as manufacture of doubt and uncertainty. 자, 좀 쉽지 않은데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an expression of hostility to science.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자, 무엇으로써 여겨질 수 있냐면 hostility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니? 적개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적개심. 과학의 적개심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it may be labeled. 자, 뭐라고 이름이 붙여질 수 있냐면 as the manufacturer. 자, 제조라고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답니다. 무엇에 있어서? 자, doubt and uncertainty. 뭔가 의심하고 불확실성을 제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는 않은데 자, 이러한 시점부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어떠한 시점? 자,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시점부터는 이라는 말이 되겠고 그때부터는 빈칸이 여겨진대요. 무엇으로서 여겨지냐라고 했을 때 과학에 대한 적개심으로서 여겨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뭔가 의심스러운 거 아니면은 뭔가 불확실한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이름 붙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만 정리를 하고 우리 앞으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shaping of scientific majority opinions concerning complex societal issues takes place in the form of process of opinion formation 이라고 하죠.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인 majority opinions 라고 하면은 다수의 의견이잖아. 다수의 의견을 shaping,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의견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concerning complex societal issues, 복잡한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이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자,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과학적인 의견 형성이 어떻게 빚어지는지, 만들어지는지는 takes place. 자, 여기가 동사죠. 자, 일어난대요.
어떠한 형식으로 일어나냐면 in the form of processes of opinion formation. 자, 의견 형성의 과정의 형태로서 일어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위에 부분은 빈칸에 관련한 거였고, 자, 그 아래를 보시면, 자, 과학에 있어서 majority opinions, 즉, 다수의 의견, 이게 어떻게 생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는 근데 무엇의 형태로서 생기냐면은 opinion formation, 자, 의견 형성의 과정에서 생깁니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서 사실 이게 딱 무슨 말인지 난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고 하면은 거짓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his is made reassuringly clear by reference to. 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안심되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references to 무엇을 언급하냐면 예를 들어서 the accumulation of collective opinion 자 집단적인 의견의 축적이라던가 accepted interpretation 뭔가 받아들여진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sufficient consensus 뭔가 충분한 합의라던가 consensus 합의죠 그리고 and to aims of winning over peer scientists 자,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얻겠다라는 목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함으로써 이것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뭔가가 막 언급이 되었는데 자, 이것들을 보면은 약간 좀 눈치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collective 뭔가 집단적인 거예요 그리고 accepted interpretation 받아들여진 해석인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해석이 아니고 받아들여지는 뭔가 다수가 동의를 하는 해석이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충분한 합의. 합의도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동료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함으로써 이 과정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뭔가 어떤 의견과 다수, 요 정도의 키워드까지 잡았으면 잘한 거야. 자, 여기서 힌트를 100%는 얻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볼게요. Only at some stage during the processes of opinion formation. 자, 그런데 only at some stage, 어떠한 단계가 되어서야, 무엇에 있어서 during the processes of opinion formation, 의견 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probably when a majority opinion appears to have evolved. 근데 그게 어떨 때냐면 아마도 다수 의견이 진화한 것으로 보일 때예요. 그러면 They somehow cease to be connected to opinions. 자,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포인트다. cease to be, 자, 멈춥니다. 뭐를 하는 것이 connected to opinions. 의견에 연결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instead, 멈추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데? The outcome of the processes, 바로 그 과정의 결과. The majority opinion, 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is promoted to the rank of scientific consensus. 자, 이것은 승진을 한대요. 어디로 승격이 되냐면 rank of 어떠한 단계? scientific consensus. 자, 이제는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인 합의로서 승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pinion is transformed into scientific knowledge. 자, 이 의견이라는 것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서? 과학적인 지식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의견이 쭉 형성이 되다가 어떤 단계가 되잖아요? 어떤 단계가 되면은요, 이 단계 이후로는 이게 이제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합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엇이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라고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 의견이 형성이 되는데, 이 의견이 어느 순간부터는 지식으로서 또는 과학적인 합의로서 여겨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의견일 때는 그냥 개인적인 거잖아. 자, 그런데 그것이 발달을 하면은 이제 뭔가 좀 더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지. 자, 그래서 as such 볼게요. 자, as such 무슨 의미니?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 as such. 이거 그럼으로의 의미죠. 그럼으로. 몰랐으면 안 돼요.
지금 외워둡시다. as such 하면은 그러므로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it is by convention. 자, 뭐냐면은요. 관례적으로 protected from skeptical and critical inquiry by non-specialists and by specialists adhering to minority opinions alike. 자, 이제는 자, 이게 이제 지식이 되고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from skeptical. 자, 어떤 회의론자, 회의적인 거, 그리고 비판적인 질의. 누구에 의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and by specialists. 전문가에 의한 것이더라도 adhering to minority opinions alike. 자, 비슷하게. 자, minority. 뭔가 되게 소수 의견에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 그러한 전문가들에 의한 비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아, 자, 그러면 지금 뭔가 지식이 됐고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과학적 지식이니까 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 이거 틀렸잖아. 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이제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뭔가 전문가인 거는 같은데 되게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별론데? 라고 해도, 아,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요. 그래서 from this point on, 자, 그러면 요 from this point on이 지식과 합의가 이루어진 그러한 지점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무엇이 어떻게 여겨지냐면 이것이 빈칸이 무엇으로서 여겨진다? 과학의 적개심으로 여겨질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것은 뭔가 쓸데없이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바로 전문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전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이 지점을 지나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skeptical한 거, critical한 거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다시 말해서 뭔가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의구심을 갖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는 무엇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 과학의 적개심으로 여겨질 수 있다. 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전 문장을 패러프레이즈 하면은 다음 문장의 빈칸 문장의 내용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The exclusion of other potential hypotheses라고 해요. 다른 잠재적인 hypothesis 하면 가설이잖아. 가설의 배제. 다른 가설을 배제한다.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온 적이 없죠. 1번 아니고. 자, 2번 볼게요. The exercise of critique of the majority opin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수 의견에 대해서 critique, 뭐를 해요? 비판을 행하는 것. 그것은 이제는 그냥 아, 괜히 적개심을 가지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 이거 맞지? 정답 2번이고요. 3번 볼게요. The modification of data to achieve unintended result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의 수정이래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막 조작한다. 이런 거 아니죠? 아니고 4번. The strategic use of the media to shape public opin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디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미디어에게 나온 적이 없고. 자, 5번 볼게요. The attempt to explain illogical phenomena scientifically라고 하면은 illogical 하면 뭐야? 논리적이지 않은, 이죠. 논리적이지 않은 현상을 설명한대요. 과학적으로. 뭐 이런 거랑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정답 2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잘했고요. 자, 구조화 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이 과학의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었고요. 자, 그것이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에 의견이 지식으로 간주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비판과 회의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바로 전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퀵 체크 하나 하고 갈게요. 내가 요 as such 의미 알려줬죠. as such. 이거 무슨 의미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번 강의 퀵 체크예요. as such 의미 꼭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크릿 픽 보도록 할게요. 자, 타겟팅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이번에는 보면은 빈칸 문장 자체가 보면 되게 길고 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개심으로써 여겨진다. 나는 그 말을 제대로 해석을 할수 있었어야 되고, 자, 그럼 그걸 이해를 하고 났으면은 무엇이 적개적인 것으로,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가, 그거를 찾아냈으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 빈칸 문장을 제대로 해독하는 능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볼수 있어요. 됐습니까? 아이고, 어려운 문제 잘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번 프랙티스 볼 건데, 이번엔 중간쯤에 밑줄이 있어요. 이 밑줄을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but history commonly recognizes people as scientists. 자, 이것도 되게 가르칠 게 많은 문제인데, 자, 역사는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recognizes people. 자, 사람들을 인정을 한답니다. 무엇으로서? 과학자로서 인정을 한대요. 자, 근데, 그리고 그들을요, praises 하면은 칭송하기도 한대요. for their contribution to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에 대한 기여 때문에 칭송하기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이 있는데, 자, 이 빈칸 선택지 좀 한번 봐볼래? 선택지 어떻게 생겼어? 여기 보니까 when, who, whose, when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것을 꾸며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히스토리가 역사가 사람들을 인정을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인정을 하냐라고 했을 때 빈칸한 사람들을 인정을 합니다. 무엇으로서? 과학자로서. 인정을 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도 빈칸 문장을 정확하게 해독하는 게 되게 필요했었다. 그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역사가 어떤 사람들을 과학자로서 인정을 했는가? 그거를 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까지 파악했으면 우리 앞으로 와가지고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자, 첫 번째, science is frequently described as the principles informing an activity라고 합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은 frequently described. 자, 종종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은 as the principles, 어떠한 원칙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informing an activity, 어떤 활동을 만들어내는 이라고요. 자, 그러면 과학은 원칙이래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콜론으로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자, 첫 번째, a method that starts with a question, phrase, as statement. 자, 어떠한

방식이냐면, 자, 일단은 메소드인데 시작을 해요. 무엇으로써 시작을 하냐면 with a question, phrase, and statement. 자, 바로 진술로서 쓸수 있는 어떠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hypothesis라고 부릅니다. hypothesis. 이거 알만한 단어죠? 가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설로 시작을 하는 그런 거래요. 그리고 which progresses. 그것은 발전을 합니다. To being tested against observations in a contrived experimental environment. 자, 그것은 발전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테스트가 되는 거야. 어디에서 테스트가 되냐면요. Against observations. 자, 어떤 observation 하면은 관찰하는 거잖아요. 자, 어디에서 관찰하는 거냐? In a contrived. 고안된.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아니라 만들어진. 그러한 실험적인 환경에 어떠한 관찰에 의해서 그거랑 비교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테스트가 되고 실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설을 만들었어. 일단은 방법인데 가설을 만들어. 자, 근데 그 가설이 진화를 해요. 그래서 자, 이 관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실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eventually end. 그리고 결국 끝나요. 어떻게 끝났냐면 in a definitive conclusion. 자, 뭔가 딱 정해진 결론으로 끝나는, 실험을 해서 결론으로 끝나는 이러한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뭐가? 과학이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실험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결론을 내는 거, 그런 걸 갖다 과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자, but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빈칸 문장이었어.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But. 자, 요거 별표. 자, 왜 별표냐면 생각을 해봐. 지금 이 빈칸에 but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뭐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 이거였어. 자, 그 다음에 but 나오고 빈칸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빈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요. 힌트가 이 위에 있겠어? 밑에 있겠어? 이 밑에 있겠죠. 아직 위에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래요. 아,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는 뒤에 설명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but, however 이런 역접의 연결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를 봐야 되냐면 그 뒷부분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똑같이 생긴 평가원 문제도 몇개더 있어요. 기출 문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밑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ysics is full of amazing discoveries.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뭐가 나왔냐면은 physics가 나왔어요. physics 물리학이죠. 자, 물리학은 엄청나게 놀라운 discoveries, 발견들로 가득합니다. 자, 그것은 that have resulted. 어떠한 결과를 냈냐면 not so much from experimentation. 자,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실험으로부터 온게 아니에요. but from, 그럼 어디서부터 왔냐? mathematical deductions. 바로 귀납적인, 수학적인 귀납, 이런 데서 왔다는 거야. 자, or, 또는 심지어는 even numerous hours of patiently watching the sky. 자, 수시간 동안 뭔가 참을성 있게 스카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or, perhaps looking through photographs. 또는 심지어는 그냥 사진을 바라보는 거. 그런 것으로부터 왔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physics라는 것이 언급이 됐는데, 물리학이 어떻다고요? 얘는 실험에서부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 뭐 수학적인 것이나 관찰하는 것이나 뭐 사진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The discovery of phenomena such as black holes and subatomic particles.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어떠한 현상이냐면 블랙홀이나 subatomic particles는 밑에 나오죠. 이 아, 원자 입자래요. 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often seeded. 자, seed가 뭐야?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동사로 쓰면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다. 뭐 이런 거거든요.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냐면 in extrapolations, 바로 extrapolations, 추론으로부터 생겼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근데 그 추론은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long before 언제부터? they are found or identified by an experiment under controlled conditions. 자, 그것들이 controlled conditions, 어떤 통제적인 환경, 그러니까 과학 실험 같은

아, 그 유명한 다윈. 다윈도 had no such luxury. 자, 그러한 사치를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and relied on comparisons he could make between diverse environment. 자, 여러 환경에서 그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교에 의존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야 실험실 환경에서 발견이 이루어지지만 다윈조차도 실험실에서 딱 어떤 실험을 해서 그런 발견들을 한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알수 있을 것 같아.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초반에 과학이라는 건 가설 세우고 실험하고 결론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역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칭송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피직스 얘기, 현상 얘기, 다윈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거겠어? 이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꼭 실험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데요? 꼭 그런 방법,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택지가 필요하겠죠. 자, 1번 봅시다. When they have challenged existing theories. 자, 그들이 이미 존재하는 theories, 어떤 것들? 이론들을 challenged, 도전할 때, 반박할 때, 상관없고, who have not strictly followed such a method. 자, 그러한 방식들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2번이 정답이라면 이 such a method, 그러한 방식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 방금 이야기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칭송받아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3, 4, 5번 볼게요. 자, 새로운 실험적인 방법들을 발명한 사람들. 자, whose hypotheses were not supported by others. 그들의 가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자, when later, experimentation confirmed their ideas. 자, 그들의 아이디어를 나중에 실험들이 confirmed, 확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관련이 없죠. 정답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정리는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빈칸이 있고, 빈칸 뒤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왔죠. 물리학, 블랙홀, 아원자, 다윈.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실험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요 내용을 정리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잘 알아두세요. 빈칸 뒤에 예시 나오는 거 진짜 너무 중요해. 빈칸 뒤에 예시 나오면 그 예시들을 종합을 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빈칸. 자, restaurateurs라고 나왔습니다. 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빈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빈칸을 한다. 보자. 레스토랑. 자,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운영자, 오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들이 빈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문장이잖아. 그러면 아, 이건 전체 주제 찾으라는 얘기네. 자, 주제가 뭔지 찾으러 가볼게요. 자, they know that. 그들은 알아요. The more customers you seat, 더 많은 소비자들을 앉힐수록 the more will come in the door. 더 많은 사람들이 뭐할 것이다? 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 여기 더비교급, 그리고 더비교급 나온 거 보이지? 자,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구문이 나오면 이게 되게 뭐랑 관련이 깊다? 주제랑 관련이 깊다라는 거야. 자, this is why.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이유가 됩니다. They will seat the first customers on the evening, close the window. 자, 그들이 먼저 처음에 오는 소비자들을 윈도우에 앉혀요. 윈도우 가까운 곳에 앉히고, and why they don't mind. 그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예요. A line of people waiting to be seated. 자, 사람들이 밖에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레스토랑이 막 오픈을 했어요. 저녁에 장사를 하려고 오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쫙서 있네? 그러면 첫 번째 사람부터 안으로 안내를 하면서 앉히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자, 앉힐수록, 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they understand it. 자, 이 문장 읽으면 확실해져요. 뭐라고 하냐면 the more people there are signaling their interest. 자, 여기 또 더 비교급 그리고 더 비교급 구문이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들이 그들의 interest 뭐를 해? 그들의 관심을 signal 신호를 보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보낼수록 the greater the reinforcing feedback loop communicating how wonderful their restaurant is. 자, 더 크게 reinforcing 강화가 되는 겁니다. feedback loop가 뭐에 대해서 communicating how wonderful their restaurant is. 그 레스토랑이 얼마나 멋진 레스토랑인지에 대해서 이 피드백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설명을 했습니다. People draw inferences.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추론을 해요. From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Others, what they see others with. 자,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는 것으로부터. And do the same. 그리고 같은 일을 합니다. 어머나 저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 어 뭐지? 맛집인가? 나도 줄 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how every, even more people are doing it.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요. 어, 줄이 서 있네? 어, 맛집인가 보다. 사람들이 점점 더 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and they create a still stronger impression on the rest. 자, 그들은 더, 심지어는 더 강한 impression, 인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people who are on the fence. 자, on the fence라고 하면 울타리에 있는 이라는 건데 울타리에 있다라는 거는 뭔가 약간 관망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고민을 하던 사람들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will be drawn in, 이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the apparent interest. 자, 이런 명확한 관심을 보고요. 그래서 as they join the line, 그런데 줄을 서게 되면 the interest of the next threshold, 다음 임계 수준. 근데 어려운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괄호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The next number of customers. 자, 다음 커스터머들이 get 어떻게 된다? 자극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어, 별로 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맨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빈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어, 사람들이 줄을 더 길게 설수록 다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줄이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The recognize importance of expansion for growth 라고 합니다. 자, 이 expansion 하면 확장이잖아. 그래서 확장의 중요성을 안대요. 성장을 위해서 어, 우리 레스토랑을 더 크게 크게 확장하자, 공사하자 이런 거 아닐 것 같고요. 자, 2번 볼게요. Attract customers through aggressive advertising.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비자들을 이끌어요. 뭐를 통해서? Aggressive, 공격적인 advertising, 홍보를 통해서 라고 합니다. 공격적인 홍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Stay open later to serve more customers. 더 많은 소비자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문을 연다. 말도 안 되고 자, 2번 볼게요. Prioritize communication above all sales. 자, 모든 all else 다른 것보다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니고 자, 정답 1번이겠죠. Are aware of the effect of signaling. 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의 효과를 잘 알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거 어때요? 정답 1번이죠. 이렇게 줄을 서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이 관심사, interest를 신호를 보내는 행위인 거고 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번. 됐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는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정답 포인트 보면은요. 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아주 주제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주제가 바로 이번 문제에서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영자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NCT DREAM의 북극성이라는 노래거든요. 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자, 반짝이는 별을 따라 다시 돌아올 길을 찾을 거야. It's never goodbye. 그러니까 뭔가요, 내가 어딘가에 가다가 다시

0: 돌아올 길이 있다는 거야.
1: 뭐를 보고?
0: 북극성을 보고요. 이 북극성이라는 게 왜 특별한지 알죠? 이 북극성이 막 되게 화려하고 밝은 별이어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있는 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뭐를 떠올렸냐면 우리가 뭔가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근데 나의 힘든 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뭔가 화려하진 않더라도 뭔가 작은 거 그게 꼭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되게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는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같이 먹는 컵라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잠자기 전에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뭐 웹툰 보기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뭔가 엄청나지 않아도 항상 내 곁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에게 힘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수험 생활이 훨씬 더 뭔가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NCT DREAM의 북극성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거야. 자, 무관한 문장 파악 35번에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우리 30번에서 봤었던 어휘 문제랑 사실 되게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푸는지부터 볼까? 자, 30번 어휘 문제랑 마찬가지로 글을 읽으면서 초반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초반 부분에서 소재와 흐름을 잡아내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거를 기준점을 삼기로 했었죠. 기준점을 삼아서 나머지 1, 2, 3, 4, 5 문장을 읽을 겁니다. 근데 그 문장 중에서 주제에 완전히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 여태까지 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앞뒤 문장과 맥락이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무관한 문장으로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휘 문제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어휘 문제는 단어 하나가 맞는지 틀리는지 분석을 해야 돼서 조금 더 뭔가 찾기가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문장이 하나가 통으로 틀려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낮고 정답률도 높은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찾았다면 그 문장 빼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다시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하면은 우리 실수하지 않고 답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기출 문제입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all workers need access to mentors. 자, 모든 워커들, 근로자들은요, 뭐를 할 필요가 있냐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멘토예요. 멘토에 접근할 필요가 있대요. 근데 그 멘토는 they can provide them. 그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뭐를?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ir job. 소중한 정보를 그들의 job에 대해서 그들의 직장에 대해서 그리고 and the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within their organization. 자, 어떠한 자원인데 그 자원은 그들의 조직 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인 거죠. 그러니까 선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뭐요? 워커들은요. 뭐가 필요하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멘토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을까?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mentors also provide much needed psychosocial support. 게다가 뭐 또 해줄 수 있냐면 자 필요한 psychosocial 심리 사회적인 서포트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 자 결국 계속 멘토가 workers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식도 줄 수 있고 정보도 줄 수 있고 심리적 자원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초반부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에 기반해서 다른 얘기하는 문장이 뭐가 있는지 보면 돼요. 오케이. 자, 볼게요. Having a diverse networks of mentors is important for dominant and minority groups members alike. 자, 뭐라고 하냐면 자, 다양한 멘토의 네트워크를 갖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중요하냐면 첫 번째, 뭔가 지배적인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한테 둘 다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그룹이 등장을 했는데 뭐 지배적인 그룹 그리고 소수의 그룹이 있는데 이 둘 모두

나한테 멘토는 중요합니다라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자, 일단은 뭔가 벗어난다라고 보긴 어렵죠. 계속 볼게요. 자, minority group members. 자, 그런데 소수 그룹 멤버들은 need diverse mentors so that they can gain insight into what it means to be employed by a particular organization or in a particular field or profession. 자, 그 중에서 minority group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수 그룹은 자, 이런 멘토들을 필요로 해요. 왜 필요하냐면 그들이 어떠한 식견을 얻을 수 있거든요. 뭐에 대해서 고용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특정한 조직이나 특정한 분야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직업에서 그거 고용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식견을 줄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번 문장은 이 소수 그룹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자, majority workers benefit by having a network of diverse mentors. 자, 이번에는 다수 그룹, 지배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들도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함으로써? 다양한 멘토를 얻음으로써. 왜냐하면 it increases their understanding. 자, 그들의 이해를 증가시켜 줄수 있고 민감도를 증가시켜 줄수 있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To the unique realities of diverse workers. 다양한 워커들의 독특한 어떤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and their own identity. 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even their own forms of privilege.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 더 감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3번 문장은 지배그룹, 다수그룹에게 멘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3번도 괜찮아요. 4번 볼게요. 자, mentoring has been typically required and praised as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personal development of employers라고 합니다. 자, 멘토링은요. 자, 보통 필요하대요. 그리고 칭송이 된대요. 무엇으로서? 중요한 요소로서. 자, 어떤 분야에 있어서? In the personal development. 개인적인 개발. 근데 누구의? Of employers. 누구의? 고용하는 사람의, 사장님의 개인적인 발달에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Worker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Workers가 뭐가 필요해? Workers가 멘토가 필요해. 지배 그룹한테도, 소수 그룹한테도.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장님한테 개인적인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하는 거, 내용이 달라졌어요. 정답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번이 다시 돌아오는지 볼게요. The ultimate goal of these mentoring opportunities is to have individuals be more informed, identified, and engaged. 자, 그래서 이러한 멘토링 기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개인들이 더 정보를 얻고, 더 스스로를 알고, engage, 더 참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에 있대요. 어떤 것에? 일과 조직에 있어서. 멘토링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도 나쁘지 않아요.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 안 어렵죠. 이게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나머진 더 쉬워요. 자, 우리 내용 조직화 해보면은, 요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근로자에게 멘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개인 발전, 그것도 사장님의 개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뜬금없는 문장이어서 정답 4번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근거 부분 색깔 쳐왔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문제 풀었습니다. 자, 이제 프랙티스 1까지만 해도 되겠니? 별로 안 어려워.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지? 좀만 더 집중하자. 자, 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뭐라고 할 거냐면, English words for the phenomena of psychosocial dependence rely on the prefix self to such a degree that one could interpret this as a linguistic protest against what's being described. 위기가 있다.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어렵네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어떠한 현상이냐면, 심리사회적인 dependence, 의존이래요. 그것의 현상이에요. 자, 그것에 대한, 그리고 영어 단어입니다. 자, 뭔가 의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존에 대한 영어 단어가, 자, 무엇에 달려 있냐면, on the prefix itself.

자, 이 접두어인 self라는 단어에 달려 있대요. 그래서 어떠한 정도냐면 that one could interpret this. 자, 이거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대요. As a linguistic protest, 마치 언어적인 항의와 같다고, 무엇에 대한 what's being described, 진짜 묘사되는 것에 대해서 언어적인 항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엄청 어려운 문장이 나왔어요. 자, 지금 뭔가 self라는 접두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의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psychosocial dependence를 표현을 하나 봐요. 자, 근데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마치 언어적인 반항과 같대요. 무엇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 묘사하는 것에 반항, 프로테스트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 어떡해? 선생님, 이거를 기준으로 나머지 거 읽으라면서요. 근데 첫 번째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요. 1번 문장까지 힌트로 삼아도 괜찮아요. 자, 1번 문장까지 가볼게요. Someone's self-esteem or self-regard, self-image or self-respect or self-confidence. 자기 존중감, 자기감, 자아감, 아니면은 뭐, 자기 이미지, 자기 존중, 자기 confidence 하면은 자신감, 이런 모든 것들이 is a largely a function of how others treat her.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요. 다른 이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관련이 된 거래요. 걸리버 여행기 내용 기억나?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야. 자, imagine yourself in a version of Gulliver's Travel and where the first place you come to is inhabited by people admire and adore you. 자, 상상을 해봅시다. 어떠한 거냐면, 걸리버 여행기인데, 자, 첫 번째 장소가 어떠한 장소냐면은, 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야. 근데 어떤 장소냐면은 당신을 흠모하고 사랑을 해줘요. 무엇으로서? 가장 매력적이고 식견이 높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장소에서는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You arrive at the land of magnetically charismatic geniuses. 자, 엄청 자성으로. 그러니까 막 무슨 자석이 붙는 것 마냥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지니어스들이 있는 그러한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요, relative to whom, 그들에 비하면, you come off as a boring fool. 당신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진짜 지루한 바보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해되죠, 상황? 그랬을 때, it is unlikely that. 자, 어떨 가능성이 낮냐면, your self-image, 자아상이라는 것이 would be very stable. 아주 안정적일 가능성이 낮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Over the course of this adventure, 이러한 모험에 있어서라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흐름이 쫙 이어지고 있죠.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external feedback proves far less decisive.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부적인 피드백이라는 것은 훨씬 더 decisive 하지 않대요. 훨씬 더 결정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한대요. 무엇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내부적인 스탠다드보다. 자, 그건 뭐를 가리키냐면 one's self concept, 자기 개념이라는 것이 can be formed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대요. 무엇에 대해서 how others respond, 다른 사람의 반응이랑은 독립적으로 반응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어때요? 지금 다른 이들이 어떻게 나를 취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아가 바뀐다고 했잖아. 자기 존중감이 바뀐다고 했잖아. 근데 4번 문장은 그거랑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제랑 완전 반대되는 문장이죠.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 보면, 자, given the degree to which. 자, given 하면은 뭐뭐를 고려할 때라는 뜻이야. 뭐를 고려하냐면, which a sense of self-worth is determined extrinsically. 자, 이런 자기 가치감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고려를 할 때.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call it. 자,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더 정확하냐면은 자기 가치감이 아니라 other worth, 타인이 부여하는 가치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에서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번이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0: 자, 그래서 내용 정리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내적 기준이 아니라 외적 기준에 의해서 자아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글이었고, 정답인 4번만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정답이었고, 자, 여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이거죠. 첫 문장이 만약에 너무 어렵게 나오잖아? 그럼 1번 문장까지도 이 흐름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무방합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문제 풀고 마지막으로 영자의 퀵 퀘즈 풀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ven the degree to which 마지막 문제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given the, given the. 자, 요런 표현이 있었어요. given the. 이 given the의 의미가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단어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스터 킷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우리 다른 문제들까지 더 풀면서 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그 정규분포 파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요. 어차피 오늘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다는 말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개념 없어 오늘. 오늘 개념 없고, 네, 여러분들 쭈루룩 진행해서 정규분포 활용까지 갈 겁니다. 여기 파트는 오히려 생각보다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좀 금방금방 진행이 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정규분포 쭉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항분포 파트랑 같이 연결되는 것도 흐름은 비슷해요. 거기까지 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완전히 또 다른 통계적 추정 파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 확률 변수가 거의 끝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쭉쭉쭉 달려볼 거고. 아! 오늘도 티유빈이 함께 합니다. 네, 티유빈과 함께하는 시간. 맨날 까먹기 때문에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죠. 오늘 나 지금 티유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사랑 야구. 그죠. 야구를 봐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 공부를 할 때, 수험 생활을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은 이제 부모님이 보통 못하게 하시고, 또 끊기도 하고, 게임도 안 좋고, 당연하지만 이제 뭐 SNS 당연히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네, 수험 생활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야구는 매일 해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고요. 비가 와도 우천 취소를 할 듯 안 할 듯 계속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길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이기면 좋거든요, 내 팀이. 제가 응원하는 팀이 1위예요. 1위를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1위지. 근데 내가 1위인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지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진 게 대체 내 인생에 엄청난 어떤 영향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럼 갑자기 내가 하루에 막 3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에 굉장히 이상함이 옵니다. 그죠? 야구를 틀어놓고 공부를 한다?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고요. 3시간을 본다?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쵸? 하이라이트만 본다? 정도는 인정? 에, 근데 그 하이라이트가 막 매번 다 재밌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요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야구를 보고 막 그렇잖아. 근데 야구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 한 1년 안 봐도 큰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못하던, 제가 응원하는 팀 못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못하던 때는 1년이 지나도 계속 못했었어요, 여러분. 크게 내가 안 봐도 그냥 계속 못하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잘해지고 계속 또 잘하던데요. 내가 안 본다고 되게 큰일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구를 본다든지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 밤을 샌다든지 이거 진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막 유럽 리그를 보면서 축구를 보면서

감을 막 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축구 경기가 나에게 주는 이득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약간, 굉장히, 무의미한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어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야구 선수를 할 거예요? 뭐 그렇다면 내가 인정. 근데 그거 아니라면, 여러분. 응원만 하고 있다면, 잠시 안 보고 있어도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은 계속해서 잘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까요? 그죠? 가봅시다. 20번부터. 쭉쭉쭉 달릴 거예요. 오늘의 문제풀이가 쭉쭉쭉 진행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뭔줄 알아? 자연수. 두 자연수 M과 K입니다. 이게 눈에 잘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 두 자연수 M과 K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러한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식은 복잡해 보여도요. 누가 봐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래잖아. 그러면 이 확률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Z로 변신을 시켜야 되겠죠? 자, Z로 변신시키기 위해서 평균에서 평균 빼면 뭐 식을 써? 0이겠지. 0부터 시작해서. 평균을 빼고,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됩니다. 요거 분산이에요. m제곱분의 4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얼마야? m분의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m분의 2로 나눕니다. 이랬을 때 얼마래? 0.4772가 되었대, 이 넓이가. 0.4772인데 0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겠어요? 0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까지겠지 뭐.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2야, 2. 이것은 2다. 그렇구나. 뭐 대단하지 않죠? 식 정리한 것도. 자,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K 2분의 뒤집을게. M K 빼기 M. 그죠? 분수분의 분수꼴 부담스러우니까. 위아래다 m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고, 그 값이 2니까 한번더 정리하면 얘네가 얼마라는 거예요? 4라는 거예요. 문자가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리해서 보시면 별거 없는 데에다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m도 자연수, k도 자연수, m도 자연수. 그럼 얘가 뭐가 돼? 자연수와 정수라는 건데, 어차피 곱이 4라는 건 자연수와 자연수의 곱으로 쪼개야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거나. 2고 2거나 4고 1이거나 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m이 1일 때 k는 얼마예요? 이때는 이게 m이 1이라고 하면 k는 5가 되어야 되겠구나. m이 2일 때 k는 k 빼기 m이 2가 나와야 되니까 k는 4겠구나. 미리 구해 놓을게요. m 값이 4일 때 k 빼기 4가 1이니까 k는 5겠구나라고 해 놓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m 곱하기 k의 최댓값이래요. 아, 그러면 5 8, 20. 뭐겠어, 정답은? 20이겠지. 그래서 M은 4, K는 5, 둘이 곱하니까 정답은 얼마? 20.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 솔직하게 우리 인정을 합시다. 정규분포가 우리를 힘들게 했나요? 표준화 작업이 우리를 힘들게 했나요? 뭐가 우리를 힘들게 했죠? 영어. 알파벳. 인정? 그치? MK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 표준 편차도 막 n분의 2 이렇게 쓰려니까 엄청난 부담. 그 부담만 내려놓고 식을 정리하시면 두 수를 곱해서 4로 쪼개는 건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쉬웠지.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 더 많은 유형으로 나와야 되잖아. 정수만 돼도 여러분. m 값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더 많아지잖아. 그치? 자연수라는 조건 덕분에 되게 편하게 해결을 한 것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쉬웠죠? 그죠? 뿅 넘어가서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런 거. 왜? 있어 보이는 거. 아니,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 풀때 그래도 여러분 대놓고 있잖아요. 나 쉽지? 이러는 문제는 매력이 좀 없는 것 같고, 딱 봤을 때는 되게 어렵게 막좀 무섭게 생겼는데, 포인트만 알면 굉장히 귀여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 되게 좋아해요. 대신에 계산량이 좀 적어야 되고, 나의 조건, 나의 선호도니까.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t, 라지 ft를 정의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부터 t 플러스 6까지의 넓이,

0: 확률이니까 넓이라고 했어요.
1: T부터 T 플러스 6까지라는 것은 거리가 얼마짜리? 6칸 차이가 나는.
0: 6칸짜리 자를 들고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 이동을 하면서 넓이를 재었을 때를 FT라고 할 거래요. 라지 FT. 자, 그러면 라지 FT가 T가 6일 때 최대를 갖는데요. 스탑. X가 따르는 정규분포 알고 있기 때문에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선생님, 표준 편차를 모르는데 마음대로 그려도 되나요? Yes.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원래 그림에 가깝게 실사화 하자는 게 아니고 just for me라고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렸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종 모양 그려주면 돼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해봐요. 뭐라고? 여섯 칸짜리 자를 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요렇게 넓이를 찾아갈 건데, 그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높이 솟아있는 이 부분을 정확히 많이 가져가 줄수 있어야 되겠죠? 얼만큼이나? 여섯 칸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 칸, 여기서 세 칸. 짜리에 딱 자를 들고 했을 때가 넓이가 최대겠죠? 근데 그때의 t값이 얼마라고? 6이래잖아. 그치? 여기가 6, 여기가 11이래잖아. 그러면 평균은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Yes, 9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계산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평균을 그냥 근데 바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라지 F3을 구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0.433이래요. 라지 F3이 의미하는 건 뭐야? 3부터 시작해서 9까지의 넓이네요. 그게 얼마라고요? 0.433이래요. 맞아. 오호. 자, 3부터 9까지의 넓이를 직접 찾아주면 되는데, 자, 좋은 점은 9가 하필이면 정확히 평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Z로 변신을 시키면서 가보겠습니다. Z로 변신을 시키면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시고요. 평균까지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Z로 바꿨을 때 Z의 평균 0이겠지. 여기 0을 위치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계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정확히 0.433이가 나오는 때가 언제예요? 여기. 1.05. 0부터 1.05까지의 넓이랑 0부터 마이너스 1.05까지의 넓이가 같겠죠. 이거 음수니까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 아, 05가 아니고 1.5. 마이너스 1.5가 되어주겠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된 거예요? 4가 되어준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마무리 지어볼까요? 평균 9. 표준 편차 4, 둘이 더해 정답 1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둘이 더한 값을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죠? 계산을 많이 하나요? 그림을 그리나요? 네. 저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비록 내가 못 그릴지언정.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려내시는 걸 자꾸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 확통의 가장 큰 재미는 있잖아요. 문제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꿔서 재해석하는 데에 있어요. 요런 걸 보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여섯 칸짜리 자를 들고 삐리리리릭 움직이면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분을 찾아간다. 요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이렇게 서서 문제를 보잖아요. 여기 모니터에도 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가 여기가 되게 생각보다 이렇게 굽어 있더라고. 생각보다는 아니에요. 사실 제 자세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많이 혼났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는 허리가 왜 이렇게 고정하게 서 있냐. 뭔가 약간 이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건 걸을 때왜 이상하게 걷냐, 다리를 왜 터덜터덜하냐, 다리를 왜 꼬고 앉았냐. 우리 엄마 맨날 나한테 그런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그땐 되게 귀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느낀다니까 다리를 꼬기 시작하면 이제 끊임없이 꼬아요. 그것도 진짜 여기 아파. 아프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도 자꾸 펼쳐야 돼. 그러니까 이 자세가 제일 나빠지는 때가 수험 생활할 때예요. 맨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하면 다행이게 이거 하잖아요.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거 이거 하는 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세를 바르게 있으려고 조금 더 노력하세요.

이것도 여러분보다 인생을 오래 먼저 산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 진짜 중요해. 그럼 잠도 좀덜 와요. 공부할 때. 일단 불편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잠이 좀덜 오거든. 자꾸 졸리면 다리 꼬고 있다면 다리를 딱 붙여서 원래 이렇게 모아놓는, 그러면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덜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나도 자꾸 서 있을 때 똑바로 잘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키가 확 달라져요. 봐봐.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랑 진짜 달라지더라고. 허리를 자꾸 펴고 여기에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이쪽을 펴세요. 우리 공부할 땐 특히. 저에게 하는 잔소리였고요. 자, 22번으로 다시 갑니다. 자, 22번은 문제 자체가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그죠? 왜? 일단 변수가 둘다 등장을 하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한번 필수 유형을 통해서 다뤄 봤어요. 두 개의 변수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 걸 해봤으니까 가봅시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X가 있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Y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런 게 나오면 적어 놓는 편이에요. X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어떻고, 안 적어도 돼, 이 정도는. 근데 Y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어떻고, 이걸 한번더 적어요. 왜 적을까? 그냥 정리해두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내가 기입해 놓으면 내가 보기에 좀더 나았잖아. 내 눈에 잘 띄잖아. 정리해놓기가 좋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표준 편차가 같은지 다른지 아직은 모르네라는 생각했어. 왜? 표준 편차가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같잖아. 표준 편차가 다르면 그래프의 모양이 다를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밀도 함수를 각각, 얘는 fx, 얘는 gx라고 하겠대요. 나 그냥 써놓을게. 그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대요. 표준 편차가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예요. 예스. 왜? 왜? 봐봐요.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예요?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k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동만 한 거죠. 이동. 이동했다는 말은 뭐야? 그래프 모양은 같게. 솟아오른 정도 이거 같게. 띠리리리리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동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양이 같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같겠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구했어. 2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희한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당황시킵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HT라고 한다. 저러한 방정식에. HT는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알파 대입한 값에 더하기 1을 만족시키는 t의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이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요. 그래프를 난 직접 그리려고 해. 양수 k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려놓고 상상을 하자. 서로 같은 모양일 테잖아. K가 양수니까 fx가 예를 들어 3 여기 평균이 3인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겠죠. 양수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m을 그리고 평균을 나타내 볼게요. 이거는 괜찮지. 둘의 모양 같을 거고. m이 3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라는 것도 명확하잖아.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어. 양수 k니까. 그치? 그럼 다시 예를 읽어보자. 이 방정식의 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GX가 FT 또는 FX가 FT와 같아지는 인 T의 개수가 FT라는 거야. 아니, HT라는 거야. 괄호를 쓰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써가지고. 됐어. 자, 그러면 t에 내가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이거는 ft, 즉 이것의 함수값이죠, 함수값. 그 함수값과 같아지는 함수값이 gx랑 만나든 아니면 fx랑 만나든 하는 값이 그 t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최소값은 언제 가질까? 최소값은. 만나기는 하잖아, 그치? 일단 왜냐하면 함수 값이니까 자, 요 값과 같아지는 것은 몇개 있어? 얘 값과 같아지는 거. 아,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렇지?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가 이제 fx죠. fx의 함수 값을 이용

통해서 슉슉슉 연결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것을 찾아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오케이, 봐봐. 언제? 제일 적게 만나? 그치. 여기 솟아올라 있을 때 가장 적게 만나요. 이렇게. 이 점일 때. 즉, T가 얼마일 때? 여기서 가자. 3일 때. 그치. 내가 H3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H3의 경우엔 어때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프 자체가. 즉, 여기다가 집어넣어 생각해 보시면 F3과 만나는 거 그냥 자기 자신 있을 것이고. 자, F3과 만나는 GX 값 하나 있죠. 여기 M 값을 집어넣었을 때 GX 하나 있겠네. 그래서 두 개가 될 때가 최소예요. 맞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HT는 T가 얼마일 때 T가 3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T가 3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알파는 뭐 3인데? 알파는 안 물어봤네. 아쉽다. 어쩔 수 없어. 의담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야, 얘 때문이구나. 이런 거알수 있네. 자, 한번더 가요. 이 말은 뭐야? 3, H3이 얼마라 그랬죠? 아까 제 뒤로 보이시죠? 2잖아. 그거보다 하나 더 키운. 즉, HT가 H라고 하면서 F를 쓰는 건 뭐예요? 자, HT가 2 더하기 1, 즉 3이 되도록 하는 이걸 옮겨서 써놓을게. 그림에다가 in 3인 T의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5래. 5. 최소가 1이래. 이건 뭔 의미할까? 자,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세 점에서 만나는 때가 언제야? 여기 네 개에서 만납니다. 자기 자신과 AF에서도 한번더 만날 거고, G랑 만나는 것이 두개더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정확히 세 점에서 만나는 때가 언제예요? 그렇지. 요때잖아, 여러분. 그때야. 그러면 이때의 좌표가 있을 수 있고, 요 좌표가 있을 수 있겠죠. 왜? H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F 함수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G 그래프입니다. G 그래프의 함수 값을 만들어내는 X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T의 최대값이 5고 T의 최소값이 1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1과 5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나지? 왜? 5를 알려주는 순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대칭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야? 7이 됩니다. 즉, 우리가 찾는 스몰 m 값이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k는 뭐였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3부터 4, 7까지 이동했으니까? 4칸 이동했네. 여기까지 쭈루룩 가는 거예요. 그 정답은 7 더하기 2 더하기 4, 싸라락 더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얼마? 13.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계산 과정이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죠? 이동을 했구나. K만큼. 근데 K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겠구나 해서 FX 그래프와 GX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근데 뭐라 그랬죠? 내가 FX에 어떠한 함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만나는 점이 GX랑 만나는 점, FX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요 함수값과 만나는 거몇개 있나? 여기랑 만나는 거몇개 있나? 여기랑 만나는 거몇개 있나? 이렇게 세야 돼. 최소는 언제? 가장 솟아올라 있는 꼭지, 가장 위에서 만나는 점이 되어 주겠죠. 그럴 때 H3일 때에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게 최소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세 점에서 만나. 언제 세 점에서 만나냐면 여기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는 아니야. 왜? H가 만들어내는 건 함수값, F의 함수값과 같아지는 점이 되기 때문에 F의 함수값이 1과 5일 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1 집어넣고 5를 집어넣었을 때에 지금 빨간 점과 만나게 되는 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돼. 그래서 여기에 좌표를 알려주는 거야. 1과 5를. 그래서 평균까지. 그냥 흐름 타고 쭈르르. 이동은 몇 칸? 4칸 했네. 이렇게. 계산 없어요. 해석. 그래서 오히려 22번 같이 해석 위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꽤 이제 당황을 할수 있죠.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그쵸? 요렇게 해봤으면 쉬어가는 코너를 좀 가져야 되겠죠. 여기는 여러분,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정규분포 하면 어렸을 때 처음,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예전에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 이 유형의 문제를 가장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다 쉬워요. 봐봐. 배터리, 영어 시험 점수, 감자 안개 무게, 수학 점수.

바뀐 건 그것뿐입니다. 그것과 값이 바뀌었겠지. 딱 그거. 딱 그겁니다. 이거 하나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점수는 하면서 주르륵 나가는데,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는 변수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것만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로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시험 점수를 내가 X라고 할게.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려줄 때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평균이 얼마라고? 68.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10. 인 정규분포 따른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가실 수가 있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수험생 중 임을 선택한 수험생 한 명은 시험 점수, X가 55점 이상이고 78점 이하일 확률이래. 오 마이 갓. 실제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뭐 할까요?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래잖아요. 표준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그러면 55에서 X의 평균, 제 위로 보이시죠?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세요. 그럼 Z가 되겠죠?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세요. 얼마예요? 10분의 10이니까 1이고요. 여기는 어때요? 10분의 마이너스 13, 즉 1.3 마이너스입니다. 됐어? 그럼 마이너스 1.3부터 1까지의 넓이네요. 네. 조그맣게 Z를 그려서 생각해봐. 한 번만 그릴 거야. 앞으로 안 그릴 거야. 마이너스 1.3부터 1까지가 되잖아요. 여기는 누구랑 같아요? 0부터 1.3까지. 0부터 1까지. 이두 넓이를 어떻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끝! 그래서 5, 4, 4, 7. 0.744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어 주겠습니다. 답은 2번. 요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아?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요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다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후다다닥 지나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여기 다음 문제 볼 거지만 지금 쉬었다가 가도록 할 겁니다. 왜? 쉬었다가 이제 추진력 받아갖고 오다다다 뛰어가지고 문제를 딱 보고 그런 다음에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로 넘어가려고요. 알겠죠? 자, 오늘도 세포마을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포는 누구일까요? 두두두두두두. 기억해서 한건 아닌데. 네. 북치는 세포가 등장했어. 뒷북 세포. 표정이 아주 얄미운 상태입니다. 에이, 보통 뭔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해답을 전달하는. 해답을 그냥 말만 해. 나오는 성향에 대해서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북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미 감성세포랑 막 화가 나 있어. 막 후회하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뒷북세포 이제 와가지고, 그러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거 그렇게 하라고 했지. 이러고 있습니다. 어때요? 세포마을에서 얻어맞기 딱 좋은 스타일로 나옵니다. 원래 출연할 때 자체가. 얘 역할이 그러해요. 후회를 하는 세포랑은 좀 달라요. 좀 얄미운 버전이잖아요. 그죠? 보통 막뭐 아주 자잘하게 보면 뭐 문제를 풀 때에도 아, 그러게. 내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뭐 연습장이 모자라면 아, 그러게. 거기다가 풀지 말고 연습장에 풀라 그랬지.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거 봐라. 네가 당해 봐야지 알지. 이런 거 하는 거. 얼마나 미워요. 근데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대. 그런 게. 그치. 뒷북 세포는 사실 도움이 정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것이었으면 앞에서 미리 말을 했었어야지. 이미 지나갔을 때는 뒷북을 쳐봐야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입을 꼭 다무는 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데, 모두가 이 뒷북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뒷북 세포 때문에 열은 받더라도 뒷북 세포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 다음 실수는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 그러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분명히 답쓸때 이러이러한 거 조심하라 그랬지. 내가 분명히 너 실수한다 그랬지. 내가 이런 말 하잖아. 그럴 때 으이그 싶어도 그 뒷북 세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놓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돼. 적어도. 우리는 이 뒷북 세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세포 하나만 뿅 뽑아가지고 뿅 버릴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뒷북 세포를 매번 그럴 때마다 꿀밤 한 대를 줬다고 생각을 딱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생각해야지. 화를 내놓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 다짐을 해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상에도 이 뒷북 세포가 등장하거든요. 좀 미워요. 이 웹툰 상에서도 그렇게 꼭꼭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해. 누가 모른다 그랬냐?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아이로 등장합니다. 해마에 가서 화가 나는 표정으로 있네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문제부터 열심히 다뤄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그러게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미리 해놓자고. 23번입니다. 자, 수확한 감자 한 개의 무게는 X라고 할게요. 변수가 두개 등장하는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걸 X라고 할때 정규분포 따르는 것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X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평균이 165. 표준 편차가 8. 적어. 그 다음에 봐봐요. P, 뭘 구하래? X가 161 이상, 173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누가 봐도 뭐로 해야 되겠어요? 표준화 작업 거쳐서 Z를 이용해서 가야 되겠네.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갈까요? 161에서 평균 빼시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X가 Z가 됩니다. 173에서 평균 빼시고 표준 편차로 또 나누어 주세요. 끝. 8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5고요. 여기는 8 차이 나니까 1, 0.5부터 1까지,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가 여기, 0부터 1까지가 여기. 이 둘을 어떻게 더해 주시면 이번에도 아주 쉽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어 주는 거죠, 그렇죠? 더해 줄까요? 0.5328. 답은 몇 번이에요? 5328이니까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 주는 거죠. 어때요? 너무 쉽죠? 사실 저는 객관식이잖아.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만 원래 계산해요. 8로 끝나잖아. 소수점 아래 네 번째가 8인 것은 1번밖에 없어요.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요. 객관식이잖아. 우리도 객관식의 그 행복을 누려야지? 이러면서. 자, 24번으로 오세요. 이번에는 영어 시험 점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영어 시험 점수를 또 X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간단하지. 솔직히 말하면 점수를 X라고 한 거야. 평균까지는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출제 빈도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단순하게 나오는 유형의 출제 빈도는 떨어졌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101쪽,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이용해서 비슷하게 생겼잖아. 지금 문제 길이 긴. 그 유형으로 최근 들어서는 좀더 등장을 시켰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자, 또 갈게요. 그럼 영어 점수 X가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845고 표준 편차가 11이야. 근데, 이건 조금 달라. 봐봐. 영어 시험자 중에서 영어 점수가 상위 10% 이내의 응시자가 2차 시험 대상자가 된대요. 2차 시험 대상자가 되기 위한 영어 점수의 최소값입니다. 이게 난이도를 올린 버전이거든요. 자. 뭔 소리야? 싶잖아. 얘가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예요. 평균 845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거든? 근데 이런 거지. 상위 10%면 요 앞쪽에 좋은 점수를 받은 넓이 0.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시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점수를 우리가 K라고 할까요? 이 말인 거야. 내가 말하는 그 최소값을 K라고 하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해석이 될걸요. 뭐라고 쓰면 돼요? 봐요. 점수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이 되면 돼. 이때의 K값을 구해. 이 말인 거예요. 맞죠? 이 그림을 그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넓이 못 구하니까 당연히 뭐로 바꿔야 돼요? Yes, Z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까요?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었습니다. 그 넓이가 정확히 0.1이 되도록 하는 거래요. 요 값이 얼마여야 될까요? 저 표준화 작업을 거쳤으니까. 봐요. 여기가 0.1이야. 그러면 일부러 삐뚤게 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 넓이가 얼마겠어요? 0.4가 되겠죠.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3까지일 때 0.4야. 그러면 이 넓이, 이 값이 얼마? 1.3. 1.3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0.1이 되어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 K 빼기 845가 13이 되어주니까 K는 얼마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858점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858점이 되어주는구나라고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어주네요. 그래도 어렵게 바뀌었어요.

찬찬히 해석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용량 X라고 하겠습니다. 평균이 78. 복숭아뼈가 간질간질해서. 표준편차가 시그마. 어허, 이 문제 뭐겠어? 표준편차 안 알려줬으니 너네가 표준편차를 구해보렴. 이런 이야기겠구만. 가볼게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했을 때 용량이 72 이하일 확률이, X가 용량이잖아. 72 이하일 확률이 0.07이래요. 세상에나, 아까보다 쉬워졌네요. 뭐로 바꿀까요? Yes, Z로 바꿔볼게요. 72에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 넓이가 0.07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작은 넓이잖아. Z의 입장에서 그려볼까요? 무언가보다 작은 넓이가 0.07이라는 건 0부터 시작해서 요 넓이는 얼마? 0.5를 만들어내기 위해 43. 여기 있지. 0부터 1.5까지가 0.43이니까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도 0.43일 거 아닙니까? 이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라는 거죠? 마이너스 1.5라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 마무리.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시그마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표준편차는 4입니다. 답은 여러분들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 거죠. 괜찮나요? 솔직히 말하면 24번이 더 어려웠다. 그래서 24번은 읽다 보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는? Why not? 이런 느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형을 제가 예전부터도 여러분들 파프리카 유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기출문제 중에 요번에는 안 나왔는데 대표 유형으로 등장하는 파프리카의 무게? 그게 있었어. 그래서 파프리카 무게가 진짜 뭐 수면 시간, 뭐 바나나 무게 막 진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소칭 파프리카 유형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이게 되게 쉽죠. 별거 없어요.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런 유형이 이항분포와의 연결성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기분 탓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얼굴이. 자, 대략 한 뼘입니다. 언젠가 또 커지면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려고. 자, 어쨌든 똑똑한 개념세포가 들어왔습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데 이게 되게 개념적으로 정말 재밌는 파트예요. We are the world의 최고봉? 왜? 이항분포 언제 등장했죠? 이산 확률 변수 때. 정규분포는요, 연속 확률 변수 때입니다. 요 내용을 요약하면 점묘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미술 아예 모릅니다. 모자이크 같은 거. 점묘화 알죠?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가까이서 보면 다 점인데 멀리서 보면 색칠한 것처럼 보이는 이항분포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X가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시행을 N번 하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랬을 때 평균 어떻게 구했죠? NP예요. 분산 어떻게 구했죠? NP1-P예요. 그러면 표준편차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NP1-P 맞죠? 자,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근데 원래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우리가 표로 나타내지만 그것을 굳이 굳이 한번 그래프의 점으로 찍어 보았어요. X가 0일 때의 확률, 뭐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 이렇게 해서 N일 때의 확률까지 할거 아니냐고. N번 시행을 했어. 뭐 주사위를 던져요. 30번. 뭐 50번 던져요. 60번 던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0번이든 1번이든 2번이든 이렇게 해서 표로 나타냈고 그 확률을 한번 여기는 놀랍게도 Y좌표가 확률인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냥 확률 밀도 함수일 때에는 함수 값이 확률일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산 확률 변수니까 확률로 찍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이렇게 찍어놨잖아. 이런 식으로 찍히더래. 즉, 어떤 느낌이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가 평균인데, 평균을 기준으로 그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좌우대칭인 저종 모양에 가까워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잘 봐요. 이산확률 변수지만 이것이 얼추. 나이말 좋아해. 얼추 무엇을 따르더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어진 거예요. 평균은 np겠지. 저렇게 구했으니까 표준편차는 루트 np1-p겠지. 이렇게요. 얼추. 물론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야 됩니다.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문제 보시면 정규분포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는 건 무조건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규분포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정규분포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할 때는 당연히 무엇으로 바꿔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직접 넓이를 구하는 3단 변신의 문제가 되어주겠습니다. 표준화에서 Z로 바꾸시면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을 테니까요. 됐어? 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야. 분명히 이산확률 변수긴 해요. 근데 시행 횟수를 충분히 키우다 보니까 확률을 구했더니 그 확률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되더래. 그래서 마치 연속 확률 변수인 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바꿔가자는 거죠. 실제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기출이고요. 2025 학년도니까 꽤나 따끈따끈하죠, 그렇죠? 9모에 나왔었어. 사실 예전에는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 내용이 실제 기출화되었던 적이 잘 없었어요. 예전 트렌드에서는 얘가 잘안 나오다가 최근에는 급부상한 트렌드예요. 한 2년 연속 등장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항정리에서도 이항계수의 성질은 잘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어느 날 나왔다고 해서 이게 되게 특이한 건 아니지. 분명히 중요한 내용으로 있었던 것처럼 잘안 나오다가 갑자기 등장을 하였어. 혜성처럼. 최근에. 근데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것 같지 않아요? 정규분포의 내용들이 정말, 파프리카 유형이 정말 좀 재미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씩 등장을 하는 거지. 볼게요. 자, 원점에 A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할 거예요. 4 이하이면 4 이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4 이하의 3분의 1의 확률로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3분의 1의 확률, 5 이상이니까 3분의 1의 확률로는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킨대요. 계산이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좋은데, 뭐가 좋아요? 아무래도 5 이상이 낫죠. 3분의 2랑 3분의 1 중에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할게요. 나는 16200번 봐봐. 시행에서 충분히 커요. 16200번을 반복할 거야. 그럼 이게 X번 나왔다고 하면, 요건 16200 빼기 X번 등장하겠죠? 맞아. 자, 점 A의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위치는 잠깐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따르는 X는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x는 뭐예요? 5 이상이 나온 횟수. 5 이상이 나온 횟수를 일단 확률 변수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따르죠?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16200번 시행을 할 거고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로 고정된 확률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어때요? 아예 정규분포를 따르죠. 일단 3분의 1 곱할게요. 그럼 5 15이니까 400이 되죠. 맞아? 자, 5400에다가, 이게 평균이잖아. 둘이 곱하면 끝이고. 3분의 2를 곱하고,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온단 말이지. 그죠? 괜찮다. 그치? 1800이고, 2 씌우면 3600이 되다 보니까 60이네. 표준 편차 60이 되는구나. 계산 자체가 깔끔하죠? 16200번이 되다 보니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얼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세요. X가 이렇다고 할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점 A의 위치가 5700 이하예요. 점 A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16200 빼기 X번만큼은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고요. X번만큼은 음의 방향으로 이동했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 위치가 어떻다고? 570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부등식이니까 식정리를 좀 해볼까요? EX만 오른쪽으로 옮기고. 16200에서 5700을 빼줄게요. 그럼 0051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반대로 갈게. 2로 나누시면 5. 그지? 2, 5, 0 이렇게 되겠네. 되었어요.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가 되냐면,

X가 5250보다는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표현으로 아예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 요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문제를 푼다니까. 이젠 다 됐어요. 절로 넘어갈 것도 없어요. 이 확률 직접 어떻게 구할래? X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있는데, 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바로 가겠습니다. 표준화 작업할게요. 5250으로부터 평균 5400 빼시고, X의 표준 편차인 6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가 마이너스 150이다 보니까 60으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2.5네요.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입니다. 0부터 2.5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2.5까지랑 똑같잖아요, 넓이가. 마이너스 2.5부터 0까지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0.494요. 나머지는요, 0.5. 그러면 슈루룩 전부 다 하면 얼마겠어? 0.994가 되겠네요. 끝. 그래서 요게 얼마라고? K라고 한 거고요. K에 1000을 곱해서 정답 쓰시오. 정답은 99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사실 여기를 X로 안 하고요. 위에를 X로 썼는데,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나요? 네, 풀려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을 X로 쓰시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X가 무엇이라고? 16200이, 16200 곱하기 3분의 2가 되었겠지. 그러면 평균 바뀌었을 건데, 표준 편차는 그대로일 거고요. 그 평균 바뀌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여기에서 여러분 위치에 대한 식도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사실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왜 선생님은 3분의 1을 택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계산이 간단한 게 좋아. 다른 이유 전혀 없어. 계산 간단하게 풀고 싶었단다. 이런 거죠. 자,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쉬어가는 코너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놓고 이항분포인데, 심의수가 100번이에요. 그리고 대놓고 정규분포로. 이용하라잖아, 그치?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르지만, 이 이항분포를 통해서 정규분포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평균이 얼마예요? 둘이 곱하니까 20. 표준 편차는요, 그 20에다가 1-p 5분의 4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요. 표준 편차 4.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 아, Z로 바꿔야지. 25에서 X의 평균인 20 빼고 X의 표준 편차인 4로 나누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5분의 4니까 얼마예요? 1.25가 되겠네. 끝. 1.2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394에다가 나머지 0.5만 더해주시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0.894가 되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쉽죠? 답은 5번이 되어주네요. 요런 흐름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귀찮은 문제를 왜 푸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얘 분명히 이산확률 변수잖아요? 이항분포 따르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물어보시면, 25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는 건, 25번, 24번, 23번, 22번, 21번, 20번, 19번, 18번, 17번 주르륵 해가지고, 각각의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각각 구하신 다음에 더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범위의 확률로 등장을 할 때, 범위의 확률이잖아. 범위의 확률로 등장을 할때 어떤 식으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고, NP 값이 보통 뭐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풀수 있는 흐름이 된다면, 이항분포가 얼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그 흐름을 활용을 하여, 넓이를 이용해서 범위의 확률을 구하자라는 흐름으로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빛과 소금 같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요,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고, 제가 그 뒤에 있는 이제 표본 평균의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여기까지 다시 잘 풀어보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 너무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

0: 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외모도 이유였지만 저를 더 사로잡은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눈을 맞추며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 자신의 삶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삶도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제 아내이자 오늘의 강연자 송지은님을 소개합니다. 와,
1: 아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0: 아, 오셨어요?
1: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0: 제가 아까 그 느낌이었어요.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0: 네, 제 아내예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강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소소한 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0: 화이팅!
3: 화이팅! 반갑습니다. 와, 제가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이렇게 예능 촬영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자리는 아직도 조금 낯설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막막했던 시간에 실마리를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몇 가지 장면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교회 찬양단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는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막 환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울적했던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또 이렇게 좀 차분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을 해본 게 나도 이렇게 평생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음악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떼는요, 테이프 시절이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네,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의 테이프를 하나 두 개 사모으기도 했고요. 그걸 매일 집에서 또 부모님이 운전해주시는 차 안에서 듣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로 되게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래방을 그렇게 막 가고 혼자 막 감성에 젖는 막 그런 발라드도 부르고 와, 이렇게 노래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저의 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생 때 드라마의 OST를 부르게 되면서 연예계에 첫 발을 이렇게 내딛게 되었는데요.

20살의 나이에는 시크릿이라는 그룹으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실컷 할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더 감사했던 건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또 무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이 무대 아래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팬분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시 무대에 설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지칠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분들에게 내가 노래에서 받았던 이 위로와 기쁨처럼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 직업은 대중 앞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대와 방송 뒤에는 늘 반응이라는 게 항상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또 방송이 끝나고 기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따뜻한 응원도 많았어요. 뭐, 지은 언니 예뻐요부터 시작해서 노래 너무 감동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하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날카로운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애써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사람들의 시선, 그 반응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진 않았을까? 오늘 내 무대를 보고 나이 부분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노래가 어느 순간부터 무대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무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나또 실수했다고 타박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몸이랑 마음이 더 굳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반복되고 질타를 받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노래하는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 당시에 나를 돌봤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래하는 기쁨보다 평가받는 두려움에 저는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길을 잃어가던 시기에 제 삶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회사랑 계약 문제로 잠시 그 활동을 멈춰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었어요. 사실 저는 시크릿으로서도 매일매일 바쁘게만 스케줄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스케줄이 줄어드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고 이 불안의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느껴졌어요. 인정받고 또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에 익숙했던 삶이 이렇게 멈춰지니까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드라마밖에 볼 것이 없는 나의 이 삶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었구나. 내가 아닌 바깥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늘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증명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니? 너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의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지 라고 느끼고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이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정말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그 운동화를 고쳐 신고 이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를 가둬놓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산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운동화도 가지고 나오게 된 게 저에게 이 운동화는 저를 이 방 안에서 나가게 해준 되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그날 든 생각들,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 작고 평범하게 보였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제가 활동을 쉬게 되면서 좀 극심한 무대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또 음악을 하는 그 순간을 제가 너무 그러니까 남들에게 계속 평가받는 이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하는 것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했을 때 아, 나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누군가가 평가해 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 평가와 두려움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다시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공백 기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들이 나를 사라지게 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보게 한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비로소 저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던 건 사랑이 받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죠.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건 인생의 화자를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실 인생은 파도타기라고들 하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을 텐데 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순간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사랑하는 태도. 저는 그렇게 지금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알아가는

0: 이 시간 속에서 함께 배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요, 결국 타인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가는 일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의 인생은 영화야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스토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모두 다르고요. 스토리도 다르고, 지나온 시간도 다르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씬들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 아주 찬란한 밝은 장면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또 힘겨운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영화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건그 사람의 아주 짧은 한 장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그리고 한 번의 선택, 그 사람의 그 짧은 장면들만 보고 누군가의 삶 전체를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타인의 시선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의 삶에 너무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는 내가 모르는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어떤 누군가는 막 뭔가 뭐 컴퓨터 다루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장르들이 너무나 다양한 상태로 각자의 재능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이 어떤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할때 행복하지? 내가 뭐할때 기쁘지? 재밌지? 라는 걸 떠올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 원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원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네, 저는 이 말을요.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타인의 삶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답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의 그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 저항이었어요.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2: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20번째 시간에 바로 직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곧 20강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우리 사실은 파트별로 유형별로 나눠봤을 때 글의 제목 파트, 대입학 문제 중에서는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목 찾기는 사실 앞에서 요지나 주장보다는 조금 더 함축적이면서 약간 문학적인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가 뭘 나타내는 건가?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함축적인 의미 추론, 밑줄 부분에 밑줄 친 부분에 의미하는 말을 고르세요라는 함의 추론 파트에서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추론 의미 파트에서 만나기도 되겠지만 거기에서도 약간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곧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조금 추상적인 내용은 어떤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가늠하시면서 역시 오늘도 오답 지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막는 방해물이 됩니다. 선생님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친구들이 야, 야 이거 같이 해보자 할 수 있어.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죠? 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거든요. Your limits, 여러분들의 그 한계,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되는 그 한계는 exist only in your mind,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그건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정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 시간을 통해서 역시 제목 찾기 별거 아니었구나. 충분히 가능하구나. 대입학 문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자신감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7번부터 11번까지 총 5개의 문제 갈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얘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 주인공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딱 봐도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녀석이 있습니다. 걔가 누구야? 그렇지. Over tourism. 그냥 딱 봐도 tourism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과잉, 그렇지. 관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광이 너무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특정 어떤 장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왜 굉장히 막 몸살을 앓는다 뭐 이런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을 하잖아요. 여름이 되면 특히 뭐 해변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교통체증이면 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약간은 긍정적이지 않은 듯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잉, 관광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The conception of 뭐에 대한 개념이에요. 과잉 관광이라는 그 개념은요. rest on 어디 어디에 놓여있다. 어디 어디를 기초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초로 해요? 특정한 assumption, 가정, 추정을 근거로 합니다. 기초로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무엇을 이렇게 기초로 우리가 과잉 관광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느냐. 아까도 우리가 딱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것과 어떤 것? 사람들과 장소가 나옵니다. 사람들과 장소에 대한 바로 추정이나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어디에 있는? Common in tourism studies. Tourism study는 관광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관광학?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고 And the social sciences in general. 일반적으로 이 관광학과 그리고 사회, 과학의 흔한 거기서 나타나는, 보통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가정, 추정, 특정한 추정을 기초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근데 관광학, 과잉 관광이라는 것이 뭐 관광학이나 일반 사회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처럼 사람과 그리고 장소, 요 둘의 무언가를 추정하고 가정하고 전제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Both are. 이 두 가지는 모두 are seen as. 뭐로 보여지고 여겨지죠? As clearly.

define. 자, 이 두 가지가 뭐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people and places. 이 두 가지 요소가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뭐로 여겨진대요? 분명하게 정의되어지고, 이거는 사람, 이거는 장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정의되어지고 규정이 되고, and demarcated. 밑에 보시면 경계를 정하다라고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분명하게 경계로 보여지는 이 두 가지 사람과 장소.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납득합니다. 자, 그 다음. 사람들은요, are framed. 구성이 됩니다. 뭘로요? As bounded social actors. Bounded라는 게 여기 앞에 나왔던 뭐 demarcated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계가 분명한 이런 뜻이에요. 경계가 분명한 사회적인 행위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경계가 이것도 분명하다고? 사람과 장소도 굉장히 분명하다 얘기했는데 그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들도 그 행위자들도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와 뭐, 뭐 아니면 뭐 either A or B, A든 B든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Host,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guest, 방문객이 되겠죠. 주인 혹은 방문객 둘 중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행위자로 분명한 경계로 이 사람들은 구성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일단 관광, 그것도 과잉 관광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자, 이 과잉 관광에서 이 관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과 그리고 뭐 사람 인자요. 그 다음 장소.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그치. 아주 명백하게 어디가 사람이고 어디, 무엇이 사람이고 무엇이 장소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조차도 뭐로 나뉘게 된다? 분명하게. 그렇죠. 여기 있는 그 장소의 주인과 뭐 그리고 맞아요. 방문객. 게스트가 여기서는 이제 visitors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 정도까지 보시면 일단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나 보다. 과잉 관광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Places,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사람에 대한 구성 요소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장소로 가야 되겠지? 자, 비슷한 방식으로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장소도 역시 어떨까? 그렇지, 얘도 뭔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딱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요소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나올 것 같아요. 장소도 역시 취급이 됩니다. 장소도 비슷한 방식으로 취해지고 취급이 되고 그리고 다루어져요. 뭘로? As stable containers with clear boundaries.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containers. 용기라는 뜻입니다. 용기가 뭐야? 그릇, 그릇. 네, 담는 무언가를 담는 그릇. 그러니까 사람을 담고 그 안에 어떤 많은 요소들을 담는 그런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경계가 있는 그런 안정적인 용기로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라는 것도 얘네들 전부 다 거기를 구성하는 이 관광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분명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요소들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Hence, 따라서요. Places, 어떤 장소들 can be full of tourists and thus suffer from over tourism. 자, 이제 드디어 over tourism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장소라는 게 뭘로 가득 차게 되면? 그치, 관광객들로 가득 차요. 그러면 한 장소에 막 정말 tourist attraction이 있어요. 관광 명소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로 가득 차면 그렇게 되면 suffer from over tourism. 뭘 겪게 돼요? 아니, 과잉 관광을 겪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많이 몰리면 한 곳으로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몰리고 몰리고 몰려서 이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 집결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over tourism으로 여기 보세요. suffer from.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모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볼게요. But, 근데요. What does it mean? 뭘 의미하죠?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사람들로 장소가 가득 찼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라는 얘기예요. 이 to 가주어진 주어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뭘 의미하지? 사람들이 너무 과밀로 들어가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그러면 설명이 나와줘야 되겠죠? 실제로 there are examples. 어떤 사례들이 있어?
특정한 attractions, 관광 명소들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너도 나도 다 모여서 특정한 한 곳에 모이는 이런 특정 관광 명소들이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관광 명소는 어떤 명소야? That have limited capacity. 한정된 이거 볼까? 그렇지, 수용력이라는 뜻이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capacity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한정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소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장소들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 지역에. 자,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한정적인 요소를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곳,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room, 여지, 공간이 실제로 없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관광인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데 어디 있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에 그 피서지, 휴양지 뭐 이런 데 굉장히 사람들 많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는 뭐 정말 사람들 많이 가는 뭐 남산이라던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경복궁이라든가 뭐 이런 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is not list the case. 이것은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얘는 사실은 not list는 강조의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뒤에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봤더니 어떤 경우래요? 일부 인간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물.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쌤은 경복궁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Eiffel Tower가 나옵니다. 그죠? 에펠탑과 같은.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관광 명소들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담을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과잉 관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잉 관광이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몰리는 건데 그 다음에 설명은 뭘로 이어질까? 지금 과잉 관광에 대한 그냥 사례 그리고 의미 요 정도로 봤잖아요. 자, 하지만 with places such as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ies being promoted and destinations and describe as victims of over-tourism.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 지금 with라는 전치사의 구입니다. 엄청 기네요. 그죠? 자, 실제 진 주어 문장, 본 문장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죠. 한번 볼까요? 상황은요, become more complex. 상황은 더 복잡해진대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건 뭐야? 그렇게 복잡하자는 정말 단순한, 그죠? 뒤에 있는 것보다는 단순한 경우가 나오는 거잖아. 과잉 관광이라는 게 뭐야? 바로 과잉 관광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봤을 때는 사람이 정말 많은 한 곳에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리는 걸 이제 과잉 관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장소? 이를테면 도시, 지역, 그리고 심지어 나라 전체와 같은 장소들입니다. 근데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being promoted, 홍보가 되거나, 아니면 바로 뭐? 아니면 홍보가 되고 and described as 뭐라고 기술되거나 묘사되는 그런 장소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홍보가 돼요? 목적지로 홍보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최종 목적지는 여기여야 되지, 이렇게 홍보가 되는 장소. 그리고 또 뭐라고 묘사가 되고 뭐라고 설명이 돼? victims of over tourism, 이 과잉 관광의 희생 자로서, 예, 희생양,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런 도시, 지역, 심지어 나라 전체와 같은 그런 장소들에게 있어서 상황은 사실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은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유럽 생각해볼 수 있고, 유럽에 특히 다른 유럽의 지역보다 이탈리아 뭐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을 그냥 담을 수 없는 과잉 관광이 그냥 그 정도에서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자, 사람과 장소가 담을 수 있는 사람의 담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게 바로 과잉 관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봤다면, 거기에 플러스 뭐가 더 존재한다? 더
추가적인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질문에서 말하고자 한 바는 아마도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과잉 관광에 대한 여기서는 지금 뭐 부작용을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부분을 좀더더 살펴볼게요. 자, what is excessive? Excessive? 그치, 얘는 뭔가 지나친이라는 뜻이죠. 지나치거나 아니면 out of proportion. 얘가 균형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out of proportion, 균형에서 벗어난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너무 과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단 말이야. 균형이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대요? 그렇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적이래요. 뭐야? 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뭐 상대적이야? 너무 과하게 몰렸다라고 하는 게왜 상대적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상대적이면 it might be more related to 뭐랑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균형이 안 맞아. 너무 과해. 라는 그런 말은 뭐랑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어? other aspects. 다른 요소들. 다른 측면들과 더 관련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요소들일까? that physical capacity. 물리적인 수용력 보다 이런 것들, 더 다른 측면에서의 더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얘가 아주 잘 정리해줬네. 이게 바로 뭐야? 물리적인 측면이야. 그런데 이 과잉관광이라는 건 물리적인 측면 이상의 것, 무언가가 있다.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이걸 다 과잉관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좀더 내용 보겠습니다. 수채, 좋아요. 예시가 나옵니다. 자, 자연의 degradation. 자, 여러분들, degrade는 upgrade의 왠지 반대인 것 같죠? 그죠? upgrade는 뭔가 상승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degrade는 이제 뭔가 그 수준이 하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뭔가 degradation이라고 하면 degrade의 명사 형태로 봐서 자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그런 가치가 떨어지거나, 떨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얘는 유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누수 같은 물이 이렇게 새는 거. 경제적으로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자, 뭐는 말할 것도 없이요. 정치학과 그리고 지역의 권력 역학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뭔가 얘가 계속 훼손이 돼가지고, 훼손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죠? 자연적으로 이런 그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서, 즉, 자연이 뭔가 훼손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유출이 생겨서 자신들의 그 수익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것들처럼 물리적인 측면 이외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이 바로 여기 예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알파에 해당이 되는 게. 그럼 우리가 과잉관광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관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뒤에까지 내용 보고 좀더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지까지 보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내용이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오버 투리즘에 관련된 내용이고 오버 투리즘이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게 다른 요소들도 존재한다. 요거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버 투리즘이라는 핵심어 소재가 들어있는 단어 먼저 선택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에 오버 투리즘 있고 그다음에 쭉 갔을 때 오버 투리즘 3번에 있고 그다음에 5번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지? 네, 4번에도 있습니다. 2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1번 볼게요. 관련 없는 것도 동시에 지워보시면 되겠죠? 자, over tourism에 대한 solutions.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over tourism을 해결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요. 아마도 이글 다음에 나와주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바로 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스킵하고요. 3번 볼까요? tourist attractions. 관광 명소죠? 관광 명소가 Winners or losers of overtourism. Overtourism의 승자일까 혹은 패자일까? 좋은 점과 나쁜 점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winners or losers는 관련 없을 것 같아요. The severity of overtourism. Overtourism의 심각성. 심각한 정도가 이러이러이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뒤에까지 볼까요? Much worse than imagined. 상상했던 것보다 더안 좋아요. 역시 아니었어.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심각한 정도를 기술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웃이 됩니다. 그 5번밖에 없는데요. 자, over tourism 이라는 건 바로 뭐냐? Not simply a matter.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 People and places. 사람 그리고 장소. 즉, 어떤 물리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야 over tourism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오버투어리즘에 문제가 있다라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결론이 뭘까? 확실하게 이것이 이거다라고 확실한 결론은 안 나오지만 앞부분에서는 오버투리즘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분명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버투리즘 뭐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랬더니 경복궁에서 사람들을 정말 뭐 많은 사람들 한뭐 100만 명? 10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길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별로 나누어가지고 인원들을 나누고 그리고 굉장히 가이드를 잘그 활용을 해서 가이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탁탁탁 팀으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을 관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때? 100만 명이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경복궁보다 훨씬 더큰한 지역에 어떤 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곳은 100만 명이 아니라 원래는 훨씬 더 200, 300만 명 원래 수용할 수 있어. 근데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100만 명을 먼저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질서하게 해서 자연도 훼손이 되고, 예, 그리고 뭔가,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고,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무조건 사람들과 장소, 사람들이 한 장소에 많다고 해서 오버투리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8번 가볼게요. 자, 8번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Newspaper Archives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Archives는 밑에 있지? 네, 기록 보관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웹 전에는요. 그러면 웹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즘 웹으로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웹 전에는 이 신문 기록 보관소가 대부분은 누구의 영역이었어요? Musty라는 단어가 밑에 나옵니다. 곰팡내라는 영역이었어요. 누구의 사실 전유물 같은 느낌이 들죠. 굉장히 거기에서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전문적인 연구가들. 그리고 언론학 관련된 학생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곰팡내라는 영역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거기서 뭔가를 탐구하는 웹 전에는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웹과 뭐? 그렇지. 뉴스페이퍼. 이걸 생각해 볼수 있고 이것을 각각 기록을 보관하는 기록 보관소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얘는 과거가 되겠고요. 뉴스페이퍼의 기록 보관소는 웹은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 저널리즘은요. 당연히 by definition 당연히 current 현재 것입니다. current라는 단어. 현재 최신의 것이죠. 자, 그다음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s. 근데 이제 웹으로 바뀌었으니까 웹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어? 기록 보관소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이 has greatly extended the self life of journalism. journalism의 self life. 어떤 선반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건 유통 기간이 되겠죠? 그 유통 기간이 훨씬 더 굉장히 연장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지 여러분들 집에 1년치를 쌓아둘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야. 주기적으로. 그런데 웹은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됐을까? 훨씬 더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겠죠. 늘어났을 거예요. 크게.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래된 이야기, 옛날 그 기사들이 자주, 정기적으로 이제는 인용이 됐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뭐에 대한 맥락? 현재의 기사에 대한, 더 많은 기사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게 돼서요. 뭐 이를테면 어떤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 기사가 사실은 과거의 사건들을 다 알아야 100%알수 있는 그런 기사야.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할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얘는 외부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이 기사의 내용, 과거의 그런 기사 내용을 오랫동안 볼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장점이 있네. 어떻게 됐어? 그렇지. 유통기간이 길어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뭐로 만들어지는지,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지는지요. 어떻게 이런 뉴스 기사 같은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근데 이 복잡한 사안들은 어떤 사안들이냐? 뉴스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출발점, 앞에 있는 이런 출발점은 can be understood as 뭐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일종의 준비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뭐에 의한 준비예요?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현재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과거의 내용은 뭘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준비로서 이해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소비자들은 어디에 관여하도록? 바로 기저에 깔린 뉴스.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사의 유통기한을 연장해줬고, 그리고 이 온라인 사용자들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 조금 해줬다? 준비. 뭐에 대한 준비? 맥락 이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가능하게 했다. 이 얘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of online news. 온라인 소식, 온라인 그 기사에 등장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 이제 온라인 뉴스에 대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는데 라고 나오면서 뒤에 동사구가 나오는데요. 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결정이 돼요? 바로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기록 보관소에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깊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는 결정이 되는 온라인 뉴스가, 그 온라인 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처럼 보이냐면 가능성처럼 보입니다. 뭘 이해할 수 있는? 뉴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뉴스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뉴스 이야기는 바로 분명한 결과물로서 보여져요. 뭐에 대한 결과? 더 큰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결과물로서 이 뉴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 가능성이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가 아니라 그냥 단기간에 신문처럼 한번 잠깐 보고 없어지는, 수명이 짧고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미디어의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두고 볼 수 있는,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출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웹 기반한 온라인 뉴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온라인 뉴스의 장점이 뭐야? 그치, 오랫동안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맥락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웹을 기반으로 하는 거, 온라인 뉴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자, 몇 번? 1번부터 볼까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저널리즘, 그것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맥락상으로 더 넓어진대요. 자, 맥락상으로 더 우리를 넓히게 확장시켜준다. 정확한데요?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안 되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택지들이 나머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자. 네,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얘도 주인공이 확실하죠? 그렇지. Hypermobility라는 단어예요. Hypermobility가 그러면 어떻게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로 아주 명시적으로 나오거나 조금 다르게 풀이해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 자, 앞부분에서 Hypermobility가 갖고 있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선생님 이미 표시를 해놨지? 이렇게 Hypermobility를 이용해서 더 큰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개념이 사실 Hypermobili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ypermobility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에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잠재력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죠. 볼게요. Hypermobility라는 건 바로 어떤 개념이냐? 개념인데 그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 많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더 많은 이동을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오랜 기간이 아니라 더 긴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더 긴 거리로 이동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이동이 generate, 만들어냅니다. 더 빠르게, 더 먼 거리를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인 성공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 hypermobility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적고 가야 될 것 같아. hypermobility. 이것은 뭐 하면 뭐 할수록 더 많이 이동을 하면 할수록.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이동해야 돼? 더 빠르게.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더 거리도 어떻게? 많이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경제에 있어서는 성공을 만들어낸다. 맞죠? 그죠? 그럼 hypermobility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어가 hypermobility였어요. 이것은 seem to, 보입니다. 여겨집니다. 뭐처럼 보여져요? To be distinguished feature of urban areas. 도시 지역에 구분되는, 뚜렷하게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특징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럼 도시 지역에서 특히 나타나는 현상 같다. 맞아. 더 빠르게. 지하철로. 그죠? 땅을 밑을 뚫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먼 거리를. 그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KTX라든가 더 빠른 것들, SRT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게 바로 더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곳은 바로 도시 지역은 어떤 곳인데요? 자, more than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currently reside. 세계 인구의 현재 세계 인구의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이 reside 거주하는 곳이에요. 선생님도 이거 몰랐어요. 이런 큰 도시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얘기죠. 자, 2005년까지요. 대략 자, 밀리언이 여러분 10억이에요. 75억 건의 이동이 이루어졌대요. 75억 건 엄청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each day, 매일매일. 그것도 세계의 각각 도시에서 매일매일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2050년? 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데. 그죠? 이때는요. 바로 there may be 3 or 4 times. 3배에서 4배 정도의 더 많은 many passenger kilometers. 승객들이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승객들이 거리를 많이 이동하는 거. 승객들이 거리를 많이 이동하는 in kilometer라고 여러분들 해설제는 해놨던데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보다요? 2000년도에 우리가 이동했던 것보다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3-4배. 지금도 많은데. 그죠? 자, 이것이 만약에 뭐 하게 된다면요.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니면 에너지의 가격이 허락한다면요. 계속 발전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Freight movement. 화물의 이동도 나옵니다. 사람의 이동만이 아니에요. 화물의 이동은요. 또한 올라갈 수 있어요. 상승할 수 있습니다. More than 3-4 during the same period. 동일한 기간 동안 3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도, 사물의 이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Hypermobility. 야, 그럼 뭐야? 우리 앞으로 경제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겠네? 이런 생각만 들죠. 자, 근데 뭐가 나옵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스물스물 그렇지. 예시라는 게 보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이동의 흐름은요.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역학이 되었죠. 뭐에? 이 도시화의 핵심적인 역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동의 흐름이 도시가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뭐와 함께요? 관련된 그 기반시설, 사회 기반시설이 어김없이 분명하게 invariably라고 하면 다르지 않게 이런 뜻이니까요. 항상 constituting the backbone of urban form. 이 도시의 형성의 중추를 구성하면서 infrastructure, 사회적인 기반, 관련 시설로 얘네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많은 이동이 있어야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잘해야 발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주인공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디스파이트 나와요. 하지만 뭐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수준, 도시의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그 수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access to places, activities and services. 좀 다른 키워드가 나오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많은 이동에 관련된 거였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많이 이동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와? access, 접근이 나옵니다. 어디로의 접근이야? 어딘가를 가겠지. 장소나 활동이나 혹은 서비스에 접근하는 그 접근이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더 어떻게 됐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요? 어렵게 만드는. 뭐가 어려워? 그치, 접근성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뭐 생각해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동해요. 물건들도 화물들도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치. 서로가 충돌하고 서로가 길을 막고 그러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어떤 장소까지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치 힘들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Not only가 나왔으니까 뒤에 부분 보니까 but이 보입니다. 자, 그건 그렇게 그 접근성이라는 것이 덜 편리해져요. 덜 편리해진다는 게 뭔데? 시간 면에서, 비용 면에서, 편리한 면에서 덜 편리해집니다. 편리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접근성이 적어진다라는 건 바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접근? 도시에서의 어떤 장소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덜 편리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the very process of moving around in cities, 도시에서 돌아다니는 바로 그러한, 내가 왜 바로 그러한이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the very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가 다니는 그런 과정이 generates a number of negative externalities. externalities라고는 외부 영향입니다.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a number of 많이 만들어내요. 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뭘까? 분명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맞기는 맞을 텐데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일지 아니면 그에 따른 그냥 결과만 나오는지 봤더니 그에 따라라고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래서 세계의 그런 도시들이 많은 도시들이 직면을 하게 돼요. 직면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전례 없었던 그런 접근성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곳이나 혹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특징 지어집니다. 뭘로요? Unsustainable mobility system. 지속이 가능하지 않는, 지속 불가한 이동 시스템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이동이 많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뭐 많은 연료를 떼고 그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그러면 공기도 오염될 수 있고 그러면서 소음도 많아지고요. 사람들의 그런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악화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지웠지만 하이퍼모빌리티라는 것이 바로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이퍼모빌리티가 항상 도시에 좋은 건가? 여기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여기서 이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이 야, 과연 그래? 안 그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것들 이렇게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글의 제목 역시 앞부분에서 이거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던 방금 전에 봤던 8번, 9번 문제 같은 게 좀 쉬운 편이에요. 뭐 소재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걔를 향해 있는 그 필자의 입장도 굉장히 태도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 첫 문장이 이게 무슨 의미지? Need to know basis라는 표현이 뭐지?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예시가 나오는데 그 예시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이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생명 쪽 나오고 신체에 뭐 어떤 기관 나오고 이러면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볼게요. Different parts of the brain's visual system. 뇌의 시각체계입니다. 우리 이거 눈으로 보는 거. 시각체계의 여러 부분은요. 다양한 부분은 get information, 정보를 얻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얻어요? On, 무엇을 기반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on basi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기초로, 무엇을 기반으로 혹은 어떤 방식으로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 필요가 있어. 그럴 때마다 알게 해준대. 즉, 알 필요가 있을 때마다 꼭 알 필요가 있을 때마다 꼭 알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걸 선생님이 지금 해석한 대로 여러분 처음에 보자마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뒤까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오면 아, 알 필요가 있을 때 그걸 알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첫 문장은 선생님이 일단 주제문을 넣었지만 여러분이 딱 보면서부터 얘가 주제문이구나 라는 느낌은 오지 않아요. 자, 일단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세포가 나옵니다. 세포는 세포인데 어떤 세포예요? That help your hand muscles reach out to an object. 어떤 사물에 여러분들의 손의 근육이 어떤 사물에 도달하게끔 도와주는 세포는 그러면 내가 여기 앞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알게끔 해주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세포들은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죠? 뭐를요? 일단 그 물건의 크기도 알아야 되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만 they don't need to. 그들은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color. 색에 대해서 꼭 알 필요는 없죠. 그죠? 색깔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 물건의 위치 그리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크기 이 정도로 알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색도 알면 좋겠지만 꼭 색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색을 아예 몰라.
모를 필요, 알 필요가 없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석은 할수 있지만. 자, 그 다음.

to know 그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Little about shape, 뭐에 대해서? A little about shape. 모양에 대해서는 약간 알 필요가 있지만, 하지만 not in great detail, 아주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죠. 아주 상세하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모양도 동그란 모양인지, 네모난 모양인지, 세모 모양인지 이런 것들만 그냥 대충 알면 되지, 그게 뭐 동그란 모양이 완벽하게 동그란 모양인지, 타원이 이런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내용에서 뇌 뭐예요? 맞아요. 시각체계 잘했어요. 시각체계 관련된 거야.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시각, 예, 이 시각적인 정보에 특히 관련된 거죠. 시각적인 정보. 이 정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모든 정보를 모든 경우에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얘기죠. 모든 경우에 모든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 그쵸? 그게 바로 a need to know basis 요 표현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 못했어. 그럼 어떻게? 망했어. 이거 아니야. 충분히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볼게요. Cells that. 이번에도 또 다른 세포가 나옵니다. Help you recognize people's face.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세포들은요. 이제 여러분 저기 멀리서 친구가 오는 것 같아. 아, 제가 내 친구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내 친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봤을 때 어때요? 사람의 겉에 실루엣은 형상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사람이 어디를 보게 돼? 그치, 얼굴을 보게 되지. 그 얼굴에서 눈, 코, 입의 위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랬을 때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 세포는요, need to know, need to be extremely sensitive. 굉장히 예민할 필요가 있죠. 무엇을 정말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To details of shape. 모양의 세부적인 부분은 정말로 극히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어떤지, 머리 모양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하지만 they can pay less attention to location. 그들은 어디에는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어요? 위치에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얼굴의 위치라든가, 눈, 코, 입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주의를 덜 기울여도 되겠죠. It is natural assume that. 뭐라고 추정하고 가정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That 이하라고요. Anyone who sees an object. 어떠한 사물을 보는 그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sees everything about it. 모든 걸 다, 그 모양에 대한, 그 물체에 대한 모든 걸 다 봐야 돼. 라고 가정하고 추정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 선생님이 지금 이 불필을 본다. 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봐야 본다. 라고 우린 보통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뒤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끝까지 안 읽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계속 볼게요. 자,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움직임. 일일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라고 나옵니다. 얘가 나올 줄 알았죠, 여러분? 그죠? 네. 그렇지만 one part of your brain, 여러분들의 뇌의 한 부분은, 일부분은 sees shapes, is shape. 그것의 모양을 보고, 한 물건의 모양을 보고, 또 다른 부분은 색깔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을 감지해요? 위치를 감지하며,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을 인식해요? 움직임을 인식합니다. 그럼 이런 거 볼까요? 사람의 뇌가 있어요. 네, 뭐 사람의 이 특히 이제 시각적인 부분, 이 비주얼 시스템을 담당한 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한 영역은 뭘 본다는 얘기야? 그렇지, 모양을 봐, shape. 또 다른 부분은 뭘 봐? 색을 봐. 또 다른 부분은 위치를 보네. 또 다른 부분은 움직임을 봐. 이 얘기야. 뇌가 각각 부분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야?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모양과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얘 둘만 이용해서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 친구가 멀리서 와. 그럴 때 움직임도 봐야 되고, 걔 얼굴의 색, 모양이나 혹은 걔 얼굴에 뭐 사람들의 뭐 얼굴색이 다 다르다면 색도 봐야 되는 거, 위치도 봐야 돼, 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그때그때마다 정보를 받아들인 필요한 정보가 각각 다르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네, 자, 결과적으로요. After localized brain damage. 오, 그러면

뇌가 만약에 손상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뇌의 손상. 그것도 지엽적인 뇌의 손상이 있은 후에. 그럼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모양을 담당하는 애가 손상이 됐어. 나머지는 괜찮은데 모양을 담당하는 애가 손상이 됐으면 물건의 모양을 모르고 위치를 담당하는 애가 손상됐으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무엇이 가능해요? To see certain aspects of an object and not others. 한 대상의 어떤 측면은 보지만 others란 건 other aspects가 되겠죠. 다른 측면은 보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치. 야, 본다는 건다 보는 거 아니야? 색도, 위치도, 모양도, 움직임도 다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 바로 이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각각의 부분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몇 세기 전에 수세기 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수세기 전, 몇백 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알았어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2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상상하는 게 어렵다고요. 이 2, 감옥적어, 진목적어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물건을 보는지를 상상하는 게 어렵다고요. 뭐 없이? Without seeing what color it is. 그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본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가? 어렵다고. 그거는 그렇게 상상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모든 걸다 그냥 본다면 다 본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상상하지 못했을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요, you might find it surprising.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이 놀랍다라는 것, 2 이하가 놀랍다라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뜻이죠. 역시 이2 감옥적어, 진목적어입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놀랍다라는 것? Learn about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 Who see an object without seeing where it is.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물건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혹은 see it without seeing whether it is moving. 그게 움직이는지 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볼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알게 되는 것은 놀랍게 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 사실은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야? 각각이 다 담당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Need to know, a need to know basis. 이렇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인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어때? Visual system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Visual system이 마지막에 나오네요. 자, 우리 5번부터 볼까요? Separate. 분리되어 있으면서 and independent, 독립적이래요. 뭐야?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래네요? 뭐가? 이 뇌의 세포들의 시각 지각이. 시각을 인지하는 그런 지각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래. 각각각각 독립적에서. 얘가 없어도 나머지는 수행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으로 핵심 소재가 나오긴 했지만 야, 시각체계는 절대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아. 이런 얘기 있어요? 야, 보는 게 확실해.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 가겠습니다. 야, 첫 문장부터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not only but also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문이 있고 길 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라? 소재에 집중해라. 소재의 방향에 집중해라. 가볼게요. not only but also. 뭐뿐만 아니라 네, 음악가 그리고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아주 열정적인 음악 애호가들과 전문가들까지도 이 사람들도 often voice the opinion 이 목소리 의견에 대한 목소리를 흔히 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대리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뒤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재가 나와요. The beauty of music, 음악의 아름다움이 lies in 어디에 놓여 있대요? Expressive deviation from the exactly defined score.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악보로부터 악보대로 치면은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야? 아니,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그 악보로부터 어떻게? 표현적인 deviation을 했을 때, 이 단어 되게 중요한데 여기 너무 고맙다, 그죠? 벗어남, deviate란 단어가 어디로부터 벗어나다, from이란 전치사까지 같이 쓰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는 벗어남. 그럼 뭐야? 음악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악보에서
뭐할 때?

표현적으로 벗어날 때 아름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야? 주제문이야. 자, 그러면 음악의 아름다움. 뭐할 때? 악보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devi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악보대로 치지 말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쳐도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생각도 들수 있어요. 자, 볼게요. concert performances. 콘서트 연주가요. become interesting and gain in attraction. interesting 하고 흥미롭고 and gain in attraction. 무엇을? 매력을 도출할 수 있다니, 매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로부터? From the bad fact that, that 이하라는 사실에서, 야, 음악이 참 흥미롭네? 야, 음악이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게 뭐야?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면, 화살표가 잘못됐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악보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떠한 사실로부터 이러한 매력을 얻게 돼요? They go far beyond. 뭐래? 훨씬 더 뛰어넘는데. 뭐래? The information printed in the score. 악보에서 인쇄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에서 매력적인데? 오, 이거 되게 흥미롭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용이 어렵습니까? 엄청 쉬운데? 그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그죠? 아마도 요 내용이 음악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악보에서 벗어나는 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줄수 있다. 이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칼 C. 쇼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초기 연구에서 뭐에 대한 연구? 음악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했겠지. 자, 음악 연주에서 연구를 했을 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요? 음악가들이요. Only rarely play. Rarely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거의 뭐뭐 아는 이란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에 걸 부정하면 되죠. 자, 그들이, 그이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알아낸 게 뭐냐? 음악가들이 좀처럼 연주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두 개의 동일한 음을요. In exactly the same way. 동일한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연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동일한 음인데 두 개의 동일한 음을 똑같은 방식으로 연주하지 않네요. 어떤 애는 강하게 연주를 하고 어떤 애는 좀 약하게 연주를 하고 같은 음인데도 아니면 어떤 음은 굉장히 날카롭게 연주를 하고 같은 음인데도 어떤 음은 굉장히 부드럽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다르게 연주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지 않게 연주한다는 얘기는 뭐야? 다르게 연주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악보에서 벗어나고 또 어떻게 해? 다르게 연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같지 않은 다른 연주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 볼게요. With the same matrix structure, 동일한 matrix, 미터 구조 내에서도요. There is a wide potential of variation in tempo, volume, tonal quality, and intonation. 음악적인 요소들이요. 박자, 그 다음 뭐, 이건 volume, 음량, 그 다음 tonal quality, 음질, 그리고 intonation. 네. 폭넓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요소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구조인데도 뭐가 있다는 얘기야? 다양성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도 똑같이 연주하지 않고 다양하게 연주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연주 역시 중요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변화는요. is based on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On the position, composition. composition이란 단어가 작품이란 뜻이에요. 음악이나 미술 작품도 compositio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compose라는 동사가 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보가 많은 음표들과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작품, 음악 작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작품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작품을 근거로 해요. 모든 이 변화는요. 변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하지만 diverges from it individually. 그 하나의 그 작품에서 나온 그것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나뉘어집니다. 분할이 돼요. 여러 갈래로 막 나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표현성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express라는 단어가 그 표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거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표현성이라고 불러요. 이걸 누가 어떻게 표현하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것은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do not lose, 잃지 않는지요.

0: 일치하는지, 즉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있는지요. 뭐할 때도요? When we hear different artists, 다른 예술가들이 perform the same piece of music. 동일한 이 음악을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때, 같은 음악인데 다른 사람들이 연주를 할 때, 아, 지루하지 않아. 오, 흥미로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흥미를 잃지 않게끔 해준다라는 거. 그죠? It also explains why. 이것은 또한 설명합니다. 어떤 이유로 설명해요? It is worthwhile.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죠. For following generations, 다음 이어지는 그 후대 세대들이 to repeat the same repertoire. 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는 것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같으면 어때?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연주할 건데. 이런 이야기예요. New inspiring interpretation, 새롭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해석은 help us to expa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넓혀줍니다. 확장시켜줘요. 그리고 이것은 serve to, 뭐의 역할을 해요? Enrich and animate the music scene. 음악의 그 음악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뭐야? 사람들한테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음악을 더 풍성하게,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로 고! 자, 음악은 똑같은 악보라도, 같은 음악이라도 같다 다르다. 그치, 연주를 했을 때 다른 음악과 혹은 같은 음악가라도 다르게 연주를 했을 때 다를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르다 같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고, 2번 봤더니 절대 같지 않아요? 오, 절대 같지 않다고? The value of variation in music performance. 음악 연주에 있어서 다양성의 가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음악계의 앞으로 계속 발전을, 동일한 음악이라고 해도 후대가 계속 연주할 수 있게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같지 않게 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여기는 never까지 섞어서 2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괜찮지? 나머지 관련 없는 거로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크리티시즘에 관련된 내용 없죠? 음악에 대한 비평 관련 없고요. 자, 음악 테라피가 뭐예요? 무슨 무슨 테라피, 치료 아닙니까? 그죠? 치료에 관련된 내용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예, stage fright라고 하면 무대 공포증이에요. 공포증에 관련된 내용 전혀 없는 건데? 그 다음, industry, 음악 산업에 대한 내용 나왔습니까? 없죠. 관련 없는 선택지가 얘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각 선택지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서 비교적 여러분들이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문제풀이였고요. 오늘의 쌤의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똑똑 복화보겠습니다. variation이란 단어, 변화, 변형이란 단어, various 출발을 한 단어고요. 여기에 변형형이 있는 이 단어들도 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네,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중요하니까 이 파생어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목 찾기 아직 한 시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선생님이랑 또 만나서 완벽하게 대입학 문제 마무리 해볼게요. 알겠죠? 네,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춤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4강에 오셨어요. 우리 13강까지 어떤 내용 다루었냐면요. 관계사에 대한 부분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개념 다 안 끝났거든.

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부분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당연히 연결어의 활용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접속사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관계사도 그렇고 접속사도 그렇고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죠? 왜?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접속사나 혹은 관계사 같은 것들이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관계사를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부터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접속사.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어떻게 썼냐면 가능한 만한 예시들을 쌤이 주고 그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 내기로 했었어.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볼까?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예문들이 있을 거야. 첫 번째, The boy was absent because he was il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거거든. 자, 그 남자아이는 결석했다. 자, 왜 결석을 했냐면 because he was il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가 아팠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because Because는 뭘까요? 접속사입니다. 자, 어떻게 접속사인 걸 알았냐면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he was ill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그래서 아, 접속사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때 because 접속사 뒤로는 무슨 문장이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봐봐. I didn't go out.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 Because 다음에 얘들아 뭐가 있어?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네.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온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문장이 와서는 안 돼. Because of the bad wea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쁜 날씨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아, 접속사가 오면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뒤에 because of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오면 우리 뭐가 와야 된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 자, 그러면 쌤이 가져온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The city has implemented strict traffic la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는요, 시행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traffic law 라고 하면 교통법규죠. 교통법규를 시행했습니다. Although라고 하면 접속사로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비록 it faces significant opposition from local driv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운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을 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lthough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라고 했었지. 접속사 뒤에 어떤 문장이 왔는지 한번 보자. It faces significant opposition 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봐봐. The city has implemented strict traffic laws.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그 도시는 엄격한 교통법규를 시행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제는 뭐가 나오고 있어? Despite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despite significant opposition 이라고 하는 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자, from local drivers. 그 지역에 있는 운전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얘들아,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오지만 아, despite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오면 뭐가 올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조금 더긴 문장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오고 전치사구 뒤에는 명사구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방금 문장으로, 예문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다음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Wisdom is acquired not but by age, but by capacity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 자,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데 not A, but B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아니고 B는 맞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얻어질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다.
아, 나이에 의해서, 즉 연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뭐에 의해서 얻어진다? But by capacity,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상관접속사라고 부를 겁니다. 자, 상관접속사라고 부를 건데 그 표현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not A, but B라고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냐면 얘들아, 상관접속사 사이에 있는 표현들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not by age, but by capacity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 자, 그럼 다음 예시 한번 볼까? Modern technology allows us both to communicate instantly with others and to access vast amount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문장 구조 보자고 했었지. 무슨 문장 구조가 보이냐면 그 현대 기술은 allows us 우리에게 허용해준다. 무엇을 허용해주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보이실 겁니다. 얘를 우리는 상관접속사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A와 B 둘다 우리에게 허용해 주었다라고 지금 볼수 있어. 자, 무엇을 허용해 주었냐면 to communicate instantly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즉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 to access vast amount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라고 하니까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사이에 상관접속사 사이에 있는 이 to communicate 그리고 to access 이두 가지의 형태가 동등한 형태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상관접속사에 연결되는 두 개의 어구는 어떤 형태 서로 같은 형태로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거든요. 왜냐면 문장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상관접속사 몇 개를 같이 한번 짚어보자면 not A but B라고 하는 게 방금 예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었죠. A는 아니고 B는 맞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not A but B. 즉,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A, B 이런 애들은 어때야 된다?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굉장히 많이 본 표현이죠.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거랑 똑같이 바꿔 쓸수 있는 거뭐 있어? B as well as A라고 나오고 있는 이 표현들도 역시 A, B 같은 문장 형식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 Both A and B. 이것도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본 거고요. A와 B 둘 다라고 하는 표현. Either A or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 혹은 B, 즉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neither A nor B라고 했을 때 A 또 B도 둘다 아닌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either 다음에는 얘들아 or 이 오고요. Neither 다음에는 nor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거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접속사 사이에 있는 그런 애들은 서로 같은 형태로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 포인트 보자면요. 관계대명사 what은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쌤이 원래는 예문을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법칙을 같이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사실 앞부분에서 다 살펴본 거야. 그래서 이 설명 한번 먼저 볼게, 얘들아.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지. 왜?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했잖아. 뒤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뭔가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겠다. 왜? 앞문장과 뒷문장을 접속,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예문에서 보자면요. That's exactly what I think.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내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 살펴봐야 돼? 문장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 없어? 앞에 선행사? 없네. 그러면 얘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온 것도 괜찮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I think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없네. 그러면
아,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관계대명사 was이 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This tells me that there's no one I can trus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에게 말해주는데 무엇을

무엇을 말해주냐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이때 대시 뭔지 파악하려면요, 얘들아 문장 앞에 봐야 돼. That 앞을 봤더니 얘들아 me라고 하는 나가 등장하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나는 얘들아 얘 수식을 받는 애일까? 아니요, 얘 선행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앞에 봤더니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어때요? There is no one I can trust.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접속사 that이 올수 있겠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쌤이 준비한 예문 두 개도 마저 한번 보면요. Educators should focus on 교육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냐면 What students are truly interested 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지. 자, 불완전한지 볼까? Students are truly interested in 다음에 목적어 부분이 없네.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이곳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관계대명사 what이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자 마지막 문장 The recent study proves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 연구는 증명한다. 자 무엇을 증명하냐면 that students learn better when they are interested in the su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더잘 배운대요. 언제 더잘 배운대? 그 학생들이 그 과목에 관심이 있을 때더잘 배운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앞에, 뒤에 살펴볼 거야. 일단 앞에 봤는데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없어. 동사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볼 거예요. Students learn better. 학생들은 더잘 배운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오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접속사 that이다. 라고 하는 거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어에서 이제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 왜? 너무 정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크업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서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 한번 같이 골라볼 겁니다. We would better write a list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할 거냐면요. What일까, that일까 지금 그거 고르는 거거든. We need to pack. 우리가 싸야 할그 목록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What이냐, that이냐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선행사가 없어도 되지. 근데 요 앞부분을 봤더니 얘들아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의 목록을 쓰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문장인 거고요. 두 번째, neither the television. 얘들아 이거 방금 쌤이 강조했었어. neither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랑 연결된다? or이 아니라 nor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A, B 둘다 아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Neither the television nor the video worked proper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상관 접속사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애들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과 비디오 둘다둘다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 되겠고요. The answers of team A were better than thing of team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비교급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러면 better than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해 줄 거야. 그러면 팀 A의 답변들은 훨씬 더 괜찮았다. 뭐보다 팀 B의 답변들보다 가 나와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앞에 명사 누구를 이 대명사가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자, 앞에 명사 누구를 받았어? Answers라고 하는 복수형을 받았잖아. 그러면 that이 아니라 those를 받아야겠지. 그래서 팀 A의 답변들은 훨씬 더 나았다. 뭐보다 팀 B의 답변들보다 더 나았다라고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I will tell you the reason. 내가 이유

이유를 말해줄게. 어떤 이유를 말해줄 거냐면, 여기 which가 나올까, for which가 나올까, 이거 기출 문제에서도 진짜 많이 나온 포인트였어. 그치? 여기서의 핵심은 뭐야?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였어.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들어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들어갈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뒤에 문장 한번 보자. She lied to her friends. 그녀는 그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 which가 나와주는 게 맞지. 그래서 그녀가 그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B번으로 넘어가면요. 보면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아니면 우리 한번 같이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장이요. I read an article where the scandal was fully describ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관계 부사 where가 들어가는 자리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럼 뭐 봐야 돼? 앞에 일단 선행사가 있는지 봤더니, 오케이, 선행사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은 관계 부사가 오려면 어때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볼게요. The scandal was described, fully describ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캔들이 완전하게 묘사된 그 기사를 나는 읽었다 라고 하는 거지.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있고 하면 이때 where, 관계 부사 where이 오는 거는 맞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꼭 장소가 아니더라도 상황,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오면 관계 부사 where를 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6번 문제요. Hindus purify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정화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 제기대명사 오면 뭐 생각해 보기로 했냐면, 목적어에 있는 이 친구랑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은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 자, 힌두교인들은 스스로를 정화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을까? 맞지, 얘들아. 스스로를 정화하지 누구를 정화시켜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힌두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정화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bathing in the river Ga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한다라고 해서 목적어에 나오는 이 대상과 주어에 나오는 이 대상이 같은 인물이니까 제귀대명사 쓰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귀대명사 쓴 것도 괜찮았고요. 7번 문장 보면요. The photographs, 사진은요, were taken at the mid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낮에 찍어졌다고 합니다. 자, 사진이 한낮에 찍어졌는데 which is difficult time to shoot at the beac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바닷가에서 한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한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닷가에서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위치가 괜찮은지 지금 한번 살펴보자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갈 자리니? 라고 확인을 한다면 두 가지 봐야 돼. 첫 번째,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자, 선행사 midday 한낮이라고 하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잖아. 그랬을 때, is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오고 있으니까 불완전하네.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 사진은 찍어졌는데요. 한낮에 찍어졌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요. 바닷가에서 사진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였지. 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시간에 이때 여기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니?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 왜? 바로 앞에 시간이 나오니까 관계 부사 where이 나오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린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는 뭘 따져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위치 나온 것도 잘 나왔고요. 마지막 8번 문장 보면요. The authorities, 그 당국은 decided to close it. 그것을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all their efforts to save the scho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 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이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얘들아, 그럼 이때 although라고 하는 거는 뭐야?

자야,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와야 돼.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뒤에를 봤더니 all their efforts, 모든 그들의 노력. 자, 근데 뭐 하고자 하는 노력이냐면 학교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뭐가 왔어? 명사구가 왔어. 자, 명사구가 오면 여기 접속사 오면 안 되지. 뭐가 와야 될까?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despite이라고 하는 전치사나 혹은 in spite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 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9번 문장 보면요. I don't know what our students came into the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What our students came into the school. 얘들아, 그러면 의심이 되어지는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게.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지. 앞에 봤더니 선행사? 없어. 여기까진 괜찮아. 자, 뒤에 문장 보자. Our student came into the school.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네. 그럼 뭐가 와야 돼? 관계? 부사가 와야지. 그래서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관계 부사 how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관계 부사가 오고요. 10번 문장. You must not tell you. 너는 너에게 말하면 안 된다. 어라? 근데 뭔가 이상하지, 얘들아. 지금 너가 너에게 말하잖아.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목적어와 여기 등장하는 주어가 어때? 같은 대상이야. 같은 대상인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you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재기대명사 yourself로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너는 너 스스로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되냐면 you can't do this or you can't do that. 너 이것도 못하고 너 저것도 못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너가 너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어랑 목적어에 있는 대상이 같죠? 그러니까 재기대명사 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 못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돼? 할수 있어. 아, 이거 좀 쉬운데? 여러 번 해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좀 긍정적인 말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이요. Electric vehicles have many advantages compared to traditional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기 자동차는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traditional 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와 비교해 봤을 때, 전통적인 자동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전기 자동차들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면 지금 비교군이 누구야? Electric vehicles, 그 전기 자동차들,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들이 돼야겠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one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동차들이니까 복수형으로 원즈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12번이요. Scientists have found 그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What the airflow through the human nose is more complicated than that over a jumbo jet's w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공기의 흐름은 흐름인데 인간의 코를 통해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is more complicated. 훨씬 더 복잡하대. 얘들아, more complicated than, 무엇보다 훨씬 더 복잡하냐면, that over a jumbo jet's w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보 제트기의 날개 위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앞에 나오는 airflow를 받아주고 있는 대명사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이때 왜 what이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과학자들은 찾아내었다, 발견해내었다. 무엇을 발견해내었냐면, 이때 what이 들어가려면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런데 뒤에 문장 보세요. The airflow through the

Develop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using 이 분사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뭘 찾아야 돼? 제가 하는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어. 주체 누구야? 이때 등장하는 they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주체 되겠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용을 하는 게 맞는지 혹은 그들이 이용을 당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야. 아주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offered more than 14,000 people the opportunity to download free mus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줬대?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거야? 사용 당한 거야? 사용 한 거잖아. 그럼 오케이,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using이라고 하는 ing 표현 나온 거 괜찮고요. They discovered. 그들은 발견해 내었는데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자, what이 오는 자리가 맞는지 한번 살펴봐. 얘들아, what이 오려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Peopl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were given popularity rank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기 순위가 주어진 그 사람들은 were more likely to select,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대.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어? What the website claimed were favorite cho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웹사이트가 Favorite choices, 가장 많이 선택된 선택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쳐! 그러면 얘들아, 문장이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때 what에서 중요한 건 뭐다?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되지. 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이번의 what은 뭐라고 고쳐줘야 된다? 접속사 대스로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that 이하를 발견해 내었대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인기 순위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더뭐할 가능성이 높아?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냐면 the website claimed were. 얘들아, 여기도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해. 왜 이상해? 동사 붙어 있는데요?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부분을 싹 이렇게 묶어보면 주어 동사 부분이 삽입되어진 거죠. 그래서 the website claimed 그 웹사이트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가장 선택 많이 한 노래는 이거예요 말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3번에 있는 what은 괜찮을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보자면요. were이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가 없어?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네. 그럼 불완전한 문장 잘 오고 있고요. 앞에 선행사도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 오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문장이 좀 길어지더라도 문장 구조를 좀 크게 크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체크 테스트까지도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볼 건데요.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Today, 오늘날에 The world of innovation is far different from what it was a century ag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그런 발명의 세상은요. 완전히 다르대요. 어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냐면 한 세기 전의 발명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어떤 점이 다를까? The day of the solitary inventor working on his own are g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고독한 발명가가, 근데 그 고독한 발명가가 누구냐면, working al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working his own 이니까 그 스스로 일하는 그 고독한 inventor, 발명가가 있는 그 날들은 이제는 are gone.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발명가들이 뭔가 혼자서 하지는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To oversimplify, 아주 간략하게 말을 해보자면, 과잉 단순화를 시키자면,
Basic ideas,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요. Bubble o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글부글 끓어넘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부글부글 끓어넘치는데 어디로부터 끓어넘치냐면 of university and laborator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대학들 그리고 실험실에서 마구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오나 봐. 자, 그런데 실험실이나 대학은 대학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뭐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봐야 되지. 자, 완전한지 한번 볼까? A group of researchers work together. 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쓴거 너무 잘 썼다.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 자, 그런데 그 대학과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냐면 A group of researchers, 여러 명의 연구원의 한 그룹이 서로 함께 일하는 그 실험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새로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여러분, 암기해두라고 했었습니다. A와 B 둘 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Both A and B 사이에 A와 B가 같은 형식을 띄어야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both major breakthrough, 엄청 큰, 굵직한 그런, 여기서 breakthrough라고 하면 발견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엄청 핵심이 되는 발견, 뭐와 같이, like understanding the genetic structure of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생명체의 유전적인 구조를 알아내는 것과 같은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발견과 and smaller one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서 ones는 어떤 명사를 대신 받은 거야? 이때 ones는 문장 똑같이 연결해주라고 했었으니까 앞에서 나오는 breakthroughs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를 대신 받아주고 있어. 그러면 ones라고 해서 아, 복수형 대명사 쓰는 거 너무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무엇뿐만 아니라 큰 그런 발견들뿐만 아니라 작은 발견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다 같이 실험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발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그 smaller ones, 더 작은 발견들은요, such as 어떤 거냐면요, advances in mathematics or basic chemi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초 화학에 있어서의 발전이나 혹은 수학에 있어서의 발전과 같은 조금 작은 발견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야? 이 부분은 내 거야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played little ro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역할을 못 했대. 어디에서? In promoting basic sc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초 과학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해라? 발견은 다 같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 내용을 여전히 강조해주고 있고요. 문법 한번 보자면 in이 뭐야 얘들아? 전치사야. 자,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동명사 promoting 온거 괜찮네요. 맞지? 그랬을 때, Academia believes in open architec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계는 무엇을 믿냐면 open architecture, 어떤 개방된 구조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개방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meaning that 어떤 것을 의미한대? 얘들아, 그럼 이때 대시 어떤 대신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 관계사 대실지. 관계 대명사 되실지 혹은 접속사 되실지 그거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the knowledge,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that research produ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가 만들어내는 그 지식은 should be made 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때야 된다? 개방적이어야만 한다. 즉, 대중적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등장하는 that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어. 얘들아, 얘는 뭐야?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보니까 주어 선행사 나와 있고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 되시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진짜 궁금한 이때 that은 뭘까? 뒤에 문장을 보니까 the knowledge should be made public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접속사 that으로서 잘 쓰이고 있구나.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to encourage innovation,

뭔가 혁신을 촉진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된다? Made public. 뭔가 대중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great scientists,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은 are driven b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되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훌륭한 과학자들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대요. 어떤 거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 inner qu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내부에 있는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universe, 이 전체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건 뭘까를 이해하기 위한 그 내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The extrinsic reward, 그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적인 보상인 거고,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 that matters most to them,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are이라고 하는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동사가 나올 자리가 맞아?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the extrinsic reward, 라고 해서 주어가 얘들아 reward 단수 주어야. 자, 단수 주어가 왔는데 복수 동사가 올수 있어? 복수 동사가 올수 없지. 지금 우리를 이 앞에 나오는 them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에 얘 맞춰줄 거야? 라고 우리를 한번 떠보는 거지. 근데 우리 여기 넣기면 안 되지. 자, 그랬을 때그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잡아야겠습니다. 외적인 보상 뭐야? The recognition of their pe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동료로부터의 인정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가 정말 일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았고요. 이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2015학년도 4월 학력 평가 28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나오고 있어? 리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주 널리 알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맞습니다. 자, 리오나르도 다빈치 was one of the most learned and well-rounded person ever to l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한 다음에 one이 나오고 있어, 얘들아.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야?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다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근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들 중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중한 명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The entire universe from the wing of a dragonfly to the birth of the earth was일까, were일까?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얘들아, 동사 자리가 맞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여기가 동사가 나올 건데 너 주어 누구로 잡을래?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주어 누굴까? From A to B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싹 걷어내 보면 진짜 주어가 보이죠? 진짜 주어는? The entire universe.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주. 자, 뭐부터 뭐까지? From the wing of the dragonf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잠자리의 날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The birth of the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이 지구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우주는 여기가 주어야. 그럼 얘들아, 전체 우주. 단수야, 복수야? 누가 봐도 단수로 잡고 있네. 그럼 what으로 잡아야지. 이런 전체 우주는요, was the playground of his curious intellig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지적 호기심의 놀이터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었구나라고 볼수 있겠는데, 하지만 did Leonardo have some mystical or innate gift of insight and inv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 레오나르도는요, have a mystical 굉장히 신비하고 innate gift이라고 하면 타고난 재능이거든요. 타고난 재능이었을까? 뭐에 있어서? of insight and inv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통찰력이나 혹은 뭔가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었을까? 혹은 or was his brilliance learned and ear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이러한 비범함이 정말 배워지고 얻어진 걸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얘들아. 천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의 천재성은 타고난 것인가 혹은 배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나와. 그치? 궁금하겠죠? 배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타고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한 모양인데 Certainly, he had an unusual mind. 당연히 그는 아주 비범한 비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An uncanny ability to s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uncanny 하면 초인적인이거든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 무엇을 볼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얘들아, 내시올까 와시올까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일단 앞에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선행사가 없어. 오케이.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other didn't see라고 해서 불완전해. 왜?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얘들아,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해. 그럼 뭐가 와야 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줘야겠지. 자, 그래서 그는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인물은 분명히 그 범상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초인적인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힘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할 때 쌤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 그 포인트도 한번 같이 짚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The 6,000 pages of detailed notes and drawings present clear evidence of diligent, curious stud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런 6,000장이 넘는 페이지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노트들이나 혹은 drawings, 그림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래?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면 presen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 어딨어? 6,000장이 넘는 그런 페이지들이 지금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6,000장이 넘는 그 노트를 썼고, 그리고 그림들을 그렸다는 그것은요, present clear evidence, 아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자, 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주냐면, of a diligent, curious stud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호기심 많은 학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성실했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랬을 때 a perpetual learn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perpetual 하면 끊임없는 이란 뜻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었대요. 뭐에 있어서 in laborious pursu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laborious라고 하면 부지런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in laborious, 부지런히 무엇을 추구하는 학생이었대요? Pursu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학생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who was constantly exploring, questioning, and tes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이었다? who was constantly, 정말 끊임없이 탐험하려고 하고, 탐색하려고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testing,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한,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한 그런 굉장히 노력형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who는 그럼 당연히 뭘까? 관계대명사 후겠지. 왜? 뒤에 보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리고 앞에 나오는 누구를 꾸며준 거야? Perpetual learner이라고 하는 그 배움의 학생을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얘 관계대명사 후구나라고 짚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expanding your mind, 너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is vital to being creati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창의적이게 되는 데 있어서 너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is vital, 중요하다. 자,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invest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까, 혹은 inves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올까, 지금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얘들아, 이둘 중에, 동사가 나올까, 동명사가 나올까? 이거 결정하려면 뒤에 뭐를 봐야 돼? 뒤에, 아, 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랬더니 얘들아, 뒤로 쭉쭉 한번 넘어가 보면, invest 혹은 investing regularly in learning opportunities

is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 두번 등장할 수 없으니까 일단 invest는 안될 거고. 해석 한번 해보자면 investing regularly in learning opportunity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러한 배움의 기회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investing 투자하는 것 은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배울 수 있는 그 기회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은 is one of the greatest gifts you can give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 뒤에서 이어지는 one of도 마찬가지로 뭐야?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one 이 부분이야. 그래서 너가 너에게 제공해 줄수 있는 그 가장 훌륭한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오케이. 자, 쌤이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짚었는데, 여기 gift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you라고 하는 명사가 얘들아,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된 걸까? 아,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너가 너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그 최고의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금 해석하면 되겠네.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법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들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같이 짚어보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최신 문항이죠. 그러면 눈을 더 크게 뜨고 최신 트렌드에서는 어떤 문법 포인트를 물어볼까?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Honey can be eaten by itself or mixed with other ingredien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 있잖아요. 꿀은요, can be eaten by itself. 그대로. 그것만으로도 먹어질 수 있고요. 혹은요, mixed with other ingredients, 다른 재료들과 섞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natural or pure honey has had no additives, preservatives, or synthetic ingredients ad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천연 꿀이라고 하는 거 혹은 순수한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had no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뭐가 없대? Additives이라고 하면 첨가물이죠. 천연으로, 즉 뭔가 그 벌들이 모아온 그런 천연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첨가물도 없고요. Preservati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방부제 같은 것도 없고요. Or synthetic ingredients add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첨가된 그런 합성 재료들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also referred to as undiluted. It is usually more expensive than diluted honey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드디어 나왔어. referred라고 하는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얘를 하는 주체를 찾으라고 했지. 자, 얘 주체 누구야? referred라고 하는 거의 주체는 분사 구문이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였겠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이 누군지 살펴보니 honey야. 그치, 꿀. 천연 꿀이라고 하는 것이요. Referred to as undilut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묽게 되어지지 않았다고 일컬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희석되지 않았다는 거거든. 희석되지 않는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그런 꿀이잖아. 얘들아, 꿀이 스스로를 언급해? 언급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래서 referred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로 온거 너무 잘 왔어. 그래서 저희는 희석되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그 꿀은요, it is usually more expensive, 훨씬 더 비싸대요. 뭐보다 뭐라고 일컬어지는 diluted hone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희석되어졌다고 일컬어지는 꿀들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랬을 때이 referred가 괜찮은 이유는 이 주체가 꿀인데, 꿀이 스스로를 언급할 순 없고, 언급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과거 분사 쓴거 너무 잘 썼고요. Natural honey, 이러한 천연 꿀은요, can also be called, 뭐라고 또한 불려질 수 있냐면, blended honey라고 불려질 수 있대요. 아, 혼합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자, 위치 나왔어. 얘들아, 이제 반갑지? 자, 위치가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자리가 맞나를 한번 살펴보려면 일단 앞에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돼. 자, 선행사라고 해서
blended honey, 혼합꿀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왔고, 뒤에 문장이 그럼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거든. 한번 볼까?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어라? 얘들아, 완전한 문장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다? 관계 부사가 올 자리네. 자, 그럼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얘들아 벌써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2번에서 우리는 답 고를 수 있게 됐어. 그치? 문법 잘하면 문제 빨리 풀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천연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혼합꿀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그 꿀은요,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혼합꿀에서는 꿀들은 꿀들인데 다양한 곳에서부터 온 꿀들이 are blended together 함께 섞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혼합꿀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데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Not a but B라고 하는 문장 구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는 맞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잖아. 그때 또 한번 주목해야 될 점은 가운데 연결된 얘네들은 같은 형식을 가져야 된다. 역시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자, 그런데 그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섞여진 건 아니야. 그 벌들에 의해서 섞여진 것은 아니고요. But by human processors and distribu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뭔가 유통업자들이나 인간의 processor, 생산자들에 의해서 섞어진 거죠. 어떤 단계 이후에 in stages after the honey has been collected 그 꿀들이 모아진 그 단계 이후에 인간에 의해서 섞여진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혼합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른다라고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미 문법 문제는 풀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마음 편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Blending is frequently done for taste as well as marketing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꿀을 섞는 행위 자체는요, 종종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일어났대요? 뭐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일어났대? 맛 때문에 일어났대. 자, 왜맛 때문에 이렇게 꿀들을 섞었냐면, Especially since some consumers find the darker honey too stro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몇몇 소비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얘들아, 발견하다라고 하는 동사, 오형식 동사죠? 그 darker honeys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서는 섞이지 않은, 그 섞이지 않은 꿀들이 너무 강력하다고 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섞이지 않은 꿀이 너무 강력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섞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겠지. 자,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얘들아, 형용사 strong이라고 하는 거 들어오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오케이, 괜찮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들어오는 거, 땡큐. 오케이.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mixing different types of honey together can make it more pala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꿀을 함께 섞는 것 자체가 만들 수 있는데, 그 꿀을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대? 더 입에 맞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꿀 만드는 회사들이 섞었겠죠. 그래서 더 입에 맞게 만들 수 있고요. And also gives more uniform flav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통일성 있는 그런 맛을 제공해 줄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비슷 통일감 있는 그런 맛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냐면, producers and retail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소매업자들이나 혹은 그 꿀을 만드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래. 왜냐면 얘들아, 누구는 어떤 똑같은 꿀을 샀는데, 누구는 너무 강한 맛이 나고, 누구는 너무 덜한 맛이 나게 된다면, 너무 순한 맛이 나게 된다면, 그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맛을 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에게 있어서 who feel the need to guarant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o는 뭐야?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여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그 꿀을 만드는 사람, 그 꿀을 유통하는 사람들인데, 자, 앞에 나오는 주어가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도 무슨 형?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 너무 잘 나왔네. 그래서 feel이라고 하는 동사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필요성을 느꼈냐면요. 보장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Reliable and unsurprising, typically my flavors to their custom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소비자에게 있어서 정말 믿을만하고

놀라지 않을 만한, 내가 뭔가 항상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네? 라고 놀라지 않을 만한 맛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그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Clov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neys in the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클로버라고 하는 꿀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꿀들 중에 하나입니다. And, 그리고, its mild flavor, 그것의 아주 순한 맛과 향은요, have become familiar to many Americ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마지막. 5번 it's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어떤 애를 대명사로 받는 걸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mild flavor, 순한 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앞에 나오는 clover, 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clover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꿀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의 순한 맛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clover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 it를 쓴거 너무 잘 썼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4번 문제로 쭉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역시 집중해서 같이 한번 열공해 보아요. 다음 시간에 봐요.

0: 어?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Schriften Deutsch Meister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실은 3회 실전 모의고사 뒤쪽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문법 요소에서 조금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문항이 오늘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문항 꼼꼼하게 정리할 거니까 앞에 의사소통 기능 영역부터 정리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뒷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문제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은 뭔가 둘이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이건 알 수 있네요. Guten Tag, ich habe mein Gepäck verloren. 뭐라고 물어봤더니 Es ist ein schwarzer Koffer. Leider haben wir noch keinen schwarzen Koffer gefunden. 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Gepäck, 짐이에요. 저의 짐을 verlieren 이라고 하는 동사의 PP형을 썼어요. 분실하다, 잃어버리다 이거든요.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뭐뭐라고 물어보니까 검은색 가방이에요 라고

있어요. 검은색 여행용 가방입니다.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예요? noch keinen 아직 없다라고 있어요. 뭐가?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네요. 아직 습득된 검은색 여행용 가방은 없습니다라고 해서 분실물 보관소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아래쪽에 아가 검은색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모양인가요라고 하는 외향적 특징을 묘사해달라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질문을 찾아야 되는 거죠. Wie alt ist es? 라고 해서 그거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라고 묻는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Wie sieht es aus? 우리가 찾는 표현이 나오네요. aussehen이 뭐뭐처럼 보이다잖아요. 그거 어떤 모습이죠? 아, 검은색 여행용 가방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Was ist in Ihrem Gepäck? 당신의 짐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라고 해서 내용물을 물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에요. Wo haben Sie es gekauft? 그거 어디에서 구입하셨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Wo haben Sie es verloren? 그거 어디에서 분실하셨나요? 라고 해서 사실은 분실물 보관소에 가면 충분히 나올 법한 대화 상황들이 쭉 나열되어 있긴 한데 정확하게 보면 특징을 얘기한 것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5번 상황에서 어디에서 분실하셨어요? 라고 하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제가 놓고 내린 것 같아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어디에서 그것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장소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2번이 정답입니다. verlieren이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이 자주 헷갈려 하더라고요. 시제 변환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PP형이에요. 그래서 완료 시제로 활용된 걸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요. 원형은 이에라고 하는 복모음을 씁니다. verlieren. 그 다음에 이 동사가 과거형 시제로 가면 어간 모음이 오로 바뀌어요. verlor로 가고요. fair라고 하는 비불리의 전철이 붙은 동사이기 때문에 ge라고 하는 과거분사형의 접두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verloren이라고 하는 PP형의 형태를 만들게 돼요. 여기 왜 ge가 없는데 계속 과거분사형이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 여러분 일단은 수능 문법편에서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점 문항이니까 한국어 선지로 나왔네요. Suchst du eine Arbeit für die Sommerferien? Wir finden etwas für dich. Von Putzarbeit bis Küchenhilfe. Nur für Jugendliche ab 16 Jahren. 하고 전화번호 나와 있고 이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Suchst du eine Arbeit? 일을 찾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sie로 안 쓰고 du를 썼거든요. 너라고 하는 저 인칭 대명사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 광고였냐면 청소년들을 위한 광고였거든요. 일자리를 찾고 있니? 라고 하고서 언제? Für die Sommerferien. 여름방학을 위한이에요. 즉 여름방학에 할 단기 일자리 찾고 있어? 라고 물어보선 우리가 찾아줄게 라고 한 거예요. 너를 위해 우리가 etwas, 무엇인가를 찾아줄 수 있어 라고 하고선 von bis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von bis는 뭐뭐부터 시작해서 뭐뭐뭐뭐까지 라고 해서 시작, 종결 지점을 나타내는 전치사였는데 어떤 종류부터 이러이러한 종류까지라고 해서 다양한 종류를 나열할 때도 쓸수 있어요. 봤더니 von Putzarbeit 청소일부터 그 다음에 Küchenhilfe 합성어로 쓰였어요. 주방 보조까지라고 했어요. 다양한 직종에 대한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어라고 한 거죠. Nur는 단지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만 가능해요? Für Jugendliche 청소년만을 위한이라고 했어요. 앞전 시선 뭐뭐부터이죠.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만을 위한 일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광고 문구였네요. 임금이면 사실은 얼마만큼 돈을 준다이잖아요. 뭐뭐뭐뭐 bezahlen이라는 동사를 써서 얼마만큼을 업체에서 지불해주다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뭐 die Stunde 이런 표현. 하지만 그 동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언급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연락처 아래쪽에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한 나이는 16세 넘어야 돼요. 그렇죠?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방학 단기 일자리라고는 걸 했거든요. 일의 종류는 fun bis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시기는 여름방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16세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15세까지는 10시 이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근무 시간에 제약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가능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도 좀 늘어나거든요.

미리 사실은 그 나이 기준대에 따라서 하루에 몇 시간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이것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16세 이상이라고 하는 요 나이가 들어간 것도 사실은 문화적인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1번이었던 정답 확인하면서 네, 2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대화 먼저 한번 볼게요. The next bus comes on 5 Uhr. Which speed is this? 4들 for 5. Dann müssen wir noch 뭐뭐뭐 warten. 이라고 했더니 So ist es. 라고 해서 사실은 시간 표현과 관련된 문항이거든요. 다음 버스가 5시에 도착해. 라고 있어요. Which speed is this? 예, 지금 몇 시인데? 라고 해서 시각을 물어봤더니 Viertel vor fünf 라고 했네요. 5시가 되기 15분 전이라고 했으니까 4시 45분이에요. 현재 시각은. 자, 그랬더니 B가 다음 뭐라고 했냐면 Dann müssen wir. 그럼 우리 뭐뭐뭐 해야만 해. 라고 하고선 아직 뭐뭐뭐 해야 한다라고 했네요. 15분을 더 기다려야 해. 라고 하는 표현을 쓴것 같아요. 맞아. 라고 했거든요. So ist es가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맞다. 라고 할 때도 쓰는 응답 표현이에요. 처음 보시는 표현이죠. 어떤 의미인지 기억해 주시고요. 15라고 하는 숫자를 Viertel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거 독일어식 숫자 있는 표현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를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10 Minuten, 10분간 이런 표현이고요. 20 Minuten, 20분간. 그다음 우리가 찾는 15분이 어디에 있나요? 3번에 있네요. 15 Minuten. 그럼 우리 15분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네. 맞아라는 표현이에요. Halb라고 하는 저 표현은 반절이죠. 그래서 30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eine halbe Stunde라고 했습니다. 30분부터는 미니트를 안 쓰고 뭐를 써요? 슈톤드를 써서 1시간의 반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45 Minuten 요거는 뭘까요? 45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네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피어텔의 의미가 무엇인가요?를 묻는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2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소통 기능 영역에 마지막 문항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Herzlich willkommen bei mir zu Hause. Komm doch herein. Das ist mein Hund, Matrix. Oh nein, ich habe doch Angst vor Hunden.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서 Ich halte in zurück. 이라고 했어요. Dankeschön. 뭔가 고마워라는 인사로 끝났거든요. 자, 환영합니다. 라고 했고요. Bei mir 하면 누구누구네 집이죠. 근데 누구누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장소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집일 때는 집이라고 하는 전치사 구를 넣는다라고 했어요. By me to house라고 해서 내가 사는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herein이라고 하는 전처를 썼습니다. here라고 하는 건 어디 어디를 향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향하여 오다 이때 쓰고요. e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으로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딜 향해? 들어오다라고 해서 뒤에 이동 의미를 지닌 동사를 같이 쓴 거죠. Come herein 안으로 들어오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너를 써서 안으로 들어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자, 이것은 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지금 가리키며 소개했어요. 나의 반려견인 매트릭스야라고 했더니 오 나인 오안 돼라고 했어요. 오왜 그런가 봤더니 Angst vor etwas haben이라고 하는 표현이 썼네요. 무엇을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는 강아지를 무서워하잖아. 너를 씀으로써 알고 있지 않았어?라고 하는 맥락이 이 문장 안에 숨어 있어요. 나 강아지 무서워하잖아.라고 했더니 뭐뭐뭐 하면서 zurück 할텐이라고 하는 분리 동사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자, 할텐 동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정리했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멈추다의 뜻도 있지만, 맞아요. 무엇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다고 했거든요. 수극은 되돌려 반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극할텐이라고 하면 반려견이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겨서 잡고 있을게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극할텐. 자, 그랬더니 고마워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잡고 있을게. 이 샬트인이라고 하면 그냥 잡고 있는 건데 수극할텐이라고 했으니까 목줄을 내가 당겨서 잡고 있을게. 가지 다가가지 못하게라고 한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볼게요. Alles gut. Alles gut은 이거 축하 인사나 감사 인사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 맥락에서 어떤 의미였으면 아, 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어라고 하는 표현 Alles gut이라고 합니다. 좋아, 오케이.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내가 목줄 잘 잡고 있을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Ich bin froh. froh는 감정 표현하는 형용사예요. 기쁜이거든요. 나 기뻐.
네가 반려견을 무서워한다고 이런 맥락으로 쓰진 않겠죠. 알맞지 않은 건 2번이

되고요. 3번, keine Sorge,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잡고 있을게. 가능하죠. Kein Problem, 문제될 거 없어. 내가 잘 잡고 있을게. 이것도 가능합니다. Hab keine Angst, 앞에 나왔던 표현인데 부정어 써서 뭐뭐 하지 마인 거죠. 무서워 하지 마라고 하는 Haben 동사의 2인칭 두에 대한 명령문이 쓰였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 내가 강아지 잘 잡고 있을게. 가능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zurück이라고 하는 전철이 활용된 분리동사를 우리 사실은 자주 볼 일이 없거든요. zurückkommen, zurückgehen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zurückhalten이라고 하는 동사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추륵이라고 하는 전철 자체가 어떤 의미였지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혹시라도 우리가 미처 잘 적응하지 못했던 분리동사가 나와도 의미 유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의 문화 영역의 지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Kannst du mir mal schnell 10 Euro leihen? Tut mir leid, dass ich gleich mit der Tür ins Haus falle. Mit der Tür ins Haus fallen? Was meinst du damit? Ist die Tür bei dir kaputt gegangen? Nein, das sagt man, wenn jemand ohne Einleitung sofort zur Sache kommt. Ach so. Klar doch, hier hast du 10 Euro. 라고 했습니다. Kannst du mir mal schnell, 너 나에게 빨리, 뭐뭐뭐 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은 뭐를 하는 건가 하여튼 부탁하는 상황이고요. Leih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빌리다 라고 한 표현을 썼어요. 나에게 10유로만 빨리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 라고 바로 사과를 합니다. 그래 놓고선 뭘 했냐면 Das ist gleich mit der Tür ins Haus fallen. 일단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Fallen이라고 하는 동사는 떨어지다 또는 넘어지다의 뜻이 있어요. 자, 봤더니 밑전체가 썼거든요. 그러면 문과 함께 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어딘가로 문과 함께 넘어져서 들이닥친 거예요. Gleich라고 했으니까 내가 곧장, 바로, 시간차도 두지 않고 뭐였냐면 문과 함께 넘어져 들어와서 떨어져서 미안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활용되는 관용구는 아닙니다. 자, 내가 집 안으로 문과 함께 떨어져 들어와 미안해 라고 했더니 문을 가지고 집으로 떨어졌다고? 넘어졌다고?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문을 가지고 집으로 넘어지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 놓고선 니네 집에, my dear 라고 했어요. 너희 집 문이 혹시 kaputt gegangen? 이라고 해서 고장 난 거야? 라고 해서 그냥 kaputt 아니면 고장 난 상태니? 라고 묻는데 고장이 난 거니?를 묻고 있어요. 즉, 무엇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장이 난 상황이 생긴 거야?를 묻고 싶어서 gehen 동사를 같이 쓴 거예요. 그랬더니 nein, 아니, 이 말은 언제 하냐 하면 누군가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명사가 나왔습니다. Einleitung은 서론 도입부예요. 어떤 글을 쭉 쓰고 나면 서두를 말하는 거예요. ohne Einleitung이니까 서론 없이, 즉 도입부 없이 뭘 하는 거예요? sofort, 즉시, 그 다음에 zur Sache kommen 관용구인데 요거 관용구라고 한번 강조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다란 표현이에요. zur Sache kommen, 원래 Sache가 여러분이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 거는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물건이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zur Sache kommen은 본론으로, 핵심으로 가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없이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안해. 아, 알겠어라고 하고선 클라더 해서 클라는 여러분 선명한, 맑은 또는 명확한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더가 없는 표현으로 클라라고 하는 응답 표현을 보셨어요. 언제? 동의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다음 주에 우리 수영하러 갈까? 아, 클라 좋아라고 하는 표현인데 강조어인 더를 같이 써서 물론이지, 당연하지, 안될거뭐 있어? 훨씬 더 적극적인 동의의 의사표명을 할수 있어요. 당연하지 하고선 Here has to 10 euro. 여기 10유로가 있다인 거죠. 뭐가 당연한 거예요? 아, 10유로 당연히 빌려줄 수 있지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은 밑줄 친 표현의 의미는 봤더니 뭐냐 하면 느닷없이 용건을 꺼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통은 야, 내가 지금 급 내가 뭐를 살려고 하는데 10유로가 모자

출발하거든. 그래서 너한테 혹시 10유로가 있을까? 내가 빌려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서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왜 필요한지. 그거 없이 야, 10유로만 빌려줘. 바로 본론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Mit der Tür ins Haus fallen. 즉, 문을 채 열지도 않고 뭐한 거예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다. 이런 표현의 의미이긴 한데 문을 들고 들어와 버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느닷없이 용건을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었고요. 여기 대화문 안에서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동사들이 조금 있었으니까 그 동사들의 의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옆에 나와 있는 표현 보면 수화적의 커맨이 아까 뭐라고요? 용건을 말하다, 본론을 말하다라고 하는 거 전에 한 적 있어요. 커맨 동사 우리 하면서 정리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셨다면 오, 이거 이렇게도 활용되네? 라고 하는 거 조금 기쁜 마음으로 이 텍스트를 접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매달려 달리는 열차입니다. Schwebebahn 이라고 하고요. 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했어요. 이 매달려 다니다는 뜻이 뭐냐면 아래쪽에 선로가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사실은 전기 선로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로 다니다 보면 Schweben이 떠있다, 즉 부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중부양을 하다, 이걸 Schweben 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Schwebebahn이니까 공중에 떠있는 열차, 직역하면 그렇지만 위에 뭐에? 레일에 달려 있습니다. Die Schwebebahn ist das Wahrzeichen der Stadt Wuppertal. Sie begann 1901 zu fahren und fährt heute 13 Kilometer durch die Stadt. Meistens fährt sie über den Fluss Wupper. Nur 4 von den 20 Haltestellen sind auf der Straße. Jeden Tag benutzen mehr als 80.000 Menschen die Schwebebahn. Sie ist damit ein wichtiges Verkehrsmittel für die Menschen in Wuppertal. Auch viele Touristen finden die Schwebebahn interessant,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이 매달려 달리는 열차, 일단은 발문에 있는 걸 읽을게요. 이것은 Wahrzeichen이라고 했고요. Wahrzeichen은 상징물이에요. 네, 어디에? 우퍼탈 시의 상징입니다, 라고 했고요. Beginnen 동사의 과거형 있었습니다. 시작했어요. 뭐를 시작했나? 라고 했더니 운행하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Zu fahren 1901년에 운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날 운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현재 시제 동사로 와서 13km를 운행을 하는데 어느 구간을 운행하나? 라고 했더니 Dueichte Stadt 이라고 했으면 Dueichte는 가로지르다 관통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Stadt라고 하는 명사를 썼으면 시내를 관통하여 가로지르 즉 시내 곳곳을 13km 구간 동안 운행하는 거예요. Meistens 대부분의 경우 Fährt지는 Schwebebahn을 받은 거고요. 자 봤더니 뒤에 Über den Fluss Wupper라고 했어요. Wupper가 우파탈이라는 지명이 어디에서 만나라고 했더니 그 도시에 있는 강 이름에서 온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퍼강 위를 운행합니다. 즉, 아 이렇게 철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열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강이 있고 그 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퍼강 위를 주로 운행하게 되죠라고 했어요. Nur vier von den 20 Haltestellen sind auf der Straße. 자 일단은 이 우퍼탈에 있는 매달려 달리는 열차는 총 20개의 정류장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 Haltestellen 이거 von이라고 했어요. 그것들 중 몇 개만 4개만 어디에 있냐면 Auf der Straße라고 했습니다. Auf der Straße는 길 위, 도로 위죠. 즉 도로 위에 있는 정류장은 20개 중 4개밖에 되지 않아요. 16개가 어디? 강 위에 있어요. 매일 이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몇만 명 이상의? 8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 매달려 달리는 열차를 이용해요. 그리고 damit 이로써 이것은 즉 매달려 달리는 열차는 부파탈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라고 했어요. 많은 관광객들도 이 매달려 다니는 열차를 흥미롭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통 이 놀이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강 위를 계속해서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했는데 흥미롭네? 라고 관광객들이 본다라는 뜻이죠.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Wo ist sie? 우퍼탈에 있어요. 대답 찾을 수 있고요. Wie alt ist sie? 1901년부터 운행했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연도에서 1901년을 빼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어요. Wie schnell ist sie? 얼마나 빨리 운행해요? 그러면 Sie fährt 30 km die Stunde 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당 몇 킬로 운행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있지 않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13km는 운행 구간이에요. 시내 곳곳을 속속들이 관통해서 운행하는데 그 구간의 총 길이가 13km다라고 한 거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답은 3번이고요. Über welchen Fluss fährt sie? 이것은 어떤 강 위를 지나다니나요? 부퍼강 위를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열차를 이용하나요? 라고 했더니 8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대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네요. 찾을 수 없는 건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도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Diese Stadt liegt im Westen der Schweiz. 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독일어권 국가의 도시는 자주 보는데, 일단 국가가 Schweiz가 나왔습니다. Es gibt viele wichtige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in der Stadt. Sie ist besonders berühmt für die Uhren, für ihre Uhren. Die Menschen sprechen dort Französisch. Auch Henri Dunant, einer der Begründer des Roten Kreuzes, kam dort zur Welt. Jedes Jahr kommen viele Besucher dorthin. 자, 일단은 이 도시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스위스. 이 도시는 스위스의 서쪽에 위치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escape 이곳엔 있어요. 뭐가 있냐면 viele wichtige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기구 또는 조직이고요. International은 국제적인입니다. 즉 많은 중요한 국제 기구들이 이곳에 위치합니다라고 했어요. 국제 기구가 위치한 도시 스위스에 어딘지 여러분 대충 감은 오시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사실 현지에. 왜냐하면 그 도시를 독일어로 부르는 명칭 표현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도시가 혹시 알파벳 뭐로 시작하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게이로 시작하는 어떤 도시를 아마 찾고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특히나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 이어레 우어렌이라고 했어요. 이 도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상징이 시계래요. 원체 시계 관련되어 있는 공업이 유명한 도시다라고 했거든요. 아, 어딜까? 볼게요. Die Menschen sprechen dort Französisch.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 나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스위스의 프랑스어권 지역과 독일어권 지역이 좀 나뉘어진다라고 했는데, 스위스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이래요. 헨리 듀낭이고요. 헨리 듀낭이 누굴까라고 했더니, 브군다, 설립자입니다. 적십자사를 설립한 사람 중에 한 명, 설립자 중한 명인 헨리 듀낭도 이곳에서 zur Welt kommen, 태어났습니다. 매년 많은 방문객이 dorthin, 그곳을 찾습니다. 갑니다. 라고 했고요. 국제기구가 있는 스위스에 있고, 그 다음에 시계 관련되어 있는 공업으로 유명한 이 도시, 여러분, 제네바예요. 맞아요? 제네바가 그런 데 없죠. 제니브라고 하는 이 명칭이 프랑스어식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일식으로 바꿔서 읽어요. 뭐라고 읽냐면 독일식으로는 겐프라고 읽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1번이에요. 1번. 네, 제네바라고 하지 않고 독일어권 국가들에서는 해당하는 도시를 겐프라고 읽어요. 옛날부터 불렀던 그냥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위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도시이고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죠. 여기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유명하고, 뭐, 쉔부른 궁이 있다, 뭐, 무슨 무슨 궁이 있어요, 라고 하면, 요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죠. 그래서 뭐, 박물관 섬이 있어요, 베를린 장벽이 있어요, 뭐, 역사 분단을 상징해요, 이런 거 나오면, 베를린이구나, 찾으시면 되고요. 츄리시가 스위스에 있는 또 다른 도시 중에 하나이죠. 네, 츄리시는 사실은 호수에서 하는 분수놀이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츄리시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사실은 많은 성당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면, 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시계탑이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명소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드레스덴은 독일에 있는 도시이고요. 아마 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이미 만났던 도시이거든요. 예, 제후의 행렬이라고 하는 모자이크 벽화가 있는 그 도시가 드레스덴입니다. 독일의 백색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샘퍼 오페라 등의 유명한 그쵸, 명소들이 있다라고 했던 곳이에요. 스위스의 제네바는 겐프라고 부르고요. 저런 식으로 조금 다른 명칭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좀 다른 명칭으로 불려진 도시가 있다라고 하면 피렌체를 독일에서는 플로렌스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

Preise für seine Bücher. Er starb 2014 in Hamburg. 네, Siegfried Lenz는 이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 부정대명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I know 라고 하고 받은 건 남성인 세상의 단수형을 쓴 거거든요. Schriftsteller 작가라고 하는 남성 직업명사인데 지금 뒤는 이격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독일의 중요한 작가들 중 하나이다 라고 했고요. 이런 부정대명사 I는 앞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정관사 어미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남성 일격 어미를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는 1926년 Ostpreußen이라고 해서 동프로이센에서 zur Welt kommen 아까 나왔던 문장 구조죠? 태어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Zweiten Weltkrieg이라고 해서 Weltkrieg은 세계대전이고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 표현을 서수식으로 읽습니다. 그걸 대문자로 그리고 써요. Zweite가 두 번째라는 의미인 서수이잖아요. 지금 삼격 변화한 거예요. 남성, 약변화 남성 삼격 어미를 붙여서 2차 세계대전 후라고 했으며 뭐뭐 지난 다음에 그는 함부르크에서 studieren 했다라고 했으니까 대학을 다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arbeiten by 조금 전에 우리 정리했었던 표현이죠. 지난 시간에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라고 한 거예요. 어디에서 일했나 봤더니 by einer Zeitung이라고 해서 신문에서 일했다가 아니라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라고 했네요. 자, 그는 함부르크에서 뭐하고 대학을 다니고 그런 다음에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을 한 거죠. Danach, 그런 이후에, 즉 신문사에서 재직을 하게 된 그 이후에 그는 뭘 했냐면 fing er richtig mit dem Schreiben an, 안방에 시작하다이고요. 그 다음에 schreiben이면 집필을 시작했어요. 근데 richtig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서 제대로 집필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로서 제대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Er interessierte sich vor allem, 특히나 무엇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관용구라고 했었죠. Sich interessieren für 라고 하는 전치사 수거구문 나온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수거구문이었죠. 뒤에 삭격 씁니다. 그는 특히나 무엇에 관심을 두었나 라고 했더니 나치즘과 그 다음에 책임이에요. 뭐에 대한 책임? 전쟁과 관련된 책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나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과 관련된 글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의 유명한 책은 가장 유명한 책이네요. 최상급이어서 이름이 뭐냐면 독일어 수업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Deutsch Stunde. 그는 이 책을 언제 썼냐면 1968년에 썼고요. 렌츠는 Für seine Bücher, 그럼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죠. 그의 책들과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4년 함부르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968년에 발간된 독일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은 그의 생전에 발간된 책이네요. 보도록 할게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Viele wichtige Preise, 중요한 상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지만 이 중에 노벨 문학상이 있다라는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요거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고요.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함부르크라는 지명 우리 본 적은 있어요. 어딘가 봤더니 함부르크에서 뭐 했어요? Studieren 하고 그곳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태어난 곳은 Ostpreußen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이 아니었네요. 네, 3번 볼까요? 학업과 작가 활동을 병행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운투로 연결된 구문이 있기는 했어요. 그는 함부르크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뭐도 했어요? 이때 신문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작가 활동은 언제 했나요? Danach 했어요. 그 이후였거든요. 즉 학업도 마치고 그 다음에 뭐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작가로서 글을 집필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나치즘과 전쟁 책임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Sich interessieren für 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Deutschstunde는 그의 사후가 아니라 그 생전에 사실은 출간이 됐습니다. 1968년에 발간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알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실은 Siegfried Lenz의 이 마지막 독일어 수업이라고 하는 이 소설책을 읽어보면 2차 세계대전 이 당시에 사실은 있었던 여러 가지 학교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습을 조금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마쉬허스 축제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Das Maschseefest ist ein großes Fest am Maschsee in Hannover. Es findet jedes Jahr im Sommer statt und dauert etwa 3 Wochen. Das Fest geht bis in den späten Abend. Viele Menschen kommen, um zu feiern, Musik zu hören und gutes Essen zu genießen. Während des Festes gibt es auch Konzerte und andere Veranstaltungen. Die Besucher können auf dem See mit Schiffen fahren oder am See spazieren gehen. Es gibt auch viele Programme für Kinder. Maschsee라고 하는 마시호수이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Maschsee라고 하는 지명, 그 다음에 Fest. 마시호수 축제는 ist ein großes Fest am Maschsee in Hannover. 이것은 큰 축제인데 어디에서 열리는? 마시호수가 근처에서 열리는. 근데 그 마시호수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하노버였대요. 하노버시의 마시호수가 근처에서 열리는 큰 축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어떤 동사가 나왔냐면 문화 영역에서 자주 보는 동사죠. Stattfinden이라고 하는 분리 동사이고요. 개최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Maschseefest는 jedes Jahr im Sommer. 언제? 매년 여름 개최됩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축제가 얼마간 지속되는 날을 Dauern이라고 했어요. Findet 뭐뭐뭐 statt 하고선 보통은 기간을 바로 언급하는 그러지 않고 Dauer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3 Wochen이라고 했고 etwa를 썼네요. 그러면 이때 etwa는 어떤 의미죠? ungefähr라는 의미로 대략이란 뜻이에요. 대략 3주간 열립니다라고 해서 즉 지속됩니다라고 해서 열린다. 축제 기간 한 3주간 정도 되네요. Das Fest geht bis in den späten Abend.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된 표현에서 지속되다라는 동사의 의미처럼 쓰인 gehen 동사가 또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3주간 지속된다고 했는데 뭐가 또 나오나라고 했던 이번엔 bis in den späten 하고 시간 표현의 명사가 나온 거죠. 자, 요거 사실은 우리가 내가 밤새 공부했어 뭐 이런 문장에서 우리가 한번 할때 배웠는데 bis in 전체를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몇 격을 쓰냐 하면 여기 뒤에 삼격 관사를 씁니다. 여기 뒤에 사격 관사를 씁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격이라고 써놓고 삼격이라네요. bis in 하고 뭐뭐까지 지속되다 기행 동사 이동 동사를 보통 쓰기 때문에 인전치사 사격지배 하고요. 중요한 건이 시간 단위 명사를 써서 해당하는 시간까지 계속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가로하는 의미는 그 해당하는 시간까지 늦은 시간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나흐트, 아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날까지 꼴딱 밤을 새서 아니면 쉼 없이 그때까지 계속 이런 표현이 더해지는 동사예요. 그래서 밤새다라고 할때 bis in die Nacht라는 아바이텐 할때 써왔어요. 이번엔 spät까지 써가지고 그러면 늦은 저녁까지 이 축제는 계속됩니다라고 한 거죠. 그 축제가 꽤 늦은 시간까지 진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독일 중에선 마을 축제들이 5시, 6시 되면 또 끝나는 축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늦은 저녁 시간까지도 계속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옴추,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요. 일단은 파얀도 하고,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즐기고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요?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다라는 동사를 쓸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처음 보는 동사를 썼어요. genießen이 즐기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즐기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음식도 맛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기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에 genießen이라는 동사를 써요. 음악도 듣고 음식을 즐기기 위해 오죠. 그리고 während는 이격지배 전치사로 동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während des Festes. 그래서 이 뒤에 이격 어미가 붙은 거죠. 축제 동안이라고 했어요. 모두 열리는가 봤더니 콘서트, 복수형 써서 콘서트들도 열리고요. Veranstaltungen 행사입니다. 그걸 복수형 써서 콘서트와 또 다른 행사들도 열려요라고 했어요.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콘서트도 열리고 그다음 음악 축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행사도 열려라고 한 거예요. Die Besucher, 방문객들은 können이라고 하고선 이번엔 auf dem See라고 했네요. 호수 위에서란 표현이에요. 뭐로 할수 있어요? Mit Schiffen fahren. Schiff 배죠. 복수형 써서 배를 이용해서 호수 위를 뭐할수 있어요? 운항할 수 있어요. 그배 타고 뭐

여객선 타고 여행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네요. 그 또는 암지 호숫가에서 산책을 갈 수도 있죠. 라고 했고요. Es que Philip o came f o Canada. 지금 아까 행사가 많이 열려요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혹시 성인만을 위한 건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축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게니센 동사는 기본어인 아니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사이고요. 지금을 즐겨. Genießen Sie die Zeit. 우리 집에 오신 시간을 즐기세요. 뭐 이럴 때도 이 Genießen 동사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좀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을 충분히 이기고 즐겁게 이겨내세요 할 때 Genießen Sie die Zeit und lernen Sie fleißig weiter.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쓸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어인 아니지만 나중에 독일 간다면 한 번쯤 써볼 수 있는 동사입니다.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글의 내용을 알맞은 걸 찾아볼게요. 2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Alle zwei Jahre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Jedes Jahr. 매년 열려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틀린 정보이고요. 호수에서 배를 탈수 있다라고 하는 Auf dem See mit Schiffen fahre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건 맞는 정보이고 해가 지기 전에 라고 하면 Bis in den späten Abend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정보이고요. 아이들이 있는 가족도 즐길 수 있어요. Programme für Kinder도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을 알맞은 것만을 모두 찾으면 B, D를 선택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 영역 지문이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대화에서도 자주 보는 비스 인 하고 시간 표현 나오는 거, 요 전치사 구문 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의사소통 기능 표현에서 나왔을 때 아, 끊임없이 뭐뭐를 했다는 거지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잘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문법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문법은 중요한 요소들이 좀 많아요 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요소가 출제가 되었었는지 여러분도 풀어봤으니까 이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조금 궁금증이 있었던 별표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27번은 비교적 쉬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격집의 동사였고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구문으로 나왔어요. 그쵸? Es geht 이라고 해서 안부를 묻는 표현으로 이 Es geht가 쓰이면 그때는 삼격 지배를 한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Wie geht es Frau? 라고 했네요. 자, 근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의 이라고 하거나 너의 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텐데 수유관사 당신 썼으니까 당신의 부인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해서 삼격 쓸 거예요. 수유관사 이어 쓰고 여성이니까 여성 삼격 형태를 써야 돼요. 여성 삼격일 때 수유관사 뒤에 붙는 어미는 뭐였죠? 에, 에아르입니다. 즉 수유관사 뭔가를 쓰고 에, 에아르로 끝나는 아이가 밑줄 친 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선 Geht es ganz gut 아주 잘 지내요 라고 하고선 여기는 수유관사를 쓰지 않고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면 존칭 대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녀라고 할 거예요. 당신이라고 하는 이 대문자 Z가 아니라 그녀는 이죠. 나의 부인에 관한 얘기니까 그녀는 잘 지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 Z 그녀의 삼격 형태를 찾아야 해요. 자, Z의 삼격 형태 여러분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소문자로 쓴 이어가 삼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사격 형태가 다시 Z로 돌아오는 아이가 사격이었어요. 그러면 B는 우리 벌써 찾을 수 있네요. 뭐를 넣으면 돼요? 이어를 쓰면 되죠. 그래서 소문자로 되어 있는 이어를 쓸까라고 했더니 단케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이어기 드세아굿. 여기 Z는 쓸수 없네요. 일격인지 사격인지 모르겠지만 1, 2, 1, 3, 5번 중에 정답이 나올 거고요. 아까 끝에 뭐로 끝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소유관사 여성 삼격 어미는 에아르로 끝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Wie geht es Ihrer Frau? 당신의 부인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녀는 잘 지냅니다. Danke. Ihr geht es ganz gut.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자, 사실은 Es geht는 어렵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이 이어러 라고 해서 이어라는 수유관사 뒤에 에아르로 붙인 형태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사실은 요 1학년 때 선생님 학교 친구들도 배울 때도 이 뒤에 또 발음 붙이니까 이상해요. 형태가 이상해요. 라고 많이 느껴서 생소해하긴 하거든요. 네, 격변화 어미 그대로 적용해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계속해서 우리 2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Hast du einen Löffel? 너 숟가락 하나 있어? 라고 물어보고선 Nein, ich habe. 라고 했는데 빈칸이 하나예요. 뒤에 뭐가 없나요?
명사도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곳에 들어갈 말은

나는 그것이 있다인 줄 알았더니 일단은 아니다이니까 부정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하는 표현 중에 받을 수 있는 건 부정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명사부정관사. 명사부정관사는 뭐가 있죠, 여러분? 카인을 지금 활용을 할 거예요. 카인을 가지고 변화형을 활용을 하든지 보통 이렇게 명사부정관사 카인을 쓰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명사를 없이 쓴다라고 하는 건 이건 대명사적 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정대명사를 써도 돼요. 부정대명사도 여전히 무엇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부정대명사를 쓰나요? 카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동일하게 씁니다. 대신 뒤에 뭐를 안 붙일 뿐이에요. 명사를 붙이지 않고 활용할 거예요. 격변화를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자, 위에 나와 있는 일단은 부정관사 요 경우라고 하면 뒤에 지금과 같은 요런 단문에서는 구어체에선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미 위에서 레펠이라는 명사를 썼으니까 아 뒤에다가는 밑에 다음 답변할 때는 관사만 써주고 해당하는 명사를 생략한 구문처럼 우리가 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대명사의 용법으로 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볼게 한번. 자, 만약에 부정관사였었다면 요거는 부정관사 격변화를 해야 하고요. 레펠은 성이 뭐예요? 남성이었죠. 그러면 남성 사격 부정관사 어미가 뭐였나를 봤더니 an을 붙여요. 만약에 부정대명사로 쓰인 거다라고 하면 격변화를 어떻게 하는 거였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더니 그때 부정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정관사 어미 변화를 합니다. 정관사처럼 격변화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 정관사이면 사실은 사로 어미가 다른 거잖아. 얘는 부정관사처럼 변하고 얘는 정관사처럼 변화해야 되니까 이 대명사 용법이었을 땐 근데 마침 뭐예요? 남성 사격이에요. 남성 사격은 어미가 an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더라고요. 부정관사로 갔어도 an이었을 거고 명사로 우리가 대명사적 용법을 봐도 일단은 여기는 an으로 끝나는 용법 하나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 부정관사 용법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쉽게 푸셔서 접근하셨으면 정답 4번. 이거 조금 더 고민해서 명사가 없네? 그럼 대명사적 용법이지? 라고 하면 부정대명사 카인의 남성 사격도 카인으로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이었던 거는 아마 우리 잘 이해는 하셨을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좀덜 익숙한 대명사, 여기 관사용법은 우리 익숙하잖아요. 부정대명사로 쓰인 카인의 용법을 한번더 정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대명사는 일단은 수능 특강 14강에 나와 있었던 요 내용이고요. 명사를 생략하고 부정관사가 명사로 사용된 경우에 쓰는 거고, 중요한 거는 중성 일사격에서는 AS, IS를 쓰지 않고 주로 S만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행하는 난물에 관사가 없어요. 즉, 불관사 명사가 쓰이거나 복수형이 쓰여요. 그럼 매실을 대신해서 쓸수 있다. 사람을 뜻할 경우는 무조건 남성형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너, 카이너 등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von euch kann mit mir fahren. 너희들 중한 명은 나랑 같이 있어. 갈수 있어라고 하면 아이너 von euch이라는 형태로 쓰면 되고요. leider라고 했네요. weiß die Antwort.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해라고 해서 wissen 동사를 쓰면 무엇을 알다이잖아요. die Antwort는 그 누구도라고 했을 때는 leider. Weiss는 여기 위로 앞으로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einer를 써서 그 누구도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Wir brauchen noch Eier. 지금처럼 관사 없이 복수형을 썼어요. 더 필요하지 않아?라고 아 우리 이미 냉장고에 몇개 있는데 그때는 뭘 쓴다고요? Welch이라고 하는 형태를 쓰고요. 복수형 격변화 하면 됩니다. 복수형 사격 어미 붙여서 Welch. 그런 것들 몇개 아직 냉장고에 있는데라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아이들은 정관사처럼 격변화 어미를 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보겠습니다. Ich vergesse den Termin beim Arzt. 시제 변화형과 관련된 거고요. 봤더니 과거형의 형태인 것 같아요. Vergessen 동사의 과거형은 vergaß라는 형태를 써서 지금 형태가 틀렸고요. 나는 의사, 진료 예약을 까먹었어. Früher trug sie immer die dunkle Jacke. 그녀는 항상 그 어두운색 재킷을 예전엔 입고 있었는데, 해서 tragen 동사의 과거형 올바르게 쓰였고요. Sie schloss das Fenster, weil es kalt war. 라고 했는데, schließen 동사의 과거형은 schloss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그리고 13인칭일 때 인칭 변화 어미 과거형에선 붙이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틀린 거예요. 추웠기 때문에 그녀는 창문을 닫았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Die Preise für Lebensmittel stiegen im letzten Monat stark. Stark에게는 급격히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난주에 식료품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라고 했고요. Steigen 동사의 과거형은 stieg이 맞는 대신 복수형이거든요. 이것도 복수형 어미가 올바르게 활용이 된 거네요. 그래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골라
골라보면 B대를 선택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3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Die Hose passt sehr gut zu 하고 전치사와 zu의 격집에 올바른 건지 보는 거예요. Passen 동사는 zu랑 같이 쓸 수 있고 이때 삼격 씁니다. 그 바지는 나에게 굉장히 잘 맞네. 맞는 표현이고요. 삼격 지배. Tim gehört zu unseren besten Freunden. 교회는 zu도 주전치사를 활용하는 관용적 표현이고요. 수거 구문. 그 다음에 삼격으로 씁니다. 팀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지 복수형이니까 모두 다 복수형 어미 올바르게 쓰고 명사도 복수형 어미 N이 쓰였네요. Die Karten gibt es jetzt nur noch zu 100 Euro. 이 표현이 처음을 보셨을 텐데요. 어떠어떠한 가격으로 값으로라고 할 때 추전치를 쓰고 씁니다. 이제는 티켓을 100유로로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문장용법 즉 추전치사의 활용용법이 올바른 것을 모두 다 고른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마얼마의 가격으로 라고 할 때 to 쓰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봤을 때 지금처럼 to 얼마얼마 가격이라고 하면 gibt es die t-shirts auch zu einem günstigeren Preis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티셔츠 살 수 있나요?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직접 가격 제시 안 하고 지금처럼 to passen to etwas gehören은 이런 의미로 쓰인다 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가 서로 잘 어우러진다 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das gehört zum Spiel 이거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아, 그거는 언제나 게임에 따르는 부수적인 결과야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수거 구문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실전 모의고사를 만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수능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풀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2회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그냥 문제만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전에 미리 시간 맞춰서 40분 시간을 갖고 문제를 푸신 후에 채점하시고 선생님 강의 듣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도 1번부터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네, 1번이 나왔습니다.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제 익숙한 유형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유형은 성모와 음모, 그리고 성조의 조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한어병음 조합 묻는 문제였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조합 가능한 발음을 네 개를 써놓고, 그리고 1, 2, 3, 4번의 성조와 비교해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합 가능한 발음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첫 번째 이네 개에 나와 있는 발음들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끄라는 발음이고요. 그리고 얘는 크 발음입니다. 이두 가지 발음이 다혀 끝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혀 뿌리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끄, 크, 허 발음 같이 쌍으로 묶어서 배웠던 발음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운모가 나와 있습니다. 운모, 과의 삼성이고요. 그리고 안하고 일성이 나와 있어요. 자, 이네 가지를 조합해서 어떤 발음들이 등장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조합 가능한 발음 첫 번째는 과입니다. 과의 삼성이고요. 예, 그리고 과에도 되겠네요. 과의 삼성. 그리고 깐 가능하죠. 깐 일성입니다. 그리고 칸 일성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서 내가 아는 단어랑 떠올리는, 바로바로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네 가지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이, 콰이, 깐, 그리고 칸입니다. 자, 다섯 개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콰이, 빠르다라는 뜻이죠. 이 콰이라는 단어. 빠르다, 느리다, 콰이만 할때 속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앞에 마음심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빠르게 느끼고, 느리게 느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마음심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그리고 카이는 열다란 뜻입니다. 이 카이는 우리가 다이어에서도 학습한 적이 있었어요. 카이에 아주 많은 뜻이 있었죠. 뭐 카이쉐 하면 물을 끓이다라는 뜻이 또 있었고요. 카이화하면 꽃이 피다라는 뜻도 있었고, 카이야오 약을 처방하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이 기본적으로 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 예시가 나왔어요. 3번은 과의 삼성입니다. 과의. 우리가 찾는 정답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과의라는 동사죠. 자, 과의는 삼성으로 쓰이고요. 방향을 바꿀 때는 손으로 핸들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손수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외우실 때는 항상 스토리를 지어서 외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앞으로도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만약에 잘 기억이 난다 하시면 같이 습득해서 외우시고, 아니면 나만의 방법을 지어서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의 돌다란 뜻이죠. 방향을 바꾸다. 자, 네 번째는 간입니다. 간은 감이 뭐뭐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수능중국어에서 등장했던 적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다면 한번더 확인하셔야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간은 감이 뭐뭐하다. 오른쪽 관이에요. 이 카이의 반대말이죠. 관은 닫다, 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말 표현이 나왔을 때 정리하고 가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콰이를 보면 느리다만을 또 떠올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모든 게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어느 한 부분이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확장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답은 찾았지만, 3번 과외라는 답은 찾았지만 계속해서 한자 문제도 설명드리고 있고, 뭐 반대말도 설명드리고 있고, 뜻도 설명드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단어가 나왔을 때 답을 딱 맞았다고 끝나지 마시고, 지금 모의고사잖아요. 더 많이 확장해 보시고, 더 많이 다른 유형을 연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지금 모의고사에 나오고 있는 1번 문제 치고는 계속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과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왕요과외, 왕주어과외 할때 방향 나타낼 때 수능 중국어에서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죠. 사실 실제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초를 탄탄히 다지자. 1번에 나왔던 한자들이 2, 3, 4, 5번에 나오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니까 또 그것 한자도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 정답 3번이었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유형 성조 배열 유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2번 유형을 학습할 때는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서 머릿속이, 머리로 기억하고 또 몸이 기억하는 학습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학습법에 맞춰서 또 한번 학습해 보죠. 你帮了我不少忙. 네가 나를 적지 않게 도와줬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또 유념할 게 보이네요. 예, 빵망이란 단어 보이실 거예요. 우리 빵망, 빵쭈, 빵의 특징에 대해서 서로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빵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사로 돕다라는 뜻이지만 빵망은 이합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동사 목적어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꾸며줄 것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넣어서 꾸며주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건데 빵망 워 하지 않고 빵러 워 쓰고요. 그리고 뿌샤 같은 경우 적지 않게 도와준다라는 것도 망을 꾸며주고는 식으로 이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적지 않게 도와줘서 太感谢你了. 너무 고맙다.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라는 뜻인 거죠.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성조 배열은 이 感谢라는 단어인데요. 예,感谢는 이렇게 쓰고 감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삼성, 사성을 갖는 단어입니다. 感谢. 感谢 이렇게 큰 소리로 읽으면서 단어 자체를 기억하세요. 우리 시에 시에

씨에는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간 씨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자 그대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성조 목표가 등장했습니다. 삼성, 사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A번. 준베이네요. 준베이는 우리말로 준비랑도 비슷하죠. 예, 준비하다란 뜻이고요. 준, 삼성, 사성. 우리가 찾는 발음이에요. 그리고 이 B번은 티위입니다. 티위, 체육이란 뜻이고요. 역시 삼성, 사성입니다. 이 체육 같은 경우에도 요션티 할때 티자랑 요 티, 시우시 할때 시우자가 서로 많이 비교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두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한자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C번 정지예요. 네, 정지는 발음도 중요하고요, 한자도 중요합니다. 한자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네, 성적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성, 사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삼성, 사성이니까 C는 아니죠. 요 D번 한자, 한자 겨울방학이고요, 이성, 사성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삼성, 사성이니까 A, B, 1번인 거 확인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성조에서는 한국인이 많이 헷갈려하는 성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성과 사성, 아 발음하고 아 발음, 떨어지는 발음. 이두 가지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삼성과 이성의 발음입니다. 아 올라가는 발음하고 아 하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발음을 헷갈려들 하세요. 지금 얘도 끝에 두 번째 음절은 모두 다 사성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음절이 삼성인지 이성인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는 모아서 기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모아서 이성과 삼성, 일성과 사성은 서로 아, 요거 중요하니까 내가 외울 때도 더큰 소리로 정확하게 성조를 내면서 외워야겠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정지, 정지 이렇게 한자, 한자 이렇게 외우시고 준비, 준비 하고 더 과장해서 성조를 외우시면 이성과 삼성이 헷갈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겉보기에는 답 찾기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니까 다른 식으로 문항이 확장될 때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항도 풀어봤고요. 이제는 3번 문항으로 가볼까요?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한자 문제 나왔어요. 오늘도 다양한 새로운 한자들이 등장할 건데요. 스토리로 이어서 연결해서 외우는 연습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我做的不对，请原谅。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한 것이 그 정도가 不对, 잘못됐대요. 맞지 않았대요. 그래서 请原谅, 용서해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原谅도 정말로 자주 나오는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 앞에 부분도 그렇지만 왼쪽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위에니 할때 위에는 밑에 마음심자가 있고 하죠. 그래서 서로 헷갈릴 수 있는 발음이 비슷한데 헷갈리는 다른 발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한자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량 같은 경우에도 예, 량. 서늘하다 할 때, 량콰이 할때 량을 쓰는 게 아니라 위에량은 사과하다잖아요. 예, 사과할 때는 말로써 사과하는 거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언변이 들어가요. 이렇게 용서할 때는 말로 용서한다. 그래서 앞에 말씀언변이 들어간다. 스토리 엮어서 기억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客人快到了. 손님이 곧 도착하신다. 니 바동시 쇼시이샤. 네, 쇼시도 한자로 자주 나오는 문항입니다. 쇼시는 치우다란 뜻인데요. 생각보다 이 단어를 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본문이나 아니면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도 방이 뭐 너무 엄마가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방이 너무 더럽다라든지 정리 좀 해야겠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쇼시이란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치워라라는 뜻입니다. 네, 쇼시. 예, 물건 치울 때는 이렇게 손으로 치우잖아요. 그래서 손수건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쇼는 거두다, 거둬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두 단어가 잘 어울리죠. C번 볼게요. 今天天气很好，我们出去散步吧。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서 우리 나가서 산책하자입니다. 산보, 산책하다고요. 그리고 이 산보라는 단어는 또이 단어를 볼때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 단어 자체가 이합동사라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산책을 좀 하다라고 말하려면 산산보, AAB 형태로 중첩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 번 반복하고 반복해서 눈에 익숙하게 해야 실제 수능 실험장에 갔을 때 아 이거 하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포인트를 봐주세요. 자, D입니다. 那个消息我刚才在新闻里看到了.

신원해야 되는데 신원이 아니라 신지엔이 돼 있네요. 왕지엔 할 때 지엔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나는 방금 뉴스에서 봤다. 그래서 뉴스는 듣는 거거든요. 신문이죠. 듣다라는 들을 문자를 써서 신원해서 귀이가 안에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신원할 때 원은 귀이가 들어간다. 그래서 올바른 틀린 문장은 바르게 고쳐보시고요. 한자도 스스로 한 번씩 써보시면서 부스를 기억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 정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특히 한자는 반드시 꼭 아는 거더라도 한 번 더 노트 정리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B와 C, 3번이 되겠네요. 자, 한자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다이어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이어는 어떤 게 나왔는지 볼까요? 我们学校明天就暑假. 우리 학교는 내일 방학을 한다. 여름방학을 한다. 라는 동사가 없네요, 지금. 그래서 여름방학을 하다 라는 동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窗户开大一点. 창문을 더 열어라. 味道才能出去. 그래야 냄새가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네요. 내보내진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정답은 사실 빵인데요. 우리 이 빵의 의미도 한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빵도 의미가 정말 많아요. 뒤에 어떤 거랑 같이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변신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놓다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把书包放在椅子上吧. 책가방을 의자 위에 놔라는 뜻이죠. 그래서 놓다라는 뜻으로 빵이 쓰여요. 그리고 뭔가 방출하다, 내보내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했던 문장을 선생님이 예문으로 가져왔습니다. 窗户开大一点. 창문을 좀 더 열어야지 味道才能放出去. 냄새가 내보내줄 수 있다 라는 뜻인 거예요. 냄새가 나갈 수 있어. 그때 放出去 라는 표현 쓴다는 거. 그리고 파하다, 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방학하다 할 때 放을 쓰는 거죠. 我们学校下星期就放暑假了. 우리 학교는 다음 주에 여름방학을 해. 放暑假, 放寒假. 이렇게 같이 짝지어서 기억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放에 켜다, 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你在放什么音乐?听起来很好听. 너 지금 무슨 음악 틀고 있는 거야? 듣기 되게 좋다. 이 얘기인 거죠. 放音乐. 이렇게 줄여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단어가 신일 때, 放心. 예, 마음을 놓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방심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안심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你放心吧, 안심해. 我一定会帮你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자, 그리고 뭔가 음식 재료를 넣다 할 때도 빵을 쓰는데요. 이것도 수능 중국어에서 자주 등장해요. 뭐 소금을 넣는다든지 설탕을 넣는다든지 뭐 이럴 때 쓸 수 있거든요. 这个汤里放两个鸡蛋更好喝. 이 탕에 계란 두 개를 넣으면 더 맛있다. 우리 앞서서는 계란을 깨다라는 따지단을 배웠었잖아요. 계란을 넣다는 빵을 동사를 바꿔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미의 빵에 대한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파악하시고 그리고 아주 짧게 줄여서 동사 목적어 구조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봐두시고요. 자, 5번은 유의어 문제예요. 우리 유의어 문제에서는 먼저 유의어 부분을 선지를 보고서 문제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비교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舒服와 方便, 편안하다라는 단어들, 뭐 하기에 편하다라는 단어가 서로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긴장, 긴장하다, 着急, 조급하다, 중요, 중요하다 이런 단어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이 빵비엔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중국어에서 여러 번 기출로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빵비엔을 쓰는지 문장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明天下午三点见面. 내일 오후 3시에 만나. 니마 했어요. 너 괜찮아? 그래, 편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니빵비엔마 할 때 요럴 때 빵비엔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舒服는요, 몸이 정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쓰이는 용법으로 你哪儿不舒服가 있었어요. 너 어디가 불편해? 몸이 불편한 거야? 라고 물을 때, 그럴 때 舒服,不舒服를 쓰는 거고요. 뭐뭐 하기에 편하다, 이 지금 상황상 이게 괜찮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 빵비엔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빵비엔이 A번에는 들어가야 맞으니까 3번이나 4번, 5번 중에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절반으로 추려졌습니다. 나머지 한번 보죠. 火车出发时间很低. 기차의 출발 시간이

아주 미래요. 我们得赶快过去. 우리 얼른 가야겠다. 라는 뜻이죠. 자, 기차 시간이 빠듯하다라는 표현. 이거 몸이 긴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긴장이 그때도 쓰이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이 빠듯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때 긴장도 쓸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좌우치는 마음이 조급한 걸 말하고요. 쪽냥은 중요한 거니까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빵빙과 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한국어랑 비슷해서 긴장하다라는 뜻은 알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근데 거기서 파생이 돼서 시간이나 돈 같은 게 빠듯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건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한번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긴장. 네, 이렇게 5번까지 정답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은 4번이네요. 유희어를 찾고 나서는 그 유희어의 특징들을 표로 정리해 두셔도 좋아요. 이것도 유희어 문제도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모르면 틀릴 수 있는 거라서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출에 등장했던 것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수능 완성에 나왔던 것들을 쭉 한번 유희어끼리 정리해 두시는 것. 다이어 유희어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무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 번에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들도 꾸준히 학습하시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6번이에요. 6번부터 21번까지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들 문항들이었죠. 그리고 한어병음도 나왔고, 그리고 한자로 된 문제로도 나왔었고, 문항 유형도 다양했지만 그 글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대화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광고문이나 아니면 포스터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독해력을 키우는, 그리고 그걸 키워서 검증받는 것이 바로 수능 중국어의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게을리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 다양한 문항 유형 한번 만나볼까요? 6번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한어병음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1점짜리 문항입니다. 수능 중국어에 1점짜리 문항, 2점짜리 문항이 있는데 2점짜리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1점짜리는 쉬운 문항 맞습니다. 자, 이렇게 1점이라고 달려 있으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我可以借你的手机用一下吗? 예, 借는 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可以는 뭐뭐 해도 괜찮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뭐 할수 있냐고. 내가 허락을 구하는 거죠. 可以吗? 내가 네 휴대폰을 빌려서 좀 사용해도 될까? 라고 물어봤어요. 부탁한 거예요, A가. 그랬더니 B가, 我没带手机, 나 휴대폰 안 가지고 왔어.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없는 상황인가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안 되는 상황일 때 선생님이 마이너스 표시로 여러분과 약속한다고 했어요. 이걸 다쓸수 없잖아요. 여기에 거절이라고 쓰거나 뭐왜 그런지 써야 함이라고 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마이너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오바, 좋아, 긍정이에요. 이거는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안 되죠. 서로 맞지 않아요. 무크어치, 천만에, 얘도 아니고요. 그리고 뽀하이스, 미안해가 나왔네요. 야, 미안해라는 것, 안 된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내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왔어 말하면 적당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미안해라는 표현으로 달둘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听你的. 예, 听은 듣다라는 뜻이고, 네, 너의 것을 듣겠다라는 거니까 네말 들을게라는 뜻입니다. 동의 표현이에요. 5번, 当然可以. 당연히 괜찮지. 그러면 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적합한 표현이 아니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 하다 보면 한눈에 이게 그룹화가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 아닌 거, 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돼서 답 찾을 때도 좀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진 않아요. 지금 이런 것도 무크어치 같은 경우는 긍정, 부정, 색채 어디도 없는, 어울리지 않는 문장인 거잖아요. 뭐 그럴 땐 이렇게 X 표시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부하이스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런 방법도 나중에 익혀두시면 되게 빠르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서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긴 문장 읽을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정답은 3번이다. 네,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역시 빈칸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한어병음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지만 한어병음이라 역시 1점짜리 문항이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你觉得这件衣服怎么样?네가 생각하기에 이 옷은 어때?这件衣服怎么样?하고 의견

부를 때 전 모양 표현 쓰는 거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밑줄 했고요. 이 穿着很合适. 자, 穿着 하면 입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입기에 아주 合适, 적당하다. 너한테 잘 어울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어때라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B가 좋은 의견을 얘기해줘야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뽀점마야. 그냥 그래. 그런 얘기거든요. 뽀점마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보다 뽀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딱 적당한 거예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挺好看的. 여기서 挺은 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꽤 괜찮다, 보기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좋은 얘기고요. 그다음 D번 보고 有点贵. 근데 조금 비싸. 뭔가 단점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것은 이 옷은 잘 어울린다라는 말이 끝에 나오는 좋은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잘 어울려. 혹은 아주 괜찮다. 잘 어울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정답은 B와 C,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항도 같이 풀어봤고요. 여기서 지금 새롭게 나온 표현은 선생님 보기에 뽀점 모양 이런 표현인 것 같거든요. 뽀점 모양 뭐 그럭저럭 괜찮다. 그냥 그렇다. 뭐 이런 의미인 건 거죠. 그래서 정답도 확인했고요. 이제는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두 줄짜리 짧은 문장이 한자로 나와 있어요. 저지아 찬팅더 차이 점마야. 자, 사실 앞에 문제와 한자와 한어병음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장소가 바뀌었죠. 이곳이 이 식당의 요리가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식당 요리 어때요? 라고 아까 전에 저는 옷가게였는데 이번에는 식당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떤지 의견 묻는 건 똑같고요. 자, 계속 선생님이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항이 비슷한 유형의 문항이 나오고 상황이나 장소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형의 이 문항을 풀이하는 요령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같은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식당의 음식 어때요? 자, 여기서 쩌지아 찬팅에 찌아 나와 있는데요. 이때 찌아는 돈 버는 곳을 세는 양사였죠. 예, 이 집, 이 식당 요리 어때요? 我不想再来了. 자, 요런 표현 익숙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나는 다시 오고 싶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고 싶지 않다라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구나. 밑줄 친 부분에는 그렇게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지 하나하나 한번 해석해 보죠. 차에 쪼어다 보초. 요리를 아주 잘한다. 그럼 맛있으면 다음번에 또 오고 싶겠죠. 근데 여기서는 오고 싶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아니고요. 2번, 吃不出味道来. 맛을 느끼지 못하겠대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맛이 없다는 얘기니까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라는 표현과 잘 어울리겠죠. 筷子 하면 젓가락이거든요. 筷子都停不下来. 자, 이런 표현도 관용적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관용어 문제로 변형이 돼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젓가락이 停不下来, 멈출 수가 없대요.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건 계속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엄청 맛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좋은 의미고요. 그리고 4번, 就是我喜欢的味道. 내가 좋아하는, 바로 내가 좋아하는 그 맛이다. 이것도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5번, 下次我想跟我妈一起来. 다음번에 내가 엄마랑 같이 오고 싶대요. 다른 사람한테 추천한다는 건 그만큼 맛있게 느꼈다는 거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의미의 사인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 맛없어라고 말하거나 혹은 별거 아니야라고 그냥 그래라고 말하는 표현을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 지금 3번 표현 이런 거, 2번 표현, 3번 표현 이런 거 새롭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시는 것도 표현 정리 노트를 꼭 만드셔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길어 보이지만 1점짜리 문제네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보죠. 我觉得你这样不太合适. 내 생각에 네가 이러는 거 그다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별론 것 같아. 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我是不是说错了什么?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거야? 그런 거죠. 是不是? 뭔가 의심을 띠고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 아니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차이 니 쇼더 요리할 쫑. 방금 네가 말한 거좀 쫑했어. 자, 쫑은 원래 무겁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말한 게 무겁다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말한 게좀 심했다 정도를 지나쳤다라는 뜻입니다. 말한 게좀 심했어. 샤왕会不开心, 샤왕이 안 좋아할 것 같아. 你说的对, 네 말도 맞다. 我这就去找他说对不起. 그럼 내가 이번에 그를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사과해야겠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말이 심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해야겠다고 말하고 있는 A와 B의 대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밑줄 친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这话怎么讲? 이 나왔어요. 이 말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말해? 라는 거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라는 뜻과 맥락이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이렇게. 그게 뭔 얘기야? 네가 무슨 말이야? 나 잘못 말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때 저화점맞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표현도 생소하죠. 그래서 넣었을 때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사실 만약에 이렇게 A번 해석했을 때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우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게 남아있잖아요. 이거 있는 대로 고르는 거 아니고 그 보기에서 딱두 개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또 추측이 가능한 거죠. 우선 세워쳐놓고 넘어가 보시죠. B번. 可是我想你这样做没问题. 근데 내 생각엔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문제 없는 것 같아. 갑자기 네가 말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지금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 단어고요. 你觉得我这样做不合适吗? 네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C번도 맞는 표현이죠. D 보겠습니다. 你的意思是我们再做一次吗? 네 뜻은 나더러 다시 한번 하라는 말이야? 자, 지금 이런 표현은 좋아요. 니더 이스시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너 잘못한 거야 이런 건 맥락은 괜찮은데 이 뒤에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한다라는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D도 아닌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C 2번이에요. 지금 새롭게 뭔가 익숙하지 않은 문장 나온 거, 저화 怎么讲 이런 표현은 다시 한번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실 때 너무 복잡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형광펜 칠한 후에 거기에 해석 한번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충분해요. 계속 그걸 매일매일 보긴 사실 중국어 공부할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핵심 문제풀이 1과 딱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모르는 표현, 그 쭉쭉쭉 형광펜 칠하고, 그다음에 의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 표현은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이제 단어나 성조 그리고 한자 같은 건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법 내용도 한번 필요하면 정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10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我要去超市,你可以开车送我吗? 나 超市 마트에 가려고 하는데 너 차로 나를 좀 데려다 줄수 있어? B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外面太热了. 不想走路. 밖에 너무 더워서 걸어가고 싶지 않아. 자, 갑자기 대화에 걷다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걷다라는 표현이 A가 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B에서도 이런 뭔가 걷자, 걸어가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서 문장마저 해석하죠. B가, 好吧, 좋아, 나我送你去. 내가 너 데려다 줄게. 라고 얘기하네요. 결국 A의 뜻대로 된 거죠. 자, 그러면 B번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弟弟把车开走了，没办法送你. 남동생이 차를 가지고 가서 너를 데려다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B번，你刚才吃饱，너막밥 많이 먹었으니까，走一走也不错啊. 걸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걷자라는 의견 나왔어요. B번 맞죠? 现在外面下雨呢, 지금 밖에 비가 와. 你还要走过去? 너 그래도 걸어갈래? 라는 뜻이죠. 아니고요. 走过去也没多远啊. 걸어가도 그렇게 멀지 않아. 산산步挺好的. 자,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드렸던 산步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산步는 산책하다라는 뜻으로 A, B 형태, 이합동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동사성 구조를 갖는 이 앞부분을 한번더 반복해 주는 거죠. A, B 형태로 중첩해 줍니다. 그래서 산책을 좀 하기에 挺好的, 아주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 지금 걷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D번이 되겠네요. B와 D, 정답 4번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넣어서 그 답을 혹시 확인하실 시간이 있다면 넣어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까지 같이 왔고요. 네, 이제는 11번으로 가볼 건데요. 11번은 선생님이 유형 중에서 내용을 이해한 것을 찾는 건데 한국어 선지가 나온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어 보고 가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주석도 놓치지 말고요. 뭔가 일반실, 할인하다 이런 표현 있는 걸로 봐서 호텔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방은 깨끗하고 조용하다. 일반실의 1박 비용은 300위안이다. 2박을 하면 숙박비는 20% 할인된다. 이런 박 1박인지 2박인지 이런 거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격 300위안, 뭐20% 할인 이런 것도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방에서 도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숙박이 가능한 방은 20개뿐이다. 방 개수도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 정보를 축적하신 후에 문제를 보시면 덜 생소해요. 왜냐면 한국어로 이런 것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선지가 구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선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체 글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국어 선지를 먼저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중국어로 한번 해석해 보죠. 환영 라이다오 모모 반디엔. 이 땡땡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표준间 이완只要 300위엔. 표준间 하면 일반실이에요. 스탠다드 룸이죠. 일반실은 하룻밤에 300위안이래요. 住2晚可以打8折. 이틀을 자면, 그러니까 2박을 하면 打8折. 예, 打折 하면 할인하다라는 뜻인데요. 할인을 하는데 그 사이에 할인하는 비율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10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 비율을 넣기 때문에 8, 10에서 8을 빼서 얘는 20% 할인을 나타낼 때 나빠져라고 해요. 그래서 이틀 밤을 묵으면 20%를 할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치저, 나리오저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나치저 하면 30% 할인, 나빠져 하면 20% 할인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도 받으실 수 있고요. 방지엔 요 간지 요 안지 자 요요 문형이 나왔어요. 자 요요 문형 또 중요한데요. 체크인을 좀 해볼게요. 요요 나오고요. 이 뒤에는 주로 형용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라는 뜻인데요. 요 비엔이 요 漂亮 싸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다 이런 문장들 물건 살때 많이 배웠었잖아요. 여기서도 방이 깨끗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在房间里能看到美丽的风景，방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매天只有20个房间，매일 이렇게 할인하는 방이 20개밖에 없대요. 단지 20개의 방만 있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조용하다. 요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반실의 1박 비용은 300위안인데 2박을 숙박하면 나빠져 20%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에서 도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나요? 왕젠리는 칸다오 메이리더 펑징.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지만 이게 야경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문장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숙박이 가능한 방은 20개뿐이다. 매天只有20个房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4번인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12번 가볼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보시면 대화 내용 이해한 게 나오고 중국어 선지가 나와요. 그리고 yen, 소금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로 등장했네요. 그러면 정보를 정리할 때 A, B 이렇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시험 삼아 해보도록 할게요. 我每次炒菜的时候, 나는 매번 요리를 볶을 때, 요리할 때, 都不知道该放多少盐. 不知道, 모른대요. 뭘 모르냐면요. 그 모르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다 이건 거예요. 该放多少盐. 얼마나 많은 소금을 넣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자, 放, 다이어 용법. 바로 등장했습니다. 앞서서 다이어로 빵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뭐뭐를 넣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빵옌 하면 소금을 넣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刚开始的时候, 막 시작했을 때, 盐要少放点. 자, 지금 A는 뭘 모르는 거예요? 요리할 때 소금 얼마나 넣어야 될지. 소금 양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작할 때, 盐要少放一点. 처음에는 조금만. 그리고 不够可以再加. 그 다음에 더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해석 볼게요. 一开始炒菜的时候应该多放盐。 처음에 요리를 할때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지금 얘 아니죠? 처음에는 소금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더 넣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내용이고요. 尝一尝味道，예 맛을 보고 就能猜出来是什么菜。 무슨 요인인지 猜하면 맞추다라는 뜻이거든요. 猜해서 출来 맞춰서 나올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 뭐 출来를 쓰는 겁니다. 맛을 보면 무슨 요리인지 맞출 수 있다. 盐放多了也没关系，可以再炒几次。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는 중요하지 않대요. 그리고 다시 볶을 수 있대요. 아니죠. A 知道炒菜要放多少盐。 A는 요리를 볶을 때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안대요. 不需要问别人.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몰라서 B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인가 봅니다. 5번 한번 볼게요. A炒菜的时候不知道盐放多少，所以问B. 우리가 찾던 답이 나왔네요. A가 요리를 할때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B한테 물어봤다. 근데 요럴 때 이제 5번 정답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3번 한번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네, 배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1회에서도 배열 문제가 등장했었는데요. 배열 문제 나왔을 때는 먼저 본문 보지 마시고, 보기 먼저 보고 가라고 했어요. 보기만으로도 순서가 나와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순서를 추려놓고 그 다음에 넣어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输了也 没关系. 저도 괜찮다. 이기는 건 잉이고요. 지는 건 输였죠. 저도 괜찮다. 1번, 你一定很难过吧? 너 분명히 괴로울 거야. 자, C번, 我们队其实打得不错. 우리 팀이 사실은 잘했어. 자, 그러면 좀 느낌이 오시죠? 분명히 져가지고, 뭔가 이 팀이 지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져가지고, 괜찮하고 위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맥락과 흐름을 대충 눈치채신 후에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보시라고요. 今天我们打篮球比赛，今天我们篮球比赛又输了。 오늘 우리 농구 경기 또 졌어. 最后只差2分。 마지막에는 딱 2점 차이가 났대요. 真的太可惜了。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뒤에 물음표가 있네요. 자, 물음표가 있다는 건 의문형이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너 괴로웠지? 하고 추측하는 문장으로 묻는 거예요. B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 就是最后几分钟太紧张了. 아, 마지막 몇분 너무 긴장해서 그래. 사실 우리 팀 되게 잘했거든? 근데 마지막 몇분좀 너무 긴장해서 그래. 输了也没关系. 하고 위로해야죠. 예, 그리고 저도 괜찮아. 大家都看到了你们的努力. 모두 너희들이 노력하는 걸 봤어. 我相信下次一定能赢. 나는 다음번에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자, 이렇게 경기 상황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도 수능 중국어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거든요. 이기다, 잉이라고 하고요. 지다, 슈라고 하는 거, 이 기본적인 단어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흐름 보시고 B, C, A가 정답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렇게 순서를 추측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자연스럽진 않은데 이게 최선이야라고 해서 문제를, 첫 번째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검토할 때한번더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검토할 때 표시를, 검토하는 표시를 해놓고, 다시 한번 이 순서대로 넣어서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B, C, A가 전체 정답이고요. 14번으로 가볼까요? 14번은 그림이 등장했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알맞지 않은 것은니까 크게 X표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有买二送一的活动. 자, 买二送一 나왔는데요. 두 개를 사면 하나를 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투 플러스 원 활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우리 买一送一,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배웠었죠. 네, 买二送一가 나왔네요. 您过来看一下吧. 당신 오셔서 좀 구경하세요.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요 분이 不好意思, 미안해요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거절의 상황이 나와야 맞는

0: 표현이 되겠네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하는 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보죠. 我上次买的还没吃完. 저 지난번에 뭐산 것도 다못 먹었어요. 그래서 안 돼요라고 거절하는 거죠. 不好意思, 괜찮고요. 2번, 我一个人住吃不了. 나 이거는 하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혼자라는 뜻으로 의미가 해석이 되거든요. 전 혼자 살아서 출불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가능부어 부정입니다. 출불이요. 거절이죠. 그래서 不好意思 쓸수 있고요. 3번. 我不太喜欢吃甜的东西. 나는 단거 먹는 것을 좋아하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단 건가 봐요. 그래서 不好意思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겠죠. 4번, 我只是看看. 저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没打算买东西. 그 물건을 살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5번, 我家人多送点也没关系. 저희 집에 저희 가족이 많아요. 家人 하면 가족이죠. 저희 가족이 많아서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多送点也没关系.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번은 지금 많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다 거절하던 상황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죠. 네, 이제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네, 한국어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선지가 나와 있으니까 한국어 선지를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A는 B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뭔가 여행 소재가 나오고요. B는 신장에서 멋진 풍경을 봤다. 예, 신장 위구르 할때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는 음식이 너무 매워서 잘 먹지 못했다. 예, 음식 맛도 잘 살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A는 신장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 가본 횟수 나오면 봐야 될것 같고요. B는 여행 내내 날씨가 좋지 않아서 사진을 거의 못 찍었다. 날씨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你上个星期去了新疆，对吧？怎么样？ 너 지난주에 신장에 갔었지? 맞지? 어땠어? 나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국에서 서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중국 지도를 봤을 때. 중국에서도 그 지역 행정구로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전체 중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넓은 행정구이고요. 전체 중국 면적의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막도 있고 다채로운 풍경을 볼수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아, 特别棒. 너무 좋았어. 신장 什么地方都非常美丽. 신장은 어느 곳이든지 다 아름다웠어. 而且 게다가 天气非常好. 날씨가 아주 좋고 天很晴. 아주 맑아서 空气也很干净. 그리고 공기도 아주 깨끗했어. 吃的怎么样? 먹는 건 어땠어? 虽然口味有点重. 虽然但是 구조 나왔죠? 먼저 구조 체크하고 비록 맛이 좀 강했지만 좀 무겁다잖아요? 맛이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까 말에서는 말이 심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맛이 강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很好吃. 아주 맛있어. 你一定拍了不少照片吧? 너 분명히 적지 않은 많은 사진 찍었지? 사진 많이 찍었지? 당연, 당연하지. 我给你看看.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둘이 같이 간거 아니고요. B는 신장에서 멋진 풍경을 봤다. 네, 맞죠? 그죠? 그리고 什么地方都美丽 했고요. 아주 다 아름다웠고 멋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B는 음식이 너무 매워서가 아니라 음식이 너무 강해서, 세서, 맛이 세서 못 먹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A는 신장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 안 나온 거고요. B는 여행 내내 날씨가 좋지 않아서 사진을 못 찍었다. 아니죠.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보여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이 앞부분에 나오는 B번, 2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15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네, 선생님이 추가로 한 문제를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서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팡비엔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유이어 팡비엔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볼 수 있는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수능에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이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유이어 문제고, 或者와 하이시 비교하는 거, 그리고 팡비엔과 수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这个星期天你在家休息，出去玩。 이번 주 일요일에 너 집에서 쉬니 아니면 나가서 노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 의문문일 때는 하이시를 써서 A 또는 B라는 표현을 표현했습니다. 또 자주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我现在很忙. 나 지금 아주 바빠. 不接电话, 전화를 받기에 불편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편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건강이 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황이 불편하다라고 말할 때는 不方便을 씁니다. 전화 받기에 불편해서 你一会儿再打吧, 너 이따가 다시 전화 걸어 라고 할 때 이렇게 方便을 쓸 수 있었죠. 우리 方便의 용법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경우도 있고 그림을 통해서도 출제되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不方便接电话, 전화 받기에 불편하다라는 이 구문 자체를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어 문제로 수능에서 이것이 어떻게 달리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우리 수능 문항도 계속해서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수능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항이 나오지만 우리가 함께 핵심으로 학습했던 핵심 포인트가 달리 수능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해서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요. 이 실전 모의고사를 푸시고 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회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틀린 문제는 당연히 보실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틀리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선생님하고 같이 확장했던 표현들, 그리고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됐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다음 강 16번부터 30번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찌에!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완성의 박수영입니다. 자, 오늘 수능 완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능 완성 그 두 번째 세트의 앞부분 풀어볼 건데요. 발음, 철자, 어휘, 문화, 그리고 의사소통 일부 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풀어오셨을 테니까 채점하신 결과를 보시고 맞은 것도 다시 한번 꼭꼭 눌러서 짚어보시고 틀린 게 있는데 수능 특강 찾아보면서 고민하면서 답이 안 나왔던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를 알맞은 것은 너무 쉽죠? 자, 여기 뭐예요? 바다. 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를 오를 넣어보면 그새 뜨이 아띠하오 리에덤. 여름에 너는 어디에서 쉬었니? 휴식을 취했니? 바다에서 그래 쉬었단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수능 완성의 철자 문제가 점점 좀 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해요. 자, 여기에서 명사를 한번 추출해보면 이렇게 되고 아띠하치하고 동사에서는 강세가 뒤로 가는 반면에 명사에서는 오띠하고 강세가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름이라는 말에 족격으로 어미를 붙여주면 여름에라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로 되죠. 그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자음의 발음에 밑줄이 거져 있는데요. 가까이 스트레이처.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일 때 얘는 무성음이고 얘는 유성음. 얘는 유성음이고 얘는 무성음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오는 유성음이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돼야 되죠. 왜냐하면 역행동화니까 F로 바뀌어서 가까이 스트레이처라고 발음하고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말 되겠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스콜칼리에 스콜까짐 있고요. 또 하나 다브노니 비질리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F 발음 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1번 위스나 하고 원래 발음 소리 나고요. 얘는 봄입니다. 봄 계절 중에. 2번 무미에스제 원래 발음 소리 나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의미고요. 이 아이랑 여러분 비교하셔야 되는 것이 무미에스다 있어요. 무미에스다. 수능 특강 19강에 전치사가 쫙 나와 있는데 거기에 생격 집의 전치사로 등장했던 아이예요. 이것은 의미가 뭘까요? 뭐뭐 대신에 무미에스다 미니야 하면은 나

대신에 이런 말이 되겠죠? 3번, believe. 자, 어말 무성음하여서 유성음 6개가 각각 맨 뒤에 위치하게 되면은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왜 대응하는 무성음은 F예요. F. 그래서 believe 이렇게 읽습니다. 의미는 쉬는 시간입니다. 4번, samovar 하면은 러시아 그 차, 전통 차 주전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발음, 음과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 무니마니, 주의 관심이란 말이고요. 원래 발음대로 왜 발음 나서 무니마니라고 있고요. 우리가 광고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무니마니, 주의해주세요. 이런 말. 여기 좀 집중해주세요. 이런 말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미에스티가 함께라고 했는데, 미에스티의 스 플러스 족교가 하면, 뭐뭐와 함께해서 이렇게까지 이어져서 사용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음의 발음이겠죠? 모음의 발음은 뭐만 알면 된다고요? 강세가 그 모음에 있는지 없는지. 오에 강세가 있으면 당연히 오 발음이 나고요. 오에 강세가 없을 땐아 발음으로 바뀝니다. 자, 강세 먼저 표시해 볼게요. 바프로스 강세 있습니다. 오신 강세 있고요. 바고다 강세 있고요. 마그자리 강세가 없어서 얘만 아 발음이 납니다. 아프도우시 강세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강세가 있으니까 원래 음가대로 오소리가 나고 강세가 없는 얘만 아발음이어서 정답은 4번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찾았지만 다른 뭐 구모나 수능에서는 여기에 나온 등장하는 어휘나 아니면 문법적인 개념들이 발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영역으로 또 변주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도 하고 중요한 문법이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니아 나에게 뭐가 있다? 마프로스. 질문이 있다.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 아트비에트. 답장이란 말도 되겠죠? 나에게 뭐뭐가 있다. 나에게. 이때 소유의 의미. 러시아어로 우미냐라고 하죠. 우미냐 이스. 그럼 너에게는 뭘까요? 너에게, 그에게, 그녀에게, 우리에게, 당신에게, 그들에게. 뭐뭐가 있다. 다 에게입니다. 쭉 에게. 자, 너에게 우찌 미아 이에스지. 그에게 우니우 이에스지. 그녀에게 우니요 이에스지. 우리에게 우나스 이에스지. 당신에게 우바스 이에스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서점이나 마켓을 갔을 때 여기에 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바스 이에스지 이렇게 맞고 물어보죠. 자, 그들에게 우니흐 ESG.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2번, 이아리블류 오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신은 가을이라고 했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명사의 성이 여성명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명사는 뭐로 끝나는 게 여성명사예요? 아나, 야나, 미약해서 끝나는 게 여성명사죠. 저기 이제 대격이 나왔으니까 각각 여성명사 주격 어미가 대격이 됐을 때 어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주격이고 대격. 아로 끝난 여성명사는요. 아가 사라지고 우로 바뀝니다. 마마, 마무 이렇게 되는 거죠. 시스트라, 시스트로. 야는요. 유로 바뀝니다. 이스토리아, 역사죠. 이스토리우. 가족, 시미아, 시미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미학시나 여성명사는 어떻게 될까요? 여성명사. 똑같습니다. 똑같이 미야키사 여성명사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야 리블류 마치 하면 되고요. 나는 딸을 사랑해요. 야 리블류 노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여성명사기 때문에 주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격 어미로 그대로 쓰인 겁니다. 나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자, 계절이 나왔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 봄이 나왔죠. 비스나. 여름은 리에타입니다. 가을은 오신이고요. 겨울은 지마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족격으로 만들면 각각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가 되는데요. 아로 끝난 명사의 족격은 오이죠. 미스노이, 봄에. 오로 끝난 중성 명사의 족격은 오입니다. 여름에. 미야키스노 끝나는 명사, 여성 명사의 족격은 유로 붙여요. 오신이요. 가을에. 아니까 또 오이가 돼서 지모이 하면 겨울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까그다라고 물어봤을 때, 언제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데일라테는 부사로 답을 해야 되겠죠? 자, 3번. 시보니아 쥐오폴레 빠고다.
오늘은 따뜻한 날씨이다 라는 말이고요. 추운 날씨다 하면 할로나 빠고다, 더운 날씨다 쇼아르카야 빠고다 이렇게 하면 되고, 빠고다 빼고 그냥 덥다 춥다 하려면은 그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면 되죠. 할로니가 추운인데 홀라든 하면은 춥게. 근데 러시아에서는 부사가 동사로 쓸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수로 부사라고 하죠. 왜냐면 수로에 기능을 하는 부사니까. 그래서 홀라든 하면은 춥다 이렇게 되는데요. 수로 부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역격을 사용합니다. 나 추워. 문예 홀라든아. 당신 추운가요? 아니면 밤 홀라든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쥬아르키도 마찬가지예요. 쥬아르키를 부사로 만들면 쥬아르카, 덥다라는 수로 부사가 돼서 나 더워, 문예 쥬아르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4번, 우리는 만났다. 어디에서? 와그잘 하면 여러분 기차역이 됩니다. 지하철역은 뭐였죠 여러분? 스탄치아 미트로. 그 다음에 버스 종류장은 아스타노프카 아프토부사, 그리고 얘는 기차역.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모두 장소나 방향을 설명할 때 나를 만나야 됩니다. 불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5번, 이아 예슈, 예지치, 타고 다니다. 부정태 동사죠? 그래서 이동동사니까 꼬다를 지배합니다. 부시골로가 왔고요. 나는 학교에 다녀요. 교통수단, 나 플러스 전치격, 나 아프토부스,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교통수단 표현할 때 전치사 없이 쓰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즉, 나 아프토부스에는 다른 말로 아프토부쌈 하고 족격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같이 호환이 된다는 말입니다. 4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휘 문항입니다. 가코에 브레미아고다. 브레미아고다.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썼었는데, 브레미아는 시간이고 고다는 고트의 생격이죠. 명사 플러스 명사라서 뒤에 명사가 생격 처리되는 거고, 의미는 1년의 시간이니까 계절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계절을 너는 좋아하니? 가코에 브레미아고다 띠르비쉬. 계절 좋아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하리블류, 나는 좋아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죠. 1번 지마, 대격, 겨울을 좋아해요. 들어갈 수가 있고요. B, 리에터, 여름을 좋아해요. 중성명사는 직격과 대격이 동일한 형태니까 그대로 왔습니다. A, B 들어갈 수 있고요. 정답은 1번이고, C, D 의미 볼까요? 까니꿀리 하면은 방학이죠. 얘는 늘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입니다. 이따가 D번하고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 정리할게요. D번, 데르브로트 하면은 샌드위치예요. 자, 저기 다시 가서 복수로만 사용되는 명사. 뭐가 있을까요? 돈. 뭐예요? 러시아어로 돈. 젠기. 그 다음 스키, 레이쉬, 스케이트. 다 오른쪽 발, 왼쪽 발 있으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하는 거죠. 깐끼, 안경. 안경도 알 두 개니까 복수. 아치끼, 바지. 바지도 통 두 개니까 복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참고로 요거는요, 스키 타다, 스케이트 타다라는 표현이랑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아요. 까따싸. 이게 타다란 말인데. 까따싸. 그리고 전치사를 나를 씁니다. 그리고 전치격이 와야 돼요. 전치격이 와야 돼서 스키의 전치격, 복수 전치격이 있겠죠? 복수밖에 안 쓰니까. 리샤흐. 까따짜나 리샤흐 쓰면 되고요. 쟤는 가타사나 깐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스케이트 타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밑줄이 딱 그어져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온, 그가, 날 하면은 주다죠. 주다의 과거 시제예요. 그가 주었다. 뭘 주었냐면 슬로바. 이거는 단어라는 말이거든요. 단어를 주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약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약속했다라는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1번 아비샬, 아비샷 동사 원형이고, 바로 얘가 약속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개 이어서 같은 동의어라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약속하다 동사는 플러스 역격이 와서 누구에게 약속하다 간접 목적어가 오니까 역격을 지배합니다. 2번 잘 아시는 거죠? 가바릴 말했다. 3번 스마트를 보았다. 4번 스프라실 질문했다. 자, 요거가 스프라시치 동사 완료상이고요. 불완료상은 스프라슈바츠. 의미는 질문하다입니다. 요거랑 많이 닮았잖아요. 여기는 S가 붙었고, 여기는 빠가 붙었고. 자, 얘는 빠프라시치 동사입니다. 빠가 있으면 완료상, 없이 그냥 프라시치면 불완료상인데,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요청 부탁하다예요. 자, 선생님이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수능특강 20강의 대격 지배 동사를 얘네가 바로 연이어서 번호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 다음에 대격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누구에게 부탁하다, 누구에게 질문하다, 누구누구에게네. 그러면 간접목적어네. 러시아 격에서 역격이 간접목적어잖아. 그러면 이 동사 다음에 역격이 오겠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그 상태를 접목시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질문하다하고 부탁하다는 별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역격 아니라는 것을. 바로 대격이 온다는 것을. 그래서 뭐, 엄마에게 부탁하다 하면은 엄마에게니까 마음이 아니고요. 엄마 대격 마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많이 혼란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고요. 자, 뒤에 부분 마저 해석하면 그가 약속했다. 뭘 약속했냐면 브릿지. 자, 있지 동사가 있어요. 이동 동사죠. 이동 동사 앞에 접두어가 붙어서 이 이동 동사 의 의미를 디테일하게 잡아준다고 했어요. 자, 그거를 제가 항상 네모박스 그려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공간 안으로, 안으로라는 의미를 접도로 넣고 싶으면 무나 바를 쓰면 되고요. 어떤 공간 밖으로 하고 싶으면 will 쓰면 되고요. 떠남을 표현하고 싶으면 will 쓰면 되고요. 도착을 나타내고 싶으면 뿌리를 쓰면 돼요. 그리고 통과를 나타내고 싶으면 뿌라를 쓰면 돼요. 마지막으로 A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동 동사 앞에 삐리를 넣으면 돼요. 자, 여기는 어떤 게 왔죠? 뿌리가 왔죠? 뿌리가 오면 도착이죠? 도착하다. 무오브리미아.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제 시간에. 그가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화 문제 시작되는데요. 언어 문화와 관련된 겁니다. 언어 문화는 제가 두 가지 에서 나온다고 했죠? 속담하고 이름. 저번에 이름 풀었으니까 이제 속담이 나올 차례예요. 우리 순특강에 다 존재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자, A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리에나, 리에나야. 깍디 누마이쉬, 누마지. 생각하다. 주어가 뜨이라서 누마이쉬. 너 어떻게 생각해? 뭐에 대해서? 사모에 와슈너에. 가장 중요한 거. 최상급이죠? 어디에서? 무슈이스니. 유이슨. 요거는 여성 명사. 생활, 삶이라는 의미예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너는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배가, 레나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쭉 풀어서 말하고 있어요. 무노기에, 많은 사람들이 슈타유, 생각하지, 여기지, 사모에 와슈네, 가장 중요한 것이 젠기, 돈이라고. 마따무 슈토, 왜냐하면 그들은 누마요, 슈토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젠기, 돈이, 모굿, 자, 모치 동사, 캔이죠. 할수 있다. 에, 아니 변화 형태형. 야마구, 나는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너는 할수 있다. 디 모쉬쉬. 그 다음, 오나나 모쉣, 무이 모쉘, 브이 모쉣지, 아니 모굿. 그래서 주어가 아니라서 모굿이 왔어요. 다음에 동사 원형. 돈이 할수 있다. 뭐를? 사람을, 출라비까 사람을, 슈슬립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No. 하지만, 야니 딱 누마요. 동의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씨에 자비와유 아사로비에. 씨에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모든

이라는 이 every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되죠. vs. 근데 모든 다음에 오는 명사는 남녀 중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이라는 말도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vs, vsia, vsio, vsie. 만일 아침이 오면은 얘가 중성이니까 이렇게 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중성 형태 vsio는 단독으로 쓰일 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 vsie는 단독으로 쓰일 때 everyone, 모든 사람들. 자, 그래서 vsie는 여기에서 이런 의미를 쓰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zabivayut, zabivaz, 있다라는 거예요. a 플러스 전치격, 뭐뭐에 대해서 있다. 건강에 대해서 잊고 있는 거야. 아노, 아노는 건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중성 명사에서 안으로 받았어요. 다로슈 하면은 드라고이. 저번에 편지 문두에 쓸수 있는 말로 소중한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값비싼 의미로 쓰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드라고이의 비교급이에요. 더 소중하다란 말이죠. 건강이 더 소중해. 그러면 뒤에는 비교 대상이 오겠죠. 러시아어에서요.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은 생격으로 처리를 합니다. 생격으로. 그래서 젠기, 젠기가 복수 주격입니까? 생격은 복수 생격밖에 없겠죠? 젠기의 복수 생격이 젠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고 있다. 디 브라바, 너가 맞아. 네 말이 옳아. 빠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하지.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건강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혹은 강조하는 속담이 와야 되겠죠? 자, 1번, 브레미아지엔기. 시간이 돈이다. 이거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2번, 자로비에. 어머, 이게 딱 눈에 보이게 나와서 직관적으로 얘가 정답인 것 같은데요? 건강을 살수 없다. 건강은 살 수가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어떤 의미의 속담일까요? 루체 보스나. 챔, 니 까그다. 챔은 뭐뭐 보다라는 의미예요. 하지 않는 것보다 늦는 것이 루체. 하루시의 비교급이죠. 더 좋다. 늦더라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4번. 아드나 갈라바 하라쇼 아드비에 루시에. 뒤에 이제 머리가 생략된 거예요. 하나의 머리는 좋지만 두 개는 더 좋다. 이것도 또더 좋다는 말이 나왔어요. 즉, 이제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속담이 되겠죠. 5번. 쇼 하라쇼 슈토 하라쇼 깐 트와이자. 잘 끝나면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아야 좋은 법이다. 이런 말의 속담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은 러시아의 강과 호수, 도시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지역 문화라고 하는데요. 지리와 관련된 문항 되겠습니다. 프리로다, 뭐죠? 자연이죠. 여러분, 자연과 관련된 러시아 단어 몇개 정도 알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숲, 리에스, 하늘, 니에바, 강, 리카, 바다, 아까 1번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들판, 볼. 자, 그리고 태양. 자, 여기서 무궁 하나 등장합니다. 손치, 엘바를 만나고요. 별, 즈비사. 그다음에 달, 하나 더 할게요. 땅, 지믈야. 뭐 지구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요렇게 자연, 프리로다와 관련된 어휘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아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자연은 빠다릴라, 선물한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누구누구에게 선물하다니까 역격이 왔어요. 류지 사람들의 지금 복수 역격 형태입니다. 뭐를 선물했어요? 거대하고 아름다 멋진 호수 요거를 선물했다. 호수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뭐죠? 3번 바이카로스 오제르 바이칼 이르쿠츠크라는 도시랑 가깝기 때문에 도시랑 연결할 때는 반드시 그 도시를 여러분이 생각해 내셔야 돼요. 자, 아노가 가리키는 것은 오제라겠죠? 오제라.
중성명사라서 후구수는 위치에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동시베리아에. 여러분, 시베리아는 이렇게 쓰거든요. 미야키신다로 끝나요. 요거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부를 취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동쪽, 바스톡의 형용사예요. 바스토우춘이. 동시베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니 달리코 아츠. 멋모로부터 멀지 않은. 요게 빠지면 멋모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되겠죠? 생격이니까 이르쿠츠크가 생격이 됐습니다. 이르쿠츠크라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카로스는 사모의 최상급, 가장 글보코의 깊은 호수입니다. 어디에서? 나지블리에, 지구에서. 그 바이카로스에는 27개, 여기까지가 여러분 호, 저기거든요. 섬. 섬인데, 27개라서 7 때문에 복생격 어미가 왔어요. 27개의 섬이 있고, 가장 큰 것, 그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은 알혼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과 4번은 뭐 이름이죠? 리카 이름이에요. 강 이름입니다. 예바강은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있는 강이고요. 볼가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러시아를 한번 해볼게요. 사마야, 가장 글린나야, 긴 리카 강입니다. 브이브로피에, 유럽에서. 그리고 러시아인들에게는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러서 리카마치라는 말도 있어요. 러시아 문학 작품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강이 바로 볼가 강이고요. 에니세이도 강 이름이고요. 노바시비르스크는 도시 이름입니다. 8번 가겠습니다. 일리아 레핀, 러시아 사실주의 회화의 거장인 일리아 레핀의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어제 밤에 이렇게 신간 그 도서를 이렇게 접하다가 저는 이제 책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어떤 책이 나왔는지는 인터넷 서점에서 살펴보고 목차 정도는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세계사에 주목할 만한 어떤 장면과 연결된 그런 회화 작품을 담은 책이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걸 살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의 표지가 이 작가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고 러시아어를 배우는 친구들한테도 학교에서 한번 소개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리아 레핀이라고 하는데요. 일리아 레핀은 뭐뭐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진 이스 뭐뭐 중에 한 명입니다. 최상급 또 나왔어요. 가장 이즈비스니 유명한이죠. 유명한 화가 후도시니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부플러스 전치격 뭐뭐에 제스트바 하면은 제치가 아이들이죠. 제스트바는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애라는 말이고요. 여러분 요거를 스 플러스 생격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문화에서 많이 나온 표현인데 여기는 부 플러스 전치격으로 어린 시절에 일리아 레피는 배웠어요. 그림 그리는 법, 리사바치.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는데 누구에게 배웠냐면 누구에게 배우다 할때 우치사 다음에 우 플러스 생격 온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 플러스 생격. 자, 이거는 필수의 아니니까 모르셔도 돼요. 성상화가. 성상화 아시죠, 여러분? 성인의 모습이 담긴 이코나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린 사람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상화가인 부나코프에게 그림 그리는 걸로 배웠어요. 어린 시절에. 어디에서 자신의 라트노이 고로다면은 고향이죠. 근데 그게 전치격 고향에서 고향 여기에서 그 그림 그리는 배웠습니다. 그는 나비살 원래 삐사지 완료상 나비사자면 쓰다인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림 그리다 할때이 동사를 씁니다. 나비사치 쓰다 동사를. 많은 훌륭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수시즌 평생 동안이란 말이에요. 위시프시아 수시에 플러스 시간 명사를 대격으로 만들면 뭐뭐 내내라는 말이 되는데요. 쥐즈니 여성 명사죠. 그러니까 원래는 시아 쥐즈니인데 그거를 대격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아의 대격인 수. 쥐스는 미야키스 코냐는 여성 명사기 때문에 대격도 다시 쥐슨. 그래서 평생 동안이란 말이 되는 거죠. 예삐는 가깝게 지냈어요. 어디 쪽으로 가깝게 지냈냐면 평범한 민중이라고 가깝게 지냈고 가까웠고 그는 또 그렸습니다. 위대한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나프리미에르, 예를 들면, 니 슈달리,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작품들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또한 초상화예요. 초상화를 그렸는데 누구의 초상을 그렸냐면 이집트의 유지 유명한 사람들 초상화인데 어느 시대에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A. 유명한 화가이자 소설가이다. 자, 유명한 화가는 맞는데 소설가는 아니라서 X고요. 어려서 성상학자에게 그림을 배웠다. 두 번째 문장에 제시된 부분입니다. 그의 일생은 민중과 가까웠다.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민중들의 초상화가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이기 때문에 요거는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C가 있는 3번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나의 이름은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나의 이름 이거 할때 주로 쓰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먼저 내 이름을 애칭으로 소개해서 애칭과 관련된 이름을 고르라고 하고요. 아버지의 이름 말해서 그거에 따라서 부칭 이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은 여기에다가 아버지의 성에다가 R을 붙이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 적용시키면 돼요. 아니야는요. 어떤 이름의 애칭일까요? 어떤 게 닮았어요, 여러분? 얘랑 닮았어요? 아니면 얘랑 닮았어요? 당연히 얘랑 닮았죠? 안나의 애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 5번은 멀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쪽으로 가보도록게요. 이분이 저의 아버지고요. 그는 의사고요. 그를 불러요. 이름의 주체는 대격이니까 안나의 온의 대격 이보고 왔습니다. 이반 안드레이비치. 이반 안드레이비치까지 하면 이게 이름이고 이게 부칭이고 마지막에 나온 게 성이죠. 그러면 부칭을 만들려면 아버지의 이름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주목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반의 딸이니까 부칭이 뭐가 될까요? 이반오브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반오브나. 이거 이게 다 아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이 이건데 R을 붙이면 되거든요. 다른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뒤에 오는 정보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이분은 저의 엄마십니다. 엄마랑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름 고를 때. 올가 미할로브나입니다. 자, 이게 이름이고 이게 부칭인데 미하일의 딸이니까 엄마의 아빠의 이름은 미하일이 되겠네요. 아나우 치체니차. 그녀는 여자 선생님입니다. 우미냐 예스 브라트. 남자였는지 알 얘기고요. 그는 슈골릭 학생입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했고요. 이제 10번으로 넘어가서 좀더긴 텍스트가 나왔는데요. 구력, 실력, 이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날짜가 러시아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이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부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러시아에서, 요게 크리스마스요. 라슈스트보. 크리스마스는 1월이죠. 1월 7일에 기념합니다. 기념합니다. 이 날은 빠 플러스 역격 뭐뭐에 따라 근데 스틸이 역법이거든요. 이게 오래된이니까 뭘까요? 구력에 따라 12월 25일에 일치합니다. 이 역법은 뾰트르 페르비, 뾰트르 페르비, 뾰트르 1세가 뷰 하면은 위스지 하면은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말의 정태 동사인데 그 앞에 이게 이제 접두어가 붙었고 이 위스 동사의 과거 시제가 뮤, 그다음에 빌라, 빌로, 빌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접두어 둔 다음에 과거 시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입하다 이런 말이에요. 뾰또르 1세가 이 역법을 도입했는데 언제 도입했냐면 1699년 말에 도입을 했어요. 전에 새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깍시차스. 지금처럼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9월 1일부터로 새해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새해, 이 역법에 따른 첫 번째 새해는 1700년 1월 1일에 러시아에서 기념했습니다. 새해 역법을 도입했는데 러시아에서는 1918년 2월 14일에 도입했어요. 라진짜 하면 차이입니다. 메슈두 A와 B 사이에라는 말이에요. 족격 지배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족격이 됐어요. 구력과 실력의 차이는 지금

며칠의 일이냐면 이게 주야거든요. 그러니까 13일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이다.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고요. 실력을 도입한 것은 뾰토르 대제가 아니라 구력이죠. 구력을 도입했기 때문에 X. 자, C번. 1999년까지 새해는 9월 1일에 시작되었다. 맞고요. 구력과 실력의 차이는 14일이 아니라 13일이기 때문에 X라서 AC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실게요.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왼쪽에 여자가 질문을 했더니 오른쪽에 남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Skoro jej muže dvadeset jedna god. 이거는 나이죠. 21살이 될 거야. 미래 시제 나이의 주체니까 역격. 예의 같습니다. 곧 그녀는 21살이 돼. 나 슬레드쉐니지리에. 뭐뭐 주에 할때 표현하는 공식이 나 플러스 전치격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 프로슐레니지리에 지난주에 나왔는데 얘는 다음의라는 말이니까 다음 주에라는 말이에요. 다음 주에 운이요. 그녀에게 생일이 있어. 다음 주에 그녀의 생일이 있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젠 라슈이니아도 명사 플러스 명사 구조로 라슈이니에가 탄생이라는 명사예요. 탄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명사라서 예로 끝난 명사의 생격 이렇게 온 거죠. 이것도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생일. 자, 그러면 그녀의 나이를 묻지 않았을까요? 1번 볼게요. 아트구다나. 얘는 어디로부터 출신을 묻는 거고요. 만일 러시아 출신이다 하려면 이야 아나라고 해야겠네. 아나 is 라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번 각 이유사부트. 이름의 주체는 대격이니까 아나의 대격 이유가 왔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부르나요? 이름을 묻는 말이고요. 3번 우찌비아 이에시 브랏. 너에게 남자 형제가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4번 와스콜거 아나폴슐라. 와스콜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몇 시에 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몇 시에 그녀가 프리슐라 도착했어. 자, 이거는 슐라는 뭐의 과거 시제죠? 있지의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어떻게 됩니까? 숄, 슐라, 슐로, 슐리. 그리고 그 앞에 접두어 뿌리가 와서 뿌리슐라. 그녀가 도착했다. 몇 시에 도착했나요? 자, 몇 시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쓸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부가도람, 치수. 얘도 몇 시에 되겠습니다. 5번은 스콜컬리엣 드바이시스리에. 스콜컬리엣 몇 살인가요? 나이의 주체는 역격이니까 원래 너의 여동 그 여자 형제는 드바이야 시스트라죠. 근데 역격으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을 소유대명사도 명사도 변화시켜 볼까요? 드바이에이, 드바이에이, 드바이유, 드바이에이, 드바이에이. 여성 소유대명사 여성은 좀 간단하죠. 대격 빼고 거의 형태가 동일해서. 그다음에 아로 끝난 명사 아의 예우 오이에. 주생예대 조전이니까 역격 세 번째 칸에 걸립니다. 그래서 드바이 시스트레가 된 거죠. 지금은 여기에서 회화 문제로 등장했지만 문화 문제로도 충분히 여기에 빈칸 뚫어서 낼 수가 있어요. 문법 문제로도.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이라. 후에타바스케시니. 부 플러스 대격으로 무슨 무슨 요일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 그래서 이 뭐뭐 할때 남성 명사가 오면 에타트를 쓰지만 중성 명사가 오면 요거 쓰죠. 그래서 요게 들어온 거예요. 부 플러스 대격. 이번 일요일에 무이스 플러스 족격하면 나와 족격은 얘는 뭐의 족격이에요? 남자친구. 친구라는 말이 누룩이죠. 누룩. 근데 얘가 특이한 게 뭐죠? 복수 형태가 누르지아죠. 이 누르지아의 족격 형태가 이겁니다. 누르지아미. 나와 친구들은 갈 거야. 어디로? 꾸다 자그르트. 자 플러스 대격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디 어디 뒤로라는 말이 있어서 도시 뒤로니까 교외로라는 말이 돼요. 반면에 자 플러스 족격은요 어디 어디 뒤에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돼서 똑같은 도시를 가지고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도시 뒤에니까 교외에서라는 말이 되죠. 교외에서. 얘는 교외로. 자 플러스 대격, 자 플러스 족격. 얘는 이동동서 같으니까 방향이니까 자 플러스 대격이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했더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니요. 자, 뭐죠? 유감.

부담스럽지만 님하고 할수 없어. 어떤 제안이 들어갔나 봐요, 밑줄에. 후바니질닉 부플러스 대교 왔습니다. 월요일에 우민이야 나에게 이그자멘 시험이 있을 거야. 그래서 주어는 나에게에서 나가 주어가 아니고요. 시험이 주어예요. 오늘 해당하는 미래시제 뭐예요? 무젯.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있거든. 쇼 하면은 유감이구나라는 표현이에요. 자, 제안의 표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야 오친 자닛. 나는 매우 바쁘다라는 말이고요. 여성일 때는 자니따가 됩니다. 이 말은 넣어서 어울리지가 않네요. X. 2번, 수다볼스 DBM. 제안에 동의하는 의미, 기꺼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제안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들어갈 수가 없고요. 3번, 다바이. 뭐뭐 하자, 제안, 뭐뭐 합시다는 the right제. 다음에 불완료 사항이 왔을 때와 완료 사항이 왔을 때의 형태가,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니까 그걸 설명드리면 불완료 사항이 오면은 동사 원형을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완료 사항은 무의 변화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빠 이해하지. 이거는 예하지 동사가 변한 거죠. 예하지 동사는 정태 동사인데 정태 동사 앞에 접도가 붙으면 완료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완료상이라서 무의 변화 형태가 온 겁니다. 나바이 빠이 이제 가자. 음이에스지. 함께 가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이게 제안의 표현이니까요. 4번 온나 호디짜프지 엔트리. 그것은 위치에 있다. 어디 어디에 센터에 위치해 있다. 5번 땀. 아스타노프카 아프토부사. 얘는 정류장, 얘는 버스. 명사 플러스 명사라서 뒤에 명사 생격. 저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선지라서 매력적인 오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전시문 안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위스타프카 하면 전시회죠. 여러분 전시회는 그 앞에 불을 쓸까요? 나를 쓸까요? 장소나 방향 표현해서 나를 씁니다. 전시회장에서 하면 나부스탑케 전시회장으로 나부스탑케 이렇게 쓰면 돼요. 전시회 이름이 나슈돔이에요. 우리의 집. 첫 번째 정보, 브레미아라보드 영업시간이죠. 스 플러스 생격, 다 플러스 생격, 뭐뭐부터 뭐뭐까지. 자,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고요. 가로 안에. 근데 토요일에 부플러스 대격 토요일에는 아침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된다고 시간이 별도로 투트랙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 We had no engine.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은 빠니젤리. 월요일은 영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 가격은 200루블이다. 볼게요. 입장료 나왔죠? 휴무일 월요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관람 시간 두 줄에 걸쳐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전시회 제목 나슈돔이고요. 전시회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대화로 보아. 배가 이용할 교통수단은, 이거는 너무 좀 쉬워서 의사소통보다는 어휘문항이 좀더 적절할 것 같은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꼴야. 여러분, 꼴야는 애칭입니다. 어떤 이름의 애칭일까요? 니칼라이라는 이름의 애칭이에요. 꼴야, 야, 슈토티 젤라이슈 자프트라. F 발음이죠? 너 내일 뭐 해? 라고 물었더니, 내가 야 빠이에두. 나는 갈 거야. 동사 원형이 뭘까요, 여러분? 빠이에하치. 이에하치가 이에두, 이에지슈, 이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동동사니까 꾸다를 지배해서 부플러스 대격. 삐찌르부르고에 갈 거야. 그랬더니 나 좀,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뭐뭐를 타고, 슈토의 전치격은 총. 그래서 무엇을 타고 갈 건데 나마 쉬니? 자가용 타고 갈 거야? 아니, 나 보이지. 여기까지가 기차고요. 전치격 어미가 붙어서 기차 타고 갈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네요. 4번은 뭐예요, 여러분? 비행기죠. 비행기, 사말리옷. 그럼 비행기 타고 나 사말리오지. 얘는 뭐죠? 배죠. 조금 교통수단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낯설어하는 나인데 시험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얘가 미약해성으로 끝났거든요. 명사의 성도 중요합니다. 남성 명사고요. 배를 타고 할때 역시 나를 써주고 미약해성 남성 명사는 전치격에서 어미가 얘가 되니까 나카라블리 하면 배를 타고란 말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항입니다. 벌써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었고요. 앞에 나온 표현이랑 거의 동일한데요.

시보니아베처럼 오늘 저녁에 너뭐할 거야? 미스나요? 모르겠는데 아슈토. 근데 왜? 우미냐예스. 나에게 있다. 뭐가 있냐면 표가 있다. 표는 여기까지가 표인데요. 자음으로 끝난 명사는 일반적으로 의를 붙여서 복수를 만드니까 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 표냐면 입장표니까 그 다음에 꼬다가 오는데 나 발리에트. 발레표가 나에게 있어. 디 호치시 너 원하니? 다음에 동사원형 빠이치 가다 미에스치 함께라는 말이죠. 선생님이 요거랑 뭐 구별하라고 했어요? 맨 끝에 철자만 달라요. 미에스다. 얘는 전치사입니다. 생격 전치사. 의미는 뭐뭐 대신해. 얘는 함께.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발레 보러 가자고. 그랬더니 배가 뭐라고 말했어요? 오친하추 정말 원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따그다. 그러면 스트레침스야 만나자. 약속할 때 항상 등장하는 동사죠. 만나자. 우 플러스 생격에 나왔는데요. 우 플러스 생격. 우는 생격만 지배하는 전치사예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어떤 전치사는 여러 가지 격을 지배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스 플러스 생격이 오고 플러스 족격이 오는데 얘는 뭐뭐로부터. 얘는 뭐뭐와 함께. 근데 우는 생격만 지배한다는 거죠. 첫 번째 의미 누구누구에게 소유 우미니아 나에게 우치비아 너에게 우니보 그에게. 이거는 두 번째는 뭐뭐 옆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2번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프 생격 부호트 입구라는 말이고요. 출구는 밖으로라는 이동동사 앞에 붙은 전치사 중에 선생님이 공간 밖으로 할때 이걸 쓴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출구입니다. 얘는 부 안으로니까 입구고요. 입구 옆에서. 근데 입구인데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냐면 부티아드 극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시에스지 6시에 만나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쇼 스파시바 고마워요. 좋아요 고마워요. 좋아 고마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우다치 찌비에 우다치 이것만 말할 때도 많거든요. 뭐 행운을 빌어라는 말이고요. 기원 대상은 역격입니다. 그래서 뜨의 역격인 찌베가 왔습니다. 2번은요. 아스타로우슈나가 있고요. 의미는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그 모스크바 가시면 지하철 타실 때 드베리자크리 와유자 문이 닫힙니다. 아스타로우슈나 이런 안내문이 나와요. 자, 3번도 앞에서 했던 건데 프리에스트 얘가 도착이거든요. 도착을 뭐로 에어싸고 있죠? 스 플러스 족격으로 에어싸고 있죠. 그래서 축하 내용을 표현할 때스 플러스 족격을 쓰잖아요. 그래서 도착 축하합니다라는 말로 해서 축하다 동사 다 앞에 제거하고 스 플러스 족격 즉 축하 내용만 남아서 이렇게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프리에스트는 도착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도착을 스 플러스 족격으로 에어싸고 있고 축하하다 동사가 있고 축하의 내용을 표현할 때는 스 플러스 족격으로 사용을 하는데 축하하다 동사 없이 요 표현만 남겨서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나브로빠샬라바치가 되겠습니다. 자, 4번 She sleeve a boots 지금 수능한 상태에서는 처음 나왔지만 수능특강에서는 한 10번 이상 등장한 표현입니다. 어떨 때이 말을 쓰죠?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여행, 행복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원의 표현으로 쓰는 것이 바로 She's Sleeve of Boots입니다. 발음할 때 보세요. 여기에 강세가 없고 여기에 있거든요. 이에. 자, 이렇게 왔을 때 아예 강세가 없으면 이 발음이 나죠? 그래서 She 이렇게 하고요. She's Sleeve of. 발음이 하나가 안 나요. 때 발음이 묵음입니다. She's Sleeve of. 그리고 격변화 속에 등장하는 걔는 왜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발음이 바뀐 게 많아서 발음에서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아이예요. She's Sleeve of Boots. 행복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브리얕나바 아피치타. 유쾌한 식욕이란 말인데 사실은 이 앞에 줄라 유 기원하다. 줄라치 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기원하다라는 동사에 표현할 때 기원의 대상은 역격을 쓰죠. 기원의 내용

본샬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로는 2회편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15번까지 이제 풀어볼 차례인데요. 매 회마다 풀어보시면서 전회와는 또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2회 시점문사 1회편 15번까지 다 풀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때 요즘에 발음의 그런 출제의 트렌드는 이렇게 문장으로 통해서 나온다. 단어 하나만으로 이렇게 고르는 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Le plus beau village de France라고 나오네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들이라고 나옵니다. Beau라고 하는 거, 으가 만나게 되면 오발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오발음과 같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1번에는 우뜨라고 해서 요건 오으가 결합돼서 우 발음이 나는 거죠. 뜻은 8월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꽃대라고 해서 옆쪽을 얘기하는 거죠. 2번이 되겠습니다. 느미라고 하는 거, 느미는 이제 절반을 얘기하는 거죠. 3번도 아니고요. 쿠상 사촌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역시 우 발음이 나고 있어요. 5번은 무슈라고 해서 이건 ON 할때 항상 발음으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몽슈가 아니고 무슈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발음. 자, 여러분들이 발음 문제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음은 틀리지 않는다, 무조건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몇해 전에 발음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과거분사, 아부와의 과거분사의 발음을 묻는 거, 이런 것들은 을 발음이 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나 하면은 여러분 당황할 수 있으니까 발음 문제도 쉽다고 놓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그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라고 했습니다. 철자 문제 중에서 이렇게 가운데 또는 이렇게 문장의 단어의 중간을 이렇게 뚫어놓고 철자를 고르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l'Afrique manque d'eau가 되겠죠. manque 뭐뭐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동사죠.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는 상황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도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À cause de ça, 이것 때문에 beaucoup d'enfants, 아이들이죠? 많은 아이들이요. Ils meurent de soif, 갈증으로 사망을 한다. Mourir.

드 무한무할수록 죽다라는 거죠. 그래서 mourir의 동사 변형이 되겠습니다. meurt de soif. 그러면 q u a i로 만들 수 있는 단어 바로 나오죠? 깨 순서대로 그냥 배열하면 되겠어요. 강뚝이라는 단어죠.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말로 나와서 이거 뜻을 알아야지 좀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우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놓죠.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보다는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애가 뭐라고 합니까? Le film commence à quelle heure? 라고 하죠.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아, 18h, 오후 6시요. Mais il faut arriver en pincan d'heure avant pour avoir une bonne place 라고 하죠. Bonne place 라고 하면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도착을 해야 된다. 뭐예요? 아방이니까 뭐뭐 전에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시작하기 전, 얼마 전. 시간의 단어, 그러니까 시간의 표현에서 에어라는 단어와 함께 쓸수 있는 표현들을 고르면 되는 거겠죠? 보시면 1번에 꽃대는 옆이잖아요. 옆쪽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색하죠. 2번에 프리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가격 어울리지 않아요. 3번에 꺄 그죠? 하는 4분의 1이라는 단어도 되고 시간의 개념에서 15분을 의미하죠. 4분의 1도 되고 15분도 돼요. 그래서 un quart d'heure avant pour avoir une bonne place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15분 전에 도착을 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밀리유는 정 가운데를 말하는 거죠. 5번의 succès는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 아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볼게요. 아방이나 앞에 이제 기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나 시간 이런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면 명사하기 전에 얼마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Il faut arriver un quart d'heure avant pour avoir une bonne place.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15분 전에 도착해야 된다. 기간 아방, 지금 명사인데 여기는 이제 그 구문으로 쭉 나온 거죠. Pour une bonne place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Il m'a téléphoné 2 jours avant son départ. 출발하기 얼마 전, 이틀 전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나 기간, 아방, 명사. 그러면 명사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라는 거예요. 출발하기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 1, 2, 3, 4, 5번 다 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사를 찾는 문제는 뒤에 나와 있는 품사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직목을 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치사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뭐 기타 등등의 그런 표현들을 구문들을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라라고 했어요. 첫 번째 빈칸에는 바로 목적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sur라는 것과 함께 쓸수 있는 동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지문을 한번 살펴보죠. A가 Tu peux m'aider à Pincan les élèves présents aujourd'hui라고 합니다. 너는 오늘 출석한 학생들이죠. 출석한 학생들을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aider라는 동사 구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부정법 편에서 수능특강 마지막 편에 부정법을 보면은 이제 그 동사를 직접 취할 수 있는 거,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a 플러스 동사를 취하는 거, d 플러스 동사를 취하는 거, 그리고 직목 a가 나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대 동사는 에대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 보호, 그다음에 아를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목적 보호가 아 이해하는 것을 돕다라는 구문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뭐 하는 것을 여기 동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출석한 학생들을 오늘 뭐뭐 하는 걸 도와줄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pas de problème. 문제 없지. Et tu peux aussi, 그리고 너는 또한 뭐뭐 해도 돼. Sur moi pour préparer la salle. 그리고 이제 교실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를 뭐뭐 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uper, merci, 아우, 훌륭하다, 고마워. 라고 하죠. 그럼 들어가는 거 뭐가 될까요? sur랑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서 이 문맥을 잘 들어갈 수 있는 거. 1번, 꽁대가 되겠죠. 꽁대는 샘하다. 개수를 세는 거. 샘하다도 되고요. sur랑 함께 쓰면 꽁대 sur, 누구누구를 믿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montrer는 보여주다. 제시해서 보여주는 것을 montrer라고 하고요. chercher는 찾다. chercher à 그러면 뭐뭐 하는 것에 s다라는 뜻이죠. regarder 보다라는 거고요. apprendre 배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4번, 1번이 되겠습니다. 꽁트 수요까지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잘 등장을 하더라고요. 꽁트 수요. 이것도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어휘 문제 이제 볼게요. 5번까지가 제가 어휘 철자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요 6번부터는 이제 의사소통이에요. 다음부터는. 요게 이제 어휘 철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런 그 발문이 요렇게 많이 나오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통으로 물어볼 때는 이렇게 세개 정도 물어봐요. 두 개나 세 개를 물어보는데, 세개 정도 물어봤을 때는 하나는 쉽고요. 나머지 하나는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l est tombé hier. 그가 어제 넘어졌다. 그리고 et il a un gros pincan sur la jambe. 그리고 그 다리에 뭐가 있대요. 큰 뭐가 있대요. 뭐가 생겼대요. 두 번째, quand il voit le grand chien, 그가 큰 개를 볼 때, il devient de peur. 그는 공포에 뭐가 된다. 세 번째, je n'aime pas le fromage. 나는 치즈를 싫어해요. À cause de son goût fort. 그 강렬한 냄새 때문에 치즈를 싫어한다. 라고 했어요. 어떠한 치즈를 싫어한다. 여기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뭐뭐가 생겼다. 이게 빼어 동사. 아니, 빼어 동사가 아니죠. 드 빼어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단어인지.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issue하고 함께 쓰이면서 앞에 go랑 쓰일 수 있는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얘가 명사라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앞에 부정관사 -ing이 있고 여기에 형용사가 있죠. 이게 명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사이면서 또 형용사이기도 하죠. 왜냐면 포마주를 지금 꾸미고 있으니까 볼게요. 보기를 보시면 전부 다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1번에 blue는 파란색이죠. B번에 blanc 갈색. 3번에 gris 회색. 2번이 브랑이죠. 아까 비번이라고 제가 그랬네요. 브랑, 그레이, 누아, 검정색. 베어는 초록색이죠. 그러면 볼게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넘어져서 다리에 큰 멍이 생겼다라고 할 때, 멍이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가 블루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큰 멍이 생겼어요. 그리고 큰 개를 그가 보면 공포에 막 사로잡힌다. 파랗게 질린다라고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블루 드 베어. 요거는 그 수특 교재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 그 다음에 블루 치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르 포마주 블루. 그 냄새가 강해서 나는 블루 치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을 가지고 쓸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문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이제 6번부터는 의사소통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영역은요, 수능 그 문제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문항의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6번부터 시작을 해서 뭐 21번까지 나오는데, 문항의 개수가 굉장히 많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나 문법에서 할애하는 그런 시간을 줄이려면 의사소통에서는 될수 있으면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친구가 Bonjour, tu vas bien? 라고 하죠. 안녕, 너잘 지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Non, pas vraiment. 아니야, 별로 잘 지내지 못해. Je n'ai pas dormi cette nuit. 오늘 밤에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죠. B가 Je beaucoup travaillé hier soir. 나 어젯밤에 일을 많이 했어. 라고 합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1번, Qu'est-ce qu'il y a? 무슨 일 있어?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인데 잠을 못잔 거야? 어제 저녁에 일을 좀 많이 했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Qu'est-ce que tu as?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쓸수 있죠? 무슨 일이냐? 3번, Qu'est-ce qui ne va pas? 뭐가 잘안 돼? 무슨 일이 있어? 쓸수 있죠. 4번, Pourquoi tu n'as pas dormi? 왜 잠을 못 잤니? 어젯밤에 일이 많았어. 가능하죠? 5번, Qu'est-ce qu'il fait dans la vie?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Qu'est-ce qu'il fait dans la vie? 그래서 5번이 적합하지 않겠어요. 직업을 물어볼 때는, 물어볼 때의 동사는요, Qu'est-ce qu'il fait? 이렇게 faire 동사를 쓸수 있지만, 대답을 할 때는 보통 je suis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Je suis, 뭐, 물론, 뭐, je travaille, 뭐, dans un bureau de post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faire 동사를 썼다라고 해서, 대답을 할 때도 주페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메모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죠. Salut Julie 라고 시작을 하면서 클레르가 쓴 거예요. 클레르가 썼다라는 것은 이제 얘가 받는 사람을 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 내용 조심하라고 했어요.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Salut Julie, 안녕 줄리. Je suis passé chez toi ce matin à 10h. 내가 10시에 오늘 아침에 너의 집에 지나갔어. Être passé라고 나오죠. 들르다. 어디 어디를 잠깐 이렇게 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passé 동사를 쓸수 있는데, passé 동사는요, 복합 과거를 취할 때 이렇게 être, pp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avoir, pp를 쓸 수가 있죠. avoir, pp를 쓰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죠. 목적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자면 타동사로 쓸 때는 avoir pp를 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Passer les vacances, 바캉스를 보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개가 다 가능한 동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합과거의 일치 문제에서 복합과거를 쓸 때, at를 쓰는 동사, avoir를 쓰는 동사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두개다쓸수 있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 거는 두개다쓸수 있는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서 쓸 때는 avoir pp를 쓰고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쓸 때는 être 동사를 조동사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뭐 sortir 동사라든지 여기 나오는 passer 동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sortir 동사는 자동사로 쓸 때는 나가다. 타동사로 쓸 때는 나가게 하는 거 꺼내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도 다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쉐 투아라고 나오죠. 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대명사가 나올 때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스 마땅 오늘 아침 지시형용사 이렇게 마땅과 같은 그런 시기를 나타내는 거 앞에 쓰이게 되면 지금 현재와 가까운 시간을 나타내는 데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 마땅 오늘 아침이 되겠습니다. Mais tu n'étais pas là? 그런데 너가 거기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시에 너네 집에 갔는데 너가 없었어. J'ai laissé le sac derrière la porte, comme on a dit 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가방을 두었어. 남겨놨어. Derrière, 뒤죠. 어디 어디 문 뒤에. Comme on a dit.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라는 거예요. 꽃무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 디저트로는요 라고 할 때도 쓸수 있고 꼼 데세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꼬모나 디처럼 뭐뭐처럼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나 말했던 것처럼 문 뒤에다가 놨어. 데리에르는 뒤고요. 앞이라고 할 때는 누구누구 어디 어디 앞에 느방을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위치상에서 앞과 뒤는 느방과 데리에르죠. 시관상에서의 전과 후는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아방과 앞에. 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rrière la

메시지까지 봤고요. Tu peux m'envoyer un message. 너는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니? Quand tu rentres, 네가 돌아왔을 때. J'espère que tout va bien. 모든 것이 다 좋기를 바란다. À très bientôt. 곧 만나. 라고 클레어가 쓴 거예요. 그럼 볼게요. 클레어는 문 옆에 가방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옆이 아니라 뒤였죠. Derrière. 2번 클레어는 저녁에 다시 방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방문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도착하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줘 라고 얘기를 했죠. 3번 클레어는 오후에 줄리의 집에 방문했다 라고 했어요. 오후가 아니라 오전. 스마땅. 4번 클레어는 줄리에게 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고 했는데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전화라는 얘기가 없어요. 5번 클레어와 줄리는 가방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했다 라고 했는데 사전에 얘기를 한 거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왜냐하면 꿈 오나 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문장에서 꿈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겠죠. 그쵸? 그래서 7번에는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독해 문제긴 하지만 이 꿈의 뜻을 아느냐, 모른다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1점짜리 문제입니다. 1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세요. A가 Bonjour, je cherche des livres pour enfants 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들을 위한 책을 찾고 있습니다. B가 Bonjour, monsieur. 안녕하세요, 손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A가 Ma fille a 6 ans. 저의 딸은 6살이고요. Et mon fils 8 ans. 그리고 아들은 8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A가 대답을 하기를 6세, 그리고 8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이를 지금 대답하고 있죠. 그러면 B가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장을 했겠죠? 썼겠죠? 볼까요? 1번, 그 셰크시브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여기 더 앞에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이거 나오기 전에. 그렇죠? 이미 A가 아주 셰크시드 리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2번, Quel âge ont vos enfants? 이라고 했어요. 손님의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6살이랑 8살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2번이 정답이겠죠? 3번, Qu'est-ce que je dois combien? 이라고 했어요. 아니, combien이 아니죠. Qu'est-ce que je dois faire?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해야만 하나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질문했다면 저는 너는 지금 당신은 뭐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4번 Combien de livres avez-vous? 라고 했어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이거 숫자라고 해서 이거 4번 고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몇 권의 책? 아닙니다. 몇 권의 책이라고 물어봤으면 몇 권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겠죠. 5번, Vous voulez payer maintenant? 지금 계산하실까요? 계산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8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Quel âge ont vos enfants?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화 지문을 보면요. 8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지금 다 발문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사소통 지문에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또좀 어렵다면 글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뭐요 정도로 요 정도 형태로 나오고요. 그 외에는 뭐 관건문의 내용을 이해한 것은 뭐 요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발문의 스타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A가 Bonjour, j'ai réservé une chambre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저방 하나 예약했는데요라고 했어요. B가 Très bien, votre nom s'il vous plaît라고 하죠. 아, 네, 좋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했더니 A가 막땡 주부아라고 하죠. 저 막땡 주부아예요. B가 맥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A가 du toi au 5 août pour d'une nuit 라고 합니다. 2박이죠. 밤을 두번 보내니까 2박 8월 3일부터 5일까지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날짜를 물어보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예약하시겠어요? 그리고 몇 박을 하실 예정이시죠? 뭐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골라 볼게요. 1번 세빠후라고 돼 있죠.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가는 거죠? 아니죠. 2번 오늘 르꽁비앙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꽁비앙 앞에 르가 쓰이면 날짜. 날짜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보통 오늘 며칠이지? 라고 할때 쓰는 거지.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요거가 또 조금 어색하지만 특히 여기 2박 이틀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날짜다라고 해서 고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차분하게 읽으셔서 정답을 고르시면 안 되겠어요. 3번 볼게요. C'est pour quelle date? 라고 하죠. 어떤 날짜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고 있어요. 요게 정답이 되겠죠. 날짜가 나오니까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이틀이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à quelle heure partez-vous? 라고 했어요. 몇 시에 출발하시나요? 라고 돼 있죠. partir 동사의 변화형인 거 아시죠? 몇 시에 출발하느냐? 아닙니다. 5번, pour combien de personnes? 몇 분이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 인원수를 물어보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9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9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틀리기 쉽습니다. 2번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날짜라고 해서. 특히 뭐 꽁비행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꽁비행 나왔네. 나는 함정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2번으로 고르기 굉장히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 광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모라든지 공고문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쉬우니까 그냥 막 대충 읽고 막 그냥 이거 답이네 하고 탁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답을 잘 고르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네, 10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있어요. A가 Je peux m'aider à porter mes livres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에데 구문이 또 나오는데요. 앞에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에데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 플러스 동사가 나오죠. 이 구문에서. 그럼 이제 에데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서, 이 직접 목적어는 보통 이렇게 동사 앞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모처럼. 자꾸 여러분들이 에데 다음에 목적어가 없고, 그냥 아. 전치사 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앞에 여기 나가기 때문에 에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에데는 직접 목적어가 중간에 들어가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책을 드는 거, 복대 들다예요. 그랬더니 비가 비언 수요 물론이지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얘가 c'est très gentil de ta part라고 해요. 너무 착하다, 너무 친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Avec plaisir, 기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친절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기꺼이 너를 위해서 이런 걸못 해주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A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칭찬이라기보다는 감사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쓸수 있는 문장을 B의 빈칸에다가 쓰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아따블루라고 나와요. 아따블루는 이제 밥 먹으러 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요것도 근데 굉장히 많이 이런 1, 2, 3, 4, 5번의 보기 문장으로 굉장히 자주 들어갑니다. 알아두시고. 늘 그냥 천만에라고 하고 있어요. 천만에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쓸수 있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감사에 대한 응답. 사과에 대한 응답, 앞에 강의에서도 봤듯이, 감사에 대한 표현도 알아야 되고요. 감사에 대한 응답도 알아야 되고, 사과에 대한 표현도 알아야 되고, 그 사과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감사에 대한 표현

으로 욕을 썼느냐? 아니면 사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사과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이를 감사의 표현을 쓰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틀린 거 고르는 거, 맞는 거 고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되겠죠. 천만에 기꺼이 나의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고요. 3번에 Bienvenue라고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될 수가 없겠습니다. 4번에 Felicitation, 축하해. 라는 표현. 축하해라는 표현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에서 만점 맞았어 엄마 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통과했어요 라든지 그렇게 할때 상대방이 Felicitation 또는 Bravo 이렇게 쓸수 있죠. 5번은 무아 논뿌리라고 나오죠. 무아 논뿌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거는 상대방이 부정문으로 먼저 선 문장을 얘기를 했을 때 나도 그 부정문하고 똑같아 라는 것으로 나도 역시 그렇지 않아 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뭐 긍정문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나도 그렇다라고 할 때는 무아 오씨를 쓰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제물라 뮤직. 그럼 나는 음악을 좋아해라고 했을 때 얘는 긍정문으로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비가 나도 그래라고 할 때는 무아 오씨를 쓸수 있죠. 그렇지만 A가 주된 묻방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라 뮤직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B가 대답을 할 때는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데가 아니라 나도 역시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이 부정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거죠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 그럴 때 이제 무아 논뿌리를 쓰는 거죠 나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 무아 논뿌리죠 그래서 그럴 때 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쵸? 지금 알맞은 것만 계속 내다가 또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딱 나왔죠. 이렇게 A가 Excusez-moi, madame, je suis perdu라고 했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제가 길을 잃었어요. 주시 빼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이거는 하나의 문장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빈칸 놓고 찾을 수 있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길을 잃었어요. Est-ce qu'il y a une station de métro près d'ici? 라고 하죠.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B가 désolé 라고 하죠. désolé의 형태를 보면 끝에 의가 붙어 있죠? 왜냐면, 매가 여자죠. 여성분이죠.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얘가 마담이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그러니까 비 상대방에는 여성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졸레에 의가 붙어 있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 d'accord, Mexico, même.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quand même는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데졸레라고 했으니까 지금 A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죠 느낌이 그죠?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저도 길을 잘 몰라요 뭐 이런 문장이 들어가야지 옳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문장을 한번 볼게요 1번 주 샥시 오씨 저도 역시 찾고 있어요 저도 역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길을 모른다는 거. 자기도 지금 지하철역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2번, Je suis nouvelle ici. 저 여기에 저도 지금 처음 와봤어요. 저도 새로 온 사람이에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겠죠. 뭘 처음, 지금 새로 왔는데 내가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3번, Je vais par là aussi. 주베 빠글라 오씨는 저는 저도 역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 제가 마침 그쪽으로 가고 있네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되겠죠 알맞지 않은 것은 아 제가 거기로 가고 있네요 요거니까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미안하다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주누시 빠주 꺄르티에라고 했어요 꺄르티에 동네잖아요. 여기 출신을 나타내고 있고.
그럼 이게 뭐예요?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네요.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5번, je ne peux pas vous aider.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것도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도와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 지금 4개 다 나왔죠? 요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요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혹시 만약에 여기서 되게 내가 잘 못본 거, 못본 거나 잘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인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의사소통 영역에서 요거 빼고 요런 표현들은 이제 여기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 3개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동의어라고만 또 이렇게 또꽉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답은 이게 반드시 1대1의 대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대화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완벽하게 똑같은 동의어다라고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또 오류가 날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또 너무 확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다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A가 Excuse moi. 실례합니다. 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뭐뭐뭐뭐. 라고 물어보죠. B가 Vous mettez des pièces ici. 라고 합니다. pièces는 동전이거든요. 그리고 mettez는 이제 mettre 동사의 변화형인데, nota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전을 여기에 놓으세요. 아니면 또뭐 넣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얘가 Merci beaucoup. 아, 정말 감사해요. Vous êtes gentil. 정말 친절하시군요. B가 Je vous en prie, bonne journée 라고 합니다. 천만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도 지금 또 나오네요. Vous êtes gentil. Gentil. 친절하시군요. 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 Je vous en prie 나왔죠. 여기 대화 지문.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 고르는 거. 아까 전에도 나왔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럼 들어가는 게 뭘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A가 뭔가 좀잘안 되고 막 뚝딱거리고 있어요. B가 뭔가 해결책을 준것 같죠? 그러니까 A가 친절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헤어지는 문장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Où est la sortie? 출구가 어디인가요?라고 물어봐요. 그럼 출구가 어디인가요?라고 물어봤으면 동전을 여기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동전을 놓으면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뭐, 출구가 어디야? 아, 뭐, 직진하셔서 우회전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2번, quel est le prix라고 했어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프리가 나온 거는 이 PS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같아요. 동전이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3번, c'est votre voiture. 당신의 자동차인가요? 아니죠. 그럼 당신의 자동차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면 네, 저의 자동차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겠죠. 4번, 꼬묵산 막시.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막시에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일이랑 어떤 기계들이 작동하다. 그럼 잘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동전을 넣으시면 돼요. 쓸수 있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il y a combien de pièces? 몇 개의 동전이 있나요? 또는 몇 개의 방이 있나요? pièces가 방이라는 뜻도 있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은 또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도 나오죠. 유형이 있어요. 그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택시, vous allez à la place de la Sorbonne 라고 하죠. 택시라고 하면서 소르본 광장으로 가시나요? 라고 했어요. B가 oui, madame, montez. 네, 손님, 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Vous êtes pressé? 급하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다 지금 여성형이죠? 마담이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A가 un peu. 네, 조금 급해요. J'ai un rendez-vous.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B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On va y avoir vite. 우리 거기에 빨리 가봅시다. 빨리 갈게요. 빨리 갈 겁니다. 라고 이제 택시기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될까요? 지금 A는 손님이고요. 택시를 탄 손님이죠. 그리고 B는 이제 기사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기사분이 할수 있는 말 볼게요. 제가 조금 바빠요. 약속이 있어요. A번, 쏙 때,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렇죠? B번, servez-vous라고 해요. Se servir라는 대명동사가 있죠. 요거에서 이렇게 명령문의 형태로 servez-vous 그러면 드세요라는 뜻이죠. 식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드세요라는 거예요. 요거는 들어갈 수 없겠죠. B번은. 그럼 C번. 누구 생깨들 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빨리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D번. Je vais faire mon possible.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C하고 D가 올바르게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네요. 13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을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1점짜리 문제네요. 볼게요. A가 Tu ne te sens pas bien? 이라고 해요. Se sentir 또 나오죠. 컨디션이 어떻다 라고 할때 Se sentir bien 좀 많이 쓰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부정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 어디가 안 좋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B가 Non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문으로 물어봤을 때 한국말하고 이제 바뀌잖아요. 영어랑 프랑스어 똑같이. 몸이 안 좋니?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응, 안 좋아 라고 하지만 프랑스어는 몸이 안 좋다 라고 할 때, 응, 내가 안 좋은 거야. 그럴 때이 문장 전체가 부정이니까 농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몸이 안 좋아. Je mal à la tête du ce matin.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죠? 비가 맥시 주베알레 무쿠시에 또 스스와 스쿠시에 자다라는 대명동사죠. 쓰, 꾸쉐. 또 일찍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일찍 잘 거야 라고 돼 있어요. 근접 미래가 대명동사랑 만난 거죠. 여기를 보시면 동사 원형이, 동사가 무려 3개가 나와요. 그쵸? 주베 알레. 더군다나 또 알레 동사가 2개 나오죠. 알레 동사는 근접 미래에서 필요한 동사가 알레 동사이기 때문에 알레 동사 자체를 근접 미래로 만들 때는 문장 안에서 알레 동사가 2번 나오게 되죠. 주베 알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갈 거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할 거래요. 묵구시 잘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어에서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3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볼게요. 자,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더라고, 머리가 아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라고 했을 때 A가 뭐라고 하니까 B가 맥시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고마워, 라고 대답을 한 거니까 A에는 이제 얘가 고맙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뭔가를 얘기를 했겠죠. 아, 뭐, 힘내라, 뭐,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위로를 하는 대화 질문을 고르면 되겠어요. 1번에, bon courage. 힘을 내. 들어갈 수 있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에, Bonne chance. 행운을 빌어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 근데 행운을 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안 맞죠? 3번. Tu es en forme. Être en forme. 뭐예요?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너 컨디션 되게 좋구나.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는데 컨디션이 좋구나 하면은 안 되겠죠? 대화의 흐름에 전혀 끼지 못하는 대답이죠. 아닙니다. 4번. C'est 트레정지. 너무 친절하구나. 이 갑자기 뜬금없이 친절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5번. 주누스 이빠 프레세. 나는 급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급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5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힌트가 좀될 만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느낌표가 있잖아요. 느낌표가 있으니까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감탄문으로서 잘 쓰이는 문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봉이 들어가 있는 게 답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런 감탄문으로서 들어갈 때 어색하지 않은 문장을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문으로서 bon courage나 bonne chance가 이렇게 감탄문으로 쓰여져 있지만 감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용사들이 있죠. 깨 형용사가 있죠. 감탄 형용사. 그러니까 의문 형용사이지만 감탄문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게 되고, 이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깨레 형태가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여성 단수 이렇게 바뀌게 되죠. 감탄문에서 또 문장으로서 쓰이는 것은 꽃문, 끄, 꽁비앙 이런 것들도 문장으로서

감탄문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탄문 아시다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감탄문을 물어보는 거, 그때 뭐 문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를 고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요게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감탄문은 학생들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로서 출제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이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특을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감탄문은 뭐 쉬우니까 뭐 나오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가 쥐는 모습 풀 드빵 르마따? 이라고 해요. 너 아침에 늦불이니까 부정이잖아요. 더 이상 빵을 먹지 않니? 라고 합니다. 부정문이기 때문에요. 지금 부정관사. 부정관사가 드로 바뀐 거예요. 빵 앞에 부정의 드가 쓰이고 있습니다. 너더 이상 이제 아침마다 먹더니 빵을 더 이상 아침에는 빵을 먹지 않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B가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Alors maintenant, je ne prends qu'un café et un fruit 라고 하죠. 아, 나는 뭐 해요? 느, 끄가 나오죠. 느, 끄는 느프리하고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부정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라는 뜻이지, 얘는 부정문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의 드 문제가 나올 때 늦고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나는 그냥 커피 한 잔이랑 과일 하나 먹고 있어. 얘가 아주 quoi que ce n'est pas très bon pour la santé.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뭘까요? 매일 빵을 먹던 애가 갑자기 안 먹으면서 커피하고 과일만 먹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1번을 보시면 J'adore le pain. 나 빵을 너무 좋아해 라고 하고 있어요. 빵을 너무 좋아한다면 계속 먹겠죠. 그렇죠? 1번 아니겠죠? 여기 adorer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adorer는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나타내는 동사하고 항상 같이 나오죠. aimer 동사하고 adorer 동사, 그 다음에 detester 동사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préférer 동사. 같이 세 개, 네 개가 같이 묶여서 돌아가죠. 아도회까지 합해서.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는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정관사가 들어간다. 기억나실 거예요. 정관사 명사. 그래서 지금 빵 앞에 르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장이 저렇게 생긴 거고요. 두 번째, 제 déjà mangé. 나 이미 먹었어 라고 했어요. 이미 먹었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지금 그 커피와 과일만 먹는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겠죠. 그 뒤에 이어서 나오지 않겠죠. 3번, Je déteste le petit déjeuner. 나는 아침 식사를 싫어해. 아침 안 먹어 싫어. 아니죠. 먹어요. 뭔가를 먹긴 먹어요. 커피하고 과일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Le petit déjeuner는 아침 식사죠. 여기서 petit를 빼면 점심 식사가 되죠. 4번, Je me lève très tard le week-end 이라고 했어요. Je me lève 나오는데, se lever라는 동사가 있죠. 대명 동사에서 일어나다. 그래서 lever 동사, 일군 변칙 동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1인칭과 2인칭의 복수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악상이 생기죠. Je me lève 이렇게 악상 grave가 들어가죠. 그래서 저기도 지금 저렇게 없던 것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주말마다 아주 늦게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주말 앞에도 역시 정관사가 쓰이게 되면 뭐뭐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일이나 저렇게 주말 같은 경우에 앞에 르가 쓰이면 뭐마다고요. 또 르에 쓰임 하나 또 뭐가 있죠? 생각나는 거. 르킬로 뭐 이렇게 쓰면은 그 단위 당이 되죠. 1kg 당 얼마다라고 할 때, 그때도 를쓸 수가 있죠. 네, 마지막 5번. Je fais attention à ma ligne, c'est jour C 라고 했어요. C'est jour C는 요거는 하나의 단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이라는 거예요. 요즘 나는 나의 린이가 뭐예요? 선이잖아요. 나의 선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어. 이거 뭐예요? 나의 곡선, 나의 몸매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나의 그 몸매, 나의 그 선을 위해서 좀 주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먹는 걸좀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 린네라고 하는 것은 전화선도 되기 때문에 전화 대화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온라인이라고 할 때도 그 린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몸매

0: 관리하고 할 때 그 선으로도 쓸 수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회편 실전모의고사 2회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셨는데요.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1회 부분과는 조금 또 느낌이 다르고 다른 형식으로도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또 다음번에도 또 문제 풀어보고 만날게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가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32번째 시간이고요. 14번째 주제의 인구분포와 인구구조의 변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18페이지의 수능 기본 문제부터 실전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다양한 인구 지표 정리해봤었죠. 그래서 연령별 인구구조, 그 중에서도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의 인구 비율, 청장년층이 부양층이고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피부양층이다. 부양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 이런 거.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 성비와 중위 연령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도별 인구 구조까지 정리해봤는데요. 결국 시도별로 이런 인구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는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도시와 촌락, 도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높고요. 촌락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기 때문에 촌락은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중위 연령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구나 하나씩 하나씩 좀 감을 잡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 관련된 지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8페이지 1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죠. 다음은 형성평가지의 일부이다. 1부터 4의 내용이 모두 옳게 표시한 학생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인구 변천 모형입니다. 그리고 가부터라는 1단계부터 4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밑에 보면은 경제 발전이 저에서 고, 바꿔 얘기하면 낮은 수준에서 점점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 가나 다라가 순서대로 1, 2, 3, 4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총인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총인구가 정체되다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다시 또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 그러면은 A와 B 중에 뭐가 출생률이 될까요? 자, 원래 다산다사의 1단계에서 사망률이 먼저 감소하죠. 근대 의학이 보급되고 생활 수준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먼저 감소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3단계에서 출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B가 출생률, 그리고 먼저 감소한 A가 사망률입니다. 볼게요. 나는 다보다 2단계는 3단계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대요. 자, 2단계는 출생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총인구가 적어요. 반면 다단계는 출생률이 감소하고요. 총인구가 나단계보다 훨씬 더 많은 단계예요. 상대적으로 나단계는 다단계에 비해서 총인구는 적은데 출생률은 높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한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2번, 가는 종형, 나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난대요. 자, 가시기는 다산다사의 고위정책기입니다.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어요.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 반면 많이 죽기 때문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납니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높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요. 반면 라단계가 되면 출생률이 낮고 사망률도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어요. 상대적으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대략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인구 구조를 종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에서 피라미드형, 라에서 종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가 뒤바뀌었어요. 틀렸습니다. 다음, 가부터 라 중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라에서 가장 높대요. 자, 인구의 자연 증가는 여기입니다.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요 기간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은 단계. 그래서 나와 다는 자연 증가율이 높고 인구의 자연 증가도 많은 단계지만 라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단계가 라는 아닙니다. 다음 A는 사망률, B는 출생률이니까 요건 맞지. 그래서 1번과 4번에만 동그라미 친 친구 갑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1번.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한국 지리 퀴즈의 일부라고 합니다. A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다음은 가부터 라와 A 중 인구 관련 지표값이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구 관련 지표값이 가장 높은 지역. 가부터 라를 지도에서 찾아 하나씩 지운 후에 남은 A를 쓰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 라와 A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 중에 하나래요. 상대적으로 좀 친절한 문제죠. 이 선지가 지역명이에요. 아하!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지역 뭐지?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왜? 지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지도를 좀 보면은 얘가 인제입니다. 인제. 다음, 얘는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용인. 용인. 다음, 대전 위에 있는 세종. 다음, 여기가 전남의 북동쪽 구석에 산수유 유명한 구례입니다. 구례. 다음, 포항이죠. 꼬랑지 있는 포경, 울부, 울산입니다. 울산. 자, 그러면 용인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인구가 100만 넘어서면서 특례시로 지정이 된 곳이기도 하죠. 인제는 휴전선 인근이에요. 성비가 높은 지역.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새롭게 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습니다. 구례는 전남의 북동쪽, 또 여기 소백산맥의 끝자락이기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 될 것이고요. 울산은 우리나라 제1의 공업도시가 되죠. 자, 그러면 가부터 볼게요. 가. 성비가 가장 높다. 성비. 자, 성비가 높은 지역 어디 있을까요? 일단 중화공업 발달한 지역. 그 다음에 휴전선 인근이 성비가 높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 울산 중화공업 발달했어요. 인제 휴전선 인근이라 군부대 많아요. 성비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는 인제가 울산보다 성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제를 지워줘야 되겠지? 가가 인재가 되는 거죠. 가가 인재. 다음,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 자,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촌락의 특색이 뚜렷해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제일 낮은 데는 어디예요? 구례가 되겠죠. 구례. 구례 지워줍니다. 다음 지역 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가장 높은데 모든 시도 중에서도 세종이 가장 높죠. 그리고 이 지역들 비교해도 세종이 가장 높습니다. 세종. 그러니까 세종 지워줍니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 울산이 2차 산업 취업자 비율 가장 높겠죠. 그러면 울산까지 지워주면 남은 지역은 용인입니다. 그래서 A는 용인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표는 도별 인구수와 인구 순이동 순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 전체 내용을 토대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지만 요 표를 좀 같이 볼게요. 먼저 가로축은 인구수입니다. 인구

맞습니다. 아, 옛날에는 0이나 5자 단위로 끊어서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기억하기가 더 좋은데, 경남의 인구가 대략 한 330만쯤 됩니다. 그런데 그냥 350만 정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경남 350만 정도. 그래서 경상도 자체가 면적이 넓다. 그런데 남동 임해 지역도 있으니까 인구가 경남이 가장 많다. 경북 250만쯤 됩니다. 250만. 다음 아래 있는 지역들 볼게요. 일단 도 중에서 인구 제일 적은데 제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면적이 가장 좁아요. 제주 꼴찌입니다. 꼴찌 인구 한 60만쯤 됩니다. 다음 여기 충북과 나를 묶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150만쯤 된다. 150만쯤. 근데 최근에 이 충북이 인구 순유입이 일어나면서 인구 한 16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충북과 나가 인구수가 비슷해. 나는 강원입니다. 강원. 그래서 충북과 강원이 한 150만 정도. 다음 남아있는 가, 전남, 다. 얘네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이 조금 넘는 지역, 그리고 20만이 조금 안 되는 지역, 이렇게 그냥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얘는 인구가 유입되고, 얘는 인구가 유출되면서, 일단, 가는 인구가 220만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이 전남과 다는 170만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랑은 조금 숫자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350, 250, 그리고 200이 좀 넘는구나. 200이 좀안 되는구나. 150만 정도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서 인구가 220만까지 늘어난 가는 인구 순유입 지역. 최근에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면서 충청권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충남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인구 220만에 충남이 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남, 경북과 더불어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에요. 인구의 순유출 나타나고 있는 단은 전북이 돼요. 전북. 그래서 도별 인구 순위는 경기, 그 다음에 경남 얘기했듯이 면적이 넓다. 그리고 남동 임해 지역 포함되어 있다. 350만 정도. 그리고 경북 250만. 그리고 충남, 전남, 전북이 200 넘고 200이 조금 안 되는데 220만, 170만 정도. 150만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순유입 지역, 당연히 수도권에 위치하는 경기가 압도적으로 순유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인구 분산되고 있는 충청권의 충남도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제주. 웰빙 라이프, 또 제주 살기 열풍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다. 전반적으로 촌락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은 인구의 순유출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는 김에 우리 도시들도 좀 정리해 보면 도시 중에 인구 1위는 서울입니다. 서울. 요것도 예전에는 그냥 외우기 편하게 950만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게 숫자가 계속 바뀌면서 요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서울이 930만쯤 돼요. 930만. 다음, 우리나라의 인구 2위 도시는 부산이죠, 부산. 부산이 330만. 다음, 3등은 인천입니다. 원래는 대구가 3등이었지만, 인천이 대구를 앞질렀죠. 얘가 200, 아, 다시요. 300만 정도. 300만. 그 다음, 4등이 대구. 대구가 230만 정도.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자.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자주 보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930만으로 소개해드렸는지 알겠죠? 930만, 330만, 300만, 230만 다 3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대전, 광주, 대전, 광주가 요 친구들 정도예요. 150만 정도. 150만. 그리고 울산. 물론 도시 인구로만 따지면은 수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광역시만 따지는 거예요. 특별광역시. 울산이 110만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930, 330, 300, 230. 얘네들은 요 친구들. 150만. 울산은 100만 좀 넘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별 인구는 자주 보자. 딸딸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 나가 순서대로 충남, 강원, 전북이네요. 충남, 강원, 전북.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시도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얘는 경기

얘는 전북, 얘는 울산입니다. 울산. 자, 그래프에는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 나와 있고 성비 나와 있습니다. 자,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노년층의 인구 비율 가장 높은 데가 다네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은데 당연히 촌락의 특성이 나타나는 전북이 되겠죠. 전북이 다가 됩니다. 다음 남아있는 가와 나 중에서 둘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비슷해. 근데 성비는 가가 나보다 높아요. 성비 경기와 울산 중에 어디가 높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화학공업 도시인 울산이 경기보다 성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울산이 성비 높은 가, 경기는 나가 됩니다. 참고로 세 지역 중에서 전북이 성비가 제일 낮잖아요. 성비. 지난 시간에 요 얘기했었죠. 촌락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높게 나타나요. 청장년층에서 성비 높다. 반면 노년층에서는 성비가 낮게 나타납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좀 오래 사시거든요. 그래서 청장년층에선 여성의 유출이 많이 일어나면서 성비가 높아요. 성비 불균형 현상 남초. 노년층에선 여초 현상 나타난다. 그런데 이걸 다 합치면 전체 인구에서는 결국 성비는 낮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선지 볼게요. 가는 나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좁네요. 다음, 가는 다보다 지역 내 여성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여성 인구 비율이 높대요. 요건 뭘 통해서 볼수 있을까요? 네, 성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가는 다보다 성비가 높아. 그러니까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 인구의 비율이 낮다는 얘기죠. 다음,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겠죠? 예, 그래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와 비교했을 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낮아요.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에다가 100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나는 다에 비해서 유는 높고 노는 낮으니까 노령화 지수가 낮겠죠. 다음 전북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습니다. 제조업 출하액 경기가 가장 많아요. 총부양비는 다가 가장 높대요. 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의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다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100에서 U 플러스 노를 빼면은 청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값이 U 플러스 노의 값입니다. 유소년층과 노년층 인구 비율이니까. 그래서 U 플러스 노, 요 값이 가장 큰 다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적었죠? 청장년층 인구비율이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비율이 낮아서 총부양비는 가장 높은 거죠. 다가, 청장년층 인구비율 높으니까, 총부양비와 청장년층 인구비율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총부양비는 다가 가장 높은 거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실전 문제 1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시도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 보면은 서울 나와 있고요. 서울, 그리고 세종, 그리고 전남, 그리고 울산입니다. 보죠. 자, 세로축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고요. 가로축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입니다.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제일 낮은 데가 라입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제일 낮은 데 어디일까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다. 네 지역 중에선 당연히 전남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가장 낮을 거예요. 그래서 라는 전남이 됩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낫다. 왜? 촌락이라서. 얘가 라. 다음 두 번째. 남아있는 세 지역 중에서 0세부터 14세.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가장 높은 데 어디죠? 예, 청장년층이 많이 유입되면서 모든 시도 중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 가장 높은 데는 세종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 세종. 세종. 특히나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갔죠.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가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 서울과 울산인데요. 서울과 울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예요. 그러면 두 군데를 어떻게 구분해 줄까? 자, 성별 비율, 성비가 나와 있죠. 성비. 울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보다 성비가 높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와 나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나가 울산이 되고, 그리고 가가 서울이 되겠죠.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 공업도시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많이 몰려들어. 그래서 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서울이 가, 울산이 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선지 볼게요.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계속 적어볼게요. 습관이 돼야 되니까. 총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총부양비와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반비례하니까.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네. 높으니까 총부양비는 작겠죠. 네 지역 중에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 제일 낮은 전남이 총부양비가 제일 높아요. 다음, 울산은 전남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울산과 전남. 자, 전남 아까 얘기했었지? 전남은 대략적으로 한 170만 정도. 울산은 110만 정도입니다. 자, 인구는 한 60만 차이인데 면적은 전남이 훨씬 넓죠. 바꿔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이 전남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울산이. 그래서 나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네요. 맞습니다. 다음, 다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대요. 자, 주의하셔야 되죠. 묻고 있는 거는 유소년층의 절대적인 인구입니다. 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비율을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 그래서 자료에는 지금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을 바탕으로 수를 비교해 주려면 반드시 전체 값을 고려해 줘야 돼. 전체 값. 전체 값. 나와 있는 것은 전체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그래서 수와 비율은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매력적인 선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물론 세종은 서울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요. 대략적으로 서울이 한8 정도라고 봅시다. 서울이 8. 서울이 8%. 그다음에 세종은 한 18%. 세종은 서울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만약, 자, 요거, 자, 만약을 적어볼게요. 만약 서울의 인구가 20만이야. 그리고 세종의 인구가 10만이에요. 얘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두배 이상 높은데 인구는 절반 정도예요. 2분의 1이야. 인구는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두배 이상 높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세종이 유소년층의 인구가 많은 겁니다. 인구는 2분의 1인데 비율은 두배 이상 높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서울의 인구가 930만. 세종의 인구가 4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몇배 차이야? 그러니까 비율은 얘가 훨씬 낮지만 유소년층의 절대적인 인구는 서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주의합시다. 그래서 다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지 않아요. 다음, 세종은 울산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대요. 아닙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 중화공업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보다 지역 내 총 생산이 많겠죠. 다음, 울산과 전남은 모두 내륙에 위치한다? 아니네요. 서울과 세종이 내륙이고 전남과 울산은 해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수와 비율은 항상 나오는 매력적인 선지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충청권에 위치한 가부터 라 시도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자, 충청권이니까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단은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아요. 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충청권에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중에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제일 높은 데는 세종입니다. 그래서 다가 세종이 되는 거지. 세종. 다음.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한 값. 요게 총부양비가 됩니다. 총부. 총부. 총부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해요. 그러면 라는 총부가 가장 작은 곳이야. 총부양비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죠. 자, 세종은 찾았으니까 남아있는 전남, 다시요. 충남, 충북, 대전 중에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제일 높은 데는 당연히 대전이겠죠. 그래서 라가 대전이 됩니다. 대전. 그러면 남아있는 가와 나가 충남 아니면 충북인데, 보자. 그래, 유부 비슷해. 노부도 비슷한 것 같고. 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자, 보자. 누가 높지? 예, 요걸로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가와 난데, 수도권과 더욱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갑니다. 가는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훨씬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다. 수도권과 충남, 수도권과 전남 중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더 좋은 곳은 충남입니다. 게다가 충남에 도시 지역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다시요, 수도권과 충남권의 전입 전출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의 전입 전출 인구가 많은,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많은 가가 충남. 그리고 나가 충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확인해 보면, 자, 다 볼게요. 자, 충남.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수도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순유입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충북.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이 많아. 오, 충북도 수도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순유입. 세종도 수도권 가는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이 많아. 세종도 수도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순유입. 대전은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이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유일하게 대전만 수도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청권 전체적으로는 수도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순유입 기록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충청권이 순유입.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충남이 아니라 세종에 있습니다. 다음, 충남은 대전보다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그 얘기는 총부양비가 작다는 얘긴데, 아니죠. 총부양비가 가가 더 큽니다. 다음, 충북은 대전보다 농가 비율이 높겠죠. 대전 대도시니까. 다음, 세종은 충남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습니다. 충남은 서산에 석유화학, 당진에 제철, 아산에 전자조리가 자동차가 발달한 곳이니까. 다음, 대전은 아까 봤었네.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순유입이 아니라 순유출 나타나고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뒤로 가서 3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은

A부터 C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까요? 예. 상어처럼 생겼죠, 지금. 눈이랑 입. 얘가 상어처럼 생긴 화성입니다. 제조업의 거대한 포식자. 다음, 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북서쪽, 다시요. 남서쪽 구석입니다. 남서쪽 구석. 고창, 복분자랑 장어 이런 거 유명한 동네죠. 다음,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하는 김해와 양산이에요. 양산. 자, 그러면 제일 찾기 쉬운 동네는 아마도 고창일 것 같아요. 자, 고창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고, 가나다 중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당연히 고창이 되겠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제일 높아. 아하,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고창이구나. 그래서 고창이 다가 됩니다. 고창. 자, 남아있는 것은 화성과 양산인데요. 가와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뭐지? 두 지역 남과 여를 비교해 봤더니 나는 성비가 비슷합니다. 가는 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바꿔 얘기하면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 요 연령층별 인구 구조로 두 지역을 비교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나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는 가는 나에 비해서 성비가 높다는 거예요.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높다. 남성의 비율이 높다. 성비가 높다. 수전선 인근 혹은 중화학공업 발달 지역이죠. 화성은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산보다 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가가 화성이 되고 나가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 위주로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인구 변화. 역시 가장 찾기 쉬운 거는 고창일 것 같아요. 고창. 고창은 촌락이니까. 촌락의 특성이 뚜렷해서 이촌 향도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했겠지. 자, 그래프의 값은요. 2023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까지 1990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 겁니다. 왜? 이촌향도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고창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 A예요. 다음, 화성. 제조업 발달하고 또 동탄 신도시 조성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인구 늘어났을 거예요. 양산.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하면서 부산의 교회화로 인해서 인구 늘어났을 것이고 여기도 신도시 조성되었거든요. 그럼 둘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야. 그래프 봤더니 둘다 인구가 늘어나긴 했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드라마틱한 인구 증가가 나타나는 곳은 C입니다. 그러니까 B와 C는 물론 둘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만 B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거고요. C는 인구가 정체되다가 갑자기 슝 늘어난 거예요. 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산, 울산과 가깝기 때문에 꾸준히 교회화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화성은 원래 촌락의 특색이 강한 곳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동탄 신도시 만들어집니다. 신도시. 거기에다가 제조업도 발달해요. 강력한 모먼트가 두 개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2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2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지. 요게 화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가 C예요. 가시. 남아있는 나가 B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증가할 만한 요인이 있어야 증가한다.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와 제조업이 모두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 요런 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산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요런 그래프 같은 것들이 이제 연계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쉽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 얘는 서울 위에 고양과 파주입니다. 고양, 파주. 다음, 여기 철원이고요.

철원 밑에 화천, 고 옆에 양구입니다. 화천과 양구. 그래서 강원 그 양구는 우리나라에서 국토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강원의 북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가운데예요. 다음 여기는 충북의 남쪽 지역. 잘 모르겠죠? 여기는 옥천과 영동이라는 곳이에요. 옥천 영동. 영동은 포도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요 지역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 자, 화천 양구는 휴전선 인근이죠. 아,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구나. 다음, 옥천 영동은 뭘까요? 얘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촌락. 고향 파주는 수도권에, 고향에는 일기신 도시, 일산. 파주에는 이기신 도시, 운정신 도시.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운정신 도시가 조성된 곳이죠. 그리고 제조업도 발달한 곳이고, 신도시라고 적어볼게요. 자,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청장년층에, 아이고, 창이 아니라, 청장년층에 성비가 높게 나타난 지역. 전체 성비 말고, 청장년층의 성비 높은 지역. 첫 번째, 휴전선 인근. 왜 군부대 많아요? 두 번째, 중화공업 발달 지역 외에 상대적으로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남성 근로자가 많습니다. 세 번째, 촌락입니다. 촌락은 전체 인구적으로는 성비가 낮은데요. 청장년층에서 여성들의 유출이 이어지면서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얘는 촌락이야. 얘는 휴전선 인근이야. 둘다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은 지역이겠네.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반은 성비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다가, 노년층은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좀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할아버지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술도 좀 많이 먹고, 담배 같은 것도 많이 피고, 건강관리도 좀 남성들이 좀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남성들이 좀 짧죠. 그래서 여초현상 나타납니다. 노년층에서. 근데 가와나는 여기서 성비가 갑자기 튀죠? 뭐야? 오, 그러네. 그 얘기는 가와나가 중화공업 발달한, 다시요,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는 화천 양구 아니면 촌락인 옥천 영동일 것이다. 그러면 다가 고향 파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고파입니다. 고파, 고향 파주. 그러면 하나는 휴전선 인근, 하나는 촌락인데요. 가를 봤더니 가. 가는 지금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마어마하네. 뭐야? 아,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촌락입니다. 촌락. 그래서 가가 옥천영동이 됩니다. 옥천영동. 그럼 남아있는 나가 화천 양구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보죠. 1번,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남입니다. 다음, 모두 시 단위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고양시, 파주시, 화천, 군, 양구, 군, 옥천도 군, 영동도 군이에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렸죠. 다음, 가는 다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겠죠. 얘는 촌락이고 얘는 신도시니까. 다음, 나는 다보다 인구가 적겠죠. 인구, 신도시가 제일 많아요. 다음, 다는 가보다 3차 산업 취업자 비율 높죠. 얘는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곳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갈게요.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 보죠. 얘는 부산의 위성도시, 김해 양산, 부산의 김양, 양산. 다음, 얘는 거제입니다. 중화공업인 조선공업 발달한 곳이죠. 그리고 경남의 내륙 쪽에 있는 지역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산청입니다. 산청,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 양산은 위성도시라고 적어봅니다.

볼게요. 성도시. 다음 거제는 중화공업, 조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 다 중에서 노년부양비는 다가 제일 높아요. 그치? 노년부양비. 아이고, 아이고. 조선. 아이고. 노년부양비 제일 높아. 그리고 성비는 가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부양비가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촌락의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이 노년부양비가 높겠지? 그게 답니다. 산청. 그치? 다음, 성비는 상대적으로 중화공업 발달한 거제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나가 양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적어볼게요. 좀 작게 적어볼까요? 자, A는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가는 거제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거제에만 해당되는 특징. 다음, B는 나, 양산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되겠죠. 양산. 다음, C는 가와 나, 가, 거제와 양산. 거제, 양산에만 해당되는 내용. 다와, D는 나와 다, 나는 양산. 다는 산청만의 공통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기억. 행정구역이 바다와 접해 있는 건 거제밖에 없네요. 거제에만 해당하는 특징. 거제. 다음, 군단이 행정구역에 해당한다. 군단이 거제시예요. 양산시예요. 산청밖에 없습니다. 다음,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다. 여기 나와 있네요. 성비가 100보다 큰 지역. 그러면은 가와 나니까 거제와 양산입니다. 노령아지 수가 100 이상이다. 그 얘기는 유소년부양비보다 노년부양비가 큰 지역. 얘는 유소년부양비가 크고 얘는 노년부양비. 얘는 노년부양비가 크니까. 노령아지 수가 100 이상은 유소년부양비보다 노년부양비가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다 양산과 산청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A는 거제에만 해당하는 특징이에요. 맞네요. B는 양산에만 해당하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얘는 산청에만 해당하는 특징이야. C는 거제와 양산에 해당하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 맞죠? D는 노령아지 수가 100 이상 양산과 산청에 해당하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A, C, D, 기역,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를 지명으로 안 쓰고 가나다로 쓰면 좀 헷갈리거든요. 좀 번거롭더라도 지명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죠. 근데 푸는 요령만 잘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국 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지역을 골라보래요. 역시 지도부터 봐야겠네요. A는 양구동 쪽에 있는 인제입니다. 인제. 다음 B는 경기 남부에 있는 작지만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 인구는 120만. C는 세종. D는, 여기 어디지? 여수, 광양, 순천 옆에. 보성입니다. 보성. 녹차로 유명한 지역이죠. 보성.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비교해 볼까요? 갑. 가는 나보다 성비가 높대요. 모르겠죠? 가와라 어떻게 알아? 하나 확실한 것은 아마도 인재가 라는 아닐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인재가 성비가 제일 높은 곳이니까 가는 라보다 성비가 높다? 가가? 다시요. 라가 인재라면은 가가 아무도 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는 인재가 아닐 겁니다. 어쨌든 패스할게요. 다음.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대요. 이것도 어렵네, 그쵸? 물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세종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지금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치? 어쨌든, 가에는 세종이 올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종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제일 높거든요. 다음, 다는 나보다 노년부양비가 높대요. 이것도 모르겠네.

확실한 것은 노년부양비는 보성이 제일 높을 거예요. 촌락이니까. 정가조입니다. 정가지. 총인구는 다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다. 어디지? 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적어볼게요. 가나다라. 가나다라. 다. 라. 자, 총인구는 다가 가장 많은데, 제일 인구 많은 데는 수원이니까,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은 비네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수원이 노년부양, 다시요. 총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가 수원입니다. 그런데 수원은 나보다 노년부양비가 높대요. 나보다. 자, 확실한 것은 지금 수원은 인제랑 보성보다는 노년부양비가 낮겠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니까 노년부양비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원이 노년부양비가 더 높은 지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종밖에 될 수가 없죠, 세종. 왜냐면 인제랑 보성은 수원보다 노년부양비가 높으니까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수원은 인제보다 노년부양비 낮지. 보성보다 노년부양비 낮지. 결국 나에 올수 있는 건 세종밖에 없다는 거죠. 세종. 그래서 나가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이 C. 그러면 여기가 세종이에요. 세종. 세종은 가보다 지역 내, 다시, 유선 전체 인구 비율은 어때요? 그러면은 가는 인제도 될수 있고 보성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남아있는 가와 라가 인제와 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으로 가볼게요. 갑. 자, 가는 나보다 성비가 높대요. 인제와 보성 중에 성비 더 높은 데는 인제겠죠. 왜냐면 휴전선 인근이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가와 라 중에서 인제가 보성보다 성비가 높기 때문에 인제가 가가 되고, 그 다음에 보성이 라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가 A, 보성이 D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보면 가가 인제죠, 인제. 그러면 세종은 인제보다 지역 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는 라보다 성비가 높대요. 그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인제는 성비가 제일 높으니까 얘는 라가 될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세종이 제일 높은 거니까 세종은 가가 될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년부양비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앞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로 와서 아래에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요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모의평가나 수능에도.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문제도 수원 찾고 세종 찾고 그 다음에 인제랑 보성 구분해 냈잖아요. 하나를 찾으면 순차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 필요 없어요. 여기서 딱 하나 정확히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가나다라가 ACBD네요. ACBD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는 다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14번째 주제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뒤에 나올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기출문제도 많이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차 감이 올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15번째 주제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인데요. 여기는 정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개선 잘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수능 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23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이번 23강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윤사 공부하면서 매강안 특별한 시간이 없고 매 시간 안 중요한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 시간 더 특별합니다. 그치, 얘들아? 딱 제목만 봐도 아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동양 철학, 동양 사상을 끝내고 서양 철학, 서양 사상을 처음으로 또 공부하는 날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동양 사상 공부하면서 또 정말 멋진 사상들, 주옥 같은 사상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과연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는 또 얼마나 멋진 사상들을 공부하게 될까? 여러분들 심장이 두근두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윤사라고 하는 과목 너무 멋진 과목을 공부하잖아. 단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단지 시험에서 그냥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공부는 아니라는 거 이미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점수를 뛰어넘어서, 그치, 얘들아,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또 넓은 마음, 큰 마음을 매 시간 또 배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 텐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는 다 틀려도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니지.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점 받아갈 수 있고요. 1등급 받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대신에 너무 점수에 얽매이지 않는 또큰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양 철학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는 날이야. 친구들 아는 것처럼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을 발전시킨 그 초창기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피스트들의 사상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사상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와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보편주의를 같이 좀 대비해 가면서 공부할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보편주의가 굉장히 큰 흐름이 돼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쭉 이어서 여러분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까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을래, 쌤. 그냥 바로 보여줄래, 얘들아. 지금까지 이런 챕터는 없었다. 그치, 얘들아? 보니까 세 문제씩 막 나와. 이렇게 세 문제씩. 이런 챕터는 없었어요. 만화에 한두 문제였는데 세 문제가 나옵니다. 자,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오늘 공부할 사상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심지어 직전 수능에선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 출제가 다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상가들이 이제 문항으로 등장하잖아. 난도가 높아.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 땡그랗게 뜨고 내가 서양 철학 처음부터 똑바로, 그치? 진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쫄건 전혀 없어.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멋있게 해왔잖아. 서양 철학 그첫 기틀을 잘 닦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쌤과 함께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피스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피스트,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후반부에 공부할 소크라테스,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한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이제 소피스트는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얘들아,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가 실시됐던 곳이잖아. 민주주의의 어떤 기원을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찾잖아.

않나요? 그들은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으로 출세하고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했을까? 그렇죠. 사람들을, 민중을 말로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중들을 말로 설득하는 기술, 그걸 변론술이라고도 부르고요. 수사학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전문적인 교사들에게 거액의 과외비, 거액의 수업료를 내고 그런 것들을 배웠어. 출세를 위한 기술을 배웠다는 거야. 아하,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출세의 기술인 변론술, 수사학을 거액의 수업료를 받고 가르치던 직업적인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렇지, 그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다는 거죠. 요즘 말로 좀 번역해서 쉽게 생각해보면 아주 거액의, 고액의 연봉을 받는 막 일타 강사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그지 매칭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얘들아, 가만히 보니까 거액의 수업료를 받고 출세를 위한,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기술을 가르쳐 줬대. 한마디로 뭐야? 그렇지. 내가 세속적인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출세를 하는 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잖아. 아, 이 사람들 굉장히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겠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무엇이 나한테 유용한지,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거잖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그 경험을 통해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무엇을 강조해? 그렇죠.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인정되는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상가들이었습니다. 거액의 수업료를 받았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거액의 연봉은 어때? 내가 경험적으로 그 유용성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죠? 경험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던 소피스트들의 그렇죠.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그들이 경험과 유용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용한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거야. 내가 그거 경험해봤는데 되게 나한테 유용했어. 그럼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거야.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바라보면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유용함, 그것이 도덕적인 옳음,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무엇이 나한테 유용한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무엇이 유용한지는 그렇지, 각자가 알수 있는데, 내가 그 경험해봤더니 그거 나한테 되게 유용했어 라고 하는 판단은 사람마다 어떨까? 옳지. 굉장히 서로서로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 자, 어떤 친구들은, 야, 오늘 먹은 급식 되게 맛있지 않았냐? 라고 생각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는 어때? 똑같은 급식을 먹고 똑같은 메뉴를 먹었는데, 야, 오늘 먹은 급식 너무 맛없지 않았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용성에 대한 평판은 사람마다 어떻다는 거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소피스트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는 거야. 아, 나라마다, 문화마다, 사회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케바케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입장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정리해보자. 소피스트들은 결국은 부나 명예와 같은, 출세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변론술, 즉 수사술, 수사학 이런 것들을 돈을 받고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따라서 그들은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상, 경험을 강조하는 사상을 발전시켜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유용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혹은 사회마다 혹은 문화마다 제각각 너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나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윤리,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다 선으로 인정할 만한 보편타당한 옳음, 보편타당한 진리, 그런 것들은 존재한다고 볼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까? 옳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소피스트들은 다양한 도덕 규범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혹은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를 가려줄 보편타당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윤리라고 하는 것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사회마다,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아, 정리해보자. 이들은 따라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옳음, 그러한

윤리, 그러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서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그러한 진리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얘들아, 조금 더 한번 우리 소피스트들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스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몇분 계시는데 어렵지 않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사상가입니다. 바로 프로타고라스야. 얘들아, 이제 출세와 성공의 그 줄타기를 프로급으로 막 하는, 나는 성공할 거야,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이런 프로급으로 성공의 줄타기를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프로타고라스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타고라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척도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옳고 그름,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이것을 구별해주는 기준을 척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모든 것의 척도는 누구래? 인간이래. 아,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누구야? 그렇죠, 개인이 되겠다. 한마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어떻다고 보는 거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각 개인을 진위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프로타고라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마다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다 통하는 그런 보편적으로 타당한 윤리, 보편적으로 타당한 진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어. 와, 진짜 상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입장, 소피스트들의 입장을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부른다는 것.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에 너무나 쨍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주장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포인트로 좀 삼아야 될 내용은 이거야. 봐봐, 인간, 즉 개개인이 모든 것의 척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윤리나 진리는 없다라고 보았다는 걸 일단 중요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도덕 규범은 각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마다 어떻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도 한 사회 안에서는 통용되는 도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서, 한 사회 안에서는 뭐 통용되는 도덕 규범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A라고 하는 사회에서 통용됐던 윤리가 B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이거 비도덕적이야 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야. A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통용되었던 그러한 윤리가 B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아, 각자가 속한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그 사회 속에서, 그한 국가 속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윤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회나 국가마다 도덕 규범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회, 모든 국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윤리는 없다. 뭐라고 표현해서 프로타고라스는, 그렇죠,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와 더불어서 친구들이 소피스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할 인물은 바로 트라시마코스입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 저스티스, 정의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자, 그는 정의라고 하는 건 강자, 즉 정치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지배자들, 그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정의라고 공표하는 것일 뿐이다. 정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편타당한, 고상한 그런 것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트라시마코스가 보기에 정의란 오직 강자의 이익일 뿐이야. 다시 보자. 그런데 누가 그 사회의 정치 권력을 가진 강자일지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의도 어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얘들아, 하나 중요한 거잘 보자. 원리를 이해하면 돼.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세요. 출제가 다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두고 이해해야 돼. 자, 통치권을 가진 강자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에만 일치하는 법을 만들어. 그리고 그걸 정의라고 규정하고서 지켜라고 선포해. 그러면 약자, 즉 통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니지. 이 이익은, 이 법은 강자만의 이익이니까 약자, 즉 피치자, 즉 피지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야. 정의라고 공표된 그 정의를 지키는 것이 손해야.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 왜? 처벌받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 약자들은, 그렇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그러한 법을
그러한 정의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누구는 트트트.

트라지마 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소피스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르기아스 역시나 계속해서 대표적인 소피스트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르기아스는 한발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얘기했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알수 없다. 알수 있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난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봐봐. 할수 있어. 이 아무것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 진리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어봐.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알수 없고 안다 하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존재와 진리, 그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품고 있네. 의심을 품고 있어. 우리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 그렇지. 회의주의라고 불러. 아, 진리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해? 옳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는 거 맞아? 라고 그 존재 자체에 의심을 품는 회의주의적인 관점을 가지는구나. 당연하지. 소피스트들은 어떤 관점 갖고 있었어? 무엇이 옳은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윤리적 상대주의를 펼친다고 했잖아. 언제 어디서나 옳은, 보편타당한 옳음은 없다고 생각하잖아. 이러한 입장이 결국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옳음 자체가 있는 건 맞아. 진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돼버리죠? 아, 고르기아스의 회의주의적인 면모까지 중요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칼리클리스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최대한 충족하는 것이다. 덕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막 보편타당한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든 욕망. 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최대한 충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제나 정의는 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한 비겁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다라고까지 굉장히 세속적으로 이렇게 상대주의적으로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소피스트들의 원전 자료 볼게요. 먼저 그렇죠. 성공의 줄타기를 프로크브로 타고 올라갔던 그렇지.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 볼게요.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의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척도이다. 자, 이번에는 그렇지 의심, 진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회의주의적인 면모를 보였던 고르기아스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알수 없고 안다 하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윤리나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트트트 트라시마코스 기억나니? 트트트 정의란 트.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자, 정치 권력을 가진 강자, 지배자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을 법으로 선포하고 그걸 정의라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는 약자에게는 손해이다. 그리고 사회마다 누가 강자가 되는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트트트 트라시마코스 보겠습니다. 각각의 정치 체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즉 강자, 통치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 법을 제정하고 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것을 약자, 즉 피치자에게 정의롭다고 선언하면서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한다. 그러므로 수립된 정치 체제의 이익, 즉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자의 이익이 정의일 뿐이다. 라고 트트트 트라시마코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굉장히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귀에 쏙쏙 박히는 이야기를 했던 소피스트들의 주장을 살펴보니까 쌤, 쉽게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요. 묵직한 울림은 없네요. 이렇게 막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뭔가 비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얘들아? 맞아. 이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묵직한 울림을 주었던 사상가가, 그렇지, 곧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좋아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를 매섭게 비판하면서 옳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것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아무리 많은 사회들, 아무리 많은 국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어디에서나 다 보편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죠. 소크라테스는 이제 소피스트들의 그런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비판해. 얘들 한번 잘 들어보자. 언제나 보편타당하게 옳은 것은 없다라고 소피스트들이 주장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은 없다. 좋아. 그런 소피스트들의 주장이 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은 없어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엥, 뭔 소리야? 자, 이해했니, 얘들아? 그치? 언제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않을까? 그치?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적인 어떤 판단 너무 달라. 똑같은 지하철을 타도 어떤 사람은, 어, 이 칸이 왜 이렇게 추워? 에어컨을 좀 꺼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잖아. 감각적인 경험으로는 보편타당한 옳음, 보편타당한 윤리를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걸 무엇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어? 그렇지.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옳음, 진리, 이것은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식할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옳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결국은 소크라테스는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때그때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세속적인 부, 명예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니?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묵직하게 지켜나가는 정신적인 옳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 같니? 후자겠지. 후자겠지. 아, 소크라테스는 언제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참된 옳음, 참된 진리, 그것을 바르게 알고, 이성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강조하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했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그런 이런 묵직한 울림을 주는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아테네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고자, 그렇지? 많은 가르침을 그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명하죠. 아, 수업료를 받지 않았대. 그 얘기는 뭐야? 소크라테스는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선하게 사는 삶, 그렇지? 옳음, 바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면서 이것을 영혼의 수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자신의 영혼을 수련하는 그런 삶을 강조했다라고 표현이 돼요. 오늘 우리가 소크라테스 배우고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할 텐데요.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 종종 사용합니다. 사용됩니다. 앵, 영혼이요. 고스트. 아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내면을 바르게 하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정리해보자. 소크라테스는 아무리 다양한 사회, 아무리 다양한 문화,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진리, 보편타당한 진리,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그런 보편타당한 옳음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야. 어? 이성을 강조했겠다. 그치, 얘들아? 아, 이성을 강조하는 이 흐름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계속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야. 이성을 강조했지. 이성은 결국 아는 것을 담당하잖아.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암, 즉, 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나가는 지덕복 합일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교 내신이나 혹은 수능시험 같이 이렇게 큰 시험을 치를 때 소크라테스가 딱 이제 제시문에 등장하면 아무리 바빠도 지덕복 합일서 여섯 글자는 써놓고 풀기를 강추드려요. 왜냐면 요 여섯 글자가 써 있으면 헷갈리는 선지들도 분석이 될 거야.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소크라테스 사상의 가장 정수, 핵심인 지덕복 합일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이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 언제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옳음, 이런 것들을 알 것을 중시해. 그걸 인식할 것을 중시합니다. 자, 이성을 통해서 결국은 보편타당한 앎을 그렇지, 얻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는 것은 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는 그런 참된 암, 그것이 바로 뭐라고 생각했어? 덕이라고 생각했어. 지라고 하는 건 쉬운 말로 바꾸면 뭐야? 지식, 지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 있지. 결국은 참된 암이라고 하는 건 지식, 지혜와 어때?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참된 암, 이러한 지식과 지혜,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덕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글

글을 읽을 때 가장 독특하게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이 곧 덕이다. 그리고 그렇지, 뒤집어봐. 그렇지, 덕이고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엥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와닿지가 않는데. 자, 천천히 한번 봐봐.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천천히 보자. 알미라고 하는 것, 바르게 아는 것. 그 알미라고 하는 건 결국 지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곧 뭐라는 거야? 덕이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아는 것이 덕이고 덕은 곧 아는 거래. 우리가 어떤 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용기. 자, 용기라고 하는 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용기라고 하는 덕은 얘들아,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 영혼의 대담함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 그치? 아, 이것을 좀더 살펴보려면 우리가 영혼의 대담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대담함이라고 하는 영혼의 속성이 있어.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합니다. 이 대담함이라고 하는 영혼의 속성은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무익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지와 결합하느냐, 혹은 지식, 즉 지혜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도 하고 무익한 것이 되기도 한다. 얘들아, 대담함이라고 하는 영혼의 속성이 무지와 결합해. 그럼 어떤 사람이 되지? 그래, 막63 빌딩에서 안전장치 안 하고 나는 대담하다 하면서 막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막 건드리면서 나는 대담하다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러면서 막 상처 입고 막 공격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 우린 그런 사람을 용감하다고 얘기하지 않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 그냥 무지하게 대담한 사람. 즉, 만용을 부리는 사람, 센 척하는 사람에 불과하잖아. 아, 이거는 그냥 만용이야, 만용. 그렇지, 만용. 얘들아, 한마디로 이건 덕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건 덕이 아니야. 자, 그런데 그 대담함이라고 하는 영혼의 속성이 이번에는 뭐와 결합했어? 지식과 결합했어. 암과 결합했어. 지혜와 결합했어. 자, 그러면 그 대담함은 그제서야 무엇이 되는 거야? 그렇지, 용기라고 하는 덕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어때? 덕은 곧 지식이고 지식은 곧 덕이라는 거야. 용기뿐만 아니라 절제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아는 다양한 덕들을 생각해봐도 결국 그 덕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아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보자. 지식은 곧 덕이야. 자, 이렇게 지식을 갖춘 사람은 이미 덕을 갖춘 사람이고, 그렇게 덕을 갖춘 사람은 즉 덕을 실천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복불호 복복 복복복. 그렇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 봐봐. 지 아는 것, 덕. 덕을 갖추고 행하는 것. 그래서 복. 행복해지는 것은 예외가 없는 필연적인 관계야. 자, 알면 그것이 덕을 갖춘 것이고, 덕을 갖추면 반드시 덕을 실천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암과 덕과 행복은 어떤 관계야? 필연적인 관계야. 여기에 예외는 있어, 없어? 없어. 예외 없어. 예외 없어. 알면 그것이 바로 덕을 갖춘 거야. 덕을 갖추면 반드시 그 덕을 실천하게 돼.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돼?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보라쌤이 왜 이렇게 열내면서 얘기하지? 너무 중요해. 딱 봐도 중요하게 생기잖아, 얘들아. 여기서 소크라테스 관련된 고난도 선지가 다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충분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봐봐. 소크라테스 입장에 따르면 결국은 뭐야? 그렇지. 행복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행복에 도달하려면 첫 단추 뭐였어? 행복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알미 있어야 되겠지. 지가 있어야 되겠지. 아, 행복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예외 없어. 반드시 뭐가 필요해? 그렇죠. 지식이 필요하다. 즉, 알미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소크라테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생각해 보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덕을 갖출 수도 없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 암과 덕과 행복은 필연적인 예외 없는 관계로서 성립한다는 지덕복 합의서 완전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지가 있는 거야. 얘들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곧 덕을 갖춘 거야. 그런 사람은 결코 부정의하거나 나쁜 행위를 할수 없어.
왜냐하면 덕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덕을 갖추고 실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덕인 지, 지인 덕, 즉 이 알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 확인해 볼 수 있죠. 아, 이성을 진짜 중시했겠구나. 그러한 참된 암, 참된 지식, 참된 지혜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 이성을 중심으로 지덕복 합일설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발휘해서 바르게 아는 것, 이런 지식, 지혜, 참된 암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입장을 우와 지를 강조했네 아는 걸 강조했네 그래서 주지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합니다. 지식 참된 암 그것이 바로 덕이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여섯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지, 덕, 복, 합일설이라고도 부를 수 있잖아. 너무 유명한 문장이야. 지식이 곧 덕이다. 덕이 곧 지식이다.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덕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알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덕복 합일서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었기 때문이야. 덕이 바로 지식, 덕이 바로 알미였기 때문에 아 덕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그 덕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유덕하게 행동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가 아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도덕적인 진리의 탐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아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랑 아까 살펴보았던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자, 영혼에 있는 것, 영혼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유익한 것도 아니고 무익한 것도 아니야. 우리 아까 대담함 예, 예를 들었죠. 그 자체는 유익한 것도 무익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식을 동반할 때 어때? 그렇지. 유익한, 유덕한 그런 용기가 되는 것이고요. 무지를 동반하면 그것은 무익한 그런 센 척, 무모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알미라고 하는 것, 죄송해요. 모든 덕, 모든 덕이라고 하는 건 참된 알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지식이고 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기뿐만이 아니라 그랬잖아. 용기도, 절제도, 다른 모든 덕들도 공통적인 속성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식을 동반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그렇죠. 지식이 곧 덕이다라고까지 명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소크라테스는요. 따라서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그 덕을 갖춘 것이고 그렇게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덕을 무엇할 수 있다? 그렇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는 것. 아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돼 아는 것이 곧 그렇지. 행함과 연결돼 알면 반드시 행하게 돼. 와, 우리 이런 입장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죠. 지행합일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아하.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런 입장, 우리는 지행합일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본성적으로 자신한테 유익한 것은 실천하려고 하고 실현하려고 하고 무익한 것은 피하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보았어요. 근데 얘들아, 봐봐. 소크라테스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한테 유익한 건 하려고 하고 무익한 건 피하려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익과 무익의 정의는 좀 잘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쌤, 여기서 말한 유익한 게 앞에서 공부했던 그 소피스트들처럼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막 부나 명예를 얻는 건가요?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나 명예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유익한 것은 무엇이야? 그렇지, 선하게 사는 삶. 선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거야. 아, 여기서 말한 유익은 결국은 선인의 선. 기억나니?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신의 내면, 자신의 정신인 영혼을 돌보는 것. 영혼을 돌본다.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 뭐라고도 앞서서 얘기했어. 그렇지,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영혼의 수련. 뭐 이렇게도 표현했죠? 아, 소크라테스가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선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면 거꾸로 무익한 것이라고 할 때 무익은 무엇이야? 그렇지, 악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런 존재다라고 보았다는 것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무엇이 선인지 알면 반드시 그렇지. 그것을 무엇할 수밖에 없다?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배우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크라테스를 최고의 현자 중에 한 명으로 손꼽는 이유는 그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쌤은 생각해 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냐면 인간은 다시 한번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어요. 결국은 다 지덕보 갑일설이야. 아는 것? 그러면 덕을 이미 갖춘 거야. 제대로 아는 건 이미 덕을 갖춘 거야. 왜? 알미 덕이고 덕이 알미니까. 덕을 갖췄다는 건그 덕을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어때?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알면 반드시 그렇지.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과 행함은 어때? 그렇지. 지행합일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라는 인간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소크라테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잘 봐, 삐뽀, 삐뽀, 잘 보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들은 왜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까? 라고 소크라테스에게 묻는다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어떻기 때문이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의로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만 악행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본성상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선이 무엇인지 참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행의 원인 예외 없어. 모든 악행의 원인은 일부러, 고의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다 무지에서만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릇된 행위, 악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오직 무지 때문이다. 악행의 원인은 100%다 무지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지행아비설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 없어? 예외 없어. 모든 악행의 원인은 다 무지 때문이야?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한 거 공부했으니까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행복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참된 알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지, 덕복 합일설이라고 했죠? 맞는 진술입니다. 덕은 참된 알미에서부터 비롯되고, 악덕은 무지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렇지. 덕은 지식이고, 어때? 반면에 악덕은? 네, 무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정확하게 맞는 진술입니다. 알미 없어도 절제의 덕을 지닐 수 있다? 얘들아, 이 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알미야. 따라서 알미 없으면 절제의 덕을 지닐 수가 없겠죠. 절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용기, 뭐 다른 거 블라블라 다 집어넣어도 돼. 덕을 갖추려면 반드시 알미 있어야 됩니다. 덕은 구체적으로는 여럿이야. 용기도 있을 수 있고, 절제도 있을 수 있고, 블라블라 다양한 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된 특징을 가지죠. 어떤 특징? 그렇죠. 지식. 참된 알미라고 하는, 지식과 결합했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얘들아, 말을 좀 길게 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소크라테스 사상의 핵심은 결국은 보편타당한 옳음, 보편타당한 진리는 존재한다는 거야.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어. 그건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 이성은 아는 것을 담당하잖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 즉 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지, 덕복, 합일설. 주지주의, 지행합일설. 계속해서 바르게 선이 무엇인지 안다면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속 아는 걸 강조해요. 얘들아, 우리가 이제 보편타당한 그런 참된 삶을 알기 위해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죠? 그건 뭘까? 그렇지. 아, 내가 그동안 그런 참된 삶에 대해서 몰랐었네라고 깨닫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죠? 내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참되게 알수 있겠니? 내가 몰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아는 그 지식을 얻는 여정이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참된 알매에 이르기 위한 참된 지식, 참된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몰랐었다라고 하는 무지의 자각과 함께 보편적인 정의의 탐구를 강조해요. 자, 보편적인 정의의 탐구를 강조했다. 요 부분 얘들아 잘 봐봐. 여러분들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해서 유명해진 말을 알고 있죠? 아테네 신전에 기록돼 있던 문장인데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해서 유명해진 너 자신을 알아라. 즉, 너 자신의 무지를 알아라라고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다는 건 친구들이 다 알아. 윤사 공부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니? 근데 선생님 학교에서 윤사 친구들이랑 공부하다 보면 이건 모르는 사람 많더라. 자, 이런 무지의 자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편적인 정의의 탐구를 강조했다.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아. 자, 보편적인 정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저스티스. 그런 정의가 아니라 데피니션이야, 데피니션. 원의 정의가 뭐니? 그렇지, 중심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뭐 도형 이런 식으로 어떤 정의를 내리잖아. 그 데피니션을 내리는 거야. 그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도와줄 수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하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얘들아. 그 당시 아테네에서 용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항상 큰소리 떵떵치는 장군이 있었거든. 용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지 이렇게 외치는 장군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 장군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장군님, 정의는, 아니, 미안해요, 용기. 용기는 무엇입니까? 용기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물어본 거야. 그러자 그 장군이, 아, 용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않는 것이죠. 큰 소리 땅땅 쳤어.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어보죠. 근데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A라고 하는 장군이 B라고 하는 전투에서 전략상 잠깐 후퇴했다가 다시 역습함으로써 본인의 부하도 살리고 그 전투에서도 크게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A라는 장군은 잠시 후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용감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럼 어때? 그 용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신만만했던 장군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사실 그동안 용기에 대해서 잘 몰랐나 보군요. 이렇게 무지를 자각하면서 그때부터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기 위한 참된 알매 이르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겠지? 잘 봐봐.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자각을 강조한 건 맞지만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야. 자, 나는 무지하다라는 걸 깨닫고 끝. 이건 아니잖아. 이건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최종 목표는 아니죠. 어디까지나 이걸 통해서 참된 알므로, 그렇죠? 참된 알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그는 강조했고요. 이런 무지의 자각과 함께 보편적인 정의의 탐구 강조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데피니션을 내려서 무지를 자각하고 본질을 알아야 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방금 그 장군과의 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잖아.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대화, 문답, 즉 논박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면서 아, 내가 사실은 무지를 몰랐나 보군요. 죄송해요. 내가 사실은 용기를 몰랐나 보군요라고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고 그때부터 참다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는데 이런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불렀어요. 자, 삼파는 아기가 이제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올 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소크라테스는 마치 아기가 스스로 세상으로 나오는 길을 찾아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고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 난 단지 삼파처럼 그렇죠. 그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문답법, 대화법을 삼파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해보자.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떠올려보는 거야.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세속적으로 성공해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아니겠지. 그럼 뭐야? 그렇죠. 언제나 보편 타당한 참다운 옳음, 참다운 진리, 그것을 알고, 그 알므로 덕을 갖추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 자신의 내면, 자신의 정신을 돌보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것이다.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지금 계속 나오네. 영혼의 돌봄. 다른 표현으로는 영혼의 수련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정리해보면, 그는 결국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인 성찰, 선한 삶을 강조하죠. 내가 안다고 착각했었던 것이 사실
그렇지. 몰랐던 것일 수 있잖아.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봄으로써 내가 안다고 착각했던 것이 사실 진짜 아는 것인지 돌아보는 성찰.

철학을 강조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요, 검토하지 않은 삶, 즉 반성하거나 성찰해보지 않은 그런 삶은 사회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늘 내가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참된 삶이었는가를 돌아보고 검토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삶을 강조하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했구나. 그런 묵직한 울림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 소크라테스를 위대한 현자라고 부르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윤리사상 우리 원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지식의 일종이어야 하네. 덕이고 지식이고 지식이고 덕이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지식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되고 유해하기도 되기 때문이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어쨌든 덕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일종이어야만 하는 것이네. 아, 모든 덕은 그렇죠. 지식이다라고 하는 내용들 지덕보 합의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크라테스의 목소리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경외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에게 복종하느니 차라리 신에게 복종하겠소.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할수 있는 때까지는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는 일을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언제 만나더라도 충고하고 내 소신을 밝히기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그때의 내 말은 평소의 내 말과 변함이 없을 것이오. 자,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그런 울음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추론해 볼수 있어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여, 당신은 지혜와 힘에서 가장 명성이 높고 위대한 나라인 아테네의 사람이면서 되도록 많은 돈을 손에 넣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소. 명성이나 지위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사려나 진리는 마음에도 두지 않고 정신을 될수 있는 대로 훌륭하게 만드는 데는 신경도 쓰지 않을 뿐더러 걱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 부끄럽지 않소. 라고, 그렇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했던 소크라테스의, 그렇죠? 이런 윤리적 보편주의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공부했으니까 반드시 좀 비교가 필요하겠네요. 자, 우리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 그리고 드라시마쿠스, 고르기아스, 칼리클레스, 이런 소피스트들의 입장 한번 정리해보면 이들은 감각적인 경험을 강조하죠.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하면서 이성이 아니라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용함,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 유용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진리관을 갖고 있어요. 상대적, 이게 중요한 표현이 되겠네요. 문화마다, 사회마다 옳은 것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부나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후반부에서 공부했던 오늘의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소크라테스는요,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중시하죠. 그 이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회, 어떤 국가, 어떤 문화권에서나 다 통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그러한 진리, 그러한 옳음이 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신적인 가치, 영혼을 수련하고 영혼을 돌보는 그런 가치를 중시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 사이에도 의외의 공통점이 있어. 이런 거, 그치, 가져가야지. 항상 윤사에 꽂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사실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 이전에는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주로 자연에 대해서 탐구하는 자연 철학이 주를 이루었는데,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철학의 관심이 인간과 사회로 옮겨졌기 때문에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죠. 소피스트들은 경험을 통해서 상대적인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해서 보편타당한 그런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워딩은 공통점으로 충분하게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너무 중요하지? 손에 형광펜 들고요. 본인의 수능 특강 꼼꼼하게 밑줄 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오늘도 꿀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지리의 이준웅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3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는 날입니다. 오늘 총 20문항 풀이해볼 건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셨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미리 풀어보시고 가급적 채점을 하지 않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그대로 저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3회 실전 모의고사는 뭐 아주 어려웠던 회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극악한 난이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4번 문제 꽤 어려웠을 것 같고요. 4번 문제. 그리고 15번이랑 19번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런 문제들의 좀 포인트를 둬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새 섬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섬에 대한 특징을 그림의 A부터 D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보죠. 먼저 가는 동경 132도 부근에 위치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어디인가요? 얘는 독도죠. 독도.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북위 33도 지점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니까 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위도에 위치하는 섬입니다. 마라도입니다. 그래서 다는 마라도. 자, 문제는 나인데요. 나는 대체 어디지? 북위 36도 부근 그리고 동경 125도 부근에 위치하는데 어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잘 모르는 위치의 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섬의 수위적 위치를 다 암기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섬의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이 섬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만 대략적으로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위 36도 부근에 위치하네요. 그리고 동경 126도 부근에 위치하는데 우리나라는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잘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마한도 요 가장 서쪽 지점이 서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 서해에 있는 섬들이 경도가 124도와 가깝지 않습니다. 이 서해에 위치한 섬들이 경도가 대략 125에서 126도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섬은 어쨌든 포인트는 황해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섬의 이름은 어청도라는 섬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지역에 수리적 위치가 나왔을 때는 얘가 대략적으로 어디인지 정도만 파악하면 충분히 문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이 뭐지?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적용합니까? 자, 일단 독도는 통상기선 적용합니다. 마라도 통상기선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황해에 있는 섬들은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오의 나섬이 올 수 있겠죠. 어청도가. 다음,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독도도 마라도도 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오에 들어갈 섬이 없네요. 둘 다 예. 다음, 최종빙기 한반도와 연결된 육지였습니까? 독도는 연결되지 않았었고 마라도는 연결이 됐었죠. 그러니까 예로 마라도가 가고요. 아니오로 독도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가나다가 C, A, D가 됩니다. 캐드네요. 캐드 C, A, D.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르는 지역의 수위적 위치가 나왔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 이 섬이 어디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보고 문제 풀어갑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지역 소개 자료의 일부이다. 가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부터 같이 볼까요? A 어디인가요? A 이렇게 쏙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청 소재지죠. A는 춘천. 자, B, C, D, E가 굉장히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걸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 평택인가요? 아닙니다. 평택 아니요. 평택 안이요. 그래서 B가 안성이 되고요. 안성, 안이여니까 C가 여주가 됩니다. 여주. 다음, 강원의 남서쪽

부서 개최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원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죠. 원주. 다음, 이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동강이라고 하는 가미꽁리화천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는 영월입니다. 영월. 자, 그럼 볼게요. 가의 상징, 남한강과 수려한 자연, 비옥한 평야를 바탕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나래의 형상으로 더 넓은 세계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지역의 모습을 상징화하였다. 남한강이 흐르는 곳인가 봐요. 미도리는 지역 쌀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쌀을 미래형으로 형상화하였고, 그래서 미도리 나와 있네요. 미래형으로 이렇게 형상화했나 봅니다. 다음, 청도리와 백도리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도예 문화의 중심지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자기를 의인화하였다. 아마도 청자와 백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곳은 예, 여기 여주가 되겠죠. 여주, 대왕림표, 여주쌀. 그리고 여주 이천 광주 일대에 도자기 축제가 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주 3번 C가 됩니다. C. 좋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일부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부터 다는 무점포 소매업, 백화점, 편의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여기 위에다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자, 소비자 구매 행태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직접 거래하는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되고 있대요. 얼굴을 맞대지 않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로 인해 방문 판매,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등의 가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가는 뭘까요? 네, 점포가 없는 무점포 소매업이 되겠죠. 무점포. 다음, 아래 거 볼게요. 소매업태별 대응 전략. 몰링 테인먼트 전략을 도입하여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매장의 인기 브랜드, 팝업스토어, 맛집, 도서관 등을 도입해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다. 자, 남아있는 것은 백화점과 편의점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지금 편의점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편의점의 인기 브랜드, 팝업스토어, 맛집, 도서관 등이 들어와 있나요? 아닙니다. 최근에 백화점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가 백화점이 되고요. 남아있는 다가 편의점이 되겠네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소비에 초점을 맞췄던 전략을 보완하여 금융, 택배, 콘텐츠 기반 콜라보 상품, 즉석 조리식품 등 생활 밀착형 소비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편의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는 아보다, 무점포는 백화점보다 업체 내 고가 상품의 판매 비율이 높다. 아니죠. 고가 상품의 판매 비율은 백화점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고요. 다음 2번.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 간 평균 거리가 가깝다. 자,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 숫자가 적고요. 사업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업체 간의 평균 거리는 더 멉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체 숫자가 많은 편의점이 사업체 간 거리가 가깝겠죠. 다음 3번. 다는 편의점은 무점포보다 물품 구매의 공간적 제약이 작다. 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물품 구매 시간적 제약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제나 구매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무점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무점포는 시공간적 제약이 모두 작다고 얘기하죠.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편의점은 무점포보다 물품 구매 공간적인 제약은 상대적으로 크겠죠. 왜냐면 편의점에 직접 가야지만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4번. 가부터 다 중에 사업체당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은 백화점이 가장 많다. 자, 하나의 사업체에서 얼마만큼 판매하고 있느냐? 물론 전체 매출액은 백화점이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값비싼 고가 물건들을 많이 취급을 하죠. 명품이라던가 금은보석 같은 것들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체당 매출액은 백화점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값비싼 고가 제품 많이 판매하니까. 다음 25번. 전국의 종사자 수는 가나다. 무점포, 백화점, 편의점 순으로

0: 많았다.
1: 아니죠. 백화점이 종사자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네 권역의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리고 가부터 라는 각각 이 권역들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는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규모에 따른. 그래서 100만 명 이상, 50만에서 100만 명, 20만에서 50만 명, 20만 명 미만의 도시들이 도시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명 이상 도시 수 비율에서 가와 나는 100만 명 이상 도시 수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런데 다와 라는 상대적으로 100만 명 이상 도시 수 비율이 낮아요. 자, 충청권과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 넘어가는 도시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충청권은 대전, 호남권은 광주. 그러니까 충청권과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수의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낮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와라, 다와라가 충청권과 호남권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100만 명 이상 도시수 비율이 높은 가와라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가와나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다. 자, 그런데 가와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인구 규모가 50만에서 100만 사이예요. 보이죠? 50만에서 100만 사이에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었죠? 가와나는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다. 수도권에 50만에서 100만 사이의 도시가 뭐 남양주도 있고, 그리고 부천도 있고, 안산도 있고, 안산, 그리고 뭐, 성남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등등등등.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50만에서 100만 사이. 자, 일단 1등이 부산, 100만 넘고, 2등이 대구, 100만 넘고, 3등이 울산, 100만 넘고, 4등이 창원, 100만 넘고, 그리고 경북 1위 도시가 포항인데 50만이 조금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50만이라고 얘기했었고, 경남 1위 도시는 창원인데 100만 넘고, 2위 도시가 김해예요. 김해가 50만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김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자, 100만 명 비율이 높은 가와나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인데, 영남권은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김해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가와나 중에 상대적으로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의 도시수 비율이 낮은 가가 영남권이 되고, 나가 수도권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가가 영남권, 그리고 나가 수도권이 됩니다. 됐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다와라인데요. 역시나 다와라도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 수 비율이 차이가 큽니다. 자,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청주와 천안이 있습니다. 호남권은 전주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다와라 중에서 상대적으로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의 도시 수 비율이 높은 라가 충청권이 되고요. 충청권. 그리고 다가 호남권이 됩니다. 이렇게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이 권역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의 인구 규모 3위 도시는 도청 소재지이다. 영남권의 인구 규모 3위 도시는 울산입니다. 부산, 대구 다음 울산이니까. 하지만 울산은 도청 소재지가 아니죠. 다음, 나는 다보다 인구 규모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가 작다. 자, 나는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1위 도시가 서울 930만, 2위 도시가 인천 300만입니다. 인구 규모 차이가 630만이고요. 모든 권역 중에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규모 차이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도권은 호남권보다 인구 규모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가 크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자, 지역 내 총생산은 수도권 1등, 영남권 2등, 충청권이 3등, 호남...

포함권이 4등입니다. 따라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겠죠? 다음 4번. 가해 인구 규모 3위 도시, 영남권의 인구 규모 3위 도시는 울산입니다. 울산이 두번 나왔네. 다음, 나의 인구 규모 1위 도시, 수도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서울입니다. 정리해보면, 울산은 서울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맞나요? 네, 울산이 서울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5번. 다와라의 인구 규모 1위 도시에는 모두 국제공항이 있다. 자, 다 호남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광주. 국제공항 없습니다. 다음 충청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대전. 국제공항 없습니다. 둘다 없죠. 국제공항은 서울, 부산, 대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대도시. 물론 인구 규모로는 인천이 대구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크지만 그래도 3대 대도시 하면은 서울, 부산, 대구를 꼽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 당연히 국제공항이겠죠.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제주에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도 당연히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무였죠. 청주 양양 무안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가나지리지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와나는 각각 신증동궁 여지순남과 택미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경도와 한성부 8도의 지리와 풍속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담고 있다. 서문 뒤에는 8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도의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군원에 따라 서술의 차이는 있으나 연역, 성씨, 산천, 역원, 인물 등이 강조되었다. 연역에서는 시대별 지명과 행정구역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성씨는 토성, 내성,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산천에서는 명산, 하천, 바다, 나루터를 읍을 기준으로 거리와 방향에 따라 서술하고 봉수와 역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였다. 자,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얘는 연역, 성씨, 산천, 역원, 인물, 토성, 내성, 속성, 명산, 하천, 바다, 나루터 이렇게 항목별로 서술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항목별, 바꿔 얘기하면 백과사전식으로 편찬된 지리지는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는 신증동궁 여지승람이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가 되니까 가가 신증동궁 여지승람, 얘는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가 됩니다. 다음, 나.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3인총론, 8도총론, 복고총론,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택리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인총론에는 이런저런 예가 나와 있고요. 8도총론에는 이런저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고총론에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주거지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가거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죠. 그렇다면, 나가 택리지가 되고요. 택리지는 조선, 제가 너무 가리고 있죠? 택리지. 그리고 택리지는 조선 후기의 사찬지리지가 됩니다. 사찬지리지. 이렇게. 자, 볼게요. 택리지는 국가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나요? 아닙니다. 국가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입니다. 그래서 틀린네요. 다음.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는 조선 후기의 사찬 지리지보다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반영되었나요? 아니죠.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은 사찬 지리지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3번. 사찬 지리지는 관찬 지리지. 다시요. 조선 후기의 택리지는 조선 전기의 신증동궁 여지승람보다 최초 제작 시기가 당연히 늦겠죠. 얘는 후기, 얘는 전기니까. 다음 기역. 팔도 총도는 축척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아닙니다. 축척을 사용해서 제작된 최초의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고요. 신증동궁 여지승람에 실려있는 팔도 총도보다 나중에 제작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팔도 총로는 축척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니은. 생리는 땅이 비옥하거나 물자교류가 편리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이게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지도 표시된 두 지역의 하천 지형을 나타낸 지형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를 보면

요 가지점입니다. 가지점은 지금 여기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하천은 이렇게 흘러서 얘와 만난 다음에 이렇게 흘러나가죠. 그럼 이하천은 결국 한강의 지류가 됩니다. 강은 한강이에요. 한강이요. 다음, 나의 경우 이렇게 흘러가는 낙동강의 한 지점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낙동강의 한 지점이 됩니다. 낙동강. 다음, 강은 요렇게 하천이 꼬불꼬불 흘러가고 있는데 주변에 급경사의 산지들이 분포하고 있네요. 바꿔 얘기하면 급경사의 산지 사이를 꼬불꼬불 공유하는 하천, 바로 요 기역이 감입 공유하천이 되겠죠. 기역이 감입 공유하천. 자, A는 뭘까요? A. 이렇게 꼬불꼬불 흘러가던 하천이 여기가 잘린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현재 흐르게 되었고, 얘는 이런 모양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천이 흘렀던 길이니까 A는 구하도가 되겠죠. 구하도. 얘는 구하도입니다. 다음, 나 쪽을 볼게요. 나.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낙동강에서 이 니은하천 구간은요, 상대적으로 농경지 사이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공유하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그렇다면 A는 자유공유하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공유. 자유공유. 다음 B와 C 볼게요. 자, B와 C는 자유공유하천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 지형인데, B는 자유공유하천과 굉장히 가깝고요.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취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C는 논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공유하천 주변에는 범람원이 잘 만들어지고요. 범람원 중에 하천과 가까우면서 주로 밭으로 이용되고 또 취락이 들어서는 비는 자연재방이 되겠죠. 이렇게 뽑아볼게요. 자연재방. 반면 자연재방 배후에 위치해서 주로 논으로 이용되는 C는 배후 습지가 되겠죠. 배후습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간은 나보다 후빙기에 하천 퇴적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자, 요건 뭐냐. 우리 예전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형형성작용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자, 간은 하천의 상류구간입니다. 하천 상류구간. 그리고 하천의 상류구간 같은 경우에는 빙기 때는 무슨 작용을 활발히 받았죠? 빙기 때는 퇴적작용을 활발히 받고요. 그리고 후빙기가 되면서 침식작용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은 상류구간을 흐르는 감입공유하천입니다. 감입공유하천은 빙기 때는 퇴적작용을 활발히 하고 후빙기 때는 침식작용을 활발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간은 나보다 후빙기에 퇴적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아니죠. 침식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반면 나는 하천의 하류구간이니까 나는 빙기 때는 침식작용을 많이 받지만 후빙기 때는 퇴적작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쨌든 1번은 옳지 않으네요. 다음 2번. 가의 기역. 감입공유하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니은 자유공유하천보다 하방침식이 활발하다. 자, 감입공유하천과 자유공유하천 모두 하방침식과 측방침식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입공유하천은 하방침식이 활발하고요. 자유공유하천은 측방침식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2번. 다음 A는 구하도는 기역의 감입공유하천의 하상 강바닥보다 해발고도가 낮나요? 아닙니다. 우리 지형도만 보더라도 구하도는 감입공유하천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으네요. 다음, 자연재방은 배후습지보다 토양배수가 불량하다. 자연재방은 상대적으로 평균 입자 크기가 큰 모래 비율이 높고요. 배후습지는 점토의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수는 자연재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배후습지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다음, 기역과 니은.

가미공유하촌과 자유공유하촌의 하구에는 모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대요. 자, 얘는 한강의 유역에 속하는 곳이고, 얘는 낙동강 유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구뚝은 영락금, 영산강, 금강, 낙동강에 건설되어 있으니까 낙동강엔 있지만 한강엔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과 성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좀 볼게요. 자, A 어딘가요? 여기 쏙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는 A는 춘천입니다. 춘천. 다음 B는 자, 여기 군 김을 다시요. 군 김을 좀 확대해 볼까요? 군 김을 전주 비빔밥에 싸서 무진장 먹었죠? 누가? 임순남이. 임순남이. 그래서 여기는 남원입니다. 남원. 이는 남원. 다음 C는 거제네요, 거제. 자, 자료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곳이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다음, 다는 상대적으로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세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제조업이 발달한 거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C입니다. 반면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남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 B.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다는 대학교가 많은 춘천이 되겠죠. 그래서 다는 A가 됩니다. 가나다는 CBA. 정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 자연재해에 대한 교사 질문에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학생들의 답변은 일단 볼 필요 없습니다. 요 교사 질문에 옳고 그름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나다부터 볼게요. 가나다. 자, 먼저 갑니다. 우리 잘안 보이죠? 조금 확대해 봅시다. 가는 지붕 간판과 같은 옥외 설치물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파손 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정하거나 보강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에서는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자, 강풍, 침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태풍입니다. 가는 태풍. 다음, 나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농경지 수로와 논둑을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자, 가는 침수 피해와 더불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동반하지만 나는 침수 피해만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호우가 되겠죠. 다음, 다. 자, 산간 고립 지역, 붕괴 위험 시설물 등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안전장구,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을 휴대합니다. 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야 되느냐? 자가용이 눈길에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런 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을 휴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는 대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사 질문, 다는 대설은 주로 남고북저영의 기압 배치가 나타날 때 발생하나요? 남고북저영의 기압 배치는 여름에, 대설은 겨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나는 호우는 대설보다 우리나라 연강 수량에 미친 영향이 큰가요? 네, 크죠. 잘안 보이니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얘는 아니오고요. 맞습니다. 다음, 경북의 요 기간 동안의 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호우가 태풍보다 높습니까? 자, 경북은 남부지방에 속하고요. 남부지방의 경우는 태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호우가 태풍보다 높습니까?는 옳지 않은 질문이 됩니다. 옳지 않은

자, 일단 가는 어딘가요? 가는 평안북도입니다. 나는 함경북도죠. 평북, 항북. 그러면 가가 평안북도, 나가 함경북도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볼게요. 자, 경제특구나 특별행정구와 같은 개방지역이 위치합니까? 자, 평북에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있고요. 함북에는 나진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다 맞는 내용. 그런데 지금 A는 둘다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에 들어갈 수 있죠. 다음 B. 압록강 유역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습니까? 압록강은 이렇게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그러면은 평북에는 압록강 유역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지만 함북은 그럴 수가 없죠. 따라서 O, X. 근데 B는 동그라미 X니까 B에 들어갈 수 있네요. 다음, 경의선 철도의 종점이 위치합니까? 경의선 철도는 서울과 의주를 연결한 철도입니다. 따라서 평북엔 당연히 있겠지만 함북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O, X. 하지만 C는 XO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다음, 전통 지역 구분에서 철령관을 기준으로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에 속합니까? 철령관의 북쪽, 관북지방이 되고요. 관북지방은 함경도 일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평북은 해당이 없고 함북만 맞죠. 그런데 D는 지금 둘다 아니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D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과 성남의 용도 지역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부터 D는 공업지역, 농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남부터 볼게요. 성남. 성남은 A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남은 요 공업지역, 농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에서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까요? 성남은 판교 신도시, 분당 신도시, 위례 신도시도 있고요. 구성남이라고 해서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은 원래 성남시의 시가지였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반면 농업지역의 비율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주거지가 많은 편이니까. 자, 성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와 나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A가 주거지역이 됩니다. A가 주거지역. 여기다 적어볼게요. 주거. 반면 성남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 성남은 어쨌든 인구도 굉장히 많고 또 업무 기능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 될 거예요. 하지만 농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낮을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 보면 D는 농업지역, 성남에서 가장 비율이 낮아요. 반면 성남에서 두 번째로 비율 높은 나는 상업지역, 남아있는 C는 공업지역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지도 볼게요. 자, 먼저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 요 친구는 고향입니다. 고향. 다음. 요 친구 두 지역을 나눠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은 안산이라고 얘기했었죠. 안산. 다음 얘는 아까 얘기했었던 평택입니다. 그러면 네 지역 중에 농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자, 대체적으로 대도시인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향, 안산, 평택 중에 가장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은 당연히 평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택이 농업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가 평택입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다 평택. 다. 자, 그런데 평택은 제조업도 발달한 곳이에요. 자, 누차 얘기하지만 평택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보면 평택은 전자조립 공장도 있고 자동차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에도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요만큼의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촌락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평택은 공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거 말고 공업 지역의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고 있죠. 다음 가볼게요. 가는 공업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네요. 자, 세 지역 중에 공업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은 반월과 시화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이 나. 남아있는 고향이 가가 될 거고요. 고향은 상대적으로 주거 지역의 비율과 잘못 적었죠? 공업 지역의 비율이 높은 데가 안산이니까 얘가 안산이 되는 거죠. 두 번째에 있어서 제가 난줄 알았어요. 가, 고향이 나가 됩니다. 고향은 신도시가 있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 지역 비율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업 지역 비율이 안산이나 평택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안산에는 조력발전소가 위치한다. 자, 우리나라 유일의 조력발전소는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네요. 다음, 2번. 나와 고향과 성남에는 모두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한다. 자, 성남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죠? 판교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 하지만 고향에는 1기 신도시, 일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평택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이다. 아니죠. 평택 위에 화성이 인구 100만 넘는 특례시입니다. 그리고 고양과 용인이 있죠. 3번도 틀렸고. 다음 4번. 고양은 평택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아니죠. 방금 그려놨네. 평택은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고양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요. 다음,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은 안산이 고양보다 높대요. 어이, 그럴 리가요. 고양이 안산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반환점을 돌아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다음 글에 가나 에너지 자원을 그래프의 A부터 D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단, 기역부터 디귿은 경기, 전남, 충남 중에 하나이고요. A부터 D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가와 나부터 좀 찾아봐야겠네요. 가와 나. 자, 가는 화석연료이지만 나에 비해 이산화탄소는 2분의 1, 초미세먼지는 8분의 1,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은 3분의 1 정도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는 상대적으로 나에 비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의 화력발전 비율이 총발전량의 3분의 1 정도인 우리나라는, 자, 나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석탄입니다.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나가 석탄. 그럼 가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되겠죠. 선생님, 석유도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에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은 석탄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그리고 천연가스가 세 번째가 되니까 가가 천연가스가 맞는 거죠. 자, 그럼 아래 그래프 보겠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자,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디귿은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자, 나와 있는 곳이 경기, 전남, 충남이거든요. 경기, 전남, 충남 중에서 전력 소비량 가장 많은데, 제조업도 발달했고, 인구도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경기예요. 경기. 다음, 다시 디귿이 경기입니다. 디귿이. 다음, 기억은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충남, 전남, 경기 중에서 디귿이 경기니까 남아있는 충남과 전남 중에서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 모든 시도 중에서 전력 생산량 가장 많은 시도는 충남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충남. 남아있는 이유는 전남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A, B, C, D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A, B, C, D. 자, 일단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친구는 원자력입니다. 왜? 원자력은 전남에서만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자, 충남, 경기, 전남의 A부터 D의 공급량 비율을 쫙 비교해 볼게요.

이게 봤더니 D는 전남밖에 없습니다. 충남에도 없고 경기에도 없어요. 전남에만 있는 D가 원자력이 되겠죠. 원자력. 다음 경기 볼까요? 경기는 C의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경기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인구 밀도도 높은 지역이어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의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경기에서 소비 비율 가장 높은 C가 천연가스가 됩니다. 천연가스. 자, 남아있는 A와 B 중에서. 자, B는 충남에서도 전남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은 어마어마한 양의 A를 소비하고 있네. 전남도 A를 꽤나 많이 소비해요. 그런데 경기도 살펴봤더니 경기는 A는 거의 안 쓰는데 B를 꽤나 많이 소비합니다. 정리해보면 충남, 전남, 경기에서 골고루 소비가 되면서 특히나 전남에서 소비 비율이 높은 B는 석유가 되죠. 반면 충남에서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으면서 경기에서 거의 소비되고 있지 않은 A는 석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가는 천연가스, 나는 석탄이고요. 석탄은 A, 천연가스는 C가 되니까 정리해보면 천연가스가 C, 석탄이 A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 C, 나 A가 되니까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지역 명소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볼게요. 단양 돌리네. 단양에서는 돌리네를 못밭이라고 부르는데 비가 오면 연못이 되었다가 비가 그치면 물이 다 스며들어서 다시 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의 배수 특성에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자, 손짓 볼게요. 1번. 돌리네에는 붉은색을 띠는 간대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 이 붉은색을 띠는 간대 토양이 바로 석회암 풍화토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다시 1번은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탄강류에서 분출한 용암이 넓은 용암대지를 형성하였고, 이후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현무암의 돌기 등이 분리되면서 병풍처럼 펼쳐진 주상절리 절벽이 형성되었다. 일단 2번 선제 볼게요. 용암대지에서는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네, 맞죠? 철원 용암대지에서는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다음 3번,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수축되어 형성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맞죠? 다음, 기역에 기반함. 돌리네에 기반함은 석회암입니다. 적어볼게요. 석회암.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다음, 리을. 용암도매 기반함. 용암도매 기반함은 화산암이겠죠. 화산암. 화산암. 그리고 화산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석회암은 화산암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얘는 고생대, 얘는 신생대니까 얘가 먼저 형성된 거 맞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5번 니은과 리을은 용암대지와 용암돔은 모두 점성이 큰 용암에 분출로 형성되었다. 용암대지는 점성이 작은 용암, 용암돔은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됩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우리 국토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여전히 국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자, 밑에 보죠. 요 기간 동안에 72년부터 81년 사이에 이런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여기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1차, 2차, 3차, 4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입니다. 자, 볼게요. 가에서는 1차에서는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전략을 세웠다. 자,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전략을 세운 것은 어쨌든 서울과 부산이란 두 개의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1차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제 성장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있었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결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특히나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2차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2차. 다음, 나에서는 2차 때는 수도권과 남동해안 중심의 거점 개발을 추진하였대요. 아니죠. 수도권과 남동해안 중심의 거점 개발을 추진하였던 시기는 1차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다에서 3차 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대요. 아니죠.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4차 때 추진되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라 시행 기간은 나 시행 기간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1차부터 4차로 가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늦을수록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차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4차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지역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정답은 4번.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두 서비스업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고르래요. 그런데 가와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소비자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생산자 서비스가 됩니다. 자, 그럼 지도부터 보죠. 자, 지도에 먼저 여기는요. 강봉원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강봉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자, 적어 보면 도봉구와 노원구입니다. 도봉구, 노원구. 다음 강동구, 송파구,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강남, 서초가 돼요. 그래서 얘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되죠. 다음 얘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중구 위에 종로구입니다. 그래서 중구와 종로구. 자, 그러면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냐? 도봉과 노원은 외곽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중구와 종로구는 도심입니다. 강남과 서초구는 부도심의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일단 두 서비스업이 모두 가장 적은 C가 뭘까요? 서비스업이 가장 적은 C는 당연히 외곽 지역인 도봉, 노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C가 됩니다. C.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봉, 노원에서 그나마 종사자 수가 조금 더 많은. 자, 도봉, 노원과 같은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업무 기능이 미약합니다.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는 적겠죠. 하지만 상주 인구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 서비스는 많을 거예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도봉 노원은 소비자 서비스의 종사자 수가 많을 거예요. 그 얘기는 나가 소비자 서비스, 가가 생산자 서비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자, A와 B를 비교해 보면 A가 B보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더 많아요.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은 우리나라의 도심인 중구와 종로구겠구나. 아닙니다. 일단 면적도 중구와 종로구보다 강남 서초가 넓거든요. 그리고 종로구의 요일대는 거의 다 임야예요. 산입니다. 상대적으로 면적 자체가 얘가 더 넓어. 게다가 강남 서초는 상주 인구가 많습니다. 게다가 업무 지구라서 주간 인구도 많아요. 특히나 요일대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도 많은 부도심인 강남 서초가 두 서비스업 모두 종사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인 중구 종로구가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강남 서초도 서비스업 발달했고,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강남 서초 일대에 엄청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 얘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이 업종. 그래서 정리해보면 강남 서초가 A, 중구와 종로구가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생산자 서비스는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죠. 사업체당 매출액. 사업체 수, 소비자 서비스업이 많지만 사업체당 매출액은 생산자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아요. 다음, 소비자 서비스는 생산자 서비스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 예, 종사자 수는 소비자 서비스가 생산자 서비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다음, B는 중구와 종로구는 서울의 행정구역 확대에 따라 경기도에서 편입되었다. 아니죠. 중구와 종로구는 예전부터 서울이었던 곳입니다. 서울이 옛날에는 4대문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확장되면서 한강 이남까지 확장된 거죠. 따라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다음, A는 C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다음 15번 볼게요. 15번이 조금 까다로웠죠?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네요. 여기는 세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산이 됩니다. 경기, 세종, 부산. 자, 왼쪽에 세 지역의 노년부양비와 총부양비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 가 아닌가요? 가. 왜 눈에 띄죠? 가는 요 기간 동안에 노년부양비가 엄청 늘어나고 총부양비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대략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꽤나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세종, 부산 중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곳 어디일까요? 네,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은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된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산은 서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예요. 예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도시로 성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거주해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김해와 양산 등지로 청장년층들이 이동하고 있고요. 청장년층들이 이동하면서 당연히 유소년층도 당연히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꽤나 높은 도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가 부산이 됩니다. 가가 부산. 부산이 가가 돼요. 됐죠? 다음, 나와 달을 비교해 보았더니, 일단, 2023년에 노년부양비가 나, 다 순이고요. 총부양비는 다, 나 순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나가 다보다 노년부양비가 높고, 총부양비가 작으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변화를 살펴봤더니, 나는 2013년과 2023년 사이에 총부양비도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는 총부양비 감소, 노년부양비 감소했어요. 총부양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세종과 경기 중에 요 기간 사이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특히나 높아진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세종시는 특별 자치시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이 세종시가 언제 출범하냐면 2012년에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에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로 많은 청장년층들이 여기저기로 모여들면서 세종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청장년층 인구 비율 높아지고 특히나 유소년층 인구 비율 높아지면서 노년부양비는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다가 되고요. 다가 세종. 그리고 경기가 나가 돼요. 여기도 적어 볼게요. 나가 경기. 세종이 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죠. 나는 경기는 2023년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노년층 인구 비율보다 높대요.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을 우리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냐면, 나의 2023년입니다. 요걸 볼까요? 요거.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이 노년부양비가 되죠. 그쵸? 그런데 요때 나의 총부양비는 대략 한38 정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8 정도. 그리고 노년부양비는 한21 정도가 됩니다. 21. 그러면 유소년부양비가 대략 17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소년부양비보다 노년부양비가 크다는 얘기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보다 높단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노년층 인구 비율보다 낮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단은 2023년에서 다시요. 2013년에서 2023년 사이에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였대요. 자, 노령화 지수가 증가. 자, 볼까요? 여기 지워볼게요. 자, 이번엔 답니다. 다는 2013년에 총부양비가 한42 정도라고 적어볼게요. 정확히 적을 필요 없어요. 42 정도. 다음, 노년부양비는 한20 정도 되겠죠? 20. 그러면 유소년부양비가 20이에요. 요게 2013년입니다. 다음, 23년에 총부양비는 40 정도. 노년부양비는 15 정도 되겠네요. 총부양비 40, 노년부양비 15. 그러면 유소년부양비는 25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유소년부양비는 증가, 노년부양비는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노령화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유소년부양비는 증가, 노년부양비는 감소하였으니 전체 값은 작아졌겠죠. 그래서 다는 2013년에서 2023년 사이에 노령화지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지워볼게요. 다음, 나는 가보다 2013년에 유소년부양비가 높대요. 자, 적어볼까요? 2013년에 나는 여기죠. 여기 총부양비가 35 정도, 노년부양비가 12 정도 될것 같아요. 총부양비가 35, 노년부양비가 12. 그러면 유소년부양비가 23 정도 되겠네요. 이게 납니다. 다음 가는 2013년에 여기죠. 그러면 총부양비가 한34 정도 되겠네요. 노년부양비는 한18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유소년부양비는 26이 됩니다. 그쵸? 아니죠? 이런 게 제일 어려워. 16이 됩니다. 16. 그러면 이게 가가 되죠. 가. 유소년부양비는 나가 가보다 크네요.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되죠. 됐죠? 사실 이 경우에는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가의 총부양비가 비슷합니다. 총부양비가 비슷한 상태에서 가가 나보다 노년부양비가 높으니까 유소년부양비는 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총부양비 비슷한데 얘는 노년부양비가 크니까 당연히 나는 유소년부양비가 크겠지.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다음 4번. 세종은 부산보다 요 기간 동안에 중위 연령의 증가폭이 크대요. 자, 세종은 노년부양비 감소, 총부양비도 감소합니다. 반면 부산은 노년부양비 증가, 총부양비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세종은 부산보다 요 기간 동안 중위 연령의 증가폭이 작을 겁니다. 다음 2023년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세종, 경기, 부산 순으로 높대요. 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총부양비와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23년에 총부양비가 가장 작은 경기가 되고요. 두 번째가 세종, 그리고 부산이 됩니다. 총부양비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반비례하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경기, 세종, 부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주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꼼꼼하게만 계산해 보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표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좀 기억해 두세요.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출된 세 구간의 지형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산맥의 위치를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산맥이 대략적으로, 아이고, 너무 두껍다. 산맥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산맥의 위치를 토대로 유추해 보면 좋습니다. 자, A, B, C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저는 B입니다. B. 오, 뭐야, B는 이쪽에 해발 고도가 20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곳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특히나 북동부 지역입니다. 요일 때가 되죠. 그러니까 단면도에서도 오른쪽이 해발 고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쪽이 해발 고도가 높다는 얘기니까 전반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은 북동쪽 지역이 요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요 단면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B. 됐죠? 다음 남아있는 것은 여기와 여기의 단면인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조금 길게 그려놨는데 태백산맥이 한 요쯤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백산맥의 끝자락이면서 그리고 가운데 소백산맥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남아있는 A와 C 중에서 C는 전반적으로 동고서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A는 가운데가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고 내려가다가 이쪽도 살짝 높게 나타나죠. 그 얘기는 소백산맥이 여기고 태백산맥이 여기란 얘기입니다. 태백산맥의 끝자락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쨌든 요일 때가 소백산맥 쪽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가 A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이 나타나는 여기는 바로 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워볼게요. 요 친구가 C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 A의 기역이 요일 때가 되는 거니까 기역은 소백산맥 쪽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 B의 니은은 요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은 낭림산맥 부근이 될 겁니다. 다음 C의 일단 리을은 C의 동쪽 구간이니까 여기는 태백산맥이 될 거예요. 다음 여기도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게 나타나네? 한 요일 때가 되겠죠? 자,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도 뭔가 산맥이 있나 봐. 좋아요. 볼게요. 자, A 단면 구간은 C 단면 구간보다 중생대 퇴적암의 비율이 높대요. 자, 중생대 퇴적암 비율이 높은 곳은 영남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A 단면 구간이 C 단면 구간보다 중생대 퇴적암 비율이 높겠네요. 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C는 D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낮죠. 이는 그림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D긋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공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산맥이 위치해 있다. 자, 경동성 요공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산맥, 이런 산맥을 우리는 1차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D긋은 1차 산맥인가요? 얘는 요일 때입니다. 우리나라 1차 산맥은 낭림, 마천령, 함경, 태백, 소백밖에 없어요. 근데 D긋은 요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1차 산맥에 위치하는 곳은 아니에요. 요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리을은 태백산맥이고요. 리을이 위치한 산맥을 기준으로 관서와 관북지방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태백산맥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 구분합니다. 관서와 관북은 천령관 기준으로 천령관의 서쪽, 천령관의 북쪽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낭림산맥 기준으로 관서지방, 관북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 기역과 니은은 모두 중국 방향의 산맥에 위치한다. 자, 소백산맥은 중국 방향, 낭림산맥은 한국 방향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다음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자, 다음 글은 주요 작물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과수, 벼, 채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AB는 각각 경북과 전남 중에 하나입니다. 보죠.
가는 소비 감소와 논면적 조정 정책으로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대요. 자.

논과 관련되는 작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쌀입니다. 그래서 벼가 되겠죠. 벼. 가, 나, 다 중에 가가 벼가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단기간 재배로 연중 여러 차례 수확이 가능한 나는 이상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크대요. 자, 단기간 재배로 연중 여러 차례 수확이 가능한 건 뭔가요? 상추, 깻잎 막 이런 거, 채소가 되겠죠. 다음. 작물의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단은 생산비 증가로 가격이 오르고 있대요. 자,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사과 나무가 있죠. 1년에 한번 사과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사과 나무를 잘라버리나요? 아닙니다. 사과 나무를 계속 기르다가 다시 그 다음에 사과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과수를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가 과수가 됩니다. 과수. 자, 그래서. 2023년 노지 재배를 기준으로 새 작물의 재배 면적 상위 3개 시도를 살펴보면 가, 벼는 A, 충남, 충북이래요. 자, 벼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A입니다. 어디인가요? 전남이죠. 그래서 A는 전남. 그러면 B는 경북이 되겠죠. 확인해 보면 나는 채소는 전남 역시 1등입니다. 그리고 경북 강원 순이고요. 그리고 과수는 경북이 1등이죠. 그러면은 A 경북, 다시요. A 전남, B 경북 맞네요. 자, 볼게요. 1번. 벼는 채소보다 시설 재배 통한 생산량이 많다. 아니죠. 시설 재배는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데요. 다음. 과수는 채소보다 1인당 소비량이 많다. 아닙니다.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농작물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가나다 중에 2024년 생산량은 과수가 가장 많다. 아니다. 채소가 가장 많죠. 다음, 전남은 경북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대요. 자, 농가당 경지 면적은 농가 수분의 경지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전남은 경북보다 경지 면적은 넓지만 농가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다음, 지리적 표시로 A. A에는 사과를 등록한 지역이 있대요. 사과를 등록한 대표적인 지역이 청송이고요. 경북에 있습니다. 배추를 등록한 대표적인 지역은 해남이고요. 전남에 있습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8번 가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제조업 출하액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화성이고요. 여기는 서산이죠. 여기는 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주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은 각각 요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들 중에. 자, 정리해 보면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다시 할게요. 석유화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와 전자 모두 1등이 어디죠? 자동차와 전자 모두 1등은 화성입니다. 화성 1등이죠. 그래서 A는, 잘 보면 여기 확대해 볼게요. A는 가와 나가 모두 1등입니다. 두 제조업이 1등인 곳은 화성밖에 없으니까 A가 화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는 어쨌든 확실히 자동차 아니면 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B도 지금 가와 나의 출하액이 많아요. 전자와 자동차 출하액이 많습니다. 어딜까요? 전자와 자동차 출하액 많은 곳은 아산입니다. 그래서 B가 아산이 되는 거죠. 아산. 다음. D는 다 출하액이 많네요. 유일하게 D에서만 출하액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요 단은 석유화학이 되고요. 그리고 서산이 D가 됩니다. 그러면 다가 석유화하게 되는 거죠. 다음 C는 청주입니다. 청주. 남아있는 게 청주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확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청주는 상대적으로 요 가의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청주는 자동차보다도 전자의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이니까 당연히 가가 전자, 그리고 나가 자동차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자동차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 소재 공업이다. 틀렸죠.

다음, 석유화학은 전자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성은 전자보다 자동차의 출하액이 많다. 아니죠. 전자 출하액이 엄청 많습니다. 다음, 서산은 화성보다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자, 서산은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곳인데, 석유화학 공업은 대규모 장치 사업이고, 또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당 출하액은 석유화학 공업 발달한 서산이 많아요. 다음, 아산은 충청권, 청주는 청주도 충청권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19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대전 간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런데 대전과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 어쨌든 그 지역의 기후값에서 대전의 기후값을 뺀 것이다 보니, 어쨌든 이 값이 크면은 기후값 자체가 큰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식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가식이 평균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에 평균 기온 차이가 크고요. 여름철에 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없어요. 두 지역 간의, 다시요. A와 D 지역,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다? 아하, 가는 1월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나는 8월이 되겠죠. 지도 볼게요. 지도에 얘는 원산입니다. 원산, 그리고 얘는 철원. 꼬랑지에 있는 포항, 그리고 얘는 하동입니다. 그러면 네 지역 중에서 일단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은 두 곳. 하동 아니면 포항이겠죠? 근데 B는 A보다 8월 달에 강수량이 많아. 하동과 포항 중에 여름에 강수량 많은 데는 남해안에 속하는 하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B가 하동이 되고 포항이 A가 됩니다. 포항은 경북 해안에 속하는데 경북 해안은 상대적으로 소주에 해당하니까. 다음 C와 D 중에서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데 원산과 철원 중에서 철원은 저위도지만 내륙에 위치해서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가장 낮고요. 철원은 넓게 보면 한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원산보다 8월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D가 철원, 그리고 C가 원산이 됩니다. 자, 여기도 적어볼게요. D가 철원, C가 원산, 포항이 A, 하동이 B가 됩니다. 볼게요. A는 포항은 대전보다 기온의 온도차가 작겠죠. 저위도의 해안이니까. 다음, 하동은 원산보다 8월 달에 평균 기온이 당연히 높겠죠. 훨씬 더 저위도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A와 B, 하동과 포항의 1월 달에 강수량의 합은 C와 D의 1월 달에 강수량 합보다 많습니다. 저위도 지역이고 하동이 워낙에 다우지이기 때문에. 다음, A는 동해안이지만 D는 내륙에 위치합니다. 여름 강수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철원이죠. 한강 유역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 마지막 20번 볼게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A는 전주죠. 다음에 F는 안동입니다. E는 포항 밑에 경주. B는 순천. C는 진주죠. D는 창원입니다. 자, 요런 문제 푸는 방법 아시죠? 일단 A와 D, 전주와 창원은 도청 소재지인가요? 맞는 내용입니다. 둘다 맞았어요. 다음, B와 C. 순천과 진주에는 모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나요? 진주는 있지만 순천 없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갑은 틀렸고, 을은 맞았어. 근데 을은 4점이니까, 을은 모두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갑은 2점이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는데, 둘 중에서 하나만 맞아야 2점이 되는 거죠. 요게 요런 문항의 주요한 구성 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가가 A와 E는 지명에서 해당 도지명이 유래하였나요? 일단 볼게요. 전주와 경주에서 해당 도의 지명이 유래하였나요? 맞죠? 그러면은 가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 맞았어.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되는데 이거 맞았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답은 무조건 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돼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 들어가서 요걸 맞아버렸으니까 요건 반드시 틀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예가 정답이어야지 아니오가 틀린다.

0: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헷갈리죠, 조금씩. 다음, B는 순천은 창원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나요? 아니죠. 창원은 기계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니오가 정답인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오입니다. 그러면 얘는 맞아버렸네? 그럼 이건 반드시 틀려야 되겠죠? 얘가 오답이 되어야 되니까 기억에는 아니오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은 예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자, 지워볼게요. 다음. 가가 F에는 다목적댐이 있나요? 자, 안동에 다목적댐 있나요? 네, 안동에 안동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맞는 내용이에요. 자, 얘 맞았어. 그러면 요거 반드시 틀려야 되겠죠? 그러면 나에는 얘가 정답인 문장에 와야 됩니다. 이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나요? 자, 경주에 원자력 발전소 있나요? 네, 경주에 원자력 발전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얘가 답인 문장이 오니까 얘는 맞고 얘는 틀린 거죠. 그러면 얘는 두개 맞았으니까 2점이 됩니다. 맞아요. 이것은 맞습니다. 다음. 기억이 예이면, 적혀 있네요. 아니요. 기억이 예이면, 얘가 예래요. 예. 그러면 갑이 맞아버린 거죠. 갑이 맞아버렸어. 그러면은 요거는 틀려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아니오가 오답이니까 니은에는 얘가 정답인 문장에 와야 됩니다. 나에는 얘가 정답인 문장에 와야 니은이 정답이 얘가 되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자, 나에는 E와 F에는 모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이 있나요가 들어갈 수 있대요. 자, 안동과 경주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이 있나요? 네. 안동에 하회마을 있고 경주에는 양동마을, 불국사, 석굴암, 경주 역사유적지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요 문장이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나에는 얘가 정답이 되는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틀렸고 니은에는 얘가 올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이 맞는 거죠. 결국 디귿과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총 3회의 20문항 풀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문제가 어려운 문항들이 꽤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약간 도전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풀어보지 못했던 유형들의 문항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기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문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풀어봤던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4회 실전 모의고사 2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놓은 거 잊지 마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해도 용룡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4강에 오셨어요. 우리 13강까지 어떤 내용 다루었냐면요. 관계사에 대한 부분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개념 다 안 끝났거든.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부분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당연히 연결어의 활용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접속사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관계사도 그렇고 접속사도 그렇고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죠? 왜?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접속사나 혹은 관계사 같은 것들이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관계사를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부터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접속사.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어떻게 썼냐면 가능한 많은 예시들을 쌤이 주고 그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 내기로 했었어.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볼까?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예문들이 있을 거야. 첫 번째, The boy was absent because he was il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거거든. 자, 그 남자아이는 결석했다. 자, 왜 결석을 했냐면 because he was il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가 아팠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because는 뭘까요? 접속사입니다. 자, 어떻게 접속사인 걸 알았냐면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he was ill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그래서, 아, 접속사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때 because 접속사 뒤로는 무슨 문장이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봐봐. I didn't go out.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 Because 다음에 얘들아 뭐가 있어?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네?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온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문장이 와서는 안 돼. Because of the bad wea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쁜 날씨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아, 접속사가 오면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뒤에 because of 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오면 우리 뭐가 와야 된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 자, 그러면 쌤이 가져온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The city has implemented strict traffic la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는요, 시행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traffic law 라고 하면 교통법규죠. 교통법규를 시행했습니다. Although라고 하면 접속사로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비록 it faces significant opposition from local driv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운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을 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lthough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라고 했었지. 접속사 뒤에 어떤 문장이 왔는지 한번 보자. It faces significant opposition 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봐봐. The city has implemented strict traffic laws.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그 도시는 엄격한 교통법규를 시행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제는 뭐가 나오고 있어? Despite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despite significant opposition 이라고 하는 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자, from local drivers. 그 지역에 있는 운전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얘들아,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오지만, 아, despite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오면 뭐가 올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올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조금 더긴 문장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오고 전치사구 뒤에는 명사구가 온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방금 문장으로, 예문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다음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Wisdom is acquired not by age, but by capacity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 자,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데 not A, but B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아니고 B는 맞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얻어질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다. 아, 나이에 의해서, 즉 연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뭐에 의해서 얻어진다? But by capacity,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상관 접속사라고 부를 겁니다. 자, 상관 접속사라고 부를 건데 그 표현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not A,
But B라고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냐면 얘들아, 상관 접속사 사이에 있는 표현들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not by age, but by capacity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 자, 그럼 다음 예시 한번 볼까? Modern technology allows us both to communicate instantly with others and to access vast amount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문장 구조 보자고 했었지. 무슨 문장 구조가 보이냐면 그 현대 기술은 allows us, 우리에게 허용해준다. 무엇을 허용해주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보이실 겁니다. 얘를 우리는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A와 B 둘다 우리에게 허용해 주었다라고 지금 볼수 있어. 자, 무엇을 허용해 주었냐면 to communicate instantly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즉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 to access vast amount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라고 하니까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사이에 상관접속사 사이에 있는 이 to communicate 그리고 to access 이두 가지의 형태가 동등한 형태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상관접속사에 연결되는 두 개의 어구는 어떤 형태 서로 같은 형태로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거든요. 왜냐면 문장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상관 접속사 몇 개를 같이 한번 짚어보자면, not A, but B라고 하는 게 방금 예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었죠. A는 아니고 B는 맞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not A, but B. 즉,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A, B, 이런 애들은 어때야 된다?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굉장히 많이 본 표현이죠.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거랑 똑같이 바꿔 쓸수 있는 거뭐 있어? B as well as A라고 나오고 있는 이 표현들도 역시 A, B 같은 문장 형식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 Both A and B 이것도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본 거고요. A와 B 둘 다라고 하는 표현. Either A or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 혹은 B, 즉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neither A nor B라고 했을 때 A 또 B도 둘다 아닌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either 다음에는 얘들아 or 이 오고요. Neither 다음에는 nor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거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 접속사 사이에 있는 그런 애들은 서로 같은 형태로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 포인트 보자면요. 관계대명사 what은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쌤이 원래는 예문을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법칙을 같이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사실 앞부분에서 다 살펴본 거야. 그래서 이 설명 한번 먼저 볼게, 얘들아.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지. 왜?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했잖아. 뒤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뭔가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겠다. 왜? 앞문장과 뒷문장을 접속,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예문에서 보자면요. That's exactly what I think.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내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 살펴봐야 돼? 문장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 없어? 앞에 선행사? 없네. 그러면 얘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온 것도 괜찮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I think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없네. 그러면 아,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This tells me that there's no one I can trus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에게 말해주는데 무엇을 말해주냐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 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이때 대신 뭔지 파악하려면요. 얘들아, 문장 앞에 봐야 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지. 자, 불완전한지 볼까? Students are truly interested in 다음에 목적어 부분이 없네.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이곳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자, 마지막 문장 The recent study prov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 연구는 증명한다. 자, 무엇을 증명하냐면 that students learn better when they are interested in the su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더잘 배운대요. 언제 더잘 배운대? 그 학생들이 그 과목에 관심이 있을 때더잘 배운다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앞에 뒤에 살펴볼 거야. 일단 앞에 봤는데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없어. 동사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볼 거예요. Students learn better. 학생들은 더잘 배운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오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접속사 대시다. 라고 하는 거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어에서 이제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 왜? 너무 정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크업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서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 한번 같이 골라볼 겁니다. We would better write a list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할 거냐면요. What일까, that일까 지금 그거 고르는 거거든. We need to pack. 우리가 싸야 할그 목록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What이냐, that이냐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선행사가 없어도 되지. 근데 요 앞부분을 봤더니 얘들아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의 목록을 쓰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문장인 거고요. 두 번째, neither the television. 얘들아 이거 방금 쌤이 강조했었어. neither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랑 연결된다? or이 아니라 nor 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A, B 둘다 아니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Neither the television nor the video worked proper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상관 접속사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애들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과 비디오 둘다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표현 되겠고요. The answers of team A were better than thing of team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비교급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러면 better than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해 줄 거야. 그러면 팀 A의 답변들은 훨씬 더 괜찮았다. 뭐보다 팀 B의 답변들보다 나와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앞에 명사 누구를 이 대명사가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자, 앞에 명사 누구를 받았어? Answers라고 하는 복수형을 받았잖아. 그러면 that이 아니라 those를 받아야겠지. 그래서 팀 A의 답변들은 훨씬 더 나았다. 뭐보다 팀 B의 답변들보다 더 나았다라고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I will tell you the reason.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어떤 이유를 말해줄 거냐면, 여기 which가 나올까, for which가 나올까,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진짜 많이 나온 포인트였어. 그치? 여기서의 핵심은 뭐야?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였어.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들어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들어갈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뒤에 문장 한번 보자. She lied to her friends. 그녀는 그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 which가 나와주는 게 맞지. 그래서 그녀가 그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B번으로 보면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아니면 우리 한번 같이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장이요. I read an article where the

scandal was fully describ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관계 부사 where가 들어가는 자리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럼 뭐 봐야 돼? 앞에 일단 선행사가 있는지 봤더니, 오케이, 선행사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은 관계 부사가 오려면 어때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 완전한 문장이 뭔지 볼게요. The scandal was described, fully describ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캔들이 완전하게 묘사된 그 기사를 나는 읽었다라고 하는 거지.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있고 하면 이때 where, 관계 부사 where이 오는 거는 맞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꼭 장소가 아니더라도 상황,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오면 관계 부사 where를 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6번 문제요. Hindus purify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정화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 제기대명사 오면 뭐 생각해 보기로 했냐면, 목적어에 있는 이 친구랑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은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 자, 힌두교인들은 스스로를 정화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을까? 맞지, 얘들아. 스스로를 정화하지 누구를 정화시켜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힌두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정화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bathing in the river Ga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한다라고 해서 목적어에 나오는 이 대상과 주어에 나오는 이 대상이 같은 인물이니까 제기대명사 쓰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기대명사 쓴 것도 괜찮았고요. 7번 문장 보면요. The photographs, 사진은요, were taken at the mid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낮에 찍어졌다고 합니다. 자, 사진이 한낮에 찍어졌는데, which is difficult time to shoot at the beac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바닷가에서 한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한낮에라고 하는 시간은 바닷가에서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위치가 괜찮은지 지금 한번 살펴보자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갈 자리니?라고 확인을 한다면 두 가지 봐야 돼. 첫 번째,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자, 선행사 midday 한낮이라고 하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잖아. 그랬을 때, is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오고 있으니까 불완전하네.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 사진은 찍어졌는데요. 한낮에 찍어졌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요. 바닷가에서 사진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였지. 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시간에 이때 여기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니?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 왜? 바로 앞에 시간이 나오니까 관계 부사 where이 나오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린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는 뭘 따져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라고 해서 이때 위치 나온 것도 잘 나왔고요. 마지막 8번 문장 보면요. The authorities, 그 당국은 decided to close it. 그것을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all their efforts to save the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 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이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얘들아, 그럼 이때 although라고 하는 거는 뭐야? 접속사야.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와야 돼.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뒤에를 봤더니 all their efforts, 모든 그들의 노력. 자, 근데 뭐 하고자 하는 노력이냐면 학교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뭐가 왔어? 명사구가 왔어. 자, 명사구가 오면 여기 접속사 오면 안 되지. 뭐가 와야 될까?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despite이라고 하는 전치사나 혹은 in spite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 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9번 문장 보면요. I don't know what our students came into the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What our students came into the school. 얘들아, 그러면 의심이 되어지는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게.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지. 앞에 봤더니 선행사 없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뒤에 문장 보자. Our student came into the school.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네. 그럼 뭐가 와야 돼? 관계? 부사가 와야지. 그래서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관계 부사 how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관계 부사가 오고요. 10번 문장. You must not tell you. 너는 너에게 말하면 안 된다. 어라? 근데 뭔가 이상하지, 얘들아. 지금 너가 너에게 말하잖아.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목적어와 여기 등장하는 주어가 어때? 같은 대상이야. 같은 대상인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you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재기대명사 yourself로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너는 너 스스로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되냐면 you can't do this or you can't do that. 너 이것도 못하고 너 저것도 못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너가 너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어랑 목적어에 있는 대상이 같죠? 그러니까 재기대명사 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 못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돼? 할수 있어. 아, 이거 좀 쉬운데? 여러 번 해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좀 긍정적인 말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이요. Electric vehicles have many advantages compared to traditional o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기 자동차는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traditional o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와 비교해 봤을 때, 전통적인 자동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전기 자동차들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면 지금 비교군이 누구야? Electric vehicles, 그 전기 자동차들,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들이 돼야겠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one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동차들이니까 복수형으로 ones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12번이요. Scientists have found. 그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What? The airflow through the human nose is more complicated than that over a jumbo jet's w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공기의 흐름은 흐름인데 인간의 코를 통해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is more complicated, 훨씬 더 복잡하대. 얘들아, more complicated than, 무엇보다 훨씬 더 복잡하냐면 That over a jumbo jet's w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보 제트기의 날개 위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앞에 나오는 airflow를 받아주고 있는 대명사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이때 왜 what이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과학자들은 찾아내었다, 발견해내었다. 무엇을 발견해내었냐면 이때 what이 들어가려면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런데 뒤에 문장 보세요. The airflow through the human nose is more complicated.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얘들아.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이때 what이 와서는 안 되고요. 뭐가 와야 돼? 접속사 대시 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냈대? 인간의 코를 통해서 나오는 그 공기의 흐름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대. 뭐보다 그 전보 제트기 위에서 흐르는 그 에어플로우 공기의 흐름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체크 테스트의 마지막 다음 그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볼 거예요. Using a specially developed websi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using 이 분사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뭘 찾아야 돼? 제가 하는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어. 주체 누구야?
이때 등장하는 they 뒤따라 나오는

는 주어가 주체되겠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용을 하는 게 맞는지 혹은 그들이 이용을 당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야. 아주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offered more than 14,000 people the opportunity to download free mus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줬대?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거야? 사용 당한 거야? 사용 한 거잖아. 그럼 오케이,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using이라고 하는 ing 표현 나온 거 괜찮고요. They discovered. 그들은 발견해 내었는데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자, what이 오는 자리가 맞는지 한번 살펴봐. 얘들아, what이 오려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Peopl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were given popularity rank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기 순위가 주어진 그 사람들은 were more likely to select,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대.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어? What the website claimed were favorite cho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웹사이트가 Favorite choices, 가장 많이 선택된 선택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쳐! 그럼 얘들아, 문장이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때 what에서 중요한 건 뭐다?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되지. 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이번의 what은 뭐라고 고쳐줘야 된다? 접속사 대수로 고쳐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that 이하를 발견해 내었대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인기 순위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더뭐할 가능성이 높아?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냐면, the website claimed were. 얘들아, 여기도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해. 왜 이상해? 동사 붙어 있는데요?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부분을 싹 이렇게 묶어보면 주어 동사 부분이 삽입되어진 거죠. 그래서 the website claimed, 그 웹사이트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가장 선택 많이 한 노래는 이거예요 말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3번에 있는 what은 괜찮을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보자면요. were이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가 없어?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네. 그럼 불완전한 문장 잘 오고 있고요. 앞에 선행사도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 오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문장이 좀 길어지더라도 문장 구조를 좀 크게 크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체크 테스트까지도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볼 건데요.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Today, 오늘날에 The world of innovation is far different from what it was a century ag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그런 발명의 세상은요, 완전히 다르대요. 어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냐면 한 세기 전에 발명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어떤 점이 다를까? The day of the solitary inventor working on his own are g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고독한 발명가가, 근데 그 고독한 발명가가 누구냐면 working al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working his own 이니까 그 스스로 일하는 그 고독한 inventor, 발명가가 있는 그 날들은 이제는 are gone,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아, 발명가들이 뭔가 혼자서 하지는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To oversimplify, 아주 간략하게 말을 해보자면, 과잉 단순화를 시키자면, basic ideas,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요, bubbl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글부글 끓어 넘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데 어디로부터 끓어 넘치냐면 of university and laborato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대학들 그리고 실험실에서 마구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오나 봐. 자, 그런데 실험실이나 대학은 대학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뭘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봐야 되지. 자, 완전한지 한번 볼까? A group

researchers work together. 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네. 그러면 존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쓴거 너무 잘 썼다.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 자, 그런데 그 대학과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냐면 a group of researchers, 여러 명의 연구원의 한 그룹이 서로 함께 일하는 그 실험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새로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여러분 암기해두라고 했었습니다. A와 B 둘 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Both A and B 사이에 A와 B가 같은 형식을 띄워야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both major breakthrough 엄청 큰 굵직한 그런 여기서 breakthrough라고 하면 발견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엄청 핵심이 되는 발견 뭐와 같이 like understanding the genetic structure of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생명체의 유전적인 구조를 알아내는 것과 같은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발견과 and smaller one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서 ones는 어떤 명사를 대신 받은 거야? 이때 ones는 문장 똑같이 연결해주라고 했었으니까 앞에서 나오는 breakthroughs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를 대신 받아주고 있어. 그러면 ones라고 해서 아, 복수형 대명사 쓰는 거 너무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무엇뿐만 아니라 큰 그런 발견들뿐만 아니라 작은 발견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다 같이 실험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발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그 smaller ones, 더 작은 발견들은요, such as 어떤 거냐면요, advances in mathematics or basic chemi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초 화학에 있어서의 발전이나 혹은 수학에 있어서의 발전과 같은 조금 작은 발견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야? 이 부분은 내 거야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played little ro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역할을 못 했대. 어디에서? In promoting basic sc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초과학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해라? 발견은 다 같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여전히 강조해주고 있고요. 문법 한번 보자면 in이 뭐야 얘들아? 전치사야. 자,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동명사 promoting 온거 괜찮네요. 맞지? 그랬을 때 Academia believes in open architec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계는 무엇을 믿냐면 open architecture 어떤 개방된 구조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개방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meaning that 어떤 것을 의미한대? 얘들아, 그럼 이때 대시 어떤 대신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 관계사 대실지 관계 대명사 되실지 혹은 접속사 되실지 그거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the knowledge,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that research produ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가 만들어내는 그 지식은 should be made 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때야 된다? 개방적이어야만 한다. 즉, 대중적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등장하는 that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어. 얘들아, 얘는 뭐야?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보니까 주어 선행사 나와 있고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되시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진짜 궁금한 이때 that은 뭘까? 뒤에 문장을 보니까 the knowledge should be made public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접속사 that으로서 잘 쓰이고 있구나.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to encourage innovation, 뭔가 혁신을 촉진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된다? Made public, 뭔가 대중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great scientists,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은 are driven b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훌륭한 과학자들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대요. 어떤 거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 inner qu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내부에 있는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universe, 이 전체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건 뭘까를 이해하기 위한 그 내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The extrinsic reward, 그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적인 보상인 거고,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 that matters most to them,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are이라고 하는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동사가 나올 자리가 맞아?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the extrinsic reward, 라고 해서 주어가 얘들아 reward 단수 주어야. 자, 단수 주어가 왔는데 복수 동사가 올수 있어? 복수 동사가 올수 없지. 지금 우리를 이 앞에 나오는 them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에 얘 맞춰줄 거야? 라고 우리를 한번 떠보는 거지. 근데 우리 여기 낚이면 안 되지. 자, 그랬을 때그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잡아야겠습니다. 외적인 보상 뭐야? The recognition of their pe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동료로부터의 인정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가 정말 일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았고요. 이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2015학년도 4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나오고 있어? 리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주 널리 알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맞습니다. 자, 리오나르도 다빈치 was one of the most learned and well-rounded person ever to l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한 다음에 one이 나오고 있어, 얘들아.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야?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다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근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들 중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중한 명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The entire universe from the wing of a dragonfly to the birth of the earth was일까, were일까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얘들아, 동사 자리가 맞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여기가 동사가 나올 건데 너 주어 누구로 잡을래?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주어 누굴까? From A to B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싹 걷어내 보면 진짜 주어가 보이죠? 진짜 주어는? The entire universe.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주. 자, 뭐부터 뭐까지? From the wing of the dragonf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잠자리의 날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the birth of the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이 지구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우주는 여기가 주어야. 그럼 얘들아, 전체 우주. 단수야, 복수야? 누가 봐도 단수로 잡고 있네. 그럼 what으로 잡아야지. 이런 전체 우주는요, was the playground of his curious intellig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지적 호기심의 놀이터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었구나라고 볼수 있겠는데, 하지만 did Leonardo have some mystical or innate gift of insight and inven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 레오나르도는요, have a mystical, 굉장히 신비하고 innate gift 이라고 하면 타고난 재능이거든요? 타고난 재능이었을까? 뭐에 있어서? of insight and inven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통찰력이나 혹은 뭔가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었을까? 혹은, or, Was his brilliance learned and ea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이러한 비범함이 정말 배워지고 얻어진 걸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얘들아? 천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천재성은 타고난 것인가? 혹은 배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나와. 그치? 궁금하겠죠? 배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타고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한 모양인데, Certainly, he had an unusual mind. 당연히 그는 아주

비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An uncanny ability to s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uncanny 하면 초인적인이거든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 무엇을 볼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얘들아, 내시올까 와시올까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일단 앞에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선행사가 없어. 오케이.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other didn't see라고 해서 불완전해. 왜?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얘들아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해. 그럼 뭐가 와야 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as이 와줘야겠지. 자, 그래서 그는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인물은 분명히 그 범상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초인적인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힘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할 때 쌤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 그 포인트도 한번 같이 짚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The 6,000 pages of detailed notes and drawings present clear evidence of diligent, curious stud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런 6,000장이 넘는 페이지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노트들이나 혹은 drawings, 그림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래?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면 presen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 어딨어? 6,000장이 넘는 그런 페이지들이 지금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6,000장이 넘는 그 노트를 썼고 그리고 그림들을 그렸다는 그것은요. Present clear evidence, 아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자, 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주냐면 of a diligent, curious stud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호기심 많은 학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성실했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랬을 때 a perpetual lear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perpetual 하면 끊임없는 이란 뜻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었대요. 뭐에 있어서 in laborious pursuit of wis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laborious 라고 하면 부지런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in laborious, 부지런히 무엇을 추구하는 학생이었대요? Pursu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학생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who was constantly exploring, questioning and tes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이었다? who was constantly 정말 끊임없이 탐험하려고 하고 탐색하려고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testing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한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한 그런 굉장히 노력형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who는 그럼 당연히 뭘까? 관계대명사 후겠지. 왜? 뒤에 보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리고 앞에 나오는 누구를 꾸며준 거야? Perpetual learner 이라고 하는 그 배움의 학생을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얘 관계대명사 후구나 라고 짚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expanding your mind, 너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is vital to being cre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창의적이게 되는 데 있어서 너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is vital, 중요하다. 자,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invest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까 혹은 inves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올까 지금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얘들아, 이 둘 중에 동사가 나올까? 동명사가 나올까? 이거 결정하려면 뒤에 뭐를 봐야 돼? 뒤에 아 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랬더니 얘들아 뒤로 쭉쭉 한번 넘어가 보면 invest 혹은 investing regularly in learning opportunity is 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 두 번 등장할 수 없으니까 일단 invest는 안 될 거고 해석 한번 해보자면 investing regularly in learning opportunitie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러한 배움의

의회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investing, 투자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배울 수 있는 그 기회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은 is one of the greatest gifts you can give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 뒤에서 이어지는 one of도 마찬가지로 뭐야?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one. 이 부분이야. 그래서 너가 너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그 가장 훌륭한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쌤이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짚었는데, 여기 gift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you라고 하는 명사가 얘들아,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된 걸까? 아,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겠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너가 너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그 최고의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지금 해석하면 되겠네.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법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들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같이 짚어보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최신 문항이죠. 그러면 눈을 더 크게 뜨고 최신 트렌드에서는 어떤 문법 포인트를 물어볼까?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Honey can be eaten by itself or mixed with other ingredien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 있잖아요. 꿀은요, can be eaten by itself, 그대로. 그것만으로도 먹어질 수 있고요. 혹은요, mixed with other ingredients, 다른 재료들과 섞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natural or pure honey has had no additives, preservatives, or synthetic ingredients ad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천연 꿀이라고 하는 거 혹은 순수한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had no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뭐가 없대? Additives이라고 하면 첨가물이죠. 천연으로, 즉 뭔가 그 벌들이 모아온 그런 천연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첨가물도 없고요. Preservati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방부제 같은 것도 없고요. Or synthetic ingredients add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첨가된 그런 합성 재료들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also refer to as undiluted. It is usually more expensive than diluted honeys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드디어 나왔어. Referred라고 하는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얘를 하는 주체를 찾으라고 했지. 자, 얘 주체 누구야? Referred라고 하는 거의 주체는 분사 구문이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였겠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이 누군지 살펴보니 honey야. 그치, 꿀. 천연꿀이라고 하는 것이요. Refer to as undilut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묽게 되어지지 않았다고 일컬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희석되지 않았다는 거거든. 희석되지 않는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그런 꿀이잖아. 얘들아, 꿀이 스스로를 언급해? 언급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래서 referred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로 온거 너무 잘 왔어. 그래서 저희는 희석되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그 꿀은요. It is usually more expensive. 훨씬 더 비싸대요. 뭐보다? 뭐라고 일컬어지는 diluted hone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희석되어졌다고 일컬어지는 꿀들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랬을 때이 referred가 괜찮은 이유는 이 주체가 꿀인데, 꿀이 스스로를 언급할 순 없고, 언급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과거 분사 쓴거 너무 잘 썼고요. Natural honey, 이러한 천연 꿀은요, can also be called, 뭐라고 또한 불려질 수 있냐면, blended honey라고 불려질 수 있대요. 아, 혼합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자, 위치 나왔어. 얘들아, 이제 반갑지? 자, 위치가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자리가 맞나를 한번 살펴보려면 일단 앞에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돼. 자, 선행사라고 해서 blended honey, 혼합꿀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왔고 뒤에 문장이 그럼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거든. 한번 볼까?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어라? 얘들아, 완전한 문장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다? 관계 부사가

돌아올 자리네. 자, 그럼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얘들아 벌써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이번에서 우리는 답 고를 수 있게 됐어. 그치? 문법 잘하면 문제 빨리 풀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천연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혼합꿀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그 꿀은요,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혼합꿀에서는 꿀들은 꿀들인데 다양한 곳에서부터 온 꿀들이 are blended together 함께 섞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혼합꿀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데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Not A, but B라고 하는 문장 구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는 맞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었잖아. 그때 또 한번 주목해야 될 점은 가운데 연결된 얘네들은 같은 형식을 가져야 된다. 역시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자, 그런데 그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섞여진 건 아니야. 그 벌들에 의해서 섞여진 것은 아니고요. But by human processors and distribu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뭔가 유통업자들이나 인간의 processor 생산자들에 의해서 섞어진 거죠. 어떤 단계 이후에 in stages after the honey has been collected 그 꿀들이 모아진 그 단계 이후에 인간에 의해서 섞여진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혼합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른다라고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미 문법 문제는 풀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마음 편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Blending is frequently done for taste as well as marketing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꿀을 섞는 행위 자체는요, 종종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일어났대요? 뭐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일어났대? 맛 때문에 일어났대. 자, 왜맛 때문에 이렇게 꿀들을 섞었냐면, Especially since some consumers find darker honey too stro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몇몇 소비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얘들아, 발견하다라고 하는 동사, 오형식 동사죠? 그 darker honeys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서는 섞이지 않은, 그 섞이지 않은 꿀들이 너무 강력하다고 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섞이지 않은 꿀이 너무 강력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섞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겠지. 자,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얘들아, 형용사 strong이라고 하는 거 들어오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오케이, 괜찮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들어오는 거, 땡큐. 오케이.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mixing different types of honey together can make it more pala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꿀을 함께 섞는 것 자체가 만들 수 있는데, 그 꿀을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대? 더 입에 맞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꿀 만드는 회사들이 섞었겠죠. 그래서 더 입에 맞게 만들 수 있고요. And also gives more uniform flav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통일성 있는 그런 맛을 제공해 줄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비슷 통일감 있는 그런 맛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냐면, producers and retail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소매업자들이나 혹은 그 꿀을 만드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래. 왜냐면 얘들아, 누구는 어떤 똑같은 꿀을 샀는데, 누구는 너무 강한 맛이 나고, 누구는 너무 덜한 맛이 나게 된다면, 너무 순한 맛이 나게 된다면, 그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맛을 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에게 있어서 who feel the need to guarant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o는 뭐야?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여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그 꿀을 만드는 사람, 그 꿀을 유통하는 사람들인데, 자, 앞에 나오는 주어가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도 무슨 형?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 너무 잘 나왔네. 그래서 feel이라고 하는 동사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필요성을 느꼈냐면요. 보장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Reliable and unsurprising, typically mild flavors to their custom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소비자에게 있어서 정말 믿을만하고 놀라지 않을 만한 내가 뭔가 항상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네? 라고 놀라지 않을 만한 맛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그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Clov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neys in the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클로버라고 하는 꿀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꿀들 중에 하나입니다. And 그리고 its mild flavor, 그것의 아주 순한 맛과 향은요, have become familiar to many Americ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마지막 5번 its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어떤 애를 대명사로 받는 걸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mild flavor, 순한 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앞에 나오는 clover 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클로버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꿀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의 순한 맛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clover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 it를 쓴거 너무 잘 썼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4번 문제로 쭉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역시 집중해서 같이 한번 열공해 보아요. 다음 시간에 봐요.

0: 극한 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일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미술산 많은 성인들이 머물었으며 일년이 정의하기를 도로 통하는 산, 즉 도통이라 일컬었습니다.
1: 삼국유사를 지은 승려 유려는 비슬산에서 수행하며 삼국유사를 집필했습니다. 비슬산 기행은 그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도성암은 경상북도 3대 참선 수도처 중 하나로 삼국유사에는 관기와 도성 두 사람의 진한 우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성과 관기 두 스님은 비슬산 기슭에 숨어 지냈습니다.

0: 관계의 암자는 남쪽에 있고 도성은 북쪽 도통밭 위에 있어 그 거리는 대략 10리쯤 떨어져 있었죠. 관기가 도성의 안부를 궁금해할 때에는 나무와 풀들이 북쪽을 향해 눕고 도성이 관기를 보고자 하면 남쪽을 향해 누워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도성 앞역 200년 된 느티나무는 불교를 대중 속으로 스며들게 한 도성대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승려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는 정사인 삼국사기와 달리 단군 신화를 비롯한 많은 야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1: 삼국유사는 신라 고구리 백제 삼국의 역사를 정사 말고 야사로 만든 게 유사입니다. 그래 특히 불교사 그걸 지은 분이 일년 스님이거든. 그러니까 불교에 관한 그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불교사에.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역사서죠. 그게 없으면 우리 당군신화도 모르고 그 유명한 불교사도 모르는 게 많을 거요.
0: 비슬산 여행 두 번째는 승려 일연이 삼국유사를 구상했거나 시작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견사입니다. 높은 산정에 반듯하게 지어진 대견사는 바위로 병풍을 두른 듯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 폐사된 후 10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대견사 바로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입니다. 그 아래는 돌이 마치 강처럼 흘러내리는데 비슬산 암교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절이 빛을 산 높은 곳에 들어앉은 것도 신기한데 대견사 앞 절벽에는 대견사지 3층 석탑이 아슬아슬하지만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꾸밈을 하지 않아 소박하지만 그 위세가 느껴집니다. 석탑 옆에는 배례석으로 추정되는 석조물이 뒤집어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다리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0: 대견사 옆으로는 남쪽을 향한 우람한 바위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 들머리에는 마의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기도를 하던 곳입니다. 위쪽에는 아래가 넓은 다섯 개의 원형을 중복되게 새겨놓았고 아래쪽은 화염문에 휩싸인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1: 보각국사 1년 대사하고는 가장 인연이 깊은 자리 대견사, 당시 이름은 보당암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절이죠. 자기 평생에 많이 빚을 사서 보냈습니다.

삼국유사가 구성되고 준비된 곳이 비슬산 일대라면 완성한 곳은 옥녀봉자락에 있는 인각사입니다. 인각사는 신라 선덕여왕 11년 의상스님에 의해 세워진 절입니다. 승려 이련은 5년 동안 인각사에 머물며 삼국유사를 완성했습니다.

탑신에는 고각국사 정조지탑과 사천왕성과 보살상이 새겨져 있고 상대석에 연꽃무늬가, 중대석에는 동물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발굴로 임각사에서는 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미륵당에 모셔져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석불 좌상은 양쪽 어깨가 없어지긴 했지만 평행계단식 옷주름선, 양감 있는 가슴 표현 등이 통일신라 시대 불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와 목은 파손된 상태지만 석불 좌상의 얼굴엔 자비로움이 가득합니다. 삼국의 역사를 알리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던 일현. 삼국유산은 한국 고대문화유산의 원천적 보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숙하고 재미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오늘의 주인공. 숙명여대 2학년 박세리아입니다.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영어 전공자도 아닌 그녀가 영어 지식 나눔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
1: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했었는데 우리 아이스 하키부 친구들도 저처럼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0: 흥미가 있었기에 더 많은 노력을 들여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 수 있었다는데 과연 그녀의 영어 공부법은 무엇일까? 어릴 적부터 한글 자막이 없는 영어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즐겨봤다는 주인공. 일찍이 새로운 언어의 재미를 느꼈다는데.
1: 우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저랑 영어랑 정말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영어가 좋아졌어요.
0: 이후에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영자 신문을 보고 요약, 스크랩하면서 재미있는 영어 공부를 이어나간 것이다. 덕분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영어만큼은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하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한 후 세리양이 마주한 영어는 단순히 재미있는 과목이 아니었다.
1: 제가 그 전까지는 영어 자체만으로 정말 재미있어 했고 되게 친숙하게 접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좀 문제 푸는 유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곤 했어요. 틀린 문제를 따로 모아놓고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아니면 그 번역을 하나하나 해서 한글로 해석을 하곤 했는데요. 성적이 매우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제 방법이 많이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0: 자신 있었던 과목이었기에 더 포기할 수 없었던 영어. 모두가 추천하는 공부법으로 변화를 줬지만 세리안에겐 맞지 않았다. 이후 자신에게 맞는 영어 공부법을 다시

0: 장소는 interesting way to learn about history. 그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되게 재미있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재미있는 방법을 이렇게 웃는 스마일로 해놨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방법이다. 역사를 배우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동쪽 해변가에 있는 많은 도시의 이름들은 미국을 대충 그려놓고 동쪽 해변가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많은 도시 이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했을 때 일단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를 먼저 그려봤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 이름으로 짓고 싶었다. 그래서 named after their hometown이라고 적었고요. 여기에서 햄버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햄버거는 세계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음식이다 라고 해서 세계 지도를 빨리 그려보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있다 라는 거를 그려봤어요. 햄버거가 여러 군데에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우선 제일 유명한 곳은 몽골이다. 그래서 몽골의 위치를 살짝 표시해서 몽골이다 라고 해보았고요. 몽골 사람들은 말을 타고 이제 세계를 전국하라고 다녔는데 그 안장이 밑에 고기를 항상 넣어놨대요. 그래서 이제 안장을 그리고 안장 밑에 고기가 숨겨져 있는 걸 그려봤어요. 그래서 패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말이 움직이면서 다니니까 이게 이렇게 평평해졌다라는 거에서 플랫 패티가 되었다.
1: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를 수집하는 거니까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고 잘 그려야 된다는 부담감도 가질 필요 없이 저는 저만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한 기호를 그리거나 문제 안에 있는 단서들의 저 연필로 체크를 해서 나중에 지문 다 훑고 나서 제가 체크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곤 했어요.
2: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그림이나 도표를 쓰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걸 보고 아, 저 방법 괜찮다라고 따라하는 학생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인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분석이 돼버리면 아니다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3: 미신을 대비해 교과서 내용을 공부할 때는 지문의 핵심 주제와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흐름을 이해하고 내용을 암기한다. 이 공부법은 수능을 대비한 문제풀이를 할 때도 용이하게 사용했는데 지문의 중요 단서를 그림이나 기호로 간단하게 그려나가며 내용을 파악.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지문을 다시 보지 않고도 그림으로 그린 단서를 통해 답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림과 기호를 통해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단축한 세리아. 그녀에게도 어려운 지문은 존재했는데
1: 제가 문제집에서 어려웠던 지문의 핵심 문장과 주제를 저만의 언어로 적어놓았어요. 해설지에 있는 주제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석한 그대로 적어놓았던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후에는 제가 지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장들을 뽑아서 문법 포인트로 정리를 해놓곤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단어들을 표시해놓고 다시 받아 적어서 저만의 노트 안에 문법 포인트와 어휘를 모두 정리해놓곤 했습니다.
3: 문제풀이 중 어려운 지문을 만났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지문의 주제와 중요 문장, 그리고 해당 문장에 사용된 문법과 어휘를 노트에 정리, 반복적으로 공부하며 꼼꼼하게 복습을 했다. 또한 문제를 틀렸다면 틀린 원인을 분석,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성 메모에 적어 문제집에 붙여놓곤 했다. 틀린 이유를 한 번 더 되새기고 반복되는 실수를 방지하고자 세리양이 만든 특급 처방이다.
1: 반성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풀다가 정말 많이 틀리는 유형에 붙여놓곤 했어요. 제가 주로 틀리는 이유들을 많이 적어놓고 그 이유를 적은 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을지 저의 다짐까지 적어놓곤 했습니다.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되거나 모의고사 직전에 그 반성 메모만 모아놓고 자주 틀렸던 유형들을 한 번 더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제가 틀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2: 메모로 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평가하고 넘어가지만 이렇게 구어체적으로 써놓는 거는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이나 심리적

0: 긍정적인 거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하나 더 조언하자면, 반성만 하지 말고, 잘한 날에는 충분히 칭찬해주는 그런 글도 쓰게 되면 공부가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 다음에 저는 변형 문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변형 문제를 만듦으로써 제가 출제자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빈칸처럼 문제나 순서배열 문제 같은 경우 지문이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있는 문법 포인트를 짚어내고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후에 다시 저 마음대로 지문을 뜯어 고치곤 했어요. 똑같은 지문을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다른 형식으로 출제하는 걸 보고 생각해냈던 방법입니다.
0: 이 방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요. 첫 번째 그 지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놓치지 않고 제대로 잘 들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100% 완벽하게 제대로 이해를 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변형 문제가 얹혀졌을 때다 타당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항상 요거에 대한 다음 단계, 변형에 대한 단계로 갈 때는 내가 100% 지문을 숙지했고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거는 확신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검증이 있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혹시 오류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림과 기호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세량의 영어 공부법. 내신을 대비해 교과서 내용을 공부할 때는 지문의 핵심 주제와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 문제 풀이를 할 때에도 지문의 중요 단서를 그림이나 기호로 그려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었다. 또한 문제 풀이 중 어려운 지문은 따로 노트에 옮겨 적었는데, 주제와 중요 문장, 그리고 해당 문장에 사용된 문법과 어휘를 정리하며 복습을 했다. 문제를 틀렸을 때에는 반성 메모를 적어 문제집에 붙여놨다. 반성 메모에는 문제를 틀린 원인과 해결 방안,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향까지 제시하곤 했다. 또한 문제를 풀어본 후에는 해당 지문을 이용해 변형 문제를 만들었던 세리양. 순서 배열이나 문법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로, 빈칸 추론 문제는 순서 배열 문제로 변형해 다시 풀어보면서 한 개의 지문으로 두 유형을 공부했다. 다음 날, 세리양을 다시 만난 곳은 숙명여대 동아리실이었다. 방학 중에도 활발히 모여 활동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동아리는 지식 나눔 멘토링 동아리 스텝업. 동아리 멤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식 나눔을 하고 있다는데, 인근 고등학교를 찾아가 과목별 공부법을 전수해주고 진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지식 나눔 멘토링 동아리 프로그램 중 하나다.
3: 우리 신광여고에서 스텝업 동아리 많이 들어봤어요?
4: 네.
3: 또 멘토링 관련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언니예요.
2: 지난 1년간 멘토링을 하며 깊은 인연을 쌓아온 이곳 신광여고. 공부의 왕도 1대1 밀착 멘토링 역시 이곳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개념 이해와 단어 암기는 기본, 문제를 푸는 스킬까지 알아야 하는 영어 과목.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원서를 보던 세량이 고심 끝에 멘티를 선정했다.
1: 정말 제가 알려주고 싶었던 빈칸처럼 문제나 순서별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도 아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세연이를 선택했어요.
2: 오늘의 멘티는 신광여고 1학년 임세현 양.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교과서 위주 단어 암기를 주로 해왔던 터라 빈칸 추론, 순서 배열 같은 고득점 문제는 매번 틀리기 일쑤라는데,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모르니 마음만 급하다.
1: 요즘에 제일 힘든 거 있어, 공부하면서?
5: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건 아는데, 막상 집 가면은 휴대폰하고 막 그래서.
1: 맞아. 약간 좀 의지가 많이 약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게 내가 생각할 때도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 뭐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이전에 그냥 손에 책 자체가 안 잡히니까 공부를 나도 좀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생활 습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2: 세량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유지했을까?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는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마련. 세량은 실생활에서도 학교에서의 생활 리듬을 유지. 50분 공부와 10분 휴식을 반복하며

0: 나태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거나 잡다한 생각이 들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부를 하곤 했다. 서서 공부하는 것으로 부족한 때에는 공부하는 환경을 바꿔 하루 공부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또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며 경직된 몸을 풀어줬다. 이렇게 한 번씩 몸과 마음을 환기시키며 컨디션과 집중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했다.
1: 세연아, 그러면 너는 영어 공부하면서 힘든 건 없었어?
2: 그 문장 하나하나 해석이 되는데 그 글 전체를 흐름을 파악하고 하는 게 힘들었어.
1: 그랬구나. 그러면 언니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문장에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너의 이름은 뭐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름 뒤에는 비화가 숨겨 있을 수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언니는 일단 여기다가 이름을 적고 그 뒤에다가 스토리를 적었어.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거는 이름 뒤에 스토리가 있다는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 그래서 말풍선을 조금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이름 뒤에는 이렇게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또 뒤에다가 역사적 사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이 한 문단의 내용이 딱 이걸로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아직도 보면은 이름 뒤에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또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구나 딱 이렇게 알 수 있었어.
2: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릴 때 이 많은 지문들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1: 이 그림을 예시로 들어볼게. 여기서 언니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건 뭐인 것 같아? 슬레이브? 노예. 노예가 이 문장의 중심이 되었어. X?
3: Last name.
1: 무슨 뜻이야?
3: 마지막.
1: 성이, last name, 성이 없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주어가 어찌 됐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
2: 근데 막상 모의고사 가면은 처음 보는 지문을 바로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될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1: 맞아. 모의고사에는 사실 이렇게 그림을 바로바로 그려가면서 푸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 시간 단축하는 게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이 문제 같은 거 보면 일단 이건 뭔 것 같아?
3: 음표.
1: 이거 내가 음악 대신에 음표를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10분마다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없다. Replicator는 뭐 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이것만 봤을 때 무슨 의미지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지문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정말 최소한의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빠르게 적었고, 다시 그래서 문제를 볼 때도 내가 문제를 풀려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정리한 걸 바탕으로 이 내용이었지 이러고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지문을 그림으로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세연이가 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언니가 스토리를 순서 배열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려줄게. 우선 순서 배열 문제를 푸는 데는 네 단계를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첫 문장이나 주어진 첫 문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야. 여기 보면 A 문단이 주어져 있지.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첫 문단은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
0: 지문의 첫 문단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해석을 해야 문맥에 맞게 문장들의 순서를 배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두 번째 단계는 글 안에서 단서를 찾는 거야. 여기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나 아니면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 But, however 이런 같은 거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야. 이런 거는 그 뒷 문단이 특히 되게 중요하고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또한 여기 보면 then이나 아니면 at the time 이라는 게 있어. 이 두 개의 접속사를 보면 시간을 나타내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first, second 아니면

0: 뭐 next, finally 뭐 이런 접속사들에는 항상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 그 밖에 단서를 이 글에서 중심 소재가 되는 문장들이나 단어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나중에 딱 봤을 때 인물이나 단서에 중요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너가 문제를 푸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야.
1: 이후에는 문단별로 내용을 나타내는 단서들을 찾아야 하는데 접속사, 대명사, 정관사에 주목하고 표시를 해둔다.
0: 세 번째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야. A 문단을 읽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장 올 것 같은 문장을 배열해야 돼. 그래서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읽은 다음에 너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아까 주어졌던 정보 바탕으로 그 다음에 올 만한 문단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
1: 나머지 문단들의 첫 문장을 파악한다. A 문단 이후에 올 문장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전체 문단의 흐름을 유추한다.
0: 마지막으로 너가 다 문단을 배열을 하고 나서는 위에다가 써놓는 게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확인을 할 때 A랑 C, B, D를 붙여서 읽는 거야. 한 번에 쭉 읽었을 때 어색함 없이 그대로 읽히면 바로 그 다음에 답을 체크하면 돼.
1: 자신이 유추한 문단의 순서대로 읽어보고 전체 내용의 흐름이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2: 그러면 동사가 과거형이면 앞에 가고 현재형이면 뒤에 오면 되는 거예요?
0: 그런데 무조건 과거 시제라고 해서 그게 뒷내용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의 문맥상에서 앞에 과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암시하는 문장이 있으면 아 뒤쪽에는 ED나 과거 분사형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너가 함정에 빠져들 일이 없을 거야. 세연아, 그러면 이런 유형 말고도 또 어려웠던 유형 있어?
2: 아, 그 배점이 높은 만큼 문칸수로 문제가 확실히 어렵긴 하더라고.
0: 그치. 그러면 언니가 빈칸추론 문제 푸는 유형도 한번 같이 알려줄게. 우선 여기 문제를 한번 볼게. 여기 빈칸추론 문제에서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거든. 그 글의 핵심을 나타내는 문장이 바로 빈칸을 포함하는 문장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면 돼. 그 다음에는 빈칸 앞 뒤에 문장을 확인해야 돼. 왜냐면 빈칸이 제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이나 바로 그 직후에 그 빈칸에 관련된 예시나 자세한 설명이 보통 나오거든. 마지막으로는 접속사나 아까 말했던 단서에 표시를 하면 돼. 특히 중요한 거는 but이나 however 같은 이런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는 항상 반전의 내용이 나와. 그런데 보통은 이런 반전의 내용들이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 또한 but이나 however 뿐만 아니라 importance나 아니면 중요하다라는 영어의 문장 있지. 뭐 important나 crucial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꼭 확인하는 게 좋아.
1: 빈칸 추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빈칸을 포함한 문장은 문제의 방향과 지문의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한다. 이후 해당 문제의 앞뒤 문장을 확인하며 문장의 주제를 알아낸다. 또한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 앞 문장에 대한 사례를 드는 것인지 반대되는 사항을 말하는지 파악한다. 이 외에도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문장을 확인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추론한다. 평소 단어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스킬에 대한 공부법을 배운 멘티. 그런데 홀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신이 썼던 부분에서 발목이 잡히고 만다. 단어의 몇 가지 의미를 맹목적으로 암기해왔던 세연양. 단어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다 보니 문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던 것.
2: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 때 단어를 모르니까 해석 자체가 안 돼가지고
3: 아 그랬구나. 단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모를 때 보통 어떻게 해?
2: 그냥 아는 단어로 대충 찍는 게 최소.
3: 모르는 단어는 그냥 넘어가고?
2: 네.
3: 나는 어떻게 했냐면

0: 모르는 단어들을 한번 형광펜으로 칠해볼래?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너가 모르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한번 다른 색깔의 형광펜으로 그 문장을 칠해봐. 이렇게 다 칠해봤으면 이제 문장을 이 노트에다가 옮겨볼래? 이렇게 한 거에서 이제 너가 몰랐던 단어 있잖아. 몰랐던 단어에 이 아까랑 똑같은 색깔의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봐.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게 되면 너가 나중에도 너가 몰랐던 단어를 다시 만날 때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로 이 문장이 통째로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훨씬 너가 그 단어의 뜻을 한글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문장들이 있잖아. 이런 거를 노트로 만들어두면 되게 좋아. 그래서 언니가 예시를 보여줄게. 여기 보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주제랑 중심 제일 중요한 문장을 언니가 이렇게 적어놓았어. 여기에서도 물론 언니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은 밑에 이렇게 적어놨거든. 나는 이 문장을 정리해놓고 이거를 항상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 이 문장들을 보면서 단어 안에 있는 단어들의 뜻을 유추해보았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공부할 때 단어가 조금 더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
1: 근데 그렇게 모든 문제를 일일이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0: 맞아. 그래서 사실 이거는 너가 공부 평소에 할 때 내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인데 이제 시험 기간이나 좀 시간이 촉박할 때 내가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문제 보면 나는 이렇게 문제집에다가 직접 이렇게 작성을 했어. 그래서 그 중요한 문장 있잖아. 이 글의 중심 문장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 좀 모르는 단어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 그래서 이 문장이 내가 모르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그 상태에서 직접 보고 한 번씩 더 되뇌려고 내가 노력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를 맨 마지막에 내 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
1: 학원에서는 그냥 풀어주고 그냥 해석만 해주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걸로서는 제가 어떻게 직접 풀 때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풀 때마다 좀 힘들었는데 언니한테 이걸 들어보니까 이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더 잘 푸는지 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0: 태연아, 아직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너한테 제일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공부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도 많을 텐데 누구한테나 그런 슬럼프는 찾아오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 언제나 너를 응원하도록 할게. 화이팅!
2: 세리 양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하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노력이 아니었을까. 꿈을 향한 길목에서 매번 새로워진 그녀의 도전을 기대한다.
0: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저의 첫 번째 공부 방법은 지문을
3: 알려는.
4: 지금 느낀 산책도 어떤 거지?

0: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겹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 기초기술 11번째 시간입니다. 수능 완성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딱 절반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수능 완성 교재를 보면 총 10번 정도의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5번이 끝났습니다. 이 5번 한 동안에 자꾸 뭐랄까요,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10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되는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그 중복되는 내용이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턴했습니다. 6회 1번부터 10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문제는 세트 문항이네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문항은 본수에서나 이렇게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항 보면 거의 맨 끝에 포진이 좀 많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소공원 설계 사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공공 조경업체는 도심 내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소공원이에요. 소공원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식재 평면도를 설계하였다. 보통 이제 설계 조건에서 어떤 작물, 어떤 수목을 식재하고 심을 것인가 라는 걸 해서 한 문제가 주로 편성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식재 평면도를 해석이 가능한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항으로 이렇게 크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설계 조건 보죠. 가구역이에요. 가구역은 이 구역이 되겠네요. 바닥 분수 아랫부분. 이 구역에는 여름철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하고가 높고 원줄기, 그러니까 수관이 좀 위에 있는 거죠. 키가 큰 나무인데 수관이 좀 위에 있는 나무, 지하고가 높고 낙엽이 지는 잎이 넓적한 화렵 교목이 가구역에 식재가 될 지금 예정이고, 나구역입니다. 나구역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바닥 분수 윗부분이네요. 나구역에는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고려해서 수직 벽면에 부착해서 생육하는 만경목이네요. 만경목. 덩굴성 식물이죠. 만경목을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식재 평면도를 한번 보죠. 식재 평면도가 이번 본서에서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도 쭉 그랬고 아마 올해도 나올 거예요. 자, 맨 위에 보겠습니다. 연산홍이라고 있네요. 연산홍.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 풀어보고 여섯 번째 풀어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지금 정도면 충분히 이제 이해도 하고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자, 앞에 200이라는 글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연산홍을 200그루를 심는다는 얘기죠. 200그루. 연산홍을. 근데 그 연산홍 한 그루가 H가 0.3이에요. 높이가 0.3m. 와이드 W가 0.4예요. 수간 폭이 0.4m. 즉, 높이가 0.3m고 수간 폭이 0.4m인 연산홍 200그루를 여기에 이렇게 식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살나무네요. 화살나무. 화살나무가 몇 그루? 150그루를 여기에 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나무의 크기는 높이가 1m고 수간폭이 0.3m. 0.3m. 자, 소나무는 크게 3그루를 심습니다. 3그루. 3그루인데 각각 사이즈가 달라요. 그렇죠? 가장 큰건 높이가 키가 3m, 그리고 R이네요. 근원 직경이 15cm. 두 번째는 높이가 2.5m, 근원 직경이 12cm. 세 번째는 높이가 1.5m, 근원 직경이 8cm. 색으로. 홍단풍은 이렇게 두 그루, 높이가 2m짜리, 그리고 수간폭이 지금 1.5라고 나와 있는 거죠. 1.5m. 잣나무가 12그루가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 지금 배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 12그루고요. 높이가 2.5m. 그리고 R입니다. 근원 직경이 8cm. 그리고 펜지는 수목이 아니죠. 초하루죠. 초하루 1000그루를 여기다 심는 거고. 팽나무 두 그루네요. 잎그루를 중심으로 좌우로 하나씩. 팽나무 높이가 5m. 그리고 근원 직경이 15cm인 팽나무. 그리고 여기에 가를 심고, 방위 표시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되겠습니다. 자, 식재 평면도는 지금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1번 문항 볼까요? 위 식재 평면도에 가 나고요. 식재 설계할 조경 식물로 적절한 것은? 자, 가구용은 뭐였어요? 여름철에 그늘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키가 커야지. 키가 커. 그리고 지하고가 높고 낙엽성 화력, 낙엽수, 화력수 교목, 낙엽이 지고 화력, 잎이 넓은 교목이 되겠습니다. 자, 침엽수죠. 화력수, 침엽수죠. 침엽수입니다. 자, 나를 볼까요? 자, 나는 이 구역에는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고려해서 수직 벽면에 부착해서 생육하는 만경목, 덩굴성 작물이네요. 덩굴성 작물. 이렇게죠. 그래서 정답은 화력, 교목, 낙엽, 그리고 만경성 작물. 덩굴이죠. 덩굴성 작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수능 특강에 보면 이표 있잖아요. 우리 10강, 수능 특강 10강 조경에서 보면 이렇게 분리된 표. 여기에 나온 거꼭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나무들이죠. 일반적인 나무들. 그래서 식물 형태에 따라 교목인지 관목인지 만경목인지. 그러니까 키가 크고 원 줄기가 확실한 교목인지. 느티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동백나무 이렇게. 관목.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요. 그리고 키가 좀 작아. 예를 들어서 철쭉, 개나리, 명재나무, 진달래 등이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덩굴성 수목이에요. 무언가를 감고 올라가는 담쟁이, 등나무, 인덩덩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잎의 모양에 따라 이게 넓적하냐, 뾰족하냐에 따라서 일단 뾰족한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 그리고 주목, 그리고 은행. 거시식물인 은행나무가 침엽수에 속합니다. 자, 화렵수 이파리가 넓은 거죠. 느티나무, 동백나무, 양버짐나무, 플라타나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산딸나무 등이 여기 속하고, 낙엽이 지느냐, 계속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계절 푸르는 잎을 가지고 있는 동백, 다정큼나무, 소나무, 주목 등이 여기에 속하고, 낙엽수, 느티나무, 산수유, 양버짐나무가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나무들이라, 그러니까 수목들이라도 우리 굉장히 일반적인 나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밤나무나 이런 건, 밤나무는 우리가 교목인지 금방 알고 알수 있고, 잎이 넓은 것도 알고 알수 있고, 낙엽이 지는 것도 알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수목들도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고 될 겁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죠. 자, 위 식재 평면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식재 평면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나무 여기 있네. 모아심기로 식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는 요 안에 이렇게 세 개가 모아심기로 식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 침엽 교목. 침엽수죠, 침엽수. 침엽수는 총몇 그루? 15그루. 침엽수 볼까요? 뭐가 있는지? 잣나무, 소나무, 그리고 이게 다네요. 그래서 15그루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자, 디귿 단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지점이 표시되어 있다. 보통 이제 요 답지가 한 번씩 나오는데, 단면도는 뭐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뭐 이렇게 자르든 뭐 A에서 A 다시까지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단면도에 관련된 표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없습니다. 자, 팽나무의 수간 폭. 팽나무의 수간 폭은 5m이고, 아니죠. 팽나무의 높이가 5m죠. 흉고지름이니까 흉고지름이 뭐가 돼요? B가 돼야죠. B.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다? R이 나왔다. 근원직격이 나와 있다. 자, 수간 폭은 알수 없고, 흉고지름도 알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수능에서도 이 문항 나올 거예요. 이거랑 이렇게 식재 평면도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 해석하는 문항, 또는 뭐 어떤 걸 식재할 것인지, 뭐 나무를 고르라 그럴 수도 있고, 초과류를 구하라 그럴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 뭐죠? 그 수생식물도 나온 적 있죠. 네. 자, 수목의 표현이에요. 조금 아까 나왔던 수목의 표현. 이걸 알아야 이게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해석이 지금 다 가능한 상태일 거라고 또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는데,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높이에요. 나무의 높이. 수간 폭. 나무의 넓이. 잎들이 있는 수간의 폭. 그리고 흉고지름. 가슴 흉자죠. 가슴 높이. 지면에서부터 1.2m 높이의 흉고지름, 근원지름,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지름, 지하고는 수고에서 수간폭 아래서부터 지상까지, 땅까지의 거리죠. 미터입니다. 수고 미터, 수간폭 미터, 지하고 미터. 지름, 직경으로 떨어지는 건 바모다, 센티미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정오답 골라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가에 들어갈 식품 제조 원리네요. 식품 제조 원리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많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많았던 전분이나 이렇게 그 당류, 다당류, 전분이나 아니면 이제 녹말 같은 게 물을 넣고 가열을 해요. 그러니까 쌀에 물을 넣고 가열을 해요. 그럼 쌀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져.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게 호화. 따뜻한 밥이 호화. 근데 그 따뜻한 밥을 좀 퍼서 식탁 위에 두면 어떻게 되죠? 찬밥이 되죠. 찬밥이 되면 따뜻했을 때보다는 훨씬 뭐랄까요? 이게 부드러움이 덜하죠. 좀 딱딱해지죠. 그게 노화. 아셨죠? 자, 당화. 당화는 단당류 분자가 다른 당류하고 결합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는 화학적 변화인 것, 단맛을 낸, 단맛을 낸. 염지, 소금뿐만 아니고, 소금, 설탕, 아질산염 등 재료를, 이런 재료를 고기에 침투시키는 공정이 염지가 되겠습니다. 유화, 잘 섞이지 않는 물질, 물과 기름 잘안 섞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잘 섞이지 않는 두 개의 물질을 세게 교반을 해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한 개의 액체가 아주 작은 방울 상태로 해서 다른 액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물 분자 속에 기름, 수중 유적형, 그리고 기름 분자 속에 물, 유중 수적형. 이렇게 해서 섞이진 않는데 상태가 이렇게 안정화되는 거. 이런 현상이 유화현상입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유화제로 많이 나오는 게,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게, 계란 난황,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유화작용을 많이 도와주죠. 자, 발효, 효모나 세균, 그러니까 미생물이 유기화합물 분해에서 알코올 또는 유기산 또는 이산화탄소 등을 만드는 작용을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이거 말고도 많아요. 건조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품 제조 원리가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메밀묵은 여름철 별미로 즐겨온 전통 음식입니다. 자, 메밀 가루를 찬물에 개어 곱게 걸러서 냄비에 넣고 나무주걱으로 저으며 끓이면 처음에는 물든 반죽이 차츰 걸쭉해지고 마침내 투명한 젤 형태로 굳게 됩니다. 메밀 곡류죠. 곡류를 찬물에 개요. 그러니까 물과 섞어 수분을 준 다음에 열을 주면 어떻게 투명한 젤 형태로 굳어요. 이는 과열 과정에서 메밀가루 속 전분이 물을 흡수하고 팽이온하고 점성이 증가하는 무슨 현상? 무슨 현상? 전분에 수분을 주고 열을 줬더니 부드러워지고 팽이온하는 현상. 무슨 현상? 호화. 전분의 호화 현상. 일명 알파화. 전분의 알파화. 자, 소고기를 건조했네요. 건조했어. 매실을 설탕에 재워서 멸실청. 매실에 설탕을 넣고 재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설탕이 농도가 더 세죠. 매실 안쪽에 있는 수분보다. 그래서 매실 안쪽에 있는 수분이 설탕 쪽으로 빠져나와요. 삼투압이죠, 삼투압. 우리가 찾는 건 호화. 자, 우유에 랭잇을 첨가해서 치즈를 만들었어. 치즈. 이건 응고 정도 되겠네요. 자, 맵쌀가루를 물에 버무린 후 쪄서 백설기를 만들었어. 맵쌀가루, 쌀가루 전분에 물을 버무려 수분을 준 다음에 쪘어요. 열을 주니까 백설기가 있네. 이게 호화. 식용유와 달걀 노른자를 강하게 섞어서 마요네즈를 만들었어. 식용유와 달걀 노른자를 강하게 섞어서. 물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또 식용유 들어가고 난황 들어가고 해서. 이건 유화. 그래서 지금 호화의 사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 원리 중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요거. 삼투압. 그리고 잘 나오는 게 이렇게 호화. 응고도 한 번씩 나오긴 나오는데, 삼투압하고 전분의 호화 노화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작물의 생리 반응에 영향을 준 일장 조건이네요. 일장 조건. 일장 조건을 농업에 활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장 조건은 크게 두 가지죠. 두 가지. 어떤 거예요? 장일 조건. 장일 조건. 빛을 오래 비춰줘요. 오래 비춰줘. 그리고 단일 조건. 이거 두 개뿐이에요. 단일 조건. 물론 이제 중일도 있는데 중일은 빛을 비추는 시간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빛의 영향이다 그러면 빛을 오래 비춰주냐, 비춰주는 시간이 짧느냐, 이제 이거 두 개, 이두 가지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 이런 문항 나왔을 때는 일단 제시문에서 어떤 조건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장일 아니면 단일. 장일 아니면 단일. 한번 찾아볼까요, 뭔지? 자, 세모 씨에는 외갑,

농촌 지역에 설치된, 아하, 가로등이네. 가로등. 가로등까지만 보고도 알아야죠. 가로등은 어디에 써요? 어두울 때 불을 켜주죠. 불을 켜주니까 그러니까 빛을 받는 시간이 가로등이 있으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장의를 설명할 것 같아요. 맞아, 가봅시다. 야간에 과도하게 밝아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는 빛 공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야간 조명으로 인해 벼의 출수 시기가 늦어지고 단일성 작물인 벼에 빛을 계속 비춰주니까 이게 개화가 돼야 되는데 영양생장만 계속되는 거죠. 출수가 늦어지고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피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모세모시는 올해부터 농작물 생육기 2월에서 10월에 맞춰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가로등을 부분적으로 끄는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의 생육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조명 운영 체계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는 농촌 지역에 발생하는 인공 조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신문 기사네요. 자, 가로등 나왔고 빛이 어떻게 된다? 장일이다. 이제 장일 조건. 이 장일 조건을 이용한 사례를 봅시다. 일단 이 일장 문제가 나오면 앞에 나오는 작물들이 있을 거예요. 작물. 얘 같으면 기역은 곽꽃, 니은 국화, 3번은 피추니아, 4번은 들깨네요. 이것들이 일단 장일성인지 단일성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장일성인지 단일성인지. 곽꽃, 장일성 작물입니다. 장일성 작물. 국화, 단일성입니다. 단일성. 피추니아, 장일성. 들깨, 단일성력, 단일성. 그래서 보통 이제 봄에 꽃을 보는 애들은 장일성. 가을에 꽃을 보거나 가을에 작물을 수확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열매를 수확해야죠. 그건 단일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주는 건 장일 조건이죠. 장일성 작물의 장일 조건이면 꽃이 빨리 핍니다. 장일성 조건의 단일성 조건이면 꽃이 천천히 핍니다. 자, 봅시다. 곽꽃은 장일성이라 그랬어. 장일성 작물에 장일 조건을 주니까 개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개화가 촉진이 돼야 돼. 지연 틀렸어. 국화예요. 단일성 작물이야. 단일성 작물에 장일 조건을 주니까 개화가 늦춰져야죠. 늦춰져야지. 옳은 내용이에요. 피추니아, 장일성 작물이야. 장일성 작물에 장일 조건을 주니까 꽃이 빨리 펴야죠. 개화 지연이 아니고. 들깨잎 수확 기간. 단일성 작물이 들깨의 단일성 작물이에요. 장일성을 주니까 꽃이 늦게 피어. 꽃이 늦게 핀다는 얘기는 영양 생장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영양 생장이. 들깨잎, 꽃이 안 피고 이파리 수가 계속 늘어나. 이파리가 계속 생겨. 이게 영양생장이죠. 이건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도 가끔씩 나와요.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복잡해. 근데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작물들이 장일성인지 단일성인지를 알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게 장일 조건을 얘기하는지 단일 조건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장일 조건의 장일성 작물은 꽃이 빨리 피는 거고, 단일성 작물의 단일 조건은 꽃이 빨리 피는 거야. 그런데 단일성 작물은 꽃이 늦게 피어요. 장장 같으면 꽃이 빨리 피어. 단단 같으면 꽃이 빨리 피어. 근데 장단 단장 꽃이 늦게 핍니다. 아셨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보죠. 다음 인터뷰에서 균형인 A씨가 작물에 발화네요. 발화.

동물의 발알 위에 조치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물의 발화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계 교재에 크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서 여기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기계적 처리, 기계적. 여기는 화학적 처리 이렇게도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왜냐, 여기 화학약품 쓰고 생장조절제 화학약품, 화학 자재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화학적 처리, 여기는 기계적 처리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기계적 처리는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직접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종자를 약간 좀 깨서, 그래서 보통 이제 종자가 발화가 안 되는 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산소가 없다든지 아니면 수분이 없다든지 아니면 무슨 발화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발화에 필요한 물질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기계적 처리, 상처를 통해서. 자, 온도, 저온 처리는 온탕 처리 후에 온탕 처리를 해야 휴먼 타파되는 거. 그때 발화할 수 있는 거. 수세 침지, 종자 자체가 발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발화 억제 물질이 있을 때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화학약품 처리에서 황산, C껍질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한 황산 태우는 거예요. 태워. 얇게 작은 털 같은 걸 태워버리는 거지. 털 같은 게 너무 빽빽하게 나서 바깥에서 유입이 안 돼. 산소하고 공기, 뭐 산소나 수분이.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걸 이렇게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생장조절제. 그것도 뭔가 그 발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장조절제를 처리함으로써 발화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 생장조절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계적, 여기가 화학적 처리 방법이 되겠네요. 자, 5번 제시문 다시 가겠습니다. 자, 기자가 물어보네요. 도시에서 생활을 접고 귀농을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하니까, 네. 자연과 가까이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귀농을 결심하고, 아하, 목화 종자를 구매해서 직접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발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그해 봄에 파종했는데 대부분 발화하지 않아서 정말 당황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후 농촌진흥청에 문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해결되셨나요? 라고 물어봤고, 지도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종자에 적용하여 다시 파종하였더니, 그때서야 발화가 됐어요. 발화가 잘 되었어요. 작물마다 특성이 다른 걸 새삼 깨닫고, 파종 전에 반드시 그 작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는 내용입니다. 봄에 종자를 파종했는데 발화하지 않았어. 어떤 게? 목화 종자가. 그런데 이잘 발화하지 않던 게 발화가 됐네요. 발화가 됐. 휴면을 타파했어. 목화 종자. 어떤 것 주로 써요? 목화 종자는 작은 털들이 많아서 그 털들을 황산으로 태워버리는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를. 자, 물에 씻은 후 파종하였다. 이건 발화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이고, 건조기에 말려놓고 파종하였다. 보통 건조기에 잘 말리지 않습니다. 수분이 있어야 발화가 되는 거지. 자외선으로 조사한 후에, 이것도 아니고, APA 수용액, 보통 APA는, 엡시스산은 무언가를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발화할 때도 APA가 있으면 발화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발화를 방해하죠. 자, 목화, 진한 황산으로 처리해서, 진한 황산으로 처리해서 그 목화 씨앗에 있는 얇은 털들을 다 태운 후에 그 틈, 태워진 그 공간으로 수분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발화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기사에 나타난 작물의 수확량 증가 방법과 관련 있는 식물 조직으로 적절한 것. 식물의 조직, 적절한 것을 식물줄기 A에서 E, A, B, C, D, E에서 고른 것을 냈네요. 세모세모군은 여름철 안정적인 배추 착과를 위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관내 대추나무를 대상으로 특수관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 시행된 작업은
2년생 이상 굵은

수분 가지의 수피를 고리 형태로, 고리 형태, 고리,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 형태로 제거해 영양분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영양분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차단. 광합성 산물이 뿌리로 내려가지 않고, 아하, 광합성 산물이 뿌리로 내려가지 않고, 광합성 산물이 뿌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뭘 타고 내려가요? 광합성 산물. 탄수화물이 뭘 타고 내려가요? 체관을 타고 내려가죠. 체관. 체관.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뭘 타고 올라가요? 물관을 타고 올라가죠. 자, 뿌리로 내려가지 않고, 열매 부위에 집중되도록 해서 착과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네요. 군 관계자는 이 작업은 장마철 햇빛 부족으로 인한 대추 낙과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에요. 앞으로도 대추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 보급과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햇빛 부족으로 인해서 광합성이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가 나뭇잎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영양분, 양분, 물이 아니죠, 지금. 광합성 산물이죠. 광합성 산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 내려와서 뿌리에도 가고 여기도 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려. 신부까지 자른 게 아니고 껍질만 도려냈어. 껍질만. 그러니까 요 부분. 관다발이 지금 잘렸다는 얘기죠. 관다발. 관다발. 그래서 체관을 통해서 산물이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른 건 뭐냐면, 대추 낙과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광합성 산물이 뿌리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체관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체관을. 자, 그러면, 체관을 찾아보면 되죠, 체관을. 체관을 찾아보면 돼. 그런데, 우리가 체관이라는 건 금방 찾는데, 여기서 체관이 뭐냐, 이거지. 이 문제 몇번 나왔어, 지금. 요렇게 봅시다. 이렇게 여기만. 여기가 뭐 표피니까 여기 있을 리는 없겠고.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거 지금. 이 부분이 형성층이죠. 형성층.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층 안쪽이 물관이죠. 물관. 바깥쪽이 체관. 그래서 정답은 C죠. C. C. 체관 찾는 건, 그러니까 지금 문항에서 광합성 산물이 뿌리로 내려가지 않고 광합성 산물이 이동한다. 이건 체관인지 금방 찾아요. 그렇죠. 금방 찾는데 모식도를 보고 이 쌍둥이 식물 줄기 단면의 모식도를 보고 아 이게 체관이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몇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모식도에서 찾는 문항이 체관하고 이 물관을 헷갈려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층 안쪽에 물관 바깥쪽에 체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C,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의 관다발 이렇게 생겼죠. 식물의 관다발. 쌍떡잎하고 외떡잎 식물이에요. 쌍떡잎하고 외떡잎 식물의 특징 꼭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에 대한 분류, 이런 문항이 나올 때는 굳이 그 식물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얘가 쌍떡잎 식물인지 외떡잎 식물인지만 구별해도 충분히 종후 판단이 되는 답지 또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쌍떡잎 식물은 관다발이 규칙적, 여기는 불규칙적. 그리고 외떡 식물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형성층이 없네, 형성층. 형성층이 없으니까, 형성층이 없다는 말은 옆으로 그는 부피 생장을 하지 않는다. 부피 생장을 하지 않는다. 쌍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있기 때문에 부피 생장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형성층이다.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층 바깥에 체관, 형성층 안쪽에 물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번 평가 문항에서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이만큼 크게 자르진 않아요. 이만큼 크게 잘라버리면, 간격이 이만큼이나 생겨보면, 이게 아마 문항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 거지, 이렇게까지 잘라버리면 죽습니다, 나무. 그냥 이렇게

도매 시장에서 복숭아 30상자를 만 원에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복숭아를 상자당 3만 원에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복숭아가 무르고 당도가 낮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 복숭아를 30상자를 만 원에 도매시장에 팔았는데 그 도매시장에서 3만 원에 산, 근데 그 도매시장은 아니겠죠. 도매 소매 넘어가면서 아마 유통병이 뛰어서 3만 원에 산 소비자가 당도가 낮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어.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단 납품 날부터 소비자까지 도달하기까지 일주일이 소요가 됐어. 일주일이. 일주일이 소요가 되니까 아무래도 신선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자, 납품한 복숭아는 도매시장을 거치며 4단계, 5단계 유통비용이 발생해서 소비자는 제값보다 비싸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유통처가 이, 뭐랄까, 이 유통을 할수 있는 지금 4단계, 5단계니까 유통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계마다 가격이 높아져요. 그리고 시간도 그만큼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신선한 게 생명이고, 생명인데, 신선도는 신선대로 떨어지고, 가격은 가격대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네요. 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빨리 전달될 수 있으면 되죠. 그리고 중간에 유통 단계를 좀 줄이면 훨씬 좋을 거예요. 자, 농산물 공동 판매장에 출하한다. 주말 장터에서 직접 판매한다. 이 직거래죠, 직거래. 직거래. 경매를 통해 최고가. 경매 어디서요? 경매, 경매. 도매시장에서 하죠. 해결하기 위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최선답형이에요. 자,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도 이것도 뭐 4단계, 5단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고 소비자 그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배송 시간도 걸리고. 대형 할인점과 사전 계약해서 이것도 할인점을 한번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생산자가 바로 생산을 해서 주말 장터에서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는 게 가장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은 크게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 현재 눈앞에 있는 물건, 그러니까 생산되어 있는 물건, 지금이라도 내 창고에 가면 팔 물건이 있어. 이건 현물 거래예요. 그 현물을 어디다 파느냐? 도매시장에다 파느냐? 도매시장 거래. 소매시장에다 파느냐? 소매시장 거래. 산지, 직거래, 시장 외 거래이죠. 도매시장, 소매시장을 빼고 바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그 거래를 이루는 직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물에는 도매, 소매, 직거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현물 들어 있고 선물도 있죠. 선물. 선물은 지금 없어요. 뭐가? 물건이 없어. 앞으로 나올 걸, 앞으로 나올 걸 이렇게 사전 계약을 해서 미리 판매하는 거죠. 이건 선물의 가장 중요한 이유. 선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산물은 가격 급등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판단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 또는 공급량, 소유, 소비량이 항상 일정하다고는 볼순 없지만 공급량보다는 일정하죠. 그런데 공급량이, 풍년이 들어서 공급량이 많아져 버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성을 뭘로 이렇게 선물 거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선물 거래.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생산될 걸 현재의 시세로, 그러니까 현재의 거래를 하는 거죠. 자,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 장면에 나타난 식품의 색깔 변화네요. 갈변 현상, 갈변 현상. 색변화 원리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색의 변화는 두 개. 효소적이냐, 비효소적이냐. 아, 어려워요, 어려워.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효소적,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둬. 그랬더니 이게 공기와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한다, 효소적. 비효소적 반응, 뭔가 액션? 뭔가 들어가야 돼. 예를 들자면, 열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숙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무언가 인위적인 자극이 들어가면
인위적인 자극이 들어가면 비

요소죠.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공기하고 뭔가 접촉을 해서 발견한다? 효소죠. 요 정도까지만 알고 문항을 풀어도 충분히 정답 골라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효소적 반응에는 크게 두 개.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반응하고 티로시네이즈 반응, 감자, 사과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비효소적 갈변. 메일러드 반응,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들 하죠. 들어봤죠? 마이야르 반응. 아미노산하고 환원, 당. 아민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서로 반응해서 갈색의 멜라노이드 색소를 형성하는 것. 마이야르 반응, 메일러드 반응. 다음, 캐러멜 반응. 당류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갈색의 캐러멜이 형성되는 반응. 설탕, 높은 온도라면 이렇게 갈색의 색깔 나오죠. 그리고 아스코르브산 산화 반응. 감귤이나 아스코르브산이 산화되면서 갈색 물질이 형성되는 반응. 아스코르브산 산화 반응. 이렇게 효소적과 비효소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효소적은 무언가를 잘라놓거나 해서 그냥 공기 중에 놔두는데 색깔이 변하면 효소다. 요 정도까지만. 비효소적은 그냥 놔둔 건 아니야. 열을 주든지 숙성을 하든지 뭔가 인위적인 작업이 들어가서 색깔이 변했다? 그럼 비효소적으로 생각해도 농업 기초 기술에서 이 갈변 문제 맞춘 데는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볼까요? 지금 여기에 어떤 게 나온 거 봅시다. 빵을 구울 때, 아하, 벌써 인위적인 뭔가 열을 주네요. 빵을 구울 때 오븐 안에서 반죽 표면 온도가 140도씨 이상 올라가면 반죽에 환원당과 아미노산이 빠르게 반응해서 갈변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서로 반응해서 갈색의 멜라노이드를 색성을 한다. 메일러드 반응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과정에서 멜라노이딘이라는 갈색 고분자와 수백 가지 휘발성 풍미화합물이 생성돼서 빵 껍질이 구수한 향과 황갈색을 띠게 돼요. 동시에 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는 고온의 캐러멜화가 진행되면서 단맛과 향이 더해집니다. 자, 두 반응은 수분 증발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게 일어나고, 따라서 빵을 구울 때 표면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날라주면서 고온을 유지하면 특유의 먹음직스러운 황갈색과 구수한 풍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빵을 만들었습니다. 열이 들어갔어요. 무슨 변화예요, 지금? 그쵸. 비효소적 변화. 자, 비효소적 변화 찾아봅시다. 숙성 과정, 숙성, 발효, 숙성 과정 들어갔죠. 비효소. 갈색으로 변한 된장. 자, 껍질을 깎아 두어서 갈색으로 변한 사과. 껍질을 깎아서 그냥 공기 중에 뒀더니 색깔이 변했어. 이건 비효소적이 아니고 이건 효소적이네. 자, 로스팅. 어떻게 해요, 로스팅? 지금 굽는 거죠. 굽는 거. 로스팅 굽다가 맞나? 볶다가 맞죠, 볶다. 자, 로스팅 과정을 거쳐서 외부에서 열이 들어가서 색깔이 변했어. 이거 비효소적. 자, 체를 썰어놨어. 고구마를 체를 썰어놨더니 공기에 노출돼서 갈변 현상이 됐어. 이건 효소적. 그래서 지금 비효소적인 반응을 찾는 문항이었어요.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효소, 비효소적 갈변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한 서너 문제만 풀어봐도 금방 감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기사에서 동물의 장기 이식에 적용된 생명공학 기술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미국 세모세모 종합병원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했네요. 이식된 돼지 신장은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해서 69개의 유전자 위치가 교정된 유전자가 69개의 유전자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교정된 인체와 장기였어요. 연구팀은 돼지의 세포에서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했어. 6개의 인간 유전자를 또 삽입했어. 유전자 재조합이죠. 유전자 재조합. 그래서 형질을 바꾸고 있어. 어떤 거 들어갔지? 지금 형질 전환 기술 들어갔네. 또한 돼지 뇌졌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해 인수공통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했어요. 이렇게 유전자가 편집된 세포는 대리모를 통해, 대리모는 뭐예요?
수정란을 이식해서 그냥 자국만 빌려주는 대리모. 자, 대리모를 통해 새로운 기체로 탄생되어 신장을 제공했어. 의료진은 이번 성공을 장기 공급 문제 해결의 주 이정표로 평가했다고 그랬어요. 이번 사례는 유전자 편집과 면역 조절을 결합한 최신 동물의 생명공학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얘기네요. 자, 유전자를 편집했어. 그러니까 전환 기술. 그리고 대리모에 이식을 했어. 뭘 이식을 했어? 수정란을 이식을 했죠. 지금 무슨 DNA, 그러니까 무슨 염기 서열로 뭘 비교했다거나 이런 거 없고, 세포를 융합했다거나 이런 내용 없죠. 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건 형질 전환된 돼지에서 돼지를 만드는데, 형질을 전환, 돼지를 만들었고, 그 돼지의 수정란을 또 대리모에 넣어서 또 태어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기준으로 해서 20강 문항이잖아요. 20강 문항인데 보통 지금까지 나왔던 문항의 형태는 여기에서 어떤 생명공학 기술이 나타났는지를 찾고 그거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라 라는 문항이 많이 나왔었죠. 자, 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생명공학 기술에는 크게 조직 배양, 그리고 동물 생명공학에서 수정란 복제, 체세포 복제, 분자 표지 기술,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지만 DNA 염기서열 차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비교하고 감별해내는 기술, 분자 표지 기술, 그리고 식물 형질 전환에서 아그로 박테리아 이용법이라든지 유전자 총법 나오고 세포 융합법에서 원형질체 융합법, 그리고 돌연변이 유도 방법에서 이렇게 잘 출제가 되곤 하죠. 이것도 지금까지 여섯 번째 풀고 있는데 여섯 번째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아마 열 번째까지 해서 앞으로도 7, 8, 9, 10회 할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자, 10번 문항 보죠.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작물의 분류 나왔네요. 작물은, 이 작물의 분류 문제는 항상 나오지만 정답률이 그렇게 다 높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작물은 쉽게 알수 있으나 이 작물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죠. 무슨 작물인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지역이 고향인 이 열매 채소는 19세기 초 스페인 탐험가들이 유럽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어요. 열매 채소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뭘 이용해? 이 열매를 이용해. 처음에는 예쁜 모양 때문에 관상용으로 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의 재료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념감이라는 이름으로 20세기 초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채소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나 다 먹어요. 생으로 먹거나, 이 채소는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마시는 일도 많아요. 또 국물 요리할 때도 들어가고, 면 요리할 때도 들어가고, 샐러드,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고 있어요. 주스도 먹으면서. 이 채소에는 라이코펜, 아하, 대표적이죠. 라이코펜. 어떤 열매 채소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년감으로 불리고,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주스도 나오고, 국물 요리, 면 요리, 파스타에도 많이 들어가고, 라이코펜이 많이 든, 뭘 말하는 거죠, 지금? 토마토죠, 토마토. 비타민C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덜 익은 초록색 부분에는 몸에 해로운 솔라닌 성분이 있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제시문이네요. 토마토. 자, 토마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도에 따라 식량 작물이 아니죠. 원예 작물이죠. 원예 작물. 생육 형태에 따라 주형. 주형이 뭐예요? 주형. 여러 개 줄기가 나와서 하나의 포기를 이루는 화본과의 벼, 보리, 밀 이런 게 주형 작물이죠. 생육 조건에 따라 여름에 따라 잘 자라는 고온성 작물입니다. 재배 기간에 따라 한해 살이 작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회

0: 한 바퀴 돌았죠. 이제 5회 끝나고 6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항이 어때요? 이제 자꾸 접했던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10회까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보게 되면 굉장히 친숙한 그런 내용 요소들이 와서 조금 더 쉽게 시험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6회 후반부 풀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해산업과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함께 개념정리하고 실전문항, 영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에서도 조선산업에서 한 문항이 나오든지 또는 해양플랜트산업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는 해양 플랜트에서 거의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선산업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산업이라는 것은 선체를 건조하는 거,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선박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 뭐 장비 이런 걸 우리가 의장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의장품의 조립 및 그다음에 고정에서 완성된 선박을 생산하는 산업을 조선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조선산업은 철강, 기계, 전자, 화학 산업 등의 후방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산업이다. 종합산업으로 후방 산업의 발전이 즉 철강 산업, 기계 산업, 전자 화학 산업의 발전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요소가 된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조선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선산업은 철강산업, 기계산업, 전자산업, 그다음에 화학산업은 우리가 조선과 관련해서는 도료, 즉 페인트와 관련된 선박에 칠하는 거를 우리가 도료라고 얘기를 하죠. 도료산업은 화학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철강, 기계, 전자, 화학산업이 발전을 해야지만이 그만큼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조선산업의 특성을 보면 수주산업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공업 제품, 일반적인 물품은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면 소비자가 선택해서 사는 거에 반해서 배라는 것은 수요에 의해서 발주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어떤 선박 회사가 선박을 만들려고 하면 이러이런 선박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있으면 입찰에 참여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입찰에 참여한 조선회사가 선박을 만드는 조선회사가 가격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받는 거죠. 즉 주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되는 게 우리 수주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적고 제품 가격이 크다. 거액인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수요에 의해서 선박의 발주량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조선 산업은 다른 산업과 관련성이 매우 크다. 종합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설비 부품과 관련된 재료 산업과 해운업, 수산업, 관광, 레저 등 다양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해운업이 발전하고 수산업이 발전하고 해안과 관련된 관광과 레저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이러한 산업 우리가 전방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조선 산업의 전방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수요가 즉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발주량이나 수주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조선 산업은 선박을 짓기 위해서는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큰 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대한 규모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광대한 부지와 항구 확보를 필요로 하며 그에 적합한 부지가 제한적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최적으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방의 입지성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부지의 제한적이다라는 거고요. 자, 많은 선박을 만드는 데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다. 노동 집약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품을 조립할 때 주로 노동력에 의해서 의존한다. 자, 규모와 기간 면에서 보면은 조선산업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고 대규모의 자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공정으로 하나의 선박을 완성하는 데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산업의 특성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조선산업을 배를 만드는 걸 우리가 조선소라고 하죠. 이런 조선소의 입지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소는 물론 해안가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상의 교통이 편리한 위치, 해안가에 위치해야 되겠고요. 자, 수송의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 원자재와 부품의 운송, 그리고 완성된 선박의 이동이 편리한 곳에 조선소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조선소 주위에는 인프라 시설, 조선소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조 도크라든지 해상 크레인, 작업장, 보관 시설 등이 필요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자, 이러한 조선소는 적절한 노동력과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력 및 기술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곳에 조선소가 위치해야 되겠고요. 자, 조선소는 환경 보호 및 안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선소는 환경 요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조선소의 입지 조건까지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역사, 즉 조선산업의 발달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수립 이전의 조선산업, 정부 수립 이전이면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조선산업을 얘기를 하겠죠. 이때를 우리가 산업의 태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본 조선업자들의 주도로 부산, 인천, 충무, 원산 등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조선산업이 성장했다. 자, 충무는 지금의 통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영. 자,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군함을 건조하며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전쟁에 필요한 군함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공업화와 함께 조선소 수가 급증했고, 조선소 수가 급증했고, 그 다음에 주로 어업에 사용되는 동력 어선 건조가 활발하였다. 1929년 방어진 철공소 설립과 1937년 조선중공업의 설립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조선산업이 시작되었고 일제강점기 공업화 과정에서 자주적 발전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일제강점 기간의 조선산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에 1950년대 조선산업을 우리가 기술 축적기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1950년 되면 6.25 전쟁이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선박 수리와 선박 수리를 위한 조선 기술이 축적된 기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조선 산업과 기반 시설을 복구하였고 선박을 수리하며 조선 기술을 축적하였다. 자, 이때 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의 신설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으며 조선 산업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때가 1950년대 초기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950년대 후기로 가면 산업과 기반 시설의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소형성 건조에 주력하는 시기였다. 자, 1958년 조선장려법이 시행됐는데, 자, 조선장려법은 국가 주도로 조선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법으로 제정한 게 1958년 조선장려법인데요. 조선장려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건조비 일부를 약40% 이내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줬으며, 그다음에 선박 또는 선박 부품 제조에 대해서 물품세를 면제해주는, 즉 국가 주도의 국가 재정 투입으로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했던 그런 법이 1958년 조선장려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59년에는 조선소가 99개 업체로 급증해서 일시적인 현상도 일어났다. 자, 1950년대에 조선 산업에 대해서 봤고요. 1960년대는 기반 조성기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산업 발전의 원동력 분야로 조선 산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 육성 산업에 포함이 되었다. 자, 그래서 1967년 조선공업법을 제정해서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국가기관 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1960년대까지 조선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1960년대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970년대를 우리가 양적 성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기에 저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하고 지리적, 기후적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 조선업이 성장을 하였고요. 자, 블록 건조 방식의 확립과 선행 의장공법이 가능해지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 자, 블록 건조라는 것은 우리가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블럭블럭, 그러니까 하나의 선박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잘라서 부분 만들어서 선대에 올려서 조립하는 형태, 블럭블럭을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의 선박으로 완성하는 기법을 우리가 블럭건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를 건조하는 방식의 하나로 선체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그것을 땅 위에서 조립하여 놓고 선대 위로 날라서 선체를 조립해가는 조선법을 블록 건조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선행 의장이라는 것은, 자, 블록을 만들었을 때그 안에 들어가는, 블록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의장품을 미리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체 블록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블록 내부에 의장품 설치와 그다음에 파이프 조립을 블록 조립 단계에서 미리 시행하고 탑재하는 공정을 선행 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선공업진흥계획, 그다음에 철강공업육성법 등의 관련법이 제정되어서 조선산업이 육성되었고 조선설비의 확충과 기술 향상이 이루어진 게 1970년대 초기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970년대 후기에는 내수 중심의 소규모 산업에서 탈피하고 대형 조선소 건설로 경쟁력 있는 규모를 갖추면서 세계 시장에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조선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수주를 받아오면서 발전을 하였다.

자, 정부의 자금 조달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바탕으로 1979년에는 수주율 2위에 등극하였지만, 석유 파동과 함께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게 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게 1970년대 후반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980년대 조선산업을 구조조정기라고 할수 있는데, 자,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적 저가 수주. 그러니까 조선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서로 수주산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저가로 배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소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주 경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저가 수주를 하게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금융비용이 부담이 늘어나게 됐고, 노사 분규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중점적 지원 아래 건조 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 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93년까지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 즉,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규모의 조선소들을 통폐합한다거나, 그래서 많은 조선사들이 난립을 국가 주도로 몇 개의 주요 조선사로 통합하는 그러한 과정이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990년대에는 위기 극복기라고 할수 있는데, 자, 1993년 당시 최대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세계 시장에서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게 1993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96년 엔화의 절하, 인건비 상승, 기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97년에는 외환위기가 있었죠. IMF 외환위기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조선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자,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조선산업은 급속히 회복하고 다시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된게 90년대 후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00년대는 호황기의 시장 및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립된 시기가 2000년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00년대 선박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했고, 2003년 이후 수주량, 수주 잔량, 건조량의 3대 지표 모두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당당히 조선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할수 있었다. 특히 기술력을 앞세운 고부가가치선을 많이 만들게 됐는데,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NG선 등의 척당 제작비가 많이 드는, 즉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가치선을 만드는 게 2000년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LNG선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주량이 1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부가 가치선 중심의 선별적 수주 전략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특히 LNG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였다. 자, 2000년대 중반 조선 호황기에 조선산업의 대규모 건조 설비 투자가 진행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요가 위축되면서 설비 과잉 문제가 대두되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운 산업이 위축되었으나 그에 우리나라 수주 점유율은 세계 1위를 유지하였으며 조선산업은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2009년부터 중소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아직까지도 2000년대를 거쳐오면서 전 세계 수주량의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받게 되고, 많은 선박들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드는데 많은 기술력과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게 현재의 조선업의 실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자,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자본 회전율이 낮으며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었죠. 우리가 앞에 역사에서 보듯이 호황과 불황이 좋았던 시절과 나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자, 주문 생산 체제이며 많은 기반 시설과 대형 설비,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게 조선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설비, 부품, 해운업, 수산업, 관광 및 레저 등 다양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쪽에서 설명을 했고요.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화율을 높이는 한계가 있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조선산업의 현황과 환경 변화를 보면, 자, 조선산업은 현재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자, 특히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조선산업의 기술과, 그다음에 자본을 축적하여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도의 기술 향상과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더큰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 세계 및 국내 건조 능력이 수주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은 해양 플랜트, 에너지 사업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산업과 그다음에 각종 에너지 사업과 연관해서 함께 발전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현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플랜트 산업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한 문제씩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는 것은 해양 플랜트 산업은 해양 공간에 해상 부유 구조물, 그러니까 물에 뜨는 거죠. 부유 구조물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생산, 그다음에 물류, 거주, 레저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비나 설비를 건조하고 설치하는 산업을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기에는 우리가 해양 플랜트라고 하면 석유 개발을 위한 시추 또는 생산용 시설을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해양 플랜트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초기에는 석유 개발을 위한 시추나 생산용 시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에는 자원의 부족과 활용 공간의 확장을 위해 토목, 건설, 주거, 그다음에 군사, 그다음에 발전 시설, 담수화 시설, 관광 등 다양한 목적에 맞추어 제작되는 구조물을 포함해서 해양 플랜트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양 플랜트의 설치 형태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나누어지는데 자, 설치 형태에 따라서 고정식이냐 유연식이냐, 부유식이냐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해양 플랜트의 설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아홉 가지 종류를 각각의 고정식이냐, 유연식이냐, 부유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해양 플랜트 문항이 이 해양 플랜트 설치 형태에 따라서 출제가 되면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 요소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시문을 잘 읽어보면 힌트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제시문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내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자, 고정식은 파일 고정식, 중력식, 갑판 승강식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파일로 해저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게 파일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생산용 고정식 플랫폼을 사용한 트러스트형 구조물을 얘기를 하고요. 중력식은 자체 중력, 자중을 이용해 파랑에 견디도록 설계된 구조물을 중력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갑판 승강식은 데크, 다리로 구성된 구조물로 시추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갑판 승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유연식은 타워

타워형, 스파형, 인장강식으로 나누는데 타워형은 상부에 적재된 하중을 타워 구조물로 지지하는 형태. 그다음에 스파형은 굴착과 생산을 겸비해 심해형으로 개발된 스파형이 있고요. 자, 인장강식은 반잠수식 구조물로 부력 형성 및 파이프 인장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류하는 게 인장각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부유식은 물에 떠 있는 해양 플랜트죠. 물에 떠 있는 해양 플랜트인데 그중에 반잠수식은 자, 부선에 설치한 플랜트를 해저에 고정 케이블에 연결시켜서 계류하는 것을 반잠수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선박형, 바지형은 선체 중앙에 드릴탑과 드릴링을 위치시킨 형태가 바지 선박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부유식 석유 생산 시스템, FPSO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물에 뜬 상태로 이동이 가능하고 석유, 가스 생산에 최적화된 해양 플랜트를 부유식 석유 생산 시스템, FPSO라고 얘기합니다. FPSO. 그래서 최근에 FPSO에 대한 내용도 시험 문제로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해양 플랜트의 설치 형태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봤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플랜트를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해양 플랜트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 굉장히 쉽게 제시문만 읽어보더라도 이 제시문의 해양 플랜트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시추 및 생산 시설 파내는 거죠. 주로 해저의 원유와 그다음에 천연가스, 광물을 시추한 후에 저장하고 생산하는 시설을 시추 및 생산 시설에 이용되는 해양 플랜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해양 플랜트가 산업 시설에 이용되는 거, 발전소 발전한다거나 뭐 담수화 설비, 바닷물을 밀물로 만드는 담수화 설비, 도시가스 저장, 그다음에 폐기물 소각장 등 공업 및 생산 활동을 위해 설치된 해양 플랜트는 산업 시설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물류 지원 시설은 공항이라든지 교량, 그다음에 상업용 빌딩, 그다음에 회의장, 전시장, 물류시설, 하역 설비, 선박 계류장 등 해양 환경에서 물류 및 교통 활동을 지원하기에 설치된 시설을 얘기를 하고요. 친수 공간 시설은 요트나 보트의 계류장이라든지 해양 레저 및 스포츠 시설, 해상 공원, 리조트 등이 친수 공간 시설을 위한 해양 플랜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영구 관측 시설입니다. 영구 관측 시설. 특히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어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어도 해양 관측 기지라든지 소총도 부근에 우리 서해안의 소총도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 관측 기지를 제시문으로 한 다음에 어떤 시설이냐, 어떤 목적에 해당되는 해양 플랜트냐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탐사 기지, 해양 연구소, 해양 관측 기지, 해상 우주선 발사되는 영구 관측 시설에 해당하는 해양 플랜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군사시설의 해양 플랜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고요. 자,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도 가끔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자,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은 플랜트 시설 공사 계획의 변동과 시설의 발주 물량의 기복이 심하다. 자, 발주 물량의 기복이 심하다라는 것은 어떤 때는 뭐 세계 경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방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따라서 해양 플랜트의 수요도 많아질 수도 있지만 발주량이 또 굉장히 적은 수도 있죠. 그래서 발주량의 변동이 발주 물량의 기복이 심한 게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계획에서 실행까지 장기간 소요된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게 해양 플랜트 산업이다. 자,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그다음에 고급 기술력과 프로젝트 경영 능력이 필요한 게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해양의 환경, 대상, 자원, 시설.

회사를 대상의 다양성으로 인해 제작 설계에 표준화가 어렵다. 즉, 요구하는 해양 플랜트가,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를 의뢰하는 회사에 맞춤으로 해양 플랜트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러면 규모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의 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 설계에 표준화가 어려운 게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면은요. 국내 기자재 기술 개발을 강화해야 되고 해양 플랜트 산업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내 해양 우리나라에서 만든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서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 해외 선진 기관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나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자원 개발, 플랜트 설계, 기자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지역 특성과 산업 분포를 고려한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과의 인프라를 조성해서 종합적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게 국내 해양 플랜트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실전 문항, 열 문항 풀어보면서 조금 더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호황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선박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척당 2조 원 규모로 알려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FLNG라고 얘기합니다. FLNG. 자, 물에 떠있는 상태에서 바닷속에 묻혀있는 천연가스를 생산해 낼수 있는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국내 조선소가 수주하였다. 길이 281m, 폭 64m로 축구장 2.5배 면적에 이르는 이 설비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정제하고, 저장하고, 하역까지 가능한 초대형 해양 구조물로 연간 210만 톤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땡땡중공업 관계자는 독자적인 설계 역량과 특화된 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특수선박 중심으로 기존보다 수익성을 강화하고, 즉, 고부가 가치의 선박을 제작한다라는 거죠. 차별화된 경쟁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제시문에서 알수 있는 조선산업의 특징은 다른 일반 선종보다 더 비싼 선박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선종 위주의 특화 전략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정부 주도의 선박 수주라든지 해양관광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 일반 화물선의 생산하청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저가 수주 경쟁을 통한 대량 생산 방식의 수익 확보는 제시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은 고부가 가치 선종 FLNG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의 정책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정책,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겠죠. 그러면 가는 어떤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급속히 성장한 한국 조선업계는 1983년 이후 세계적인 조선 불황으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고, 재무구조 역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조선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었으며, 조선산업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국민 경제 전반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 이에 따라 조선 산업의 구조를 사전에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선 산업 합리화죠. 조선 산업 합리화 정책이다. 그래서 가는 조선 산업 합리화 정책.

이라는 걸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유추를 할수 있는 거죠. 자, 1989년 8월 28일 조선산업 합리화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후 세개 조선사, 대우조선, 인천조선, 조선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조치가 시행되었다. 자, 조선산업 합리화 정책은 지금 합리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조선산업 합리화 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저가 수주 구조조정을 통해 저가 수주 경쟁을 방지하는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소에서 설비 증가, 즉 설비의 증설을 불허했다, 만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게 주요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 조선시설의 증설이 4년여간 억제되었다. 그래서 설비의 증설을 막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국내 조선업체 간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 저가 수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가 수주라는 거는 서로 더 값싼 값에 수주를 하려고 하니까 경쟁이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게 조선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선박 또는 선박 부품의 제조에 대해 물품세를 면제해 주거나, 그 다음에 정부가 선박 건조비의 40%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것은 1958년에 시행되었던 조선장려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디귿가리은 1958년에 실시되었던 조선장려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업가 니은이 조선산업 합리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기업가 니은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해양 플랜트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자, 세모세모중공업은 호주, 멕시코 기업의 발주를 받아 멕시코만 트리온 해상 유전에서 멕시코 최초의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자, 트리온 유전은 수심 2,500m이고 육지에서 180km 떨어진 해역에 위치해 있어 유전 개발을 위해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를 FP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PU는 플로팅 프로덕션 유니트의 약자죠.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를 일괄 도급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 설비는 길이 94m이고 너비가 94m, 높이는 57m, 총 중량은 약 4만 4천 톤 규모로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와 41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생산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라는 거죠. 해양 플랜트이다. 그래서 자,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의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맞는 것을 답지에서 찾으라는 거죠. 자, 수심이 얕은 연안에 설치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다.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는 심해에 있는 원유를 뽑아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까 수심이 2,500m라고 얘기를 했었죠.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자체 동력으로 항해하여 설치 장소까지 이동한다. 자,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는 자체 이동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박에서 이끌려서 거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시민들의 휴식과 관광을 위한 친수 공간을 겸한다. 틀린 내용이죠. 자체적으로 원유와 가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답지에 표기가 되어 있네요. 쉽게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해저에 고정된 구조물 위에 플랫폼을 설치한 형태이다. 자, 해저에 고정된 구조물 위에 플랫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물에 띄어서 제작된 해양 플랜트를 원하는 곳까지 이동시켜서 물에 띄워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유식이니까.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글에 가시기의 조선사는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방어진 철공소의 역사. 자, 우리 앞쪽에 개념 정리할 때 방어진 철공소는 일제 강점기 때 설립된 거죠. 그래서 방어진 철공소가 설립된 거는 일제 강점기입니다.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전이 되겠죠. 정부 수립 이전. 수립 이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 사업의 시작이었고 부산과 통영과 함께 근대 수산업이 조선 산업 중심지로 평가되었다. 60년대 청구조선으로 사명이 변경되어서 현대식 조선으로 변화했다. 90년대 IMP 중공업으로 사명이 변경됐고 2000년대는 세강중공업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는데 중소조선사의 한계로 2011년 3월에 파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방어진 철공소의 역사에 대한 건데 가시기는 일제 강점기 때 정부 수립 이전에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맞는 것을 찾아라는 거죠. 자, 한국 전쟁 후 조선 기술이 축적되는 시기였다. 이거는 1950년대죠. 어업에 사용되는 동력 어선의 건조가 활발하였다. 일제 강점기는 주로 작은 소형 어선 제작을 주로 하였다. 자, 소형선 건조에 주력하며 조선 장려법이 시행되었다. 조선 장려법이 시행되는 것은 1950년대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조선업자들의 주도로 조선산업이 성장하였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선산업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죠.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땡땡사는 카타르 노스올 컴퍼니로부터 수주한 고정식 원유 생산 설비의 건조 및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설비는 세모 조선소에 제작되어 약 20일간 항해한 후 현지에 도착하였다. 이후 약 3.5개월 동안 상부 구조물, 하부 구조물, 주변 연결 구조물과 각종 배관 및 전기 연결 장갑과 내부 장비 시스템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결과 예정보다 2주 앞서 첫 원유 생산에 성공하였다. 자, 이번 성과는 설계부터 건조,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공정을 통합 관리한 땡땡사의 기술력과 일가도구 프로젝트의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을 답지에서 찾는 건데요. 계획부터 건조까지 장시간에 이루어지는 산업이 해양 플랜트 산업이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모듈화된 설비를 반복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산업이다. 만들어지는 산업이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되게 곤란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고도의 공정통합과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복합산업이다. 3번이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한 내용이죠. 국제정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죠. 거의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많이 받는다. 그래서, 수주량의 변화가 큰 게,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이죠. 설계와 시운전이 분리되어 단계별로 발주되는 구조의 산업이다. 자, 설계부터 운영까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괄 수주하는 통합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사례에서 알수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은 고도의 공정 통합과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복합 산업이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조선 기술 정책 방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국제이사기구 IMO와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로 인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 그에 따라 신조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환경 규제의 본격화로 IMO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 기준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한 IMO 2020 규제를 시행 중이다. 자, EU 또한 탄소 중립이라는 해운 규제를 도입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3분기 신조 발주 246척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2척이 대체 연료 선박이며 연료별 구성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국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해양 플랜트의 종류는 자, 삼각형 형태의 갑판, 각 모서리에 승강식 철제 기둥이 부착되어 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항 능력이 없어 애인선에 의해 이동한다. 시추 위치에 도착하면 레그 기둥을 해저에 내려 고정하고 선체를 해수면 위로 들어올려 시추 작업을 시행한다. 여기를 읽어보면 승강식이라고 되어 있죠. 갑판 승강식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고정식 해양 플랜트 중에 갑판 승강식이라고 할수 있고, 갑판 승강식을 잭업 리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상황에서 학생이 발표할 조선소의 입지 조건, 가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 위해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조선소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모양이죠.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조석간만의 차가 큰 지역이 유리하다. 큰 지역이 불리하겠죠. 선박 진출을 위해 해안가에 위치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해당 지역의 날씨는 입지에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조선 입지에 중요한 맞는 내용이죠. 조선 입지에 중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9번, 10번 세트형 문항이네요. 자, 소총초 해양과학기지는 다양한 환경 센서를 이용해 대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실시간 전송하는 해양 플랫폼이고, 소총도 남방 30km 이상의 소총초 안반위에 건설되어 있다. 그래서 안전성 건설 단계에서 안반에 구멍을 뚫고 파일을 넣은 뒤그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 하부 구조물과 안반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고정식 해양 플랜트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트러스트형 구조물이라는 것을 제시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높이 90m, 구조물 무게 3,531톤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총 15총, 25종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 어떤 걸 하느냐? 에어로졸,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관찰하고 측정함으로써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양 관측 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위 글에서 할수 있는 해양 플랜트의 설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영구 관측 시설이죠. 영구 관측 시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해양 과학 기지는 영구 관측 시설에 해당한다. 자, 10번. 자, 위 글에서 알수 있는 해양 과학 기지의 설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트러스트형 구조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트러스트형 구조물 위에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해양 플랫폼이다. 그 중에서도 파일 고정식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지는 해저의 철거 구조물로 고정되어 있다. 트러스트형 구조물로 고정되어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트러스형 구조물 위에 플랫폼을 설치되어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서해 여러 지역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기지 이동이 가능하다. 고정식이기 때문에 기지 이동이 불가능하죠.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소총초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형태에 따른 내용으로 맞는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조선 산업 분야,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고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강의로 바다와 진로 선택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신지요? 그대들, 여러분들, 이제 다가오는 수능에 대해 몇 번째이신가요? 즉, 그대들, 고3이에요? 아니면 재도전자들이에요? 아, 뭐 2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는 이제 이쪽에다가, 와, 우리, 멋있네, 아름다우신 앤수 분들도 이제 기출에 대한 문제집이니까 딱 가운데 쓰고 싶네. 네, 또 이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아, 화이팅 하자고, 화이팅 하자고요. 해서 제가 화이팅 할 응원을 남겨주고 싶은데, 우리 각자 본인이 대상일 때만 귀를 기울이기로 해요. 내가 고3 들한테 현수생들한테 말할 때에는 이 아름다운 우리 앤수생 친구들 잠깐 이렇게 귀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기로 해요. 자, 좋아. 화이팅 한번 해보자고. 우리 친구들, 아, 귀 막았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이야, 그치? 지금.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많이 투자하시고, 지금이다 생각하고, 빠르게 많이 많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앤수 친구들께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한마디 화이팅을 한다면, 얘들아 지금이야 지금. 얘들아, 아이, 알잖아, 지금이 진짜다. 우리 많이 또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하루하루 잘 챙겨서 하시고 걱정보단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걸로 가시면 문제없다. 그래서 지금이 진짜다. 지금이 진짜다. 지금이 진짜다. 여러분들. 네, 결국 의지는 다 같이 불타고 있을 테니. 자, 이어서 1등급 문제로 같이 가보자고요. 장난이었고. 네, 화이팅 하죠, 말입니다. 자, 저희는 지난번 1등급 문제에 이어서 2번으로 시작할 건데, 휴사리 그 친구가 있습니다. 하이, 오랜만이야. 자, 왜냐면 1번 문제에서도 우리 그래프의 주기를 생각하는 문제를 이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치? 그리고 지금의 2번에서도 그러한 주기를 생각하는 문제가 이제 또 나왔는데, 많은 케이스들을 생각해 보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케이스를 찾는 문항에서 이제 조금은 또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수다리 문제다라고 해봤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해석을 하신 다음에 맞는 상황들을 빠짐없이 잘 찾아주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라고 나와 있는데 제한이 걸리나 봐요. 저러한 5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 연립구간 0에서 2파이래. 지금 저 사인 함수는 주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꿀렁임, 한 주기 안에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세로축, 즉 Y축과 평행한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을 A, 그리고 이 가로, Y는 1과 3과 만나는 그 점들의 집합을 각각 B랑 C라고 한대요. 이럴 때 그들을 모아놨더니 그 점의 개수가 총단 3개만 나와야 된대. 괜찮니? 그렇게 하는 순서상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볼게요. 아, 여기다 해볼게요. 많은 케이스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찻, 이것은 지금 X축이고요. 이보다 하나 큰 Y는 1이 있고, 이렇게 Y는 1이 있고, 2, 3. 여러분들 생각해 보고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다뤄야 되니까 좀 이렇게 나눠서. 찻. 여기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범위를 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각각 x축, y는 1, y는 2를 생각하자라는 거고, 이때 또 하나의 그 지나는 선이 있었죠. 파이, x는 파이. 얘도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파이.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 여기서 하나의 주기를 그릴 건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그린 이세 개의 선 있죠, 직선.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합쳐서 세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렇게 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제일 간단해 보이는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0에서 2파이 이 끝의 점은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면서 파이에서는 x는 파이에서는 무조건 이 함수가 지나가니까 한 점은 무조건 지나갔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일단 사인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때 말이야, 우리는 이 AB가 둘다 O 이하면서 자연수라고 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을 이러한 형태로 갖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가 1, 3이니까 이 가운데 진동의 축이 2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지금 저 진동의 축이라고 하는 이 올라간 이만큼은 결국은 b죠? 어디냐니? y는 a sin x 플러스 b에 대한 이 위치 변화잖아? 즉, b가 지금 2일 때라는 거고, 이때의 a는 그 진동의 위로 폭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1, 1이 되어지는 거니까, 아, 이때의 a는 1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다 찾아줘 보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또 하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을 갖는 상황이었고, 다른 건 어떻게 가능할까? 일단, 이 x는 파이에서는 무조건 한 점을 만난다니까? 아, 그러면 이쯤으로 우리가 만나는 점을 올려볼까? 즉, 이쯤이다. 즉, 이렇게 0과 2파이에서는 같은 y 값을 가지면서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진동이 그려질 텐데, 하나의 점을 가졌으니 총 3개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2개를 가져야겠죠? 그렇게 되면서 아래에서는 안 가져야 되니까, 아, 이 y는 2라는 점에서 교점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또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 둘, 3개의 교점을 잘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AB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일단 여기는 y는 3이야. 그렇잖아. 그렇게 봐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3보다는 커야 돼. b가. b가 4가 가능하겠네. 얘를 4로 올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2. 아래로 볼록한, 어휴, 벌치면 교점 같으니까. 이 값은 말이야. 무조건 2가 되어야겠지. 1에 닿거나 3에 닿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2여야 돼서 이 폭에 대한 절반의 그 크기. 즉, a에 대한 값.

플러스 2가 되어야만 해. 괜찮니?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을 이러한 느낌수로 갖는 게 이거 하나뿐일까? 만약에 B가 여러분들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여기에서 지금 또 하나의 X는 파이랑 교점을 갖는다고 생각해보면 아주 높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도 될 수가 있겠지. 그렇다라는 것은, 아, B가 5이고, 그때의 폭은 5에서 2를 뺀 3이 되겠구나. 이러한 상황도 가능하겠구나를 찾아줄 수가 있겠지. 좋아. 그러면, 아, 위에서 하나, 둘, 셋. 아래에서 하나, 둘, 셋은 가능할까? 아예 안 돼. 왜냐면, 그렇다라는 것은, 아, 이쯤이나 이쯤에서 또 하나의 교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B가 지금 자연수예요. 무조건 1 이상으로 여기부터 이렇게 찍혀야 돼. 그러니까 이 아래는 생각해 줄수 없다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어떠한 형태가 있을지 넘어가 볼게. 지금 x는 파이에서 이 두, 1과 3 사이에 2에서 가져봤고, 3보다 큰 4, 5에서 한번 가져봤어. 그런데 이 주황색과 초록색 교점인 이 부분에서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0과 2파이에서 뚫리고, 파이, 3을 가지면서 우웅하게 됐을 때 교점 하나니까 아래에서 두개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B가 지금 3입니다. 그쵸? 이 위치인 3이 되는데, 이때 가능한 A는 폭이 2보다 큰 3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길이가 3부터 시작을 하면서 3보다 큰 4, 5일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교점을 더 만들 수 있을 거니까 3, 4, 5가 다 가능합니다. 5 이하여야 되니까 여기서 끝 잡아줘야 되고, 그런데 B가 말이야 1일 때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B가 여기 B가 1이라서 파이, 1이라는 점을 교점으로 갖는다고 하면 지금 이 y는 1과 그러면 여기 뚫리고 뚫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 두 개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가 생겨지면서 이때는 B가 1인데 그 폭의 절반, 이 길이는 3, 4, 5로 또한 같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전체를 잘 찾아줘야 적절한 답으로 딱 나올 수 있겠지. 이때 A 더하기 B의 최댓값이 일단 라지 M인데요. 각각의 순서상에서 5, 3. 그치? 이쪽에서도 3, 5가 있는데, 이 둘을 더하면 8로 같겠죠? 최댓값을 가질 거다라고 알수 있고, 최소값은요. 이때가 되어지는 최소값은 지금 더했을 때 가장 작은 1, 2 더해서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둘을 곱해달래. 그러면 24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문제가 말하는 거는, 아, 다 합쳐서 이제 만나는 점이 3개면 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뒤에 빠짐없이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전 3번으로 가볼게요. 자, 도형이 나왔는데, 필요한 길이를 일단 적어봅시다. 여기가 6이고요. 이쪽이 8이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등분선과 만나가지고, 왜 저번에 만나는 D라고 할 때, 또한 수선의 발을 내렸고, 제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는 A, E. 여기에 대한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12배를 구하라고 합니다. 전체가 지금 이렇게 8이라고 한 거고. 일단 바로 눈이 가는 것이 이 각이 같다라는 거네. 그냥 세타라고 줘볼까요? 세타, 세타. 이렇게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같은 원주각을 가진 여기 BD의 길이와 DC에 대한 그 길이가 또한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괜찮아요? 여기를 문자를 줄까요? A라고 줘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이어받아 볼게요. 왜? 양쪽의 삼각형에서 여기 공통되어지는 이 AD에 대한 길이를 제가 B라고 둘까요? B라고 둔다면 우리 왼쪽의 ABD라는 삼각형에서 A 제곱은 말이야.

야, 양쪽에 6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두 배의 6b, 즉 12b에다가 지금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삼각형 오른쪽에 ACD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A제곱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는 8의 제곱이 들어가야겠지. 64에다가요, B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6B에다가 각이 같아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아래의 이 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이 둘을 정리하게 되면 R 신나게 이제 B제곱 지워지면서 왼쪽으로 위로 넘기면 4B의 코사인 세타가 아래로 내려와서 36 빼어지면 28.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B 코사인 세타가 지금 4로 나눠줘서 7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야,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줬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 직각삼각형 항상 잘 바라봐 달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딱 보니까 B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K가 되네요. 이 값이 바로 그냥 K가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구하려는 12K에 대한 값은 7에다가 이제 12 곱해주시면 되니까 84.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인 A로 똑같이 잡아줬다라는 걸로 시작하면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4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그래프 문제야. 좋아. 사인에 대한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그를 이제 절대값을 씌웠더니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대.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바로는 안 보일 수 있겠으나 잘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일단 제가 만약에 y는 사인 a 파이 x, 이 친구 잠깐 생각해 볼게요. 주기는 2파이에서 a파이로 나눴으니 a분의 2가 지금 주기가 돼요. 그치? 그런데 지금 다루는 범위가 이렇게 생겼어. 이 친구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랑 a분의 1까지 다루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폭이 a분의 2죠. 그러면 아, 하나의 주기만큼 안에서 역시나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될때이 친구 잠깐 그려보게 되면, 그러면 a분의 1에서 마이너스 a분의 1까지 이런 식의 지금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맞아. 그치? 근데 이 친구를 b만큼 위든 아래든 이동시킨 다음에 접어 올렸더니 그에 대한 그 x의 값이, 즉, 일단 가에서는 x축끼랑 만나는 그 교점에 대한 x 좌표의 합이 2분의 1이래. 이 오른쪽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교점이. 그렇다라는 것은 이 친구를 일단 내리겠죠. 내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sorry, 잠깐만.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얘를 접어 올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면서 지금처럼 교점이 이 양수 쪽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 둘을 더했을 때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가능한 케이스들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하이, 이렇게 X축이랑 지금의 폭은 만지지 않았고, 네, 여기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프가 내린 만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이제 B만큼 이동하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즉 여기가 이제 B가 찍히고 접어 올리면 마이너스 B라는 양수 값이 찍히는데 얘가 진동의 축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지금 한 주기인 마이너스 A분의 1부터 A분의 1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범위에서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은 여기뿐이야. 맞아. 그럼 여기는 우리 X좌표가 2A분의 1이라고. 그러면 지금 X축이랑
만나는 그 X값의 합, 즉 이

이 a분의 1이죠. 그게 지금 2분의 1이 된다라고 가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럼 이때는 a가 1이겠네요. 그럼 이 1을 받고 지금 이어서 가봅시다. 만약에 이 경우가 맞다면 나에서 이번에는 fx랑 y는 5분의 2에 대한 직선의 그 교점을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거 뭐죠? 한 이쯤이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y는 5분의 1가 이쯤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두 교점이 나오면서 각각에 대한 x 좌표를 생각해 주니까, 우리 이때 어때? 이는 이 2분의 2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이때에 대해서 좌표 더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 대칭이 되는 이 친구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합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 지금 딱딱 a분의 1이 되는데, 앞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돼. 근데 지금 이게 4분의 3이 돼야 된대. 그럼 이땐 틀리고. 그럼 다른 경우가 있을까라고 이 직선을 좀 올렸어. 만약에 마이너스 b까지 올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나와서 어차피 더하면 0이겠네. 그보다 더 올라가면 교점이 다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해당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럼 지금은 이 경우는 아예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다른 그림의 형태로 접근을 해야겠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 여기가 이제 a분의 1이 되어지는데, 앞에서 이제 예시로 다뤘던 그러한 형태가 아닐까. 더꾹 눌,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올라간 거를 이제 업하는 건데, 본래 이제 이때는 여기가 볼록 살아남을 때까지만 내린 다음에 뒤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b를 갖고, 즉 이렇게 내렸다가 볼록해지고 올라오는 이러한 형태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 자, 이렇게 접어 올려서 이제 절대값의 그 그래프 형태를 갖는다라는 건데,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직선을 그으면서 그 교점을 생각해 보자. 만약에 일단 x는 0이랑 생각해야겠네요. 조건 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이 가운데 축이 우리 이 a분의 1이니까 그 값들을 더하면 이 a분의 1의 두 배인 a분의 1이 나오고, 지금 이게 조건 가에서 2분의 1이래요. 그럼 이때의 a는 지금 2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2를 받아주고 이어가 보자. 만약에 제가 이쯤에다가 y는 5분의 2야 라고 그어주시면, 봐봐.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근데 안쪽에 있는 이 좌표들의 x값들의 합은 마찬가지로 2분의 2, 2a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라 두배 하면 a분의 1이고요. 이 양쪽에 있는 그 교점들에 대해서 x좌표값 마찬가지로 더해주면 또 a분의 1이지. 그러면 이게 a분의 2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2였잖아, a가. 그러면 1이 되죠. 4분의 3이 아니네. 그러면 이때 경우 말고 다른 직선을 그어줘야겠지. 만약에 이렇게 이쯤으로 위에다 그어주게 되면 어때? 이때는 두 개가 나와서 그 x좌표에 대한 합을 더해주면 a분의 1이겠죠. 그럼 2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라 또 4분의 3이 아니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위랑 더위는 안될 테고, 그럼 우리가 어디를 생각해 볼수 있느냐? 다른 특별한 하나의 그 순간이 존재하죠. 바로 위로 볼록해서 이 볼록한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즉, 이때가 여러분들 의심할 수 있는 순간이다. 왜냐면 이때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면서 다른 케이스가 정리가 되고요. 그럼 가운데는 이 a분의 1이고, 양쪽에 두 x좌표 더해주시면 a분의 1이야. 그럼 여기를 더하니까요, 2a분의 3이 되는데 a가 2라며요. 4분의 3으로 딱 나왔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 초록색에 대한 직선이 바로 y는 5분의 2구나라는 거 찾아주시면서, 위로 볼록인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줄 수 있다. a가 2였으니까 4분의 1, 5분의 2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점을 이용해서 나머지 b를 또한 찾아주면 되겠다. 찾으러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저 식을 데려오시면, 사인 a가 지금 2였고요. 2파이에다가 x 자리에다가 지금 4분의 1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b를 해줬더니 지금 값이, 절대값은 모르겠고 부호는 모르겠고 이렇게 나와야 된대. 그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일단 살펴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친구를 절대값 씌우기 전인 이 상태를 그려보게 되면, 본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어요. 얘를 접어 올린 거고, 즉 원래

이게도 어차피 위에 찍혔던 플러스인 값입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우리가 플러스 5분의 2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 사인 2분의 파이는 지금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1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나머지 b라는 값을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저희가 구하려는 거 뭡니까? a, b 더해주신 다음에 60을 곱하래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a 이 경우라고 찾아줬으니까 2와 5분의 3 더해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60을 이렇게 곱해달라. 그러면 여기가 정리해주면 5분의 7이 되는 거니까 60에다가 우리 5분의 7 곱해주시면 12에다가 84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등장,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좁아올림 그래프의 형태에서 X축이 만나는 게 양수 쪽에서 일어난다. 또는 양수 쪽에서 많이 일어난다. 라는 시작으로 우리가 개형을 찾아주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때 우리가 이때 말고 이때도 정확하게 찾아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마지막에 B를 5분의 2라고 플러스의 부호를 찾아준 것처럼 본래 형태는 B가 마이너스라 그래프를 내린 상태에서 좁아 올렸기 때문에 이 4분의 1에서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2가 아닌 5분의 2여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 다음 길도 막히지 않고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교점을 다루는 문제가 또한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다. 도전 1등급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21번에서 또 마주하는 이 도형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다음이 어딨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이 또 나와 있는데, 제가 조건들을 적어 볼게요. 그대들 진행하고 있어요. 자, BC에 해당하는 그 길이랑 DE에 해당하는 그 길이가 4래요. 지름이래. 그럼 반지름은 2라는 거잖아. 그럼 2. 다 적어. 보이는데. 다. 여기도 다 2라는 거고. 그쵸? 반지름의 위가 2다. 그럴 때 지금 같은 기로로 준 것이 어디냐면 BF.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CE에 해당하는 이만한 선분의 길이가 같대요. 그리고 CAE. C, AE, 여기. 아주 작은 저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세타 줄까요? 세타에 대한 값이 지금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럴 때 제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F예요. 여기에, 아우, 좋아. AF에 대한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K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 한번 가보자. 좋아. 얘도 어디 한번 반지름을 줬어요? 아, 반지름을 줬죠, 줬죠. 자, 가보자. 그러면 일단, 아우, 이 오른쪽에 작은 삼각형을 바라봐. 응? 각이 있고, 이 CE, 알수 있겠지. 왜?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사인 법칙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반지름의 두 배인 4라는 값을 지금 저 사인 세타인 4분의 1 집어넣어 주시고 마주 보는 CE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선분에 대한 길이는 1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D랑 BC랑 다 지름이래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지름을 현으로 갖는 그 원주각들 있지. 다시 말해서 각 BAC랑 또각 DA랑 이 친구들이 다 지금 90도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 와중에 DAC라는 각을 가운데 이만큼 공유하면서 따라서 이 왼쪽에 이 작은 각도 이제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K가 있는 왼쪽을 뭔가 바라봐야겠죠. 어떤 정보를 더 끌어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BAC라는 이 각이 이만큼

사실 이렇게 직각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 또는 시에 대한 각을 얻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왼쪽에 삼각형 ABF를 바라보면서 사인 법칙을 생각해 볼게. 저는 B에 대한 그 정보를 얻고 싶어요. 해서 사인 B분의 마주보는 그 길이 K는 우리가 각 하나를 저 사인 세타라고 알잖아요. 즉 4분의 1 분의 1 이렇게 이러한 식을 적어줄 수 있어서 따라서 여기 친구 정리하시면 사인 B는 우리가 4 되어지니까 나눠주면 4분의 K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되거든. 근데 이 친구 만들어진 지금 B에 대해 집중한 이유가 직각삼각형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잖아. 그렇게 되면 지금 삼각형 ABC라는 직각삼각형에서 바라보시면 저 B에 대해서 사인 B는 우리 BC분의 AC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름인 4분의 AC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어라? 지금 AC에 대한 그 선분의 길이가 K라는 게 나오고, 그럼 표시를 해볼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K라는 그러한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아, 여기도 지금 이등변이 되고 있는 상태구나. 즉, 이 양쪽의 각의 크기도 같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K나 2K나 우리는 구하러 가면 될 텐데, 마찬가지야. 직각삼각형이랑 같이 바라볼 거고, 우리가 이 길이가 1이라고 구해줬으니, 여기도 사실 1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네. 삼각형 AFC를 바라볼 때, 이 아래, 이 CF에 대한 선분의 길이는 지금 3이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니까 뭔가 보이지? 어떻게 K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을 사용해야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가볼게요. 어디에서 삼각형 지금의 ACF라는 삼각형에서 바라보게 되면 제가 코사인 C는 이렇게 줘볼게. 코사인 C는 그렇게 되면 두 배의 양쪽에 있는 변 곱하시면 3K. 그리고 3의 제곱.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정리하게 되면 6K분의 9라 결국은 2K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직각삼각형 바라봐 달라니까? 지금 이번에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C를 찾으면 우리 어떻게 돼? 4분의 K거든. 찾고 있어. 보여. 여기가 4분의 K 이렇게 등식을 써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 정리해주게 되면 우리는 K제곱은 차차 6 이렇게 되어서 K의 값은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K라는 친구는 누구니? 저 AF에 대한 길이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게 K의 제곱이네. 그러면 아 여기 6이다 이렇게 완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했나요? 일단 주어진 정보로부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렇지. C2에 대한 길이를 찾았고, 한번더 사인 법칙을 사용했어요. 왜냐면, 아, 왼쪽에 대한 삼각형을 한번 바라봤기 때문이지. 그랬더니 이제 AC란 길이가 나왔고, 이등변이 나왔으니, 또 한번 이제 그 변에 대한 길이를 활용해줘야겠구나를 떠올릴 수 있는데, 특히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게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등장해 있다라는 것까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찻. 이번에는 이러한 그림이 또한 나와 있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AB는 2야. 그리고 AC에 대한 그 선분과 BD에 대한 그 선분이 평행한대. 그리고 이 AC와 BD에 대한 길이의 비가 1대1에. 그러면 이렇게 A와 EA로 길이를 한번 줘볼게요. 그럴 때 AB에 대한 그 수선의 발 H는 여기를 이제 3, 1대 3으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길이를 일단 각각 구할 수 있죠. 여기 AH에 대한 길이는 2분의 1이 될 테고. 그치? 그리고 이 오른쪽에 HB에 해당하는 길이는 2분의 3이 되어서 1대 3이 되면서 더했을 때 2가 되는

이러한 길이를 맞춰줄 수가 있다. 그럴 때 지금 문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합니다. 이 왼쪽에 이러한 삼각형과 오른쪽의 삼각형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알과 라지 알이라고 할때 지금 묻고 있는 게 4. 알제곱 마이너스 스몰 알 제곱에다가 사인. 사인에다가 제곱. 그리고 각 CA, CB는 50일. 이러한 조건이 있고 지금에 구하려는 거는 AC에 대한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이 친구 어떻게 할 거야? 또 너무나 지독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저 친구를 뭐 하나하나 구해서 다 대입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분배를 해서 형태를 바꿔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꿔줘 볼게. 우리 이 라지 알 제곱과 스몰 알 제곱을 딱딱 뿌려주면서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이 좌변이 4에 대해서 지금 저 각을 CAB 있죠? 이 왼쪽에 이각인데 여기를 세타라고 주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R의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 R의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아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게 온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바라볼게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평행하다라고 했잖아, 그치? 평행한 거를 우리가 아직 안 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A, B, D에 대한 각은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게 각각의 외접원들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렇게 되면 왼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주게 되면 저 BC에 대한 길이를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정리해 줄게. 그렇게 되면 우리 이 R에다가 지금 왼쪽이 소문자 R이죠?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데려올 수 있을 테고 이번에는 오른쪽의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 생각해 주게 되면 이때는 저긴 AD를 주어진 각 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알이었으니까 두 배에다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는데 우리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대들아.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줬거든. 위를 바라봐. 어때요? 너무 연립하기 좋지 않아요? 왜? 4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양쪽에다가 그러면 이 R의 사인 세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스몰 R에 대해서 이 R의 사인 세타의 제곱을 해달라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쪽 AD에 대한 그 길이의 제곱에서 우리 BC에 대한 길이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금 계산을 해줘서 51. 을 사용해주면 될것 같네요. 좋아요. 그러면 각각의 제곱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바라봐. 바라보면 우리 길이에 대한 제곱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코사인 법칙? 이렇게 이어서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가봅시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부터 바라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BC에 대한 제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R의 길이가 지금 총 2니까 A제곱에다가 2의 제곱인 4, 그치? 마이너스 곱해주고 2 곱한 4A에다가 지금 코사인 세타를 해결해 주는 거죠. 코사인 세타. 얘를 넣은 그 값과 근데 코사인 세타가 지금 안 주어졌는데 우리 얘가 말이야. 코사인 세타를 저 수선의 발 괜히 내린 거 아니라니까. 그럼 왼쪽에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 코사인 저 세타는 몇이 돼요? A분의 2분의 1이니까 2A분의 1이 돼요. 여기가 지금

이 a분의 1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a 제곱에다가 타타 나눠줘서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차 이번에는 ad에 대한 제곱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 사용할게요. 이번에는 abd의 삼각형에서 써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차차 2의 제곱 4에다가요. 이 a의 제곱인 거니까 4a 제곱. 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8a에다가 이번에는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요. 이 친구는 몇이에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값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4a제곱에다가 플러스 4 되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오케이. 각각의 제곱의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어서 데려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ad의 제곱은 지금 아래에 있는 4a제곱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위에 구해놓은 a제곱 플러스 2 빼주는 거니까 지금 3a제곱에다가 플러스 6. 이 51이 된다. 계산 이어가면 a제곱은 여기 빼면 45에다가 3으로 나누니까 15가 되어지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ac에 대한 제곱의 값이네요. ac는 a였네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값이 바로 그냥 제곱의 값이 된다 해서 15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사실상 조금만 바꿔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방향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1등급 문제를 다 풀어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 이어올 때그 포인트들을 잠깐 집어보면서 우리 삼각함수에 대한 문을 닫아보려 합니다. 일단, 앞에서는 그래프를 계속 다뤘잖아요. 그쵸? 특히나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우리 이번에 코사인으로 데려올까? 이렇게 내려올게. 이 친구는 폭이었고, 맞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기를 다루면서 얘 때문에 이제 개형들이 이제 줄고 늘으면서 주어지는 범위에 맞춰서 교점을 찾는다든지, 그 위치를 살핀다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훑을 때 여러분들이 아,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라는 게 휘리릭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번 1등급 문제의 1번, 2번에서도 여러분들이 주기를 다루고 어떠한 폭의 그 크기를 만든 것을 찾으면서 막 개수를 세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그 개형을 정확하게 그리실 줄 알아야 되고, 그치? 그리고, 아, 그 개형에서 어떠한 좌표, 어느 지점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되, 특히나 이 주기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봐보시라.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게그 도형의 활용에 대한 문제였죠. 우리 이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훈련을 해온 게 사인 법칙, 그치? 그리고 코사인 법칙. 또 하나는 이제 넓이 공식이 있었는데 계속 따라 보다 보면 아, 어느 조건, 어느 순간에서 이들을 떠올려야 될지를 조금 감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사인에서는 사인의 비를 말한다거나 또는 이제 외자본에 반지름을 둔다거나 할 때는 우리가 바로 떠올 수가 있었고 또는 어떤 삼각형에서 각과 마주보는 한 변이 있을 때 다른 변이나 다른 각을 주었을 때 아, 짝짝꿍 맞춰서 아, 이쪽을 구할 수 있도록 사인을 생각할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러한 약간의 그 힌트, 방향성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니? 그리고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전부터 말했지만 어떠한 한 각과 이제 각세 개를, 아니, 변세 개를 이제 이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하나가 비어져 있다면 당연히 사용하기 좋고, 특히나 이제 두 변이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는 상황이라면 뭔가 사용하기 좋은 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살펴보길 바라고, 특히나 이제 뒤쪽에 나오던 문제에서 많이 보이던 것이 도형에 섞여 있는 이제 직각삼각형의 등장이에요. 맞지? 그렇다라는 거는 이 삼각형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에 대한 이 법칙들을 사용함과 동시에 그 삼각형, 직각에 대해서도 그 각에 대한 사인값과 코사인에 대한 그 식을 같이 연립을 해주면서 풀리는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괜찮니?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넓이 공식도 조건에서 이제 넓이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많이 풀곤 했죠. 그래서, 아, 넓이 나오면 이제 넓이 공식 올바르게 추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많이 나온 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두 가지의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처럼? 지금 숙의미에서는 이제 완성형 문장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안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 왼쪽의 작은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이 닮음을 보이면서 당연히 닮음 B를 이용해서 이어서가는 문제들도 있었고 다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나온 게 제가 나비 형태라고 말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었지. 이렇게 이때 바라보면 또 좋은 게 어떠한 같은 현을 공유하는 원주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다음처럼 닮음이 등장하게 되고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에 대한 닮음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 역시나 이 친구도 닮은 비를 이용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때 전체적인 숲을 천천히 바라보시고 조건이 아 이러한 힌트에 의해서 이렇게 풀려나가는구나를 정리해보면서 즉 시간을 많이 투자해보면서 한번 다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우리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끝나기로 하고 다음 이어지는 당연히 이제 수열이겠죠. 우리 수열에서 이제 이어서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단원에서는 제가 연산에 대한 감각 을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왜냐? 그에 대한 밑을 맞춰보고, 그리고 만약에 로그나 지수에 그 밑이 바를 때에는 어떠한 그 크기 비교를 할수 있는가,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위치하며 또 어떻게 대칭성을 알아낼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함수에 대한 감각, 그리고 연산에 대한 감각을 집중적으로 이제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에 지금까지의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숨은 그림, 숨은 짝을 찾는 것을 이제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을 했죠. 그래프 문제도 이제 그 개형을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게 되겠지만, 특히나 이제 또한 도형의 문제에서는 공식을 이제 여러 번 사용했으니, 아, 숨은 짝을 찾자라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공식을 쓸 거야 라는 거 말고, 아, 짝이 어디 있을까 라는 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나가는 게 마지막 단원이 수열이에요. 그치? 수열에서는 중심이 되는 두 친구가 있죠.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각 항들이 이제 수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많이 할 일이 뭐겠어요? 그 조건들을 다 맞춰서, 즉, 연립을 해나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 따라서 지금의 수열이라는 하나의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식의 연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0: 맞습니다. 해서 이를 집중적으로 우리는 다음 수열의 단원에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비하시고 수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권유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보사회와 윤리 보다가 말았죠. 그 내용들 이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 이 다음 강부터가 이제 정말 어려운 그 환경윤리 파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풀 수 있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핵심 쟁점 찾는 문제, 그리고 키워드 찾는 문제들, 아니면 뭐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논리적인 흐름 문제들, 이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대요. 정보라는 것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정보는 물질적 재산과 달리 소유할 수 없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된대요. 정보가 물질적 재산과 다른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할 수 없고 두 번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된다는 점. 그 결과 우리는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접속의 시대에는 정보가 곧 돈이 된다. 누구든지 정보를 창조적으로 생산할 자유를 지니지만, 표시해볼게요. 현실에는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간의 격차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보의 창조적 생산에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 능력의 평준화는 불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정보 활용 능력이다. 까지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정보 사회에서는 이 정보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물질적인 자산처럼 자산이다. 새로운 자산이다. 그래서 이 정보가 곧 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이 정보를 창조해낼 수가 있대요. 그런 자유 자체는 지니고 있지만 정보 부자, 정보 빈자의 격차가 현실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이런 격차가 존재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리고 물론 정보의 창조적 생산에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정보를 생산해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똑같이 평준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기존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정보 활용 능력이 중요하대요. 특히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보장되어 있대요. 있어야 한대요. 자, 요 내용 중요해 보이네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정보 기술의 발달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정보 접속에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다. 단순히 정보 기술이 발달된다고 해가지고 이 정보 격차,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사이에 발생하는 그 격차가 해소되기는 어렵고 정보 접속에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더 먼저 필요되어야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평준화들이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네요. 자, 올바른 거 골라볼게요. 1번,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 개인 간 정보의 빈부 격차가 사라진다. 기술만 발달한다고 해서 바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적게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마지막에서. 이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기술 발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디서 끌어와 볼게요. 지적 능력이 필요하고 이 능력의 평준화는 불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정보 활용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적 능력이 정보 활용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5번,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이 평등해야 정보의 불평등이 극복된다.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 자체의 평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 자체에 평등을 부여할 수가 있겠어요? 요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보의 불평등이 극복된다라는 얘기도 역시 논지는 아니었습니다. 틀린 선지. 정답은 2번이에요. 38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뉴미디어에서 고인이 된 유명인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광고가 활용되었대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로 고인을 복원하여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다. 고인의 행동과 목소리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대요. 단순한 어떤 모방은 그렇게 보기 어렵지만 고인의 영상이나 음성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하여 고인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면 요즘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 고인들의 가수, 고인 중에서 이제 가수였던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해서 새로운 노래를 막 부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의견을 이 칼럼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고인을 복원해서 심지어 광고에 이용하고 있대요. 그런 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침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상, 그리고 음성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해서 기술로 복원하는 것은 침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고인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모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 여기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요 끌어올게요. 고인의 행동과 목소리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대요. 그래서 1번 선지 틀린 거알수 있겠고요. 2번. 저작권을 내세워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을 내세워서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제약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인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광고에 이용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서 안 된다라는 말이 틀렸고요. 3번.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을 공공재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칼럼에서 다루고 있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저작물이 개인의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예요. 이런 내용들 아니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 4번. 고인을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동의가 없을지라도 허용된다. 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 된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없을지라도 허용된다라는 내용 적절하지 않고요. 5번. 디지털 기술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이게 이 칼럼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였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9번 볼게요.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뉴미디어 사회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근로자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일을 할수 있는 환경. 하지만 이로 인해 근무 시간 외 업무 연락으로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대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직장 동료 간의 원치 않는 온라인 친구 신청, 동의 없는 단체 대화방 초대 등에 대해서도 적용돼서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래요.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윤리의식 함양과 함께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는 일을 회사에 가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어요. 집에서 재택근무로도 얼마든지 일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대요. 자, 그런데 요런 것의 문제점. 이 근무 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또 근무 시간에 회사에 앉아 있는 그 공간적인 제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근로자에게 연락을 할 때,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연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안에는 뭐, 단순히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서 원치 않는데 온라인 친구 신청이 오거나, 혹은 동의 없이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이 권리 안에 포함돼서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번 볼게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을 야기한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칼럼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었나요? 만약에 이게 정답이 되려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글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좋다. 이걸 보장해야지 사생활 침해를 보장할 수 있다.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근데 틀린 선지 골라내는 거여서 정답은 1번. 자, 2번.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었죠? 근로조건 향상. 맞는 선지고요. 3번.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연락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였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당연히 줄여줄 수 있겠죠. 3번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4번.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사생활 보호가 바로 이것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5번. 고용주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고용주의 윤리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이야기네요.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0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뉴미디어 세대의 육아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육아 방식은 자녀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대요. 하지만 이로 인해 자녀의 사생활과 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자녀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대요. 자, 이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이것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그리고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노출. 요렇게 세 가지 근거를 대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은 이러한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즉, 아동 청소년의 본인이나 타인이 올린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물을 자신의 의사만으로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서 이것에 요청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자신의 의사만으로 이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이칠 권리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독점적 권리이다. 자, 아동 청소년의 그 게시물,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이라고 했었죠. 이 게시물을 올리는 작성자는 누구였어요? 지금 이 칼럼에서? 부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칠 권리가 부모에게 부여되어야 될 독점적인 권리다라고 해버리면 부모만이 이 이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칼럼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도 내가 올린 게 아니더라도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아동 청소년은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이면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사생활, 정보자기결정권, 사이버범죄 노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대상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주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칠 권리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었죠. 2번이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게 되겠네요. 3번. 악의 없이 공유한 게시물이라면 개인의 권리를 내세워 삭제할 수 없다. 부모님이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타인과 공유하고 하는 곳에서 뭐 얼마나 큰 악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악의가 없겠지만 그래도 악의가 없이 공유한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이 요청하면 이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없이 공유한 게시물이라고 삭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4번, 자녀의 정보 자기결정권은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행사되어야 된다. 아니었습니다. 이 1번과 비슷한 선지인데요. 자신의 의사만으로도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4번도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5번, 공유 게시물의 삭제 여부는 정보의 유용성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 자, 이 말을 한번 해석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아동 청소년의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어떤 SNS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정보가 너무 유용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용성을 주고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너무 즐거워해요. 그게 이 공유 게시물을 삭제할지 말지의 여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거, 결과 뭐 아무것도 상관없고 의도 상관없고 그냥 나 자신이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올라간 게시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직접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5번도 당연히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이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선지였고요. 넘어가서 41번 볼게요.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저작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커지면서 저작권을 대기업이나 이익단체가 독점하기 시작했대요. 그로 인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가격이 비싸지면서 정보를 이용하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저작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그런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대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이 저작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권리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생겼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문제는 카피레프트라는 정보 공유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지하는 카피레프트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래요. 자, 이것도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네요. 이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는 것은 정보 공유 운동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 배포,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보 독점을 막고 지식의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래요. 카피레프트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카피레프트라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권 인정하면서 또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배포도 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운동이 카피레프트 운동이래요. 자, 이러한 카피레프트는 하고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저작자의 저작권을 폐기함으로써 아니었죠. 방금 이야기했어요. 저작권을 기반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2번,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별표 한번 쳐볼까요? 배타적 권리라는 이야기가 우리 앞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배타적 권리라는 게 명시적으로 선지로 구성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뜻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냥 읽을 때 큰 문제만 없으면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배타적 권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타인을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이용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타인은 이것에 대한 이용권, 사용권, 뭐 소유권 없다라는 것이
배타적 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는 것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개방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이를 이용하고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이야기였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나만 이용할 건데 원래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나만 쓸수 있다는 건데, 나 그거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것은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선지가 조금 어려웠더라도 나머지 선지들이 명확하게 오답이기 때문에 2번 골라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3번 볼게요. 저작권의 상업적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저작권의 상업적 거래? 뭐 이런 상업적 거래, 뭐 저작권을 사고 팔고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4번. 정보의 폐쇄성을 조장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다. 카피레프트라는 것은 정보의 폐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성을 강조하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조장한다라는 얘기 틀린 선지. 5번. 정보 접근 권한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할 것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 칼럼에 전혀 없었습니다. 뭐, 소득이 높으면 조금 가져가고, 소득이 낮으면 많이 정보가 개방되는 이런 얘기를 담고 있지는 않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볼게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효율성이 높은 인공지능 개발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인공지능이 행하는 혐오와 차별의 표현은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대요. 이 문제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의 비윤리성에서 기인한다. 자, 인공지능이 결국 뭔가를 생성해내는 것은 다그 기반은 이미 인터넷에 있던 자료들이에요. 근데 그 인터넷에 있던 자료들의 윤리적인 문제성, 데이터 자체의 비윤리성에서 이게 기인한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윤리적 판단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여과를 거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제공해야 된다. 주목할 것은 그것의 비윤리적인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다. 이 언어들은 인공지능에게는 숫자로 변환되는 전산 언어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간혹 보면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어떤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데이터의 기반에는 다 인간들이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데이터들, 그런 언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인공지능이 습득했을 때는 단순히 전산 어떤 숫자에 불과할 뿐이지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때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돌아온다. 라는 내용이 지금 이 글의 요약입니다. 자, 기억에 대한 해결 방안, 기억은 윤리적 문제였고요. 어떤 윤리적 문제였냐면 인공지능이 혐오와 차별의 표현을 하는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1번 볼게요.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자, 데이터 처리 속도만 높인다고 해서 윤리적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겠죠. 틀린 선지. 2번. 인공지능의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태도를 함양하세요. 인공지능이 바뀔 게 아니고 인간이 바뀌어서 인공지능이 뭘 얘기하든 관용적으로 그렇구나. 넌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얘기 아니었죠. 3번. 인간의 도덕적 검증을 거친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이 핵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이거 심지어 지문 그대로 나타나 있었거든요. 적절한 여과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제공하세요. 이거를 해결책으로 지문에서 이미 주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서 3번 선지에 적용해 보면 인간이 도덕적 검증을 먼저 하고 1차적으로 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정제된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세요. 요 내용이었죠? 3번이 해결책으로 적절하고요. 4번. 인간보다 뛰어난 도덕적 판단력을 지닌 인공지능을 개발하세요. 자, 요것도 역시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 수준의 윤리적 판단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윤리적 판단력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했다고 한들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는 아직 인간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었습니다. 5번. 인간 친화적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일상

언어를 인공지능에 그대로 입력하세요. 일상 언어를 그대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어떤 비속어, 차별적인 표현들, 이게 그대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되고, 여과를 한번 거쳐야 된다라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43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어봅시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선물로 안겨주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을 감시하는 파놉티콘 사회를 우려하고 있대요.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디지털 에덴 동산이 될수 있다고 낙관한대요. 자, 두 가지 입장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얘기하는 거,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게다 정부에 의해서 감시 체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려하는 게첫 번째 입장. 두 번째 입장. 아니다. 사이버 공간은 정치 권력부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런 사회다라는 것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두 번째 입장과 첫 번째 입장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겠고요.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인간 기술이 만든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이래요.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듯이 시민들도 정부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을 감시할 수 있다. 자, 사이버 공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칼럼에서 뭐냐면, 인간의 기술이 만든 또 하나의 현실 공간으로서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고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부의 어떤 정책, 행정, 이런 것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감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시공간적 제약에서 해방돼서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의 힘도 덩달아 증가한대요. 이처럼 사이버 공간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의 꽃은 활짝 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민주적 토론 문화가 뒷받침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아테네 하면 아테네의 정치체제.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안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이버 공간을 아테네에 비유를 했다라는 거는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내용이 이 칼럼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뭐 몇만 명이든 모여서 이 토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행정 감시할 수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다 송출되거든요. 라이브 방송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기술 발달이 정부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번 볼게요.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 민주적 토론 문화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정보기술의 발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렇죠. 지금 여기 지문에서 비유를 아테네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처럼 이 정보기술 발전을 통해서 달성할 수가 있다. 3번,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준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었고, 4번, 정보 기술은 정부와 시민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화살표에서 표시해보면, 정부만이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견제책. 맞죠? 5번,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으로 인해 법치로부터 벗어난 공간이다.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신문 칼럼의 입장은 아니었어요. 사이버 공간이 그리고 법치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내용 주장하고 있지 않았죠. 이 사이버 공간이 토론의 장이고 민주주의의 장이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연구 보관이 가능해져 사라지지 않는 정보들로 인한 개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연구 보관 가능해져서 개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갑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요거네요. 이칠 권리의 보장 필요합니다. 자, 을 볼게요. 동의 안 돼요. 개인은 자신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대요. 이칠 권리를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이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자, 요거는 공통점이네요.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칠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 언론사에게는 이칠 권리를 행사하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방금 봤듯이 을의 입장에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갑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랑 시민의 알 권리 침해된다라는 이 상반된 입장이 있었네요. 언론사의 경우에는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개인의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 보도만으로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기사가 삭제되지 않아 개인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정 보도가 이칠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을의 입장은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떤 잘못된 오보가 나타났을 때, 혹은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그런 보도가 나타났을 때 아무리 정정 보도를 한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은 정정 보도에 관심이 없고 그 기사, 잘못된 그 기사에만 관심을 갖지 않냐. 그러니까 정정 보도가 이칠 권리를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핵심 쟁점 봅시다. 1번.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이칠 권리 행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갑 어땠어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이칠 권리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 침해되니까라는 게 갑의 입장. 을, 아니다. 정정 보도만 하는 것은 이 개인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혀서 이칠 권리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갑의 입장. 자, 한 명은 동의하지 않고 한 명은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거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정보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이칠 권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둘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칠 권리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였기 때문에 둘 모두가 동의할 선지. 3번. 언론사의 오보를 수정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는가? 갑.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조치 마련되어야 되고요. 을. 정정 보도 말고 아예 이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해서 조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4번.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공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되는가? 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칠 권리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둘다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둘다 동의할 선지. 5번.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렇죠. 우리 이거 둘다 동의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 검색 서비스 사업자. 그래서 둘다 동의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고요. 핵심 쟁점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터넷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대요. 디지털 유산이 뭔지 알아봅시다. 사망한 사람이 남긴 디지털 콘텐츠, SNS 게시물,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 등이 포함이 된대요. 자, 그러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유족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디지털 유산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모든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사망자의 사생활과 이칠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유족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우리가 핵심 쟁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모든 디지털 유산 다 상속하자라는 거였고, 갑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상속하자라는 이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요.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생활보호와 이칠 권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비공개 디지털 유산도 공개된 디지털 유산과 함께 유족에게 상속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 있네요. 사생활 보호와 이칠 권리는 을의 입장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이지 사망자에게까지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봅시다. 갑과 을. 핵심 쟁점. 1번.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인가? 네, 여기 상속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 을 동의한다. 그쵸? 그래서 갑도 동의, 을도 동의. 2번. 온라인 공간에 공개된 디지털 유산은 상속될 수 있는가? 자, 공개된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는 갑도 동의했습니다. 비공개한 것이 유산으로 남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했고요. 을은 뭐 공개든 비공개든 모든 유산을 상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3번. 디지털 유산 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 자, 요 3번 선지는요. 핵심 쟁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OX, 뭐 XO 혹은 적어도 이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OOXX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디지털 유산 상속인의 자격 요건, 누구까지 이 디지털 유산을 설정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걸 해석할 때 있어서 디지털 유산 상속인이 얼만큼을 받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고 한다면 둘 모두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는 않아요. 4번. 사망자의 모든 디지털 유산은 유족에게 상속돼야 되는가? 을 어땠죠?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해야 됩니다. 맞고요. 갑. 아닙니다.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상속해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틀림. 자, XO 나타났기 때문에 요 4번이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고요. 넘어가서 5번까지 볼게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이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당연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칠 권리 존중해야 합니다. 을도 보면요. 이칠 권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갑도 이칠 권리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에서 활동한다라는 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칠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둘다 동의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넘어가서 46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을 통한 뉴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만 아니라 유통과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허위 정보 내지 유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전달하기도 한대요. 이러한 정보의 홍수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잘못된 정보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끝까지 읽어볼게요.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을 숨겨도 IP 추적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가 밝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책임 있는 존재로 활동하자. 요약해봅시다. 자, 인터넷 활용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는 정보를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통도 하고 생산도 할수 있대요. 과거에는 그냥 어디 올라온 정보들을 소비하는 소비 주체였는데 생산의 주체도 되고 유통의 주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하잖아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유해 정보를 바깥으로 내비춘다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대요. 그냥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거짓뉴스 이런 것들 다 보고 정말인가 봐, 이거 진짠가 봐. 할게 아니고, 수상한데? 이거 진짜 맞나? 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 숨겨도, 그리고 IP 추적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 밝혀질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현실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책임 있게 행동하세요. 라는 논리였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현실 세계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윤리가 필요하다. 그쵸?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책임 있는 존재로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의

지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통에서도 주체이다. 그렇죠.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소비, 유통,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번.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닙니다. 지금 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을 숨겨도 추적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익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 틀린 선지여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거짓 정보의 생산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나쁜 어떤 뭐 AI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 정보예요. 그랬을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맞고요. 5번. 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된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 질문에서 지금 상식적으로 이 단어를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고 어떤 것이 거짓 정보인지 골라낼 수 있는 그 문해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글을 읽고 책 속에서 이렇게 정보를 뽑아내는 그 리터러시가 미디어에 적용돼서 미디어 속에서도 거짓과 참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정보를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여기 나와 있었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요 내용이 곧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라는 뜻이거든요. 5번 선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틀린 거 고르는 거였어가지고 3번이 틀린 선지로 적절하네요. 넘어가서 4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뉴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유통의 구조도 다양화되고 있대요. 이에 따라 우리는 원하는 정보에 손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대요.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다양한 정보가 인위적으로 조합돼서 실체가 없는 거짓 정보가 양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용적인 태도로 미디어가 보여주는 정보에 접근한다면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청되는 이유이다라는 내용 요약해 봅시다. 자, 뉴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유통되기 시작했대요. 양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유통의 구조도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어떤 정보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영상으로도 받아볼 수 있고 줄글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도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칼럼은 지적하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도 있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가짜뉴스, 막 SNS를 통해서 막 올라가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정보가 인위적으로 조합돼서 실체가 없는 거짓 정보가 양산되는 등, 원래는 각각 놓고 봤을 때다 사실이었는데, 이게 조합되고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거짓 정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수용적인 태도로 미디어가 보여주는 정보에 접근한다면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대요.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태도는 전 문제에서도 나왔던 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청이 된다라는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뉴 미디어 시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내용 지금 이 칼럼의 핵심 내용이었나요? 아니죠.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번, 뉴미디어 시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요청된다. 빅데이터의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느 곳에서도 없었어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고요. 3번, 뉴미디어 시대 계층 간 정보 격차를 줄여야 된다. 뭐 정보에 빈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이 사이에 격차를 줄이자. 이 내용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4번. 뉴미디어 시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진다라는 거 있었어요. 물론 정보 접근 할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 있었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칼럼의 제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 칼럼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 내용 안에만 있다고 해서 제목이 될 수는 없겠죠. 5번. 뉴미디어 시대에 정부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이 바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이 정보가 타당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를 조사하고 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대요. 그렇죠. 우리 SNS에 누구 알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름만 검색해도 그 사람의 정보들이 뜨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정보를 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수한테 또 전달할 수도 있대요. 이어서 읽어보면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서 검색되거나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라는 내용 우리 살펴보면요. 정보 자체가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예요. 이름과 함께.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의 이름을 치면 그 학교 그리고 누구인지 사진까지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업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유출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언론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한대요. 언론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얼마 동안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정보 유출, 그리고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담고 있는 칼럼이고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범위까지, 얼마 동안, 어떤 형식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 내용 지금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과는 반대되는 선지고요. 2번.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자, 우리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의 활용이 제한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번 틀린 선지. 3번. 이칠 권리보다 알 권리를 중시해서 공익을 중시해야 된다. 공익을 증진해야 된다. 자, 알 권리 그리고 이칠 권리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언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었죠. 이칠 권리보다 알 권리를 중시하는 것 아닙니다. 4번. 모든 정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아니죠. 어떤 정보가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정보의 제한을, 접근의 제한을 가해야 되는 것이 이 칼럼의 입장이었고요. 5번.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권 보호, 즉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개인정보 침해 해결, 이것들을 위해서 이 정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까지, 뭐 어떤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5번이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터넷은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대요. 정보 접근, 삶의 질 향상. 하지만 정보 사회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자, 지금 이 문장에

0: 칼럼에서 이 칼럼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정보 사회가 돼서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서 정말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 그래서 소외돼서 정보의 부자, 빈자가 나뉘는 그 격차가 발생하고 있대요. 이러한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 사회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정보 소외 계층에게. 어떤 노력이? 첫 번째, 정보통신기기 보급. 두 번째, 정보망 구축. 그런데 이들이 인터넷 리터러시가 부족하다면 온라인상의 무방비로 노출돼서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여건까지 마련해줘야 된다. 세 번째, 그냥 단순히 기기를 보급하고 그리고 정보망을 확보해주는 것 끝! 이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정보 이해, 표현 능력 함양할 수 있는 교육까지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있고요. 긍정에 대답할 거 골라봅시다. 기억. 스마트 기기의 보급만으로 정보 격차가 해소되는가? 어디 썼죠, 요거? 스마트 기기 중요하지만 요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리터러시 부족하면 아무리 기기가 있고 정보망이 돼도 이걸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면 부의 평준화가 실현되는가? 자, 부의 평준화는 뭐예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이랑 다 재산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부자들이 갑자기 여기에 맞춰지는 이런 평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요 칼럼에서도 그런 내용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디귿, 정보 소외 계층이 정보 이해력을 갖도록 도와야 되는가? 정보 소외 계층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여기 정보 소외 계층. 이 정보 소외 계층한테 여러 가지 것들 보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거 교육 여건 마련하자. 무슨 교육? 인터넷 리터러시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마련하자였거든요. 그래서 디귿 정답인 선지. 릴, 정보화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있대요. 그래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누군가는 정보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삶의 질 향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해져야 되는데, 그 사회적인 조치로서 지금 여기서 세 가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요때 이야기하는 이 처지 개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삶의 질 향상과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보화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네, 그렇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0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되고,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자, 주장하고 있는 거두 가지.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되는 거. 두 번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 거를 동의한대요. 다만,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공개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 을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은 동의하고 있어요.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된다. 둘의 공통점. 자,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냐, 아니냐, 요 쟁점이 있네요. 가봅시다. 아닙니다.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정보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초기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감염병 확진자들의 동선을 낱낱이 공개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갑을의 입장의 차이를 봤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낱낱이 공개해야 돼. 이 사람이 어딜 갔든 뭐 누굴 만났든 이거 다 공개해야지 감염병 확산 막을 수 있어. 라는 입장. 을의 입장은 아니야. 그거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위니까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돼. 라는 것이 을의 입장이 되겠네요. 을,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 둘의 핵심 쟁점 봅시다. 1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참여해야 되는가? 네. 갑. 그렇게 얘기했고요. 을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화살표 너무 많네요. 자, 둘다 동그라미인 선지고요. 2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되는가? 자, 역학조사에 확진자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성실히 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역시 둘다 동의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 인정합니다. 3번.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어때요? 갑의 입장 생각해 봤을 때요. 갑은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하면 정보 공개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정보 공개 다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아니고요. 을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역학조사 결과를 아예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 아니었거든요.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4번.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공개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가? 역학조사를 결과를 공개하면 뭐 갑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을은 좀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개하는 것 자체가 감염병 확산에 예방이 된다라는 것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지여서 쟁점이 될수 없습니다. 자, 5번.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운 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가? 자, 이 지점에 대해서 두 입장의 차이가 있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서 그랬냐면, 을 먼저 마지막 문장 보면요. 확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운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을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을 공개할 수 없다. 자, 갑 볼게요. 확진자 사생활 보호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공개해야 돼. 낱낱이. 그래야지 감염병 확산 막을 수 있어. 요게 갑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갑은 동의, 을은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어서 우리 이 5번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이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합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 사회와 윤리도 끝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 강의부터는 환경 윤리 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환경 윤리 파트가 정말 오답자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파트거든요. 매년 어렵게 나오고 또매 6월, 9월 수능마다 또 어렵게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봤던 내용은 우리 이론을 살펴보는 내용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냥 읽어보고 핵심 쟁점 찾고 읽어보고 주제 찾고 제목 찾고 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국어 지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볼 때는 좀 가볍게 마음을 놓고 봤다면 다음 강의를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꼭 이론을 조금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맞출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환경 윤리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론 공부해서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이거든요. 우리 한국지리 대단원 5단원이고요. 자원과 소비의 공간, 그러니까 자원, 그리고 뭐 농업, 서비스업,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원인지 한번 목차를 볼 텐데, 자원, 농업, 교통통신,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원 파트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통계, 통계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통계는요, 미리 이야기하는데요. 기출된 연도의 통계값의 그 연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그땐 맞아. 그땐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맞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기출 문제도 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요. 근데 자원이 부족한데 이 자원이 얼마 안 되는 게 막 지금 최근에만 폐강을 하고 막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의 상황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이 가장 통계가 지금 변화무쌍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거 좀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수능을 칠 친구들은 올해 나온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학년도 있죠. 2027학년도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통계 자료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최신 자료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안 보는 친구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요. 특히 자원 파트는 무조건 나옵니다. 농업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통계 자료가 좀 어렵게 나오면 한국 지리 전체 문항 중에 가장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지금 이 단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 통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여러분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지역별 일체 에너지 공급 구조, 최종 에너지 소비량, 뭐 소비, 공급, 뭐 발전량. 이거 선생님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게 문제에서 이게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꼼꼼하게 지금부터 잘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도 네, 종종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어렵게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 파트에서도 주요 작물들 특징들을 지역별로 그리고 비중별로 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역별 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공업 파트도. 그래서 공업별 지역 간 제조 구성. 네, 이것도 다 통계로 나오거든요. 지역 간 제조업 종사자 변화, 지역별로 발달한 제조업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통계 자료로 계속 비교하고 선지에서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안하지만 다 중요해요. 자, 그래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파트가 그래도 이건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고 올해는 안 나오겠지 하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요것도 소매업태별 특징, 서비스업이거든요.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징,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네,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오늘부터 시작할 파트가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빽빽하죠. 어떤 해에는 두 문제도 나온 네, 해도 있었습니다. 수능에서. 여기도 아주 인기가 많아요. 농업 하나, 공업 하나. 네, 보통 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온 편이고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뭔가 빈칸이 보이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어쨌든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네, 대비는 해 두셔야겠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자원 파트부터 들어가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문제가 어떤 자원의 지역별 생산량 비율이잖아요.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매번 나오는 그 자료의 자원들이 거의 반복되거든요. 이런 점에선 좋은 거죠. 이런 점에선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도 뭐가 실려 있냐면 요거. 네, 주요 광물 자원 요거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우리 주요 에너지 자원, 특히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거의 다 수입하잖아요. 그쵸?

중국까지도 중국산이 수입되면서 폐강이 됐었어요. 대부분 수입해서 썼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생산을 해도 경제성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거 금속 광물입니다. 그다음에 철광석. 자, 어디에서?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는 100% 강원도입니다. 100%. 이거 잘 기억하세요. 100% 강원도. 자, 제철공업의 원료고요. 당연하죠. 네, 철광석 없으면 안 되니까. 대부분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그 남한하고의 매장량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북한에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거에 대한 또 장점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고요. 주요 수입 상대국은 네, 우리 세계지리 같이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철광석 주요 수출국이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이잖아요. 이게 안정지게. 자, 그래서 요거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두 개입니다. 석회석과 고령토인데요. 여기 이제 강원도, 충북 두 지역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고생대 전기 지층이죠. 자, 그때 우리 한반도 여기 바다였어. 해성층. 그래서 바다에서 쌓인 지층에 석회석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조선누충군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아주 많아요. 이 지역의 그 석회석 생산량이. 그래서 가채연수가 매우 긴데요. 100년이 넘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야기할게요. 120년, 30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긴 가채연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시멘트 공업의 원료.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아파트 공화국이 됐냐, 이런 거막 설명하는 여러 학자들 중에, 시멘트가 많아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이고요. 그리고 석회석이 제철 공업에도 들어가요. 제철공업에 석회석이 살짝 들어가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거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고령토인데, 고령토는 경북, 강원, 그리고 조금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 경남 지역입니다. 산청하고 하동 지역에 질 좋은 고령토가 많이 나고 있고요. 고령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도자기죠. 그쵸?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로도 이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요 분포 지역들, 도 단위로라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또 바탕으로 선지에서 뭐를 물어보냐면, 이것도 물어봐요. 2022년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지금 방금 봤던 철광석, 100% 어디서 생산된다고요? 강원도에서. 그래서 강원도에 양양과 홍천, 방금 보셨죠? 양양과 홍천에서 이 정도 양으로 생산이 돼요. 여러분들, 강원도는, 그, 철광석은요, 가채연수가 0.4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022년 기준으로, 네, 고령토는 101만 톤 정도가 여기서 생산이 되는데, 이 경남, 이런 지역들 포인트가 된다는 거, 강원도, 경북에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주 아주 아주 큰 차이로 석회석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네, 영월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충북, 단양, 제천이죠. 네, 거기 같은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석회석이 아주 많이 생산됩니다. 가채연수도 아주 길어요. 고령토가 한 64년 남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석회석은 100년 넘게 남았습니다. 한 130년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네,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1번 문제고요. 그래프는 가에서 타 자원의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방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해당하는 자원은 각각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눈에 잘띌 텐데요. 달을 보세요. 달을 보시면 강원도에 양양하고 홍천이 비쳐서 보이죠. 착한 친구들은 보이고 있어, 그치? 자, 양양하고 홍천. 그래서 여기가, 네, 바로 철광석의 데이터입니다. 자, 반면에 나를 보시면, 다른 거 보고 싶은 거 봐도 돼요. 나를 보시면, 강원과 충북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보이고 있죠? 영월, 삼척, 정선. 선생님이 강원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강원도 이게 여행을 이 지역을 하잖아요. 영월하고 정선 쪽이 골짜기가 되게 아름답고 좋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시멘트 공장이 보이고, 가다 보면 석회석 산지가 보이고, 뭐 이래요. 군데군데 보일 정도로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보이고 있죠? 충북, 단양, 제천. 여기도 참그 카르스트.

지형하고 경관이 참 아름답죠. 어쨌든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석회서. 자, 그다음 가를 보시면 강원도 있고 경북도 있고 그다음에 경남, 경남, 경남이 자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네, 하동. 그쵸? 뭐 이런 지역들. 네, 생각해 두라고 했습니다. 뭐 하동 산청, 한 산청도 적을게요. 그래서 가나다를 찾았으니까요. 고령토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제철 공업의 주 원료로 이용된다. 자, 철을 만들 때요. 일단 우리가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야 되니까 철 함유량이 많은 철광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녹여야 돼. 그래서 코크스, 역청탄이라는 보통 역청탄을 많이 쓰죠. 석탄을 씁니다. 석탄. 그 다음에 불순물 제거할 때 석회석도 써요. 근데 어쨌든 간은 아니라는 거지. 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시멘트 공업의 주원료. 답이 아주 쉽게 나왔어요. 답은 2번이고요. 뭐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가는 나보다 연간 국내 생산량이 많다. 여러분들 고령토는요. 아까 101만 톤 정도 생산하는 거 보셨죠? 근데 석회석은요. 8,700만 톤? 어쨌든 어마무시한 차이. 이거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뭐 80배 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회석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나는 다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 자, 나는 뭐 수입 안 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100년 넘게 쓸게 있기 때문에 의존도는 이게 철광석이 훨씬 높습니다. 철광석 국내 생산량은 아주 아주 적었죠. 자, 그래서 수입 의존도가 훨씬 높고요. 가는 금속 광물. 누가 봐도 비금속이에요. 그쵸? 비금속, 비금속. 얘만 금속.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2번으로 갈게요. 2025학년도 3월 학평 16번 문제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그래프는 세 지역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자, 여러분들 문제 잘 읽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비량인지, 발전량인지, 생산량인지, 공급량인지. 이거 4개 계속 잘 보셔야 되는데 볼 때마다 피곤하긴 해요. 그렇죠? 피곤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봐야죠. 자, 이 공급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공급량은요, 일단 국내에서 생산한 양이 그 지역에 공급이 되겠죠. 생산량.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공급량은 대부분 해외 수입량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무려. 거의 다 수입이죠, 뭐. 그쵸? 그래서 이 공급량에 국내 생산량, 그리고 해외 수입량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세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C부터 할게요. 경북이고요. 여기는 전남이죠. 각각이 특징이 다릅니다. 일단 경기는 에너지를 쓸때 어떤 분야에 많이 쓸까요? 이 에너지가 공급되고 소비되는 거는 그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구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기도에 인구가 거의 1,400만 명이에요. 1,400만 명.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구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서울이 930만 정도잖아요. 근데 거의 여기는 1,400만 명인데 그러면 우리 엄청나게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원료가 쓰이겠다. 그렇죠? 네, 가정용. 가정용 그러면 뭘까요? 천연가스겠죠. 지금 이 데이터가요. 여러분들 항상 지리에서 통계 자료 볼 때는 이거를 잘 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풀어왔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해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읽은 거 맞죠? 각 에너지원별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의 값을 1로 했을 때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1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이세 지역 중에서는 그 자원을 제일 많이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소비량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아니, 쓰려고 공급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특히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입하기 때문에 쓰려고 공급받는 거죠. 근데 달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천연가스를 많이 씁니다. 공급받고 있어요. 네. 공급받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당연히 경기겠죠. 가정용 연료 핵심이잖아. 가정용, 상업용. 그쵸? 자, 그래서 요거 벌써 답이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하고 전남을 우리가 가하고 나에서 골라줘야 되는데, 먼저 석탄 데이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을 보시면 일단 나 지역이 1위예요. 나 지역이 1인 반면에 여기가 한0.75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둘다 석탄을 많이 쓰고 있네요. 둘다 석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나 지역은요, 석유에서도 1위예요. 석유에서 1위고, 여기, 네, 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에너지라는 거는 그 지역의 산업 구조랑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제철이죠. 포항. 제철소 엄청 큰거 있죠. 그쵸? 근데 요거는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 경북은.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전남은 생각을 좀두 개를 해줘야 돼요. 우리 광양에도 엄청나게, 여기 포항 적을게요. 큰 제철소가 있어. 여수를 잊으면 안 돼. 엄청나게 큰 석유화학 단지가 있어. 정유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석유도 석탄도 많이 써요. 물론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세 지역에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나에서 석탄 석유가 다 1위지만 전남 안에서 보시면 전남은 석유 소비량 이더 많습니다. 네,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은 세 지역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요, 석탄도 석유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석탄도 석유도 많이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경북은 네, 석탄의 포인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제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지금 가죠. 이게 나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C, B, A. 네, CBA 정답 5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지역의 특징들, 산업 구조의 특징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번인데요. 네, 2024학년도 수능인데, 정말 고맙게도 이전에 막 통계치로 나오던 것이 줄글로 나왔어. 너무나도 고마운 그런 문제 유형이었는데, 이 줄글에 엄청나게도 힌트도 많이 줘요. 요거 중에 하나거든요.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성을 물어보면서 어차피 주요 에너지 자원 석유, 석탄, 천연가스겠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힌트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무연탄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버렸어. 주로 평안유충군, 고생대, 네, 중후기죠. 석탄기부터 네, 중생대 초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지층인데요. 네, 육지에서 어마무시한 식물들이 화석화된 게 바로 무연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이 활발하였으나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석탄 사업 산업 합리화 정책.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이제 가정용 연료에 큰 변화가 나타나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정용 연료로 연탄을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용 연료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석탄 쓰다가 석유 보일러 쓰다가 이제는 대부분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에너지 소비 구조의 큰 변화예요. 특히 가정용에서 그리고 상업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줄고 수요가 주니까 이 공급을 했을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인건비도 올라가면서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석탄 산업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폐강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국내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자, 대신 이 석탄은요. 탄화 정도에 따라 무연탄, 역청탄, 갈탄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역청탄이 상당히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거의 안 나죠. 없어요. 그래서 역청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전량 수입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무연탄, 역청탄 이 글자를 보고 우리가 석탄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가 힘들어. 그죠? 석탄. 그다음 나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차 에너지 자원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다? 1등은 알아야죠. 물론 뭐 2등, 3등 다 알아야 되는데 단연 석유입니다. 그다음 석탄, 그다음 천연가스. 여기까지는
전 세계 일체 에너지 소비 구조, 즉 세계 지리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겪

하면 돼요. 1, 2, 3위가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하고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의 순위가 똑같아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근데 이제 4, 5, 6위가 네, 다릅니다. 세계 지리, 한국 지리가 달라요. 두개다 선택하는 친구들은 조금 신경 써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네, 알겠죠? 석유, 그리고 화학공업, 석유학이겠죠? 그리고 석유의 포인트가 뭐예요? 무슨 용도? 수송용.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연료로 들어가는 거죠. 연료로. 대부분 서남아시아 외에 편제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 지역에 다변화가 필요한 자원입니다. 왜냐? 공급에 있어서 불안정하거든. 왜냐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원 민족주의, 자원의 민족주의, 자원의 무기화 이런 거 해봐요. 오펙 결집 해봐. 회의하면 다음 주부터 생산량을 줄여볼까 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린 꼼짝달싹 못하고, 어머, 엄청나게 비싸지겠네? 뭐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진짜 이거 하고 있거든요. 수입 지역을 서남아시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좀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네,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달을 보시면 주로 가정 상업용 연료. 네, 저기서 이미 아까 설명을 했는데 가정 상업용 연료 이게 포인트죠. 특히 냉동 액화 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량이 최근에 가장 급증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다른 화석연료 에너지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특히 CO2 배출량이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낮을 뿐이에요. 얘도 화석 연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EU,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청정에너지로 선정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선지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이거는 천연가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선지에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게 뭐냐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한국 지리 그 변별력 있는 문제 나왔을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생및 공급량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량, 그리고 수입량까지 다 포함하는 거랬죠. 필요하니까 보통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량과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데, 자, 시도별 1차 에너지의 공급량. 일단 이거는 양도 알수 있고, 비율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특히 석탄, 네. 아, 석유죠. 석유. 그리고 석탄. 둘다 엄청나게 많이 쓰는 지역입니다. 자,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에 대한 소비량이 많고요.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도 많고요. 그리고 원자력. 이것도 좀 포인트거든요. 자,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그쵸. 원자력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뭐뭐뭐 중에 하나냐면, 이게 남아있는 지역이 충남, 경북, 전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가가 충남이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아주 큰 화력발전소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태안, 뭐, 서산, 아니, 태안, 당진, 그쵸, 보령, 태안, 당진, 보령,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진에 뭐, 제철소, 여기서도 이제 석탄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서산에 석유화학 단지. 이것도 아주 큰 규모로 있죠.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석탄보다는 석유를 많이 쓰면서 그 양도 상당히 많죠. 울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가 여수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전남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 석탄은 네, 당진 제철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남에 네, 영광. 여러분 이제 굴비만 제발 생각하지 말고요. 영광에 전남에 영광 전남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원자력 발전소는 너무 중요해. 왜냐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요, 영남권하고 호남권밖에 없어요. 그 호남권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영남권을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도 있죠. 네, 경북. 여기 경북이거든요. 미리 답을 얘기해주면 경북인데 경북의 울진, 경북의 경주예요. 그래서 울진 원자력 발전소 있고요. 경주에는 월성하고 신월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긴 한데 세울 원자력 발전소라고 이것도 영남권이죠. 그리고 부산에 네 부산에도 고리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풀때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되게 꿀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 네, 좀 눈에 보시고요. 어떤 산업이 발달했길래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그러니까 왜 많이 쓰는지를 알아야 돼. 왜 많이 쓰는지.

쓰는지 이게 선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3번 문제 풀이를 할 때, 가나다를 정리를 했잖아요. 가는 석탄, 나는 석유, 다는 천연가스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는 일체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이다? 석유는 어디서 지금 제일 많이 쓰죠? 이게 지금 자료는 쉬운데요. 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체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은 아니에요. 우리 전남이 네, 뭐 울산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전남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충남, 울산 이게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석유는 전남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 방금 봤던 자료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다. 어떻죠? 이거 맞죠? 우리 앞에서도 풀었지만 천연가스는 가정용, 상업용,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의 인구가 1,400만 명, 서울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정답이 2번이고요. 석유는 석탄보다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어머나, 여러분 일체 에너지 그 에너지원에서 일체 에너지 자원 중에서 발전용으로 제일 안 쓰이는 게 석유야. 이유는 간단해요. 비싸서. 석탄이 제일 많이 쓰이죠. 왜? 이유는 저렴해서. 그래서 우리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순서가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는 이게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석탄 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천연가스, 그다음에 뭐 신재생 기타 등등 나오다가 끝에 석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4번. 다는 가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자, 다하고 간대요. 일단 전력이고 뭐고 상용화 시기 자체가 천연가스가 제일 나중이에요. 왜 냉동액화 기술이라는 기술이 발명된 이후에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네, 가가 이르겠죠. 자, 전남은 나보다 가의 일체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 자, 이거 선생님 좀 기억하라 했죠? 전남. 석탄도 많이 쓰고요. 석유도 많이 써요. 그래서 2번 문제랑 좀 같이 보시면 좋고요. 4번도 같이 보시면 좋거든요. 전남은요, 그 자체 내에서는 석유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공급량. 그 다음에 석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자료 한번 다시 보시면 이 나아가 전남 데이터인데요. 석유가 월등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 원자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공급량. 그래서 문제 잘 읽으시고요. 정답은 사실 쉽게 2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9월 모평 13번 문제였네요. 그래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이번에는 또 소비량이. 문제를 좀 피곤하지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네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북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전남이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울산. 우리 뭐 공업이라든지 자원에서 울산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공업하고 자원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석유화, 조선, 뭐 정말 대규모 중화공업단지가 엄청난 생산을 자랑하면서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신재생을 다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어디부터 볼래요,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걸 봐도 됩니다. 이 천연가스 이거를 조금 먼저 봐도 돼요. 뭐 전력 이런 거 먼저 봐도 돼요. 혹은 석탄이 아예 없는 걸로 봐도 돼요. 선생님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인구가 많아서요. 네, 석탄과 관련된 시설이 입자하기 힘들고요. 대신 가정용으로 쓰이는 연료의 사용량이 많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으니까 전력 소비량도 많겠죠. 물론 산업시설에서도 전력은 사용하지만. 자, 그래서 이게 네, 서울.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지금 서울하고 울산은요. 어쨌든 특별시, 광역시, 시단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석탄의 소비량이 적은 이두 데이터가 서울 아니면 울산일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미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서울이 나왔으니까 석유를 어마무시하게 쓰는 이 시단의 지역일 것 같은 달을 우리가 울산이라고 줄수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또 뭐죠?
경북하고 또